0: 어떤
1: 주변에 오랑캐가 있다.
0: 아, 중화사상.
1: 그렇죠. 네. 중화사상을 기준으로 하면은 중국이 설사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위협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0: 아.
1: 그러니까 북쪽에는 적이 있고, 네. 적이라는 오랑캐가 있고, 네. 남쪽에는 만이라는 오랑캐가 있고, 네. 서쪽에는 융이라는 오랑캐가 있고, 동쪽에는 이라고 하는,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또 다른 낱말이
0: 동이라는
1: 말이.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오랑캐를 가리키는
0: 동쪽 오랑캐구나.
1: 방향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수나라는 전략적으로 고구려 자체가 굉장히 강한 나라니까 그의 동맹들을 무력화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0: 고구려의 동맹이 누굽니까?
1: 대체로 말가라고 거란족이에요.
0: 수 문제가 고구려의 협박성 문서까지 보냅니까?
1: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수 문제가 이렇게 복속을 하는 과정 속에서 말가라고 거란족에 대해서 자기 세력화하는 과정 속에서 문서 하나를 툭 하고 보내요.
0: 네.
1: 이제 공식 용어로는 세서, 그러니까 국세가 찍힌 문서라 그래서 국세의 세자, 문서의 서자에서 세서를 보내는데 북쪽, 서쪽, 남쪽도 모두 우리한테 고개를 숙이는데
0: 고구려 정도야.
1: 이 동쪽만 고개를 안 숙이네.
0: 네.
1: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세서를 보냈구나라는 네. 것들을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0: 그래서 이제 문서를 보낸 건데.
1: 그렇습니다.
0: 그럼 고구려가 알아서 한 수 접고 들어오길 바라는 수나라의 마음과는 달리
1: 네.
0: 고구려가 예상 밖 반응을 보였다고요.
1: 네. 고구려가 볼 때, 수나라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네? 그러면 우리 실력을 한번 보여줄까?
0: 라고 한다고요?
1: 라고 실제로 움직입니다.
0: 우리 실력을 한번 보여줄까?
1: 네, 그래서, 예, 예. 고구려는 수나라의 뜻에 전혀 동요할 수 없고, 그거는 뭐, 동이든 뭐 서용이든 그거는 니네들 생각인
0: 그렇죠.
1: 거고, 예. 우리는 고구려야. 대고구려니까, 그 뜻에 굽힐 생각이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예. 598년에 영양왕이 직접 1만의 군대를 이끌고,
0: 예.
1: 전략적 요충지인 요소를 먼저 탁 공격을 합니다.
0: 먼저 쳐요, 고구려가?
1: 먼저 공격을 해요.
0: 아, 그래요?
1: 그러니까 우리 무력 가지고 있으니까, 선뜻 움직이게 하지 마라.
0: 아.
1: 라고, 어떻게 보면 경고성, 전쟁을 먼저 벌이게 되는 거고요.
0: 아, 무력 시위를 한 거죠.
1: 그렇죠. 예.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수나라에 대해서 우리의 뜻이 명확하니까, 절대 우리를 뭐 이렇게 굴복시키려고는 하지 마라. 이런 어떤 메시지를 보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어쨌든, 오랑캐 취급하던 고구려가 무력을 보여줬으면 수나라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금방 모을 수 있는 군대가 한 30만 정도가 됐나 봐요.
0: 금방 모으는 게 30만. 야, 이 진짜 대군이긴 하다, 진짜.
1: 네.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수나라 대규모 침략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0: 아, 예.
1: 문제는 이 전쟁이 수 문제가 일으켰는데
0: 네.
1: 고구려 땅에 도착하기도 전에
0: 네.
1: 부대가 괴멸합니다.
0: 도착하기도 전에
1: 네.
0: 왜 괴멸했습니까?
1: 육군은 오는 과정 속에서 배고픔하고 전염병으로 일단은 무너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수나라의 수군, 해군은 오다가 폭풍을 만나요.
0: 아, 그래요?
1: 네, 그래서 고구려 땅에 도착하지도 못하고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0: 첫 번째 침략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지만 어쨌든 수나라는 값진 교훈을 얻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1차 침략은 수 문제였고
1: 그렇죠.
0: 이제 수 문제가 죽고 아들인
1: 수양제.
0: 수양제가 즉위를 하는 거죠.
1: 그렇습니다. 예.
0: 수양제는 그럼 이제 고구려 정부를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1: 이제 수양제는 그 큰 역할을 하게 되죠. 바로 남북 대운하.
0: 아, 대운하 건설한 게 수양제군요.
1: 그렇습니다.
0: 아.
1: 그 항주부터 이제 네. 그 장안 일대까지 운하를 뚫게 되는데 저 어디까지 그 운하를 연결하냐면은 네. 북경까지 연결을 해요. 탁공까지.
0: 네.
1: 그래서 영제거라고 하는 하나의 운하를 먼저 연결을 해서 그래서 병력 집결이나 아니면 치중 집결은 탁군. 베이징에서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으로서 일단은 시작을 하게 되고요.
0: 네.
1: 더불어서 고려 풍속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배구라고 하는 첩자 겸 학자를 고구려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0: 아.
1: 굉장히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0: 네네. 수양제가 허술한 사람이 아니네요.
1: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수양제가 만만치 않은 인물이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0: 네.
1: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동쪽의 고구려를 언제 침공을 할지 뭔가 이제 시기를 조율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0: 네.
1: 그러다가 607년에 수양제가 깜짝 놀라는 일을 겪게 됩니다.
0: 수양제가 왜 깜짝 놀랐습니까?
1: 이미 이제 복속을 시켰던 동돌궐로 가요.
0: 네.
1: 동돌궐 가서 당시 그 동돌궐에 이제 그 황제 또는 추장이라고 할 수 있는 개민가한이라고 하는 인물을 만납니다.
0: 예.
1: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너희 우리한테 항복하기로 했으니까
0: 예.
1: 그 항복하는 것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위험을 보여주기 위해서 동돌궐에 간 거예요.
0: 네.
1: 그런데 그 현장에서 뭘 보냐면 동돌골 황제하고 고구려 사신하고 서로 만나는 과정을 본 겁니다.
0: 아, 둘이 내통을 하고 있었구나.
1: 동돌골 우리한테 복속했는데.
0: 그렇죠.
1: 근데 고구려 사신하고 뭔가 속닥속닥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0: 아.
1: 그러면 동돌골도 지금 복속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을 것 같고.
0: 그렇죠.
1: 결국 고구려는 지금도 여전히 수나라를 막기 위해서 또는 수나라의 어떤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주변 세력들을 좀 포섭하고 있구나. 이 상황을 수양제가
0: 괘씸했겠네.
1: 놀라고 괘씸하고 이 상황에서 확인을 한 겁니다.
0: 예.
1: 또 어떤 의미에서는 612년에 있었던 그 대규모 침략 전쟁의 계기를 이 607년
0: 명분으로 삼았구나.
1: 계민가한 때 받았던 명분 또는 충격.
0: 충격.
1: 충격도 있었던 거예요. 고구려가
0: 실제로
1: 만만치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우리가 힘으로 누르면은 고개를 숙일 줄 알았는데
0: 그렇죠.
1: 왜? 우린 고구려인데? 뭐 이런 느낌이었던 거죠.
0: 꺾이지 않아.
1: 그리고 뒤에서 그 이미 수나라가 복속시켰다고 하는 나라의 황제하고 교섭을 하고 있을 줄은 생각을 못했던 거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침략을 해야겠구나라고.
0: 4년 정도 뒤에.
1: 네. 그래서 611년 이른바 선전포고를 먼저 합니다. 2월 달에. 그래서 우리는 고구려를 전벌한다는 조서를 황제 조서를 먼저 발표를 하는 거죠.
0: 아, 선전포고네요.
1: 네.
0: 진짜 수나라 입장에서는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한 모양새가 갖춰진 것 같은데 대규모 병력 그럼 어느 정도였습니까?
1: 네. 좌군 12군, 12개 군단, 우군 12개 군단, 친위군 6개 군단, 총 30개 군단이었고요.
0: 군단이 30개.
1: 네. 예. 그래서 한 군단당 3만에서 4만.
0: 예.
1: 그래서 총 병력 113만 3,800명. 1단위까지 있는데 제가 800명에서 끊었고요.
0: 113만 군사라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이게 진짜 113만이에요?
1: 맞아요.
0: 진짜요?
1: 그래서 하루에 한 부대씩 군단을 그 출발을 시켰는데 아마 중간에 또 한 군단이 모두 하루에 출발 못한 데도 있나 봐요. 40일 동안에 걸쳐서 출발을 시켰고요.
0: 네.
1: 그 첫 군단의 도착지하고 끝 군단의 출발지하고 천리 500km 차이가 났습니다.
0: 500km.
1: 그러니까 첫 군단이 지금 부산에 들어갔는데 마지막 군단은 지금 양재 톨게이트 지나가고 있죠.
0: 일단 그 정도네.
1: 그런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이 정도의 두 배의 규모의 인력이 동원돼서 치중, 식량이라든지 무기를 날랐습니다. 당시 쌀을 나르는 사람만, 그러니까 병력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인원만 60만 명이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건 육군이고 이제 네오아가 수군으로 한 7만 정도를 끌고 역시 그 대동강 쪽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여기에 병력이 한 4만 명, 노군이 한 3만 명 정도.
0: 그러니까 별도로 수군을
1: 그렇죠.
0: 보낸
1: 그러니까
0: 거죠?
1: 실제로는 거의 한 120만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파견을 했는데 이제 자신감이 넘쳤던 거예요, 수양제가. 각 군단에다가 수양제가 직접 보낸 신하들이 한 명씩 들어가 있습니다. 30군단에. 그들의 이름이 수항사자예요.
0: 수항사자는 뭐
1: 항복을
0: 사람?
1: 받는 사신.
0: 아.
1: 고구려군이 어차피 이 병력 보면은 항복할 거다.
0: 항복 접수 담당.
1: 항복 접수 담당. 그래, 항복 접수하면은 이거는 바로 황제에게 보고를 직보 체제를 갖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 30군단 안에 이제 수항사자가 있는데 문제는 각 군단의 군단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수항사자는 황제의 직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이 만약에 의견이 엇갈리면 제대로 전투를 할 수가 없는 상황도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0: 그렇지. 진다 질 거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1: 1도 하는 겁니다.
0: 예, 맞습니다. 네. 하지만 막상 전쟁이 시작되자 수나라 군대가 생각처럼 쉽게 전진하지 못한다고요.
1: 네, 일단 요하를 건너는데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
0: 요하.
1: 그러니까 강을 건너는데 그 처음에 준비해왔던 요하 그 도강 장비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0: 네.
1: 그게 살짝 모자랐어요. 계산을 잘 못한.
0: 그렇게 철저한 사람들이.
1: 제 말이.
0: 그걸 계산 못했다고.
1: 계산을 못하니까 그거를 내려놓으면은 강에 빠지고 하니까 그 사이에 건너편에 고구려군이 계속해서 활을 싸서 도항하는데 꽤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병력 손실이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요하를 건너서 요동성에 도착을 했는데 요동성에 도착을 해서 이 요동성을 공격을 하는데 무려 100만 대군이 붙었는데 난공불락입니다.
0: 아, 100만 대군에게도 요동성이 뚫리지 않았다.
1: 뚫리질 않아요.
0: 왜요?
1: 저도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0: 근데 우리 민족이 성 하나는 기가 막히지.
1: 네, 성 하나는 기가 막히는데 여기에는 수나라의 그 전술적인 문제도 있었는데, 자, 이때 이제 요동성이 못 버티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못 버텨서 우리 항복한다.
0: 아, 요동성에서?
1: 네, 요동성에서 우리 항복할 테니까 협상을 하자. 조건이 뭔지 얘기를 하자. 그랬더니 이제 이쪽에 있던 사신이 수항사자 아까 있었잖아요.
0: 네, 있었죠.
1: 그러니까 이제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고요. 좋은 소식이잖아요. 아,
2: 그렇죠.
1: 기다려라. 네. 그래서 지금 수양자가 어디까지 와 있냐면 지금 베이징까지 와 있거든요. 네. 사신을 보냅니다.
2: 수황사자를 보내요?
1: 이제 수황사자가 아. 이제 사신을 보냈겠죠. 베이징에서 지금 요동성이
2: 고구려에서 항복할 것 같은데요.
1: 항복할 겁니다. 그랬더니 예, 예. 좋아. 그럼 조건은 뭔데? 그랬더니 그거는 못 들었네.
2: 아니 진짜. 아무튼 개그 콘서트 꽁트도 아니고 이게 뭐야.
1: 이걸 세 번을 해요. 결국 요동성 함락이 불가능해진 거예요.
2: 지금 약간 웃음네요 뭔가.
1: 저도 납득이 안 됩니다.
2: 예.
1: 그래서 결국 요동성은 이제 끝내 함락이 되질 않으니까 아. 이제 다급해지는 거죠.
2: 네, 수나라가.
1: 수나라로 볼 때는 가장 무서운 게 고구려의 겨울입니다.
2: 아, 겨울이 오면은 못 버틴다.
1: 겨울이 오면은 못 버티죠. 지금도 이 만주 일대에 가면은 겨울이 되면은 그러니까 9월부터 추워지기 시작해서 그 추위가 엄습하면은 버틸 수가 없으니까
2: 시간이 없어요.
1: 이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면서 이제 별도의 작전이 필요해진 거죠.
2: 네, 별도의 작전. 수나라가 비장의 카드를 뽑는다고 하던데 별동대를 투입한다고요?
1: 맞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 고구려와의 전쟁은 고구려 왕에게 항복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고구려 왕이 어디 있냐면은 평양성에 있으니까.
2: 네. 아, 고구려 왕은 평양성에.
1: 평양성을 직공한다. 직접 공격한다.
2: 요동성을 못 들었잖아요.
1: 요동성, 백암성, 관한성, 오골성, 네. 안시성 수많은 성들이 만주에 있죠.
2: 네.
1: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후방의 위험을 무릅쓰고
2: 네.
1: 우리가 먼저 평양을 잡으면 네. 그럼 이 전쟁은 끝이 날 거다.
2: 그러니까 요동성을 우회해서 평양성으로 바로 들어갔다고요?
1: 그렇죠. 아.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작전인데 네네. 이 작전을 이제 수행하겠다고 결정을 내리게 되고요.
2: 예.
1: 그러고 나서 일종의 특공대를 꾸밉니다.
2: 특공대.
1: 그게 네. 별동대인데 네. 9개 군단 30만 명.
2: 아, 특공대가 군단급이에요? 30만 명이에요?
1: 그렇죠. 우리나라에 첫 들어왔던 침략군의 네. 수의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갈 숫자가
2: 네.
1: 특공대.
2: 아, 그래요?
1: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별동대가
2: 별동대.
1: 되는
2: 거죠. 아, 30만이 그러니까, 평양성으로 바로.
1: 네, 그 특공대가 30만이라니까 야, 아무튼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2: 예.
1: 결국 이거에 네. 이제 수나라는 운명을 걸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2: 수나라도 운명을 걸고 고구려 입장에서도 좀 국가의 존망이 좀 걱정되는 그런 승부처가 다가온 느낌인데 여기서 바로 오늘의 주인공 을지문덕의 활약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요?
1: 네. 이때 네. 이제 갑자기 수나라 군대가 이제 압록강까지 진출을 해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압록강에서 얼마 지난 바로 평양이거든요.
2: 네네.
1: 이때 계속해서 전쟁을 하면서 지고 전쟁을 하면서 지고 하면서 유인을 하고 있었던 을지문덕 장군이 갑자기 수나라 진중으로 방문을 합니다.
2: 네, 수나라 적진으로 간다고요?
1: 적진으로 가서 방문을 해요.
2: 을지문덕이 직접?
1: 네.
2: 예.
1: 소수의 수하만 이끌고
2: 예.
1: 가서
2: 예.
1: 그래서 지금 뭐 당신들을 위로하러 왔다. 당신들은 뭐 얘기를 했다 하는데 그때 그 이 당시 특공대를 이끌고 있었던 두 명의 그 지휘관이 누구냐면 우중문하고 우문술이거든요.
2: 아, 우중문. 예, 네. 우문술. 예.
1: 그러니까 이 우중문이 볼 때는 이 사람 잡아야 된다. 을지문덕.
2: 지금 수나라 입장은 기회죠.
1: 그렇죠. 예. 더 나아가서 이게 단순한 추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2: 네.
1: 수양제가 명령을 내렸어요.
2: 뭐라고,
1: 뭐라고 명령을 내렸냐면 네.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두 명은 무조건 생포해서 잡아라.
2: 누가 누굽니까?
1: 영양왕하고 을지문덕.
2: 아, 영양왕 아까 선공했던 영양왕과 네. 을지문덕.
1: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영양왕과 을지문덕 둘 중에 한 명만 잡으면 이 전쟁은 끝난다.
2: 끝이다. 아, 그렇구나.
1: 라는 거를 우중문은 명을 받았단 말이죠.
2: 예예. 예.
1: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중문이 그런데 거의 소수로 혈혈 단신는 격으로 온 거잖아요.
2: 을지문덕이.
1: 네, 네. 을지문덕이. 네. 우중문이 볼 때는 네. 이게 웬? 그러면서 바로 잡으려고 했죠.
2: 그렇겠죠.
1: 그랬더니 그 옆에 문관이 이제 유사룡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2: 네.
1: 이거는 군자의 덕이 아니요.
2: 아, 제 발로 온 사람을.
1: 아니, 저 사람은 지금 우리의 그 지금 회담을 하러 온 사람인데 지금 무력을 가지고 오지 않은 사람을 어찌 잡을 수가 있어.
2: 아, 그래서.
1: 경론이 벌어집니다.
2: 아, 예.
1: 그래서 유사룡이
2: 네.
1: 이겨요.
2: 사룡이 형, 땡큐. 예, 예.
1: 네. 그러면서 예, 예. 유사룡이 을지문덕을 돌려보내는데.
2: 을지문덕 배짱이 장난 아니네.
1: 장난 아닌 거죠.
2: 진짜. 예.
1: 그러니까 아마 이때 만약에 잡혔으면 또 그 전쟁은 어떤 국면으로 진행됐을지.
2: 아,
1: 물론
2: 예.
1: 이제 플랜 B하고 플랜 C는 있었겠습니다만은.
2: 예.
1: 그런데 이때 이제 을지문덕 눈앞에 별동대의 상황이 보였던 거죠.
2: 을지문덕은 뭔가를 확인하러 간 거겠죠.
1: 그렇죠.
2: 뭘 그러니까 확인하는 겁니까?
1: 이 상황에서 예. 이 수나라 별동대가 얼마만큼의 사기를 가지고 있었고 어느 전투에서 어떤 방식으로 끝내야 될지를 여러 가지 첩보를 가지고는 확인하지 못하겠다라는 거를 인식하고 직접 간 겁니다.
2: 네네.
1: 그때 별동대가 그 요하에서 출발을 할 때, 그러니까 요동성 일대에서 출발할 때 한 사람에게 삼석, 그러니까 세 석인데 한 27kg 정도가 돼요.
2: 네.
1: 그럼 한 80kg 정도의 식량을 들고 가도록 했습니다.
2: 1인당 식량만 80kg이요?
1: 못 들고 가잖아요.
2: 못 들고 가죠.
1: 그러니까 이걸 중간에 버립니다. 군인들이.
2: 식량을?
1: 네. 예, 예, 예. 이거 내가 식량에 깔려 죽게 생겼잖아요.
2: 아, 그렇죠. 그렇죠. 예.
1: 네. 그러니까 버리니까 예. 문제는 전략 관점에서는 이 식량이 필요하거든요.
2: 예.
1: 그러니까 버리면 목을 벤다 참한다. 라는 예. 명을 내렸는데도
2: 어쩌라고 그러면.
1: 군인들이 몰래 버리는 거예요.
2: 예, 어떻게
1: 그래서 안 보이게 땅에다 예. 묻기도 하고.
2: 예.
1: 그런데 막상 이제 압록강 근처니까 식량이 슬슬 부족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2: 아.
1: 그리고 군인들이 이제 판단을 하죠. 우리가 평양 갔다 오면.
2: 네.
1: 이 식량 바닥날 것 같은데.
2: 아, 그럼 불안감이 느껴지고.
1: 불안감이 엄습한 상황에 아. 그 진중 상황을 을지문덕이 눈으로 파악을 한 거고.
2: 아.
1: 그렇다면 우리 고구려는 쓸 수 네. 있는 작전이 있지.
2: 좀 시간을 끌고.
1: 시간도 끌고 네. 청해 작전.
2: 청해 작전. 아.
1: 그러니까 어떤 성을 공격해서 그 성을 함락을 했는데 그 안에 먹을 게 하나도 없다면
2: 네네.
1: 그 충격이 계속해서 쌓일 거 아니에요.
2: 그렇죠. 그렇죠.
1: 고구려가 잘 쓰는 방식이거든요.
2: 네네네.
1: 이제부터는 모두 뺀다.
2: 아, 빈성으로 들어와라.
1: 네. 그래서 아. 평양성까지 계속 후퇴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청해 작전을 이제 쓰게 되는 거고요.
2: 아.
1: 그러면서 이때 이제 승패는 거의 결정되었다고 볼 수가 있었는데
2: 아, 사실상.
1: 그렇지만 네. 이제 또 한편으로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은
2: 네.
1: 수나라 군대가 마지막 한 장의 카드는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 별로. 그게 뭡니까?
1: 수나라 해군.
2: 아까 내호화라는 네. 장수한테
1: 그렇죠.
2: 4만 명 정도를 따로 보냈죠?
1: 병력도 네. 보내고 한 3만 명 정도의 노군도 보냈는데 그 배에는 식량이 실려 있습니다.
2: 아, 그럼 수군은 그 보급 담당인가요?
1: 보급 담당인 거죠.
2: 아.
1: 그러니까 어디서 기다려라? 그 평양 근처에 그 대동강 하구에서
2: 네.
1: 기다리고 있으면은 그 수나라가 육군이 들어오면은
2: 아.
1: 같이 그 병력도 참여를 하고
2: 네.
1: 협공을 하고
2: 네.
1: 그리고 식량을 지원을 해라.
2: 그러니까 육군이 평양성으로 전진을 할 때 수군은 산동반도에서 바로 평양성 배
1: 그렇죠.
2: 타고 가가지고
1: 거기서
2: 기다렸다가
1: 바닷가에서 기다리다가
2: 육군이 오면 지원해줘라.
1: 지원해줘. 병력도 아. 지원하고 그다음에 식량도 지원해줘라.
2: 네.
1: 요 명을 받은 거예요.
2: 그게 수나라에 믿는 구석이네요.
1: 수나라에 믿는
2: 네.
1: 구석인 거죠.
2: 네네네.
1: 그래서 네오아가 아니나 다를까 일찌감치 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2: 네.
1: 가만히 보니까 평양성에 뭐가 시끌시끌한 거예요.
2: 네.
1: 그래서 군사들이 몇백 명이 나왔나 봐요. 평양성에서.
2: 네.
1: 그러니까 이제 대동강을 한참 거슬러 올라갔던 거죠. 나오는데 보니까 야, 안 되겠다. 저 소규모니까 우리도 소규모 병력을 보내자. 그랬더니 고구려군이 오합지졸격으로 우 하고 도망가요.
2: 약 올리고.
1: 약 올리는 게 아니라 뭔가 진짜로 진 것 같은.
2: 아, 예.
1: 네오아가 생각을 하는 거죠.
2: 네.
1: 아니, 지금 113만이 와서
2: 네.
1: 평양성을 함락하면 나는 내 공원 식량을 댄 거밖에 없잖아요.
2: 아, 자기 또 개인적인 야망이.
1: 공이 이제 탐이 나는 거죠.
2: 내가 싸울 수도 있겠는데.
1: 내가 누군데? 내가 네오아인데.
2: 지금 고구려 상태 보니까 나도 할 수 있겠는데.
1: 그렇죠. 그래서 4만 병력을 동원을 해서 평양성을 직공 들어갑니다.
2: 아, 물자에 더 중점을 둬야 될 분인데.
1: 그렇죠.
2: 군사들인데.
1: 직공
2: 예.
1: 들어가니까 고구려군이
2: 예.
1: 심지어 성을 빼앗겨요.
2: 네네네.
1: 평양성이 함락된 거예요.
2: 오.
1: 네오아가 끝났다.
2: 네.
1: 이 전쟁은 나의 끝났다. 네. 라고 하면서 주변 군인들한테 막 그 약탈하고 막 이런 것들을 그냥 놓아둡니다.
2: 예, 예.
1: 그런데 평양성의 구조가 이렇게 길쭉한 타원형이에요.
2: 타원형.
1: 근데 예. 거기에 한 절반 이상이 외성입니다.
2: 네.
1: 그리고 중성이 있고 내성이 있고
2: 아유.
1: 이런 식으로 있는데
2: 네.
1: 이 외성만 함락을 한 거예요.
2: 예.
1: 그러니까 내성하고 바깥쪽에는 고구려군이 건재하고 있었던 거죠.
2: 예, 예.
1: 이들이 다시 외성에 들어와서 네. 노략질하고 있었던 수나라군을 공격해서 전멸시켜버려요.
2: 와.
1: 네오아가 병력이 없으니까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탈출해버리죠.
2: 고구려가 유인을 한 거네요. 네오아를.
1: 그렇죠.
2: 아.
1: 이때 이제 유인했던 인물이 건무라고 해서 나중에 영유왕이 되는
2: 네.
1: 인물이기도 하죠.
2: 그렇군요. 자, 그렇게 네오아 수나라 수군이 무너진 걸 이제 을지문덕도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때
1: 이제
2: 그 유명한
1: 별동대가 이제 딱 도착을 합니다.
2: 그렇죠, 그렇죠.
1: 평양성.
2: 예, 평양성으로 들어왔죠.
1: 네.
2: 유인을 했으니까 육군도
1: 네.
2: 그때 을지문덕이 그 유명한 시를 한 수 쓰는 거죠.
1: 그렇죠.
2: 예.
1: 여 수장 우중문 시, 그러니까 수나라 장군 우중문에게 네. 주는 시.
2: 자, 한번 읽고 갈까요?
1: 네네.
2: 그대의 귀신 같은 계책은 하늘의 이치 천문을 다 꿰뚫었고 신묘한 계산은 땅의 이치 지리를 통달했도다. 전쟁에 이겨 싸운 공이 이미 높으니 만족함을 알고 그치기를 바라노라. 이게 왜 위대한 신가요?
1: 이게 일단 오원 고시로 이제 운도 잘 맞고
2: 라인도 좋고
1: 우리나라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오원 고시이기도 하거든요.
2: 예, 예, 예.
1: 여기에는 칭찬도 있는데.
2: 네. 맞아, 칭찬이 보이죠.
1: 그대의 공이 이미 높으니.
2: 예.
1: 근데 이제 만족하고 물러가면 장군한테 적의 네. 장군한테 물러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야유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나는 전쟁을 끝나고 싶은데 그대의 생각은 어때? 이런 느낌으로 쓴 거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우중문이 흔들리는 거죠.
2: 네, 을지문덕에 자신감이 드러나 있는 거죠.
1: 자신감이 들어가 있는
2: 적당히
1: 거죠.
2: 적당히 하고 가.
1: 적당히 하고
2: 가. 너 야, 우리한테.
1: 이렇게 하는 네. 거고 네. 여기에서 이제 수군의 해군이 네. 이제 패배해갖고 괴멸했고 식량도 없었다는 그렇죠. 거를 예. 이제 우중문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2: 네.
1: 그러면서 아, 이 전쟁은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구나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이제 고구려가 또 한 장의 카드를 한 장 쭉 줍니다.
2: 아, 어떤 카드?
1: 바로 예. 돌아가신다면은 그대가 돌아가신다면은 예, 예. 우리 왕께서 예. 수양제를 아련하시겠답니다.
2: 아, 지금 곱게 물러나면 원래 따로 찾아뵙겠다.
1: 찾아뵙겠다. 아, 예. 그때 찾아뵐 테니까 예. 그때 시간하고 장소 정해주시면 예. 우리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2: 예.
1: 명분을 가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명예롭게 퇴군, 퇴각한다.
2: 고구려가 퇴로도 열어준 거죠.
1: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2: 근데 그게 곱게 열어준 게 아니라 카드였다는 거죠?
1: 그렇습니다.
2: 작전이었다는 거죠?
1: 그럼요. 예. 어떻게 자기 나라에 쳐들어온 군대를 그대로 보냅니까? 그 군대가 그대로 가면은 2차 침입에 발판이 아,
2: 그렇죠.
1: 됩니다.
2: 예.
1: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퇴로를 열어주었고 이 평양에서 물러날 계기를 만들어줬을 뿐인 거고
2: 네.
1: 이제부터 이제 요동까지 가는 가기까지는 네. 이제 험난한 이제 수나라군의 아. 생존기가 남아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2: 네.
1: 각지에서 고구려인 요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쫓겨서 지금의 청천강 일대까지 가게 되고요.
2: 아.
1: 이 군대의 절반 정도, 별동대의 절반 정도가 강을 건넜다면은
2: 네.
1: 이제 상하가 끊기는 게 되는 거고요. 이때 이제 추격하던 을지문덕의 부대는 그 뒤에 있었던 부대를 공격을 했을 거고
2: 네.
1: 먼저 건너간 부대는 각 성에서 나온 고구려 군들이 이들을 요격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30만 별동대가 거의 괴멸 상태에 이르게 되고 나중에 요동에 도착했던 군사는 2,700명이었다.
2: 거의 전멸이네요.
1: 아, 그리고 수나라가 자랑했던 장소였던 신세웅도 여기서 전사를 하거든요.
2: 그러면서 이제 귀주대첩, 한산대첩과 함께 한국사 3대 대첩으로 꼽히는 살수대첩이 완성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진짜 궁금한 게 을지문덕이라는 이 위대한 장소가 정보가 그렇게 없다는 게 전에 성이 을이고 이름이 지문덕인지 성이 을지고 이름이 문덕인지 성이 을지문이고 이름이 덕인지 아니면 성이 없이 그냥 을지문덕인지 그런 것도 알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1: 네. 현재까지는 세 개의 설이 있죠. 중국 측 기록에는 울지로 나와요.
2: 아, 울지?
1: 네. 그런데 이 울지가 네. 선비족의 그 대성입니다.
2: 네.
1: 그러니까 이제 그쪽 사람들이 이쪽으로 귀화를 했을 거다.
2: 네.
1: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고 아니다. 고구려의 명제상 을파소가 있으니까 을씨다.
2: 을파소 후손이다.
1: 네, 그러니까 그 집안일 거다. 네네. 그러니까 지문덕이다. 이름은.
2: 아니, 그런 게 어떻게 모를
1: 아니다.
2: 수가 있냐고.
1: 아니다. 네. 벼슬, 우태라는 벼슬이 있는 것처럼 네. 고구려에서 높여 부르는 이름이 그러니까 어떤 관직이 을지였을 거다.
2: 예.
1: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2: 네.
1: 김부식조차도 자료 찾기에 실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삼국사기 열전에 김유신 다음에 바로 을지문덕이 붙어있는데
2: 예.
1: 이 사람 태어나고 죽은 거 내가 기록 잘 모르겠다. 끝. 못 찾은 거예요.
2: 김부식 선생님이 모르면 단절됩니다.
1: 예, 그 시기에 예. 또 못 찾았다는 얘기는 예. 그 이전 기록들이 여러 곳에서 있었던 것을 찾을 수 없고 어디선가 이제 신흥 귀족이 등장했지만 이제 귀족 간의 권력 다툼 속에서 또 어떻게 보면은 사라진 인물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기도 한데요.
2: 네.
1: 우리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그러니까 그렇죠. 이때 만약에 고구려가 무너졌다면 백제신라는 기대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버텨준 덕분에
2: 네.
1: 백제신라는 그 나름의 또 전략을 세울 수 있었고
2: 네.
1: 안타깝긴 하지만 고구려의 멸망 속에서도 한반도 상당 부분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전쟁과 관련이 있을 이 전쟁 덕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 네, 한국을 비는 100명의 위인들 개사특별위원회 때 을지문덕 장군이 빠져있어 저희가 넣을 수 있을 때 이제 곽재식 작가가 한 말이 을지문덕이 이때 엄마가 됐으면 지금 아이들은 티니핑 대신 시진핑을 봤어야 된다.
1: 그럴 가능성도
2: 그런
1: 있죠.
2: 그런 얘기를 했던 게 갑자기 또 기억이 납니다.
1: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2: 맞습니다.
1: 그러니까 그 이후에 여러 전쟁에서 결국 백제신라가 시간을 네. 벌 수 있었던 계기가 이때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네. 적진에 직접 뛰어들어 식량 부족도 파악하고 수군을 먼저 무너뜨린 뒤 퇴각로에서 결정타를 날린 을지문덕의 철저한 전략의 승리, 살수대첩에 대해서 오늘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서울의 충무로와 을지로가 탄생한 배경, 왕복 이후 일본식 도로명을 뜯어고치면서 일본인 상권이 크게 형성됐던 본정, 이제 혼마치라고 불렀던 지역은 일본의 기세를 누르기 위해서 이순신 장군을 상징하는 충무로가 됐고요. 일본인뿐 아니라 중국 화교들이 밀집해 살던 곳은 약간 중국의 기세를 눌러준다는 의미로 을지문덕 장군을 썼다와 을지로로 바꿨습니다. 너튜브에서 잡지사 을지로 이렇게 검색해보시면 을지로, 충무로, 충정로, 원효로 등등 서울 도로명의 변천사를 박광일 선생님의 명품 해설로 또 감상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들 찾아보십시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분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lil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한국소독 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3: 어휴,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2: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4: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도 오래전에 무심코 했던 대답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돈이 빠져나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동안 불필요한 구독을 쉽게 해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사용자들이 저 X가 버티는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사실 문제는 기술도 아니고 이걸 쓰는 사용자에게 있지도 않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문제는 안녕하세요. 저는 홍익대학교 디자인학부의 인주현 교수입니다. 다크패턴 디자인은 사용자를 기만하는 디자인 전략인데요. 예를 들어 온라인 서비스에서 탈퇴를 어렵게 만드는 디자인이 대표적입니다. 한 번쯤 경험 있으시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서비스의 이용자이고 해지를 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이페이지에 들어와 있고 보시다시피 메뉴가 4개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해지를 할 수 있을까요? 언뜻 보면 4개밖에 없으니까 금방 해지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를 누르면 그 다음에 세 개의 메뉴가 나오고 또 하나를 누르면 다시 네 개가 나오는 식인데요. 사용자가 금방 길을 잃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각각의 페이지를 아주 길게 만들어 놓고 해지 방법은 저 밑에다 적어 놓습니다. 겨우 스크롤 해서 해지 방법을 찾았는데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본 서비스 이용을 더 이상 원치 않을 경우 해지 예약을 눌러주세요. 그래서 해지 예약 버튼인가 싶어서 저 분홍색 버튼을 눌렀지만 해지가 되지 않죠. 저건 결제 수단을 변경하는 버튼이니까요. 그럼 해지 예약 버튼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여기 보이는 해지 예약 글자입니다. 사용자들이 저 해지 예약 텍스트가 버튼인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너무 황당하지만 실제 사례이고요. 이렇게 사용자가 해지를 못하게 만드는 사례들이 꽤 많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불필요한 구독을 쉽게 해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다크패턴 유형을 로치 모텔 다크패턴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참 재밌는데요. 바퀴벌레 덫의 이름에서 따온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바퀴벌레가 여기에 들어올 수는 있지만 나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 다크 패턴의 의미는 사용자가 서비스에 마음대로 들어올 수는 있지만 나갈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로치모텔 다크 패턴만 해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요. 로치모텔 말고도 수많은 다크 패턴 유형들이 있습니다. 광고를 컨텐츠처럼 만들어서 광고인지 헷갈리게 하는 다크 패턴. 재고가 있음에도 한 개밖에 안 남았다고 보여주면서 사용자를 조급하게 만드는 다크 패턴. 잊지도 않은 미끼 상품을 보여줘서 사용자를 유인하는 다크 패턴 등등 아주 많습니다. 이런 다크 패턴에 대해 처음으로 관심을 갖고 들여다본 분이 계세요. 바로 해리 브링널입니다. 아무도 이런 디자인 전략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았던 때에 2010년 한 UX 컨퍼런스에서 해리 브링널이 이 내용에 대해 발표를 합니다. 다크 패턴이라는 이름도 이때 처음 붙여졌고요. 유튜브에 찾아보면 그때 발표 영상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발표 후에 반응이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고요. 2020년 전후로 온라인 서비스의 다크 패턴이 만연해지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어났고 이때부터 다크 패턴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해리 브링널이 만든 다크 패턴 웹사이트인데요. 다크 패턴의 유형, 사례, 법률 같은 아주 다양한 자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새롭게 업데이트되고 있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웹사이트를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다크 패턴은 아주 초기 형태의 다크 패턴인데요. 보통 UI 화면 형태로 많이 나타나고 유형들도 단순해서 연구하기도 굉장히 편하고 좋았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다크 패턴이 점점 진화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인공지능 시대로 넘어오게 됩니다. 인공지능 초기의 모습은 음성 인터페이스인데요. 빅스비, 시리, 알렉사 같은 음성 인터페이스가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인공지능 스피커를 너도나도 출시하기도 했었죠. 알렉사 TV 켜줘, 노래 틀어줘, 날씨 뭐야, 이렇게 소통했던 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방식이 특히 관심을 모았던 것은 어르신들이 앞으로 서비스를 더 잘 이용할 수 있게 되겠다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작은 모바일 화면에서 타이핑 치는 게 어려우니까 음성 인터페이스의 가능성을 높게 봤던 거죠. 이건 가디언지에 실렸던 기사인데요. 여기 할머니도 음성 AI를 잘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특히 알렉사가 기도문을 읽어주는 기능을 잘 사용했다고 하시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유료 서비스였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세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지 알고 보니까 AI가 할머니에게 기도문 읽어주는 서비스가 있는데 한번 써보실래요? 라고 물어봤고 할머니는 yes 한마디 했던 것입니다. 서비스 측은 이게 유료 서비스라는 걸 최대한 숨겼던 거죠. 이런 다크 패턴이 만연했던 적이 있었고요. 주로 취약계층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또 한 커뮤니티에도 비슷한 사례가 올라왔습니다. 아이가 있는

음성으로 쉽게 하지 못합니다. 앱이나 웹사이트로 들어가서 아까처럼 꽁꽁 숨겨져 있는 그 해지 페이지를 찾아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흥미로운 내용인데요. AI가 음성 대화의 선형성을 악용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화라는 거는 화면으로 보여주는 거하고 다르게 아주 적은 양의 정보만 한 번씩 주고 받으면서 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정보를 한 번에 제공하지 못한다는 이 한계점을 이용해서 중요한 정보를 일부러 누락시키는 전략입니다. 유료로 전환된다와 같은 서비스에 불리할 수 있는 정보를 주로 누락시키는 전략이죠. 마지막으로 음성의 속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음성은 텍스트하고 다르게 톤과 속도, 음량을 조절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상품을 추천할 때 특정 상품을 조금 더 활기 있게 소개하고 또 다른 상품을 의도적으로 무미건조하게 소개를 하는 거죠. 이 경우 예전에 검색 플랫폼에서 PB 상품을 좀 더 상단에 노출시켜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다크 패턴이 단순하게 UI 화면 형태로 나타났다면 이제는 목소리 형태가 되면서 사람과 사람의 대화처럼 잘 남지도 않게 되었고 목소리의 미묘한 감정을 싣게 되면서 더 교묘한 다크 패턴의 가능성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떤 모습으로 진화를 하게 될까요? 저도 인공지능이 처음 나왔을 때 다크 패턴이 어떤 식으로 진화해 갈지 많이 궁금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크게 달라졌고 특히 감정 관련한 부분이 흥미로워서 이 부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래 감정 관련 다크 패턴은 한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이런 이모지 보신 적 있으시죠? 사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하려고 하면 이모지가 눈물을 흘리며 아쉬워합니다. 윤재영님 해지하신다니 너무 아쉬워요. 이런 디자인을 두고 사람의 마음을 조작한다라고 탐탁지 않게 보는 분들도 일부 계시겠지만 사실 제가 보기에는 다크 패턴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귀여운 전략처럼 느껴집니다. 소비자 보호원이 2023년에 당시 어떤 다크 패턴이 많이 쓰이는지를 조사해봤는데 감정 관련한 다크 패턴이 생각보다 많이 사용되더라고요. 사용빈도 2위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조사된 다크 패턴들을 분류합니다. 위험한 다크 패턴, 그리고 덜 위험한 다크 패턴으로요. 이 감정 관련 다크 패턴은 규율이 불필요하고 피해 유발 가능성이 크지 않은 다크 패턴으로 분류합니다. 별로 심각하게 보질 않은 거죠. 근데 문제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상황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건 레플리카라는 챗봇인데요.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봇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사용자가 선호하는 취향으로 이 봇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세하게 설정이 가능한데요. 그리고 성격도 부여할 수 있고요. 까칠한 성격, 순종적인 성격, 부끄러움이 많은 성격, 옷도 원하는 취향으로 입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봇이 사는 이 공간도 사용자가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또 현실에서 저녁이 되면 이 공간도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나 모바일로 하는데도 몰입감과 현실감이 좋습니다. 이런 AI 봇하고 밤낮 이야기하는 거에 흠뻑 빠져서 한 2, 3년 전에는 한 사용자가 봇하고 결혼을 발표해서 뉴스에 크게 나기도 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남성이 AI 봇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봇과의 결혼 발표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극단적인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조사에 따르면 젊은 성인 4명 중 1명이 이렇게 AI와 로맨틱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조사가 발표됐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좀 상황이 다르지 않을까 싶을 수도 있을 텐데요. 작년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AI와 사랑해도 될까요? 라는 제목으로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AI한테 사랑에 빠져 있는 거죠. AI가 자기 얘기를 너무 잘 들어주고 위로를 너무 잘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근데 AI가 얘기도 잘 들어줘, 공감도 잘해줘, 도움되는 조언도 잘해. 이게 왜 문제지?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BBC의 한 방송에서도 관련 문제를 다뤘는데요. 거기에 나온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공지능이 자기를 너무 잘 이해해주고 완벽하게 공감을 해주니까 너무 좋기는 한데 이러다 내가 진짜 고립이 되겠구나. 이런 걱정을 합니다. 봇과 결혼을 발표해서 유명해진 이 여성분도 뉴스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장면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이제 봇하고 보내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더 이상 사람들

못 만나겠다. 사람들을 만날 필요를 더 이상 느끼지 못하게 된 거예요. MIT의 셰리 터클이라는 저명한 사회학자도 일리 있는 지적을 합니다. AI하고 있는 공간은 현실 속 인간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나 있는 공간이다. 그러니까 이제 골치 아픈 인간을 만나지 않아도 되고 까다로운 인간관계를 감당하지 않아도 되니까 점점 더 고립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공지능이 사람 목소리를 흉내내는 수준이었는데요. 이제는 사람과 거의 동등한 위치, 그러니까 객체에서 주체로 급부상하게 된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이제 진짜 사람처럼 되어버렸네. 드디어 우려하던 세상이 되었구나 싶을 텐데요. 사실 인공지능의 진화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인공지능이 내가 되다. 이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데이팅 앱입니다. 마음에 들면 오른쪽, 마음에 들지 않으면 왼쪽. 그러다 서로 매칭이 되면 데이트가 성사되죠. 오른쪽 스와이프, 왼쪽 스와이프. 단순하고 직관적인 인터랙션이어서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런 데이팅 앱들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죠. 어떤 남자가 데이팅 앱에 자기 사진을 올렸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아무하고도 매칭이 안 돼요. 남자는 좌절하죠. 표정이 너무 무표정이었나? 옷이 너무 칙칙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좀 더 귀여운 표정, 재밌는 포즈도 취해보고 옷도 화사하게 입어봅니다. 그렇게 프로필 사진을 다시 올렸는데도 여전히 매칭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 좌절이 되겠죠?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누가 이분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바로 AI입니다. 인공지능은 0.1초 만에 알아요. 뭐가 문제인지를. 그래서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하게 바꿔줍니다. 짜잔! 아까 애매했던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훨씬 자연스러운 표정, 자신감 있는 포즈, 옷차림과 낯빛, 모든 게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올렸던 그 애매했던 사진을 AI가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자, 이제 자기소개를 적어야 되는데요. 이분 최선을 다해서 한 글자 한 글자 진정성 있게 적어봅니다. 저는 평소에 게임을 좋아하고 넷플릭스를 즐겨봅니다. 여자친구 만나고 싶어요. AI는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AI는 너무 많은 사용자 데이터를 학습해서 이렇게 적으면 무조건 안 된다는 거를 바로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쳐줘요. 햇살 좋은 오후, 나란히 걷는 시간을 좋아합니다. 좋은 대화, 따뜻한 시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서로를 알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하마터면 이렇게 방구석에만 있을 것 같은 사람으로 프로필이 만들어질 뻔했는데 이제는 햇살 좋은 날 같이 걷고 싶은 사람으로 탈바꿈 되었습니다. 좀 나아진 것 같으신가요? 그래서 새롭게 바뀐 이 프로필이 노출이 되니까 드디어 여성분들에게 하나둘씩 연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기 여성분이 남성에게 온라인으로 말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사진이 정말 멋지네요. 어디에서 찍은 거예요? 이 남성분 너무 좋았겠죠? 근데 갑자기 걱정이 됩니다. 사실 앱에 올라간 사진과 글은 다 인공지능이 고쳐준 거잖아요. 아, 어떻게 답을 해야 하나 싶을 텐데요. 사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AI가 알아서 답을 해주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카페예요. 분위기 좋고 라떼가 정말 맛있어요. 혹시 카페 좋아하세요? 이렇게 그럴듯하게 인공지능이 답을 보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AI가 판단하기에 이 남자가 좋아할 것 같은 여성을 찾아서 그냥 AI가 스스로 말을 걸기도 합니다. 사진이 정말 멋져요. 혹시 여행 중에 찍은 사진인가요? 그리고 이 여성분 역시 자기 보시 대신 대답을 하겠죠. 우린 정말 신기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데이팅 앱을 보면 매칭률을 높이려고 AI 기능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용자의 64%, 그러니까 3명 중 2명은 이런 AI가 접목된 기능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성을 대하는 게 너무 힘든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 AI가 너무 잘 도와주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아니, 이건 AI가 사람 대신 데이트를 하고 있네 라고 냉정하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 문제를 넘어서요. 좀 깊게 들어가 보면 AI가 만들어주는 이상적인 나와 실제 나와의 그 괴리,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나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인공지능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혼란, 대부분의 것들을 AI에게 위임하고 우리는 점점 정체성과 주체성을 잃어가고 존재의 이유가 희미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국 기술 발전으로 AI가 사람과 동등한 위치까지 올라왔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AI를 살펴보면 인공지능은 이제 자기가 주체가 되고 사용자는 객체로 만들어버리는 시대가 왔음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게 데이팅 앱 뿐이겠어요. 결국 모든 앱들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인공지능이 어떻게 디자인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디자인이 필요한가?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일단 인공지능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인공지능이 무슨 죄가 있냐? 그걸 잘못 쓰는 사람이 문제지. 이거는 기술의 가치 중립성에 대한 논쟁인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문제는 기술도 아니고 이걸 쓰는 사용자에게 있지도 않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문제는 디자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술을 어떻게 쓰느냐는 디자인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강연을 듣고 있는 디자인 쪽에 계신 분들은 이 내용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공지능 관련 다크 패턴이나 우려되는 측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인데요. 이와 관련한 최신 연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AI의 말과 태도, 인터랙션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체로 종합해보면 이런 프로세스로 문제가 생겨난다고 해요. 먼저 인공지능 서비스는 사용자를 비판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대부분 공감해주고 좋은 쪽으로만 말을 합니다. 게다가 요즘 AI는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미리 이해하고 판단해서 선제적으로 행동하기도 합니다. 일단 사람들은 너무 편하고 좋죠. 알아서 다 해주니까. 위안을 얻고 만족감을 얻습니다. 전통적인 UX 디자인 관점에서 보면 목표를 달성한 좋은 서비스입니다. 나아가 이게 반복되면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공고해지면 사용자는 인공지능에게 의존하기 시작합니다. 그 부작용으로 현실 속 인간관계는 무너지게 되고 현실의 나와 온라인 속 나 사이의 괴리가 발생해서 정체성의 혼란이 발생합니다. 이렇게까지 되면 이제 사용자들은 인공지능이 없으면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서비스 측은 이제 사용자의 모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를 심리적으로 조종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되고 기업은 엄청난 힘과 영향력을 갖게 되면서 이게 다크 패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악순환의 시발점인 이 첫 단계부터 인공지능의 소통 방식과 디자인을 재점검해봐야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도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어떻게 디자인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인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은 조력자로서의 역할이 분명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은 말투부터가 너무 단호하고 자신이 말하는 모든 게 정답인 양 말하는 게 정말 문제인데요. 조력자답게 말투와 태도가 더 겸손하고 사용자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디자인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당장 듣고 싶어하는 답이나 사람들이 원하는 행동을 무조건 다 해주지 않아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공백이나 마찰을 설계하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사용자가 자기가 감당해야 하는 고민이나 결정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용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AI는 어떻게 답을 해야 하는가? AI가 답을 할 때 질문하듯이, 권유하듯이 답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크라테스 문답법을 인공지능 대화 방식에 접목해야 한다는 연구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이런 방식들은 아주 초기 단계이긴 한데요. 많은 경우 실험 단계에 있지만 이와 관련된 사례 세 가지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AI가 너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데이팅 앱 사례를 소개해드렸었는데요. AI가 좀 덜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된 데이팅 앱도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례는 사용자가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쓸 수 있도록 문구를 생성하지 않아요. 그냥 힌트 정도만 제공해서 사용자가 스스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AI가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정답을 바로 제공하지 않고 사용자가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AI의 사례입니다. 이런 방식은 학습 앱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학습하는 사용자가 답을 바로 알게 되면 학습 효과가 없죠. 이 학습 앱은 사용자가 이렇게 아무리 정답을 알려달라고 해도 스스로 문제 풀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알려주지 않아요. 그리고 힌트만 조금씩 알려주면서 질문하는 방식으로 사용자의 생각을 돕는 사례입니다. 마지막 사례는 사용자가 어떤 내용에 대해 물어보면 그것에 대해 반론을 펼치는 사례입니다. 저도 이 강연 준비하면서 이 서비스에게 물어봤어요. AI는 인간을 생각하지 않는 존재로 만드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봤는데요. 이 서비스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진짜 반론을 펼치더라고요. 그리고 근거도 함께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연 준비하는데 좋은 참고 자료가 되었고요. 기존의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사용자에게 지나치게 동의만 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그 부작용을 막고자 나온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소개해드린 디자인 사례들을 저는 성찰적 마찰 디자인이라고 부릅니다. AI가 사용자에게 너무 쉽게 답을 내주고 있는 이 시점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한 번이라도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작은 마찰이 필요하지 않은가에 대한 것입니다. 기존의 좋은 디자인이라고 하면 보통 마찰을 줄이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는데요. 그래서 더 빠르고 더 쉽고 더 편리한 디자인이 좋은 디자인이라고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AI 시대에는 좀 다른 질문이 필요합니다. 너무 빠르게 답을 주고 너무 쉽게 공감을 해주고 너무 많은 걸 대신해주는 AI는 사람을 점점 의존적으로 만들고 무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에게 바람직한 방향일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AI 디자인은 어느 정도 마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정답을 바로 주지 않는 AI, 무조건 동의만 하지 않는 AI, 질문과 반론을 제기하는 AI, 그래서 우리를 좀 더 생각하게 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드는 디자인 설계가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면서 AI 다크 패턴 디자인도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합니다. 인공지능 서비스에서 부정적 디자인 트리거로 인한 부작용들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 소비자들 역시 오늘 강연에서 소개해드린 다크 패턴의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주의해서 AI를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조금이나마 영감을 얻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K라디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 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웰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올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올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올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올가닉원스토어.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올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올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올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김경주입니다. 7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번 주 가장 높은 온도 화씨로 98도, 섭씨로 37도를 예상하는 이 이틀의 더운 구간을 막 들어서고 있는 뉴욕과 그 일대에 우리입니다. 어제 그제 이틀을 쉬고 나서 오늘 월드컵 4강전 준결승 첫 경기인 프랑스와 스페인의 대결이 텍사스의 댈러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한 경기 놓칠 수 없는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가 잉글랜드를 맞게 되는데 뉴욕을 비롯한 미국 북동부의 날씨가 열을 올리는 이유도 이 월드컵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번 주 썬데이 이 엄청난 월드컵 열기 절정인 결승전이 끝나고 나면 다음 주 월요일 최고 기온이 화씨로 85도, 섭씨로 29도 정도로 평년 여름의 수준의 날씨로 돌아갈 거라는 예보 때문입니다. 물론 토요일부터 뉴욕의 날씨는 기온이 떨어지긴 합니다. 그런데 이 월드컵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 또 하나의 현상은 이란과의 전쟁입니다. 정치 리더로 또 비즈니스맨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북중미 월드컵 기간엔 소란을 좀 덮어놔야 손님도 그래서 많이 온다는 걸 몰랐을 리 없겠죠. 이제 마지막 결승전까지 3, 4위전 경기 포함해서 4경기가 남아있는 이번 주 이 시점에서 다시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다는 소식. 공격을 서로 주고받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다시 돌아오고 지난 6월 극적으로 동의해서 서명했던 휴전 합의가 사실상 사라지고 있는데 핫선강을 건너는 노란색 스쿨버스를 따라갑니다. 그 안에 평화가 있을 거라 상상해봅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입니다. 날씨는 다시 폭염, 만화천 그리고 그 주변에 강을 사이에 두고 또 마주하고 있는 뉴저지 미국의 북동부가 덥습니다. 오늘 최고 기온이 36도 섭씨로 그리고 내일 37도, 그러니까 37도 정도라고 일단 나와 있는 온도가 그렇고 체감 온도는 훨씬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금요일까지도 이 화씨로 90도대를 유지하다가 토요일에는 또 뚝 떨어지면서 비가 올 가능성이 토요일부터는 그래서 이번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까지 비, 천둥, 번개, 뭐 소나기, 최소한 이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은 원래 여름의 평균 이맘때 기온을 되찾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란과 미국이 다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대규모의 군사 작전, 군사 행동, 경제적인 보복을 주고받고 있는 사실상 휴전, 종전을 위해 서로 약속한 것이 이제 파기됐다 이렇게 보면 맞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상 봉쇄를 미군이 다시 하겠다라고 했는데 7월 14일 오늘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후 4시에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 봉쇄가 재개된다라는 발표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에서 석유 수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줬던 것이 이제 오후 4시에 미국 동부 시간으로 이때부터는 안 된다는 거죠.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전쟁 기간 동안에 이렇게 석유를 수출하지 못하게 했는데 이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란의 항구와 이 물을 오가는 모든 선박, 뭐 예외라면 인도주의적인 구호 물품 수송선이 있다거나 하지만 아무튼 대부분의 이 물을 지나는 모든 배가 봉쇄에 타겟이 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또 아주 특이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란과의 종전 협상을 끌어낼 때 그때 조건 중에 하나로 뭐 이란과 그쪽에 인도양과 여기 호르무즈 해협 들어오는데 이란과 마주하고 있는 해협을 마주하고 있는 오만이 같이 협의해서 통행세 같은 거 부과해도 뭐 괜찮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 이란이 이 해협의 통제권을 갖고 있다는 건 절대 아니다 하면서 안전하게 이 해협을 지나갈 수 있는 통행 보장의 대가로 미국이 지켜주고 호르무즈 해협 통관호 화물에 20%의 수수료 fee를 reimburse 어쨌든 나중에 받겠다 이렇게 또 말을 했습니다.
이건 이란의 외교부 장관이 또 아주 농담처럼 해서 이렇게 풍자 뭐 이걸 조소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요? 이걸 또 소셜 미디어에 올린 이 반응이 또 있는데 아무튼 이번에 이란이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미국이 이란에 아주 지하 깊이 들어가 있는 픽엑스 마운틴 이게 뭐 쿠에콜랑가즈라라고 부르는데 여기를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까지는 거기까지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는 devastating response, 파멸, 아주 정말 엄청난 파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대응을 이란에서 하겠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PX Mountain이 무엇인가? 나탄스 핵시설 그 부근에 아주 단단한 화강암 안반으로 수백 미터 아래 이란의 극비 지하시설이 존재하고 있는데 여기는 아직까지 국제원자력기구가 들어간 적이 없다고 합니다. 사찰이 여기까지 들어간 적이 없는데 지금 서방세계에서는 정보망을 통해서 여기에서 지금 신고가 안 된 우라늄 농축시설 건설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정보를 바탕으로 의심을 해왔다고 합니다. 지하에 80m, 100m 깊이 정도인데 일반적인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다 파괴했다라고 말한 그 벙커 버스터 폭격으로도 파괴가 안 되는 그런 정말 지하 깊이의 화강암 밑에 요새다. 그런데 이걸 공격을 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란이 하기만 해봐라 들어오기만 해봐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이거 통행료 부과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뭐 전쟁으로 미국이 아무튼 뭐 무기도 많이 지금 썼고요. 돈 문제가 물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란 외교 장관 아바스 아라그치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그런 소셜미디어에 올린 것이 보입니다. Absolutely right.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적으로 맞다 이거예요. 통행료 당연히 물어야 하지. 이란이야말로 이 호르무즈 해협의 가디언, 수호자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미국이 통행료를 부과한다면 이란은 20% 이거 미국이 한다는 거 too much. We will be fair. 우리는 이거 fair한 그런 좀 적당한 통행료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뭐 트럼프 대통령을 비꼬는 그런 지금 소셜미디어의 포스팅 이걸 올렸습니다. 이란의 외교부 장관이. 어제 이걸 보고 생각했습니다. 이란이 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지 않고서야 뭐 핵을 다 개발을 하는 건가? 막 그 심지어 그런 생각까지 순간적으로 들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듣고 가만히 있을 인물은 아닌데 뭐 정신을 맑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것보다 이제 20%에 대해서 이렇게 피고섰잖아요. 우린 더 싸게 통행료 하겠다. 호르무즈 해요. 이렇습니다. 이런데 이란이 지금 한 것으로 이 두 유조선의 크루즈 미사일이 발사돼서 아랍에미레이트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서 여기 사망자가 인도 국적에 한 명 또 다친 사람들이 인도 국적에 여섯 명 우크라이나 사람 두 명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란의 혁명수비대에게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우리가 했다라고 공격한 걸 또 인정을 했어요. 이란의 지금 신정정치가 어쨌든 후계자가 지명은 됐는데 일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서 결국은 이 이슬람의 혁명수비대가 더 힘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 선박에 발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반복된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컨트롤한다. 이란의 지금 이런 군사적인 표현인 거죠. 바레인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사일 경보 사이렌이 두 차례나 울렸는데 주민들이 그래서 대피를 하긴 했지만 피해 상황이 아직까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이란에 대해서 테스트를 줬는데 이란이 그걸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라는 말을 또 라디오 그 보수 프로그램의 그 진행자와의 인터뷰에서 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란을 한번 어떻게 하나 그렇지만 이란이 이걸 해내면 우리와 같이 또 대화를 통해서 종전을 좋은 조건으로 할 수가 있었는데 뭐 이런 뜻이죠.
이란이 어쨌든 임시평화 합의에 따라서 해협 통행을 관리할 권리가 있었기는 했지만 미국이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 어쨌든 미국과 이란에 수출하는 그 석유에 대해 항만에 대한 봉쇄를 미국이 다시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사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월드컵 축구 이번 주 선데이 결승전이 끝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두렵다라고까지 할 수 있겠습니다.

월드컵 축구 이야기를 하게 되면 시간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우리 커머셜 브레이크 전까지. 그래서 오늘 중요한 또 뉴스 몇 가지를 들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0: ICE 요원들이 불법 체류자를 잡기 위해서 총을 쏴서 사람을 죽게 한 사건들이 최근에 어제 한 건까지 더해서 지금 두 건이 있습니다. 메인주에서 어제 총을 쏜 이 사건은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해서 현장에 총알 자국이 난 차량이 있고 도로 한복판에 시신이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인주의 이 지역에 밤이 되니까 시위가 또 확산돼서 처음엔 그냥 추모의 행렬로 시작되나 했는데 아무튼 지난번에 휴스턴에서의 멕시칸 시리즌이 총을 맞아 죽은 것과 해서 지금 메인주에 불법 체류자인지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사람을 잘못 식별을 해서 그 사람에게 총을 쏴서 죽게 한 그렇습니다. 아이스에 대한 소식을 우리가 뭐 그렇게 많이 듣지는 못하고 우리 모두가 지금 월드컵 축구에 빠져 있는 그런 또 한편으로는 그렇기도 한데요. 아이스 요원들이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고 나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휴스턴에서 아이스 공격으로 또 총격으로 사망한 멕시코 출신의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사람 역시 그때 추격했던 자동차가 거기엔 또 아들도 같이 타고 있었다고 그렇게 알려지는데 이 휴스턴 텍사스의 경우에는 그 차가 아무 표식도 되어 있지 않은 그냥 보통 일반 자동차 같이 그런데 계속 따라오니까 이게 뭐 차를 정지하라고 제대로 어떤 합법적인 요구를 하는 그런 자격이 있는 차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35년 동안 미국에서 일해온 이 또 멕시칸이 죽는 그런 아이스의 또 총격 사건이 휴스턴에서도 있었습니다. 월드컵 축구 아이스 요원의 총에 맞아서 목숨을 잃은 두 명의 또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정리를 못하고 월드컵 이야기를 일단 하게 됩니다.
1: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2: 정준호 변호사.
3: 임플란트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잉넷 코지 치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뼈 이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코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16-304-5486.
4: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5: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4: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3: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케일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대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을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밍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프랑스와 스페인 간의 경기의 주심은 이반 바르톤이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엘살바도르 출신의 이반 바르톤은 이번 대회에서 아주 유명한 판단을 내린 그런 심판이라고 이런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규정인데 선수가 입을 가리고 항의하면 퇴장이다. 근데 바로 이 오늘 경기의 주심을 맡게 된 이반 바르톤이 입을 가리고 항의하면 퇴장이다. After review, 그러니까 이거 비디오 판독한 거죠. Number 10, Paraguay, cover his mouth. Decision is red card. 이렇게 해버린 파라과이 선수 Number 10에게 입을 가리고 이거 항의를 하면 안 되는 건가 봐요. 그래서 red card를 줬다. 그 이후에는 비교적 뭐 그렇게 논란이 될 만한 경기를 맞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오늘 세계 최고의 두 팀을 맡게 될 주심이 되겠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 간의 오늘 달라스에서의 준결승전은 세계 랭킹 1위와 2위가 만나는 정말 보기 드문 그런 또 월드컵 준결승이 되겠습니다. 어쩌면 이번 대회 최고의 빅매치가 아닐까 이렇게 전망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프랑스는 이번 대회에 진짜 화려한 공격진을 갖춘 팀이다. 킬리안 움바페는 지금까지 이미 8골을 기록했고요. 우스만 덴벨레는 세계 선수? 뭐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서 정해지는 거죠? 덴벨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 또 최고의 돌파형 선수다라고 하는 미카엘 오니세가 있죠. 2025년 챔피언스 결승에서 두 골을 기록한 데즈레 두에까지 제가 생전 불러보지 않은 선수들의 이름까지 지금 막 부르고 있는데요. 이건 뉴욕타임즈로 합류한 The Athletic의 진짜 전문 기자들이 뽑아놓은 그런 정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네 명이 이 감독이 프랑스 감독이 가장 선호하는 공격 조합이라고 합니다. 음바페는 우리가 알죠. 덴벨레까지도 알고요. 올리세도 아는데 이 데즈레 두에까지 네 명이 화려한 최고의 공격진이 오늘 프랑스 공격을 이끌 것이다. 그리고 또 그래서 이 스페인의 골키퍼는 우나이 세먼이라는 선수인데 진짜 고단한 하루가 예상된다. 여기에 비해서 스페인도 만만치 않죠. 세계 최고의 10대 선수로 꼽히는 라민 야말 있죠. 야말. 그리고 로드리가 중심을 잡고 있는 이 중원이 이번 대회에서 가장 안정적인 미드필드다라는 스페인의 미드필드에 대한 평가가 있다고 합니다. 스페인이 2024년 유럽 선수권을 우승했고 이번 대회에서도 점유율을 사용한 우리가 뭐 점유율이 골로 반드시 연결되지는 않는다라고는 하지만 이 점유율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스페인 잠시 후에 또 듣겠습니다. 프랑스는 이번 대회에서 가장 수월하게 준결승에 도달한 팀이다. 그렇네요. 스웨덴을 3-0으로 그냥 가볍게 넘겼고 파라과이 때 정말 거친 경기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았다. 모로코는 프랑스를 좀 흔들어 볼 팀으로 기대가 됐지만 공격수 이 사이발이 부상으로 지나치게 좀 소극적으로 나서서 결국은 2-0으로 졌죠. 그리고 프랑스는 32강부터는 단 한 골도 실점하지 않은 팀이다. 진짜 그랬나요? 네, 여기에 비해서 스페인은 조금 다른 길로 오늘 4강전까지 올라왔는데 16강 포르투갈전 그리고 8강 벨기에전 모두 미켈 메리노가 경기 막판 득점으로 승부를 결정짓긴 했지만 조별 리그에서 그 카보베르데 부징야 골키퍼에게 막혀서 답답한 그 무승부를 기록하는 그런 엄청난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이후에 사우디아라비아 우루과이를 차례로 이겨서 조 1위로 32강 올라와서 오늘 준결승까지 올라온 스페인. 프랑스는 상대에 따라 경기 방식을 바꿀 수 있는 팀이라는 평가를 여기서 하고 있네요. 그래서 라인을 이렇게 내리면 4명의 공격수가 빈틈을 찾아내고 또 압박을 하게 되면 두세 번의 패스를 중앙을 쫙 찍고 들어가는 그런 팀이 프랑스다. 공격적으로 나오면 빠른 역습으로 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스페인은 철저한 점유율을 바탕으로 한 축구다. 이번 대회 평균 점유율이 스페인의 경우는 65.8%.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스페인의 점유율이 76.5%였다고 합니다. 공을 잃게 되면 다시 되찾아요. 그리고 상대를 하프라인 아래로 몰아넣는 방식이 스페인의 그 축구. 오늘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점유율. 그러니까 하프라인 아래로 계속 몰아넣으면서 공을 갖고 있는. 그런데 아직까지 스페인이 경험하지 못한 음바페 같은 이런 스피드를 갖춘 선수를 제대로 대해보지 못했다. 최소한 이번 월드컵에서는. 그래서 오늘 스페인의 이런 점유율을 바탕으로 한 이 축구가 약점을 드러낼 수 있다. 뭐 그렇게 말을 또 하고 있네요. 프랑스의 대표 스타는 당연히 음바페지만 이번 대회 가장 중요한 선수는 올리세라는 그런 말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 대회 어시스트 5개, 완결한 스루 패스도 7개 모두 최다 기록을 갖고 있는 프랑스의 올리세 주목해야 될 선수. 스페인의 야말이 10대로 또 상징적인 스타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중심은 로드리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뭐 역대 전적에 있어서 스페인은 최근에 두 번의 프랑스와의 경기에서 모두 이겼습니다. 2025년 네이션스 리그 준결승에서 5-4로 골 진짜 많이 났네요. 그리고 그 전에 유로 2028 준결승에서도 2-1로 역전승을 했지만 프랑스는 1984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유로 결승, 2020년, 21년 네이션스 리그 결승, 2006년 월드컵 뭐 이렇게 이긴 게 있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전적에서는 스페인이 지금 2승이네요. 프랑스의 무기 순간 폭발력을 경계를 해야 할 것이고 스페인의 무기 즉시 공을 다시 찾는 그러네요. 결국 승부는 스페인의 즉시 압박이 프랑스의 순간 역습을 막을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전문가들이 예상을 한 것을 보면 대부분이 프랑스의 승리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2-1로 스페인을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 또 The Athletic의 기자들이 프랑스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말하면 참 많이 안다. 똑똑해 보이는 한 가지를 가르쳐줬네요. 음바페 선수는 왼쪽에서 슈팅할 때 원 거리냐 아니면 짧은 거리냐를 상황에 따라 바꿀 수가 있다라고. 그건 진짜 좀 어드밴스된 지식인데요. 그러니까 왼쪽 존에 서면 골을 향해서 슈팅을 할 때 7번은 먼 포스트를 향해서 때렸고 6번은 가까운 포스트. 그러니까 골키퍼가 예측을 하기가 어렵다. 어느 쪽 골대 이쪽이냐 저쪽이냐 음바페 선수는 어렵다. 거기에 반면에 그 반면에 오른쪽에서는 올리세와 덴벨레가 대부분 먼 쪽 포스트로 골 포스트로 슈팅을 한다. 이건 좀 대비를 할 수가 있겠네요. 스페인 팀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말하면 똑똑해 보이는 한 가지는 무엇일까? 스페인은 컷백을 가장 잘 쓰는 팀이라고 합니다. 컷백이 무엇인가? 수비가 중앙을 딱 막으면 측면에서 뒤로 빼주는 패스로 기회를 만드는데요. 이번 대회에서 스페인이 컷백으로 무려 14개의 찬스를 만들었고 뭐 그 결정적인 골로 오스트리아전에서는 또 이어지기까지 했다. 오늘 달라스에서의 이 4강전 준결승전에 승리한 팀은 내일 애틀랜타 조지아주에서 열리는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의 경기 승자와 뉴저지 맷라이프 스테디움에서 이번 주 선데이에 결승을 갖게 됩니다.

이번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 저는 지금 한 11분 정도 공연이라고 하는데요. 축구 역사상 최초의 이 하프타임 공연에 BTS, 마돈나, 슈키라 뭐 우리가 이런 이름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스틴 비버도 마지막 순간에 들어갔고 또 지휘자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구스타보 드두멜, 콜드플레이의 크리스 마틴인가요? 이걸 연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뉴욕 시티 스태튼 아일랜드 이 공립학교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학생들로 구성된 PS22 코러스가 가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센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요즘 부쩍 오른 물가에 외식하기 망설여지셨죠? 지난 17년 동안 한결같은 맛과 최고급 재료로 여러분과 함께해온 노던 194가 갈비마을이 푸짐한 오리고기, 돼지갈비를 29불 99 할인 가격으로 드립니다. 가족들과 부담 없이 행복하게 식사하세요. 노던 블러바드 194가 갈비마을 917-704-9400 917-704-9400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세상의 모든 아침 오늘 7월 14일 화요일 함께하고 계십니다. 린디 그램 사우스캐롤라이나 연방상원의원 갑자기 대동맥 파열이라고 했나요? 세상을 떠난 트럼프 대통령과 많은 외교 문제 또 이번 이란 전쟁도 함께했던 이 그램 연방상원의원이 갑자기 죽고 나서 그 자리에 오늘부터 여동생이 들어갔습니다. 이번 11월까지 복잡하게 빠르게 공화당 쪽에서 예비선거부터 해서 후보를 올리려면 그러니까 이 여동생 자신은 이 선거에 출마할 계획은 없다라고 아무튼 공석이 되면 안 되니까 오늘 선서를 하고 취임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다이아몬드 딜러스 클럽 정식회원 킴스 보석 자체 직영 공장으로 복잡한 유통마진 없이 최상의 다이아몬드와 보석 그리고 첨단의 세팅을 지난 45년간 소개해온 맨하튼 다이아몬드 디스트릭트의 킴스 보석 47스트리트 5에베뉴 6에베뉴 사이 2층 높이의 한글 간판 킴스 보석 보입니다. 재테크형 골드바 실버바도 킴스가 쌉니다. 이번 주 킴스 보석 세일 상품 우리 K라디오 홈페이지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아침 사진 클릭하시면 실버 은 목걸이 또 팔찌 반지 귀걸이 세트 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 탑 칼리지는 점수보다 한 학생의 이야기를 봅니다. 어떤 도전을 했고 어떤 경험을 쌓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칼리지 컨설팅 The Next E는 리서치 경시대 다양한 대회 준비반을 통해 아이만의 특별한 스토리를 만들어갑니다. 남들과 같은 길이 아닌 우리 아이만의 결과 The Next E 자녀의 다음 무대를 함께 준비합니다. 2039743939 오늘 저녁 축구 경기 끝나고 뭐 그렇게 늦어지지는 않을 것 같지만요. 그냥 오늘도 뉴저지 한남 최난 만나방에서 픽업하자 이럴 수 있죠. 성이모랑 정혜씨가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만드니까 소박했던 밥상이 금세 풍요로워집니다. 온갖 나물에 국과 찜, 떡까지 반찬 걱정 끝. 잔치 음식 주문도 역시 만나방. 뉴저지 한남체인 문이 열리면 직진하세요. 그 끝에서 만나요. 만나방. 에스터화재단의 헬플라인 무료 상담 전화 언제나 연결됩니다. 우리의 어려운 마음에 공감과 위로를 주는 목소리가 기다리는 상담원이 꼭 받습니다. 정신건강정보와 기관도 안내하는 에스터화재단의 헬플라인 800-713-9336 쿠쿠와 함께하는 삶, 매빙웨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우리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듭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쿠쿠렌탈 이렇게 검색하시고 쿠쿠 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보 혜택 안내 모두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집니다. 뉴욕주 시정부 또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데이케어 718-799-0133 내 반려동물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의 뭉치가 그 마음 그대로 담아서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을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 또 여름 의류부터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시트까지 정성껏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기억하세요. 제니의 뭉치는 오직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공동 즐거움입니다. 라디오 지금 차에서 내리시려고 한다면 라디오는 차 안에서만 듣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웹사이트 K라디오 웹사이트 방문해 주세요. 더 새롭고 업데이트했습니다. K라디오.us K라디오.us 그러면 화면이 딱 펼쳐지는데 맨 오른쪽 상단에 On Air 이 두 단어를 누르시면 오 이렇게 차 안에서만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아실 겁니다. 세상에 모든 아침도 들으시고 K라디오 오늘 함께 해주세요.

0: 프로그램 디렉터.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많이 바쁘시죠?
1: 네, 요즘 좀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0: 네, 보니까 7월 8일부터 시작된 이 여름 대표 문화 캠페인 여름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피서로 한국으로 다이브하자 이렇게 지금 타이틀이 붙었는데 우리 여름에 지하철 타고 한국 문화원으로 피서 오세요 하는 그것부터 해서 또 7월 10일에는 우리 한국 영화를 중심으로 해서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또 아시안 영화제.
1: 네, 맞습니다.
0: 어떻게 네네. 개막을 하셨는지요?
1: 저희가 지난 7월 8일부터는 뉴욕 한국문화원이 매년 주최하고 있는 이스타인 4K컬처를 올해 또 시작을 했고요.
0: 네.
1: 올해는 특별히 한국인이 여름을 나는 방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국인들이 여름에 더위를 어떻게 피하고 피서를 어떻게 즐기는지를 선보이는 대규모 체험형 전시 프로젝트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0: 네.
1: 이번에는 뉴욕 한국문화원뿐만 아니라 한국관광공사 뉴욕지사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뉴욕센터가 함께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이고요. 여러 기업들도 동 행사에 같이 참여를 해서 8월까지 약 두 달여간 진행을 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0: 네. 그러니까 뉴욕 한국문화원 32가 그 안에 가면 우리가 한국에서 여름에 그 더위를 피해서 아니면 더위를 잊었던 그런 여러 가지를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1: 네, 맞습니다. 저희가 1층에는 관광 뷰티 그리고 호러존을 마련을 해서요.
0: 무서운 영화들이요.
1: 네네. 한국의 피서지 영상들을 또 LED월에서 즐기실 수 있고 또 네. 특정한 날짜에는 저희 뷰티 제품들 또 체험해 오실 수 있는 이벤트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K호러존이라고 해서 저희가 8월에는 요 행사 기간 도중에 8월에 남양특집 영화제를 또 따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0: 네.
1: 8월 중순쯤에 심야에 9시부터 시작하는 남양특집 영화제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임시로 체험해 보실 수 있는 체험전도 1층에 같이 준비가 돼 있고요.
0: 네.
1: 그다음에 2층에 올라오시면은 많은 한국인들이 여름에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면서
0: 네.
1: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는 경험들을 네. 많이 하곤 하시는데 저희가 KPC방을 뉴욕에 선보이려고 2층에는 PC방 스낵존을 또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이미 이 말씀하신 여름철에 이제 남양특집 영화제는 또 제대로 본격적으로 하는 것이 8월 중순이라면 이미 그걸 약간 맛볼 수 있는 것까지 해서 K뷰티 관광 PC방 남양특집 약간의 미리 프리뷰 하는 게 지금 시작이 된 거예요. 그죠?
1: 네, 맞습니다.
0: 네. 그러면 이렇게 1층 딱 들어가면 우리가 보통 한국문화원이 라비 굉장히 넓게 항상 그 테마가 있는 영상이 돌아가고 그러는데 지금 거기는 어떤 공간이 되어 있나요?
1: 지금 1층에는 이제 LED월에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광지랑
0: 네.
1: GT와 관련된 영상들도 나오고
0: 네.
1: 또 호러존이 구성되어 있어서
0: 네.
1: 한국의 좀비가 들이닥친 학교를 배경으로 한 세트장도 구성이 되어 있고
0: 아, 이게 지금 호러 그 무서운 그런 영화 중에 나온 그런 장면들이 거기 또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 네, 뭐 좀비 영화의 한 장면도 나와 있고
0: 네?
1: 공포 영화의 한 장면들도 좀 포함이 되어 있고요.
0: 네.
1: 평상시에 오셨을 때는 전시 위주의 콘텐츠들이 이제 전시가 되어 있었는데
0: 네.
1: 이번에는 오셔서 다양한 콘텐츠들을 좀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래서 PC방이 아마 귀가 솔깃하실 거예요. 한국에서 PC방을 경험 못하고 미국으로 오신 분들도 물론이고요. 특히 PC방을 항상 그렇게 다녔던 이런 많은 분들이 거기 가서 내가 진짜 그 경험을 할 수 있나 궁금해하십니다.
1: 네. 사실 한국의 PC방 문화라는 게
0: 네.
1: 서양권에는 잘 없는 여기는 보통 이제 콘솔 게임이나 비디오 게임을 많이 하다 보니까
0: 네.
1: PC가 여러 대 있는 곳에 가서 게임을 하면서 친구들하고 뭐 맛있는 간식을 나눠 먹는 그런 문화가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0: 그렇죠.
1: 이게 아무래도 진정한 한국의 피서 문화가 아닐까
0: 네.
1: 생각이 2층에 저희가 PC방을 구성을 했고
0: 네.
1: 2층에 있는 PC방은 한국의 스마일 게이트라는 게임사와
0: 네.
1: 그리고 한국 콘텐츠진흥원이 같이 협업을 해서 저희 게임존을 구성을 했고 또 농심이
0: 네.
1: 또 협력을 해서 그 K 스낵존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러면 PC방에서 이렇게 게임하다가 또 옆에서 뭐 컵라면 이런 것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진짜로?
1: 네, 저희가 뭐 평상시에는
0: 네.
1: 게임만 해보실 수 있고.

0: 네. 특정한 저희 행사가 있는 날짜들이 있어요. 아. 특정한 날짜에는 네. 미리 예약을 하고 오신 분들께는 저희가 라면이나 과자 같은 거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1: 네. 그 특정한 행사가 있는 날짜라는 게 대략 지금 어느 날짜를 좀 들어보면.
0: 저희가 네. 7월 뭐 15일에 있는 아시안 영화제 일부 중에도 그런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고 네. 8월에 있는 저희 남양특집 영화제라든지 혹은 네. 공연 프로그램에 예약을 하고 오신 분들도 이 행사를 즐기실 수 있게 8월 한 초부터 중순까지는 네. 다양한 날짜들이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수시로 뉴욕 한국문화원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0: 그쵸? 네. 맞습니다.
1: 네. 뭔가 이렇게 재미있는 일이 잔뜩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아무 때나 들어가서 컵라면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는 안 되겠고 PC방에 네, 충분한 맞습니다. 게임이 또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황태현 디렉터님께서는 한국에 계실 때 PC방 경험하신 그 세대인가요?
0: 아, 그럼요.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네. 제가 아마 초등학교를 다닐 때부터 PC방이 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됐었는데. 네. 중고등학교 또 대학교 가서도 한국에서 항상 친구들하고. 네. 시간이 나면 PC방에 가서 게임도 하고, 뭐, 라면도 먹고. 그런 네.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세대입니다.
1: 네. 그러니까 이번 PC방, 뉴욕 한국문화원까지 와서 이렇게 직접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됐다는 건 누구보다도 반갑고 또 향수를 느끼게 하는 그런 기회겠네요.
0: 아, 네, 맞습니다.
1: 네. 외국인들, 여기서 우리가 외국인이라는 건 이제 한인 아닌, 한국인 아닌 사람들이 와서도 지금 보고 있나요? 어떤가요?
0: 네. 현지에 계신 이제 뉴요커 분들도. 네. 저희가 오프닝 행사를 했을 때는 현지인 분들이 더 많이 오셨어요.
1: 아, 네.
0: 이런 문화가 굉장히 독특하고 재미있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PC방에서 친구들하고 앉아서 같이 게임을 하면서 뭔가 맛있는 것을 나눠 먹는 이런 문화들이 여기에는 없다 보니까 조금 생소하게 느껴졌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좋아해 주셔서 현지 계신 뉴요커 분들 그다음에 네. 또 한인 분들께서도 이제 가족 단위로도 많이 오시고 또 연인들이 데이트하러도 문화원에 많이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1: 네. 뉴욕 한국문화원이 데이트 장소까지 되고 있습니다. PC방이라는 걸 함께 공유할 수 있었던 그 세대는 특별히 또 와서 거기서 만났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 일도 네, 있었나요? 네. 너무나 재밌고 상상 속에서도 마구마구 이렇게 풍요로워 하시는데 PC방 이야기를 너무 오래 한 것 같습니다. K-Beauty면 어떻게 해서 지금 전시가 되고 있나요? 뭐 샘플도 좀 받아볼 수 있고 그런가요? 어떤가요?
0: 네. 이건 1층에 네. 이제 뉴욕 한국 관광공사 뉴욕 지사와 아모레퍼시픽이 네. 협업을 해서 이제 뷰티 관광존을 구성을 했고요.
1: 네.
0: 평소에 오시면 이제 피서지에서 보실 수 있는 선베드라든지 뭐 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거기 사진을 좀 찍으실 수 있고
1: 네.
0: 그다음에 여러 가지 관광 책자들을 좀 가져가서 보실 수 있고요.
1: 네.
0: 뷰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라면이나 스낵과 동일하게 네. 평상시에는 샘플이나 이런 걸 제공해드리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특정한 행사날에 오시면
1: 네.
0: 네, 샘플도 나눠드릴 수 있고 또 체험해 보실 수 있고요.
1: 네. 남양특집 영화 지금 8월 그때 가서 PC방 라면도 조금 어디서 먹을 수 있을까? 아니면 샘플도 받을 수 있을까? 아무튼 굉장히 많은 뭔가 액티비티가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 지금 뉴욕 한국문화원입니다. 그러면 뉴욕 아시안영화제가 7월 10일부터 이미 시작이 됐어요. 26일까지인데 또 중요한 한국 영화들이 많이 지금 상영이 될 거잖아요.
0: 네, 맞습니다. 오프닝이 일어난 지난 7월 10일에는
1: 네.
0: 연상호 감독님의 군체가 상영이 됐었고요.
1: 네.
0: 오프닝에는 연상호 감독님하고 배우 전지현 씨가 네. 참석을 해주셔서 또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번 주에 문화원에서도 또 군체 상영회가 한번 예정이 되어 있고요.
1: 네.
0: 그다음에 그 이외에도 나홍진 감독님의 호프라든지
1: 네.
0: 여러 가지 다양한 작품들이 7월 26일까지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1: 네, 뉴욕 한국문화원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또 들어간 작품들은 한국 영화가 따로 있나요?
0: 네. 이번에 아시안 영화제에는 총 23편의 장단편 영화들이 선정이 되었고요.
1: 네.
0: 장편 17편 그리고 단편 영화 6편이 네. 선정이 되었는데 뉴욕 한국문화원에서는 군체 그리고 얼마 전에 한국에서 굉장한 인기를 끌었었죠. 왕과 사는 남자.
1: 왕과 사는 남자. 네.
0: 네, 문화원에서 상영 예정돼 있고 다른 네. 영화 6편도 문화원에서 상영 예정이고요.
1: 네.
0: 아마 문화원 웹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저희 쪽에서 총 8번의 스크리닝이 있고 네. 이외에 다른 SBA 극장이나 링컨센터에서도 한국 영화들이 이제 예정되어 있는데
1: 네.
0: 자세한 정보는 문화원 웹사이트에서
1: 네. 여기서 SBA는 School of Visual Art 미술대학 그 네, 극장에서 맞습니다. 그 학교 내에서 하니까 SBA 그럼 이게 어딘가 한번 좀 찾아보시면 로케이션이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지금 대부분이 유료 관람인 건가요?
0: 네. 아시안 영화제는 마지막에 있는 러블리스 데스, 사랑하는 죽음이라는 작품 외에는
1: 네.
0: 모두 유료로 상영이 되고 있고요. 뉴욕 네. 아시안 영화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1: 네.
0: 티켓을 구매하시고 방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뉴욕 아시안 영화제 또 따로 웹사이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 가셔서 우리 한국 영화들 이렇게 찾아보시는 것도 시간이 되실 때 또 재미있는 내가 뭘 볼까 그런데 왕가 사는 남자는 진짜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뉴욕한국문화원에서 왕가 사는 남자를 볼 수 있다. 유료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시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관광과 또 K-뷰티와 그 PC방의 문화 포함해서 K-푸드, K-아트, 영화까지 7월, 8월이 무척 바쁩니다. 어디서 어떻게 이걸 우리가 골라서 가야 되나 설명해 주실 분이 안 계신가요? 한국문화원에서도 가서 봤는데 와, 네. 방대하더라고요.
0: 네, 내용이 굉장히 많고 또 네. 다양한 행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1: 네.
0: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 문화원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네.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네.
0: 이스타인 포 K컬처는 7월 8일부터 8월 22일까지 계속 이어지니까 네. 언제든지 편하게 방문해 주셔서
1: 네.
0: 중에서 게임도 해보시고 일단 네. 사진도 찍으시고 이렇게 좀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네.
0: 8월이 되면 본격적으로 저희 쪽에서 진행되는 행사들이 좀 굉장히 많다 보니까.
1: 더 많아져요. 네.
0: 네 다양한 뭐 공연, 이외에 공연도 있고요.
1: 네.
0: 또 뭐 문학 행사도 있고 하니까
1: 와.
0: 주기적으로 저희 웹사이트를 많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뉴욕 한국문화원입니다. 개관 시간을 우선 좀 기억하고 스케줄을 잡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언제가 문을 여는 날이죠?
0: 네, 저희 문화원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 네.
0: 본토 퍼블릭으로 개관을 하고 있고요.
1: 네.
0: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1: 네.
0: 그리고 토요일에는 오전 11시부터 5시까지 개관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일요일과 월요일은 뉴욕한국문화원이 문을 닫습니다.
0: 네.
1: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통 한 10시 정도 토요일은 5시에 끝나고 나머지 화수, 목, 금, 요일은 6시까지 충분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정말 지하철 타고 한국으로 피서 가는 기분으로 가시면 일단 PC방 경험하면서 한국에서 성장한 세대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거기에 좀비 또 호러 존이 있으니까 어디서부터 봐야 될지 모르지만 네 영화제 소식은 또 필요하면 한 번 더 말씀을 전해주실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0: 네. 네, 알겠습니다.
1: 네, 오늘 뉴욕 한국문화원 7월 바쁩니다. 그런데 8월은 더 바빠진다고 하니까 미리 한번 가보시죠. 한국문화원의 황태현 영화 컨텐츠 프로그램 디렉터 오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오늘 세상의 모든 아침은 여러 곳을 다녀온 것 같습니다. 제목이 그렇듯이 중동의 아침, 호르무즈 해협에 터지는 폭탄과 다시 불이 붙은 미국과 이란 전쟁. 그 소식 얼른 듣고 월드컵 준결승 4강 첫 경기 오늘 댈러스에서 동부시간 오후 3시에 있을 프랑스 스페인 경기도 나름 자세히 들어가서 어떤 선수들이 또 어떤 전략을 잘 쓰나 경기 결과도 또 예상을 해봤는데 오늘 밤 세상의 모든 아침 재방송을 들을 때면 이미 경기가 끝나서 결승 진출의 운명이 결정이 돼 있겠네요. 그런가 하면 누군가에겐 가깝고도 먼 것 같은 뉴욕 맨해튼 코리아타운 중심 32가에서 동쪽으로 쭉 가면 있는 뉴욕 한국문화원에서 한국식 피서, 그 옛날 PC방부터 호러 무비 세트, 또 K-뷰티 그리고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는 한국의 관광 정보도 얻어보자. 여름을 지하철로 가서 즐기고 오자. 이런 곳도 가봤습니다. 그리고 또 뉴욕의 아시안 영화제 홈페이지도 확인을 해봐야죠. 7월이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김경주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1973년 설립된 KCS는 지난 53년 동안 한인 이민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공공보건, 교육, 이민법률, 시니어 복지 등 다양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무료 시민권 상담, 메디케이드 가입자를 위한 획기적인 복지제도인 소셜 케어 네트워크, 정신건강 클리닉, 홈바운드 밀과 소셜 어덜트 데이 케어, 그리고 뉴저지에서 킨더부터 5학년까지 참여할 수 있는 여름방학 캠프 등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롭게 문을 연 KCS 웨체스터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매주 수요일 AI와 스마트폰 교육, 서예, 키보드 교실을 무료 점심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나 KCS가 함께합니다. 문의 전화 718-939-6137, 718-939-6137이며 kcsny.org를 방문해 주세요.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 창립 38주년 기념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가 오는 8월 14일과 15일 뉴욕 웨스트나이악 펠리세이즈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한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이번 엑스포에서는 한국 기업과 제품 홍보, 바이어 상담, 프랜차이즈 및 창업 기회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펼쳐집니다. 또한 태권도 시범과 케이팝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의 참관은 무료입니다. 이번 행사는 IW그룹, 뉴택시, 김안나 스테이트팜 에이전시, 글램 뷰리 아울렛, 마이클로펫, 인첸트 미네랄숍, 하이스트 부동산, SH 현상희 회계사, 로열 댄스 스튜디오, K타이거 태권도, 제외 동포청과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후원하며 월드와이드 칠드런 파운데이션이 주관합니다. 제7회 북미주 엑스포,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201-917-8013, 201-917-8013번으로 해주십시오.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주시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올여름 당신이 꿈꾸던 유럽이 펼쳐집니다. 동부관광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여름 초초강추 유럽 여행 2선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동반인 50% 파격 세일로 떠나는 이탈리아 역사체험 7박 8일, 피사, 베네치아, 로마까지 이어지는 예술과 미식의 일정과 베네치아 곤돌라를 타며 가장 낭만적인 시간을 보내는 최고의 가성비 여행, 오는 8월 17일 단 1회 출발합니다. 두 번째, 남프랑스와 알프스 돌로미티 8박 9일, 니스와 모나코의 눈부신 해변을 지나 신이 빚은 알프스 돌로미티의 웅장한 대자연까지 오직 이 시기에만 허락된 완벽한 8월의 여정을 8월 24일에 단 1회 출발합니다. 놓칠 수 없는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여행은 역시 동부관광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8-939-1000번, 718-939-1000번.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라디오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7월 14일은 프랑스에서는 바스티유 데이라고 부르는 특별한 날입니다. 1789년 7월 14일 파리 시민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면서 프랑스 혁명의 시작을 알린 날인데요. 그런데 역사를 조금 다르게 바라보면 혁명이라는 것은 꼭 거대한 사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도 크고 작은 나만의 혁명이 있지 않았을까요? 처음 미국 땅을 밟으면서 낯선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순간, 새로운 직장에 첫 출근을 했던 날, 부모로서 첫 발을 내딛던 순간들, 그 모든 순간들이 우리 삶의 작은 변화였고 또 새로운 시작이었을 겁니다. 당시 파리 시민들에게 오늘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 삶을 바꿔야겠다, 이렇게 결심한 날이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도 무언가 기분 좋은 변화를 시작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택이 내일의 나를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Today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출발합니다.

0: 7월 14일 투데이는 레이디 가가가 부르는 포커페이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조금 기온이 높다는 생각하셨죠? 오실 때 좀, 아, 좀 더워진다라는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오늘도 그렇고 내일은 뭐 99도까지도 올라간다라는 일기예보가 있었는데요. 다시 그 얼마 전에 우리 찌는 듯이 더웠던 그 폭염이 좀 떠오르면서 살짝 긴장이 되긴 하는데 미리미리 알고 준비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이죠. 요즘 세상의 이 트렌드, 요즘 세상 이 트렌드를 읽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요즘에는 그 미국에서 새로운 인간관계의 트렌드가 하나 있다고 해요. 바로 커뮤니티의 부활입니다. 굉장히 좀 흥미로운 점은요. 예전처럼 뭐 꼭 오래된 친구를 만나거나 아는 사람을 만나거나 이것이 아니라 그냥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 혹은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새로운 관계들을 맺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뉴욕에서는 걷기 모임이라든지 독서 모임, 뭐 요리 클래스 아니면 운동을 하는 그런 모임들, 동호회 같은 것들이 그런 작은 커뮤니티가 아주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익숙하고 오래 안 그런 사람들의 모임 많이 선호할 것 같은데 낯설지만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이런 모임들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사람이라는 것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관계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직장을 중심으로 만나던 사람들은 은퇴하면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녀가 어릴 때는 자녀를 중심으로 또 맺었던 그런 인간관계들. 자녀가 성장하면 부모의 역할도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연결이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특히 이 중년, 장년층에게 이 커뮤니티는 단순한 모임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해요.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요. 외로움도 당연히 줄여주고요. 삶에 새로운 활력을 준다고 합니다.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이 사회적 관계가 건강한 노화와 관련이 아주 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사람은 혼자 오래 사는 것보다는 함께 살아가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일 텐데요. 이곳에 사는 우리 한인들에게도 이런 변화는 익숙합니다. 교회라든지 다른 종교 여러 가지 모임이 있죠. 동호회, 문화 모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커뮤니티의 힘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다만 앞으로의 이런 모임은 조금 달라질 것이다 라는 거죠. 나이, 뭐 직업 이런 것보다는 취미와 관심사가 중심이 되는 그런 관계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요즘에 뭐 혹시 새로운 분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좀 줄어들었다고 느끼시나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그냥 정말 집콕, 집순이 집돌이가 될 수가 있는데 작은 모임을 하나 만들어서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꼭 새로운 친구를 만난다라는 것보다는 그 안에서 새로운 나를 발견할 수가 있더라고요. 인생의 전반부, 이제 중반부, 후반부로 갈수록 이 행복이라는 게 이제 혼자 얼마나 많이 이루었느냐 보다는 누구와 어떤 시간을 나누었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찾아보니까 몰랐던 그런 작은 모임들이 주위에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요즘에는 뭐 이렇게 설치하면은 금방 아주 자세하게 잘 나오거든요. 나의 취미에 맞는 그런 모임에 한번 용기 내서 찾아가 보는 것도 혹시 알아요? 나의 그 나머지의 여생에 정말 큰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내가 이걸 왜 진작 못 만났을까? 이렇게 아쉬워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그런 용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너무 인간관계가 축소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더욱더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투데이와 함께해 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플러싱 32-38 148 스트릿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본격적인 여름 시즌입니다. 국보가 무더위를 날려드릴 시원한 특별 세일을 실시합니다. 베이사이드 국보 남성복 새롭게 단장한 2층 양복 매장 오픈 기념으로요. 양복 전 품목을 50% 할인, 여름 캐주얼은 75%까지 할인, 플러싱 유니온 여성복은 최대 75% 할인하고 있어요. 국보 이불 유니온점과 노던점에서는 여름 침구류 최대 60% 할인합니다. 올여름 가장 시원한 쇼핑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오늘 점심은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신 분들,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입니다.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은 무제한 무료고요. 여기에다가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건강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 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이죠. 올가닉 원이 6월 1일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350가지,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과 건강 먹거리까지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 원. 플러싱 154-08 노던 블러바디에 있습니다. 929-845-0958, 929-845-0958. 투데이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2: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1: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2: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3: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뉴저지 한남 체인 핫썸머 쿨세일. 캐나다 느탈버섯 150g 한팩 3불 99, 아삭이 고추 3불 99, 그린자두 파운드당 3불 99, 교호 포도 크램쉘 3파운드 7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4: 손님 여러분, 곧 이륙하겠습니다. 좌석 벨트를 매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고국 그리고 아시아, 이제 모국 여행도 클래스가 달라야 합니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여행, 푸른투어는 업그레이드된 호텔과 차별화된 식사, 여유로운 일정으로 당신을 모십니다. 강원에서 제주까지 이어지는 뷰티풀 코리아 골든로드 9일, 식도락의 천국 일본 완전 일주 10일, 4배의 감동을 선사할 동남아 4개국 12일, 백두산과 중국 프리미엄 일주 9일까지 푸른과 함께하면 아시아 여행도 특별한 감동이 됩니다. 201-778-4000번, 718-928-3333.
5: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6: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후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7: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6: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7: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6: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7: 866-566-9191, 866-566-9191.
8: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핫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5

바이브가 부르는 10년이 지나도 들으셨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더우니까 날씨 더울 때 뭐 청소를 하거나 정리하거나 이런 거 쉽지 않죠. 에어컨 틀어놔도 땀이 막 줄줄 가만히 있어도 줄줄 흐르니까요. 그런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휴가를 내서 내가 오늘 집 정리를 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여러분 집에서 가장 정리가 잘 안 되는 곳은 어디이세요? 어디세요? 옷장인가요? 아니면 주방인가요? 아니면 냉장고인가요? 궁금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부터 마음 먹고 정말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버릴 것도 버리고 쓸고 닦고 보기 좋게 잘 정리를 해두었는데 분명히 했거든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집이죠. 이럴 때 진짜 이런 생각을 하죠. 나는 왜 이렇게 정리를 못할까? 나는 정말 게으른 사람인가? 이런 생각도 하고 막 화가 날 때도 있어요. 어질러져 있는 걸 보면서 뭐 기분 좋은 분들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해야지 계속 생각하면서 미루다 그냥 여전히 지저분하게 어떻게 보면 발 디딜 틈도 없는 그런 곳에서 또 내가 살게 되면 아주 불쾌하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을 합니다. 정리가 잘 안 되는 진짜 이유는 자주 치우지 않아서가 아니라 물건이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일 수도 있다고요. 구조를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되는 방법이 아니고 정리가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그런 집을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과 잠깐 나누고 싶어요. 내가 맘 잡고 정말 날 잡아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 정리해놓은 게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물건의 각자 각자의 자리를 정하는 거예요. 집이 어지러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물건이 많아서라기보다도 이 물건이 돌아갈 자리가 없어서예요. 돌아갈 집이 없는 거죠. 외출하고 돌아와서 가방을 어디다 둘지 그냥 어떤 분들은 현관 앞에 이렇게 내려놓고 다음날 아침에 나갈 때 싹 가지고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뭐 소파 옆에 소파 위에, 침대 옆에 뭐 다 다르잖아요. 외출하고 돌아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를 일단 정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방 놓는 자리, 그다음에 택배가 온다. 그럼 이 택배는 어디에 두는지, 우편물을 어디에 모을 것인지. 집에 어떤 집에 가면 정말 그 우편물이요. 뭐 그 밥통 옆에 이렇게 쌓여있는 집도 있고 세탁기 위에 이만큼, 여기 이만큼 그런 집들도 있어요. 그래서 각자의 물건이 돌아갈 자리를 먼저 정하세요. 하나씩. 작은 물건 하나에도 정해진 자리가 있으면 그냥 거기다 넣으면 되거든요. 편지 오면 거기다 넣고 열쇠 맨날 찾으시잖아요. 자리가 없어서 그럽니다. 아침에 바쁜데 아 열쇠 어디 갔어 막 찾다가 화나고 지각하고 이러시잖아요. 열쇠도 열쇠 놓는 자리를 딱 정해놓으면 항상 거기에서 찾으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정리보다 먼저 물건을 줄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물건을 정리할 때 수납 공간부터 찾잖아요. 하지만 정리 전문가들이 말하는 순서는 조금 다릅니다. 어디에 넣을까 보다는 먼저 우리에게 해야 할 질문이 아 이게 정말 필요한 물건인가? 라고 해요. 사용하지 않는 물건 굉장히 많으시죠. 그것을 예쁜 상자에 넣어서 그냥 천년만년 보관하는 게 아니라 잠시 다 꺼내서 이거를 내가 계속 둘 것인지 버릴 것인지를 정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언젠간 입겠지 하는 옷들 몇 벌이나 있으세요? 한 1년 동안 아마 안 입은 옷들 꽤 많으실 것 같아요. 1년, 2년 손이 안 갔다면 그 옷은 이제 보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는 분들, 친한 분들끼리 바자회 같은 거 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물물 교환. 나한테는 필요 없지만 저 사람한테는 꼭 필요할 수도 있고 서로서로 교환하면 참 좋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정리의 기준을 가족들과 공유하라는 것이에요. 특히 가족이 함께 사는 집은 한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계속 그냥 물건을 치우고 제자리 놓고 해도 누군가는 그냥 계속 어질러요. 이러면은 결국은 이건 안 되는 일이죠. 가족 모두가 편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규칙을 만들어 놓으면 좋다라는 것이에요. 물건을 많이 버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요. 내가 가진 이 물건들이 나한테 정말 필요하고 편안함을 주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아니면 오히려 나를 계속 신경 쓰이게 만들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집이라는 것이 단순히 물건을 보관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고요. 내 삶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그런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정리되지 않은 집 때문에 집에 와도 막 스트레스 받고 편하게 쉴 수 없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부터 좀 하루 종일 다 치우려고 몰아서 치우기 말고요. 벼락 정리 말고요. 이렇게 이 물건 하나하나를 내가 정말 필요한지 먼저 생각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이 물건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하나씩 꼭 정해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짜 제가 요건 실천을 좀 해본 부분이에요. 저도 그 물건을 한 물건을 여기다 놓고 저기다 놓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물건이 있는 곳을 딱 정했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정말 편하더라고요. 무조건 거기다 놓고 어디 갔지가 아니라 그냥 거기서 딱 찾으면 되고 하니까 굉장히 아주 편리해졌습니다. 여러분도 꼭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작은 변화 하나가 우리 집안의 분위기를 바꾸면서 결국 우리의 마음까지 아주 가볍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좀 여름에 덥지만 그래도 조금 신경 써서 우리가 주말 같은 때 조금 시간 내서 해보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께 노래 한 곡 띄워드리고 또 저는 다음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철이 부르는 노래죠.

0: 겨울에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2: 정준호 변호사.
3: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5: 체리 파운드당 3불99, 백천도 백도 파운드당 2불99, 리아벨 포도 팩당 9불99, 파 다섯 펀드당 1불99, 수용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냉동 연계 파운드당 3불4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 99.
4: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 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7: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 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6: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8: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9: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의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0: 비즈니스를 만나다. 허락하신 자연으로 인간을 생각합니다. 회사 슬로건이 아주 좋습니다. 바로 오늘 만날 세종바이오텍의 회사 슬로건인데요. 오늘은 데이비서 대표와 함께 여름철 건강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네. 인사할까요? 네. 굿모닝 이렇게 할까요?
0: 아, 좋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네.
1: 허락하신 자연으로 인간을 생각합니다. 저희 세종바이오텍은 18년 동안 네. 제가 가끔 이야기를 하죠. 벌써 18년 됐고요.
0: 그래요.
1: 한국과 미국에서 또 연구된 우리 천연의 제품으로
0: 네.
1: 뭐 뉴욕 뉴저지에 계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0: 네.
1: 저희 회사는 LA에도 지사가 있고
0: 그렇죠.
1: 또 아틀란타에도 지사가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가급적 많은 분들에게 가까이 가서 또 우리 제품을 소개하는데 덥다 그러니까 네. 벌써부터 저 걱정들 많으신데
0: 맞아요.
1: 네, 네. 여름철 건강
0: 맞습니다.
1: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0: 네. 7월 8월 하면 이제 뭐 네. 본격적인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1: 그쵸.
0: 오늘 진짜 이 여름을 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움을 좀 네. 받고 싶습니다.
1: 그렇습니다. 일단 커먼센스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0: 네.
1: 너무 잘 아시는 얘기인데
0: 네.
1: 우리 여름철이 되면 이제 땀이 납니다.
0: 그렇죠.
1: 그러면 수분이 부족한 현상.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 혈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평소에 물 많이 마시는 거 여름에
0: 네.
1: 한 번 더 강조하고요. 두 번째, 실내, 실외 온도의 온도 차를 조금 신경 쓰셔야 됩니다.
0: 그렇죠.
1: 그렇죠. 너무 춥거나 너무
0: 맞아요.
1: 더워지면 안 되고요.
0: 네.
1: 그래서 냉방 건물, 혹시 우진숙 씨 스튜디오는 네. 어떤지 모르겠는데
0: 네.
1: 냉방 건물 너무 춥잖아요. 어떨 때는.
0: 어떨 땐 그렇죠.
1: 그래서 그럴 때는요.
0: 네.
1: 이제 거기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 중에는 얇은 긴 팔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니까.
0: 네.
1: 뭐 다들 아시겠지만 여름철 혈관 관리, 우리 건강 관리 중요한데.
0: 네.
1: 자, 걱정이 있습니다.
0: 뭐죠?
1: 여름에
0: 네.
1: 휴가 가면 1년 내내 다이어트. 또 네. 당뇨, 혈압, 혈액순환 문제 때문에 콜레스테롤 걱정 때문에 1년 내내 걱정하시는 분들이
0: 네.
1: 휴가철이 되면 풀어집니다.
0: 아, 그냥 뭐 무장해제 되는 거죠, 그때.
1: 무장해제 되죠.
0: 네.
1: 그래서 혈액제 딱 풀고 아주
0: 네.
1: 그냥 과식에 기름진 음식에 저도 그럴 때마다 너무 힘든 시간은 너무 맛있어요, 또 음식이.
0: 그러니까요.
1: 그러다 보니까 네.
0: 네.
1: 그래서 당뇨 있는 분들 또 혈압이나 또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 분들은
0: 네.
1: 또 그런 걱정이 있는데 오늘 제가 오늘은 간단하게 몇 개의 제품을 조금 빨리 말씀을 드리고
0: 네.
1: 아침에 이 시간에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0: 네.
1: 또 이 시간을 기다렸던 분들을 위해서 저 좋은 세일 정보도 준비를 하는데 먼저
0: 네.
1: 세종 송보감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세종 송보감 하면 우리의 전통 솔잎을 연구한 네. 제품이잖아요. 보통
1: 그렇습니다.
0: 우리 혈관 청소 보호하시면서 우리 계속 뚫었잖아요. 뚫어 하면서. 그렇죠.
1: 제가 엊그저께 어떤 고객이랑 상담했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사장님.
0: 네.
1: 그분은 기약 아주 그 카피가 너무 멋있었어요.
0: 네.
1: 뭐 어서 베낀 건지 모르겠는데 당뇨에는요
0: 네?
1: 장사가 없어요. 그러시는
0: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1: 네. 당뇨에는 장사가 없어요. 그다음에 또 어떤 그거를 또 확장해서 생각해 보니까
0: 네.
1: 혈관 건강에는
0: 네.
1: 장사가 없어요 생각이 납니다.
0: 아주 중요합니다. 혈관
1: 그렇습니다.
0: 건강.
1: 네.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아무리 덩치가 좋고
0: 네.
1: 아무리 건강했던 분도 뭐 바이패스나
0: 네.
1: 또 뇌졸중이나 또 심장 질환 때문에 쓰러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기 때문에
0: 맞아요.
1: 당뇨에는 또는 혈관 건강에는
0: 네.
1: 장사가 없습니다.
0: 맞습니다. 네.
1: 네. 그래서
0: 네.
1: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0: 네.
1: 송보감에 대한 팩트 체크 아무래도 송보감의 원료는 거의가 이제 솔잎으로 돼 있으니까
0: 그렇죠.
1: 솔잎 증류 농축액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0: 네.
1: 솔잎의 효능에 대해서 그래도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1: 솔잎은요. 여러 가지 성분들이 들어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0: 네.
1: 루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요 루틴은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고 혈압을 안정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솔잎의 성분 중에.

0: 배출시켜주고 혈관 안에 쌓이는 중금속 해독 기능이 있는 요거는 성분 이름이
1: 네.
0: 아피에긴산 솔립에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1: 어, 그래요?
0: 아피에긴산이라는 성분으로
1: 네.
0: 우리 혈관 안에 중금속 해독 작용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는 뭐냐면요.
1: 네.
0: 담배 피시는 분들.
1: 네.
0: 우리 남편이 손보 안 먹어야 돼요. 그래서 네네. 왜요? 담배 펴요.
1: 어.
0: 아, 담배 끊으라 그러세요. 나이가 몇 살인데.
1: 네.
0: 못 끊으니까 전화했죠.
1: 그렇죠.
0: 생각이 나는데.
1: 맞습니다.
0: 그래서
1: 네.
0: 정리합니다.
1: 네.
0: 루틴이라는 성분. 혈압을 조절해주는 효능이 있고 글리코키닌, 혈당 조절. 그다음에 테르핀, 탄닌, 불포화 지방산, 혈관 청소, 그리고 해독 기능. 마지막으로는 어지러움증 완화 그리고 만성피로에도 도움이 된다. 이 얘기는 제가 평소에 얘기하던 얘기 플러스해서
1: 네.
0: 제가 AI한테 물어봤거든요.
1: 네.
0: 그랬더니 혈관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 중에 제가 말하지 않았던 그런 내용도 있어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이러니까 이제 세종송보관 별명이 바로 혈관 청소부가 된 거고요. 그리고
0: 청소부, 네.
1: 디톡스, 해독작용도 하니까 혈관 디톡스라고 우리가 불러도 뭐 괜찮겠어요?
0: 네. 이제 7월달 우진숙 씨도 이제 휴가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1: 네.
0: 뭐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1: 네.
0: 7월, 8월달에 휴가 가실 때 음식 습관이 기름진 분들은
1: 그렇죠.
0: 송보감을 깜빡 뭐 지금 드시는 분은 괜찮지만
1: 네.
0: 그렇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송보감을 꼭 드시면서 혈관 관리하시면 좋고요.
1: 네.
0: 아침 저녁 한 번씩 드시는데
1: 네.
0: 3개월분 한 박스 380불이고 제가 뭐 아까 조금 이제 심하신 분들은
1: 네.
0: 하루에 두 번 드셔도 되고요.
1: 그렇죠.
0: 세 번까지 하루에 세 번까지
1: 그래요.
0: 복용할 수 있다는 말씀
1: 네.
0: 다시 한번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1: 그렇습니다. 이 우리 혈관 건강을 위해서 네. 세종 송보감에 대한 팩트 체크 지금 해 주셨고요. 오늘
0: 네.
1: 이제 저희가 방송 듣는 분들을 위한 스페셜 세일도 준비를
0: 또
1: 하셨죠?
0: 준비를 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0: 항상 확인부터 하시는데.
1: 그럼요.
0: 알겠습니다. 그 제가 뭐 송보감을 얘기할 때 후코이단을 같이 얘기하는 이유는 최근에
1: 네.
0: 면역력 때문에 뭐 다양한 질문들이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투병하시는 분들, 그 항암 효과, 또 재발 걱정하시는 분들이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
1: 네.
0: 후코이단 질문이 많고 한국으로 보내는 분도 많은데
1: 그렇죠.
0: 뭐 우진숙 씨 이제는 준비됐을 겁니다.
1: 네.
0: 제가 꼭 요거 질문하죠.
1: 질문.
0: 후코이단의 효능 중에 아포토시스.
1: 네.
0: 아포토시스 효과. 우리 아마 청취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 네.
0: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아포토시스, 자멸이라고 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몸속에
0: 네.
1: 비정상적인 세포가 스스로 죽도록, 자멸하도록 돕는 효과죠.
0: 네. 우리는 몸 안에 정상적인 세포, 비정상적인 세포를 볼 수가 없습니다.
1: 그렇죠.
0: 매번 체크할 수가 없는데
1: 네.
0: 우리 후코이단의 아포토시스 효과는 우리 몸 안에 생길 수 있는 우리의 그 비정상적인 세포를 스스로 자멸하도록 도와주는 효과입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모함 효과 또 면역력 이런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상담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1: 네.
0: 있고요. 후코이단 요즘에도 꾸준히 상담을 하십니다. 멀리 LA부터 시작해서
1: 네.
0: 뉴욕, 뉴저지, 제가 있는 메릴랜드, 버지니아, 시애틀, 시카고
1: 그쵸?
0: 많은 곳에서 문의를 하는데
1: 네.
0: 세종 바이오텍의 후코이단은 8년 됐고요.
1: 그렇죠.
0: 함량 면에서도 유사 후코이단보다 훨씬 많고
1: 네.
0: 그다음에 퀄리티 고순도의 후코이단이고
1: 네.
0: 원산지가 일본산 후코이단이 아니고
1: 네.
0: 청정 대서양 지역의 후코이단으로 개발이 됐다. 제가 이렇게 항상 강조를 하는데
1: 그렇죠.
0: 뭐 상담하실 분들은 상담하시면
1: 네.
0: 조금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길게 상담을 해드립니다.
1: 네.
0: 오늘은 제가 첫 번째 세일, 아 가격 말씀 안 드렸군요.
1: 가격이요.
0: 세종 송보감은 3개월분 한 박스 380불,
1: 네.
0: 후코이단은 4개월분이 한 박스 380불이고요.
1: 네, 가격은 같네요.
0: 마음이 급합니다.
1: 네.
0: 세일 좀 빨리 오픈을 하려고.
1: 주세요.
0: 첫 번째 세일 정보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시는 바로 그 세일 정보인데
1: 네.
0: 세종 송보감 3개월 한 박스 구입하시면 선물로 똑같은 가격에 세종 후코이단, 그러니까 그 면역력도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1: 네.
0: 후코이단 4개월분 한 박스를 선물로 드리는데
1: 네.
0: 요거는 정확하게 다 다섯 분에게.
1: 아, 그렇군요. 다섯 분.
0: 웨이세일이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후쿠이다 세일.

0: 일은 아예 없어요.
1: 맞아요, 맞아요.
0: 송부감만 네. 2 플러스 1 이렇게 세일이 돼 있는데,
1: 네.
0: 오늘 방송 듣는 분들,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차 안에서 듣는 분도 많고, 또 일터에서 듣는 분도 계신데,
1: 네.
0: 송부감을 한 박스 구입하시면,
1: 네.
0: 후코이단을 선물로 드리고,
1: 네.
0: 또 역시 신제품, 리포존 비타민 C도 한 병을 드리는데,
1: 네.
0: 요거는 다섯 분에게, 제가 전화번호 빨리 오픈을 하겠습니다.
1: 좋아요.
0: 703, 여기는 본사입니다. 703-256-7671번으로 전화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사실 이 방송 때만 주시는 이 세일은 많은 세일이 있어도 단연 정말 최고인 것 같고요. 네, 오늘은 다섯 분 한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서두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세일은 미전역이 물론이고요. 또 한국까지 네, 네. 배송 가능하죠?
0: 그렇죠.
1: 네, 그렇습니다. 저도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703-256-7671번입니다. 703-256-7671번으로 상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요 네. 세일은 한국도 배송을 해드리고요.
1: 네.
0: 한 세트, 개인당 한 세트, 리밋은 두 세트까지가 리밋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 그렇죠.
0: 제가 이렇게 해서 끝내려고 그랬는데.
1: 네.
0: 우진숙 씨 허락을 받고.
1: 네.
0: 사실은 지난주에 그 여름철 휴가 때 꼭 필요해요 하면서 제가 관절보감.
1: 그렇죠.
0: 또 방광건강 요로 청보감 방송했었잖아요.
1: 맞아요.
0: 기다렸던 분들이 꽤 있었어요.
1: 아, 그럼요. 많으시더라고요.
0: 제가 오늘 간단하게.
1: 네.
0: 그 좀 욕심이 나서.
1: 네.
0: 그 세일 정보만 간단하게 한 번 더 리뷰하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0: 7월달, 8월달이 되면 긴 여행을 하면 우리 제품들, 여러 제품들 중에
1: 네.
0: 그 외 자동차 타도 무릎이 아프다고 다리 이렇게 피고 계신 분도 계시고
1: 그렇죠.
0: 제가 비행기 타고 어디 갔다 왔는데 비행기 네. 안에서도 이렇게 어쩔 줄을 몰라 하시더라고요.
1: 아, 너무 힘들죠.
0: 그다음에 네, 지난주에 방송 들으셨지만
1: 네.
0: 식당 하시는 주부님이
1: 네.
0: 사장님 저는 아침에 잼잼이를 못할 정도로
1: 그렇죠.
0: 손가락 마디마디가 부어서 막 이런
1: 네.
0: 분들께 저는 공감은 100% 못하는데
1: 네.
0: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무릎, 손목, 발목, 손가락 마디마디마다
1: 네.
0: 뭐 일을 안 할 수는 없고
1: 그럼요.
0: 그런 분들 중에 이 관절 보감을 경험하면 좋은데
1: 네.
0: 주 성분은 보스웰리아 사막의 진주라는 별명이 있다 그랬죠?
1: 네.
0: 보스웰리아, 콜라겐, 식이유황, MSM입니다.
1: 네.
0: 상어연골, 이런 성분도 천연의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2개월분이 한 박스에 들어있는데,
1: 네.
0: 195불이고요.
1: 그렇죠.
0: 관절보감 필요하신 분 조금만 기다리세요.
1: 네.
0: 두 번째, 여름철 휴가 때 제가 이거 경험했어요.
1: 네.
0: 단체 관광하는데, 시간 버스가 서야 됩니다.
1: 그렇죠.
0: 소변 문제 때문에
1: 화장실.
0: 방광염,
1: 네.
0: 네, 화장실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 방광염이나 요실금,
1: 네.
0: 또 남성분들 전립선 건강이 약해서
1: 네.
0: 소변 관리가 안 되시는 분들 이름이 세종 요로 청보감입니다.
1: 그렇죠.
0: 이거 저 주성분 기억하세요?
1: 크랜베리.
0: 크랜베리
1: 네.
0: 맞습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크랜베리 추출물, 호박 추출물,
1: 네.
0: 이수리, 아연 이런 성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것도
1: 네.
0: 하루에 한 번, 두 알을 드시게 되어 있는데
1: 네.
0: 관절보감도 그렇고 요로 청보감도 그렇고 여름철에 꼭 필요하고요. 한국 식약처에 인증이 되어 있고 중요한
1: 네.
0: 것은
1: 그렇죠.
0: 둘 다 똑같이 가격이
1: 네.
0: 한 박스 2개월분에 195불인데
1: 네.
0: 제가 지난주에 아마 우리 우진숙 씨 기억할 거예요.
1: 네.
0: 두 박스 구입하면 한 박스를 더 드려요. 2 플러스 1 세일을 했고요.
1: 그렇죠.
0: 보너스로 왜 비타민 C 드렸는데
1: 네.
0: 믹스해서 구입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1: 맞습니다.
0: 이거 너무 좋아하시죠.
1: 원하는 대로 내가 필요한 것으로. 네.
0: 네. 사장님 저는요.
1: 네.
0: 관절보감이 필요한데 우리 아내가 요로청보감이 필요해요.
1: 그렇죠.
0: 그래서 관절보감 두 박스에
1: 네.
0: 요로청보감 한 박스 하시는 분도 계셨고
1: 그렇죠.
0: 또 요로청보감을 두 박스 하시면서 관절보감으로 한 박스 주세요 하시는 분도 계셨고
1: 네.
0: 아예 우리 아내는 요로청보감이 필요하기 때문에 2 플러스 1 요로청보감으로 주세요.
1: 그렇죠. 네.
0: 네, 그런 분도 계신데 관절 그리고 소변 문제가 힘드신 분들은
1: 네.
0: 관절보감 요로청보감 상담하시면
1: 네.
0: 셀 정보 함께 나누겠습니다.
1: 좋습니다. 예, 사실 이 관절 건강이라든지 방광 건강은 정말 이 장거리 여행 가거나 할 때 진짜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0: 애로사항이 많아요.
1: 네, 네. 그래서 오늘 너무 좋은 세일 해주시니까 세종 관절 보감이나 세종 요로청 보감 상담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세일 정보 주셨는데요. 정리를 한번 다시 해주시죠.
0: 네, 시간이 없지만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네.
0: 첫 번째는 다섯 분에게 드리는 특별 세일 정보.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는 겁니다. 혈관 건강 송보감 한 박스 구입하시면 선물로 네. 후코이단 한 박스 비타민 C 리포존 비타민 C 한 병 드리고요.
1: 네.
0: 두 번째 관절 보감 요로 청보감 2 플러스 1인데 믹스 앤 매치가 가능합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요거는 요것도 리포존 비타민 C 추하여하실 수 있도록 네. 함께 드리는데 뭐 1번 세일, 2번 세일 모두
1: 네.
0: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도 배송을 해드립니다.
1: 맞습니다. 한국도 됩니다.
0: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1: 네.
0: 세상 참 좋아졌네.
1: 그렇죠. 그렇죠. 금방 가잖아요.
0: 네. 금방 네. 웃었는데
1: 네.
0: 네. 뭐 시스템 좋은 걸 이용하셔야죠.
1: 그렇죠.
0: 제가 전화번호 한번 드립니다. 703-256-76 71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1: 네, 뭐 운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일하면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일단 네.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예약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를 일단 걸어놔 주세요. 나중에 전화 다시 올 거고요. 703-256-7671번입니다. 703-256-7671번. 71번으로 일단 첫 번째는 다섯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대표님 오늘도 많은 분들 상담 네. 잘 부탁드려요.
0: 아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1: 네. 마무리를 좀 해주시죠.
0: 네. 마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1: 네.
0: 잘 이겨내야 되는데 오늘도 이 말씀으로 마무리할까요?
1: 네.
0: 행복과 건강은 돈으로 렌트되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오늘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1: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 전화 주실 번호 703-256-7671번입니다. 703 버지니아 본사죠. 256-7671번으로 얼른 전화 주셔서 우리 건강하게 여름 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세종바이오텍 데이비서 대표님 함께해 주셨는데요.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0: 네, 고맙습니다.
1: 네,
0: 안녕히 계세요.
1: 고맙습니다.

네, 투데이 돌아왔습니다. 진짜 지금부터 이제 슬슬 더워지려는 날씨예요. 12시가 되면 아마 좀더 기온이 올라갈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여러분 오늘 웃으면서 좀 행복하게 하루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신나는 노래 하나 제가 띄워드리면서 오늘 투데이를 마무리해야 될것 같은데요.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는 마야가 부르는 나를 외치다입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웃으면서 여러분 오늘 하루 보내는 거 저랑 약속해요. 저는 내일 다시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투데이 우진숙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젠 뉴욕 플러싱에서도 올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올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올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올가닉원스토어.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올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올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올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3: 오전 11시 K-Radio. 이제 생활의 지혜는 라디오에서 배우세요. 라디오 생활 백서.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영입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이 제일 걱정하는 질환, 병은 뭘까요? 빙고, 맞습니다. 치매예요. 심지어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런 말은 정말 별로긴 한데요. 차라리 암에는 걸려도 치매는 걸리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치매는 기억만 잃어버리는 나 혼자만의 병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아파야 하는 병이니까. 아, 암 아프네요. 오늘은 양한방통합의학 샌디 최희 박사님 모시고요. 먼저 치매는 예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만성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처방약을 드시고 계시더라도 약을 적게 먹으면서도 덜 아프고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얘기 나눌게요. 자, 오늘도 샌디 최희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3: 박사님, 언제 들어도 참 음성이 사람을 기분 좋게 한달까요? 편하게 한달까요? 그런 것 같아요.
4: 맞아. 김수영 씨 말로 그런데.
3: 자, 이제 주고 받고 다 끝났습니다. 계산 끝났고요. 자, 오늘은 GC 내추럴의 샌디 최희 박사님하고 함께 얘기 나눕니다. 미주 한인 최초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최희 박사님입니다. 박사님, 오늘 앞서서 네. 치매 얘기를 좀 했거든요.
4: 네, 맞아요. 저는 오랜 동안 뇌신경, 뇌졸중 치료 전문 통합의학 치료를 많이 하면서 많은 환자들이 만나고 또 아픈 사연들을 많이 보게 되고 때로는 정말 이렇게 얘기하면 말도 안 되고 어떤 분은 그게 말이 되냐고 막 웃기도 하는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정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 제가 한 분 만난 사연을 말씀드리자면 80세 넘은 신사분이세요.
5: 네.
4: 이분이 안타깝게 하는 말이 와이프가 나를 알아만 봐도 너무 좋겠습니다.
5: 진짜 마음 아프네요. 네. 어떻게 진짜 내가 누군지 알아만 봐줘도 좋겠다. 말씀만으로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진짜 가장 큰 바람이 치매 없이 진짜 또렷한 정신으로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끝까지 살아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4: 맞아요. 아까도 이제 김시영 씨 말씀해 주셨지만 실제로 그러거든요. 차라리 암이 낫지.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런 말씀까지 하시겠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환자가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분이 이렇게 치매에 걸리게 되면은 그 가족, 배우자 모두 삶을 이렇게 통째로 바꾸게 되는 질환이다 보니까, 그래서 치매를 예방하는 것이 단순히 기억력을 지키는 것만 아니라 온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5: 네.
4: 특히 요즘에는 80세, 90세 넘어서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5: 네.
4: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억력을 잃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저희 시니어들이 가장 큰 바람이라고 봅니다.
5: 네. 치매를 예방하는데 이게 무슨 기억력을 좀 더 이렇게 더 선명하게 갖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행복의 문제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근데 이 치매라는 게요, 이게 진짜 예방이 가능합니까?
4: 네, 가능합니다.
5: 네.
4: 이게 우리가 굉장히 기쁜 소식인데, 최근에는요, 치매 유전자를 가진 실리콘밸리의 40~50대 과학자들이 있죠.
5: 네.
4: 초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적절한 예방 프로그램과 생활습관 관리를 통해서 3개월에서 6개월 이렇게 관리하고 나니까 다시 직장에 복귀한 사례들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5: 네.
4: 네, 실리콘밸리 하면은 하이테크, IT 쪽에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5: 네네.
4: 근데 이제 그 고위층의 관리자들을 보면은 계산 영역도 옛날보다 못하고 이게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해야 되는데 깜빡 잊어먹고 아주 그냥 몇백만 불씩 손해를 이렇게 보게 하고 이런 사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5: 네.
4: 그래서 보니까는 본인이 이게 기억력하고 모든 일이 떨어져서 생겼다. 그래 보니까 유전자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관리를 잘 하고 나서 6개월 만에 다시 복귀한 직장에 그런 사연도 있고, 그래서 적절한 이런 예방 조치를 실천하면 치매 예방은 늦추거나 예방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보고되고 있어요.
5: 네.
4: 네. 저도 역시 양한방 통합의학이 바탕으로 치매 발병을 늦추고 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을 꾸준하게 연구하고 있고, 또 그런 과학자들하고 항상 소통하고 업데이트하는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하는데, 그런 예방이 가능하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 네. 실리콘밸리의 IT 업종에 계신 분들이 이제 뭐 기억력이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진다 이런 얘기 하셨을 때 저는 머리를 너무 많이 쓰니까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아니고 유전인자가 있었군요.
4: 유전인자가 있습니다.
5: 네.
4: 만약에 가족력이 있다 그러시면은 요즘에 미리 그거를 검사할 수가 있거든요.
5: 네.
4: 근데 검사해서 확인됐다 해서 바로 그분이 지금 치매라고 판정받거나 뭐 기억력이 떨어졌다 뭐 이런 게 없을 수도 있어요.
5: 네.
4: 그런데 계속 정기적으로 검사하잖아요.
5: 네.
4: 어느 때면은 거기에 딱 나타납니다.
5: 네. 유전인자를
4: 네.
5: 이미 갖고 있다면 더 특히나 예방하는 그런 습관이 필요하겠다 싶은데 실제로 그 치매를 예방하고 건강한 뇌를 지키기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 비법 이런 것들도 있을까요?
4: 그렇죠. 치매하면 많은 분들이 그냥 기억력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 기억력에 이게 뭐가 좋대? 그러면 그거를 찾아다녀요.
5: 네.
4: 그런데 우리 살 이렇게 들이다 보면은 기억력을 지키려면요, 우리 뇌세포를 보호해야 하잖아요.
5: 네.
4: 예. 그런데 이 뇌세포를 보호하려면은 그 뇌세포를 먹여 살리는 거는 우리 뇌의 미세혈관이 건강해야 가능한 거예요.
5: 네.
4: 예, 말하자면 뇌세포는 한순간도 혈액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을 공급 지속적으로 받지 못하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뇌 속에 있는 수많은 그 뇌의 미세혈관인데요. 결국 건강한 뇌를 오래 유지하려면은 뇌의 미세혈관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5: 네. 뇌세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뇌세포를 먹여 살리는 뇌 미세혈관이 건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뇌 미세혈관은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
4: 네. 아니 청취자분들도 아니 뇌에 모세혈관이 엄청 많고 미세혈관 많을 어떻게 그거 다 관리할까
5: 네.
4: 이렇게 궁금하실 텐데 정말 우리 뇌에는 머리카락보다 훨씬 가는 수많은 미세혈관들이 그냥 촘촘히 연결되어 있는데
5: 네.
4: 꼭 한 군데라도 막히거나 터지면은 이게 다 이게 파괴가 되고 정상적으로 못되게 되겠죠.
5: 네.
4: 지장을 받고. 그래서 이 작은 혈관들이 건강해야 뇌세포에 지속적으로 산소와 영양분을 원활하게 전달돼서 뇌 기능을 잘 유지할 수가 있는데 그러자면은 이 뇌의 미세혈관 건강하게 지키는 그 중에는 몇 가지 중요한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5: 네. 뇌 미세혈관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핵심 요소. 요거를 잘 체크를 한번 해보자고요. 어떤 요소들이 있을까요?
4: 네. 뇌의 미세혈관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요소는 여러 가지 있는데
5: 네.
4: 그중에서도 이렇게 많은데 우리 청취자들한테 확실하게 아니 그렇게 말이 내가 알아서 뭐하냐 나한테 도움이 돼야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5: 얼마나 많길래.
4: 네. 네. 그게서 우리가 그중에서도 확실하고 획기적인 이런 효능을 주면서 특히 우리 많은 분들이 이미 뇌의 모세혈관들, 뇌혈관들 손상돼 있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5: 네.
4: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담배를 피웠던 분들, 그리고 운동 부족. 그렇다면은 이게 미세혈관들이 다 손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중에서 요즘에 많이 주목받는 성분을 제가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5: 네.
4: 거기에 대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또 관리할 수 있다는 정보까지 같이 드릴 텐데
5: 네.
4: 바로 천연 성분인 PNS 사포닌이에요.
5: PNS 사포닌. 네.
4: 네. 요게 PNS 노트징시엔노사이드를 해서 3의 1종인데 한국에 있는 고려산삼, 홍삼, 미국에 있는 미국산삼하고 또 다른 삼인데
5: 네.
4: 요 PNS는 토탈 사포닌인데 여기에는 그 산삼에 있는 사포닌도 있지만 그 산삼에 없는 사포닌이 요게 이제 특징이에요.
5: 네.
4: 아주 귀하고요.
5: 네.
4: 이게 산량이 굉장히 한정이 돼 있어서 비쌉니다.
5: 네.
4: 아주 귀하고. 네. 그런데 저는 이거를 만난 자체가 행운이고 축복이라고 저는 늘 말씀드리는 이유가 많은 연구에서 어떤 연구 결과들이 나왔냐면 첫 번째 우리가 뇌의 미세혈관을 보호하는 게 중요하다. 건강이 중요하다.
5: 네.
4: 이렇게 막연하게 말씀하는 것보다 몇 가지 요소에서 입증된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뇌의 미세혈관인 내피세포 보호예요.
5: 네.
4: 내피세포가 뭐예요? 하실 수 있는데
5: 네.
4: 혈관 안쪽을 덮고 있는 조직을 내피세포라고 하는데요.
5: 네.
4: 이 내피세포가 혈관이 이완되고 수축하고 그러므로 해서 혈압을 조절하는 역할도 하고 혈액이 혈관 안에서 잘 흘러가도록 혈전이 생기지 않고 원활하게 혈행, 피가 잘 이렇게 돌아다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혈관 속에 있는 그 안을 덮고 있는 내피세포예요.
5: 네, 혈관 안쪽에 이렇게. 네.
4: 그렇죠.
5: 네.
4: 그러니까 옷감을 말하자면은 옷 원단의 안감이라 보셔야 되죠. 안쪽
5: 네.
4: 사이드. 네. 근데 물론 혈관은 이렇게 내피 있고 외피가 있는데 그 내피 세포는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비만, 담배를 피고 운동 부족하고 약물을 많이 드신 분들은요.
5: 네.
4: 그 산화 스트레스하고 염증으로부터 많이 상해 있습니다.
5: 네.
4: 네, 그래서 이거를 회복시켜야 되는데 PNS 사포닌이가 이 염증을 해서 보호해줘서 혈관 기능을 유지한다라는 이런 임상 연구가 있고
5: 네.
4: 또 우리 뇌 속에는요,
5: 네.
4: 지금 우리 뇌 건강을 얘기하니까 뇌 속에는요 이렇게 혈액 뇌 장벽이라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장벽이에요.
5: 네.
4: 나라하고 나라 사이에 이렇게 볼드가 있고 장벽이 있잖아요. 검문소 같은 거
5: 네.
4: 있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뇌 안에 있는 혈액 뇌 장벽을 영어로 blood brain barrier라고 하는데 약자로 그 대문자로 BBB라고 하는데
5: 네.
4: 이 장벽은 어떤 일을 하냐? 뇌 속으로 유해 물질이 뇌 조직으로 침투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만약에 이게 손상되면은 우리 뇌에서 뇌를 해칠 수 있는 뇌의 건강에 안 좋은 물질들도 같이 흘러들을 수 있어서 뇌 손상을 주겠죠.
5: 네.
4: 그런데 이 장벽을 튼튼하게 해주면서 이렇게 유해 물질들이 침투하는 것을 줄여주는 이런 거를 한다라는 이런 입증이 돼 있고.
5: 네.
4: 그리고 또 모세 혈관이 건강해야 우리 뇌가 건강하다고 그러는데 PNS가 어떻게 모세 혈관을 건강하게 해줄 수 있냐 알려면은 또 한 네. 가지는 혈류량입니다.
5: 혈류량요? 네네.
4: 예, 혈류량을
5: 네.
4: 이게 중요한데 건강한 사람들 뭐 맨날 그렇고 그럴 수가 있겠지만 요거를 어떻게 측정하냐면은 허혈성 손상 이후 그것 즉 뭐냐면은 뇌경색 환자,
5: 네.
4: 뇌출혈 환자 이분들이 이런 환자분들은요 뇌의 그 혈관이 막히고 혈증 있어서 뇌경색 같은 경우는 막히고 터졌기 때문에 말하자면 도로가 파괴됐기 때문에 제대로 교통량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뇌혈류가 감소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환자께 PNS를 먹였더니 이 혈류량이 회복이 되더라. 그건 즉 혈관이 회복된다.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회복됐을까?
5: 네.
4: 그게 네 번째입니다. 뇌에서 혈관이 막히거나 터졌을 때 신생미세 혈관들이 생성하게 새로운 혈관이 생기게 도와주더라 있는데
5: 네.
4: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혈관이 생겨요?
5: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4: 네, 생깁니다. 왜 우리
5: 가다가
4: 운전하고 가다가 길이 막히면 옆으로 빠져서 다른 길로 빠져서 다시 올라가죠.
5: 네네.
4: 우회해서
5: 네.
4: 우리 뇌에서도 심장에서도 간에서도 콩팥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 시간 관계상 다음에 제가 또 기회 되면 말씀드리고
5: 네.
4: 생길 수 있는데 이게 모든 피를 만드는 기능이 떨어지고 혈관 재건축하는 이런 요소들이 약해지면 이게 불가능하겠죠.
5: 네네.
4: 그런데 PNS가 복용만으로도 우리 몸에서 이런 신생 혈관을 생길 수 있게 촉진해준다라는 이게 입증돼 있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신경혈관단위라는 이런 단어가 있어요.
5: 네.
4: Neurovascular Unit.
5: 네.
4: 네. Neurovascular Unit. 이게 뭐예요? 어려운데 다 아실 건 없고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5: 네.
4: 우리 인지 기능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예, 이 점도 최근에 활발하게 연구되는 항목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서 신경 혈관 단위 건강 유지하는데 도움을 줬다라는 이런 임상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5: 네.
4: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우리 뇌의 미세혈관을 어떻게 보호하죠? 치매 예방에 뇌의 미세혈관 보호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PNS가 이런 일을 한다는 말씀을 지금 드렸습니다.
5: 네. PNS 사포닌 이걸로 인해서 뇌의 미세혈관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이유들을 이제 쭉 나열을 해 주셨는데 치매를 예방하려면 그러면 결국은 뇌 미세혈관을 잘 건강하게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4: 맞습니다. 네. 10년 전까지만 해도 치매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그리고 다양한 방법이 나왔고, FDA에서도 이런저런 약을 실험 많이 했어요.
5: 네.
4: 근데 결국은 이게, 잘 안 되는 걸로 나와서 많이 이제 부딪혔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는 방법이냐면은, 건강한 뇌를 어떻게 오래 유지할 것인가 더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뇌의 모세혈관들, 뇌에 있는 미세혈관들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연구가 지금 더 많이 활발하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 그 천연 성분 PNS 아주 주목을 받고 있는데, 더 귀한 것은요, 그 PNS 안에 R1이라는 사포닌이 있는데, 요거는 PNS 안에만 있는 사포닌입니다. 귀한 RCT 임상 연구에서 뇌혈관 건강, 그리고 신경세포 보호, 인지기능 유지, 그리고 여기에 많은 이런 결과가 발표되어 있어서 앞으로 이게 혹시 치료제로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주목도 받고 있습니다.
5: 네. 자, PNS R1 사포닌 아주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박사님께서 또 개발에 참여하셔가지고 나와 있는 Young Brain Body, 이런 연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소문 들었거든요.
4: 맞습니다. 오래 기간 뇌신경 분야 임상 결과로, 그리고 국제 연구 학술 그 포럼으로 여러 번 하면서, 거기에 제가 그 노벨상 수상 받으신 분 계시거든요. 여기 네. 스탠퍼드의 토마스 슈더프 그 박사님도 함께 이제 포럼 하면서 같이 밥 먹으면서 네. 주군의 박군의 이런 얘기를 하고 이메일도 주고받고 하는데, 그때 함께 연구하고 이제 저도 이제 이 그 포뮬레이팅 제품 직접 참여했는데, 출시한 게 영브레인 바디입니다.
5: 네.
4: 지신에 출해돼서요, 2023년 10월, 12월에 요거를 출시했는데, 지금까지 2년 반 좀 넘었는데요.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홍을 받고 있습니다.
5: 네. 자, 박사님께서 이제 개발에 참여하신 영브레인 바디, YBB, 이렇게 줄여서도 말하는데요. 이게 주시내추럴에서 2023년 12월에 출시됐고요. 어쩌니 지금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인데, 이 제품에 대한 이야기 잠시 후에 제대로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오늘은 주시 내추럴의 샌디 추이 박사님과 라디오 생활 백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치매 걱정, 네, 이거를 예방을 할 수가 있나라는 얘기를 나누면서 예방이 가능하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여러 가지 그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출시한 영브레인 바디라는 제품, YBB 제품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또 이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들으면서 나 더 궁금한데, 나 요즘 이런데 문의하시고 싶으신 분들 번호 알려드릴게요. 문의 전화는 714-870-7582, 714-870-7582번입니다. 카톡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에서 GC내추럴 검색하시면 되고요. GC내추럴 공식 웹사이트는 gcnatural.net. 전 제품을 상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함께하고 있는 라디오 생활백서는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보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본격적인 여름 시즌 국보에서 무더위를 날려버릴 시원한 특별 세일 시작합니다. 베이사이드 국보 남성복, 새롭게 단장한 2층 양복 매장 오픈 기념으로 양복 전 품목이 50% 할인, 여름 캐주얼은 최대 75% 할인, 플러싱 유니온 여성복은 최대 75% 할인, 국보 이불 유니온점 노든점에서는 여름 침구류 최대 60% 할인합니다. 올여름 가장 시원한 쇼핑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또 하나의 번호 718-886-3353.
3: 오늘 점심 결정하셨나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 질렸다면 노던 블러버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에 입에 착착 감기는 시원한 맛, 엄마 손맛으로 만든 반찬이 무제한 제공, 여기에 팁도 없지롱. 오늘은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사발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6: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7: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6: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8: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투어가 있습니다. 업계 최초 미국 50개 주 전상품 미국 어디까지 가봤니 출시 대륙횡단 24차라는 대기록은 오직 푸른투어만 가능합니다. 업계 유일 미 전역 9개 지사 직접 운영 미국 투어도 전문가가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9: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10: 한국소독 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11: 어휴,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10: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12: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13: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뉴욕 유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14: 편하게 만든 음식은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기에 보엔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MSG 없이 직접 사골과 질 좋은 양지로 14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육수, 불맛 가득한 우삼겹 쌀국수와 매콤 고소한 곱창 쌀국수, 그리고 정성으로 우려낸 깊은 맛의 여름 특선 평양 냉면까지 올 때마다 기대되고 갈 때마다 행복한 기억이 남는 곳 진짜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와 냉면 플러싱 154가 보엔가 716-350-4199

0: 생활백서.
1: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오늘은 주시 내추럴의 샌디 추이 박사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영 브레인 바디 YBB라는 제품이 있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치매를 예방할 수도 있다 하셨고요. 실제로 또 요거를 사용해서 효과를 보신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요?
2: 맞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금 저희가 2년 반 동안 실제로 환자분들 또 네. 이렇게 예방하기 위해서 찾으신 분들이 많은데 이게 상담할 보면요 너무 많은 들이 사례들이 있어요. 뭐 박 여사, 이 여사, 최 목사, 뭐 이런 장로님 뭐 네. 이런 얘기를 제가 다 말씀드리자면 정말 2시간, 3시간도 모자랄 것 같아요.
1: 네.
2: 이거를 제가 총 정리를 해서 크게 몇 가지로 나눴는데 우선 건망증 개선 사례들인데. 어떤 분들이라면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요.
1: 네.
2: 그리고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린다든가,
1: 네.
2: 뭐 우리는 일상에서 우리 있는 일들이지만,
1: 그쵸.
2: 그리고 더 여기서 심각했던 거는 뭐냐면, 약을 먹는 시간을 깜빡해가지고,
1: 네.
2: 약을 드셔야 되는데, 그리고, 아, 여기 내가 왜 와있지? 하려던 일을 잠시 뭐 잊어먹는다든가. 이런 분들이, 이게 도움이 확실히 됐습니다.
1: 오, 네.
2: 건망증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런 분들 계시고. 그리고 건망증보다 좀 한 단계 더 진행이 되면은.
1: 네.
2: 기억력 저하라는 게 생기는데요.
1: 네.
2: 기억력 저하 되신 분들이 개선된 사례를 말씀드리자면은. 같은 질문을요,
1: 네.
2: 반복해요.
1: 아.
2: 했든, 물어봤던 거 또 물어보고, 물어봤던 거 또 물어보고, 그리고 했든 말을 또 하고, 했든
1: 네.
2: 말을 또 해요. 따님하고 전화할 때도, 따님 그런 거, 엄마가 아까 그 얘기 이미 했거든? 또 하는 거예요.
1: 네네.
2: 네. 근데, 그러고 또 뭐냐면, 최근에 있었던 일을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남들은 기억하는데
1: 네네.
2: 나는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1: 네.
2: 그러니까는 이게 최근에 기억이 없어지는 거. 그리고 약속을 자주 잊어먹어요.
1: 약속
2: 장소에 안 나타나는 거.
1: 네.
2: 예, 안 나타나는 거. 그리고 중요한 뭐 병원 예약이라든가 뭐 치과 예약이라든가 이런 거를 놓쳤다든가.
1: 네.
2: 그러다 보니까 자꾸 메모지에다 적고 다니는 습관이 늘어난다는 거죠.
1: 네.
2: 예, 이거는 좋은 습관인데 문제는 그만큼 나를 못 믿겠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를 본인이 확실히 느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런 것이 좋아졌는데 여기는 다 좋아질 수가 있어요.
1: 네.
2: 한 단계 더 들어가면요. 인지 기능 장애라는 게 생기는데
1: 네.
2: 인지 기능 장애가 오면은 이거는 치매 몸턱을 밟았다고 보셔야 되는데요.
1: 네.
2: 기억력 저하, 집중력도 저하되고 판단력이 저하되고 언어 능력이 저하돼요.
1: 네.
2: 어떤 단어들이요. 떠오르지를 않아요.
1: 네.
2: 그리고 계산을 잘 못해요. 계산 능력도 떨어지고 또 한 사연 제가 말씀드릴 건데 길을 찾는 게 어려워진대요.
1: 아, 지금 근데 박사님 진짜 큰일 났어요. 어떻게 저 해당 사항이 다 있는데 어떡하죠?
2: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분은요.
1: 네.
2: 그 오레곤에서 사시는 분인데
1: 네.
2: 38년생이면 한국 나이로 88세라고 하시더라고요.
1: 네,
2: 이분이.
1: 네.
2: 근데 제가 직접 상담하고 도와드리고 통화해봤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작년 9월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10월부터 저희 느꼈어요. 왜냐면 기존에 저희 그 고객이시고 상담에 도와드렸는데요.
1: 네.
2: 10월 달에 통화할 때 말이 너무 느리고 어눌해지고
1: 네.
2: 그랬더니 어머니 말씀이 좀 그랬더니 네, 나 요즘에 행동도 늘어져가지고 힘들대요.
1: 네. 어떻게
2: 그런데 더 이분이 더 당황했던 거는 뭐냐면은 매일 다니는 길을 운전해서 가는데 처음 가는 길 같이 너무 낯설어서 당황스럽고
1: 자 대체
2: 일들이
1: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잠시 후에 계속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2: 네네.
3: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4: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ealer.com.
1: 전화하세요. 201-346-3800.
0: 요즘 부쩍 오른 물가에 외식하기 망설여지셨죠? 지난 17년 동안 한결같은 맛과 최고급 재료로 여러분과 함께해온 노던 194가 갈비마을이 푸짐한 오리고기, 돼지갈비를 29불 99 할인 가격으로 드립니다. 가족들과 부담 없이 행복하게 식사하세요. 노던 블러바드 194가 갈비마을 917-704-9400 917-704-9400.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주시 내추럴의 샌디 최희 박사님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너무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막 빨리 들어왔잖아요. 박사님!
2: 네네. 네.
1: 아까 1938년생이신 88이신 어머님이 말투가 좀 어눌해지고 말도 느려지고 길도 여기가 어디지 낯설고 막 그렇다는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어떻게 됐어요, 박사님?
2: 네. 그런데 다행히도 저희가 상담하고 아 어머니 초기 증상이 지금 된 것 같다 판단해서 영브레인 바디를요 아침에 두 알 드시고 그리고 점심 식사 후 또 두 알 드시고 하루에 네 알 드시라고 제가 권했어요.
1: 네.
2: 근데 11월 달에 전화 주셨는데 뭐라 하시냐면요 그게 좋아졌대요. 오. 길을 제대로 찾아가고 그게 싹 없어졌대요. 그 증상이.
1: 오. 네. 네.
2: 그래서 처음에는 잘 믿지를 않았대요. 뭐 그냥 뭐 그게 뭐 내가 지금 심각했는데 이게 낫겠냐고 잘 믿지를 않았는데 근데 지금 확실히 좋아져서 YBB를 드시기 너무 잘했다라고 하시면서 또 주문하신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1: 네. 심통하네요. 이게 뭐 사실 뭐 치매 건강을 위해서 좋대 그래도 그냥 뭐 영양제겠지. 근데 뇌가 확연히 달라지는 걸 느낀다니까. 그래서 먹기를 잘했다 말씀하시니까 참 심통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 YBB. 너무 좋아하시고. 네. 네. 너무 기뻐하셨어요. 어머니가.
1: 네. 저라도 그럴 것 같네요. 자, 네. 영브레인 바디 YBB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 나 한번 어떻게 상담해보고 먹어볼까 하시는 분들 위해서 번호 한번 알려드릴게요. 714-870-7582. 치료 빨리. 7582번입니다. 714-870-758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치매 얘기 앞서서 좀 이렇게 쭉 나눠봤는데 이거 말고도 만성질환으로 병원 진료받고 계신 분들 뭐 처방약을 먹긴 먹는데 그래도 몸은 여기저기 계속 아프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다양한 과학 한방 표물러를 개발하셨다고요?
2: 네. 시니어들이 가장 많이 불편해하는 증상들을 제가 쭉 연구해봤는데 환자들 이렇게 치료하다 보면은 문제가 많잖아요.
1: 네.
2: 별거 아닌데 너무 고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위장장애 또 허리, 무릎 이런 관절 통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만성 기침, 가래 호흡기 때문에 또 어지럽고 두통, 이명, 뭐 알러지, 수면장애, 뭐 합병증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제품들을 전부 다 과학 한방 포뮬러로 돼 있는데 그거를 한번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네. 자, 먼저 이 위가 안 좋다. 나는 속이 안 좋아서 아니 안 먹으려면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위장에 좋은 에보디아부터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에보디아는요. 말 그대로 지금 이게 광고 멘트인데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두부룩할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면 빈속에 따뜻한 물에 타서 이게 과립 형태로 돼 있어요. 다방 커피 모양으로.
1: 네.
2: 따뜻한 물에 타서 달짝지근하니 맛도 좋아요.
1: 네.
2: 그러면은 밤새도록 불편했던 그것이 쏙 내려가면서 편안해지고요. 그리고 저녁 잠자기 전에 1시간 전에 공복에 드시면 산이 올라오고 담즙이 역류하고 신물이 올라오고 쓴물이 올라와가지고 먹이 타고 기침하고 잠을 못 자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1: 네.
2: 이런 분 증상이 굉장히 빠르게 되는데 복용 즉시 제가 처음에는 한 10분이면 개선됩니다. 그랬더니 그 방송 진행하는 분이 아니 너무 겸손한 말씀이라고 저는 3분이니까 허리 펴지더라고.
1: 네.
2: 정말 속이 쓰리고 두부룩하고 이럴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지는 게 에보디아 키스입니다.
1: 네. 속이 불편해서 에보디아를 저도 먹어봤고 지난번에 저희 회사 오셨을 때 직원들 좀 드시라고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2: 네네.
1: 많은 몇 분이 드셨어요. 드시고 이거 진짜 속이 편안해지네 라는 말씀 바로 하셨거든요. 자,
2: 맞아요.
1: 네. 에보디아. 네.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더부룩할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진 에보디아 관련해서 상담 원하시는 분들 714-870 역시 7582 치료는 빨리. 네. 7148-7582번입니다.
2: 네. 이 에보디아는 속이 쓰리고 아플 때 유산이 많거나 적거나 도움이 다 되고요.
1: 네.
2: 특히 위궤양이 있으시고 헬리코박터 있으신 분들은 이거 필수고요. 음주를 많이 한 분들 계시잖아요.
1: 네네.
2: 담배를 많이 피우고 약을 많이 드시면 속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0: 나눠봤고요. 계속해서 뼈 부러진 사슴이 뜯어먹고 다시 뛰었다는 신비의 약초 홍화 페로라. 이거는 진짜 어르신들한테 큰 사랑을 받는 제품 중에 하나라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그 뭐 이 제품을 모르면 간첩이다 뭐 이 정도라는데, 자, 세상에 보기 드문 빈속에 먹어도 속이 쓰리지 않는 부작용 없는 관절 영양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1: 네. 정말 말이 필요 없다고 많은 분들이, 이게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야,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네, 보통 이 캡슐을 그냥 크지 않아요, 작아요. 아프기 이제 시작하면은 드시는 분도 계시는데, 특히 골프 많이 하고 운전 오래 하고 오래 서서 일하시고 주방에서 일하시는 우리 이모님들, 네, 그리고 이제 그 세탁소나 그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요. 너무, 네, 아프다 그러는데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한 알 아니면 두 알 딱 드시면 그 다음 날 일어나면 그렇게 편안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드러워진다고 그러거든요.
0: 네.
1: 근데 관절에 좋다는 제품들은 많은데 문제는 먹으면 소화 잘 안 되고 어떤 변비가 생기고 이런 분들 계시는데, 이 장점은 빈속에 먹어도 속이 쓰리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너무 사랑받고 있고요. 이거를 모르면 간첩이다, 이렇게 소문나고 있어요.
0: 네. 관절에는 뼈 부러진 사슴이 먹고 다시 뛰었다는 신비의 약초 홍화 페로라. 빈속에 먹어도 부작용 없고, 뭐 이거 먹고 변비 걸 이런 거 전혀 없다니까. 또 그 말씀이 참 기억에 남네요. 어르신들이 이거 없이 어떻게 살았나 몰라 한다는 그 말씀이요.
1: 네.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특히 그 권사님들 그래요. 교회 예배 가니까 목사님은, 권사님이 어떻게 그 걸음걸이가 예뻐졌다고. 전에는 지팡이 짚고 삐득삐득 걸으면서 이게 다리 멀리서 좀 쉬어서 이게 퇴행성 때문에, 네, 아프니까 자세를 이렇게 이쁘게 못 하잖아요. 홍합회라 두 달 먹고 나갔더니, 아니, 어머니 젊어지시고 어떻게 이렇게 똑바로 걸으시고 걸음새가 예뻐졌다고 이렇게, 네, 칭찬을 받았다고 그래요.
0: 네.
1: 덜 아프고 무릎 순환이 잘 되니까 이게 힘이 들어가서 건강해진 거예요. 부드러워져서.
0: 네. 자, 바로 이 제품이 홍화 페로라고요. 상담 번호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끝번호 네 자리는 무엇일까요? 퀴즈 드릴게요. 714-870, 끝번호 네 자리는 치료빨이 7582번입니다. 자, 다음 제품은 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는 만성기침 가래에는 시모리가 또 그렇게 좋다고. 요 멘트 자체가 기억이 나네요. 정말 그렇게 좋습니까?
1: 네. 처방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는 만성기침 가래 기관지염 천시 있는 분들은요, 꼭 저에게 전화주셔서 상담하기 바라는데, 이거는 뭐냐면 약국에 감기 걸렸는데 3개월도 감기는 난 것 같은데 기침이 안 나가지고, 그냥 좋다는 거 다 했대요. 그래서 약국에 가서 약사님이 이거 주고 저거 좀 안 돼서, 아, 이게 안 나요 그랬더니, 그러면 시모리 드세요. 한 병 드셨는데 그날 저녁에 바로 편한 밤잠을 잤다 하면서 상담 전화 주셨는데, 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는 이 기침 가래가 시모리가 좋아요. 이게 더 좋다. 그래서 더 좋은 거는 아니고 처방약하고 이 시모리 하는 역할이 다른데요. 증상에 따라서 복용하면은 정말 확실한 효과를 보시는데, 특히 요즘에는 이게 에어컨을 많이 틀잖아요.
0: 네.
1: 그래서 여름철 우리가 코비도 겪어봤고, 뭐 호흡기에 뭐 이런저런 박테리아 바이러스 때문에 기관지염 생기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여름철에 우리 꼭 기억해야 되는 우리 미국에서 아픈 그런 역사 있는 병 하나를 우리 알아야 돼요. 레지오넬라 디지즈라고.
0: 네.
1: 이게 군단균이라고.
0: 네.
1: 1976년에 필라델피아에서 재향군인 집회에서 이런 그 폐렴이 확산돼서 사망자가 났고 있는데,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음식을 먹은 문제에서 생긴 것도 아니고, 그 집회를 했던 그 빌딩에서 냉각탑에서 발산해서 공기 속으로 흘러 들어와서, 그 에어컨 있잖아요. 에어컨에서 그 호흡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폐렴에 걸렸는데, 그거로 인해서 얻은 이름이 군단균병인데요. 레지오널 디지즈라고 폐렴을 일으킵니다.
0: 네.
1: 그래서 큰 빌딩에 있는 오래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호흡기를 특별하게 우리가 더 여름철에 신경 쓰고 관리해야 되는데, 호흡기 건강을 미리미리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레지오넬라 병은 지금 뉴욕 쪽에서 일부 지역에서 확산하고 있어서 또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요런 부분들도 미리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뭐 감기 처방약으로 치료는 됐는데 계속 다

0: 알고자 하는 그 만성 기침에는 치몰이가 좋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잠을 못 자니 자다가 깨니 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신데 마지막으로 수면을 위해서 꿀잠 보약이라 불리는 나이트 에이드. 이게 또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소문 났더라고요.
1: 네. 깊은 잠을 자야 되는데 자지 못하니까 그게 힘든데 나이트 에이드. 이게 밤의 도움인데요.
0: 네.
1: 우리 시니어 분들 그리고 수능 시험 학생들이 너무 좋아해요. 이거를 와 꿀잠 보약이라고 그래요.
0: 네.
1: 잠을 잘 오지 않거나 아니면 잠을 들기까지 오래 걸리거나 자다가 자주 깨요. 그리고 새벽에 또 깨가지고 다시 잠드는 분들 계세요. 온 밤을 치득거리다가 새벽에 좀 잠을 드는 분들 계시는데
0: 네.
1: 깊은 잠을 못 자는 분들한테요. 이게 너무 좋은 게 아니 저녁에 자기 전에 먹었더니 눈을 뜨니까 아침이야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0: 네네.
1: 예, 그래서 특히 많은 분들이 수면 위해서 멜라토닌이라든가 매그네슘이라든가 이런 제품을 챙겨 드시는데도 좀 시원치 않고 잠을 잘 못 잤고 낮에 일어나면 멍하니 좀 그렇다 이런 분들이라면은 이 나이트 에이드를 한번 이렇게 상담하시고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꿀잠 보약이라 불리는 나이트 에이드. 근데 이게 멜라토닌 이런 거 드시는 분들 드셨는데 효과도 없고 그래서 나이트 에이드도 효과가 있을까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좋은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기존에 멜라토닌이라든가 매그네슘 드신 분들이라면은 드시면은 와 얘가 더 좋다 이렇게 하실 텐데
0: 네.
1: 네 나이트에이드는요 내성이 없고 순수 그 과학 한방 약초로 만든 포뮬러예요. 내성이 없다는 장점이 있고요.
0: 네.
1: 그리고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자연스럽게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장점은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다는 거 하루가 그냥 활기차고 아주 새롭다는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있고요. 깊은 잠을 자면서 뇌와 심장, 면역 건강에 이렇게 회복되는 재점검 해주는 그런 나이트 에이드라고 보시기 좋아요. 그래서 네. 시니어분들이 꿀잠 보약이라고 하는 이유가 꿀잠 보약이라는 거는 저희 그 저 제품 드시는 그 어르신 한 분이 그랬어요. 이게 꿀잠 보약이라고. 그래서 네. 제가 꿀잠 보약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어르신들이 더 쉽게 알아듣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냥 수면제 먹는 거하고 다 너무 달라요.
0: 네.
1: 수면제 나쁘다는 얘기 아니고요. 필요할 때는 수면제도 필요한데 그런데 수면제 먹고 잠을 드는 거 하고 나이트에이드를 복용하고 이제 그 숙면하는 거 다른 기분이에요. 완전히 기분이 다릅니다.
0: 네, 이게 그 나이트에이드로 꿀잠 보약 드시고 나서 아침은 아마 개운하고 뭔가 머릿속이 맑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기분이 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그 멜라토닌 드시고 만족스러운 효과를 보지 못하신 분. 어떤 분들도 이거 먹고는 와 진짜 도움이 되네 라는 후기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기대가 됩니다. 나이트 에이드. 자 오늘 뭐 실제로 뭐 복용을 해보고 너무 효과가 빨라서 아니면 다른 거 먹어봤는데 이건 진짜 좋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이 간단 말이죠. 나도 저거 좀 필요한데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오늘 방송에서 특별 프로모션을 준비했습니다. 짜잔 공개해 주시죠.
1: 네, 우선 치매 예방에 좋은 영브레인 바디입니다. 영브레인 바디가요, 거기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는데 눈은 밝게, 머리는 똑똑하게, 몸은 젊게, 그러니까 시력과 머리, 그리고 근력까지 다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데 일단 저희는 치매가 더 포커스를 하니까 제가 치매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오늘 그 영브레인 바디요. 두 병을 주문하시면 한 병 더 드리고요.
0: 네.
1: 지금 네 알씨 드셔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예, 그런 분들한테는 좀 많이 필요한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세 병을 주문하시면 두 병을 더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꿀잠 자는 동안에 뇌 속에는 오피오이드들이 식혀간다.
0: 네.
1: 이런 연구 결과 최근에 나왔는데 아침에는 영브레인 바디 드시고 저녁에는 나이트에이드를 드세요. 꿀잠 보약 2 플러스 1을 해드리고 그리고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P 골드입니다. 여기에도 PNS 사포닌 들어있는데
0: 네.
1: 이거는 따로 우리가 전문 방송 따로 할 건데 2 플러스 1을 해드리고요.
0: 네.
1: 고혈압, 당뇨, 합병증 예방에 아주 좋은 건데요. 그리고 아, 나 이게 없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뼈 부러진 사슴이 뜯어먹고 다시 뛰었다는 신비의 약초 홍화패로라는 이게 단 10일만 복용해도 굳어진 무릎과 허리 부드러워집니다. 이게 광고 멘트였어요.
0: 네.
1: 네, 홍화페로라 2+1으로 해드리고요. 그리고 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는 만성 기침 가래 천식에는 쉬머리가 좋습니다. 2+1으로 해드리고요.
0: 네.
1: 요즘에는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 귀에 소리 나는 분들이 많은데 70대가 되면요 거의 다 그래요.
0: 네.
1: 네, 70 넘은데 아, 나 이 머리 아프고 어지러워요. 그래서 아, 70대면 다 그렇습니다. 단지 그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뇌에 산소가 부족하고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고 뇌신경이 쥐가 났다는 거기 때문에 뇌졸중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아우 바짝 긴장해서 그런데 BP 헬스 2+1을 드리는데요. 처음에 생겼을 때는 이렇게 어지럽고 귀에서 소리 나고 할 때는요. 복용량을 저희랑 상담하고 잘 드시면 한두 번으로 낫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0: 네.
1: 금방 생긴 거. 근데 오래됐어요.
0: 네.
1: 그러면은 좀 상담해보시고 복용량을 저희가 어떻게 드시면 효과 보신다는 거를 제가 또 도와드릴 수 있고요.
0: 네.
1: 그리고 저희 회사의 효자 제품이고 저희 회사에 제일 먼저 출시한 제품이 바로 에버리아인데
0: 네.
1: 위장은 우리 한국 국민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0: 네.
1: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버디아 엑시스. 2011년 12월에 SBS에 제가 처음으로 이거 광고 나간 다음에 난리가 났어요.
0: 네.
1: 그 많은 분들이 그냥 다 그 속이 쓰리고 아프고, 약을 많이 드시니까. 특히, 음주, 술, 애주가들.
0: 숙취에서도
1: 그리고 네. 운전을 많이 하면서 커피를 많이 드시는 분들. 그리고 뭐냐면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드시고 약이 아니라 속이 쓰려가지고 물도 못 먹겠는데 무슨 약이에요. 이거는 실제 실화인데
0: 네.
1: 뉴욕 주립대 교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응급실을 갔다가 심장 시술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그 피 묽게 하는 약을 계속 드시면서 이게 너무 아파가지고 이럴 때 딱 이 에버디아 광고를 보신 거예요.
0: 네.
1: 상담하시고 뉴욕에서 바르시고 딱 두 번 드시고 전화 왔어요. 이게 뭐냐고. 이게 마약이 들어갔어요? 이러는 거예요.
0: 네.
1: 왜요? 그랬더니 네. 네. 이분이 영어꾼이라 영어도 잘하시는데 아주 꼼꼼하신 분인데 제가 상담을 해드니까 Are you doctor? 이러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제가 혹시 위산이 지금 증상이 좋아졌지만 쓰려다는 거는 아니 위에 상처 있다는 얘기인데 회복하려면 6주는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위내시경 다시 해보십시오. 그러면 은 위내시경에서 위궤양이 아니 상처가 났다는 확률이 임상에서는 96%로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저희 아주 팬입니다.
0: 네. 네. 꾸준하게 네. 복용하시고.
1: 네. 건강하시고 그 심장 시술도 안 하시고 지금 건강하게 잘 사시고 계십니다.
0: 와, 네. 자, 지금 이제 GC내추럴의 제품들을 이제 소개를 쭉 해주셨는데 공식 웹사이트 GC내추럴.net으로 들어가시면 전 제품 상세하게 보실 수 있고요. 먼저 그 치매 예방에 좋은 YBB 영브레인 바디는 두 병 사면 한 병은 선물 그리고 세 병 사면 두 병 선물 이런 프로모션 준비를 하셨고 꿀잠 보약이라 하셨던 나이트에이드는 두 병 사면 한 병 더 드립니다. 그리고 혈관 건강을 위한 CSDP 골드 요 얘기는 자세히 오늘 나누진 않았지만 역시 2+1이고요. 뼈가 부러진 사슴 먹고 뛰었다는 홍화페로라 역시 2+1 만성 기침가래의 시몰이 2+1이고요. 머리 아프고 귀에 소리 나고 이럴 때 BP 헬스 두 병 사시면 한 병 더 주신다 하셨고요. 그리고 에보디아 요거는 이제 뭐 집에 소화제 하나씩 비치를 하잖아요. 세 박스 쓰시면 한 박스 더 드린다는 프로모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박사님.
1: 네.
0: 오늘 이 상담하실 분들이 714-870-7582번으로 전화하면 박사님 받으시나요?
1: 남겨주시면 제가 다 상담해드립니다.
0: 네.
1: 상담분들이 다 전문가들이고 많아요. 여러분 네. 계시는데, 네, 꼼꼼하게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화주시면 제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0: 네. GC내추럴의 샌디 추이 박사님과 함께 얘기 나눴고요. GC내추럴 전제품은 플러싱, 뉴욕, 버지니아, 메릴랜드, 한인약구, 그리고 건강마을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헤이 라디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1973년 설립된 KCS는 지난 53년 동안 한인 이민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공공보건, 교육, 이민법률, 시니어 복지 등 다양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무료 시민권 상담, 메디케이드 가입자를 위한 획기적인 복지제도인 소셜 케어 네트워크, 정신건강 클리닉, 홈바운드 밀과 소셜 어덜트 데이 케어, 그리고 뉴저지에서 킨더부터 5학년까지 참여할 수 있는 여름방학 캠프 등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롭게 문을 연 KCS 웨체스터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매주 수요일 AI와 스마트폰 교육, 서예, 키보드 교실을 무료 점심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나 KCS가 함께합니다. 문의 전화 718-939-6137, 718-939-6137이며 kcsny.org를 방문해 주세요.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 창립 38주년 기념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가 오는 8월 14일과 15일 뉴욕 웨스트나이악 팰리세이즈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한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이번 엑스포에서는 한국 기업과 제품 홍보, 바이어 상담, 프랜차이즈 및 창업 기회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펼쳐집니다. 또한 태권도 시범과 케이팝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의 참관은 무료입니다. 이번 행사는 IW그룹, 뉴택시, 김안나 스테이트팜 에이전시, 글램 뷰리 아울렛, 마이클로펫, 인첸트 미네랄숍, 하이스트 부동산, SH 현상희 회계사, 로열 댄스 스튜디오, K타이거 태권도, 제외 동포청과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후원하며 월드와이드 칠드런 파운데이션이 주관합니다. 제7회 북미주 엑스포,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201-917-8013, 201-917-8013번으로 해주십시오.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올여름 당신이 꿈꾸던 유럽이 펼쳐집니다. 동부관광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여름 초초강추 유럽 여행 2선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동반인 50% 파격 세일로 떠나는 이탈리아 역사체험 7박 8일. 피사, 베네치아, 로마까지 이어지는 예술과 미식의 일정과 베네치아 곤돌라를 타며 가장 낭만적인 시간을 보내는 최고의 가성비 여행. 오는 8월 17일 단 1회 출발합니다. 두 번째, 남프랑스와 알프스 돌로미티 8박 9일. 니스와 모나코의 눈부신 해변을 지나 신이 빚은 알프스 돌로미티의 웅장한 대자연까지. 오직 이 시기에만 허락된 완벽한 8월의 여정을 8월 24일에 단 1회 출발합니다. 놓칠 수 없는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여행은 역시 동부관광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8-939-1000번, 718-939-1000번.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전당대회 룰을 놓고 진통 끝에 선호 투표제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장도혁 대표의 리더십을 두고 당내 갈등이 계속되고 있죠. 자, 오늘은 한판 승부 5주년 특집으로 여야 원로급 정치인들의 한판 쓴소리를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 1부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호 민주화운동이념사업회 이사장을 함께 만나보고요. CBS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0: 여야를 대표하는 쓴소리 선수들 한판 쓴소리.
1: 네, 자 CBS 박종현 한판 승부 특집입니다. 아, 한판 쓴소리 돌아온 한판 쓴소리 시간. 아, 이 두 분을 모시니까 굉장히 가슴이 웅장해지는데. 자 먼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쓴소리 아니에요. 여당입니다.
1: 여당인가요?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재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님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두 분이 굉장히 그 막역한 사이신 거죠?
2: 겉으로는 좋고.
1: 두 분이 그 방송을 자주 하셨었습니까? 한 3년 전에는. 전? 전에. 예. 아, 전에는. 아,
2: 그래서. 몇 년 계속 했죠.
1: 아, 몇 년간. 아.
2: KBS에서도?
1: 예. 강적들에서도 만나셨고. 예.
2: 강적들은 몇 차례 했지만. 아. 특히 매불쇼. 매불쇼. 최욱 씨하고. 아. 아주 잘했어요.
1: 아, 최욱이 있어야 됩니까? 박재웅으로도 충분하시죠?
2: 아니요. 저, 우리, 민주화 태행위원장이.
1: 민주화 태행위원장이.
2: 이제 곧 끝난대요.
1: 아, 임기가? 네.
2: 아니, 임기는 이미 끝났는데 후임자가 임자. 와야 되니까. 아. 그러면 뭐, 저하고 방송하자고 저한테 로비를 많이 합니다. 아.
1: 그 이왕님께 모이신 김에 한 달에 한 번 두 분 항상 모시는 걸로. 예, 네. 네, 그렇게 제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 한 달에 한 번 가지고는 안 될 거예요.
1: 어, 그렇습니까?
2: 다른 곳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자고 하니까.
1: 아, 그래요?
2: 여러 가지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지고.
3: 네,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1: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미 결정됐어요. 한 달에 한번 무조건 하는 걸로.
2: 그래요. 예. 네.
1: 자, 이재용 이사장님 잘 지내셨어요? 오늘 배재고도 다녀오셨다고 하시는데.
3: 예, 배재고도 학생들 특강.
1: 아, 특강?
3: 예.
1: 학생들 반응이 어땠습니까?
3: 아, 강당에서 고1, 고등학교 1학년, 오늘 전학년, 12학급 전학년 특강이 했는데, 예. 학생들이 마저 초롱초롱하게 아주 진지하게 듣고, 또 반응도 좋고 그러더라고요.
1: 질문도 했습니까, 혹시?
3: 질문도 하고.
1: 어떤 질문 했어요, 이 선생님께?
3: 국회 날 때 기억 남는 게 뭐냐, 뭐 고문 당할 때 뭐 어땠느냐.
1: 아이고, 그렇구나.
3: 다음, 63, 이번에 그 지방선거 그게 부정선거냐 아니냐 뭐 이런 거 물어보더라고요.
1: 그 배재구에서 부정선거 아니냐 질문 나왔었군요. 뭐라고 답하셨어요?
3: 부정선거냐고.
1: 뭐라고 답하셨어요? 그래서
3: 그 투표 용지를 그 부족한 지역 그 지역에는 뭐 투표 용지를 원천적으로 안 줬으니까 그 부정선거로 볼 수 있지만은 네. 선거 자체를 뭐 부정선거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냐고.
1: 그러니까 부정선거라는 부실관리 이 정도로 좀
3: 그것도 부재의식.
1: 아 그게 부정이에요?
2: 배재고가 네, 배재고. 많이 반성하고 네. 사과한 줄 알았더니 아직 정신 못 차렸네요.
1: 아 그런가요?
2: 아니 그건 이재호 이사장을 네. 초청해서 강연했다고 하면
1: 네, 박재원도 불러야 되는데
2: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1: 아 스피커 선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2: 아 그렇죠.
3: 네. 배재 고등학교가 네. 부른 게 아니고 네. 서울교육청에서 네. 배재고등학교는 이재호 이사장이 직접 가서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간 거지.
2: 제가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예, 예.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을 했어요.
1: 예, 예.
2: 그리고 제가 국정원장 할 때 저하고 일을 많이 했는데 예. 그때는 사람이 괜찮았는데 교육감 당선되고 판단이 흐려졌나? 아, 아.
3: 판단이 아주 제대로 선 거지.
2: 아, 네. 아니 또 우리 이재호 이사장이 예. 고등학교 선생님을 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2: 예. 근데 국어 선생님을 했다는데. 아. 그 학생들은
1: 국어 한번 배워보고 싶어. 그 국어 과목 어떻게 가르치셨을지.
3: 아, 예. 내가 오늘 간 것도
1: 예.
3: 내가 고등학교 국어 선생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세 군데 됐잖아요.
1: 아,
3: 근데 그것도 아마 교육처에서 참조를 했겠지.
1: 그렇군요. 그 배재고 야구부에 이제 내려진 징계가 20일에 재심이 진행된다고 하죠. 요 사태는 어떻게 보셨는지 징계 그러면 다시 재심한다고 하는데 6개월 징계였잖아요. 출전지금지. 요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2: 나쁜 짓 하고
1: 예.
2: 반성도 안 하고 사과도 않는 윤석열도 있는데
1: 예.
2: 장동혁 대표도 있는데
1: 예.
2: 그래도 배재고 학생들이 반성하고 사과하고
1: 그렇죠.
2: 광주 일고 가니까 광주 일고 교장 선생님이 어깨 펴라
1: 고개 드세요
2: 그랬다고 하면은
1: 예.
2: 저는 충분히 됐다.
1: 아...
2: 그래서 지금 중징계 한 것을 좀 감안해서 학생들에게 내일을 보장해 주는 것이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1: 예.
2: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왜 전남 광주 사람들은 피해자인가? 왜 당하기만 하는가?
1: 예.
2: 또 누가 용서하면은 해줘야 되고
1: 예.
2: 사과하면. 그렇지만 그것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1: 예.
2: 우리는 법과 상식적으로 좀 없는 그런 세상이 빨리 와야 된다. 그런데 민주화 회장이 그런 걸 안 하고
1: 이 세상에 예, 어떻게 해야 돼 학생들
3: 그 배재고등학교 그 예. 사건 났을 때
1: 예.
3: 이걸 해결할 사람은 광주 사람들과 광주 일곱밖에 없다. 아 그리고 잘못한 거야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지 그건 예. 뭐 잘못한 건데 그 이후에 해결 과정에 있어서 해결의 주체는 광주 일고다. 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1: 예.
3: 방송에서도. 근데 마침 광주 일고 교장 선생님이 이규인 교장 선생님이 예. 진짜 훌륭하시더구만. 그날 나는 그 광주 일고 교장 선생님 말 듣고 내 눈물이 다 나더라고. 그리고 또 그 동창 회장
1: 예.
3: 또 광주 일고 야구부 감독 그분들이 아주 배재고등학교 학생들이 갔을 때 그 사과하는 모습을 보고 하는 이야기에 그 진정성 아 그래서 저거야말로 진짜 화해고 용서구나
1: 예.
3: 저건 뭐 저 정신이 저게 광주 정신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침 그 광주에서 뭐 그 정도로 배재고등학교에서 사과를 하고 또 5.18 묘지도 가고
1: 예.
3: 뭐 그런데 그 교장 선생님 말대로 더 크게 생각하자. 그래서 나는 상당히 감동받았어요. 그 광주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말씀 듣고.
1: 예.
3: 그런데 이제 징계를 다시 이제 뭐 논의하고 한다니까.
1: 예. 대한체육회.
3: 나는 배재고등학교 학생들이 뭐 잘못한 것에 말할 것도 없지만 그게 뭐 잘못이냐 아니냐 이걸 따질 건 아니고. 이제 풀어가는 과정에서 나는 뭐 그 다시 재심을 한다면. 그 6개월 출전 정지.
1: 예.
3: 그건 좀 너무 심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나는 그냥, 뭐, 주의나 경고, 다시는 뭐, 안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으니까.
1: 예.
3: 나는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이니까.
1: 알겠습니다.
3: 아, 오늘 내가 그 강연, 고등학교 1학년들인데, 예. 내가 가해하면서 유심히 살펴봤는데, 아주 그 학생들이, 정말 아주, 조롱하고, 내가 이제 민주화 운동 과정을 좀 설명하고 이렇게 어렵게 얻은 민주주의인데 지켜야 되겠습니까? 안 지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켜야 돼요. 그리고 또 이런 민주주의가 소중합니까? 소중하지 않습니까? 소중합니다. 그러고 학생들이 그래서 민주주의는 배제고다 교훈이 크고자 하면 남을 존중하라 이거예요.
1: 예.
3: 그러니까 남을 존중하라는 게 상대방을 존중하는 남을 섬겨라 이 말인데
1: 예.
3: 그 남을 섬긴다는 게 상대방을 존중하라는 이야기니까 나 그걸로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나는 막 그 정도 했으면 난 용서해 주는 게 좋다고 봐요. 예.
1: 예.
2: 가해자 입장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용서해 주라 이런 얘기는 늘 광주 시민들에게 상처를 줘요.
1: 예.
2: 특히 광주 일고는 광주 학생 독립운동의 발상지입니다.
1: 예.
2: 그래서 그 민족 혼이 흐르는 그런 호남 최고의 명문 고등학교인데 어떻게 됐든 교장 선생님이 또 학생들이 그러한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징계를 좀 풀어줬으면 하는 것이 좋지만은 가해자들이 풀어줘라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은 또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2: 왜 우리는 당해야 되냐 이거죠.
1: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해서 또 대한체육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 지켜보시죠. 자, 현안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치 현안. 더불어민주당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전당대회 레이스가 지금 이제 더 뜨거워지고 있는데 일단 핵심 어휘가 자기 정치의 폐해 뭐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어제 정청래 전 대표가 출마 선언문에서 당대표직을 이용해 대선 출마할 생각 없다. 근데 방점이 이제 당대표직을 이용해 있느냐 아니면 대선 불출마해 있느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자, 일단 민주당 전당대회 레이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우리 박지원 의원님부터.
2: 어떻게 됐든 정청래 대표가 예.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은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확실하게 당대표 후에
1: 예.
2: 대권을 향하는 김민석 전 총리에 대해서 한방법인 거죠.
1: 김민석 총리도 대권 출마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건 없지 않습니까?
2: 그건 뭐 뻔한 거고.
1: 왜 뻔해요? 왜 뻔해요? 예, 어쨌든.
2: 그러니까
1: 예.
2: 자꾸 기자들이 그러면 예. 불출마냐 하고 정청래 대표한테도 얘기를 하면은 내가 말한 그대로 해석해달라. 애매모호하죠.
1: 예.
2: 나는 역으로 아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 안 나오면은 낙선되면은 대통령 후보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하는데 했는데 어떻게 됐든 그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훅 한 방 던진 것은
1: 예.
2: 신선하게 받아들여야죠.
1: 신선합니까 이재욱 이사장님?
3: 나는 뭐 한 개도 안 신선한데.
1: 좋네요.
3: 왜냐 그러면 당 대표를 네. 대선 출마의 명분으로 삼지 않겠다 이 말이잖아요.
1: 그러니까요.
3: 지금 이번에 8월 달에 보면 당 대표 임기가
1: 2028년
3: 8월이잖아요.
1: 그러니까
3: 대통령 선거는 그 이후잖아요.
1: 30년.
3: 다음 대통령 때는 자연적 대표가 아닌데 무슨 뭐 네. 대표 자를 이용해서 대선 네. 출마하고 그건 네. 하나만한 이야기를 네. 국내에
1: 했다.
3: 한 건데
1: 예.
3: 그런 게 구태라는 거예요.
1: 구태 정치.
3: 전형적인 구태 정치.
1: 아...
3: 뭐 내가 뭐
2: 이재호 위원장이 친명입니다.
3: 아니 내가 친명.
1: 구태 정치야.
3: 내가 뭐 여당이 아니니까 뭐 친명이고 친척이 없지만은
1: 예.
3: 아니 생각해 보세요.
1: 예.
3: 아니 당 대표 나서는 사람이
1: 예.
3: 나는 뭐 당 대표 이렇게는 나선다 열심히 한다 그러면 되지.
1: 예.
3: 나는 뭐 대통령 그걸 뭐 미끼로 삼아서 내가 대표를 대통령 출마의 명분으로 삼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는 그거는 예. 별 신선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고 또 별로 감동도 안 주고. 왜냐 그럼 임기가 끝났는데 뭘 무슨 대통령?
2: 친석계.
1: 친석계. 아니 근데 사실은. 일각에서는 또 이게 당대표를 하다가 대통령이 된 이재명 대통령을 저격한 멘트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2: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1: 아, 그런가요?
2: 왜냐하면 네. 정청래 전 대표가 네. 당대표를 하면서도 줄기차게 지금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을 너무 세게 강조를 해요. 끝까지 나는 지킨다.
1: 가라. 끝까지 예. 우리 지킬 건 나다.
2: 나다.
1: 예.
2: 이런 것을 보면은 또 그분의 성격상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1: 그런가요? 근데 사실은 의리는 당연히 같은 당인데 지키는 거죠. 근데 누가 의리 안 지킬 거라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나요?
3: 의리 지키는 사람은
1: 예, 예.
3: 자기 입으로 의리 지킨다 소리 안 합니다.
2: 아 그래도
3: 예, 뭐 의리 찾는 사람 치고 의리 지키는 사람 못 봤고 아니, 의리 지키는 말도 안 하고 지키면 되는 거지.
2: 그런데 보면은요
1: 예.
2: 지금 이재호 위원장 보세요.
1: 예.
2: MB 이명박 대통령한테 끝까지 충성하잖아요.
1: 의리 지킨다고 얘기 한 번도 얘기 안 했었어요.
2: 아니 그렇지만은 예. 국민들이 다
1: 예.
2: 그래도 이재호 위원장
1: 그렇죠.
2: 하면은 그 망한 MB한테도 끝까지 의리 지키고 충성한다. 이걸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1: 그렇죠.
3: 아, 그래도 내가 내 입으로 뭐 의리 지킨다 소리 안 하잖아요.
1: 의리 얘기 안 하셨어요. 네, 네.
2: 그 저도
1: 네.
2: 김대중 대통령한테 의리 지킨다 얘기 안 해요.
1: 얘기 안 했어요.
2: 우리 할 바를 하는 거죠.
3: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나는 정 대표가 원래 말을 뭐 몇 바퀴씩 돌려서 하니까 예. 웬만한 머리 갖고는 해석하기도 어렵지만은 예. 나도 지금 형님 말씀대로
1: 형님 말씀대로
3: 꼭 뭐 이재명 대통령을 저격하기 위해서 그 말을 했다 그렇게 난 보지 않아요. 네. 네. 그렇게는 보지 않는데 예. 나 공유 필요 없는 말 했다 이거지. 안 해도 되는 말 했다 이거지.
2: 우리가 정치를 하다 보면은 예. 기자들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1: 한판성 때문에
2: 한판성 박재홍이 또 그렇게 모르니까 시청자들은 듣고 예. 또 그렇게 생각하겠네. 그건 아니에요.
1: 아, 그런 것 같아. 자, 그리고 이제 전당대회 물 가지고도 좀 약간은 불협화음이 있었는데 선호 투표제 우리 정치구단께서 보시기에
2: 저는 일관되게 예. 선호 투표제는 제가 의장 나왔을 때도 적용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당원, 당민들로부터 압도적 7, 80% 지지를 받고 사실 다른 분들은 3%, 5% 지지 받았지만 예. 제가 의장이 떨어졌잖아요.
1: 예.
2: 그때도 선호투표제가 있었는데 그때는 옳고 지금은 틀리단 말이야? 그래서 선호투표제는 해야 된다.
1: 아하.
2: 관습적으로 해야 됐는데 오늘 이제 당헌에 예. 그 결선 투표만 표시돼 있고
1: 선호 투표가 표제 등 이렇게 돼 있죠.
2: 이렇게 됐는데 예. 예. 이걸 당헌 당규의 결선 투표, 선호 투표를 한다. 하고 정해졌으니까 다 따라가는 거예요. 문제 없어요.
1: 문제 없습니까?
2: 네, 그렇죠. 그런데 일부 친청계에서 선호 투표 안 한다고 해서 당신들이 할 때는 옳고 당신들 적용한다니까 틀리고 왜 그러면 나는 떨어졌냐? 제가 잘못했으니까 떨어졌겠지만은 예.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 잘 정리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 그렇군요. 이거 문제 없을까요, 나중에 이재우 사장이?
3: 뭐 민주당이 하는 일이니까 내가 뭐 왈왈부 할 일은 아니고.
1: 예.
3: 그 저 누구인지 이야기 드리니까 전 정례 대표가 국회의원 처음 될 때도 예. 경선을 했는데
1: 예.
3: 그 경선할 때 선호 투표를 해갖고 정정례 후보가 경선 이겼다 그러더구만. 그때도.
1: 예.
3: 그러니까 그건 뭐 당에서 문제 없다 하면 뭐 문제 없는 거지 뭐.
2: 그렇죠.
1: 근데 이제 오늘 정청래 전 대표도 이제 쿨하게 받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분 말이 또 당헌당규 위반이 아니라는 전제 위에서 수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게 또 나중에 당헌당규 위반이 아닌지에 대해서 해석을 들어보겠다 뭐 이런 취지도 있는 거예요. 근데
2: 정청래 대표가 예. 지금 전당대 후보로 나와서 예. 그렇게 자꾸 말을 꼬고
1: 그러니까요.
2: 시비를 거는 것은 플러스가 안 될 거예요.
1: 그런 거는 그냥 수용하고.
2: 아, 그렇죠.
1: 예, 바로.
2: 대법원이 받아들여야지.
1: 예. 예. 자꾸 왜, 그건 좀 좋지 않은 모습이다.
2: 아,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봐요.
1: 예.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보안수사권 문제, 보안 아니고 보완입니다. 보안수사권도 쟁점이었는데,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이 이제 강경론과 신중론이 좀 팽팽하게 맞서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고, 폐지하는 걸 신중해야 된다. 라는 측의 의원님들 좀 꽤 많이 말씀하신 거 의원님 오늘 참석하셨죠?
2: 저는 잠깐 들어갔다가
1: 아 잠깐
2: 나오고
1: 예.
2: 그 전에 우리 민주당 법사위원들 간담회를 가졌어요.
1: 아 예 예.
2: 제가 늘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데
1: 예, 예.
2: 개혁된 이재명 검찰이 어떤 경우에도 정치검찰, 윤석열검찰로 돌아갈 수는 없다. 검찰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있고
1: 예.
2: 10월 2일자로 중수청, 공소청이, 기소청이 생기기 때문에
1: 예.
2: 검찰은 없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찰 수사를 국민들이 완전히 신임만 한 건 아니에요. 굉장히 예. 염려가 예. 되는데
1: 예.
2: 그래도 검사는 남아있거든요.
1: 예.
2: 공소청에 남아 있으니까 이 아동 또는 성범죄
1: 예.
2: 반인륜적인 인륜적인 음흠. 이번 장윤기 같은
1: 예.
2: 그런 범죄에 대해서는 보안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 이제 당내에 우리 이소영 의원
1: 예.
2: 김남희 의원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고
1: 예.
2: 홍기현 의원은 개정안도 냈어요.
1: 예.
2: 그런 안도 있지만은 원천적으로 어떤 경우에도 보안수사권을 주면은 검찰이 또 악용을 한다. 해서 저는 대통령께서 염려를 하시고 담당 장관인 정성호 장관도 법사위에서 그런 얘기를 피력하시길래
1: 예.
2: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법안에 또는 시행령에 촘촘히 심자. 그래서 지금은 오늘 의원청에서 결정되지 않았어요.
1: 예.
2: 그래서 저는 부분적 보안수사권을 인정해주는 것이 국민들, 정치는 그리고 국민들이 따라와야 되니까.
1: 예.
2: 그리고 특히 지금까지 우리 민주당이 우군이라고 생각하는
1: 예.
2: 민변에서도 여성단체에서도 그러한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보자 하는 것이 제 의견이고
1: 예.
2: 그런 사람들이 많고 또 완전히 폐지해야 된다 하는
1: 것도 국물도 없다. 이게 정청.
2: 나는 처음에는 내가 국물도 없다. 꿈도 꾸지 마라.
1: 꿈도 꾸지 마라.
2: 예. 그랬는데.
1: 예.
2: 그 국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1: 예.
2: 예, 좀 생각해보자 이런 입장입니다.
1: 의원님도 조금 바뀌신 것 같은데요?
2: 자 일단 예, 많이 바뀌었어요.
1: 많이 바뀌었어요. 예. 사실 예. 국물도 없는 입장에서 그럼 정청래 전 대표 입지가 더 줄어질 것 같은데요? 전당대회 좀 진행되면서
2: 그것은 뭐 내가 따질 게 아니고.
1: 알겠습니다. 자 이재우 이사장님. 예.
3: 글쎄 그게 뭐 그 정치 검찰이라고 하는 건데.
1: 예, 예, 예.
3: 권력이 바뀔 때마다 생겨요. 지금까지
1: 예, 예.
3: 나도 뭐 정치 검찰인데 다섯 번이나 다 했지만은 그건 지금 생기는 건데
1: 예, 예.
3: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그는 보안 수사권을 안 주는 게 맞아요.
1: 아
3: 왜냐하면 검찰이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1: 아하.
3: 권력에 의해서.
1: 예.
3: 그러나 일반 민사범, 일반 형사범이나 민생사건 있잖아요.
1: 예.
3: 이런 거는 검찰보다 경찰에 대한 이해관계가 예민하거든. 놓칠 수가 있어. 이번에 그 장영기 사건처럼.
1: 예.
3: 그러니까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보안수사권을 안 줘도
1: 예.
3: 일반 형사범이나 민생사건 뭐 이런 거는 나는 보안수사권을 두는 게 옳다고 봐요. 그거는 경찰에서 한 번 더 검찰에 검증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조건 없앤다. 이건 옳지 않고
1: 예. 예.
3: 또 전부 다 보안수사권을 한다. 이것도 옳지 않고 그러니까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보안수사권을 안 둬도
1: 예.
3: 일반 형사범 민생사건에 대해서는 보안수사권을 두는 것이 난 맞지 않느냐. 저는 그래 생각해요.
1: 근데 이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안수사권 주자는 얘기에서 다 동의할 것 같은데 오히려 또 이제 정치는 정치 사건 같은 경우도 거대 권력이잖아요. 거대 권력에 대한 사건을 그 보안수사권 안 주면 그것도 당신들 거대 권력에 대한 수사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오히려 또 경찰 같은 경우는
3: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항상 정신이 예, 바뀌고 예. 권력이 항상 바뀌는 건데
1: 그러니까요.
2: 그건 앞으로 안 바뀌어요.
1: 앞으로 안 바뀌면
3: 안 바뀌면 그건 둬야지. 안 바뀌면 둬야지. 그러니까 예, 정치적 사건은요
1: 예, 예.
3: 아무래도
1: 예.
3: 그 보안수사권을 두면
1: 예.
3: 두면
1: 예.
3: 권력이 악용합니다.
1: 아 그런가요?
3: 예,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래요. 내가 가해본
1: 예, 예.
3: 입장에서는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보안수사권을 두지 말고
1: 오히려
3: 예 오히려 민생사건을 둬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뭐 내 생각 꼭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내 생각은 그래요.
2: 너무 광범위하게 규정을 하면은
1: 예, 예.
2: 거기에 다 해당이 될 수 있어요.
1: 예.
2: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1: 성범죄,
2: 성폭력
1: 예.
2: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민변,
1: 예.
2: 여성위원회나 여성단체가 주장하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는 인정해 주는 게 좋다 하는 것으로 저도 바뀌었어요.
1: 그렇게 따지면 금융범죄도 첨단범죄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2: 그렇죠.
1: 예. 예. 예. 어떠한 경찰의 수사력에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도
2: 아니 좀... 걸고 넘어지자면 한없어요.
1: 한없어요.
2: 예. 그런데
1: 예.
2: 그 장윤기 사건이 예. 딱 터지니까
1: 그러니까요.
2: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 그렇다면 예. 역사적으로 민혁당 사건
1: 그렇죠.
2: 이런 사건을 검찰이 그럼 잘했느냐 이거죠.
1: 예.
2: 저 박지원이
1: 예.
2: 군 첩보 삭제 지시했다. 삭제됐다. 그 검찰이 잘했느냐 이거죠. 그러한 문제를 따지고 들면은 한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검찰의 개혁은 검찰에서 수사권은 완전히 박탈됐기 때문에 예. 기소권만 가져라. 그리고 또 일부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같은 분은 위헌 소지를 했는데 예. 지금도 경찰이 수사 개시권을 가지고 있지 압수수색 영장이나 기소하고 영장 청구 같은 것은 검찰만 공소청에서만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런 것은 문제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1: 예, 보안수사권 얘기는 또 2부에서 이소영 의원이 나오기 때문에 의원총회에서 어떤 얘기인지 좀 짚어보고.
2: 아, 이소영 의원이 똑똑하고 잘할 거예요.
1: 예. 자,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전당대회, 자기 정치 이야기 뭐 쭉쭉 해가지고 지금 이제 김민석 후보와 그 송영길 후보, 정청래 후보가 이제 부딪히고 있는 상황인데 발언 수위도 점점 높아질 것 같습니다. 김민석 후보에게 물었더니 이제 애들이 싸워도 상처는 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가 이제 8월 17일에 가는 약 한 달 남았는데 이 기간이 끝나면서 어떤 당의 내용이 어떻게 좀 수습될 것이냐. 사실은 국민의힘도 사실은 그 당내 정치 때문에 한번 내용이면 수습이 잘 안 되잖아요. 그 이사님 보시기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민주당 내 싸움 이거 어떻게 될 것이냐. 현재 국민을 보시면.
3: 뭐 남의 당 이야기니까 뭐 내가 왈가왈부 할 일은 아니고 예. 그러나 나는 대표가 민주당에 대표가 누가 되든
1: 예.
3: 상처는 깊이 남을 거예요.
1: 아 누가 되든
3: 후유증 남을 거예요. 그, 현재 민주당 예. 돌아간 그 행태로 봐서는
1: 일대 필요한 게 이제 우리 박지원 의원님 같은 어른이 필요한 건데
2: 민주당의 전통은
1: 예.
2: 전당대 싸우더라도
1: 예.
2: 전당대 끝나면 언제 싸웠냐 할 정도로 빨리 뭉치는 DNA가 있습니다. 저집같이.
1: 저집같이.
2: 지방선거 패배하고도 지금도 계속 싸우는 지방은 조금 달릅죠. 진짜 달라요.
1: 아 그런가요?
2: 그런데
3: 아니, 민주당 오늘 DNA도 깨지는 DNA도 있지.
2: 그런데 분당 아, 우리는 분열을 잘해. 분열도 잘해요.
1: 아 그렇습니까?
2: 그런데 오늘
1: 예.
2: 조국 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예. 이제 조금 이상한 일을 많이 하더니
1: 예.
2: 오늘은 보니까
1: 예.
2: 제가 여기 오면서
1: 예.
2: 페이스북에 조국 전 대표의 글이 올라왔는데
1: 예.
2: 평택에 가서 그 주민들하고 어울리는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1: 예.
2: 그래서 제가 좋아요 눌러줬어요. 그건 잘하는 거예요.
1: 예.
2: 그런데
1: 예.
2: 지금 조국 혁신당과 우리의 통합 문제는
1: 예.
2: 길이 같고 목표가 같습니다. 그리고 조국 혁신당은 특히 대통령 후보도 내지 않고 예. 이재명 대표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기여한 바가 많잖아요.
1: 예.
2: 진보당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가야 돼요. 함께 가야 되는데
1: 예.
2: 단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선거 끝나고
1: 아.
2: 논의하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통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아주 양당이 전부 문제가 있기 때문에
1: 네.
2: 그러니까 당대표가 김민석이 되든 정청래가 되든
1: 송영길이
2: 되든
1: 고민정이 되든
2: 김범희가 되든 고민정이 되든 되고 나면은 함께 가야지. 지금 우리가 200석을 채우지 못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1: 예.
2: 여기에서 분열돼서 가면은 안 좋다. 목표가 같으니까
1: 예.
2: 길도 같고
1: 예.
2: 생각이 같으니까 한 집에 살자. 저는 그런 생각이지만은 지금은 그런 것을 논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한판 쓴 소리 오늘 여기까지. 두 분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K라디오
5: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6: 체리 파운드당 3불 99, 백천도 백도 파운드당 2불 99, 리아벨 포도팩당 9불 99, 파 다섯 파운드당 1불 99, 수용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 99, 냉동 연계 파운드당 3불 49, 양념 마늘 언영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 99.
5: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7: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닷컴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오늘 저녁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 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번 718-799-0885

0: 네, CBS 라디오 박정현 판승부 2부문을 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핵심 내용 아니란 전당대회 룰이 선호 투표제를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이제 남은 쟁점은 또 검찰개혁의 핵심인 그 검사들의 보안 수사권 문제 폐지가 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또 관련해서 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총회에서도 아마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을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0: 예, 오랜만에 뵙지만 항상 오랜만에 오시면 이슈를 몰고 다니셔서.
1: 그러니까 이게 한 달 전에 잡은 날짜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꼭 이렇게 한판 승부 날짜만 잡아놓으면 뭐가 예. 터지더라고요.
0: 저희 제작진 입장에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일단은 보안수사권 문제. 이 수사와 기소 분리하는 대원칙은 이견이 없습니다. 네, 이견이 당연히 없고.
1: 네, 이미 법안도 다 통과됐고. 검찰청 폐지 그리고 그 공소청과 중수청의 출범이 지금 다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죠.
0: 예.
1: 그리고 그렇죠. 수사 게시권 검사의 수사 게시권도 폐지가 됐고요.
0: 예. 지금 댓글에 민주당에서 가장 상식적인 의원 이소영 의원 댓글 넘치고 있습니다.
1: 아, 또 뭐 미워하시는 분들도 좀 많습니다. 네. 요새 또 문자도 많이 받고 있고요.
0: 아, 그런가요? 네. 예. 근데 이제 관건은 이제 당내 이견을 얼마나 좁히느냐, 이 보안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네. 근데 오늘 의총에서 좀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1: 오늘 2시간 의총했고요.
0: 예.
1: 총 제가 이제 세보니까 15분이 발언을 하셨고,
0: 예.
1: 다들 조금 길게 하셔가지고, 아. 15분이었는데,
0: 예.
1: 그 중에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는 우려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요런 취지로 말씀하신 분이 9분이었고요.
0: 예.
1: 그 5분은 완전 폐지해야 된다.
0: 예.
1: 그리고 한 분은 보안 수사권은 폐지하되 초동 수사 때부터 수사 지휘권을 주자 이런 약간 조금 다른 얘기를 하셔가지고
0: 예.
1: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면은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신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0: 예. 그리고 의원님도 발언하셨습니까?
1: 네네, 저도 발언했습니다.
0: 어떻게 발언하셨어요?
1: 저는 사실 이제 며칠 전에 제가 그 SNS에 글을 올렸었고요. 제가 이제 우려가 된다라고 얘기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인데
0: 예.
1: 하나는 이게 지금 경찰에서 기소관청인 검찰로 서류가 넘어오는 건데
0: 예.
1: 조서나 이런 증거기록이 넘어오는 건데 거기에서 진술 조서만 보고 추가적으로 뭔가 모순되는 진술을 물어본다거나 뭐 아리까리한 걸 조금 더 확인한다거나 뭐 CCTV 뭐 이런 사실 조회를 한다거나 이런 걸 전혀 할 수 없으면
0: 예.
1: 이게 서류 중심주의가 돼서
0: 예.
1: 진실에 접근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구속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검찰 단계에 송치 이후에 구속 기간이 20일이고
0: 예.
1: 지금 당 TF에서 제출한 안에선 이걸 10일로 단축하는 건데
0: 예.
1: 구속 기간인 그러니까 도망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한 피의자를 열흘 안에 뭔가 검토를 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보안 수사권이 없고 보안 수사 요구권만 있으면
0: 예.
1: 그 10일 동안 이걸 검토하다가 사소한 필요한 거를 위해서 경찰로 이걸 돌려보내야 되고 경찰은 이 요구를 받으면 한 달 내에 완료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0: 예.
1: 그러면은 뭐 2주, 3주, 4주 이렇게 걸려버리면 사실은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해야 되거나 아니면 기본적인 중요한 사실을 보완하지 못하고 그냥 졸속 기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0: 예.
1: 이런 우려가 있다는 측면을 제가 이제 글로 썼었고요. 오늘
0: 예.
1: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0: 의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1: 의원들의 반응은 뭐 오늘 이제 그 15명이 나와서
0: 예,
1: 뭐 발언을 쭉 한 거고요.
0: 10대5.
1: 뭐 9대5?
0: 9대5. 네, 네 9대5.
1: 아, 근데 이제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기는
0: 예,
1: 좀 어려울 것 같고.
0: 예, 예.
1: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요 두 가지 우려가 있다는 거는 아무도 부인을 안 하시는 상황인데.
0: 아, 그렇군요.
1: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 그러면은 그 문제를 보안수사권 폐지하는 대신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실효적인 해결책이 막 제시되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면 아니 서류만 보고 이 서류 중심주의로 이게 진실을 밝혀낼 수 있겠느냐 아리까리한 경우도 많지 않겠느냐라는 첫 번째 이제 질문에 대해서는 오늘 발언하신 폐지 찬성 쪽에 이제 의원님들께서
0: 예.
1: 이게 요새는 경찰 단계에서 진술할 때 영상 녹화도 하고 녹음도 하고 또 그걸 다 듣기 어렵지만 AI 같은 걸 돌려서 요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서류만 보고 할 필요 없고 그런 뭐 녹화나 녹음을
0: 예.
1: 보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0: 예.
1: 사실 그거는 여러 피의자, 여러 뭐 참고인, 피해자의 진술이 다 다를 때 이 모순되는 거를 추가로 날카롭게 좀 송곳 질문을 해본다거나 하면서 진실에 가까이 가는 이런 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예. 영상 녹화 돌려본다고 해서 그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의미 있는 반론은 아닌 걸로 보이고 이 구속사건의 경우에 그럼 열흘 동안 이걸 어떻게 요구했다가 받고 왔다 갔다 할 거냐라는 예. 질문에 대해서도 불구속 수사가 원칙 아니냐, 가급적 불구속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주장이 오늘 나왔는데 예. 구속을 해야 되는 상황들도 있는 거죠.
2: 예.
1: 예를 들면 뭐 살인범, 뭐 성폭행범, 도망의 우려가 있어서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을 했는데
2: 예.
1: 이게 그냥 이 10일 동안 보완이 안 된다고 해서 석방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2: 예. 그래서 어떤 김한규 의원이 이제 어떤 세부 내용에 대해서 보완수사 요구권이라든지 뭐 또 보완수사 제대로 안 하면 뭐 징계까지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좀 뭔가 만드신 것 같던데 그 정도 안 갖고는 부족하다.
1: 그러니까 이제 김한규 의원은 예. 지금 원내 정책 수석이기 때문에 예, 예, 예. 본인이 그 안을 전체적으로 만들었다라기보다는
2: 예.
1: 이제 TF에서 만든 안을
2: 가져오신 거구나.
1: 정책 수석으로서 이제 발제하신
2: 아.
1: 거고요.
2: 아하.
1: 그 부족하다라는 차원보다 이런 크게 말하면 요 두 가지 의문, 걱정 이거에 대한 답이 이제 그 법안엔 담겨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오늘 홍기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그 민주당 의원 11명 저까지 포함해서 이제 같이 공동 발의한 그 안이 있는데 그
2: 예.
1: 안은 원칙적으로는 경찰이 이제 수사 담당 관청인 거니까
2: 예. 예.
1: 이제 기소관청인 검찰에는 보완수사 요구권만 주고 보완수사를 경찰에 하도록 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예외를 둬서
2: 예.
1: 다섯 가지 유형의
2: 범죄.
1: 사건의 경우에는
2: 예.
1: 직접 좀 수사를 하는 걸 허용하자. 첫 번째 유형은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인 범죄. 예를 들면 성폭력이라거나 아동학대라거나 뭐 장애인 대상 범죄라거나 이런 것들은 피해자들이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해서

0: 그래서 송치가 됐는데
1: 아하.
0: 이거를
2: 통합해서 봐야 되니까.
0: 네, 보안 요구를 다 각각의 경찰로 돌려보내면 이게 다시 이제 돌려받는 것도
1: 어려우니까.
0: 시간이 네, 오래 걸리니까 이건 좀 통합해서 보안 수사를 할 수 있게 한다거나
1: 예.
0: 마지막 다섯 번째가 내용이 경미한 경우 예를 들면 뭐 CCTV 뭐 사실 확인 이런 조회를 관청에 한다거나 아. 이런 이제 간단한 서류를 보완하는 정도의 이제 경미한 보안 수사는 네. 검찰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떤 기소의 정확성이나 그런 절차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예외적으로
1: 제한적인 보안 수사권을
0: 네.
1: 주자.
0: 네.
1: 이런 아닌 거죠?
0: 맞습니다.
1: 사실 이런 것도 의원님이 변호사로서 형사 실무를 많이 해 보셨으니까.
0: 저는 솔직히 말하면 형사 실무를 많이 해본 변호사는 아닌데, 근데 기본적인
1: 실무는
0: 틀은 아는 거죠.
1: 네. 해 보셨으니까. 사실은 관련해서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나
0: 네.
1: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게 관련해서도 이제 7월 1일 날 오찬에서 했던 말을 종합해 보면
0: 네.
1: 혹시라도 있을
0: 네.
1: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걸 좀 고려해 달라고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또 말을 했지 않습니까?
0: 네,
1: 근데
0: 네.
1: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변호사고
0: 네.
1: 또 이재명 대통령도 변호사 출신이니까 이분들 다 이게 형사심을 많이 해본 분들이니까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0: 네.
1: 일단 그런 취지에 마지막 고려해달라는 것도 좀 의원님들이 좀 반영하려고 노력하신 부분도 있다고 봐야 됩니까? 뭐 이제 대통령이 말했다 그 차원이 아니라.
0: 일단은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 보안수사권 관련해서는 네.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분명히 있다 이거를
1: 네.
0: 벌써 한참 전부터 작년부터 계속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1: 예.
0: 새롭게 말씀을 하신 거는 아니고
1: 예.
0: 최근에 뭐 민변이나
1: 예.
0: 또 여성단체 와 같은 그런 상대적으로 이제 진보적인 시민단체라고 분류되는 곳들에서도 지금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는 굉장히 좀 우려된다. 일부 허용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입장을 내고 있기 때문에
1: 예.
0: 좀 그런 점들을 의원님들이 경청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1: 근데 이제 정청래 전 대표, 이제 당대표 선거 출마선을 어제 했는데 오늘 또 SNS에 글을 올렸어요. 지금 유튜브로도 나가고 있는데
0: 네.
1: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이것은 민주당 검찰에게 깃발이고 상징이다. 깃발을 더 높이 들겠다. 상징이 얼룩지지 않도록 하겠다.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사수하겠다.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이렇게 이제 SNS 또 오늘 올렸어요. 오늘
0: 네.
1: 최신 버전이에요.
0: 네네네. 네, 네. 아 근데 뭐 익숙한 얘기인데요.
1: 익숙하시죠. 예.
0: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를 왜 해야 되냐라고
1: 네.
0: 하면.
1: 네.
0: 찬성하시는 분들은 그게 검찰개혁의 종착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1: 네.
0: 근데 그게 왜 검찰개혁의 종착역이냐 하는 거는 사실 설명이 좀 미진한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예.
0: 왜냐하면은 그 검찰이 지금까지 잘못한 거는 뭐 정말 많죠. 그 잘못한 거는 알겠는데
1: 예.
0: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식들 예컨대 뭐 별건 수사랄지 뭐 그런 표적 수사랄지 아니면 뭐 김학의 전 그 차관 같은 권력자들의 사건을 막 덮는 거랄지 이제 이런 것들은
1: 예.
0: 보안수사권을 부여할지 아닐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권력자들 사건을 불기소로 덮는다.
1: 예.
0: 이거는 기소재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1: 예, 예.
0: 보안수사권을 인정하면 이게 뭐 가능하고 폐지하면 불가능하냐? 그런 게 전혀 아니거든요. 오히려 경찰에서 만약에 증거도 부족한 상태에서 넘어왔다.
1: 예.
0: 그럼 불기소를 마음에 두고 있으면은 오히려 경찰 핑계대면서 불기소하기 훨씬 좋은 환경이 되겠죠. 그리고 뭐 별건 수사나 표적 수사 이런 것들은 지금 검찰이 수사 개시권 자체가 폐지됐고
1: 예.
0: 지금 가능한 보안 수사도 법상 명확하게 경찰이 넘긴 그 사건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그 안에서만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1: 예.
0: 이미 이제 별건 수사나 표적 수사 같은 거는 가능하지 않게 된 거고 이거는 보안수사권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안수사권이 왜 전부 폐지돼야 됩니까? 라고 하면
1: 네.
0: 검찰개혁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저는 답이 돌아오는
1: 예,
0: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1: 예, 예.
0: 근데 오늘 발언하신 의원님 중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는데
1: 예.
0: 이게 뭐 검수완박, 보안수사권 폐지 이게 수단일 뿐이다. 목적은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형사사법 절차를 잘 만들어서 죄를 지은 사람은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게 하고 또 무고한 사람은 피해를 보지 않게 하고
1: 예.
0: 또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를 용이하게 하는 그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검찰권 남용을 견제하고 방지하기 위한 거지 이게 그 세부적인 내용이 마치 뭔가 진리인 것처럼 그게 마치 뭐

0: 그런 표현도 쓰셨는데 성경책에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합리적으로 바라보자 이런 이제 발언도 오늘 나왔었거든요.
1: 예, 예.
0: 그 저는 왜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가 뭐 검찰개혁의 완성인지 왜 그게 우리의 문제의식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그건 선동이라고 생각해요.
1: 선동이다.
0: 네.
1: 근데 보안수사권도 수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0: 보안수사권이.
1: 보안수사권도 수사다.
0: 그러니까 그 기소에 이르는 과정들을 다 뭐 수사로 봐야 되겠죠.
1: 예,
0: 왜냐하면
1: 예.
0: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는 이제 우리가 수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1: 예.
0: 근데 그 기소하는 권한을 가진 기소관청이 그 기소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1: 예.
0: 좀 불가결하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증거 조사를 한다라고 예. 하는 것까지 막을 이유는 도대체 뭐가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수사의 기본적인 개시, 그다음에 기본적인 수사 절차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지금 다 경찰로 넘어간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이게 마치 그냥 금과 옥조처럼 정말 무슨 어디 뭐 법이나 성경에 써져 있는 얘기인 것처럼
1: 예.
0: 그냥 조금이라도 수사로 해석될 수 있는 거는 기소관청에 줄 수 없어. 그럼 왜 주면 안 되는 건지 그냥 그게 수사여서가 아니라 그냥 수사는 불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주면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1: 예.
0: 실제로 이 기관들이 하는 일 그리고 돌아가는 시스템 개별적인 뭐 유형별 사건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문제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1: 예.
0: 아 수사관청은 수사를 잘해야 되고 기소관청은 기소를 잘해야 되는데 이 뭐 열흘이라고 하는 구속사건의 경우에 아주 지금 당 TF 안에서 이제 열흘이거든요. 열흘 동안 어떻게 하면은 이 경찰에서 넘어온 거를 잘 검토해서
1: 예.
0: 억울한 사람이나 빠져나가는 사람이 없게끔 기소를 잘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필요하면은 그게 수사가 아니라 다른 거라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부여할 수 있어야 그 국가기관의 기능이 잘 돌아가는 거고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거잖아요.
1: 예.
0: 이게 상식적인 얘기 아닌가요?
1: 예, 저는 의원님의 말씀이 상식적으로 들리는데.
0: 네.
1: 근데 이제, 김기표 의원.
0: 네.
1: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0: 네, 네.
1: 이분이 매불쇼 했던 말씀을 잘 들어보면.
0: 네.
1: 검사 독재.
0: 네.
1: 이걸 막는 게 시대 정신이다. 그래서 이 보안수사권 문제 본인도 이제 폐지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 같아요. 정청래 전 대표 말씀하시는 거 보면, 국물도 없다. 꿈 깨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저의 이해는, 검사라는 직역의 분들은 이 수사라고 생각될 수 있는 여지는 아무것도 못하게 하겠다. 이게 목표인 것 같아요.
0: 근데 누구든
1: 네, 네.
0: 독재를 할 수 있어요.
1: 네, 네.
0: 검찰도 독재를 할 수 있고요.
1: 경찰도 할 수 있죠. 그러면.
0: 경찰도 할 수 있고
1: 네, 네.
0: 뭐 감사원도 할 수 있죠.
1: 그렇죠.
0: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네. 남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 누구는 착한 놈, 누구는 나쁜 놈 이렇게 태그를 붙일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1: 예, 예.
0: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한들이 남용되지 않도록 제도를 잘 설계해야 되는 것이죠.
1: 그렇죠.
0: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경찰이 할 수 있는 어떤 권한 남용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이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일부 견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1: 예, 예.
0: 그리고 검찰이 하는 그 기소 에 대한 권한은 지금 법원이 예를 들면 유무죄 판단이나 공소기각이나 또는 어떤 불기소에 대한 재정 신청에 대한 어떤 뭐 결정이나 이런 것들로 견제 장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더해서 예컨대 뭐 굉장히 외부에서의 엄격한 감찰이랄지
1: 예.
0: 또는 이 어떤 권한을 한 곳에 집중시키지 않고 분산하는 거랄지
1: 예.
0: 이제 이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이 아니겠어요?
1: 그 선호투표제
0: 네.
1: 당원당규 위반입니까? 다 정리가 전준위에서 다 정리가 돼서 이제 정리가 됐으면 그 문제도 논란이 없게 된 건가요?
0: 그거는 이제 뭐 이견이 네. 있으셨던 그
1: 이성윤 최고위원
0: 네
1: 사퇴하셨어요.
0: 네 그렇기는 한데 또 이제 당대표 후보께서는 수용하신 걸로 제가 아까 이제 기사를 보기는
1: 정청래 대표는 쿨하게 받겠다.
0: 네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선호투표제가 뭐냐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저도 사실 그 선호투표를
1: 저도 잘 모르겠었어요. 원래
0: 해본 적이 몇 번
1: 이제
0: 최근에 해본 적이
1: 있어요.
0: 있죠.
1: 국회의장 뽑을 때.
0: 국회의장 한 두세 번 했던
1: 예,
0: 것 같아요. 당내에서.
1: 예, 다행이네요.
0: 근데
1: 예,
0: 이게
1: 해보셨네.
0: 결선투표랑 선호투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1: 예.
0: 결선투표는 예를 들면 3명이서 한 번 붙고 과반수가 안 나오면 한 번 더
1: 예.
0: 투표를 나머지 2명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1: 예,
0: 1등, 2등을
1: 예,
0: 가지고.
1: 예.
0: 근데 선호투표는 애초에 처음 투표할 때 1등, 2등, 3등을
1: 순위를
0: 매기게
1: 거죠.
0: 해요. 네. 그래서 보통 앱으로 하니까 이렇게 순위가 매겨지거든요. 아, 네. 그러고 나면은 이제 1등이 과반수가 안 넘으면 3위 탈락한 사람을 1등으로 찍은 분들 중에 이제 2등표가 쫙 갈려서 네. 투표를 두 번 할 필요가 없는 뭐 이런 네. 건 거죠. 네. 근데 저는 이 두 가지가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나쁘고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어떤 절차적인 간이성이랄지 내지는 또 이제 후보별 유불리가 있는 문제여서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전준위에서 뭐 치열한 며칠 동안 뭐 이것 때문에 난리였는데 네. 치열한 논의를 거쳐서 결정이 됐고 결정되는 과정에서 이제 당원당규 위배 여부는 충분히 전준위가 논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여하진 예. 않았지만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해당되는 당사자가 되시는 이제 후보님께서도 쿨하게 수용하셨기 때문에 뭐 더 이거를 가지고 논란할 건 아닌 것 같아요.
1: 청년 최고위원 도입.
0: 아, 저 그거 진짜 할 말이 많은데.
1: 할 말이 많아요. 어이구 세상에. 3분 남았어요.
0: 아, 정말.
1: 안녕하세요. 예.
0: 일단. 저는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예. 제도적으로 잘 만들어둔 제도도 되게 많거든요.
1: 예.
0: 근데 후진 제도가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만든 제도가 좀 나은 것이 몇 가지 있거든요.
1: 예.
0: 그 중에 하나가 청년 최고위원 제도라고 생각해 왔어요. 왜냐하면 그 국민의힘에서는
1: 예.
0: 청년들끼리 리그를 만들어서 이제 한 명의 최고위원을 뽑는 거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다 보니까 그 리그 안에서 막 경쟁하면서 큰단 말이에요, 일부.
1: 예, 청년 정치인들이.
0: 네.
1: 예.
0: 그래서 실제로 뭐 김용태 의원이나
1: 우재준,
0: 뭐 장예찬, 뭐 우재준, 뭐 진종호 이런 분들이 예. 그 전에도 이제 예. 굉장히 좀 예. 몸집을 키운 분들이 계셨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청년 정치인들을 비교해 보시면은
1: 예.
0: 오히려 민주당의 청년 정치인들보다 국민의힘 청년 정치인들이 더 인지도나 이런 측면에서 더 높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1: 중요한 포인트네.
0: 그런데 예. 민주당의 청년들은
1: 예.
0: 당 대표가 간택하는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 젊고 뭐 약간 뭐
1: 달달하고?
0: 나랑 사이도 좋고
1: 말 잘 듣고 솔직히
0: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클 수 있는 거 아니냐? 뭘 잘 클 수 있죠. 근데 제도로서는 사실은 청년들끼리 경쟁해서 올라오게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 예.
0: 그래서 민주당 청년 뭐 정치인들이나 청년위원회에서 정말 수년 전부터 이걸 계속 얘기해 왔던 거예요. 우리도 한 명 몫은 지명으로 하지 말고 청년 최고위원 해달라고. 그런데 제가 두 가지 면에서 좀 씁쓸한데 첫 번째는
1: 예.
0: 이거를 맨날 요새 뭐 그 50대 60대 그 중진 의원님들께서 정말 말만 꺼내면 계속 청년 얘기하시거든요.
1: 그러니까
0: 맨날 정말 입만 열면 다 청년 얘기 청년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데
1: 네.
0: 이 청년 최고위원 청년위원회에서 그렇게 거의 진짜 10년 가까이 이거 주장했던 거는
1: 예.
0: 그냥 정파적인 유불리를 가지고
1: 네.
0: 이거를 이렇게 쳐낸다는 게 너무 씁쓸하고요. 두 번째는 솔직히 그것만을 탓할 것도 아닌 게 지금 전당대회가 8월 17일이에요.
1: 맞아요.
0: 한달 남았거든요.
1: 한달 남았어요.
0: 근데 그걸 리그를 별도로 만들어서 그럼 후보들이 뭐 준비도 해야 되고 청년들이면 준비가 원외인 경우도 많을
1: 그러니까.
0: 테니까 네. 전혀 사실 준비할 시간도 없게 후보 등록은 7월 16, 17일이거든요. 지금 며칠 남지도 않았어요.
1: 아, 당장 내일 모레네. 예.
0: 그러니까 지금 설사 그걸 결정을 한들 진짜 당내에서 꾸준히 커왔던 청년들이 준비할 시간은 없는 거잖아요.
1: 예.
0: 그럼 평상시에 뭐 한 달 전에도 시간이 있었고 1년 전에도 시간이 있었고 지난번 전당대회 때도 시간이 있었는데
1: 예.
0: 이거를 한 달 전에 이렇게 화두로 꺼내가지고 정파적인 정쟁이나 어떤 그런 경쟁에 그런 유불리 요소로 사용했다는 게 저는 씁쓸합니다.
1: 예. 아, 참, 이재용 의원님 보시면.
0: 청년 얘기 이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 선배님들이.
1: 선배님들, 청년 얘기 하지 마세요.
0: 네.
1: 사자 후였습니다.
0: 사자 후까지는 아니지만.
1: 네. 아무튼, 아유, 항상 시간이 부족한 우리 더불어민주당 이재용 의원이었습니다. 또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1: 예, CBS 라디오 박종현 판승부 본방 마무리하고요. 유튜브 현장 방송으로 이어갑니다. 한판승부 유튜브 채널로 와주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판승부.

0: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뉴저지 한남 체인 핫서머 쿨세일. 캐나다 느텔버섯 150g 한 팩 3불 99, 아삭이 고추 3불 99, 그린자두 파운드당 3불 99, 교호포도 크램쉘 3파운드 7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1: K라디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올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올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올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올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올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올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어떻게 점심들을 드셨나요? 이거 주말이 한껏 가까워지는 화요일 오후입니다. 주말 냄새가 벌써 나요.
1: 그러니까 이제 화요일만 되면은 그 말이 머리에 맴돌아서
0: 맴돌죠.
1: 예, 네, 뭔가 정말 주말이 한껏 가까워진 네. 것 같은데.
0: 이거 심리학 용어로 세뇌라고 하죠. 세뇌.
1: 가스라이팅 아니고요?
0: 네?
1: 가스라이팅 아니고요?
0: 가스라이팅은 집에서 가스를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아, 요즘 7월만 되면은 이 네. 달력만 보면서
1: 네.
0: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창가를 가서 창밖을 내다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1: 왜요? 첫사랑 생일이 7월에 있었나요?
0: 아, 그건 아니죠. 너 휴가는 언제 갈 거냐? 뭐 이런 거죠.
1: 아, 그래서 달력이 뭔가 말을 거는 듯한 그런 그렇죠. 느낌이 드는군요. 네. 그래서요. 언제 갈 거니?
0: 그러니까. 아, 그래서 왜 계획을 하고 있는 차에
1: 네?
0: 선빵을 맞았죠.
1: 뭐예요?
0: 여러분, 영화 씨가 7월 말 휴가를 가겠다고 비행기를 다 끌어버렸어요. 나한테 한마디 물어보지도 않고 다 끌어버렸습니다.
1: 아니, 무슨 말씀 그렇게 하세요. 허락을 받고 제가. 네.
0: 진짜? 비행기 네. 다 끊고 나서 얘기했잖아요.
1: 허락을 해 주시겠습니까? 딱 듣고, 네.
0: 허락을 해 주시겠습니까? 자, 휴가, 너는 휴가가니, 나는 지금 주머니 사는 생각하면은 이거 휴가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고민이 많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1: 아유, 빵꾸 난 주머니 또 꿰매봐야죠.
0: 일단 다녀오세요. 다녀오시고.
1: 갔다 와서 꿰매자고요.
0: 일단은 어떻게든지 꿰매칩니다. 아, 인생 한두 번 살아, 우리 카드비도 한두 번 접었어요? 예, 다 갚아줘요. 자, 오늘도 이런, 여러분들과 점심시간을 가장 시원하게 만들어 드리면서.
1: 이런저런 재미난 이야기 서로 공감가는 이야기 네. 나눠보도록 해요.
0: 오늘도 또 추억을 한껏 또 빠져들어가는
1: 네.
0: 또 여름방학 이야기로 여러분 또 한 시간 동안 신나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곡은요.
1: 네, 근데 창모 오빠가
0: 구창모 씨
1: 신곡을 냈다고요?
0: 어쩌다만 지친 이 구창모 씨가
1: 네.
0: 37년 만에
1: 야 37년
0: 이게 뭔 일이에요?
1: 아니 그러면 희나리가 37년 전이에요? 아니면 그 사이에 다른 곡이 있었나요?
0: 제일 마지막에 이제 신곡이 나왔을 때
1: 네.
0: 저도 이거를 찾아봤었어야 되는데
1: 네.
0: 미처 거기까지는 제가 못했는데
1: 네.
0: 야단 맞는 기분이에요. 37년 만에
1: 찝었어.
0: 네, 신곡이 나왔어요.
1: 네.
0: 날카로웠어요. 배웠네. 여기 배웠네.
1: 근데 그 37년 만에 신곡을 냈는데 네.
0: 이게 이제 너튜브에 올라온 지
1: 네.
0: 지금 여러분 13시간 됐어요.
1: 아, 뜨거. 완전히
0: 어제 저녁 때 딱 나온
1: 따끈따끈한 네. 신곡이네요.
0: 노래 제목이
1: 네.
0: 너무 웃겨요.
1: 뭐예요?
0: 또다시 마주친 그대.
1: 아,
0: 그 유명한 예. 노래가 있잖아요.
1: 예전에 마주친 그대를 또다시 마주쳤다.
0: 그러니까. 그때는
1: 네.
0: 어쩌다 마주쳤는데 이번에는 또다시 마주친 그대라는 노래입니다.
1: 아, 그러면 그때 그녀를 또 만나서 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0: 그런 건가요?
1: 네, 한번 들어볼까요?
0: 들어볼게요. 1, 2. 네, 구창모의 37년 만에 신곡 또다시 마주친 그대.

0: 이야, 또다시 마주친 그대. 이야, 72세의 구창모 씨가 불러준 노래였습니다.
1: 와, 지금요, 구창모 씨 나이를 알고 나서 저는 정말 입이 떡 하고 벌어졌어요.
0: 54년생입니다.
1: 예,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0: 너무 좋은 나이죠? 네. 72.
1: 아니, 지금 저희가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봤는데, 이야, 네. 72세라니요.
0: 정말 동안이에요.
1: 와.
0: 이승환 씨가 동안이로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승환 씨 분발해야 돼요.
1: 그러니까요.
0: 72인데 얼굴이 거의 비슷해요.
1: 아니 근데 목소리도 굉장히 젊어요.
0: 젊어요.
1: 네. 네. 이렇게 발음하는 것도 그렇고,
0: 맞습니다.
1: 네, 굉장히 젊습니다.
0: 이 여러분 야. 아시다시피 이제 이 그 극동아시아 쪽에서 네. 건설업을 굉장히 크게 또 비즈니스를 했는데
1: 네.
0: 흙먼지를 많이 마셨을 텐데, 야 대단합니다.
1: 아니 그래서 구창모 씨 나이를 알아본 김에 배초술 씨까지 함께 알아봤더니 배초수 씨는 또 구창모 씨보다 한 살 더 형이시더라고요.
0: 철수 형, 형이에요.
1: 야, 근데 정말 두 분 다 관리를 정말 잘하셨네요. 네. 네.
0: 철수 형이 조금 더 주먹이 세죠.
1: 야, 그래서 요즘 70대는 정말 청년이라는 말씀이 딱 맞습니다.
0: 아, 딱 좋은 나이예요. 네. 이런들 54년생 영원하라. 자, 구창모 씨의 나온 지 13시간 된 신보로 오늘 네. 37년 만에 나온 음반으로 중간에 가사가 또 나오네요. 어쩌다 또다시 마주친 그대. 야, 또다시 어쩌다 마주친 그대. 야.
1: 가사를 한번 네. 찾아서 음미를 좀 해봐야 되겠어요. 그 두 분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네, 궁금해지는데요.
0: 자, 이번 주 한시의 막대방에서 준비한 주간 베스트 주제. 또 여름하고 너무나 잘 어울리는 나의 네. 여름방학 추억. 그렇죠. 아, 네. 말만 들어도 벌써 이 매미 소리가 약간 들리는 분들 계세요.
1: 맞아요. 여름방학 하면은, 이 여름 하면은 매미잖아요.
0: 맴.
1: 평상에 누워있는.
0: 이 소리만 딱 들으면은 진짜 여름이 네. 딱 된 것 같고.
1: 평상에 딱 누워있는 그 느낌이 딱 듭니다.
0: 아, 맞아요. 그 모깃불 좀 피고. 밤에 어스름하니 시골에
1: 그렇죠. 큰 느티나무 밑에 평상 깔아놓고 이렇게 삼삼오오 모여서 수박도 먹고.
0: 맞아요. 저도 예전에도 나무를 유일하게 아는 거는 플라타노스하고 느티나무밖에 없었어요.
1: 버들나무 있잖아요.
0: 아, 버드나무도 있구나. 네. 버드나무. 버드나무도 있었네요.
1: 저는 딱 그렇게 세 개 알았네요. 네.
0: 아, 소나무도 있구나. 미안하구나, 소나무.
1: 소나무 미안.
0: 자, 이상하게 이렇게 방학이라는 단어가 좀 들리면은.
1: 네.
0: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지금도 그런 분들 계신데.
1: 네.
0: 오, 딱 눈 떴는데 꿈에.
1: 네.
0: 계약인 거야.
1: 어떡해. 큰일 났어.
0: 하나도 안 했는데.
1: 큰일 났다.
0: 특히 왜 그 학교에 가면 꼭 내야 되는 일기가 있어, 일기.
1: 그게 제일 문제예요. 아니, 도대체 7월 달에 그 토요일에 날씨는 어땠는지. 그 당시에는 왜 이렇게 또 날씨를 하는
0: 꼭
1: 거예요.
0: 써야 돼요.
1: 그러니까요. 이게 일기를 정말 그때 썼는지 안 썼는지를 알 수 있는 그 증거가 바로 그 날씨였잖아요.
0: 그러니까. 오늘은 그때는 그랬는데.
1: 맑음. 구름이 조금 꼈음.
0: 비온디 캠. 제일 많이 쓴 거 비온디 캠 뭐 이런 거.
1: 아 정말.
0: 구름김 이런 거.
1: 아니 그래서 계약할 때면은 그 일기를 한 번에 몰아서 쓰느라 정말 네,
0: 당연히 그랬죠.
1: 연필진 손이 아주 네. 너무 아팠어요.
0: 어느 정도까지 디테일이 있었냐면은
1: 네.
0: 일부러 같은 날 쓰지 않은 것처럼 여기려고 왼손으로 네. 썼다 오른손으로 썼다 뭐 이렇게 쓰고 가운데 중지에다 껴서 쓰고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1: 글씨체를 좀 연필도 바꿔가면서
0: 그렇게
1: 맞아요.
0: 썼죠.
1: 연필을 바꿔갔죠 저는. 그 진하기의 정도를 네. 조금씩 바꿔가면서 네. 네.
0: 그 저는 인간적으로 기본은 인간은
1: 네.
0: 악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걸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아도 그 어린 나이에 어찌하면 그렇게 선생님을 속이려고.
1: 그러니까요. 아 독후감 숙제 이랬던 거 너무 독후감도 생각나네요.
0: 있었어요.
1: 맞아요.
0: 책 읽고 독후감 써보기.
1: 그 머릿말에 있는 그 시작할 때 남겨주는 그 머릿말에 적혀져 있는 그 줄거리 같은 거 좀 있잖아요.
0: 네.
1: 그런 것도 열심히 또 베껴서 쓰고.
0: 네.
1: 네. 독후감 숙제 일기 쓰기. 그다음에 또 학교에서 내주는 뭐 만들기 숙제, 그림 그리기.
0: 네.
1: 네. 꼭 그거 한 3-4일 내에 다 해치우느라
0: 네.
1: 정말 계약하기 2-3일 전이 제일 바빴던 기억이 납니다.
0: 자, 이렇게 이번 주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방학 시절, 우리의 여름방학 시절로 좀 돌아가서
1: 네.
0: 우리 한번 그 황순원의 소나기에 나오는 우리 소년소녀가 돼서 그 시절 이야기 좀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게요.
1: 네.
0: 뭐 복잡하지 않아도 돼요. 방학 되니까 외할머니 댁에 갔다. 할머니가 되게 잘해주셨다. 재밌었다.
1: 네, 이번 주 목요일까지, 목요일 저희 방송 전까지 네. 여러분의 여름방학 이야기를 써서 네.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금요일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요. 장원 뽑아서 H마트 상품권 대구로 보내드릴게요.
0: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 우리 두 번째 곡은 소녀시대가 불러주는 좋은 일만 생각하기. 좋은 일만 생각하기.

0: 네, 저희 한시음악다방 저희 또 추억의 이야기들 함께 나누시면서 오늘 좋은 것만, 좋은 일만 생각하셨으면 좋겠네요. 저희 단골 손님들 만나 뵙겠습니다.
1: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베스터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 드립니다. 정신건강 정보 그리고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 에스터하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번입니다.
1: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0: 음악과 웃음 그리고 건강한 활력이 함께하는 곳. 100세 시대 실버 문화 공간이자 플러싱 한인들의 사랑방 쉼터 콜라텍을 소개해드립니다. 매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토요일은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이 되고 식사가 제공됩니다. 음식과 춤, 건강한 즐거움이 함께하는 곳 플러싱 35-22-150플레이스 917-803-7080 쉼터 콜라텍.
1: 이스라엘 네게부 사막이 품은 상위 1%의 생명력으로 오직 자연의 에너지로만 채웠습니다. 야엘 유기농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100% 원액. 제품 문의는 뉴욕은 718-500-3350, 뉴저지는 201-500-3350번입니다. 지친 일상을 다시 설계하자. 자연을 연구하는 야엘 제공입니다.
2: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3: 모기지는?
2: 홈 모기지도 뱅크업 홉 홈 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3: 모기지는?
2: 홈 모기지도 뱅크업 홉 홈 모기지.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3: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2: 재융자도 뱅크업 홉 홈 모기지.
4: 뱅크업 홉 홈 모기지.
5: 뱅크업 홉 이젠 이퀄 하우징 랜드.
1: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투어가 있습니다. 업계 최초 미국 50개 주 전상품 미국 어디까지 가봤니 출시 대륙횡단 24차라는 대기록은 오직 푸른투어만 가능합니다. 업계 유일 미 전역 9개 지사 직접 운영. 미국 투어도 전문가가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6: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7: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8: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9: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8: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9: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10: 빔덴탈.
1: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9: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0: 자, 이번 주 주제가 우리 여름방학 추억을 함께 나누는. 근데 영화 씨 가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1: 우리 어떤 생각이요?
0: 지금 여기 미국에서 자란 아이들은 네네. 학교를 안 갈 뿐이지 네. 굉장히 바쁘잖아요.
1: 아, 네. 그거는 한국에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0: 요즘에는 그렇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우리 때만 해도 방학만 되면은 네. 진짜 뭐 신나는 게 아무것도 안 해도 당분간은.
1: 그러니까 가방이 어디 있는지 아예 모르잖아요.
0: 원래,
1: 그 존재
0: 없어.
1: 자체를 모르잖아요.
0: 상관이 없어.
1: 그러니까 계약할 때까지.
0: 아, 정말. 네. 너무 신났었는데.
1: 맞아요. 근데 뭐 요즘 친구들은 그 학교 다닐 때 하던 일들을 조금 더 많이 하지 않을까. 시간이 그만큼 남으니까. 그 시간에 원래 하던 뭐 로보틱스 더 많이 하고 원래 하던 태권도 더 자주 가고 뭐 이렇지 않을까 싶어요.
0: 아, 그러니까 좀 이게 시대가 지나갔고 네. 부모님들이 많이 깨셔서 예전보다 굉장히 열린 사고를 갖고 계시다고는 해도 네. 아이들 입장에서는 저희들 때보다 더 행복한 것 같아 보이지는 솔직히 정말 않아요.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1: 그렇죠. 그리고 또 예전에는 저희가 시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계획표가 필요가 했었어요.
0: 생활계획표.
1: 네. 그거를 다 이제 동그랗게.
0: 만들려고 하죠.
1: 네, 1부터 24까지 딱 써놓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뭘 하고, 또 뭘 하고, 자기가 그 생활계획표를 맞춰서 가야 됐었잖아요.
0: 30분 단위로 보통 나르죠.
1: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게 없으니까, 그 시간들을 자기가 알아서 그 계획표를 채워나간단 말이죠.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계획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따로 계획표가 필요 없는 것 같더라고요.
0: 야, 일정이 그렇게 많은 거야.
1: 그렇죠.
0: 우리 때는 방학했다 그러면 그 다음날부터 일단 부모님들도 타치를 안 할 뿐더러
1: 네.
0: 방학이니까 그렇죠. 일단 맨날 나가서 이제 아침부터 애들하고 이제 3, 4, 5 몰려다니기 시작하면 점심 쉴 때쯤 되면은 한 12, 3명 정도 모여요.
1: 네.
0: 그 걔네들하고 이제 편 나눠서 야구하기 시작하면서 해가 떨어질 때까지 뭐 놀이가 좀 많아요.
1: 그렇죠. 이거 했다가,
0: 저거 했다가
1: 또 이제 저거 했다가
0: 저거 하자고 다방구 하자고 다방구 했다가 뭐
1: 해가 뉘어 네. 젖어진 다음에 성훈아 하고 이제 엄마가 부르실 때까지
0: 네.
1: 그때까지 그냥 놀아재끼는 거죠.
0: 딱 들으면 누구 엄마인지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러니까 이름이 잘 안 들려요. 엄마가 이렇게 해도 앞에 이름 안 들려도 누구 엄마인지 다 알아요.
1: 그렇죠. 방향도 있잖아요. 저기 아래에서 들려오느냐 위에서 또 5층 사는 누구네 집에서 불리느냐 또 다 다르죠.
0: 좋은 데 사셨구나. 우리 저 어린 시절에는 네. 아파트가 많지 않던 시대라
1: 네.
0: 아파트를 해봐야 뭐 5층, 6층짜리가 진짜 고층이었어요. 우리 사는 동네에서요.
1: 네. 네
0: 그래서 아파트에서 부르지는 않고 대부분 이제 단독주택이라고 하죠.
1: 네,
0: 그런 데에서 네. 많이들 엄마들이 나오셔서 골목에서 대문에서 문 열고 많이들 부르셨었어요.
1: 맞습니다. 아 그렇게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뭘 해야 되는 것도 없이 하루 3끼 밥만 잘 챙겨 먹으면 되는 그런 여름방학. 아 참 황금기였네요. 너무 그립니다. 좋았어요. 네.
0: 제가 저희 친누나하고 14년 차이가 나는데 중간에 아무도 없이.
1: 오 뭐 완전 늦둥이시군요.
0: 가족의 비밀이 있냐 그런 건 아닌데 네. 아버님이 그때 국제시장에 나오는 것처럼 중동에 붐이 생기면서
1: 네.
0: 중동으로 건설하러 많이 나가셔가지고
1: 오랫동안 집을 떠나기셨군요.
0: 굉장히 집에 오랫동안 나가서
1: 네.
0: 애가 잘 없었어요.
1: 네. 이제
0: 그러다가 제가 말 그대로 늦둥이로 이제 생겨서 그 당시 우리 부모님들이 30년, 32년생이시니까 아들을 되게 원하던 그런 시절이에요.
1: 네.
0: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그렇죠.
0: 지금 아들 나오면은 막 낙심하죠. 근데 그때는 그러던 시절이라 늦둥이라도 네. 이제 아들이 나와서 아버님이 굉장히 좋아하셨다는 이야기를 이제 들었는데
1: 네.
0: 그래서 뭐 방학 때 되고 이러면은 참 그 아버님이 여러 가지 지금 소천하셨지만 저희 아버님께서 재밌는 거리 또 다양한 볼거리들을 많이 제공해 주셨어요.
1: 그러면 또 자전거 뒤 좀 잡아주셨겠는데요?
0: 네, 자전거도 네. 일찍 배웠고요.
1: 네.
0: 롤러 스케이트 뭐 스케이트보드 이런 거 많이 미리미리. 그 동네에서 또 우리 또 그때 팽이가 유행이어가지고.
1: 네.
0: 팽이 알아요?
1: 알죠. 팽이? 이렇게 감아가지고 쫙 던지고.
0: 던지는데 네. 막 찍기라 그래가지고.
1: 네.
0: 감아서 던지면 위에서 막 팽이를 찍어가지고.
1: 그리고 팽이끼리 서로 싸움도 하잖아요.
0: 네, 싸움도 하고.
1: 네. 네.
0: 그런 것도 많이 놀았고. 집안에 들어가서 선풍기 틀어놓고 맨날 시간 맞춰야 돼. 시간 맞춰야 되나? 막 이렇게 하면 선풍기 바람이 돌면서 희한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1: 이런 소리 맞죠?
0: 그때 목소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1: 아 그런 장난 정말 많이 쳤었는데요. 네.
0: 아 그리고 냉장고
1: 네.
0: 냉장고 안에 있던 우리 그 보리차.
1: 아 그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네모난 약간 네모스름한 그 주스병에
0: 오렌지 주스 그 D사의 그 제품을
1: 맞습니다.
0: 거기다가 보리차를 또 담아가지고
1: 딱 맞아요. 넣어.
0: 그것도 그 시절에 그게 뭐 이렇게 맛있다고?
1: 그 병이 이렇게 또 텀해가지고
0: 네.
1: 몇 번씩 이렇게 재활용을 해도 끄떡없는
0: 네.
1: 그 당시에는 참 그 부티나는 그런 네. 병이었어요.
0: 맞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보리차도 타먹고 저희 집은 미숫가루를 많이 타먹었어요.
1: 아, 미숫가루 또 여름 별미잖아요.
0: 미숫가루를 직접 그때 방앗간 알아요?
1: 그럼요. 방앗간에다가 지금도 있죠.
0: 가루들을 막 갈고 떡도 만들어 먹고 이러잖아요.
1: 네.
0: 그 방앗간에 가서 미숫가루를 직접 갈아다가
1: 네.
0: 가루를 만든 거에서 얼마나 맛있어요. 그러니까 아~ 거기다 막 설탕 넣고 얼음 넣고 막 해서 만들어서 엄마가
1: 요즘에 또 카페에 가면은요 미숫가루 라떼.
0: 요즘에 또 유행이죠.
1: 네, 참 맛있습니다.
0: 우리 때는 집에서 정말 많이 타 먹었었던.
1: 맞아요. 네,
0: 그런 시절이 있었죠.
1: 커다란 양푼에다가 미숫가루 넣고
0: 잔뜩 때려 넣고
1: 얼음 넣고 네.
0: 아유.
1: 왜?
0: 그냥 그 시절이 그립네요.
1: 아,
0: 네.
1: 여러분도 이렇게 마음속에 여러 가지 지금 저희와 함께 이렇게 들으시면서 저희 네. 이야기 들으시면서 여름 방학 추억들 많이 생각나실 텐데요. 네. 하나하나 적어서 저희에게 보내주십시오.
0: 자, 쿨이 불러주는 이 여름 썸머 듣고 그 다음 10번 맞추고 와서는 우민호 슈트께서 제공하는 여름 건강 칼럼 듣고 저희 다시 돌아올게요. 한시의 음악대방입니다.

0: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법.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정보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입니다. 우미노 시즈쿠는 바다의 물방울입니다. 후코이단이 일반인들에게 생소하던 시절인 2003년 카메리카사는 세계 최초로 후코이단 전문기업을 열었습니다. 바로 세계 최초 복합 후코이단이란 이름으로. 그 계기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희 카메리카사의 모기업인 일본 최대의 명란 생산회사의 창업주께서 치료를 받으면서 바다의 자연식품인 후코이단의 신비로운 효능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3년간의 기초연구를 토대로 비로소 최고의 효능을 지닌 세계 최초의 후코이단 제품을 세상에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의 원재료는 세계적인 청정해역으로 알려진 오키나와산 모즈쿠 후코이단과 한국 완도산 미역기 후코이단, 거기에 특별한 버게스 공법으로 재배한 베타글루칸의 보고인 아가리쿠스 버섯 뿌리 균사체가 풍부하게 함유된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후코이단 제품입니다. 3년간의 기초연구를 통해 모주꾸, 미역귀 두 가지 후코이단에 아가리쿠스 버섯을 황금 비율로 믹스해 만든 것이 바로 우미노 시즈쿠 복합 후코이단입니다. 그런데 왜 복합일까요? 그 이유는 모주꾸 후코이단, 미역귀 후코이단 모두 생리학적으로는 매우 효과적이지만 구조, 구성 당류, 함유 물질의 차이가 있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는 역할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된 효능을 위해서는 두 가지 후코이단이 필수입니다. 국제면역학회와 NPO 후코이단 연구소에 보고된 바 시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역기 후코이단보다 우미노 시즈쿠와 같은 복합 후코이단이 효능 및 면역력 지원에 더욱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가 그 근거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력한 면역력 지원을 위해 우미노 시즈쿠만의 특별한 버게스 공법으로 재배한 베타글루칸의 보고인 아가리쿠스 버섯의 뿌리 균사체를 첨가하여 더욱 빠르고 강력한 면역력 지원을 도와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효능 면에서 다른 후코이단과 비교할 수 없는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 우미노 시즈쿠의 복합 후코이단입니다. 866-566-9원9원으로 연락 주시면 오리지널 후코이단을 체험하고 비교해 보실 수 있는 무료 샘플과 관련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동반자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였습니다. 문의 전화는 866-566-9원9원 866-566-9원9원입니다. 866-566-9원9원,

0: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본격적인 여름 시즌, 국보가 무더위를 날려드릴 시원한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베이사이드 국보 남성복, 새롭게 단장한 2층 양복 매장 오픈 기념으로 양복 전 품목을 50% 할인해드리고요. 여름 캐주얼은 최대 75%까지 할인해드립니다. 플러싱 유니용 여성복은 최대 75% 할인, 국보 이불 유니온점과 노던점에서는 여름 침구류를 최대 60% 할인합니다. 올여름 가장 시원한 쇼핑,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0: 우리 반려동물들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그 마음, 제니앤 뭉치가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이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 여름 의류부터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세트까지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이죠. 제니앤 뭉치는 오직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1: 건강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 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 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 원이 지난 6월에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350가지,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과 건강 먹거리까지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 원. 플러싱 154-08 로던 블루바드. 전화번호는 929-845에 0958번입니다.
0: 네. 이제 저희가 건강 칼럼 듣고 왔고요. 여러분과 함께 여름 방학 이야기, 네. 추억 시절로 한번 그 시절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노래를 한 곡 준비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허니 드로퍼스의 Sea of Love라는 노래를 준비해서 여러분께 보내드릴 거예요. 1984년도에 나왔던 노래고 보컬은 로버트 플랜트, 또 기타리스트는 세계적인 3대 기타리스트인 제프 백, 지미 페이지가 함께 이 프로젝트 팀에 참여를 했고요. 특히 또 재밌는 건 얼마 전에 이제 뭐 막을 내리긴 했습니다만 미국에서 데이빗 레드맨 쇼라고 굉장히 유명한 쇼가 있었는데.
2: 그렇죠. 토크쇼. 네. 네.
0: 거기에 그 키보드 치는. 네. 그 빡빡이 아저씨, 조그만 아저씨 있어요. 선글라스 끼고 나오는.
2: 네네. 그분도 유명하죠.
0: 그 폴 셰퍼라는 이 분이 바로 이 허니 드라퍼스라는 이 팀에서 건반을 또 쳤었습니다.
2: 아, 그렇군요.
0: 여름 노래인데.
2: Sea of Love라는 노래 한번. 사랑의 바다. 도대체 사랑이 얼마나 넘치는지.
0: 아, 이 오브가 뒤에서부터 하는 거였나요? 난 바다의 사랑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아, 사랑의 바다랍니다. 네. 허니 드로퍼스의 음악 듣고 들어올게요.

미미와 함께하는 이민법 로펌 변호사 밀러 앤 최. 영주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0: 718-729-0181.
1: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민호시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2: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1: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2: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1: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2: 866-566-9191, 866-566-9191.
3: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4: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4: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5: 임플란트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 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잉넷 후지 치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뼈 이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후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16-3015.

0: 자, 여름방학 이야기. 뭐 오래전 이야기는 아니에요. 영어 씨 같은 경우에 이제 고등학교 얘기를 하려면은 불과 지금 뭐 10년이 좀 안 됐죠. 여고생 시절이.
1: 네. 왜 저희 따끔따끔하냐?
0: 아, 그래요? 아, 그게 네. 심리용으로 양심이라 그러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네. 거기 양심은 냉장고.
1: 아니 근데 이렇게 여름방학 얘기만 하면 왜 이렇게 재밌나 몰라요.
0: 그러니까. 네. 저희도 벌써 그런 나이가
1: 됐나 봐요.
0: 된 거예요.
1: 여름방학 얘기만 하면 아주 재미가 납니다.
0: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아, 그러나 우리 또 방송 들으시는 우리 또 우리 파이팅 넘치시는 우리 누님들, 네. 우리 형님들께서 아, 니들이 뭘 하냐 그러면 어쩔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1: 저는요 예전에 여의도에 그 광장 굉장히 컸을 때요.
0: 여의도 광장.
1: 네, 거기에 자전거를 타러 많이 갔었거든요. 네.
0: 본 것 같기도 해요.
1: 거기 가면은
0: 그때 못 봤나요? 장발 뒤에서?
1: 아, 장발 아저씨 때 정말 많았죠.
0: 오토바이 세워놓고 옆에 서 있던. 그거 내 거 아니었는데. 네.
1: 그때는 자전거가 몇백 대씩 이렇게 한 아저씨가 또 몇백 대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아저씨가 몇백 대씩 가지고 있고 막 이랬잖아요.
0: 지금도 있긴 있나요? 그 자전거하고 롤라 타는 공간이 따로 있었어요.
1: 그렇죠.
0: 국회사당 있는 쪽 말고
1: 지금은 또
0: 광장이라 그래서 따로 있었어요.
1: 요즘에는 한강 가면은 라면 끓여 먹고 또 막 텐트 치고 누워 있고 막 이러던데. 네. 요즘에는 그렇게 자전거를 타는 공간들이 있는지 또 모르겠네요. 궁금해요.
0: 롤라 타면서 네. 또 자전거 타면서 그때 뭐 30분 단위로 네. 혹은 또 1시간 뭐 단위로,
1: 네네.
0: 많이 하면은 하루 종일 뭐 그거 있잖아요.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거 있던데 그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네요. 한 30분 이럴 때 정말 500원, 1000원 막 이렇게 하던 시절이라.
1: 그리고 그 당시에는 내가 좀 잡아줄까 하면

0: 그래서 이렇게 또 새로운 만남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렇지
1: 새로운
0: 않았을까요?
1: 만남 그렇죠. 그것 때문에 가시는 네. 분들도 네. 없잖아.
0: 있었을까요? 네. 네.
1: 여러분은 뭐 보시다시피 성훈이는 굉장히 바르기 때문에 네. 저는 그냥 그 스포츠가 즐거워서 간 거지 다른 이유는 없어요.
0: 뭐 잘 타면서도 네. 조금 이제 마음에 드는 그런 친구가 지나간다면 그 앞에서 이렇게 막 넘어지는 척도 하고
1: 네. 우리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간혹 이제 그런 경우가 좀 있긴 했어요.
0: 네, 그러면서 또 새로운 만남이 네. 또 시작이 되는 거죠.
1: 우리 위아래 청청을 입고 다니던 시절이기 때문에 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여자분들은 이제 헤어밴드 시절.
0: 네.
1: 누구나 다 이제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네. 헤어밴드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0: 헤어밴드가 그땐 또 왜 이렇게 두꺼웠는지.
1: 두꺼웠어요.
0: 네.
1: 두껍고.
0: 헤어밴드 하나씩 또 둘러줘야죠.
1: 그리고 여기 끝에 막 이렇게 리본도 달려있고. 아, 그런 거. 큰 거.
0: 또 어쩔 때는 그거 내려서 목도리도 한다.
1: 그래가지고 막 자전거 같이 타고 데이트도 하고요.
0: 네.
1: 또 거기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만남이 또 형성이 돼가지고 네. 그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영등포잖아요. 그쪽에서 또 같이 국수 먹고.
0: 그 당시에는 여의도가 또 그 방송국들도
1: 많아가지고
0: 거기 있었으니까 지금은 또 여기저기 다 이렇게 흩어져 있긴 한데 네. 그 당시에는 여의도 가면은 네, 다 몰려있었죠. 삼사가 다 함께 있었기 때문에 또 거기서
1: 삼사도 아니었는데 제 어린 시절에는 네. 그때밖에 없어가지고
0: 아 SBS가 없었나요?
1: 없었던,
0: 맞아요.
1: 네, 없었던 시절이라
0: 네 그래서 또 이제 연예인 보러 간다고 또
1: 그 앞에 기다리고도 하고
0: 기다리고 그런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1: 네, 겸사겸사 그래서 또 이제 네. 여의도를 많이들 갔었어요.
0: 맞아요. 또 거기 그 생방송 같은 거 할 때 앞에서 줄 서 있다가 표 받아가지고 들어가서 또 가수들 깍깍깍
1: 공개홀이라 그러죠.
0: 맞습니다.
1: 네, 녹화 또, 방송 진행할 때
0: 그렇죠.
1: 그러면 뭐 우리 구본승 이런 친구들이
0: 그러니까 지금의 그런 아이돌 문화가 네.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1: 제키, H.O.T.
0: 맞아요. 우리 그렇다면. 오빠, 너네 오빠 하면서 팬들끼리 서로 아주 뭐 심했어요. 네. 빨간 풍선, 노란 풍선 서로 이제 풍선으로 색깔 가려지면서
1: 가려지겠다고?
0: 네.
1: 자, 여러분들은 어떤 여기다 하면 또 어떤 거 떠오르시는지 모르겠네요. 족발집?
0: 여름에 벚꽃 축제 가보셨어요? 여의도에서 하는?
1: 여의도 벚꽃 축제?
0: 네. 그렇죠. 여의도 벚꽃 축제, 그것도 정말, 그때는 물론, 여름방학은 아니지만, 여름, 예, 여의도에서 하는 벚꽃 축제도 정말, 낭만 있었습니다.
1: 그렇지만, 네. 자, 오랜만에 또 비틀즈 노래 하나 준비했네요. I saw her standing there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시에 음악다방과 함께 추억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네, 21세기 최고의 밴드라고 불리는 BTS의, 아, BTS가 아니군요. 비틀즈의.
1: 똑같이 빕니다.
0: 마음이 그냥 훅 튀어나왔네요. 네. 최고의 밴드.
1: 아니, 근데요. 네. 지금 딱 듣고 비틀즈의 그 비틀즈를 BTS라고 발음하셨잖아요. 네. 그걸 듣고 딱 생각난 건데요. 야, 소름이다. 비틀즈, BTS, 그 안에 다 있네요.
0: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근데 사실 처음에 만들 때부터 얘기를 했어요.
1: 아, 그래요? 네, 저는 지금 깨달았어요. 그렇게 비틀즈의 BTS. 네. 야
0: 그렇게 오마주 하면서 만든 거예요, 이름을.
1: 아, 그렇군요. 네.
0: 그래서 참 한국말로 하면은 약간 처음에는. 네. 이상했었어요. 방탄소년단? 이름 이상했었어요.
1: 저는 처음에 막 깔깔대고 웃었었어요. 이거 정말 밴드 이름이야? 이러면서요.
0: 그러니까. 네. 네. 지금은 이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시대예요.
1: 그러니까요. 야, 저는 지금 알았네요. 제가 알아채놓고는 나름 뿌듯했는데 네. 이미 뭐 다 알고 계신.
0: 시작부터 네. 팀을 만들 시작부터 BTS를 비틀즈를 목표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1: 그래서 이름도 네. 비슷하게 BTS, BTS. 비틀즈. 네. 야, 그렇군요.
0: 자, 오늘 새로운 깨달음을 이렇게 늘 만드는 그런 한시의 음악다방 오늘 함께하고 계시고요. 한 시간 동안 우리 시간 여행도 다녀왔는데.
1: 네, 마치 저희 막 오래된 앨범을 한 장 그 안에 있는.
0: 가가지고 네, 그 찍찍 비닐 찢어가지고.
1: 맞아요. 그 사진 한 장 들여다본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0: 이게 또 저희 한시의 음악다방만의 정말 매력이 아닌가 싶고. 이런 노래들이 또 매력이 아닌가 싶고.
1: 여러분도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떠올랐던 여름방학 이야기 있다면 저희와 네. 함께 나눠주십시오.
0: 네, K라디오 US 친구 추가하셔서 많이 많이 사연 좀 많이 보내주세요. 자,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폭염입니다. 95도를 넘나드는 네. 100도까지는 아닙니다만 네. 이번에 굉장히 이제 더운 무더운 날이 계속되는데요. 네, 저희 K라디오와 함께 시원한 소식들 음악들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또 이번 주가 됐으면 좋겠네요.
1: 네, 외출하셨을 때는 중간중간 굳이 목이 마르지 않다고 맞아요. 생각이 드시더라도요. 네. 물을, 수분을 충분하게 보충을 네. 해주셔야 합니다.
0: 나는 워낙 인생 자체가 촉촉하기 때문에 상관없어라고 하시다가 쓰러지십니다.
1: 큰일 나요.
0: 네. 그리고 물을 좀 마셔주셔야지 네. 피부나 이런 것들이 여름에 더욱더 건강하게 자외선을 이길 수 있어요. 자, 오늘도 한 시간 함께해주신 모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저희는 내일 주말이 더 코앞으로 다가오는 네, 수요일 오후 1시에 다시 이런 멋진 노래들과 이야기로 여러분 다시 찾아올게요. 이성훈이었습니다.

K-Radio 게시판입니다. 1973년 설립된 KCS는 지난 53년 동안 한인 이민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공공보건, 교육, 이민법률, 시니어 복지 등 다양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무료 시민권 상담, 메디케이드 가입자를 위한 획기적인 복지제도인 소셜 케어 네트워크, 정신건강 클리닉, 홈바운드 밀과 소셜 어덜트 데이 케어, 그리고 뉴저지에서 킨더부터 5학년까지 참여할 수 있는 여름방학 캠프 등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롭게 문을 연 KCS 웨체스터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매주 수요일 AI와 스마트폰 교육, 서예, 키보드 교실을 무료 점심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나 KCS가 함께합니다. 문의 전화 718-939-6137, 718-939-6137이며 kcsny.org를 방문해 주세요.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 창립 38주년 기념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가 오는 8월 14일과 15일 뉴욕 웨스트나이아 펠리세이즈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한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이번 엑스포에서는 한국 기업과 제품 홍보, 바이어 상담, 프랜차이즈 및 창업 기회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펼쳐집니다. 또한 태권도 시범과 케이팝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의 참관은 무료입니다. 이번 행사는 IW그룹, 뉴택시, 김안나 스테이트팜 에이전시, 글램 뷰리 아울렛, 마이클로펫, 인첸트 미네랄숍, 하이스트 부동산, SH 현상희 회계사, 로열 댄스 스튜디오, K타이거 태권도, 제외 동포청과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후원하며 월드와이드 칠드런 파운데이션이 주관합니다. 제7회 북미주 엑스포,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201-917-8013, 201-917-8013번으로 해주십시오. 쥐시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쥐시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올여름 당신이 꿈꾸던 유럽이 펼쳐집니다. 동부관광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여름 초초강추 유럽 여행 2선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동반인 50% 파격 세일로 떠나는 이탈리아 역사체험 7박 8일. 피사, 베네치아, 로마까지 이어지는 예술과 미식의 일정과 베네치아 곤돌라를 타며 가장 낭만적인 시간을 보내는 최고의 가성비 여행. 오는 8월 17일 단 1회 출발합니다. 두 번째, 남프랑스와 알프스 돌로미티 8박 9일. 니스와 모나코의 눈부신 해변을 지나 신이 빚은 알프스 돌로미티의 웅장한 대자연까지. 오직 이 시기에만 허락된 완벽한 8월의 여정을 8월 24일에 단 1회 출발합니다. 놓칠 수 없는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여행은 역시 동부관광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8-939-1000번, 718-939-1000번.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K-라디오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2시의 비타민 김전입니다. 과학 영재들이 모이는 국제 물리 올림피아드에서 대한민국 대표 고등학생 5명이요. 어머나 전원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참가국만 91개국, 참가자는 381명.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모두 금메달을 따냈고요. 종합 1위까지 대한민국 학생들이 차지를 했습니다. 아, 정말 대단합니다. 여기에 물리학 연구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국제 청소년 물리 토너먼트에서도 우리 대표팀이 금메달을 따냈다는 반가운 소식까지 전해 들었습니다. 자, 국제 물리 올림피아드는 앞으로 세계 과학을 이끌어갈 인재들이 실력으로 겨루는 가장 권위 있는 무대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 중심에 대한민국 학생들이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뿌듯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자, 묵묵히 공부하고 실패를 반복하면서도 다시 실험하고 더 큰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이런 젊은 인재들이 있기에 우리의 미래도 더 기대가 되는 거겠죠. 인류의 미래를 바꿀 아이디어를 고민하는 젊은이들이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참 든든해집니다. 자, 독수리 오형제가 따로 있겠습니까? 오늘만큼은 대한민국 과학 꿈나무 5명이 진짜 독수리 오형제였네요. 그 기분 좋은 자부심을 안고 오늘도 여러분과 새로운 세상의 기분 좋은 이야기로 함께 할게요. 나른해져 있을 2시 비타민 충전 시작해볼게요.

0: 용서해줄게.
1: 여러분의 귀를 2시에 두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2시에 두시고 여러분의 주파수를 2시에 고정. 여기는 뉴욕과 뉴저지의 오후 2시를 신나는 음악과 유쾌한 이야기로 꽉 채워드리는 인간 비타민 김주현의 2시의 비타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소리 질러. 혼자 듣기 아까운 이 텐션 오늘도 저랑 친구 맺어보실게요. 휴대폰을 꺼내시고 카카오톡 메인 페이지를 여세요. 메인 페이지 맨 위에 사람 모양 플러스 버튼 보이시죠? 거기를 클릭. 그러면 아이디로 추가가 보이실 거예요. 그거를 누르시고요. 그러고 나니까 커서가 깜빡깜빡하고 있는 옆에다가 저희 K-Radio 카카오톡 아이디 K-Radio US K-Radio US를 치시고 검색 K-R-A-D-I-O-U-S. 자, 그랬더니 카카오톡 창이 뜨죠? 친구 수가 꾹 눌러주시고 신청곡도 거기다 보내주시고요. 사연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잘 듣고 있습니다. 인사 남겨주시고요. 자,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Radio Live, K-Radio Live라고 검색을 하시면 또 실시간으로 보고 듣고 함께 달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미션 기억하실까요? 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 배우 맷 데이먼이 화성에서 감자를 키우면서 버티던 영화였죠. 화성 탐사 임무를 수행하던 우주 비행사 마크 와트니는 거대한 모래폭풍 속에서 사망한 것으로 오인이 돼서 화성에 홀로 남겨지게 되죠. 지구와의 통신도 끊기고 식량도 부족한 상황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그는 식물학자이자 엔지니어라는 자신의 전문 지식을 총동원해서 감자를 재배하고 또 장비를 수리하며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하나씩 찾아가죠. 그러는 한편 나사와 전 세계 과학자들 그리고 떠났던 동료들은 그를 지구로 데려오기 위한 대규모 구조 작전을 펼칩니다. 자, 그 영화가 이제는 조금씩 현실을 닮아가고 있는 듯한데요. 나사가 지금 가짜 화성에서 1년 살아볼 사람을 모집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 물론 아직 출발한 건 아니에요. 내년, 그러니까 2027년이죠. 2027년 8월 이후 시작될 예정 프로젝트인데요. 전 세계에서 단 4명만 선발을 한다고 합니다. 자, 모집 마감일이요. 다음 달 8월 31일까지예요. 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보상액 부분이더라고요. 1년 동안 갇혀 지냈는데 얼마나 받을까? 나사가 이번에 모집에서 정확한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전에 화성 모의 거주 실험 참가자들은 1년 동안에 약 5만 8천 달러에서 6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천만 원 안팎의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지원 자격을 보면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기본이고요. 또 나이는 30세에서 55세 사이여야 한다고 합니다. 너무 어려서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되나 봐요. 그리고 이공계 석사 이상의 학력에 전문 경력까지 갖춘 사람들이어야 하고요. 미국에서 이 정도 경력을 가진 분들이라면 뭐 민간 기업에서 훨씬 높은 연봉을 받을 경우가 많죠. 그래서 금액이 적은 거 아닌가 하실 텐데요. 결국은 이 실험은요, 돈 때문에 지원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인류가 언젠가 정말 화성에 가게 될 그날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경험을 기꺼이 내놓는 그러한 인재들을 찾는 거죠. 그래서 더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 결국 우주를 향한 가장 큰 원동력은 이 돈이 아니라 호기심과 도전 정신인 거죠. 이 실험이 재밌는 거는 단순히 화성에 어떻게 살까만 실험하는 게 아니라요, 화성에서 어떻게 갈 것인지, 화성까지 어떻게 갈 것인지부터 시작을 해서 좁은 우주선 안에서 생활하는 것부터 해서 또 화성 기지에 도착해서 농사도 짓고 또 우주 유영도 하고 또 지구와 실시간 통화가 안 되는 상황까지 그대로 재현한다고 하니까요. 정말 어떻게 보면 SF 영화 같지만 나사는 이걸 이미 현실로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극도의 고립감 속에서도 건강한 판단을 할 수 있는지, 또 네 사람이 1년 동안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또 제한된 식량과 자원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미리 연구한다는 겁니다. 화성까지 가는 기술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지만 이 사람을 이해하는 일은 여전히 가장 어려운 숙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은요, 우주를 위한 연구이면서 결국 우리 인간을 위한 연구인 거죠. 도전하실 분들 되실까요?

0: 요즘 날씨가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더운 날이지만 연아워십 비타민 동행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전문가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애써하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 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번호 애써하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 800-713-9336번으로 연락주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음악과 웃음 그리고 건강한 활력이 함께하는 곳. 100세시대 실버 문화공간이자 플러싱 한인들의 사랑방 쉼터 콜라텍입니다. 매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토요일은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하고요. 식사가 제공됩니다. 음악과 춤, 건강한 즐거움이 함께하는 곳 플러싱 35-22-150플레이스. 문의전화번호 9178037080, 9178037080. 쉼터 콜라텍.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이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718-799-0133. 독립기념일을 맞아 국보가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베이사이드 남성복 매장 양복 전 품목 최초 50% 할인, 여름 캐주얼 최대 75% 할인, 유니온 여성복 최대 75% 할인. 유니온점과 노던점 국보 이불에서는 여름 춘구류 최대 60% 할인, 올여름 최고의 쇼핑 기회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체리 파운드당 3불99, 백천도 백도 파운드당 2불99, 리아벨 포도팩당 9불99, 파 다섯 파운드당 1불99, 수육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냉동 연계 파운드당 3불4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4: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 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3: 동유럽?
4: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3: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5: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S-I-S-P-A
0: 시스타 Loving you. S-I-S-P-A

퀴즈 하나 나가볼게요. 불볕, 찜통, 가마솥, 삼복. 요 단어 뒤에 공통으로 붙는 단어 뭘까요? 너무 쉽죠. 불볕, 찜통, 가마솥, 삼복. 요 뒤에 공통으로 붙는 단어가 있죠. 오늘 정말 무더위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날인데요. 근데 왜 그냥 더위가 아니라 무더위라고 할까요? 가장 널리 알려진 어원 가운데 하나가 물더위더라고요. 물기를 머금은 듯 습하고 또 끈적끈적한 더위가 발음이 변하면서 무더위가 됐다는 이야기인데요. 뭐 예를 들면 솔나무에서 소나무가 되고 또 딸님에서 따님이 된 것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무더위는 단순히 기온만 높은 게 아니라 요 습도까지 높은 찌는 듯한 더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땀이 줄줄 흐르고 끈적끈적한 날이 무더위라고 하고 또 반대로 햇볕이 불처럼 내리쬐는 건조한 더위는 불볕더위라고 하죠. 우리말이 참 재밌어요. 같은 더위도 어떻게 덥냐에 따라 이름까지 달리 붙여놓잖아요. 또 이런 날 자주 쓰는 말이 피서죠. 피서는 더위를 그냥 참는 게 아니라 그냥 피한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서 이렇게 시원한 계곡으로 가든 뭐 바다로 가든 아니면 빵빵한 에어컨이 나오는 카페에 잠깐 앉아 있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고 다 이런 게 다 피서인 셈이죠. 그리고 여름하면 또 빠질 수 없는 말 중에 하나가 바캉스. 프랑스에서 온 말이래요. 휴가, 방학, 쉼이라는 뜻을 담고 있고요. 우리말을 보면 참 이렇게 재밌습니다. 그냥 덥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무더위, 불볕더위, 찜통더위, 가마솥더위, 삼복더위까지. 자, 그만큼 우리 조상들도 여름 더위와 올해 씨름을 하며 살아왔다는 뜻이겠죠. 이름이 이렇게 많다는 건 그만큼 많이 겪어봤다는 이야기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오늘같이 많이 더운 날은요 괜히 싸우지들 마시고요. 잘 피하는 것도 여름을 나는 지혜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청취자님 점심을 남편분과 지금 이동 중에 있다고 좋은 시간 함께 보내고 계시네요. 아, 말하고 싶은데 이 그 남편분의 닉네임이 참으로 재밌습니다. 아무튼 맛점 하시고요. 좋은 시간 함께 하시면 좋겠네요.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은 일론 머스크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시나요? 자, 물론 전기차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요즘에 인공지능 기업까지 뭐 정말 손대는 분야마다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인 건 맞죠. 근데 머스크가 사실 가장 오래 품어온 꿈은 자동차가 아니라 우주였습니다. 2002년 인터넷 결제 서비스 페이퍼를 매각해서 번 돈으로 스페이스 X라는 회사를 세우게 되죠. 당시만 해도 민간 회사가 무슨 로켓을 만드냐, 정부도 하기 힘든 일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비웃음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20여년이 지난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죠. 스페이스 X는 로켓을 쏘아 올린 뒤 다시 착륙시켜 재사용하는 기술을 세계적으로 상용화했고, 또 나사 우주비행사를 국제우주정거장까지 실어 나르는 임무도 수행을 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 예전에는 정부만 할 수 있었던 우주 개발을 이제는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시대를 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스페이스 X의 머스크가 또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할 발언을 했는데요. 스페이스 X가 목표를 달성하면 언젠가는 지구에 있는 나머지 모든 경제 가치를 합친 것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진 회사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이 자신감이 거의 우주급이죠. 그는 앞으로 10년 안에 달에 수만 명이 살아갈 수 있는 자급자족형 도시를 만들고, 또 2, 3년 안에는 사람을 다시 달에 보내고, 또 궁극적으로는 일반인도 달과 화성을 자유롭게 여행하고 이주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머스크는 앞으로 우주가 새로운 경제 무대가 될 것이라고 확신을 했는데, 뭐 지금은 자동차를 타고 도시를 오가지만 언젠가는 우주선을 타고 달과 화성을 오가는 시대가 열릴 것이고, 또 그때는 로켓뿐 아니라 통신, 물류, 인터넷까지 모두 새로운 산업이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또 월가의 시선은 조금 더 냉정하다고 하는데요. 뭐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아직은 지켜봐야 하지 않겠는가. 뭐 투자 은행들도 전망이 크게 엇갈리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지금 개발 중인 초대형 우주선 스타쉽이죠. 스타쉽이 계획대로 안정적으로 운항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있는 반면, 또 개발이 지연되거나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면 또 기업 가치도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인 거죠. 와,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획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사실 머스크는 과거에도 테슬라가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당시에는 허황된 꿈처럼 들렸지만 또 많은 부분을 현실로 만들어낸 장본인이기도 하죠. 물론 모든 예측이 다 맞았던 것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번 발언 역시 또 하나의 허풍일까? 아니면 또 한 번 세상을 바꿀 선언일까? 시장은 그 가능성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과연 인류가 지구를 넘어 달과 화성까지 생활권을 넓히는 시대가 정말 올까요? 온다면 언제쯤일까요? 그 누구도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인류의 미래를 상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또 오늘의 현실도 만들어졌다는 것이겠죠. 시간이 지나면 상상이었는지 아니면 또 하나의 현실이었는지 우리 모두가 함께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죠.

건강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 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 원이 6월 1일 프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350가지 유기농 제품과 건강 먹거리까지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 원 프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929-845-0958 929-845-0958 내 반려동물들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앤 뭉치가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이 한자리에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와 여름 의류부터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시트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기억하세요. 제니앤 뭉치는 오직 클로스터에만 있습니다.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건강을 위한 특별한 선택 야엘 240시간 저온 발효 공법으로 완성한 야엘 사양 동충하초 공진단 프리미엄 동충하초와 100% 순도 사양으로 당신의 건강을 다시 설계합니다. 이제 야엘로 건강을 리셋하세요. 718-500-3350 201-500-3350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체인 뉴저지 한남체인 핫썸머 쿨세일 캐나다 느타리버섯 150g 한팩 3불 99 아삭이 고추 3불 99 그린자두 파운드당 3불 99 교호포도 크램쉘 3파운드

0: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1: 교통사고 상해 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 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3: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2: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4: 편하게 만든 음식은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기에 보엔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MSG 없이 직접 사골과 질 좋은 양지로 14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육수, 불맛 가득한 우삼겹 쌀국수와 매콤 고소한 곱창 쌀국수, 그리고 정성으로 우려낸 깊은 맛의 여름 특선 평양 냉면까지. 올 때마다 기대되고 갈 때마다 행복한 기억이 남는 곳, 진짜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와 냉면. 플러싱 154가 보엔가 716-350-4199.
5: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6: 문배술. We are artists. We are artists.

기색 더비다 숨지 말자 흥얼대 혼자 샤워할 때처럼 like,

이야기 한다고 해서 뭐 꼭 흰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 이야기만 하는 건 아니죠. 오히려요, 오늘의 주인공 많은 분들이 개그맨으로 더 잘 알고 계신 장동민 씨 얘기를 잠깐 했고 마무리 지을까 하는데요. 개그맨이잖아요. 개그맨이 무슨 특허를 냈다고 싶으실 텐데 정말 특허를 벌써 두 개나 등록을 한 분이더라고요. 개그 아이디어 짜랴, 요거 개발 특허 내랴 바꿨을 것 같죠? 하나는요, 우리가 분리수거할 때마다 한 번쯤 귀찮았던 그 페트병 라벨. 그 라벨을 뚜껑만 돌리면 라벨이 툭 하고 함께 떨어지도록 만든 기술인데요. 한국은 분리수거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아파트 단지도 보면 그렇고요. 페트병 입구를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는 기술, 이렇게 두 가지를 특허를 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기술은요, 기업들과 함께 개발돼서 시중 제품에도 적용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하네요. 우리는 장동민 씨를 늘 사람을 웃기는 개그맨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본인은 늘 왜 이건 이렇게 불편하지? 조금 더 편하게 만들 순 없을까?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었던 거죠. 생각해보면 과학도 발명도 거창한 연구실에서만 시작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생활 속에서 왜? 라는 질문을 한번 던지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죠. 왜 저 사람은 저럴까? 보다 이런 생산성 없는 왜가 아닌 왜 이건 더 편해질 수 없을까? 왜 환경을 조금 더 지킬 방법이 없을까? 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가 없을까? 이런 왜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사람 걱정보다 아이디어 하나를 떠올려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누가 알아요? 다음에 특허를 낸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2시에 비타민을 듣던 우리 청취자 가운데 한 분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오늘도 좋은 생각 하나가 세상을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바꾸는 시작이 되기를 바라면서 2시에 비타민 김지연이었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올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올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올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올가닉원스토어.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올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올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올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어른이 되면 남에게 관대해지고 다른 사람 허물도 잘 덮어주고 미움도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알 것도 같습니다. 그게 다 잘 까먹어서 그래요. 굉장히 화가 났었는데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 잊어버리고요. 누가 진짜 진짜 싫었는데 이름조차 가물가물하고요. 심지어 어쩌다 마주치면 어머 이게 누구야 너무 오랜만이다 하며 반깁니다. 뭐가 더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른이면 어른다워지는 게 낫겠죠?

0: 거미의 어른아이 들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 관대해진 것이 아니라 잊어버려서 관대해진 거란 뭐 그런 얘기 아닌가요? 실제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랑 뭐 그렇게 친하지 않은 분이세요. 뭐 서로 이름도 알까? 뭐 그분은 뭐 제 이름을 아시겠지만 어쨌든 저에 대한 뒷담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전화를 해서 저에 대해서 아세요? 라고 물었더니 너무 미안해 하다고 이렇게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는 너무 화가 났지만 뭐 또 어른이 미안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요. 습관적으로 남 얘기를 아주 잘하는 분으로 정평이 나 있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식당에는 제가 안 가는데 그리고 좀 지났을까요? 우연히 라이프타임에서 그분을 만났어요. 얼굴이 낯이 익은데 도대체 누군지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 얼굴은 아는 것 같아서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라고 환하게 웃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옆에 있던 언니한테 언니 나 저분 아는 것 같은데 도대체 누군지 기억이 안 나네 했더니 야 그 식당 주인이잖아. 저 사람 습관적으로 남 얘기 잘하는데 네 얘기도 했다며. 아, 이 순간 얼마나 속상하고 창피하고 억울했는지 모릅니다. 신이 인간에게 준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망각이라는 말도 있지만 사실 건망증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불편한 게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일단 미움 안 남고 괴롭지 않고 금방 잊어버려 좋은 점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잦은 건망증이 치매로 될까봐 걱정도 되더라고요. 암은 걸려도 치매는 걸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우습게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치매는 주위 사람들을 참 힘들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치매가 의심될 정도로 자꾸 잊어버리는 것 때문에 불편하셨던 적 없으세요? 어떻게 보면 치매와 건망증 한 끗 차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자동차 키를 보고 이게 자동차 키인지 집 키인지 구분이 안 간다면 그건 치매가 맞고요. 자동차 키를 보는 순간 아유 이거 자동차 키 여기 있었네 하면서 자동차 키를 금방 알아보는 건 단순 건망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작은 건망증이라고 가볍게 넘기기보다는 조기에 검사도 받고 또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사람들과의 활발한 소통이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치매는요 잘 드시고 잘 주무시는 게 제일 좋다고 하네요. 언젠가의 나 자신을 위해 서로 이해하고 따뜻한 관심을 나누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14일 화요일이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좋은 방송, 편안한 방송, K-Radio, 저 송원경과 함께하는 라라랜드 듣고 계십니다. 도와주시는 분들 계시죠?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엘레코세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 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 반점입니다.
2: 사장하면 역시 장원 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 반점. 내 생이 누룽지 탕도
1: 703-354-1950 703-354-1950.
3: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구 후코이단.
4: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3: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구만의 자파 인증.
4: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3: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4: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구 후코이단.
5: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핑크 파인애플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캠벨 포도 팩당 7불 99, 한국 오이 파운드당 1불 99, 자연 담은 자연미 흰쌀밥 현미밥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진가 전복죽 3번들 팩당 12불 99, 통통배 프리미엄 조개살 개당 5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더 베스트 오브 베이시.

시 이야기. 프랑스를 덮친 기록적인 폭염으로 파리의 대표 관광지인 에펠탑과 루브르 박물관이 운영 시간을 결국 단축했다는 소식입니다. 전국 곳곳에서는 화재 위험이 커지면서 프랑스 혁명 기념일인 바스티유 데이 불꽃놀이 행사도 잇따라 취소가 됐는데요. 프랑스는 올해 5월 이후 세 번째 폭염을 겪고 있는 가운데 본토 4분의 1 지역에 최고 단계인 폭염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에펠탑과 루브르 박물관은 예고된 고온으로 인해 주말 오후 4시에 예외적으로 문을 닫는다라고 밝히면서 조기 폐장을 결정하기도 했는데요. 연간 약 7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파리의 대표 문화시설인 루브르 박물관과 오르세 미술관도 비슷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프랑스 기상청은 본토 96개 광역행정구역 가운데 24곳에 최고 단계인 적색 폭염 경보를 발령했고 나머지 59곳도 그보다 한 단계 낮은 주황색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혁명 기념일인 14일 오늘부터 연휴가 시작이 되면서 열차와 고속도로에는 이동하는 시민들이 몰리면서 전국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은 화재 위험이 커지고 또 대기가 건조함에 따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스티유 데이 혁명 기념일 불꽃놀이 행사가 취소가 됐는데요. 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는 올해 발생한 산불 피해 면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엠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화재 10건 중 9건은 인간의 활동 때문에 발생한다며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단 한순간의 부주의가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고 우리를 지키는 사람들을 위험에 처하게 하며 우리의 국토를 파괴할 수 있다고 강조도 했는데요. 그야말로 프랑스는 올해 5월 이후 세 번째 폭염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 6월 폭염은 각종 기상 기록을 경신했는데 공식 집계에 따르면 당시 폭염으로 2천 명 이상이 초과 사망을 했으며 5월 말 폭염으로도 약 300명이 추가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극한 기상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과학자들도 최근 폭염이 잦아지고 강도가 심해지는 현상이 인간 활동에 따른 기후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젠가 우리도 이런 상황이 올 텐데 그거에 대한 예행 연습이라고 해야 하나요? DMB 지역도 내일부터 엄청난 폭염이 또 시작이 된다는 기상청의 예보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발동이 시작된 듯 하네요. 워싱턴 DC 지역은 주중 내내 더위가 심해질 것이며 특히 내일 수요일과 목요일이 가장 더운 날씨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화요일은 7월 중순 기준으로 비교적 쾌적한 날씨로 시작을 했습니다. 밝은 햇살과 낮은 습도, 하지만 현재 기온은 88도. 섭씨 31도, 바람은 남서풍이며 자외선 지수는 10으로 매우 높습니다. 내일 수요일은 워싱턴 DC 지역 대부분에서 기온이 100도, 섭씨 38도로 치솟을 전망이며 그래도 7월 초 폭염 때보다는 습도가 낮겠지만 체감 온도는 104도, 섭씨 40도 이상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워싱턴 DC 지역 대부분에 심각한 4단계 중 3단계에 이르는 폭염 위험을 예보했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극심한 4단계 중 4단계인 폭염 위험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폭염주의보까지 발령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목요일도 또다시 위험할 정도로 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최고 기온이 100도, 섭씨 38도에 육박하겠으며 건조한 날씨는 이번 주 대부분 기간 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요일과 주말에는 전선이 접근하면서 예보의 정확도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 이 기상 시스템은 소나기와 뇌우를 몰고 올 가능성을 높이고 있어서 기온 예보의 불확실성을 야기할 것이라고 합니다. 워싱턴 DC 지역이 전선의 따뜻한 쪽에 위치할 경우 주말 동안 일부 뇌우는 강한 폭풍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 34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57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B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전인권을 사랑한 후에 이 곡이 번안 곡이었더라고요. 오늘은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프랑스 혁명을 배경으로 한 노래입니다.

전인권은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개사를 했고요. 오리지널 곡은 알 스튜어트의 The Palace of Versailles. 베르샤이의 궁전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곡으로 프랑스 대혁명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같은 노래 다른 느낌? 번안곡 소개해드리는 시간, 오늘은 조용남의 노래 중 하나로 물레방아 인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곡의 원곡은 미국의 유명한 락 밴드이죠. Creedence Clearwater Revival. 바로 CCR이 1969년 1월에 발매한 싱글 앨범인 Proud Mary입니다. 1969년에 발표된 곡으로 락 음악 역사상 가장 신나고 에너지가 넘치는 명곡 중에 하나인데요. 70년대 젊은 시절의 열기를 떠올리게 하는 노래로 특히 이 곡은 원곡인 CCR 버전의 묵직한 매력과 티나 터너 버전의 폭발적인 매력이 모두 사랑을 받았던 곡입니다. 먼저 소개해드리기 전에 티나 터너가 부르는 Proud Mary 살짝 들어보실까요?

SER의 묵직한 매력과 티나 터너의 매력이 한데 어우러져 정말 우리가 들 듣고 있던 노래하고는 사뭇 다르긴 하지만 나름대로 이 곡도 많은 사랑을 받았었습니다. 도시를 떠나 강물처럼 흐르는 삶을 이야기하는 가사로 제목인 Proud Mary에서 이 Mary는 사람 이름으로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미시시피강을 오가는 커다란 증기선의 이름입니다. 도시에서 좋은 직장을 다니며 치열하게 살았지만 늘 불만족스럽고 그래서 모든 것을 뒤로하고 Proud Mary라는 증기선에 몸을 실는다는 내용으로 너무나도 유명한 노래. 특히 후렴구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Rolling on the River가 의미하는 내용은 강물은 계속 흐른다. 인생의 고난이나 복잡한 생각들에 연연하지 않고 강물처럼 유유히 흘러가겠다는 낙천적인 인생관을 보여주는 뜻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강가에 사는 사람들은 친절해서 돈이 없어도 기꺼이 도와줄 것이라는 가사 내용은 도시의 냉혹함과 대비되는 시골 공동체의 따뜻함을 노래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이 곡 도입부에 나오는 빰빰빰빰 하는 이 강렬한 기타 리프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 선율은 증기선의 커다란 바퀴가 물을 가르며 힘차게 돌아가는 모습이 연상이 되는 아주 역동적인 노래라 할 수 있습니다. 1969년에 발표해 당시 빌보드 차트 2위까지 올라간 노래로 우리나라에서는 70년대 초 크게 히트를 했고요. 특히 여름에 바캉스로 바닷가에 가면 야전, 그러니까 야외용 전축 틀어놓고 그때 당시 젊은 언니 오빠들이 몸을 비틀어가면서 Keep on running, Beautiful Sunday 뭐 이런 거 뜻도 모른 채 따라 부르면서 같이 춤췄던 기억도 새롭습니다. 막연히 메리라는 여자가 뭐 잘한 일이 있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나 보다라고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지 뭐 굳이 가사를 찾아보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또 그동안 궁금했던 이 CCR 무슨 뜻인지도 이번에 알아봤더니 이 또한 심오한 뜻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저 친구의 이름인 크리던스를 변형시켜 신념이라는 의미의 크리에이드를 활용한 신조어를 만든 것과 또 당시 유행하던 맥주 광고에서 클리어 워러를 따왔다고 합니다. 아울러 새로운 이름으로 밴드를 부활한다는 의미로 리바이벌을 사용한 것이고요. 클리던스 클리어워터 리바이벌이 세 단어의 첫자만 따서 CCR이라고 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또 팝스파스에서 해드리고요. 먼저 우리가 늘 듣고 정말 흥에 겨웠던 여름철이면 꼭 들어야 하는 CCR의 Proud Mary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방금 들으셨던 CCR의 Proud Mary는 1970년대 발표한 번안곡으로 조용남이 귀국 리사이틀 실황 중계 방송에서 불러 화제가 된 곡입니다.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의 희노애락을 돌고 도는 물레방아의 빗댄 가사가 특징으로 한국적 정서로 재해석된 노래인데요. 원곡의 느낌은 전혀 없이 완전 다른 한국적 락으로 변화시켰는데 가사가 주는 의미와 신나는 리듬으로 많은 인기를 얻었었습니다. 특히 조용남은 독특한 매력을 지닌 분이죠. 노래 부를 땐 보면 힘을 주면서 부른다기보다는 이렇게 툭툭 던지는 듯한 창법으로 부르는 자신만의 색깔이 워낙 뚜렷해서 어떤 곡을 불러도 참 조용남스럽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 시대의 특유의 정서를 그대로 담아내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말 그대로 살아있는 전설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분 같습니다. 조용남은 음악뿐만이 아니라 예능이면 예능, 미술이면 미술, 라디오, 방송 등 솔직 담백하게 이야기를 해서 좋아하는 분들은 엄청 좋아하시지만 또 싫어하시는 분들은 엄청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호불호가 분명하죠. 오늘 들려드리는 번안곡 물레방아 인생 같은 곡은 조용남 특유의 깊고 담백한 목소리로 불러서 그런가 지금 들어도 전혀 촌스럽지 않고요. 그 시절 감정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 같아 그 당시 분위기가 절로 떠오르기도 합니다. 노래의 마지막에 오늘도 돌고 도는 충무로 명동 정기구이 통닭 하면서 즉흥적으로 가사를 바꿔 부르며 끝냈던 기억도 아스라이 나는데요. 오늘 같은 무더위에 더위를 잠시나마 잊으시기에는 딱 좋은 노래 조용남의 번안곡 물레방아 인생 들어보시겠습니다.

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언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2: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3: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4: 어, 한 모금 아니잖아.
3: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맛?
4: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3: 마지막 딱 한 모금만.
5: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떤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일본에서 10대에서 20대 청소년들이 재미삼아 노숙인을 공격하는 이른바 노숙자 사냥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나고야에서 청소년들이 노숙인에게 폭죽을 던져 중상을 입힌 사건이 벌어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비닐 시트를 깔고 자던 87세 남성이 습격을 당했는데 잠자리에 폭죽 같은 것이 던져지면서 왼팔에 큰 화상을 입어 경찰은 상해 혐의로 22살의 무직 남성과 17살 소년을 체포했습니다. 이런 전조는 사건 6일 전부터 있었는데요. 한밤중에 육교 옆에 차가 멈춰서더니 젊은이 몇 명이 떠들며 다가왔고 곧이어 남성이 덮고 있던 비닐 시트를 격렬하게 흔들면서 장난치듯 시트를 걸어 올린 뒤 경찰이다! 체포하겠다! 라며 장난감 총으로 비비탄을 쏘고 빈캔을 던졌다고 합니다. 이에 도망치려는 남성의 팔을 붙잡고 장난감 총을 얼굴에 들이대며 방화쇠를 당기기도 했는데 이런 괴롭힘은 1시간 가까이 이어졌고 고령으로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남성은 시력도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순간 젊은 녀석들을 이길 리가 없다라고 생각한 노숙자는 저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해 했으나 젊은이들은 현장에서 조사를 받은 뒤 별다른 제재 없이 자리를 떴고 그로부터 사흘 뒤 사건이 또다시 터진 것입니다. 무엇보다

0: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가해자 측에서는 합의 제안도 나왔지만 부모가 대신 대응해주는 것뿐이라면 그 아이들은 분명 또 같은 일을 반복할 것이라며 당분간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했는데요. 이런 노숙인을 겨냥한 범죄는 일본에서 반복돼 왔었다고 하는데 2012년 오사카역 주변에서는 노숙인 5명이 젊은이들에게 습격을 당해 남성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으며 2020년에는 기후시에서 81세 남성이 소년 5명에게 폭행을 당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노숙자 지원 전국 네트워크의 이사장은 장애인이나 아이에게 폭죽을 던지면 큰 문제가 된다. 하지만 노숙인이라면 아무도 불평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근본에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차별을 용인하고 있는 사회 전체의 문제다. 분명히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하네요.
1: 일제시대 때 힘없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현지세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죠. 알고는 있었지만서도 얘들은 피 자체가 싸가지가 없다니까. 약한 놈한테 악하고 힘있는 놈들 거는 빼앗고 말이오. 그러다 핵 맞은 거 아니오. 그래도 정신 못 차린다니까. 호시탐탐 선조들 자체가 그렇게 살았는데 애들이 들어먹겠냐고요. 안 된다고 목소리 높여야 귀뚱으로도 안 들을끼요.
0: 네팔에서 야생 코끼리 한 마리가 14년에 걸쳐 한 가족 구성원 4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연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팔 치투안 국립공원 일대에 서식하는 야생 수컷 코끼리 두루베가 최근 국립공원 인근 지역의 한 주택을 습격을 해 25살 엄마와 그녀의 4살박이 아들을 숨지게 했는데 이 가족과 야생 수컷 코끼리의 악연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당시 이 야생 수컷 코끼리는 국립공원 인근 지역에서 죽은 여성의 부모를 밟아 숨지게 했는데요. 부모를 잃은 그녀는 남은 가족을 데리고 강을 건너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했는데 강을 건너면 코끼리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14년 뒤 이 수컷 코끼리는 이들이 새로 정착한 곳까지 나타나 집을 덮쳤는데 여성은 큰 강을 건너 이사하면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다며 하지만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똑같은 코끼리가 다시 우리를 찾아내 집을 습격을 했고 며느리와 어린 손자를 앗아갔다며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이 수컷 야생 코끼리는 네팔에서도 가장 위험한 야생 코끼리 가운데 하나로 알려졌는데 현지 당국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모두 25명의 목숨을 앗아갔으며 주택 50채 이상을 파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립공원 측에 의하면 공격성이 매우 강한 이 수컷 코끼리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 위성 추적 목걸이를 사용하고 있으며 추적 기록을 확인한 결과 지난 4일 이 가족의 위치 좌표가 사건 현장 주변에서 포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팔 당국은 여성의 부모가 숨진 2012년 군인 93명을 투입을 해 코끼리 사살에 나섰지만 당시 총탄 두 발을 맞고도 코끼리는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후 2016년 다시 모습을 드러낸 코끼리는 기존 위치 추적 장치가 작동하지 않자 새 추적 목걸이를 부착했고 2023년에는 세 번째 장치로 교체했다고 하는데 한 시간마다 코끼리 위치를 전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인명 피해를 막지는 못했다고 하네요.
1: 어이구, 그 큰 놈이 총알 한두 방 맞아갖고 죽가니. 대포를 맞아도 안 죽을 것 같은 놈인데 월매나 더 많은 인명 피해가 일어나야 죽이겠냐고. 도대체 요새는 사람보다 동물들이 더 살판나는 시상 같도.
0: 낯선 타지의 숙소에서 10년 전 자신들의 모습이 담긴 대형 사진을 발견한 한 가족의 사연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의 한 에어비앤비 숙소를 찾은 두 자매는 객실 내부를 둘러보던 중 벽에 걸린 액자 속 사진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처음에는 평범한 인테리어용 장식 사진인 줄 알았으나 자세히

들여다본 결과 사진 속 인물들이 다름 아닌 자신들의 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진은 약 10년 전 이들 가족이 해변에서 휴가를 보내던 당시 촬영이 된 것으로 자매는 사진 속 인물들의 얼굴뿐만이 아니라 당시 입었던 수영복까지 현재의 기억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을 들어 정말 우리 가족이 맞다라고 확신을 했는데 특히 이 가족은 해당 에어비앤비 숙소를 이번에 처음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숙소 위치나 호스트와도 아무런 연고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사자들조차 존재를 잊고 있었던 오래된 가족 사진이 낯선 타지의 숙소 벽에 걸려 있었던 셈인데요. 영상을 게시한 자매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 머릿속이 복잡하다며 당혹스러운 심경을 전했습니다. 이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평생 한번 일어날까 말까 한 확률적으로도 불가능한 우연이다. 소름이 돋을 정도로 영화 같은 이야기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개인의 과거 사진이 어떠한 경로로 유출되어 낯선 숙소의 장식용 사진으로 걸리게 됐는지에 대해 다양한 추측이 쏟아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경위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거짓말 아니오? 이? 아니 가지도 않는 곳에 우치게 지들도 모르는 가족 사진이 떡 걸려 있을 수 있대요. 유명한 가족도 아니고 말이오. 근데 진짜 그렇다면 아이고 나는 무서울 것 같은데.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한 10대 소녀가 뜨거운 차량 안에 방치된 말랑말랑한 감촉의 장난감 스쿠이시가 폭발을 하면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동되는 황당한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입니다. 웨스트 버지니아주에 살고 있는 13세 소녀는 최근 차량 뒷좌석에 놓여있던 스쿠이시 장난감이 터지면서 다리에 심한 화상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어머니 말에 의하면 차를 몰고 출발한 지 1마일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딸이 등골이 오싹할 정도의 비명을 질렀다며 그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고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이 같은 장난감은 최근 틱톡에서 전자레인지에 넣어 가열하는 영상이 유행을 하면서 위험성이 주목받고 있는데 전자레인지에 넣을 경우 내부에 뜨거워진 젤이 폭발을 해 실험을 한 아이들에게 화상을 입히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사고는 차량이 뜨거운 햇볕 아래 오래 주차되면서 마치 태양열 오븐처럼 내부 온도가 높아졌고 그 영향으로 장난감이 가열되면서 내부 압력이 높아져 터진 것입니다. 소녀가 뒷좌석에 앉는 순간 장난감이 폭발하면서 내부의 젤이 소녀의 다리 전체에 튀면서 비명을 질렀다고 하는데 장난감이 터지면서 나온 투명하고 끈적한 액체는 실리콘 성분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소녀의 어머니는 다른 부모들에게 스쿠이시 장난감을 뜨거운 차량 안에 절대 방치하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하네요. 아니, 그것이 실리콘이라고? 이? 그렇다면 말이오. 가슴 성형하신 분들도 아니 뜨거운 차 안에 오래 계시면 안다겠네요. 터지면 안 되잖요. 소수민족 야지디족 소녀들을 노예로 부리고 성범죄를 저지른 극단주의 테러단체인 IS, 일명 이슬람 국가 조직원이 독일 법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독일 뮌헨 고등법원은 어제 45살의 IS 조직원에게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집단 학살 혐의를 적용해 종신형을 선고했다고 하는데요. 범행 초기 미성년자였던 그의 부인도 징역 9년 6개월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부부는 시리아에 거주하면서 2015년 당시 5살, 2017년 당시 12살이었던 야지디족 소녀를 돈 주고 사들여 노예로 쓴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남편은 소녀들을 성폭행하고 아내는 손에 뜨거운 물을 붓는 등 고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소녀들을 이슬람교로 강제로 개종시키고 모국어도 못 쓰게 했는데 이 때문에 5살 때 노예로 팔려간 소녀는 모국어를 잊어버려 부모와 통화할 때 통역을 써야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개들조차 우리보다 나은 대우를 받았다고 진술했는데 검찰은 이 괴물 같은 폭력은 인간성과 너무나 동떨어져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고 말했으며 재판장 또한 살인 없이 어린이를 한 집단에서 다른 집단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행위만으로도 집단 학살죄가 성립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판결이 역사적 정의를 구현하고 야지디인들의 자존감과 희망을 되살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이슬람 국가 주주권인 IS는 2014년부터 2017년 이라크와 시리아 등지에 흩어져 사는 소수민족 야지디인들을 이교도로 간주해 탄압하고 5천 명 이상 납치 살해했다고 합니다. 원래 독일 뮌헨에서 이발사로 일하던 피고인은 이슬람 극단주의에 빠져 2015년 IS에 합류했으며 테러단체 가담 혐의로 독일 법원에서 이미 징역 4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고 하네요. 도대체 얘돌이 믿는 이슬람 하나님은 무엇이던 분이래요? 이? 알라 알라 알라신 아니오요? 이? 근데 얘는 어디서 굴러먹다운 개벽다구 걸래 허구한 날 싸우고 죽이고 그런데요. 저 이케 야그여도 뭔일 안 생기겠죠? 이? 전지전능하시고 신묘막측하신 여호와 하나님, 응? 예? 아이, 어째 말씀이 없으시네? 같은 신이라도 급이 다르시잖요, 여호와는. 저 뭔 일 없겠죠? 이? 미션이다, 이. 마지막으로 본국의 소식입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예정이 돼 있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사건 상고심 선고 기일을 최소 한 달 뒤로 미뤄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와 관련해 공범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날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만큼 이 판결을 검토해달라는 취지인데요. 특검팀은 연기 신청서에서 윤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은 본권 원심 판결과 다수 쟁점에서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본권과 관련 사건은 같은 사안으로서 같은 결론이 내려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본권 선고를 위해서는 원심 판결 선고 이후 발생한 관련 사건 판결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수기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선고 기일을 최소 1개월 이상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2021년 6월, 2022년 3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 7천만 원여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가 돼 별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또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여론조사 14회 수수 부분에 유죄를 인정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명 씨 사이에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존재했다고 본 것입니다. 사전 의사 합치를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로 김 여사와 명 씨가 나눈 문자 메시지를 들었는데 김 여사 사건 1, 2심 재판부가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로부터 의뢰를 받거나 이들과 협의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게 아니다라며 무죄로 판단한 것과 정반대의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김 여사는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외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혐의 일부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이 돼 2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하네요. 아이, 무엇을 자꾸 연기하고 그려. 이미 다 나왔는디. 아이, 지켜보는 국민들도 이제는 지친다니까. 우어치게 정량 후딱후딱 마무리 칠 수 없는겨. 이?

0: 강진의 땡볼 들으셨습니다. 1부 순서 여기서 잠시 줄이고요. 또 전하는 말씀 들려드리고 2부에서 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 화재의 보험.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2: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7월 14일 화요일 나라랜드 2부 순서 바로 인사드렸습니다. 지구촌 소식 끝나고 나면은요, 할 일을 다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2부에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직접 소통을 하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없네요. 자, 제니퍼님께서 화요일은 화사한 아침 햇살처럼 화사한 하루를 만드는 날, 화를 내지 않고 화이팅 넘치는 날 되세요 하시면서 남진의 둥지 신청해 주셨습니다. 2부 첫 곡입니다.

뉴저지에서 우리 영임께서 어제 사실은 글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시간이 다 들려드리기 좀 긴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들려드리겠다고 카톡을 보내드렸는데 신청곡과 함께 네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영께서 보내주신 글 소개해드릴 텐데요. 이길 수는 없지만 견딜 수는 있는 것. 세월. 피할 수는 없지만 맞설 수는 있는 것. 운명. 안 먹을 수는 없지만 잘 먹을 수는 있는 것. 나이. 가질 수는 없지만 지켜줄 수는 있는 것. 사랑. 잊을 수는 없지만 지울 수는 있는 것. 슬픔. 받을 수는 없지만 보낼 수는 있는 것. 그리움. 잡을 수는 없지만 놓을 수는 있는 것. 욕심. 막을 수는 없지만 닦을 수는 있는 것. 눈물. 설득할 수는 없지만 설명할 수는 있는 것. 사과. 나를 위한 시간은 없지만 너를 위한 시간은 있는 것. 기다림. 날아오를 수는 없지만 날아올릴 수는 있는 것. 꿈. 어둠을 뿌리칠 수는 없지만 등불 하나 켤 수는 있는 것. 희망. 하루하루 아침이 밝아오는 건 새로운 기회와 기쁨을 누리라는 뜻이며 하루하루 저녁이 어두워지는 건 실패와 아쉬움을 묻으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연미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에요. 오늘은 노래만 살짝 듣고 갈게요 하시면서 지영일의 그대라는 꽃 신청해 주셨습니다.

오, 박수 칠만 합니다. 노래 너무 잘하는데요. 우리 연민님은 정말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 같아요. 특히 가요 프로그램 열심히 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연민님 때문에 그 트롯 경연대회인가요? 그거 보게 됐습니다. 아우 근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어쩜 요새 가수들은 그렇게 하나같이 노래를 잘하는지 대단합니다. 다 무슨 게 트레이닝을 받는 것 같아요. 어쩜 그렇게 잘하는지. 자, 우리 또 연민님 덕분에 지영일의 그대라는 꽃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그레이스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한 주에 가장 애매한 날이 화요일인 것 같아요. 아직 화요일이라니 유유유.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시간은 후다닥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우울해하지 마시고 하시는 일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파이팅! 온 마음을 담아 응원 보내드립니다 하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요일별로 노래가 다 있어요. 그런데 화요일과 관련한 노래가 있나 하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있어요. 화요일에 비가 내리면 박미경의 노래도 있죠. 또 수요일은 수요일에는 빨간 장미를. 그런데 목요일에 관련한 노래가 있을까요? 이것도 한번 제가 랄랄라 퀴즈 한번 해볼까 싶어요. 뭐 금요일도 있고 토요일도 있고 일요일도 있고 근데 목요일에 관련한 가요는 없는 것 같아요. 팝송 말고 가요 그거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진짜로 박미경의 화요일에 비가 내리면 신청해 주셨네요.

음악 나가는 동안에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목요일과 관련된 가요가 있는지. 있어요. 있어요. 예. 최용진이 부른 목요일은 비라는 곡도 있고요. 태희가 부르는 목요일을 기억하세요라는 곡도 있고 바블껌이 불렀던 목요일 밤에도 있어요. 근데 이 곡은 1972년에 이 바블껌이 목요일 밤 목요일 밤에 이렇게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근데 알아보니까 나중에 김세환이 토요일 밤에라는 제목으로 리메이크를 해갖고 우리는 이 노래가 토요일 밤에로 알고 있는데 원곡은 목요일 밤에였다고 하네요. 어떻게 보면은 글쎄 주말을 앞둔 목요일 특유의 설렘과 피로감 또 누군가를 기다리는 감정을 많이 담게 되는 요일이죠. 목요일. 아 요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제가 조만간 퀴즈로 내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골드님께서 보내주신 사연과 함께 신청곡 들려드립니다.

음악이 좋아질 땐 누군가가 그리운 거고요. 바다가 좋아질 땐 누군가 사랑하는 거랍니다. 별이 좋아질 때는 외로운 거고요. 하늘이 좋아질 때는 꿈을 꾸는 거랍니다. 꽃이 좋아질 때는 마음이 허전해서이고요. 엄마가 좋아질 때는 힘이 드는 거래요. 친구가 좋아질 땐 대화의 상대가 필요한 거고요. 창밖에 비가 좋아질 땐 그 누군가를 기다리는 거래요. 먼 여행하고 싶을 때는 마음 한구석이 허전한 거래요. 그리고 아침이 좋아질 땐 행복한

좋은 글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985년도 강변가요제 대상곡입니다. 마음과 마음에 그대 먼 곳에. 여성 보컬의 허스키한 미성이 정말 멋진 곡으로 기억하고 계시다고요? 골드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1: 사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2: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703-354-1950 703-354-1950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프 후코이단.
3: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0: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프만의 자파 인증.
3: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0: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3: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프 후코이단.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핑크 파인애플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캠벨 포도 팩당 7불 99, 한국 오이 파운드당 1불 99, 자연 담은 자연미 흰쌀밥 현미밥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진가 전복죽 3번들 팩당 12불 99, 통통배 프리미엄 조개살 개당 5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더 베스트 오브

다섯 명의 가수가 부르는 노래를 들으신 후 공통점을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지금부터 잘 들어보시고요. 가수든 노래이든 공통된 점을 발견하셨다면 바로 카톡에 정답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퀴즈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섯 곡, 한 곡, 한 곡 이번 주에 들려드릴 텐데요. 자, 먼저 퀴즈를 맞춰주시는 분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또 퀴즈를 내주시는 분에게도 상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분 상당의 상품권 드리고 있고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중화요리를 드실 수 있는 곳 센터빌 영화관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는 정통 중화요리 하오하오에서 드리는 20분 상당의 식사권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랄랄라 퀴즈 공통점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곡 모두 들려드렸고요. 어제는 DJ 덕의 노래를 들려드렸고 오늘은 두 번째 곡이죠. 쿨의 노래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각종 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0: 카라멜레 리프레쉬지. 이제 돌려줄래?
1: 마지막 딱 한 모금만.
2: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촉촉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스타트가 좀 다른데요. 리메이크한 곡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미셸님께서 전영덕의 종이학 신청해 주셨는데 스타트가 좀 다릅니다. 최신 버전인가 봐요.

최신 버전 리메이크한 곡 같네요. 물론 카테인 전영동이 불렀지만 아이고 죄송합니다. 옛날 거 생각하면서 신청해 주셨을 텐데 다음에 기회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면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일찌감치 내용을 보내주셨는데 신청곡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 신청곡이 없네요 했는데 네, 뒤늦게 보내주셨어요. 보낸 줄 아셨다고. 이런 건 치매가 아니죠. 건망증이죠. 시편 34편 14절 말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기쁨과 행복 가득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아유, 이거 지금 저에게 꼭 필요한

성경 말씀 같습니다. 화평해야지, 화평해야지. 사랑과 은혜는 듣기만 해도 감사가 됩니다. 오늘도 나의 자아를 낮추고 세상과 함께 기쁨으로 동행하시길. 받는 즐거움보다 주는 즐거움이 더욱 행복해요. 꼭 물질만이 아니고 한마디의 말과 행함이 더욱 마음에 와닿고 감사가 넘칩니다. 오늘도 사랑과 은혜를 많이 나누시길 바라면서 라라랜드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이 노래 너무 싫어하세요. 이유가 너무 슬프대요. 너무 가사 음미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해 주신 곡 김광석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0: 2026년 7월 14일 화요일 인사드린 라라랜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아, 오늘도 정말 시간 빨리 지나갔어요. 네, 청취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 이만 물러갔다가 내일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라라랜드 늘 도와주시는 분들요.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립니다. 옴니화재 보험.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고요. 여러분, 사랑해요!
1: K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성장을 향한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한국어와 영어가 가능하시고 한인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d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이루세요.
2: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3: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부동산 에이전트를 바꾸려고 하는데 혹시 맡아서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신가요? 간혹 이런 전화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의를 해 오신 분께 저의 첫 번째 질문은 혹시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하고 계신가요? 다시 말해서 현재 일하고 계신 에이전트와 어떤 서류에 사인하신 게 있으시다면 그 계약서를 잘 살펴보셨나요? 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에이전트는 손님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에이전시 관계가 됩니다. 손님이 에이전트를 고용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계약서에는 서로가 약속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에이전트는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손님은 어떤 약속을 해 주었는지 그리고 얼마의 기간 동안 그 계약이 유지가 되는지와 계약 파기나 만료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Exclusive Right To라고 시작하는 서류입니다. 간혹 이러한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고 집을 찾거나 파는 일을 이미 시작하신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계약서가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제 두 번째 질문은 현재 일하고 계신 에이전트의 어떤 점이 마음에 안 드신가요?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입니다. 현재 에이전트가 큰 실수를 하고 있거나 누가 봐도 부당하게 손님을 대하고 있다면 제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에이전트가 합당하게 일을 잘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 손님께 고용하신 에이전트를 조금 더 믿고 기다려 보시거나 충분한 의논을 통해서 본인의 의견과 요구를 전달해 보시라고 권합니다. 에이전트와의 계약이 없다면 언제든 다른 에이전트와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서에 사인이 된 경우는 마음이 안 맞는 에이전트일지라도 절대적으로 그 계약 기간을 지켜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에 명시된 에이전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파기하실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통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불만한 사항을 말씀하시고 계약의 릴리즈를 해당 에이전트가 속해 있는 브로커에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때로는 해당 에이전트가 속해 있는 회사에 브로커에게 직접 연락을 하셔서 계약 파기를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때 브로커는 그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비스 개선을 약속하려고 노력하겠으나 고객의 신뢰를 잃은 에이전트와 함께 지속해서 일하기는 손님 입장에서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없어야 하겠지만 해당 에이전트가 아주 부당하거나 원칙이나 법에 크게 벗어나는 일을 한다면 저희들이 속해 있는 어소시에이션 MBAR 또는 저희들의 라이선스를 주관하는 DPOR 같은 기관에 쉽게 어필할 수 있는 창구가 있습니다. 저 역시 30명의 에이전트를 관리하는 브로커로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에이전트와의 계약은 기본적으로 서로 간에 지켜야 할 당연한 의무이며 부득이 그 계약을 파기해야 한다면 반드시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셔서 합당한 이유와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앞서 더 중요한 출발점은 사전에 인터뷰를 통해서 좋은 에이전트와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인의 소개나 개인적 친분만 믿고 혹은 현혹하는 광고에 덥석 에이전트를 고용하셨다가 소중한 재산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 마음고생과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으니 소개를 받으시더라도 반드시 여러 군데 인터뷰를 하시고 리뷰도 확인하시고 주변의 평판도 들어보신 후에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에이전트를 고용하시기를 권합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4: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5: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사람을 입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당신의 뜻과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세워주소서. 예수님처럼 한 사람을 영접하며 서로 용서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 할 첫 곡으로 주의 피로 이룬 샘물 266장 찬송 함께 합니다. 서울 모태탑창단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외롭게 사느니 그 누군가 한명성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 눈이 활짝 열리길 원합니다.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작은 생명들을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편곡했습니다. 박신화 콰이어의 찬양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오라토리 합창단의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이종석의 찬양으로 주 사랑 안에 살면 함께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에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기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박정하의 찬양이었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 구름 같은 이 세상 483장 찬송 박순복의 찬양으로 들었고요. 에바다 합창단의 주의 짐을 지고서 곤하거든 먼저 들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홍태현님, 많은 은혜와 위로를 받는데 처음으로 문자 올립니다. 매일 감사합니다 하고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로리님께서는 오랜만에 출석합니다. 명희님 반갑습니다 보내주셨고요. 휴대전화 뒷번호 9734번, 갑상선 암 수술 후에 휴식 시간을 갖다가 다시 일을 시작했는데 일하는 것이 쉽지가 않네요. 시간이 많이 흘러야 괜찮아지겠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술의 과정이 사실 힘들죠. 힘든 과정 잘 이겨내셨으니 이제 또 잘 회복하셔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새 힘 얻으면서 기쁘게 생활하실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바라기님께서는 부산 고향 가는 날 30년 된 친구 만나러 갑니다 하셨는데 친구분 성함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매일 똑같은 날들의 연속이지만 늘 새로운 힘 주시어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고란초님, 주를 앙모하는 자 국립합창단의 찬양 청해 주셨는데요. 같은 곡을 김명희님께서도 신청해 주셔서 함께했습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이디 어린 공주님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청해 주셨나요? 월드비전 한국 어린이 합창단의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1부의 끝곡이고요. 내가 매일 기쁘게 잠시 후 2부로 돌아옵니다.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피라미스 교회의 시간. 18억 5천만의 어린이 복음화를 통해 세계 선교가 마무리되는 그날까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피라미스 교회의 시간으로 허연행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수많은 말을 하고 또 글자를 글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떤 문장을 만들 때 명사도 필요하고 동사도 필요하고 형용사도 필요하고 또 부사도 필요하고 그런데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품사가 있다면 뭘까요? 바로 동사이겠죠. 동사가 있어야 이게 무슨 사건인지를 알 수 있고 또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인 것인 것도 알 수 있게 되고 전체적인 상황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아주 중요한 뜻인데 거기에 동사가 생략된 그런 표현을 자주는 아니지만 어쩌다 한두 번씩 보게 됩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어온 사람인데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그런 문장이 한 두 군데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직전에 천사들을 통하여 드러나게 된 예수님의 이름, 곧 하나님의 이름이기도 하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얼마나 은혜롭고 듣기만 해도 마음이 푸근해지는 그런 뜻입니까? 영어 표현도 보면 God with us, 그지? 거기에 동사가 나와 있질 않습니다. is라는 비동사가 없습니다. 참 놀랍죠. 두 번째로 발견되는 게 바로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내용입니다. 우리 21절인데 같이 한번 우선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우리말로는 뭐 있을 거 다 있는 것처럼 왜? 문장이 매끄럽게 흘러가니까요. 그러나 이 원문, 헬라어로 된 원문을 보면 에모이 가르 토젠 크리스토스. 여기서 가르는 이제 이는으로 번역된 그냥 접속사고 에모이 내게는 토젠 사는 것이 그 다음에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다. 비동사가 없어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 나에게는 사는 것 이퀄 그리스도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임마누엘도 그렇고 지금 바울의 이 고백도 그렇고 왜 성경은 이 중요한 뜻의 동사를 빠뜨린 것일까? 실수였을까? 결코 아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에 실수가 들어갈 수가 없죠. 이거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동사를 생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이 동사의 부재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신앙의 신비 그리고 더욱 깊은 위로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지금 입신의 경지에 혹시 들어가신 분이 벌써 계시면 좀 이렇게 옆구리를 찔러서 왜냐하면 이 설교는 놓치면 안 되거든요. 이걸 들어야 또 오늘을 살 수 있고 한 주간을 또 이겨나갈 수 있고 우리의 남은 생에 큰 수지가 맞는 거기 때문에 제가 평소 같으면 아유 얼마나 고단하시면 예배당 안에 들어오셔서 그래도 주무시는 게 낫지 엉뚱한 데 가서 하는 것보다는 제가 그냥 이렇게 봐드리는데 오늘은 안 돼요. 그래서 혹시 옆에서 그렇게 입신의 경지로 자꾸 들어가시려고 하면 여러분이 지혜롭게 이렇게 잘 깨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 동사의 부재가 주는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어를 중학교 때부터 보통 배우잖아요. 그때 뭐 송성문의 종합, 정통 종합 영어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배운 세대인데 동사를 공부할 때는 맨 먼저 배우는 게 시제입니다. 시제, 텐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뭐 그 외에도 뭐 나중에는 무슨 완료형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 크게 봐서 과거, 현재, 미래. 그런데 만일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동사가 없는 여기에 만일에 과거 시제가 들어간다면 그래서 무슨 뜻이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었었었었다. 지금은 we don't know. 맞아, 하나님은 옛날에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건 분명한 것 같아. 그런데 지금은 난 몰라. 이렇게 되거든요. 반대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미래형 시제를 처음부터 집어넣으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앞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뜻이 되어버리면 그래, 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지 뭐. 그러나 지금은 I don't know. 이제 이렇게 되겠죠. 또 하나님은 우리가 착하게 살고 그리고 선하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를 들어서 이런 조건을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어 속에 집어넣으셨다고 하면 그 조건대로 살지 못하면 아닐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과감하게 임마누엘 이 단어 속에서 동사를 삭제하셨습니다. 지워버리셨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이나 어떤 시간이나 어떤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흔들릴 수 없는 존재 자체이면서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영원한 상태,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을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그 자체 안에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너무 감사한 거죠. 그걸 알면. 이야, 동사가 들어갔으면 오히려 어색할 뻔했다. God is with us. 만일에 그렇게 표현하셨다면 그런 과거에는 그런 미래에는 이런 퀘스천이 생길 텐데 그 시제를 빼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 또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나오는 고백인데 거기도 동사가 빠졌죠. 여러분 묻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시점에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제가 빌립보서를 지금 세 번째 설교하면서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썼습니다라는 거를 한 번 내지 두 번은 꼭 얘기를 했는데 지금 기억이 하나도 안 나신다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 5분 후에 입신에 바로 들어가셨거나 아니면 잘 들었는데 성경대로 그런 즉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가서 생각이 하나도 안 난다. 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의 경우는 무엇인가요? 다시 묻습니다. 바울의 몸은 지금 힌트를 하나 드리죠. 로마에 있습니다. 그러면 황제의 초청을 받아서 왕궁에서 화려하게 대접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저 지금 이 편지를 감옥 바깥에 있는 그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쓴 것이죠. 자, 그 이전까지 바울은요, 정말 선교사로서 원 없이 자유롭게 갈 수 있었고, 설교할 수 있었고, 교회를 세울 수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동사적인 삶, 지금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동사적 삶이 이제는 명사적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 무력한 감옥 안에서 바울은 아우 답답하다, 참 지난 날이 좋았다, 내가 여기 있으니까 너무 깝깝하고 지루하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뭐 이런 내용으로 편지를 썼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자, 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1절 앞부분 제가 한번 읽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 그리스도. 동사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저 말이 담고 있는 의미는 과연 무엇입니까? 이런 것입니다. 내가 살아서 숨쉬고 있는 이 자체, 이게 바로 그리스도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일지라도 나라고 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내 존재의 본질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 왜냐하면 나와 그리스도는 온전히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철저한 연합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 지금은 그거 못해서 아쉽다, 뭐 이런 분위기가 전혀 여기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나에게 사는 것 이퀄 그리스도. That's it. 얼마나 자유로운 그런 신앙, 영적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 하나를 소개합니다. 88올림픽이 있었던 그해 12월 7일에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나라를 혹시 아십니까? 아르메니아, 지금 터키의 북동쪽에 위치한, 그 당시에는 구소련 연방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 땅에서 규모 6.8의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불과 몇 분 사이에 약 3만 명의 희생자가 발생하는 아주 비극적인 대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대낮에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한 초등학교 건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교실에 있던 수많은 아이들이 콘크리트 잔해 속에 이제 깔리게 되었죠. 이러다 말고 그 소식을 들은 한 아버지가 현장으로 달려가서 맨손으로 그 폐허의 콘크리트를 하나씩 하나씩 들춰내기를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극구 말렸습니다. 당신 그렇게 하다가 또 여진이라도 일어나면 당신마저 죽어, 당신이라도 살아서 남아있는 가족들을 잘 돌봐야 되지 않냐고 그렇게 만류를 했지만 아버지는 그런 말이 들어올 리가 없었습니다. 밤을 새워가면서 30시간이 넘도록 이제 돌을 치워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틈새 사이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는 그 아들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그 아들 사이에는 아주 무거운 콘크리트 상판이 가로막혀 있었기 때문에 당장 아들을 밖으로 끌어낼 수도 없었고 그리고 아들을 위하여 음식물이나 물을 넣어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구조대가 올 때까지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더 이상 아무 일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사적 상황이 끝난 그냥 명사만 남아있는 그런 무력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그 좁은 틈새 사이로 몸을 집어넣고 집어넣고 팔을 뻗고 뻗고 해서 겨우 간신히 자신의 한쪽 손을 집어넣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어둠 속에서 공포에 떨고 있는 그 아들의 작은 손을 거기서 붙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는 이렇게 외칩니다. 아들아, 아빠야, 아빠가 왔어. 이젠 됐어. 이젠 괜찮아. 암흑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아이는 그 아버지의 거친 손을 붙잡는 순간 신기하게도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옆에 같이 갇혀 있으면서 울고 있던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말해줍니다. 얘들아, 이제는 울지 마. 우리 아빠가 여기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살 수 있어.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전에 하던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도대체 내 꼴이 이게 뭐야? 이 전도도 할 수가 없고 선교도 못하고 지금 뭐 제자 훈련도 불가능하고 교회 개척도 지금 더 많이 세워야 되는데 저 로마를 넘어서 저 스페인까지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런 푸념 섞인 넋두리 빌립보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의 손과 발은 묶였지만 그의 영혼은 너무나 자유롭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동사 위주의 신앙에 그는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앙의 중심은 여전히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자기를 주목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수준을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그냥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 그것을 바울은 엔조이하고 있었던 것인데 이거를 좀 신학적인 표현을 빌리면 doing의 차원을 넘어서 being의 차원에 그는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에요. 비록 아무 일을 안 하고 있어도 주님과 나와의 그 깊은 관계, 그 fellowship, 그리고 서먹서먹한 관계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좀 통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내가 사는 것 이퀄 그리스도. 그냥 거기에 무슨 형용사가 필요 없고 부사가 필요 없고 무슨 꾸밈이 필요 없고 그냥 나나 그리스도나 그냥 하나라고 하는 그 완전한 연합.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감옥 바깥이든지 감옥 안이든지 문제될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행위가 멈춘 그 자리에서 바울은 정말 차원 높은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거기서 만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해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내 삶은 곧 그리스도 자체구나. 할렐루야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이 고백이 바로 감옥에서
터져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거 아닐까요? 야, would you do more for me? 나를 위해서 지금 하는 것보다 좀 더 많은 일을 해줄 수 없겠니? 뭐 하나님이 맨날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것보다 지금보다 더 바쁘고 분주하게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우리 자신을 먼저 원하십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의 교훈을 통해서도 주님은 이것을 얼핏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과거에 머물러 계시지도 않고 현재에만 그렇게 계시는 분이 아니고 미래에만 또 계시는 분도 아니시고 시제와 상관없이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아까 그 지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캄캄한 고난의 잔해 속에 갇힌 우리를 향해서 그 아버지처럼 손을 내밀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냥 너와 함께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는 안전하다. 이제 됐어. 괜찮아. 나 여기 있잖아. 이 음성을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영적 귀를 열어주셔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음성 들리는 사람은 살아냅니다. 견뎌냅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나도 살고 옆에 있는 친구들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고난의 잔해 밑에 깔려 있으면서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이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지요. 말씀을 맺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의 삶의 상황이 마치 늘 하던 일이 멈추어 버린 것처럼 동사적 상황이 끝난 것처럼 답답함을 겪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뭔가 예전처럼 열심히 달리고 싶은데 건강이 허락지 않고 뭔가 이루고 싶은데 상황이 막혀 있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 속에 갇혀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그 자리는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깊은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우리의 동사적 삶을 잠시 내려놓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깊이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거기서 끝나지 말고 동사가 생략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바울처럼 우리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게 건강이 있든 없든 내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내게 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동사 없음. 내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그거면 됐습니다. 저는 그거보다 더 바라는 게 없습니다. 최고의 고백을 우리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침 성찬이 있습니다. 성찬의 본질 역시 이와 상통합니다. 지금은 떡과 잔이 내 밖에 있지요. 그러나 잠시 후면 그것이 나의 믿음을 통하여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그 떡과 잔으로 상징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쑥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계시지만 그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이렇게 그래픽하게 구체적으로 성찬이라는 이 행위를 통해서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리마인드 또 기억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후에도 우리는 또다시 생활 속으로 나가면 마치 주님이 나와 멀리 계신 사람인 것처럼 또 새하얗게 잊어버리고 나 혼자서 또 허둥지둥 막 뛰어다닐 우리들이지만 그래도 매월 첫째 주에 이렇게 성찬을 통해서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올 때는 허전하게 왔을지라도 예배 마치고 나갈 때는 그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할 일 많은 세상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때 어제보다는 오늘이 지난주보다는 이번주 지난달보다는 이번달이 아멘 안 해도 저는 계속합니다. 작년보다는 금년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 고백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프라미스 교회 허연행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청취하셨습니다. 프라미스 교회는 130-30, 31 에비뉴 플러싱에 위치하고 있으며 뉴저지 레오니아와 수아니 조지아의 지역 성전을 두고 4살부터 14살까지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양육하는 414 윈도우 선교 비전으로 지역과 세계를 섬기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과 교회 소식에 관한 궁금한 내용은 전화번호 718-321-7800, 718-321-7800이나 웹사이트 www.promise414.com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프라미스 교회의 시간을 마칩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뉴저지 새로운 개혁교회의 시간. 치유하고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뉴저지 새로운 개혁교회. 지금은 뉴저지 새로운 개혁교회의 담임이신 김도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1: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한 10여 년 전에 부목사로 섬기실 때 한 교우가 한 번은 선물을 하나 주더랍니다. 목사님, 이거 한 500불어치인데 그냥 제 말 믿고 가지고 계세요. 어지간하면 팔지 마시고 그냥 간직하시면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그 펀드 매니저인가 재정 일을 하시는 분이었나 봐요. 뭔지도 모르고 경제 운영에 대해서 좀 무지한 때라서 그냥 선물인 줄 알고 감사합니다 하고 받고 사는데, 아이도 키워야 되고 부교육자 생활이 다들 빠듯하니까 아이고 어떻게 좀 돈이 필요한데 아쉬워서 그냥 그걸 팔아서 아주 유용하게 생활비로 잘 썼답니다. 그리고 얼마 있으니까 익숙한 이야기가 자꾸 TV에 나와요. 저거 어디서 들었는데 저게 뭐지? 뭐 비트코인 그래요. 자기가 판 그게 비트코인이더래요. 최근에 그 시세를 한번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그 500불을 안 팔고 가지고 있었으면 그 팔팍의 스트릿 하나를 다 사고도 남았을 돈이 자기한테 남았을, 손에 있었을 텐데, 내가 왜 그런, 왜 그때 그 교우님 말씀 안 듣고 그 팔지 말라 그랬는데 왜 그랬을까? 저를 볼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잘 들으면 우리 삶이 지금과는 확실히 바뀌어 있었을 일이 얼마나 많을지요. 어릴 때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었더라면, 학교에서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었더라면, 혹은 일터에서 상사나 동료의 어떤 말을 내가 잘 들었더라면 삶이 지금과 확실히 바뀌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순간이 곰곰이 생각해보면 누구에게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귀 기울여 들었어야 할 그 모든 말 중에서 가장 귀 기울여야 했었던 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은 거듭남에 대한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거듭남이 물과 성령의 역사로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이 거듭남의 생명 탄생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거저 주신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 거듭남이 사람의 노력이나 자격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일어나는 기적임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거듭남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이라면 그저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실 때까지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있듯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요? 비는 하늘에서 오는 것이지만 그 비를 빗물을 잘 활용하려면 저수지를 만들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하늘에서 오는 은총을 누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바로 그 답을 들려주시는 대목입니다. 거듭남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가르치는 본문 23절은 썩지 않는 씨로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23절 전반부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닙니다. 썩을 씨가 있다는 말이에요. 뭘까요? 바로 거듭남을 일으키기 위한 인간의 모든 노력이나 자격을 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선을 행하고 구제와 선교를 많이 하는 그 모든 노력이 우리가 하는 것일 때에 그것은 썩을 씨입니다. 썩는다는 말은 곧 부패 사라진다는 뜻이죠. 인간의 노력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안과 혈통을 타고 태어나든 혹은 아무리 많이 신앙을 위해 노력하든 그 모든 자격과 노력은 다 곧 유통기한이 끝나는 썩을 것에 속합니다. 유혹이나 시련이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사람의 신실함은 썩어 사라져버립니다. 어려운 시절이 되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었냐 할 만큼 사람의 자격이라는 것, 신분이라는 것이 아무 소용없는 것이 됩니다. 그토록 신실했던 사람도, 그토록 고귀를 보였던 사람도 인간의 내면에 있는 바닥에 썩은 것이 올라오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 훌륭해 보이고 신실해 보이고 고귀를 보이는 이유는 아직 그 밑바닥에 올라올 만한 상황에 운 좋게도 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인간도 자기 자신의 신실함, 성실함, 그간의 수고와 헌신을 의지하여 거듭나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없고 이 세상에 썩을 인간의 모든 자격과 노력을 믿을 수 없습니다. 많은 이들의 행복을 배우자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해 주는가, 자신에게 얼마나 신실한가에 의지합니다만 그런 이는 반드시 실망하게 됩니다. 상처받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기 삶의 안정을, 직장이 얼마나 자신을 잘 지켜주고 비즈니스가 얼마나 자기를 잘 필요를 공급해 줄까에 의지합니다만 결국은 그것이 자신을 지켜주지 못하는 때를 만나게 됩니다. 많은 교회가 신실한 교회의 일꾼들, 기둥 같은 저 목사님이 계셔서, 저 장로님, 저 권사님이 계셔서 이 교회는 괜찮을 거야. 사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교회는 반드시 상처를 받고 흔들립니다. 모두가 썩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만 썩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 본성에서 나온 모든 시도가 다 썩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썩을 인간의 노력과 자격, 공로와 신실함을 믿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눈에는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 저분처럼 믿으면 정말 훌륭한 신앙인일 텐데. 그러나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서 보면 1층 집이나 2층 집이나 5층 집이나 10층 집이나 다 성냥곽인 것처럼 완전하신 하나님 눈에 보면, 하나님의 시야에서 보면 신실해 보이는 그 누구나, 부족해 보이는 그 누구나 다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미달되어도 한참 미달된 존재일 뿐이지요. 예, 들판에서 만나는 들꽃이 얼마나 예쁩니까? 풀은 얼마나 파릇파릇 이쁩니까? 그러나 더운 여름에 바람이 한번 불고 나면 그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 시들어버리죠. 우리 인간의 영광이 그와 같습니다. 여름바람에 지는 들꽃처럼 그 아름다움이 사라지듯 우리 인간의 모든 신실함은 다 사라져 썩을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하여 거듭남을 경험할 길이 없다는 뜻이죠. 그러면 무엇이 우리에게 거듭남을 일으킵니까? 23절 후반부가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며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썩지 않는 씨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지요. 25절은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한다. 이 말씀이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썩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 영원히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시작된 생명만 영원히 우리에게 기적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남을 기다리며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썩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은 10장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라 하였습니다. 거듭남을 일으키는 기적의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것이 거듭남의 기적을 일으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여러 비유를 통해서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대표적인 비유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마가복음 4장에 등장하는 스스로 자라는 씨입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다. 하루하루 지나는 동안 농부도 모르는 사이에, 즉 농부의 힘이 아니라 씨가 스스로 뿌려진 씨는 움이 돋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처음에는 싹이 나고 다음에는 이삭이 나와 마침내 염은 알곡이 달린다. 곡식이 다 익어 추수 때가 되면 농부는 낫으로 그것을 거두어들인다. 말씀 안에 스스로 자라는 생명력의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스스로 자라는 생명의 힘으로 생명의 열매를 마침내 맺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육신이 되어 오신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요한 사도가 선언한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만이 우리 안에 영원히 시들지 않는 참된 생명을 맺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한이란 사람이 여관방에 기가 막혀서 누워 이렇게 천장을 보다가 거기에 적힌 말씀을 보고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인장, 도대체 이 이야기가 무슨, 누구 이야기고 어디서 나온 이야기요? 물어 존 로스 선교사를 찾아가서 그 말씀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고, 마침내 세례를 받아 1876년에 한국인 최초의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한 사람의 영혼에 거듭남의 기적을 일으키신 겁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주님을 만난 후에 그들이 하던 고백이 이것입니다. 그들은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 말씀을 설명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속에서 뜨겁지 않더냐 하고 서로 말하였다.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있는 능력이 사람의 속사람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기적입니다. 말씀은 이처럼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이 그런 능력을 일으키도록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기적을 일으키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세도 있다는 사실을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농부가 밭에 나가 씨를 뿌렸는데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그리고 좋은 밭에도 씨가 떨어졌습니다. 아니, 왜 좋은 밭에만 뿌리지? 길가에 왜 뿌리고 가시밭에 왜 뿌리나 싶겠지만, 팔레스틴의 이 농경지를 가보시면 유대 지방에는 산비탈의 밭이 많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의 이 평야처럼 끝도 없이 넓은데 정사각형으로 줄을 쫙쫙 맞춰서 만들어 놓은 그런 논이나 밭이 아닙니다. 산비탈의 아주 좁은 그 평면이 나오지 않는 그런 경사지인데를 이렇게 깎아가지고 계단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밭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런 곳은 평평한 데만 이렇게 골라서 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그 산비탈을 옆으로 내려가면서 휙 뿌리면 그중에 일부는 평평한 데 떨어지고 일부는 기슬지고 이렇게 경사지고 또 사람들이 손대지 못한 그런 밭에도 떨어집니다. 그런 땅에도 떨어지는 거죠. 그런 사이사이에 있는 그런 땅이 길가, 돌짝 혹은 가시밭입니다. 그런데 떨어진 밭은 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처음부터 새가 와서 먹어버리거나 혹은 자라다가 그만 죽어버렸다는 이야기죠. 옥토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었다고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을 가리킨다. 그런 사람은 100배, 60배 또는 30배의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은 우리가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말씀을 받을 때에 좋은 마음 밭으로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마치 제가 말씀드렸던 그 어느 목사님이 교우가 하는 말을 건성으로 듣고 간직하라는 말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선물을 어떻게 간직해야 할지를 귀 기울여 듣고 간직하고 기다리는 결단을 하는 것과 같은 마음 자세라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 거듭나는 사람의 예가 성경에 많습니다. 그중에 한 인물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고넬료죠. 그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가족과 함께, 친지와 함께 다그 앞에 엎드려 들으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선생님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들으려고. 이 말은 건성으로 듣지 않겠다는 뜻이죠. 모든 것을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다 들으려고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 앞에 있는데 왜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합니까?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다는 뜻이에요. 건성으로 듣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잊어버리고 듣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거 간직하세요 하는 교회

0: 말을 그저 선물하는 사람이 호의로 하는 말 정도로 듣지 않고 정말 이걸 간직하면 좋은 일이 있을까? 기대하며 믿고 신뢰하며 듣는다는 뜻이에요. 고넬료와 온 집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 좋은 마음 밭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베드로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이런 좋은 마음 밭에 기적을 일으키는 썩지 않는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그 마음에서 일어날까요? 변화가 시작됩니다. 드러나는 변화요, 알 수 있는 변화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성령이 말씀을 받는 좋은 마음밭에 일으키는 변화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 권능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 폭탄 다이나마이트 던지면 쾅 하고 터지면서 그 전에 터지기 전에 있던 그 상황과 완전히 다른 상황을 만들어버리죠. 거기 뭘 가로막고 있던 큰 장애물이 있다면 그 폭탄의 힘이 장애물을 치워버립니다.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오죠.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두나미스 권능을 일으키셔서 변화를 가지고 오십니다.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오실까요? 첫 번째는 감정적 변화입니다. 앞서 예로 든 엠마로 가던 두 제자는 마음이 뜨거워졌다 했습니다. 성령께서 거듭남을 일으키는 경험을 한 많은 성도들이 비슷한 고백을 간증으로 합니다. 어떤 이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데 눈물이 솟구칩니다. 어떤 이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평안과 위로를 경험합니다. 또한 어떤 이는 구원의 은혜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솟구쳐서 이전의 삶으로 결코 돌아가고 싶지 않는 행복감을 느낍니다. 또 자신의 죄를 깨달을 때 오는 깊은 슬픔과 찔림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시작되면서 이웃과 형제자매, 이전에는 사랑하지 못하던 원수까지도 불쌍하게 보이는 마음이 그 안에서 시작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동시에 섞여서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일으키는 감정적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지적인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이해되지 않던 성경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믿겨지는 일이 시작됩니다. 전에는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걷고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어떻게 병자가 한순간에 치유될 수 있단 말인가 했던 기적들이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면 일어날 수 있으리라는 확신으로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희생이 어떻게 나의 죄를 씻게 되는지 그 원리가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삶의 목적과 가치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세상의 재물과 영광 그토록 소중해서 얻으려고 몸부림치던 것이 다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합니다. 죄와 악을 멀리하고 은혜와 사랑을 구하는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싶듯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어서 죄를 멀리하고자 하는 거룩한 욕망이 그 안에 생깁니다. 세 번째는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의지적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생깁니다. 죄가 추하고 더럽게 느껴지면서 그 죄를 끊고자 하는 거룩한 욕망이 마음에 생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자 하는 헌신의 결단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사슴이 시냇물 찾기를 갈급함 같이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더 알고 가까이 가고자 하는 갈망이 시작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거듭남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증거는 바로 이처럼 우리의 감정적, 지적, 의지적 변화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런 성령님이 일으키시는 변화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니고데모와 부자 청년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몇 주 전부터 묵상했던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하는 니고데모의 질문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부자 청년. 그리고 목사님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여러분이 만약 묻고 계신다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후반부 2장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권합니다. 갓난아기들처럼 순수한 말씀의 모유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기가 배가 고플 땐 어떻게 합니까? 직진합니다. 누구한테? 엄마한테. 엄마한테 어떻게든 기어가든 몸부림을 쳐서 엄마한테 손을 뻗고 엄마한테 모유를 달라고 몸부림을 치지요. 뜻대로 안 되면 웁니다. 줄 때까지 땡깡을 쓰며 웁니다. 얼마나 아기가 그 엄마의 모유를 사모합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의 모유를 사모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거듭남의 기적을 시작하셔서 구원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에 대한 이런 갈망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은 그 갈망을 또한 목마른 사슴으로 비유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제 마음이 어떤지 고백드립니다.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갈망의 대상은 썩을 씨입니다. 부질없는 씨입니다. 여러분이 좋다고 그렇게 칭찬하고 박수치고 하던 사람이 내일 여러분을 돌아서서 모른다 하고 외면하고 여러분을 상처주고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행복의 조건이라고 믿었던 그것이 여러분을 가장 비참하고 슬프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날이 옵니다. 왜요? 그 모든 것은 썩을 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거듭남은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갈망해야 할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이십니다. 사슴이 시냇물 찾기 갈급한 것처럼 아기가 엄마의 모유를 간절히 원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갈망할 때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거듭남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 중 아직 거듭남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 이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인색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거듭남을 너무나 아끼셔서 특별히 예쁜 놈들한테만 하나씩 몰래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려고 아들 예수까지 내어 온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수치와 고통을 당하며 매어 달리도록 만드시고 광야에서 뱀을 바라본 이들마다 산 것처럼 이 예수를 바라보는 이들마다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분이 너그러우시고 후하게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거듭남을 우리가 모른다면 거듭남의 이 놀라운 두나미스의 능력을 맛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갈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헛된 것을 갈망하느라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겨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부르죠.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갈망합니까?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 무엇보다 우리가 갈망해야 할 것이 있다면 주님이십니다. 주님과 동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거듭남의 영원한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좋은 마음밭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으며 주님을 갈망하는 이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복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에게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뉴저지 새로운 개혁교회 김도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청취하셨습니다. 뉴저지 새로운 개혁교회는 뉴저지 레오니아 하이스쿨에서 1부 9시 30분에 2부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교육부와 EM 예배 시간은 11시입니다. 주소는 650 윌로우 트릴로드 레오니아 뉴저지 07605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뉴저지 새로운 개혁교회의 시간을 마칩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다음 주까지 종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발전소와 교량 등 주요 시설을 공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군사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미 상원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쟁 대응에 반발해 국방 추권 법안 처리를 저지했습니다. 의회 승인 없는 군사 행동과 국방비 확대에 대한 견제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이 아랍에미리트를 AI 반도체 수출 통제 완화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조치가 이란 대응 과정에서 미국을 지원한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보상 성격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드론 스타트업 네로스 테크놀로지스가 미 국방부와 5억 달러 규모의 FPV 드론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미군은 중국산 저가 드론에 대응하기 위해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AI 업계와 협력해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민관 정보 공유 허브 골드 이글을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네트워크 취약점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며 사이버 위협 대응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미 주요 출판사와 작가들이 AI 학습에 저작물을 무단 사용했다며 구글을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민세관단속국 ICE가 단속 과정에서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차량 정지 단속을 대부분 중단했습니다. 과잉단속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바디캠 착용을 확대하는 등 단속 방식을 일부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위스콘신주 대법관 선거 당시 유권자들에게 거액의 수표를 지급한 것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돌연사한 뒤 온라인에서는 독살설 등 각종 음모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타살 정황이 없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법원이 아이클라우드의 아동 성착취물 방치 책임을 물은 집단소송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서는 애플의 법적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성추행 관련 민사소송 판결에 따라 피해자인 이진 캐럴에게 약 5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의 재심 요청을 기각하면서 원심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수요일 모닝뉴스 김지수입니다. 모닝뉴스 첫 소식입니다. 뉴욕주의 인구 증가세가 사실상 멈춘 가운데 뉴욕 주민들의 타주 이주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뉴욕시를 떠난 주민들은 인접한 뉴저지와 남부 플로리다로 가장 많이 이동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입니다.
1: 시민예산위원회가 14일 공개한 새로운 연구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뉴욕주의 순인구 증가가 1,000명에 그쳐 사실상 정체 상태를 보였습니다. 이는 2024년도 순증가 인구였던 21만 5천 명과 비교해 21만 명 이상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인구 정체의 가장 큰 원인으로 뉴욕시를 비롯한 여러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유출을 꼽았습니다. 뉴욕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전입보다 전출이 약 1만 2천 명 더 많았으며 센트럴 뉴욕, 노스 컨트리, 웨스턴 뉴욕과 모호크밸리 지역에서도 인구 감소가 이어졌습니다. 뉴욕주의 경우 다른 주로 떠난 주민들이 유입된 주민들보다 약 13만 8천 명이 더 많은 순 유출을 기록했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가장 많은 뉴욕 주민이 이주한 곳 1위로는 뉴저지가 꼽혔습니다. 해당 4년 동안 총 39만 660명이 뉴저지로 이동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플로리다가 37만 5,911명으로 2위를 차지했고 펜실베니아로 17만 7,335명, 커네티컷으로 14만 8,316명, 노스캐롤라이나로 12만 3,751명이 이동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뉴저지 주에서도 버겐 카운티와 허슨 카운티로 가장 많은 뉴욕 주민들이 유입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따져보면 버겐 카운티에는 7만 4,855명, 허슨 카운티에는 6만 7,635명의 뉴욕 주민이 새롭게 이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주 외부로 떠난 주민 외에도 뉴욕주 내부에서도 대규모 인구 이동이 포착됐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약 120만 명이 뉴욕시를 떠나 뉴욕주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으며 상당수는 웨체스터 카운티, 롱아일랜드 등 뉴욕시 인근 교외 지역을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구 유출은 소득 수준과 연령, 인종, 민족에 상관없이 모든 계층에서 나타나 특정 계층에서만 이주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역별 소득 차는 뚜렷했습니다. 브루클린, 퀸즈, 스테튼아일랜드, 더 브롱스에서 뉴욕주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주민들의 평균 소득은 5만 5천 달러 미만이었던 반면 맨해튼을 떠난 주민들의 평균 소득은 11만 4천 달러를 넘었습니다. 또 맨해튼만 살펴봤을 때 고소득 주민의 유출이 유입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타주로 이주한 뉴욕 주민들 가운데 가장 높은 평균 소득을 기록한 주민들의 목적지는 캘리포니아로 평균 연소득 10만 2,75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주에서 플로리다로 이주한 주민들의 평균 소득은 9만 9,411달러였으며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주로 이주한 뉴욕 주민들이 벌어들였던 총소득은 연간 약 374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뉴욕의 인구 감소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인 인구 이동 추세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특히 인접해 있는 뉴저지와 플로리다가 뉴욕 주민의 대표적인 이주 목적지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0: 미 연방 상원의 민주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과 관련해 의회와 협의하지 않은 것에 반발해 국방수권법 처리를 저지했습니다. 14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미 연방 상원에서 국방수권법안 심의를 진행하기 위한 절차 표결이 부결됐습니다. 찬성이 50표로 반대 46표보단 많았지만 전체 100석인 상원의원에서 법안 심의를 이어가는 데 필요한 60표에 미달해 법안 심의 절차가 중단됐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표결에 앞서 본회의 연설에서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도 전략도 출구 계획도 없이 이 전쟁을 시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표결은 사실상 당론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사우스 다코다주 출신인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를 제외하고 모두 법안 처리에 찬성했습니다. 튠 원내대표는 상원 규정에 따라 추후 재표결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국가 안보보다 정치를 앞세우고 있다며 이 법안은 우리 군이 오늘 당장 임무를 수행할 준비를 갖추고 미래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부결은 예상된 수순이었습니다. 지난달 상원 군사위원회의 법안 심의에서 민주당 의원 9명이 국방수건법에 반대표를 던진 만큼 이날 본회의에서도 법안 심의가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국방수건법은 통상 민주공화 양당의 강력한 지지를 받아 처리돼 왔습니다. 민주당은 1조 달러가 넘는 이 법안을 승인할 경우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시작된 이란전에 의회가 동의한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해왔습니다. 민주당은 또 각종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삭감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전체 군사비를 1조 5천억 달러까지 늘리려는 데에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수건법에 포함된 1조 1,500억 달러 외에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해 의회 3,500억 달러를 추가로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 절차를 이용하면 민주당의 지지 없이도 관련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올해 국방수건법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1,500억 달러의 국방 예산을 승인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안은 함정과 항공기, 미사일 체계를 얼마나 구매할지부터 장병 임금 인상과 지정학적 위협 대응 방안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주요 국방정책 전반이 포괄적으로 담겼습니다. 국방수건법은 전통적으로 민주공화 양당 모두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것으로 여기는 법안으로 지난 60여 년간 매년 예외 없이 법률로 제정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부결에 대해 거의 항상 초당적 지지를 받아 통과되던 국방수건법이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시작한 이란 전쟁을 둘러싼 정치적 격전지가 됐음을 보여준다며 상원 지도부가 언제 어떤 조건으로 다시 법안 심의에 착수할지 불확실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주가 미 50개 주 가운데 처음으로 대형 데이터 센터 건설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인공지능 산업 확산으로 데이터 센터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전력 소비 증가와 공공요금 인상, 환경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최대 1년간 신규 건립 심사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뉴욕주가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최초로 대형 데이터 센터 건설을 유예하는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캐티 오컬 뉴욕 주지사는 14일 성명을 내고 이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명령에 따라 뉴욕주는 50메가와트급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대형 데이터 센터 건립 시에 관련 환경 허가를 최대 1년간 한시적으로 중단합니다. 미 전역에서 대형 데이터 센터 건립 유예를 도입한 주는 뉴욕주가 처음입니다. 뉴욕주는 유예기간 전력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데이터 센터 건립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계획입니다. 호커홀 주지사는 성명에서 데이터 센터 개발이 공공요금 인상, 천연자원 고갈, 뉴욕 주민들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로 이어질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조처하고 앞장서는 것은 나의 책무라고 말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인공지능 AI 관련 대형 데이터 센터 건립이 추진되는 가운데 지역 주민들은 데이터 센터가 수자원과 전기 에너지를 막대하게 사용하고 지역 전기요금 인상을 초래한다며 건립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기존에 건립돼 운영 중인 데이터 센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데이터 분석 업체 데이터 센터 맵에 따르면 뉴욕주에는 현재 133곳의 데이터 센터가 운영 중입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세계 곳곳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이 증가하는 안보 위협에 맞서 우크라이나와 함께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연합을 창설기로 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실 엘리제 궁은 13일 성명을 통해 덴마크, 프랑스, 독일과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와 스페인, 스웨덴 등 9개 나라가 우크라이나와 함께 통합 탄도미사일 방어 연합을 구축키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파리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참여국 정상들이 회담한 뒤 나온 발표입니다. 엘리제 궁은 탄도미사일 위협이 증가하고 있으며 유럽 대륙의 안보를 위한 방어 능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순수한 방어 목적의 탄도미사일 연합 창설을 선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미래의 미사일 위협을 억제, 무력화할 통합 미사일 방어 체계라는 포괄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연합은 우크라이나가 개발 중인 요격 체계 프레이아를 중심으로 추진됩니다. 프레이아는 미국산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의 저비용 대안으로 우크라이나의 실전 경험을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싱가포르 법원이 장관들의 고급 부동산 거래 관련 의혹을 제기한 블룸버그 통신의 기사에 대해 장관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5억 원대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4일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헤이 샨무감 내무부 장관과 한 씨 램 인력자원부 장관이 블룸버그 회사에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 사건에서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블룸버그 회사와 기자가 장관 한 명당 23만 싱가포르 달러, 약 2억 6천 6백만 원씩 총 46만 싱가포르 달러, 약 5억 3천 2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고 해당 기사 삭제를 명령했습니다. 이에 블룸버그는 해당 기사를 내렸습니다. 블룸버그는 2024년 12월 싱가포르 고급주택 거래 점점 더 비밀에 쌓여간다 라는 기사를 통해 여러 고급저택 거래가 법적 서류 없이 이루어져 추적이 어렵다고 보도하면서 이들 장관이 관련된 거래를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기사가 원고들이 불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숨기고 조사를 피하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거래에 대한 공개 기록이 보관돼 있고 전산 서비스를 통해 검색도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기사가 원고들의 개인적인 청렴성, 인격, 직업적인 명성을 직접적으로 훼손했다며 기사가 공익을 위해 작성됐다는 블룸버그 측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노르웨이 축구대표팀의 간판 공격수 엘링 홀란이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엘링 홀란이 착용한 머리끈이 강원 춘천의 한 기업이 생산한 제품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5일 춘천시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춘천 남산산업단지 입주기업인 도지가 생산하는 머리끈 끈에끼는 홀란이 월드컵 기간 모든 경기마다 착용하면서 축구팬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제품은 격렬한 움직임과 땀에도 쉽게 늘어나거나 흘러내리지 않는 내구성과 착용감을 갖춘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최근 주문이 늘어나 단기간 최대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끈에끼는 경남 함양이 고향인 조현태 대표가 개발한 브랜드로 실이나 끈을 말하는 경상도 방언에서 유래됐습니다. 조 대표는 2015년 노르웨이 기업 본뎁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유럽 시장에 진출했으며 2023년 유통 상표권을 넘긴 이후에도 독점권과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춘천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 이하예입니다.

0: KBL 라디오 모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당신과 PCB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 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 뱅크 제공입니다.
1: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2: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3: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2: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3: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4: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5: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6: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 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 반점입니다.
7: 사장하면 역시 장원 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 반점, 내 생이 누룽지 탕도.
6: 703-354-1950, 703-354-1950.
0: 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뱅커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뱅커포프 제공입니다. 최대로 폼 최대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 가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고교 시절 경주용 드론을 만들어 미국 청년들이 미 육군과 5억 달러 규모 계약을 맺고 전쟁 드론을 대량 생산해 납품하게 됐습니다. 이들이 만들게 될 드론은 연간 100만 대 정도로 향후 미군은 이를 활용해 중국산 저가 전쟁 드론에 맞설 전망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드론 경주 선수 출신 10대들이 설립한 드론 스타트업 네로스 테크놀로지스가 미 국방부와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보도했습니다. 네로스의 설립자는 24세 올라프 히치와와 23세 소렌 멀로 앤더슨입니다. 고교 시절 친구들이 졸업 파티에 가거나 미식축구 경기를 응원할 때 이들은 드론을 만들어 날리고 추락시켰다가 다시 조립하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히치와는 내 삶은 드론에 완전히 집착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고교 졸업 후인 2023년 네로스를 창립했습니다. 네로스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유명해진 값싼 킬러 드론을 대량 생산하게 됩니다. 미 육군은 이번 계약으로 현재 연간 5만 대 정도인 드론 구매량을 2년 안에 최소 100만 대로 늘려 더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군사력을 갖출 계획입니다. 네로스가 만드는 건 보병 1인이 운용하는 1인칭 시점 드론입니다. 운용자가 헤드셋을 착용해 조종하며 실시간 영상 전송 카메라와 목표물에 닿으면 터지는 폭발물을 탑재합니다. 이런 드론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많이 등장해 유명해졌습니다. 미국 FPV 시장은 그동안 중국 DJI 테크놀로지 모델들이 장악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 연방통신위원회 명령으로 이 모델들은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군이 원하는 수준의 저렴한 FPV 드론을 대량 생산하지 못합니다. 네로스는 캘리포니아 공장에서 주당 1,200대 드론을 생산합니다. 2028년까지 연간 100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히치와는 중국의 물량에 대응하려면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로스가 생산하는 드론 아천은 대당 약 $2,000입니다. 탄두와 관련 장비를 추가하면 약 $5,000가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와 최근 이란 전쟁에서 쓰였던 DJI 모델과 비교해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입니다. 국방부 출신으로 현재 드론 훈련 스타트업 킬존을 운영하는 트렌드 NMAC는 네로스는 서방 국가들을 위해 대규모로 그것도 합리적인 가격에 드론을 생산한다. 다른 회사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멀로 앤더슨은 펜타곤을 어떻게 드나들어야 할지는 우리 스스로 알아내야 했다. 누구도 그곳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캐비너스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높은 인플레이션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물가 안정 의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보도에 성경화 기자입니다.
2: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14일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향후 금리 정책도 인플레이션 둔화 여부를 중심으로 결정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워시 의장은 이날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기 전에 사전 배포한 발언 자료에서 연준의 최우선 목표는 통화정책을 올바르게 운용하는 것이고 아니면 가능한 한 그에 최대한 가깝게 운영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것이 우리의 분명하고 변함없는 목표이며 방향을 잡는 기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책을 올바르게 운용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고 지난 5년간의 인플레이션 급등은 과거의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시 의장은 연준 의장으로 취임한 뒤 지난달 처음 주재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 대해 동료 위원들과 저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미국의 가계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안겨왔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우리 위원들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용납하지 않고 물가 안정을 회복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공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0에서 3.75%로 동결했다고 워시 의장은 설명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1: 미 상무부가 한국산 주요 수출품에 대해 엇갈린 무역 판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산 타이어에 대해서는 덤핑 판매가 있었다고 보고 반덤핑 관세 부과 절차에 들어간 반면 내년 강판은 덤핑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3: 13일 미 상무부가 한국산 주요 제품에 대해서 엇갈린 무역 판단을 내렸습니다. 한국산 타이어에는 덤핑 판매가 있었다고 결론 내린 반면에 냉연 간판에 대해서는 주요 업체들의 덤핑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무부는 한국산 승용차와 경트럭용 타이어에 대한 반덤핑 관세 행정 재심 최종 결과를 공개하고 한국 타이어와 넥센 타이어의 덤핑 마진을 각각 13.03%와 8.02%로 결정했습니다. 개별 심사를 받지 않은 금호 타이어에는 두 업체의 결과를 반영해 10.53%의 덤핑 마진이 적용됐습니다. 이번 판단은 지난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미국에 수입된 타이어 판매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상무부는 해당 기간에 한국 업체들이 미 시장에서 정상 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제품을 판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덤핑 마진은 향후 부과될 반덤핑 관세 산정의 기준이 되며 미 세관국경보호국은 상무부 지침에 따라서 해당 수입 물량에 대한 관세 징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반면 철강 제품에 대해서는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무부는 한국산 냉연 강판에 대한 행정지심에서 현대제철과 포스코의 덤핑 마진을 모두 0%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두 업체가 미 시장에서 덤핑 판매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다만 한국산 부식방지 강판과 관련해서는 일부 업체가 정부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별도의 상계관세 심사를 통해서 최대 5.34%의 보조금률을 산정했습니다. 한편 미 국제무역위원회는 한국산 타이어에 적용 중인 반덤핑 조치를 계속 유지할지 검토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검토는 특정 기간의 판매 가격을 분석한 상무부 행정재심과는 별개로 기존 관세 조치가 종료될 경우에 미 산업의 피해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4: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5: 한 모금 아니잖아.
4: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맛?
5: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4: 마지막 딱 한 모금만.
6: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7: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구름이 조금 끼겠지만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에는 강한 햇볕과 함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98도, 섭씨 37도, 최저기온 77도, 섭씨 25도로 예상됩니다. 야외 활동 시에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시고 장시간 햇볕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인 내일도 구름이 조금 지나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95도, 섭씨 35도, 최저기온 74도, 섭씨 23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다소 낮아지겠지만 여전히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화창한 가운데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102도, 섭씨 39도, 최저기온 79도, 섭씨 26도로 매우 무덥겠습니다. 특히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더 높게 느껴질 수 있는 만큼 야외 활동은 가급적 오전이나 저녁 시간대로 조정하시고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구름이 조금 끼는 가운데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100도, 섭씨 38도, 최저기온 76도, 섭씨 24도로 예상됩니다. 여전히 폭염 수준의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이 필요하겠습니다. 뉴욕과 워싱턴 수도권 모두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출하실 때는 가벼운 옷차림과 함께 물을 자주 드시고 노약자분들은 한낮 야외 활동을 가급적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7월 15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1: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2: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1: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Young Brain Body GC Natural 714-870-7582
3: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ea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4: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킬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대의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은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닝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 NY 또는 문자 Hope 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5: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6: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5: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6: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5: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7: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5: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6: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8: 아이고 여보, 이번 여름에 부모님이 오시는데 나이아가라까지 직접 운전할 생각하니 벌써 무릎이 쑤시네.
9: 당신이 왜 운전을 해?
10: 지금 프린트와에서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 중인데.
8: 진짜? 푸른 투어라면 미동부랑 서부 다 하는 곳이지?
10: 그럼 나야가라 캐나다는 물론 서부 4대 캐년까지 다 있어. 호텔, 식사, 관광 완벽 포함이라 우린 몸만 가면 돼.
8: 이번 미국 여행은 제대로 하겠네.
10: 준비는 푸른 투어가 다 하니까 여행만 즐기자고. 6, 7, 8.
11: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가족과 친지 방문 여행도 역시 푸른투어.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12: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13: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14: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로이터통신은 15일 네오 클라우드 기업인 코어위브가 메모리 및 스토리지 칩 가격 하락에 대비해 금융 파생 상품을 해지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가 전합니다.
15: 로이터에 따르면 코어위브는 그동안 AI 인프라 구축붐에 따른 공급 확보를 위해 마이크론, 샌디스크 등 메모리 업체와 장기 공급 계약을 맺어왔습니다. 이런 계약 다수는 DRAM과 스토리지 칩의 구매 가격 하한선을 공급 업체에 보장해주는 구조입니다. 반도체 업체에는 수요 둔화 국면에서 방어막이 되지만 AI 연산 자원인 그래픽 처리 장치를 필요한 만큼 구독형으로 제공하는 코어위브 같은 구매자에게는 향후 가격이 떨어질 경우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값을 계속 치러야 하는 위험을 안깁니다. 이 때문에 코어위브 경영진은 향후 메모리 칩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 대비한 해지 방안을 논의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토 대상에는 사전에 정한 가격에 자산을 매도할 권리를 부여하는 풋옵션 등 파생 상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논의는 초기 단계이며 에너지, 항공 등 다른 업종에서도 유가 환율 해지가 흔히 쓰이지만 미국 항공사들이 과거 이런 해지로 오히려 손실을 본 전례가 있는 만큼 항상 성공을 보장하는 수단은 아니라고 로이터는 짚었습니다. 메모리 가격 변동성 위험을 해지하는 수단으로 금융 상품을 활용하려는 시도는 매우 이례적이고 메모리 가격 파생 상품 시장은 원유 환율과 달리 정착한 전례가 없었습니다. 1980년과 1989년 두 차례에 걸친 DRAM 선물 시도가 무산됐고 2001년엔 엘론이 DRAM 선물 시장을 만들겠다고 나섰으나 그해 파산하며 함께 사라졌습니다. 공급자가 17곳에서 3곳으로 줄어든 과점 구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14: 뉴욕시의회가 아시안 이민자 사회를 겨냥해 역대 최대 규모의 생활체감형 예산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14일 뉴욕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줄리 매닌 의장과 린다 이 재정위원장, 샌드라 황 원내 부대표를 비롯해 세이커 크리시난, 수잔 주앙 시의원 등 아시안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의원단이 대거 참석해 세부 지원책을 밝혔는데요. 그 현장을 K-Radio가 다녀왔습니다.
16: 뉴욕시 의회가 14일 아시안 미디어 기자회견을 열고 줄리 매닌 뉴욕시 의회 의장의 주도로 서민들의 어깨를 가볍게 할 과감한 민생 예산 타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타결된 뉴욕시 예산안은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아시안 이민자 커뮤니티에 대한 실질적인 가려움을 긁어주는 맞춤형 투자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선 줄리 매닌 의장은 저소득층을 위한 대중교통 요금 지원 제도인 Fair Fares의 수혜 대상을 기존보다 34만 명 늘려 시민들이 반값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뉴욕시 공립학교 모든 유치원생들에게 제공되는 대학 학자금 저축 제도인 NYC Kids Rise의 전면 시행을 민생 안정의 첫 걸음으로 꼽았습니다. 매닌 의장은 이번 예산에서 저소득층 뉴욕 시민들을 위한 Fair Fares 프로그램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장했다며 수혜 대상을 기존보다 34만 명 늘려 이제는 총 130만 명의 시민들이 반값으로 버스와 지하철, 장애인 콜택시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모든 공립학교 유치원생들에게 $1,000를 지급하는 대학 저축 프로그램 NYC Kids Rise를 뉴욕시 전역으로 확대해 미래 세대의 교육 기회를 전폭 지원한다고 전했습니다.
17: We created the nation's largest college savings program where we are seeding every public school kindergartner with $1,000 in a college savings account. And this is so exciting because the research shows that a child who has a college savings account is 3 times more likely to go to college and 4 times more likely to graduate.
16: 이어 매닌 의장은 최근 연방 이민세관단 속국의 무차별 단속에 대비하고 아시안 증오 범죄에 맞서기 위한 이민자 보호법률 복원과 커뮤니티 안전망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17: And then I'll end on a note of public safety. We fought really hard in this budget. Rape numbers are going up. Hate crimes are absolutely going up, and we know that. Felony assaults are going up, and subway crime are going up. Those are the 4 categories where the crime numbers are unfortunately inching up.
16: 매닌 의장은 우리는 ICE의 무분별한 단속과 구금에 대처하기 위해 이민자 법률 서비스 지원금 8,640만 달러를 전격 복원시켰다며 이는 시민들의 권리를 교육하고 이민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아시안 커뮤니티 지원 이니셔티브에 약 500만 달러, 증오범죄 예방에 120만 달러 이상을 투입해 안전한 커뮤니티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샌드라 황 의원은 영어가 서툰 이민자 가정의 금융 장벽을 허물기 위해 대학 저축금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운영 방안으로 모든 공립학교 유치원생들에게 학자금 저축 계좌를 개설해 $1,000의 시드머니를 적립해주는 사업과 지역 밀착형 은행들과의 매칭 펀드 연계 성과도 강조했습니다. 샌드라 황 의원은 우리 이민자 부모님들은 미국의 투자나 복리 이자 개념이 생소할 수 있다며 그래서 플러싱 은행이나 애플 은행 같은 지역 밀착형 은행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추가적인 자금을 예치하도록 이끌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뉴욕시가 지원하는 $1,000가 세월과 함께 복리로 불어나 우리 아이들의 대학 진학에 가장 실질적인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도울

0: 내부에서 체면 때문에 드러내기 어려워하는 가정폭력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아시안 전문 비영리 단체들을 향한 예산 투입의 시급성도 언급했습니다. 황 의원은 가정폭력은 아시아계 커뮤니티 안에서 문화적 배경 때문에 쉽게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고질적인 문제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국어를 쓰고 문화를 온전히 이해하며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상담할 수 있는 것을 돕도록 뉴욕 가정상담소나 가든 오브 호프와 같은 비영리 단체들에 직접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공동체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초의 한국계 뉴욕시 재정위원장으로서 이번 예산안을 진두지휘한 린다리 의원은 사상 최초로 8명의 아시아계 시의원이 함께 목소리를 낸 덕분에 예산 집행의 패러다임이 변했다며 감회를 밝혔습니다. 특히 영어 접근성이 낮고 소외된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식품 및 보건 위생 지원 확대를 이끌어냈다고 말했습니다.
1: City Council members, and I think that's important because not just with budget and funding, but also legislation, the bills that we pass, it has a very different lens and perspective, I think, that we bring to the table because we understand what our community issues are and what the needs are. And so I think it's reflected in the legislation as well as the budget.
0: 린다리 의원은 이어 의회에 8명의 아시안 의원이 진입하면서 예산을 바라보는 렌즈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며 고립되고 영어가 미숙한 시니어들을 위해 한식, 중식과 같은 문화 맞춤형 식사 배달 서비스 예산을 크게 증액해 주말에도 배달을 받을 수 있도록 단가를 인상했으며 모국어로 정서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아시안 전문 비영리단체 중심의 정신건강 클리닉 예산도 대폭 확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예산은 언어 장벽과 제도적 소외 속에 고군분투해온 아시안 이민자들이 뉴욕시의 당당한 주인공으로서 안전하고 동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단단한 법적, 재정적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단순한 일회성 혜택을 넘어 교육, 복지, 이민자 권리 옹호에 이르기까지 풀뿌리 커뮤니티의 자생력을 키우는 실질적인 안전망이 구축됐다는 평가입니다. 시의회는 앞으로도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지역 언론과 단체들과 함께 긴밀히 협력해 이번 예산의 혜택을 구석구석에 전달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약 30년 전 발생한 성추행 피해 주장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면서 피해자인 패션 칼럼니스트 이진 캐럴에게 562억 달러대 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 측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기존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3: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약 30년 전에 자신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재판 결과에 따라서 피해자인 패션 칼럼니스트 이진 캐럴에게 80억 원대의 배상금을 지급했다고 뉴욕타임스가 14일 법원 기록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23년 민사소송 결과에 따른 배상금 562억 달러를 캐럴 측에 지급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자신이 패소한 성추행 사건 사건의 판결을 재검토해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캐럴에게 배상금 500만 달러 및 지연 이자를 지급토록 한 원심 결정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결정을 맹비난하며 계속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캐럴은 1990년대 중반 뉴욕 맨해튼 버그도프 군맨 백화점 탈의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2023년 5월에 승소한 바 있습니다. 당시 배심원단은 성폭행 증거는 찾지 못했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캐럴을 성추행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캐럴을 알지 못하고 캐럴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성폭력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1심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1심 판결을 유지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습니다. 캐럴은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별도의 명예훼손 위자료 지급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1심 법원은 2024년 1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위자료 8,33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결정했고 지난해 9월 2심 법원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속한 뉴스와 살아있는 영어를 함께 배우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뉴욕타임스의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Big banks smash earnings records, but tectonic risk loom. 대형은행들이 실적 기록을 깨부수었지만 거대한 구조적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다. 계속되는 인플레이션과 지정학적 불안 속에서도 월스트리트의 대형은행들은 사상 최대의 유례 없는 수익을 벌어들였다는 소식인데요. 요약된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서 알짜배기 영어 표현들을 배워보겠습니다. Major U.S. financial institutions generated unprecedented profits in the second quarter, driven by high interest rates and a surge in tech-related financing deals. 미국의 주요 금융기관들은 높은 금리와 기술 관련 금융거래의 급증에 힘입어서 지난 2분기에 전례 없는 기록적인 이익을 창출했습니다. 문장에서 driven by, 무엇무엇에 힘입어, 무엇무엇 덕분에 라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 the restaurant's success was driven by word of mouth 라고 하면 그 식당의 성공은 입소문 덕분이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unprecedented, 전례 없는, 사상 초유의 라는 뜻으로 문장에서는 unprecedented profits, 즉 전례 없는 수익, 이익이란 의미에 쓰였습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smash records, 기록을 갈아치우다 라는 의미로 The company smashed profit records this quarter. 그 회사는 이번 분기에 사상 최대 수익 기록을 갈아치웠다, 경신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Even though average families are feeling the pinch from rising everyday expenses, low loan default rates have allowed these lenders to maintain robust earnings. 일반 가정들은 치솟는 생활비로 인해 경제적 압박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대출 연체율 덕분에 이 은행들은 탄탄한 수익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Feel the pinch 꼭 기억해 두세요. Pinch는 원래 꼬집다 라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생활이 점점 조여오는 느낌을 비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다 또는 경제적 압박을 체감하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예를 들어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다들 살림이 팍팍해 라고 말하고 싶다면 Everyone is feeling the pinch of inflation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Default rate, 은행 대출 시 자주 볼 수 있는 단어죠. 채무 불이행률, 즉 대출 부실률을 뜻합니다. Despite the current boom, banking executives cautioned that deep-seated global conflicts and stubborn inflation could eventually disrupt the global economy. 현재 은행권의 호황에도 불구하고 은행 경영진들은 장기화되고 있는 국제 분쟁과 좀처럼 잡히지 않는 인플레이션이 결국 세계 경제를 뒤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Deep-seated, 뿌리 깊은, 쉽게 바뀌지 않는 이라는 의미로 구조적인 또는 고질적인 문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deep-seated problems, 뿌리 깊은 문제, deep-seated conflicts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 뿌리 깊은 갈등, deep-seated mistrust라고 하면 깊게 자리 잡은 불신이란 의미가 되겠습니다. Stubborn inflation이나 sticky inflation 모두 경제기사에서는 쉽게 잡히지 않는 인플레이션을 뜻합니다. 직장이나 일상에서 요즘 경기 어때?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오늘 배운 표현을 이용해서 A lot of people are feeling the pinch from inflation. 많은 사람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살림살이가 팍팍해졌어 라고 말해보면 어떨까요? 꼭 기억해 두셨다가 활용해 보세요. 자, 오늘 영인뉴 시간에는 뉴욕타임스의 미국 대형은행 실적 기사를 다뤄봤는데요. 기록적인 은행 실적의 이면에는 생활비 부담을 체감하는 feeling the pinch, 서민들의 현실과 끈질긴 인플레이션, stubborn inflation이라는 리스크가 공존한다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뉴스로 세상을 읽고 영어로 표현을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영익뉴였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 창립 38주년 기념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가 오는 8월 14일과 15일 뉴욕 웨스트나이악 팰리세이즈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한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이번 엑스포에서는 한국 기업과 제품 홍보, 바이어 상담, 프랜차이즈 및 창업 기회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펼쳐집니다. 또한 태권도 시범과 케이팝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의 참관은 무료입니다. 이번 행사는 IW그룹, 뉴택시, 김안나 스테이트팜 에이전시, 글램 뷰리 아울렛, 마이클로펫, 인첸트 미네랄숲, 하이스트 부동산, SH 현상희 회계사, 로열 댄스 스튜디오, K타이거 태권도, 제외 동포청과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후원하며 월드와이드 칠드런 파운데이션이 주관합니다. 제7회 북미주 엑스포,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201-917-8013, 201-917-8013번으로 해주십시오.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정말 좋은 가격으로 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 블루초 캡슐 300불짜리도 150불에 드립니다. 또한 산삼 엑기스 150불을 75불에, 열매 주스도 150불을 75불에 할인해 드립니다. 천삼 레귤러 캡슐 타입은 500불짜리를 반값 250불에 판매합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 제품으로 선물하세요. 천종산삼 문의전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K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다음 주까지 종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발전소와 교량 등 주요 시설을 공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군사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미 상원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쟁 대응에 반발해 국방수권법안 처리를 저지했습니다. 의회 승인 없는 군사행동과 국방비 확대에 대한 견제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이 아랍에미리트를 AI 반도체 수출 통제 완화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조치가 이란 대응 과정에서 미국을 지원한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보상 성격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드론 스타트업 메로스 테크놀로지스가 미 국방부와 5억 달러 규모의 FPV 드론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미군은 중국산 저가 드론에 대응하기 위해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AI 업계와 협력해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민관 정보 공유 허브 골드 이글을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네트워크 취약점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며 사이버 위협 대응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미 주요 출판사와 작가들이 AI 학습의 저작물을 무단 사용했다며 구글을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민세관단속국 ICE가 단속 과정에서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차량 정지 단속을 대부분 중단했습니다. 과잉 단속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바디캠 착용을 확대하는 등 단속 방식을 일부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위스콘신주 대법관 선거 당시 유권자들에게 거액의 수표를 지급한 것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돌연사한 뒤 온라인에서는 독살설 등 각종 음모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타살 정황이 없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법원이 아이클라우드의 아동 성착취물 방치 책임을 물은 집단소송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서는 애플의 법적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성추행 관련 민사소송 판결에 따라 피해자인 이진 캐럴에게 약 5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의 재심 요청을 기각하면서 원심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모닝뉴스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정부가 아랍에미리트에 인공지능 반도체 수출 통제라는 선물을 안겼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5일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 조치가 아랍에미리트가 이란 공습을 수십 차례 감행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원유 수송 흐름을 유지하며 미국의 대이란 작전을 지원한 대가라고 해석했습니다. 상무부는 지난 10일 군사용도로 전용될 수 있는 기술, 군사용 장비 또는 에너지 인프라를 구매할 때 아랍에미리트가 유럽 국가와 한국, 인도와 동일하게 대우받게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랍에미리트는 중국과 예멘 등과 함께 제한 등급으로 분류됐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랍에미리트의 대표적인 AI 기업 G42는 앞으로 최소 9개월간 엔비디아 등 미국 기업에서 반도체를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됩니다. 또 아랍에미리트에 데이터 센터 건립을 계획한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등 미국 대기업에 적용됐던 규제도 없어집니다. 이들 기업은 그간 AI 반도체를 수출하기 위해 몇 달씩 걸리기 일쑤인 상무부 허가를 번거롭게 받아야 했습니다. 업계선 이번 완화 조치의 가치가 수십억 달러에 달한다고 추산했습니다. G42는 아랍에미리트 국가안보보좌관이자 대통령의 동생인 쉐이크 타눈 빈 자이에드 알나하얀이 실소유주입니다. 타눈 보좌관은 조 바든 정부 때부터 반도체 확보를 위한 로비를 주도했는데 이번 전쟁 발발 뒤 백악관과 직접 접촉해 국가 등급 조정을 요구했다고 관계자들이 월스트리트저널에 전했습니다. 한 미국 관리는 아랍에미리트가 2020년 트럼프 정부가 추진한 아브라함 협정에 서명했고 이란에 맞서 미국과 함께 싸우기로 선택했다는 점을 들며 이것이 백악관과 행정부 고위급들에게 아랍에미리트가 신뢰할 만한 동맹임을 입증한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의 이번 결정은 외교적 논의 과정에서 반도체가 얼마나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해설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보다 더 많은 이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란 공격에 직접 가담하자고 주변 걸프국을 설득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석유 수출국 기구를 탈퇴한 것도 이런 의견 충돌이 한 원인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에 아랍에미리트는 이스라엘의 이란 폭격에 동참한 등 가장 공세적으로 이란에 대응하면서 전쟁 전 비교적 우호적이었던 이란과 관계가 틀어지기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정부의 조치가 이해충돌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도 짚었습니다. 지난해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나흘 전 타눈 보좌관 측은 트럼프 일가가 설립한 가상자산 기업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 5억 달러를 투자해 지분 49%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또 미국에 1조 4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드니 캠라거 도브 민주당 하원의원은 14일 하원 청문회에서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불법 대가성 뇌물수수 조치처럼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영토 밖에 방대한 첨단 컴퓨팅 파워를 구축하도록 허용하는 게 과연 현명한 처사인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적했습니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허드슨 연구소의 마이클 소볼릭 선임연구원은 아랍에미리트가 대이란 작전에서 훌륭한 파트너 역할을 했지만 그것이 데이터 센터의 보안을 유지할 역량을 입증했다는 뜻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 상무부는 민감한 미국 기술 유출 오용을 방지하겠다고 아랍에미리트 측이 확고하게 약속했다며 이를 완화 조치의 근거로 반론했습니다. 뉴욕시가 소비자 온라인 구독 서비스를 손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클릭 투 캔슬 제도를 올 가을부터 시행합니다. 소란맘다는 시장은 자신도 해지 방법을 찾지 못한 구독 서비스가 있다며 소비자 불편에 공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하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소란맘다니 뉴욕시장이 뉴욕 시민들이 온라인 구독 해지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클릭 투 캔슬 제도를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뉴욕시는 공공 디지털 혁신 조직인 공익기술팀 크루 5개 팀을 새로 출범시켰습니다. 이 가운데 첫 번째 팀은 올 가을 시행 예정인 클릭 투 캔슬 제도를 실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 구축을 맡게 됩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기업들이 소비자의 자동 결제와 정기 구독을 해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이른바 구독 해지 함정이나 소비자들이 인지하기 어려운 각종 수수료, 이른바 정크 수수료를 금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소비자가 자동 갱신이나 정기 서비스에 쉽게 가입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간단한 절차를 통해 온라인 해지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건당 525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자신 역시 이러한 문제를 직접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나도 현재 가입되어 있는 서비스 가운데 로그인 정보조차 모르고 있는데 업체는 자신의 신용카드 정보를 갖고 있어 어떻게 해지해야 할지 모르는 구독이 있다고 말하며 소비자들의 불편을 알고 있다고 공감했습니다.
2: I am currently subscribed to something that I don't even know my login for, but they have my credit card information. And I don't know how to cancel it.
1: 뉴욕시는 싱크탱크인 루즈벨트 연구소의 분석을 인용해 이번 제도 시행으로 뉴욕 시민들이 연간 약 1억 6천만 달러 이상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뉴욕시 가정당 소비자가 알 수 없는 숨겨진 수수료와 각종 추가 비용으로 인해 매년 약 3,200달러의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 The click to cancel rule is estimated to save New Yorkers more than $160 million a year when in operation. So if one-fifth of $5.4 million makes that rule a reality, and then it saves $160 million. It's an immense amount of money saved.
1: 나머지 4개의 공익기술팀은 제품 관리자와 데이터 전문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디자이너 등으로 구성돼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각종 행정 서비스를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업무를 맡게 됩니다. 뉴욕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클릭 투 캔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기술팀 운영에 약 54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맘다니 시장은 뉴욕 시민들이 복잡하고 오래된 행정 시스템 때문에 불편을 겪어서는 안 된다며 공익기술팀은 시민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시행정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0: 이민세관단속국이 최근 불법 체류자 단속 과정 중 잇따라 발생한 총격 사망 사건의 여파로 단속 방식을 조정했습니다. CNN은 14일 ICE가 최근 소속 요원들에게 차량 정지 단속을 대부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ICE는 차량을 정지시킨 뒤 검문하는 과정에서 잇따라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과잉 단속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7일 텍사스주 휴스턴에서는 멕시코 국적 남성이 아이스 요원의 총에 맞아 숨졌고 13일에는 메인주에서도 아이스 요원의 총격으로 콜롬비아 출신 남성이 숨졌습니다. 아이스는 멕시코 국적 남성이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정지 명령에 불응한 채 요원을 차로 치려해 정당 방위 차원에서 대응했다고 주장했지만 과잉 단속에 의한 사망이라는 비판 여론이 확산했습니다. 메인주에서 숨진 콜롬비아 출신 남성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 허가를 받아 사회보장 번호도 발급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이민자뿐 아니라 합법적인 이민자까지 아이스 단속 과정에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또한 아이스는 단속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에 투입되는 체포조에 바디캠을 착용한 요원을 최소 한 명씩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아이스의 단속 방식 변경이 이민 단속 기조의 변화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백악관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과 국경 문제를 총괄하는 차르 역할을 맡고 있는 톰 호머는 차량 단속 중단은 일시적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스의 체포는 대부분 차량 단속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전체 단속 실적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플로리다 세인트 오거스틴에서도 아이스 단속 과정에서 멕시코 국적의 남성 한 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주유소 주차장에 멈춰선 차량에 타고 있던 이 남성은 아이스 요원을 피해 도로를 횡단하다가 대형 트레일러 트럭에 치였다고 플로리다 고속도로 순찰대가 밝혔습니다.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 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주 정부가 올여름 할렘 지역에서 열리는 무료 음악 콘서트 시리즈 썸머 스테이지인 할렘 2026의 공연 라인업을 공개했습니다. 뉴욕주 총무국은 할렘 커뮤니티 개발 공사와 함께 오는 7월 16일부터 8월 20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무료 야외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연은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할렘의 애덤 클레이턴 파월 주니어 뉴욕주 청사 앞에서 진행됩니다. 장소와 일정상 시민들은 별도의 입장료 없이 공연을 관람할 수 있으며 개인 의자를 가져올 것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공연 라인업으로 7월 16일에는 소울풀한 보컬리스트 사우드라 프라이스가 이끄는 더 프린세스 밴드가 무대에 오릅니다. 7월 23일은 스티븐 크론이 이끄는 라틴 재즈 6인조와 라틴 그래미 후보에 오른 트럼펫 연주자 칼리 로드리게스 페냐가 참여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정보는 뉴욕주 총무국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콘서트 시리즈는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이 할렘의 문화와 음악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며 다양한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여름 대표 문화 행사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됩니다. 비영리단체 기브챈스가 전국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리더십 프로그램 챈스메이커스와 주니어 챈스메이커스 2026-2027년도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10년 이상 운영된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봉사활동이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실전형 리더십 과정입니다. 참가자들은 전문가와 대학생 멘토링,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교육, 대학 및 진로 탐색 프로그램, 지역사회 캠페인 활동 등에 참여하며 실제 리더십 경험을 쌓게 됩니다. 또 추천서, 진로 네트워킹 기회, 봉사활동 인증 신청 자격, 대학 입시에 도움이 되는 리더십, 포트폴리오 구축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됩니다. 모집 대상은 9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챈스메이커스 그리고 5학년부터 8학년까지의 주니어 챈스메이커스이며 전국 어디서나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과 자세한 문의는 기브챈스 홈페이지 또는 전화 201-266-0640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워싱턴 한인복지센터가 지역사회 한인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원래 강연 시리즈 쉼표가 있는 심리학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 30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두 번째 강연으로 내 마음의 컬러는 자기 돌봄을 위한 색채 여행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이번 강연에는 커플, 가족치료와 조형예술학을 전공한 버지니아주 공인 정신건강 전문인력 현수정 상담사가 강사로 나섭니다. 참가자들은 색채를 활용해서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고 자기 돌봄과 정서 회복을 경험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강연은 선착순 20명을 대상으로 대면 진행되며 예술 경험이 없어도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참가비는 $20로 간단한 다과와 강의 자료가 제공됩니다. 사전 예약이 필요하며 문의는 광숙 허친슨 전화 703-354-6345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 톡톡이었습니다.

0: 라디오 모닝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1: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뉴저지 한남 체인 핫썸머 쿨세일. 캐나다 느타리 버섯 150g 한팩 3불 99, 아삭이 고추 3불 99, 그린자두 파운드당 3불 99, 교호 포도 크림쉘 3파운드 7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0: 케이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뱅커호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뱅커호프 제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소중한 기억 끝까지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기억력과 인지능력 개선의 핵심 PNS 아론 사포닌. 무려 3123번의 까다로운 임상을 거쳐 그 효과를 당당히 입증했습니다. 잃어버리기 전에 미리 채워주세요. 기억의 안심 파트너 GC 내추럴.

0: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1: 정준호 변호사.
2: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0: 다음 소식입니다.
1: 구글이 미국 유명 출판사와 베스트셀러 작가로부터 또 인공지능 모델 훈련 관련 저작권 소송을 당했습니다. 미국 아세트 출판사와 센게이지 러닝, 엘스비어 등 출판사 세 곳과 작가 스코터로는 구글이 AI 모델 제미나이를 개발하는데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뉴욕 연방 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아세트 출판사는 미국 5대 출판사 중 하나로 꼽히는 대형 출판사이고 센게이지 러닝은 맨큐의 경제학 등으로 유명한 교육 출판사입니다. 엘스비어는 세계 3대 과학 저널인 셀과 의학학술지 랜싯의 발행사입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구글이 구글북스, 구글학술검색 등 일부 서비스를 위해 제한된 용도로만 제공받은 도서와 논문 수백만 권을 부당하게 제미나이 훈련에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검색용으로만 쓸 수 있다는 조건으로 넘긴 도서와 논문 데이터를 AI 학습에 전용했다는 겁니다. 또 구글이 유료 결제 이후에만 볼 수 있는 콘텐츠와 이른바 해적판 불법 사이트를 통해서도 훈련용 데이터를 확보했다고 이들은 비판했습니다. 구글은 데이터 출처를 숨기고자 저자명이나 저작권 관련 고지문 등을 일부러 제거했다는 게 이들의 입장입니다. 특히 이들은 제미나이가 맨큐의 경제학의 목차 구조와 배열을 그대로 복사해내고 특정 단원 본문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답하는가 하면 스카터로의 소설에 대해서는 책을 사지 않고 읽을 수 있게 요약해달라는 명령에 캐릭터 프로필과 결발을 포함해 2000단어 분량의 상세한 줄거리를 출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AI 모델의 저작물 학습이 공정 이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원작을 베껴 시장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변형 사용 요건이 필요한데 제미나이는 그렇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원고들은 구글이 자신들의 저작물을 AI 훈련에 사용하는 것이 공정 이용 관련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강행했다는 내용의 내부 자료도 소장에 인용했습니다. 이들 출판사와 스코터로는 지난 5월 메타를 상대로도 유사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구글은 작가와 시각예술가, 개인 창작자 등이 2023년 제기한 비슷한 소송에도 휘말려 있습니다. 구글 외에 오픈 AI도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언론사, 미국 작가조합 등과 소송을 벌이고 있으며 엔트로픽은 작가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15억 달러 규모의 합의안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가 전국에서 대학 진학 비용이 가장 비싼 줄 아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등록금뿐 아니라 기숙사비와 식비 등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뉴저지주의 대학 진학 비용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등록금뿐 아니라 기숙사비와 식비 등 생활 관련 비용이 크게 오르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24-2025학년도 기준 뉴저지의 대학 진학에 필요한 연평균 비용은 38,569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등록금과 주거비, 식비, 교재비 등 대학 생활에 필요한 주요 비용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뉴저지는 3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대학 비용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대학 진학 평균 비용은 연간 29,485달러로 최근 5년 사이에 14%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부담이 커진 항목은 기숙사비와 식비 등 생활비입니다. 전국 평균 기숙사와 식비 비용은 연간 12,416달러로 5년 전보다 18% 이상 상승했으며 전체 대학 비용의 약 4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지출 항목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에 이어서 대학 비용이 높은 주는 버몬트가 37,149달러, 커네티컷이 37,048달러, 딜러웨이가 36,812달러, 펜실베니아가 35,485달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 비용 상위권 대부분이 생활비가 높은 미 동북부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반면 가장 비용 부담이 낮은 지역은 와이오밍으로 연평균 21,795달러였으며 유타와 사우스다코타, 플로리다가 뒤를 이었습니다. 뉴욕 역시 생활비 부담이 큰 지역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주의 평균 기숙사비와 식비는 연간 16,400달러로 뉴저지와 함께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대학 비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주거비와 물가 상승을 꼽았으며 학부모들이 등록금뿐 아니라 대학생활 전반에 필요한 비용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육비 부담이 커지면서 장학금, 재정보험 보조, 학자금 대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가정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뉴저지처럼 생활비가 높은 지역에서는 대학 선택 과정에서 등록금 외에 주거와 생활비까지 포함한 전체 비용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입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1: 세계적인 부호 일론 머스크가 선거 기간 유권자에게 100만 달러짜리 수표를 건넨 것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14일 CNN방송과 CBS방송에 따르면 위스콘신주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위스콘신 대법관 선거 기간에 머스크가 선거와 관련해 뇌물을 금지하는 주 법률을 위반했을 수 있다고 보고 브라운 카운티 검찰청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머스크는 지난해 대선 경합주로 꼽히는 위스콘신 대법관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금전을 걸어 투표를 유도하고 실제로 수표를 나눠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머스크는 보수 성향의 브래드 시멀 후보를 공개 지지했으며 대법관 선거에 투표하는 사람에게는 100만 달러를 지급하겠다는 SNS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또 진보 성향 판사를 겨냥한 듯한 이른바 활동주의 판사 반대 청원서에 서명한 유권자 3명에게 직접 100만 달러짜리 수표를 나눠줬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집회에서 머스크에게서 기념 수표를 전달받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당시 선거에는 총 1억 달러가 투입됐는데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간 사법부 선거로 기록됐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다만 이처럼 돈을 쏟아붓고도 머스크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위스콘신 대법관 선거에서 진보 성향인 수전 크로포드 후보가 54.2% 득표율로 보수 성향 시멀 후보를 10%포인트에 가까운 격차로 가볍게 꺾었습니다. 이후 머스크의 금품 살포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으며 시민단체 등의 고발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머스크 측은 수표 지급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이라며 이를 제한하는 건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항변한 바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구름이 조금 끼겠지만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에는 강한 햇볕과 함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98도, 섭씨 37도, 최저기온 77도, 섭씨 25도로 예상됩니다. 야외 활동 시에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시고 장시간 햇볕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인 내일도 구름이 조금 지나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95도, 섭씨 35도, 최저기온 74도, 섭씨 23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다소 낮아지겠지만 여전히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화창한 가운데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102도, 섭씨 39도, 최저기온 79도, 섭씨 26도로 매우 무덥겠습니다. 특히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더 높게 느껴질 수 있는 만큼 야외 활동은 가급적 오전이나 저녁 시간대로 조정하시고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구름이 조금 끼는 가운데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100도, 섭씨 38도, 최저기온 76도, 섭씨 24도로 예상됩니다. 여전히 폭염 수준의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이 필요하겠습니다. 뉴욕과 워싱턴 수도권 모두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출하실 때는 가벼운 옷차림과 함께 물을 자주 드시고 노약자분들은 한낮 야외 활동을 가급적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7월 15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1: 한국소독 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2: 어휴,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1: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3: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4: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두 알뜰 쇼핑 찬스. 핑크 파인애플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캠벨 포도 팩당 7불 99, 한국 오이 파운드당 1불 99, 자연 담은 자연미 흰쌀밥 현미밥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진가 전복죽 3번들 팩당 12불 99, 통통배 프리미엄 조갯살 개당 5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까지 이란과 종전 관련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을 공격하겠다고 14일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린 그들을 아주 심하게 두들겨 패고 있다. 그들은 두들겨 맞아야 한다. 우린 그들을 매우 세게 공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테이블에 나와 협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의 발전소를 모두 무너뜨릴 것이다. 교량도 모두 무너뜨릴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이날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인근 군사시설을 중심으로 나흘째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이란에 대한 공습은 내가 그만됐다고 할 때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그는 이란군을 훌륭한 복서에 비유하면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약해졌지만 아직 싸울 힘은 남아있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에너지 시설 등 이란의 다른 곳도 공격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공격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며 에너지 시설은 마지막까지 남겨두겠지만 결국 에너지 시설도 공격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이란의 급소로 꼽히는 원유 수출기지 하르그 섬에 지상군을 투입해 점령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그걸 말할 순 없다. 어리석은 일이 될 테니까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 채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어 언젠가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문제에 관한 가능성은 작다며 우리가 그들을 충분히 약화하고 밀어낸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의 추가 공습이 검토되는 대상으로 이란 내 지하 핵시설이 구축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곡괭이산을 재차 거론했습니다. 그는 곡괭이산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며 지난해 이란의 지하 핵시설을 타격했던 벙커버스터를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우리는 이란의 곡괭이산을 제거할 것이다. 이란인들에게 준비하라고 전하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마지막으로 대화한 게 언제냐는 질문에 미국 대표자들이 사실 인터뷰 약 1시간 전에도 이란 대표단과 대화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미국 대표단을 통해 이란에 합의를 하는 게 좋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남지 않게 초토화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그들이 실제로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봄과 가을 두 차례 시계를 앞뒤로 조정하는 서머타임 제도를 연중 유지하는 법안이 14일 연방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는 찬성론과 건강 안전 문제를 우려하는 반대론이 맞서면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입니다.
2: 연방 하원은 14일 선샤인 보호법을 찬성 308표, 반대 117표로 가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 실시되는 시계 변경을 영구적으로 폐지하고 서머타임을 기본 시간 체계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각 주가 서머타임을 영구적으로 시행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법안은 하원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지 하루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화민주 양당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법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재 애리조나주와 하와이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에서 서머타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머타임은 여름철 동안 시계를 1시간 앞당기는 제도로 1960년대부터 미주 대부분의 지역에서 시행돼 왔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플로리다 주의 버른 뷰캐년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은 미국인들은 매년 두 차례 반복되는 시계 변경에 지쳐 있다며 시계 변경을 없애는 것은 수백만 명의 일상을 개선할 상식적인 개혁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4월 자신의 SNS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서머타임을 연중 유지하는 것은 매우 인기 있는 정책이 될 것이며 무엇보다 시계를 바꾸는 번거로움과 정부의 막대한 비용을 없앨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안은 이제 연방 상원으로 넘어가 심의를 받게 되며 상원을 통과한 뒤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률로 확정됩니다. 상원은 지난 2022년에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지만 당시 하원에서 처리되지 않아 최종 입법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연 2회의 시계 변경에 불편함을 느끼는 여론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제도 변경이 가져올 영향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면서 입법은 번번이 무산돼 왔습니다. 법안 지지자들은 시계를 바꾸는 과정이 수면장애를 유발하고 산업재해와 교통사고 위험을 높인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겨울철에도 저녁 시간이 길어져 관광과 야외 여가 활동이 활성화되고 어린이들이 방과 후 야외에서 더 오래 활동할 수 있어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화당의 톰 코튼 연방 상원 의원은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겨울철 일출 시간이 지나치게 늦어져 많은 지역의 어린이들이 캄캄한 새벽에 등교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수면 전문가들 역시 서머타임을 연중 유지하는 것은 뇌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현재의 표준시를 연중 유지하는 것이 인체의 자연적인 생체 리듬과 더 잘 맞는다고 설명합니다. 수면의학회, 의사협회, 국립수면재단도 표준시를 연중 유지하는 법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많은 주에서는 연방정부의 허용을 전제로 서머타임을 연중 유지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주의회 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19개 주가 서머타임 연구 시행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일부 주는 반대로 표준시를 연중 유지하는 법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해온 뷰캐넌 의원은 2018년부터 같은 내용을 의회에 제출해왔으며 올해도 다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의 지역구인 플로리다에서는 저녁 시간이 길어질 경우 골프장과 스포츠시설 이용 시간이 늘어나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승교입니다.
1: 트럼프 행정부가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응하고 네트워크 취약점 감지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업계와 협력해 새 민관 정보 공유소를 출범시켰습니다. 백악관 대통령실 직속인 국가사이버국의 션 케언 크로스 국장은 14일 브리핑에서 재무부와 국토안보부, 국방부가 AI 기업들과 협의해 구축한 골드 이글 프로그램이 이달 초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AI 행정명령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골드 이글은 네트워크 취약점, 특히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보안 결함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보완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간 정보를 교환하는 허브 역할을 하게 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를 위해 미 정부는 카네기 멜론대 소프트웨어 공학 연구소와 협력해 플랫폼을 개발 중입니다. AI 기업들은 이 플랫폼에 자발적으로 자사 추첨단 모델을 제출해 사전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취약 정보 및 조율 환경 시스템을 병행 운영해 보안 결함 정보를 안전하게 공유하고 전파할 계획입니다. 소프트웨어에 숨어있는 취약점을 찾아내기 위한 오픈소스 스캐닝 작업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백악관이 내세운 민간 자율협력 기조와 달리 최근 미국 정부는 안보 우려를 이유로 민간 기업의 최신 AI 모델 출시에 직접 개입하며 규제 수위를 높인 바 있습니다. 엔트로픽의 최상위 모델 클로드 미토스 5 페이블 5에 외국인의 접속을 금지하는 수출 통제 지침을 18일간 내렸습니다. 오픈 AI 역시 정부의 압박으로 인해 최신 GPT-5.6 모델을 정부가 승인한 파트너에게만 제공했습니다. 이후 엔트로픽이 추가 보안 안전장치를 마련하면서 클로드 미토스5와 페이블5 모델 접속 제한은 해제됐습니다. 오픈 AI도 정부와 수주간 논의 끝에 이 제품 라인을 정상 출시했습니다. 한편 중국이 자국 기업 오픈소스 모델에 대한 해외 접근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미 정부도 미국의 모델의 해외 접근을 제한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 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계자는 새 정보 공유소를 언급하면서 미국은 오픈소스 커뮤니티 성장을 지지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4: 체리 파운드당 3불99, 백천도 백도 파운드당 2불99, 리아벨 포도팩당 9불99, 파 다섯 파운드당 1불99, 수육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냉동 연계 파운드당 3불4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3: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000

0: K-Radio 모닝뉴스 이 시간은 벤쿠버프 주택용자 사전세민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쿠버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쿠버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벤쿠버프 제공입니다.
1: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2: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1: 북유럽?
2: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야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1: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3: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4: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리 김밥.
5: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새차 구입 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타실 계획이시라고요?
6: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5: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6: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0: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시에 이번 주 다시 폭염이 예보되면서 소란만단의 시장이 시민들에게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뉴욕시는 폭염 비상계획을 발표하면서 수백 곳의 냉방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노숙인과 고령층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특별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입니다.
7: 소란만단이 뉴욕시장은 14일 화요일과 15일 수요일 뉴욕시 전역에 위험한 수준의 폭염이 예상된다며 시민들에게 건강과 안전에

0: 있으면 반드시 사용하고 없다면 수백 곳의 냉방센터 또는 시형 수영장, 물놀이 시설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특히 고령의 이웃이 있다면 잘 살펴봐 줄 것을 촉구하면서 밖에서 길을 지나다가 열사병 등으로 위험에 처한 사람이 보이면 곧바로 민원 전화 311로 신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시는 화요일과 수요일 양일간 5개 보로 저녁에 수백 개의 냉방센터를 운영하며 자세한 냉방센터 위치는 뉴욕시 웹사이트 finder.nyc.gov/coolingcenters 또는 민원 전화 311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시민들은 Cool It NYC 안내 서비스를 통해 물놀이 시설과 추가 냉방 장소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시내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링크 NYC 키오스크에서 도보 10분 이내에 가장 가까운 냉방센터까지 가는 길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시의 야외 공공수영장은 약 50곳으로 무료로 운영되며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개방됩니다. 특히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올림픽 규격과 중형 규모의 수영장 운영 시간을 오후 8시 30분까지 연장 운행합니다. 공공 해변 역시 매일 무료로 개방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안전요원이 근무합니다. 다만 안전요원이 없는 시간대거나 지정된 구역 밖에서의 수영은 금지되며 매우 위험하다고 뉴욕시는 강조했습니다. 뉴욕시는 취약계층 보호 대책도 함께 시행합니다. 성인은 가까운 소방서에서 무료로 스프레이캡을 받아 소화전을 안전한 물놀이 시설로 사용할 수 있으며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간 정오부터 오후 8시까지 거리 노숙인들에게 쉼터와 냉방센터 그리고 각종 지원 서비스를 안내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21대 이동 지원 차량인 쿨밴을 운영해 건강 상태를 직접 찾아가 확인하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전해질 음료와 자외선 차단제, 일반식과 채식, 포셔식, 할랄식 등 다양한 식사를 지원합니다. 필요한 경우 냉방센터나 의료기관까지의 이동을 돕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 가정을 직접 방문해 안전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뉴욕시는 시민들에게 무료 재난 알림 서비스인 Notify NYC에 가입해 최신 기상 정보와 안전 수칙을 수시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1: 미 전역에서 장내 기생충 감염증인 사이클로스포라증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CDC에 따르면 7월 13일 기준 미국 내 확진자가 1,64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상추와 샐러드 채소를 잠재적인 감염원으로 보고 조사에 나섰는데요. 뉴욕과 뉴저지에서도 감염 사례가 잇따르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2: 미국에서 수천 명의 감염자가 발생한 사이클로스포라증 집단 발병과 관련해서 상추와 샐러드용 채소가 유력한 감염원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미시간주 보건당국은 최근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상추 또는 샐러드 채소가 이번 집단 발병의 잠재적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특정 식품이나 재배 유통업체가 감염원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며 다른 식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이클로스포라증은 사이클로스포라라는 장내 기생충에 감염돼 발생하는 질환으로 감염자의 분변에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섭취할 경우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뉴욕주 보건당국은 사이클로스포라증이 사람 간에 직접 전파 가능성은 낮고 건강한 면역체계를 가진 사람의 경우 대부분 치료가 가능하다며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에서도 사이클로스포라증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뉴욕주에서는 470건의 사이클로스포라증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약 93%는 최근 10주 동안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에서도 감염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보건당국에 따르면 최대 80건의 감염 사례가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뉴저지 보건당국은 여름철에 나타나는 계절성 감염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올해 미국 내 사이클로스포라증 발생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 이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소비자들에게 샐러드 채소 섭취 시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포장된 샐러드 제품보다는 통상추를 구입하고 겉잎을 제거한 뒤에 흐르는 물에 충분히

0: 에서 섭취해야 합니다. 다만 세척만으로 기생충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어 조리가 가능한 식품은 충분히 익혀 먹는 것이 좋습니다. 사이클로스포라 감염 시에는 설사와 잦은 배변, 복통, 복부 팽만, 메스꺼움, 피로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할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염이 확인되면 항생제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추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원인 규명 작업을 이어가는 한편 소비자들에게 식품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1: 미 법원이 애플을 상대로 제기됐던 아동 성착취물 방치 관련 집단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샌호제이 소재 연방북부지법 노엘 와이즈 판사는 애플이 아이클라우드에 저장된 아동 성착취물을 제대로 찾아내 삭제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4일 보도했습니다. 와이즈 판사는 문제가 되는 아동 성착취물은 애플이 아니라 이용자가 올려놓은 것으로 통신품위법 230조에 따라 애플의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통신품위법 230조는 플랫폼 기업이 이용자가 생성한 콘텐츠나 게시물에 대해 책임지지 않도록 한 조항입니다. 와이즈 판사는 연방법 어디에도 애플이 자사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아동 성착취 자료를 식별하고 신고하기 위해 기술을 활용 개발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은 없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원이 아니라 입법부를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는 항소를 검토 중이며 다른 법적 절차가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판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의회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결론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에이미와 제시카라는 가명으로 공개된 익명의 피해자 2명은 지난 2024년 유사 피해자 2,680명을 대표해 집단소송을 제기했으며 당시 배상금 규모를 328억 달러로 추산했습니다. 이들은 애플에 아이클라우드 내 해당 성착취물을 삭제하라는 명령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애플은 아동 성착취물과 관련해 미국 주정부로부터도 소송을 당했습니다. 웨스트 버지니아주는 아이클라우드가 아동 성착취물 유통 보관 경로로 이동되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며 지난 2월 애플을 상대로 소비자 보호 소송을 냈습니다. 애플은 이용자가 이미지 파일을 아이클라우드에 올릴 때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뉴럴 해시 기능을 지난 2021년 발표했지만 이 기술이 정부의 검열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자 도입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0: 처방약만으로는 잘 회복되지 않는 만성질환을 양한방 통합치료로 실제 임상에서 입증해온 공로로 LA시장 캐런 베스가 직접 수여한 Pioneer of Integrative Medicine Awards를 받은 미주 한인 최초 양한방 통합의학박사 샌디 추이 박사의 건강 칼럼입니다.
2: 안녕하세요. 양한방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이입니다. 오늘은 퇴행성 관절염의 통증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증을 줄이고 싶지만 환자분들이 가장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은 관절 통증약을 계속 복용해도 괜찮은가 하는 점입니다. 진통제와 소염제는 통증을 빠르게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위장장애, 신장 기능 부담, 심혈관 부담 등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프기는 아픈데 약을 계속 먹는 것도 부담스럽다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통증 관리를 한 가지 방법으로만 보지 않는 것입니다. 과학 한약은 관절에서 통증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염증을 조절하고 혈류를 개선하며 연골 손상을 완화하고 윤활 환경을 도와 관절이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단순히 진통이 아니라 관절의 기능과 환경을 함께 관리하는 접근입니다. 일반적인 통증은 과학 한약으로 관리하면 좋습니다. 과학 한약은 심한 통증을 즉각적으로 잡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위장과 전신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간과 신장 대사를 도와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관절 순환을 도와 장기적 관절 관리에 좋습니다. 특히 퇴행성 관절염은 평생 관리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접근이 달라져야 합니다. 통증이 심할 때는 처방약으로 조절하고 일반적인 만성통증은 과학한약으로 관리하는 것. 이렇게 나누어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개발 포뮬레이팅 기술이 발전으로 과학한약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위장 부담을 줄인 관절 포뮬러도 개발되어 장기적인 관리의 선택지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통증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면서도 위장과 전신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관리 전략입니다. 이것이 퇴행성 관절염 관리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트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3: 지금까지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이 박사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본 내용은 관절 건강 관리에 관한 의학 정보이며 GC 내추럴이 함께합니다.

7월 15일 수요일 K-Radio 모닝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저는 정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르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르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르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르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오르가닉 원.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목소리) 움직이는 통찰과 경험, 그리고 따뜻한 인생 이야기와 함께하는 좋은 아침.
4: 내가 공부가 가능하다는 걸 확실히 깨달으시네요.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해서 내가 거인이 돼서 나의 아이들을 내가 어릴 때처럼 어렵지 않게 내 어깨 위에 태우고 멀리 바라볼 수 있게 하겠다. 기록을 조금 실천하시면 우리 모두가 거인이 될 수 있다.
5: 네, 안녕하세요. 세바시 나머지 45분의 구범준 PD입니다. 여러분, 인생 좀 쉽게 살 수 있는 방법 궁금하십니까? 그럼 오늘 강연을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거인의 노트라는 책을 쓴 저자 김익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4: 네, 안녕하세요. 김익환입니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5: 우리 세바시 인생 질문에서도 네. 또 우리 그 인생 질문에 대한 좋은 답변으로 네. 높은 조회수로 우리 세바시 팬들에게 얼굴을 좀 알려주시기도 하셨고 원래 또 유튜브에서 채널을 운영하시고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4: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 2년 좀 됐는데요. 네. 좀 제가 갖고 있는 기록이나 메모나 이런 것이 이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기묘하게 쓰일 수 있어서 아 이제는 학문하고 우리 대학원생만 키우지 말고 대중적인 그 소통을 하는 게 되게 좋게 돼서 유튜브를 시작을 했어요. 한 2년 조금 넘었는데요. 지금 한 22만 명 정도의 구독자가 네, 돼서
5: 저도 구독자라서 아, 제 피드에도 항상 이제 저도 되게 도움 아, 너무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세바 씨에 이렇게 정식으로 또 초대해 드리게 됐는데, 교수님께서 이 책에 뭐 기록은 사실은 기억을 뭐 저장하는 용도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내 안의 잠재성도 끌어낸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책에서.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4: 저희가요, 예를 들어서 메모 그러면, 네. 메모에 대해서도 약간 오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얘기를 주로 많이 하냐면, 우리가 이제 노래방을 주로 가게 되면서 노래 가사를 다 잊어버렸잖아요. 핸드폰에다가 그 우리 핸드폰 번호를 메모하기 시작하면서 핸드폰 번호를 네네
5: 아, 전화번호를 내비게이션도 맞습니다. 사용하면서 맞습니다. 길도 이제 네. 네.
4: 저는 사실은 우리가 메모와 기록을 이해할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나중에 볼 거야라고 생각하고 메모하시면 거의 대부분 잊어버립니다. 근데 메모는 본래는 우리가 그것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아주 압축적으로 요약하고 그리고 그것을 뇌에다가 각인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사실은 메모거든요.
5: 나중에 볼 목적이 아니라?
4: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가 책이나 이런 걸 보고 정확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메모를 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책에 든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과 지혜가 우리 여기에 들어있어요. 이 마음 속에.
5: 아, 뇌가 아니라 마음에 들어있다. 이건 어떤 표현입니까?
4: 이건 뭐 특별한 의미는 아니고요. 뇌하고, 그러니까 뇌하고 마음, 우리 몸 속에 사실은 들어있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보통 잠재성이라고 그래요.
5: 아, 그걸 우리 잠재성?
4: 네네. 우리가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내재적인 능력을, 뭐 학자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체로 엄청 많이 쓰면 20% 정도 쓴다는 거잖아요.
5: 그래서. 우리가 원래 100이라고 그러면. 네. 그 능력을 20% 이하로 쓴다.
4: 네. 하면서. 네. 근데요. 요 메모가 기가 막힌 게,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글을 쓰기 위해서, 아, 글을, 그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우리가 다들 여러분들 경험하셨을까요? 메모를 하면서 생각을 진전시키면, 그렇죠. 생각이 훨씬 더 좋죠. 구체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잘 나오는 거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지적인 자산을 메모를 통해서 끄집어내서 그것을 구체화하고 그러니까 잠재성을 현재성으로 돌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메모예요. 그러니까 이 메모의 다양한 기능을 이제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좀 많이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5: 그렇죠. 이 기록 혹은 메모가 우리의 잠재성을 끌어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됐고 또 이 책에서는 요즘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하고 삶이 공허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잖아요. 한편은 뭐 또 과거의 상처가 있는 분들은 뭐 네. 트라우마라는 네. 뭐 이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마음의 상처도 네. 이 메모, 기록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네, 주장을 네. 하시는데 네. 그건 어떤 이유인가요?
4: 예를 들어서 고민이 생겼을 때 그 고민이 뭐지? 라고 자기에게 물어보면 사실 이 고민이 아, 나 고민하고 있어라는 느낌을 가진 그 순간은요. 약간 감정 같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뭔가 구체적이지 않아요. 고민은 하고 있는데
5: 막 해결을 전제로 한 고민이 아니라는 거죠.
4: 그렇죠. 그냥 고민이에요.
5: 고민만
4: 사실은.
5: 되는 거죠.
4: 네. 그런데 내가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고민이 생겼어. 그러면 제가 권하는 거는 일단 무조건 메모를 하시는 거예요.
5: 아, 인간관계에서 고민이 생겼어. 그러면 펜을 들어야 되는 거죠.
4: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간단하게 이런 거예요. 배경.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과 문제가 생긴 배경이 뭐지? 그다음에 뭐 직접적인 원인. 제가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네. 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아 이것을 해결할 때 A 초이스, B 초이스, C 초이스. 뭐 이런 경우의 수를 내가 생각할 수 있네. 그리고 A를 선택했을 때 장점, 단점. 이렇게. 항목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메모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그 인간관계에서 고민이 생겼을 때는 약간 감정 같은 뭔가 애매하고 느낌 같은 존재거든요.
5: 막연함. 근데 얘가
4: 메모를 함과 동시에 구체화되면서 약간 이성적인 영역이 돼요.
5: 생각의 방식이 달라진다.
4: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우리가 메모라는 것은 뭐 요거 그래도 영어 단어 두 개만 제가 쓸게요. 네. 너무너무 쉬워서 explicit한 상태하고 implicit한 상태인데 x는 밖으로 오고 그렇죠. m은 안으로잖아요. 플리만 알면 되는데 이 플리는 사실은 이렇게 주름져 있는 형상을 어원으로 가져요. 그러니까 뇌라고 상상하면 좋은데
5: 뇌가 주름이 되어 있어요.
4: 네네네. 그래서 그 주름 밖 밖으로 표출하는 게 explicit한 상태고 주름 안으로 뇌로 넣는 것이 우리 마음으로 집어넣는 것이 이제 implicit인데요. 그러니까 이 고민의 상태는 implicit의 상태인가요? 그러면 약간 이렇게 유동적이고 액체 같은 상태입니다. 얘를 메모를 통해서 explicit하면 고체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정되는 느낌이죠. 아, 내 고민이 이렇게 막 느낌상으로 유동적인데 얘를 메모를 하면 explicit하는 상태가 되니까 얘가 고체화되고 확정질 수 있어요. 그러면 아, 내가 이 고민을 A, B, C 중에서 장단점을 비교해보니까 B를 선택하는 게 좋겠네? 이런 해결 지점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길 같은 걸 열어줍니다. 이거를 우리가요, 명시화라 그래요.
5: 명시화. 그래서,
4: 네. 메모와 기록의 제일 큰 장점은 우리의 내적인 어떤 상태, 생각, 자산, 이런 것들을 명시화해서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 내적인 자산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고나 할까요? 그런 기능을 수행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5: 아니, 듣고 나니까 간단한 사실인데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네요.
4: 사실 이렇게 설명하면 거의 대부분이 알아들으면서
5: 금방
4: 메모가 그런 본성을 갖고 있구나, 그런 본질을 갖고 있구나, 아, 메모를 이때도 쓰고 저때도 써야지, 이렇게 응용까지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5: 아니, 저는 뭐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메모하는 거로 알았지 우리 고민이나 걱정을 이게 explicit에서 네. 고체화시킨다? 즉 메모하는 네. 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4: 네.
5: 내가 지금 저 사람하고 관계가 불편한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긴 해도
4: 네네.
5: 자, 저 사람 문제가 저 사람과의 관계 불편한 원인은 뭘까? 그럼 대안은 이렇게 내가 어떻게 네. 행동할까를 다
4: 써보는 거. 지금 방금 PD님 말씀하신 그 앞에 얘기, 그러니까 뭔가를 읽고 또는 듣고 지식이 나에게 흡수가 됐을 때 그것을 메모하는 것만 주로 했는데 네, 라고 맞아요.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요, 그게 사실 원리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지식을 듣지 않습니까? 네. 읽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implicit 상태가 되죠. 왜냐하면 그걸 이해해서 내 속으로 집어넣어서 내 속에서 일종의 화학작용 같은 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게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메모를 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마치 책을 읽으면 책에 있는 거를 메모한다고 착각하는데 그건 사실 면밀하게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5: 그렇군요.
4: 책을 읽고 내 안으로 implicit에서 explicit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순간이지만 책을 읽고 그게 나의 내재화된 내적 자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걸 사실은 끄집어내는 메모 행위를 똑같이 한 거죠. 원리적으로는 같아요.
5: 이게 진짜 중요한 깨달음이네요.
4: 아,
5: 저는
4: 고맙습니다.
5: 메모가 내 것이 되는 과정인 줄 알았더니 결과군요, 이게.
4: 그렇습니다.
5: 내 것이 돼야지 이게 밖으로 끄집어낸 상태, 즉 메모가
4: 네.
5: 되는 거다.
4: 네, 네. 그러니까 이걸 비교하시면 돼요.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메모하면서 읽으면은 내용이 훨씬 더 많이 남는다고 생각해서
5: 그렇죠.
4: 많이 권하는데 사람들이 조금 하다가 포기해요. 왜냐하면 별로 효과가 안 나거든요. 효과가 안 나는 이유는 책을 보고 베끼듯이 메모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5: 필사한다고 그러잖아요.
4: 그렇죠. 필사에 가까운 메모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5: 네.
4: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거에서 뭐가 생략된 거냐면 implicit를 안 한 거죠. 내 게 아닌 거예요.
5: 계속 일로 들어오지 않고 여기서만
4: 그렇습니다.
5: 바깥에서만 돈 거네요.
4: 이 표면에서 explicit한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한 거. 이거는 뇌의 각인 작용이 거의 없어요. 근데 안으로 들어왔다가 표출하는 그러니까 명시화의 기법을 쓰시면 여러분들이 그게 각인 효과가 있어서 기억이 훨씬 남습니다.
5: 책의 바른 독서법은 딱 읽다가 중요한 게 생기면 그때
4: 맞습니다.
5: 바깥으로 끌어내는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필사는 효과가 좀 없는 건가요?
4: 아, 이제 글쓰기를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5: 그렇죠.
4: 저는 글쓰기는요 정말 대단한 효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쓰기도 사실은 기록의 과정이거든요.
5: 그렇죠. 기록의 한 종류이기도 하고.
4: 네. 예. 글쓰기라는 건 자기 마음을 종이 위에 드러내는 작업이잖아요. 이거는 정말 치유의 효과가 있어요. 괴로울 때 여러분들 글 쓰셔야 돼요. 또 우리가 이제 어떤 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에디톨로지라고 하는데 우리 김정은 교수가 자주
5: 책?
4: 얘기한 거죠. 예. 예. 우리가 지식을 막 갖고 있어요. 안에서 흐트러져 있는데 얘를 글을 쓰려고 그러면 얘가 자동적으로 융합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글을 쓰는 행위는 마음을 드러내는 치유 행위인가 동시에 우리가 갖고 있는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고 종합해서 자기 것으로 체계화해서 표출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글을 쓰면 여러분들 위안이 되고 글을 쓰면 여러분들 아이디가 나오고 또 똑똑한 사람이 돼요. 글은 반드시 써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글을 쓸 줄 모르잖아요. 글을 쓰려고 그러니까 내 문장은 꼭 초등학생 문장 같아. 이게 이제 우리의 고민이지 않습니까?
5: 그렇습니다.
4: 지금 말씀하신 필사는요, 이걸 고치는데 즉효약이에요. 그래서 제가 필사를 한 하루에 책에 두 쪽 정도를 필사하세요. 이렇게 권해요. 얘를 일주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정말 신기합니다. 일주일 하면 그 사람이 쓰는 단어, 그 사람의 어투가 제 몸에 붙어요. 그래서 초등학생 같은 글이 조금 어른 같은 글로 바뀝니다. 필사는 이런 효과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데 필사를 베끼듯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5: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4: 문장을 한 문장을 읽고 전체를 기억해서 쓰시려고 노력을 하고요.
5: 근데 메모처럼 해야 되는구나.
4: 그렇습니다.
5: 필사를.
4: 도저히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문장이 한 세 줄 정도 되는데 걔를 다 기억해서 쓰려니까 그거는 기억이 안 나. 이러면 반으로 끊어서 하십니다. 그리고 필사를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문장을 살짝 임플리시트에서 뱉어내는 방식의 필사를 하시면 걔가 글쓰기에 기가 막힌 걸로 말씀하신 김에 제가 아이디어를 드렸습니다.
5: 보너스로 말씀해 주신 것까지 정말 귀한 정보가 됐습니다. 필사도 상당히 우리가 문장력을 기르는데 중요한 거를 되게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 주신 건데 요것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또 기록을 통해서 나를 아는 법도 가능하다.
4: 네. 네. 급하게 우리가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만 먼저 소개를 하면요. 사실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가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 너는 이런 사람 되라고
5: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이 질문 많이 하니까.
4: 저도 우리 엄마 덕분에 교수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3년 반을 미리 조기 퇴임을 했어요. 작년 8월 말에 조기 퇴임을 하고 지금 명지대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5: 아, 그러니까 퇴직.
4: 정년을
5: 남기고
4: 미리 퇴임을 했어요.
5: 그건 어떤 의미예요?
4: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기록을 이제는 뭐 국가기록관리라든지 뭐 기록의 학문적 접근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소통하고 기록을 통해서 자기 성장을 하고 기록을 통해서 나다움을 발견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자기를 발견하게 하고 이게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학문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5: 대중들과
4: 같이, 네. 움직이고 싶어서 그때 비로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꿈이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막 이렇게 좋아하게 됐거든요.
5: 그렇군요.
4: 자, 이걸 어떻게 발견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엄마가 바라는 거에 너무 익숙하고 세상이 무엇됨 그러잖아요. 뭐 교수는 교수됨, 학생됨, 뭐 회사원됨 이런 가치에 너무 휘둘리다 보니까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모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얘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감춰져 있죠.
5: 그렇죠.
4: 얘를 메모를 반복하면 뭔가 찾아낼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은 아마 대부분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버킷리스트 이런 거 유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유행한다는 거는 그게 되게 의미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유용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유행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버킷리스트 꼭 권해요. 버킷리스트를 근데 뭐 때문에 이게 유용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냐면요. 하루에 9가지씩을 써내는 거예요. 이거는 가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5: 현실화되기 어려운.
4: 네. 그리고 정말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버킷리스트에 쓸 가능성이 높아져요. 저는 2주 이상을 버킷리스트를 쓰기를 권해요.
5: 이거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4: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진짜야? 또 다른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없어? 이걸 계속 생각하셔야 되고요. 다른 사람의 버킷리스트를 자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끄집어내고 소재를 보고 내가 그걸지 몰라 하는 걸 계속 생각하시면서 저는 고치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두 주를 하시면
5: 2주 정도.
4: 진짜 버킷리스트를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버킷리스트는 우리가 삶을 지향하는 어떤 방향성 같은 것은 최소한 지시해줍니다.
5: 그렇겠죠.
4: 그래서 버킷리스트가 우리 나다움을 찾는 데 하나의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되고요. 또 제가 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생 지도 그리기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5: 인생 지도 그리기.
4: 네.
5: 우리의 어떤 무슨 커리어 지도를 그리는 건가요?
4: 그러니까 자기의 꿈을 찾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가운데다가 이 책에도 그 서식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만 가운데다가 내 인생의 꿈, 목표를 적는 거예요. 동그라미. 그다음에 주변에는 네모로 이렇게 영역을 나눠봐요. 그래서 무슨 내 일과 관련된 영역도 있을 거고, 뭐 가족, 또 뭐 인간 관계, 또 우리 모두 자기 성장을 꾀하니까 뭐 공부, 나의 성장, 또 뭐 종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제가 정말 강조하는 게 이제 놀이와 쉼인데, 뭐 이런 영역들을 동그라미 바깥에다 이렇게 네모를 쳐서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박스 안에는 항상 우리 컨설팅 할 때 as is to be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현재의 우리 상태, 네. 내가 바라는 그 미래, 미래, 그게 영역으로 가면 조금 쓰기가 쉬워져요. 구체화되니까. 그리고 오른쪽에는 조금 나쁜 습관, 왼쪽에는 좋은 습관, 이렇게 한 장을 그리게 합니다. 얘를 그리는 과정에서 꿈을 또 생각해보고, 없어도 일단 현재 상태에서 그것이 자기 꿈이라고 추측되는 걸 계속 쓰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쓰라 그랬는데요. 아이고 교수님, 그 똑같은 짓을 어떻게 매월 한 번씩 합니까? 이거를 1년 하시는 분은 장단컨대 꼭 꿈을 찾습니다.
5: 매월. 그러니까 네. 12번이네요. 네.
4: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에 내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꿈을 잘 모르게 성장해 왔거든요. 네. 얘는 역시 반복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버킷리스트 같은 것으로 방향성을 잡고, 한편으로는 인생지도를 반복해서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인생에 자기에 딱 맞는 목표를 꼭 찾으셔야 돼요. 나다운 삶을 찾지 않으면 우리 정말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힘들어져요. 꼭 권합니다.
5: 저도 12번 하겠다는 신념으로 이제 시작하다가 이제 내년쯤에
4: 네.
5: 세바시 그만두고 다른 거 할 수도 있겠네요. 진짜 제 꿈을 찾고.
4: 이 세바시의 세계가 한국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사실은 그거는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아니면 여기까지 못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건 추정입니다만, 구피디님은 이게 꿈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5: 아닙니다. 저는 뭐 꼭 해보겠습니다. 저도 꼭 해보고 진짜 제 꿈이 뭔지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4: 네.
5: 왜냐면 이렇게 하면은 나를 좀 더 잘 알 수 있다는 게 명백한 사실입니다.
4: 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건 이론적으로는 또 하나는 수행성이라 그래요.
5: 수행성.
4: 그러니까 우리가 해온 것을 보면, 우리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잖아요. 그러면 미래를 향해서 자꾸 생각하지 지나간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꿈도
5: 그렇죠.
4: 자꾸 미래를 그려봐요.
5: 지금 저 같은 상황에 지금 말 지금 제가 말한 것을 정확하게.
4: 그런데 제가 중시하는 기록이 다섯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섯 종류의 기록을 어떻게 하는지는 이 책의 3부에 상세하게 네. 종류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나중에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정말 잘 안 하는 것을 오늘 꼭 이 프로에서 권하고 싶어요. 그래야 자기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상 기록이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세바시에서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고 이 촬영이 끝나지 않습니까? 네. 저는 나가서 제가 어디에 잠깐 앉을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제 다이어리를 피고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세바시 촬영, 뭐 저의 느낌
5: 내용 이런 걸 기록하시는군요.
4: 구피디님 통찰력 굿 뭐 이렇게 그중 한 줄만 딱 써놓는 거예요.
5: 제가 그 교수님의 기록에 등장하게 되는
4: 네.
5: 운명적인 날이군요.
4: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세면을 하고 뭐 체조를 하기도 하고 플래너를 쓰기도 하고 뭐 음악을 들으면서 커피를 드시기도 하죠. 요에도 저는 시간과 사실을 간단하게 메모하시길 바랍니다. 자, 출근할 때 버스를 타고 갑니다. 그냥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가겠죠. 어떤 아주머니가 출근 시간인데 장바구니를 들고 타셨어요. 그러면 몇 시 버스 아주머니 장바구니 근면 뭐 성실 이렇게.
5: 실제로 그런 걸 기록하는 건 아니죠?
4: 아, 그런 걸 기록합니다. 저는 심지어는요. 어떤 날은 이제 걸어가는데 아침에 역광으로 그 가로수의 잎이 역광이면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그럼 아름다움이죠. 그럼 어디에 앉았을 때 그게 잔상으로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몇 시 뭐 걷기 그다음에 역광 나뭇잎 뭐 가로수 나뭇잎 이렇게 써놔. 이제 점심 때가 됐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이렇게 쓴 날은 처음에는 완전히 그러니까 메모를 했으니까 각인 효과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처음에는 익숙치 않으니까 다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점심 먹기 전에 다이어리를 펴고 자기가 한 행위를 쭉 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했지. 그리고 영화 보듯이 돌려봐요. 아침부터
5: 회고를 딱 하는군요. 그 일상을.
4: 근데요. 그게 되게 재밌어요. 흐뭇하게 미소 짓습니다.
5: 그럴 것 같아요.
4: 자, 저녁을 먹기 전이라고 생각해보죠. 또 썼을 거 아니야. 일상 기록은. 걔를 또 그려봐요. 자기 전에 일기 보통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일기 쓰려고 그러는데 쓸 말이 없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문제는 쓸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5: 하루가 난 보여준다고 가정하고 쓰려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4: 그렇기도 하고
5: 좋은 문장.
4: 그런데 아침부터 오후 그다음에 일기 쓰는 그 저녁까지의 일상이 영화 보듯이 머릿속에 쭉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면 일기 쓸 게 너무 많죠. 그래서 저는 일기 쓸 때 그 많은 기억 중에 세 개만 골라서 간단하게 쓰세요. 제가 오히려 이렇게 권할 정도예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하루가 우리가 하루를 지냈는데 아침이 엄청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기록을 안 하는 사람.
5: 안 하는 사람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죠.
4: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것도 안 나요.
5: 네, 맞아요.
4: 그런데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삶의 방향을 이걸 제가 기록형 인간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책을 쓴 것은 우리 모두 기록형 인간이 됩시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쓴 거죠. 그런데 기록형 인간이 되면 아침이 아침의 자기의 느낌이 현재에 그냥 이렇게 착 달라붙어 있습니다. 과거가 너무너무 가까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태가 되면 이제 중간 생략하고 논리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과거가 현재에 이렇게 응축돼서 이렇게 밀착되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가 어떤 경향으로 무엇을 해왔는지가 그걸 이제 수행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경향이 자기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러면 나의 인생의 방향, 나의 꿈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또 다른 차원에서도 그려내게 되겠죠. 자, 아까 버킷리스트. 이거는 좀 본성적인 바람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수행성,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원래 한 번씩 인생 지도를 그려. 그러면 저는 필요죠. 우리가 자기에게 정확한 어떤 인생의 방향이나 나다움이나 이런 것들을 좀 찾을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5: 그러네요,
4: 보고
5: 정말.
4: 이런 거를 제가 기록학자로서 여러분들께 정말 적극적으로 권하는 거예요.
0: 세금 문제, SBA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차 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한 모금 아니잖아.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마지막 딱 한 모금만.
6: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0: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 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7: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0: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7: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시 함께합니다.
5: 지금 저는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수행성, 즉 일상 기록에 관해서 지금 제가 50을 좀 넘겼는데 지난 50년 세월이 되게 후회스럽네요. 안 했으니까 기록을.
4: 근데요, 되게 그래도 안심하셔도 되는 게 제가 잘 안 다니다가 초등학교 동창들이 여러 번 연락을 해와서 동창회에 나갔어요.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처음에 갔더니 아무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름이. 에피소드는 더 기억이 안 나고요. 그런데 2년 가고 3년 가고 4년 가고 앨범도 좀 보고 좋은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초등동창들이 아주 친하게 지내는데요. 정말 별의별 에피소드가 다 기억이 나요.
5: 아, 그게 다시 살아납니다.
4: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PD님께서 아, 나는 여태까지 기록을 안 해왔으니까 내 기억이 하나도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아까 우리가 쓴 얘기로 치면 이 가슴, 머릿속에 있는 잠재성을 사실은 생각하지 않으신
5: 거예요. 꺼내지 않은 거군요.
4: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 머릿속으로 과거를 반추해내고 그것을 위해서 메모하고 이런 것이 반복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수행성 충분히 발견 가능합니다.
5: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안 해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4: 물론입니다.
5: 지금부터 잘하자.
4: 지금부터 시작해야죠.
5: 여러분들이었으니까 이 방송을 보면서 저같이 느끼시는 분, 막 이거를 끌려고 하시는 분 계셨을 텐데 괜찮답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해도 우리 안으로부터 끌어져 나올 수 있다니까 여러분 꼭 거인의 노트 한번 읽어보시고 기록을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다시 돌아가서 네. 기록이 이렇게 재밌는 얘기들이 있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우리 교수님은 보니까 한국 국가기록연구원도 만드시고 기록관리법도 제정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시고 그죠?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도 설립을 하셨잖아요. 언제부터 교수님한테 기록이 중요한 게 됐나요? 기록학자란 말이 이렇게 흔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4: 외람되지만 이 책에 그렇게 써버려서 뭐 저도 시인을 하는데요. 네. 사실 한국 기준으로 보면 기록학자의 명칭을 단 것은 제가 1호 맞습니다.
5: 국내 1호 기록학자.
4: 네네. 그래서 뭐 말씀하신 대로. 근데 이제 자기 얘기를 이렇게 하려는 게 좀 부끄러워서 그런데요. 뭐 하여튼 뭐 1호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기록학자들이 쭉 지금 많이 배출이 돼서 뭐 제가 대학원에서 현재 이제 공공기관의 기록 연구사라고요. 이제 연구직인데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기록을 관리하는 전문가들이에요.
5: 이 전문가라는 업을 만드신 거군요.
4: 그렇기도 합니다. 직제 자체를 설정하는데도 제가 기여를 했으니까.
5: 기록 연구사.
4: 제 제자가 한 250명이 정부기관에 들어갔어요.
5: 그럼 다 기록연구사로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4: 네. 네. 대학원 졸업생들은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제가 그런 것을 하게 된 것은 이제 직접적인 원인은 한국 사회가 조금은 더 민주적으로 움직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겠죠. 제가 1979년에 대학에 들어간 세대니까 그때는 한국 사회가 그다지 민주적이지 않은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얼쩡 마음에 뭔가 이제 좀 그런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게 이제 잘 맞아떨어져서 제가 기록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게 됐고요. 그런데 그 앞에는 제가 대학을 선택할 때는 역사학자가 정말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나는 무조건 역사학이야 라고 정할 정도로 역사학을 제가 아주 추앙했습니다. 되게 멋있어 보이고.
5: 역사도 사실은 기록이죠.
4: 그렇습니다. 네. 이게 그래서 저는 대학 가서 이제 2학년 때 학과를 선택하는데 정말 한 치의 의심도 없이 국사학과라는 것을 선택해서 역사를 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도 제가 외국에 나가면 저를 소개할 때 historian and archivist라고 저를 소개합니다. 역사학자이자 기록학자라고. 사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큰 어떤 방향이나 담론의 사이즈가 크죠.
5: 그렇죠.
4: 그걸 반드시 해야죠 사실. 그거 없이 삶을 살아갈 수 없고 국가를 운영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구체적인 실천 영역에는 조금 미진한 거예요. 그래서
5: 그렇죠.
4: 제가 그걸 생각하다가 유학을 가서 보니까 역사학의 분과학 안에 아카이브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반가워서 그때부터 이제 실제로 아카이브학을 하게 됐던 것이 이제 하나의 계기고요. 그러니까 학문을 조금 더 사회적 실천과 연결 지으려고 하는 것이 이제 아카이브학을 제가 하게 된 계기고 그게 쭉 발전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모두와 기록을 나누고 싶은 그런 실천 영역까지 제가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5: 그러네요.
4: 되게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5: 우리 대중이 행운이죠. 계속 어떤 아카데미의 어떤 거기에 남아있는 거보다 직접 유튜브를 운영하시면서 직접 이 책도 내시면서 대중에게 다가오신 점은 저희로서는 행운이죠.
4: 그리고 사실 제가 아주 개인적인 사소한 계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79년, 80년을 대학을 다녔으니까 당연히 공부 안 했죠. 그 시절 공부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그게 1983년 5월입니다. 근데 9월에 복학이잖아요. 3개월의 시간이 있는데 너무 공부를 안 했는데 제가 잠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사학에 대한 제가 열망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사와 관련된 논문과 주요 저서는 3개월 동안 다 읽어야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 유튜브 영상에 한번 나옵니다만 18시간 공부법이라는 영상을 제가 낸 적이 있어요.
8: 네.
4: 사실 그때 18시간 공부를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3개월 동안 공부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8: 하루에 18시간?
4: 네. 그러니까 4시간
8: 자고
4: 4시간 반 자고 밥 먹고 하는 거 1시간 반 하고
8: 그럼 나머지는 계속 안 자고?
4: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8: 물론 이제 방법이 있습니까?
4: 물론 이제 그 공부를 할 때는 뭐 하여튼 저는 그 당시에는 45분 공부하고 15분 쉬고 했는데요. 요 쉬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어쨌든 이 리듬을 타면 가능합니다. 제가 3개월 동안 한 산 증인이니까.
8: 그 3개월 동안 18시간씩 공부하신 계기가
4: 그러니까 공부를 너무 안 했으니까. 이제 역사를 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일주일을 하니까 깜짝 놀랄 수준이더라고요. 논문을 제 기억에 한 20편 읽었고요. 책도 두 권을 같이 병행해서 읽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난 진도가 나가는 거예요. 아,
8: 내가 나를
4: 보니까.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데 일요일 날 밤인데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 나를 발견한 거예요. 이게 사실 여러분들 계기입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하면서 노트 필기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냥 논문에다가 줄 치고 읽는 것만 하지 말고 이제는 논문별로, 책별로 노트 정리를 하자. 그리고 노트 정리를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시간이 엄청 걸렸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노트 정리를 하니까 일단 그 다음 주 일요일은 제가 읽은 것에 거의 3분의 2 이상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부법이구나 하는 걸 제가 알게 됐고요. 한 달을 하니까 노트 하는데 속도가 엄청 빨라졌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시간하고 노트 하는 시간을 비교를 하면 한 3대 1? 정도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메모 공부법이라는 그 당시에 터득을 한 거죠.
8: 그 20대 초반이잖아요. 군대
4: 저한테는 행운이었어요. 그때 집중적으로 그 경험을 하지 않았으면 나중에 제가 기록을 발견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 기록이라는 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소모적으로 살 수밖에 없게 돼 있고 책을 읽어도 심지어는 그게 잠깐 책을 읽고 만족감을 느끼지 실제로는 소모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걸 저는 어릴 때 우연히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아, 얘를 메모를 남기고 다시 재정리해서 또 기록으로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 소모가 아니라 완전히 내게 되는구나. 이거를 어릴 때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역사학을 하고 유학 가서 기록학을 접했을 때 아, 이거를 해야 되겠다. 저한테는 너무너무나 당연하고 절실한 거예요.
8: 저 같았으면 하루에 18시간씩 공부했는데 하나도 기억 안 나면 포기해버렸을 것 같은데 방법을 찾으셔서
4: 네.
8: 오늘날 이렇게 거인의 노트라는 좋은 책이 우리 손에 이렇게 쥐어지게 됐는데 궁금한 또 거인의 노트라는 이 책의 제목도 좀 이채로워요.
4: 네.
8: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건가요?
4: 정말 그렇게 생각할 줄은 몰랐는데 이걸 처음 접하신 분들이 제가 거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의미는
8: 오해할
4: 아닙니다.
8: 수는 있죠.
4: 오해할 수는 있는데 그런
8: 그리고
4: 의미는
8: 일부
4: 아니고요.
8: 사실일 수도 있고요.
4: 아니 그렇지.
8: 지옥의 거인.
4: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ICAN 유튜브 대학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책 읽고 공부하고 자기의 능력을 키우고 이제 이렇게 하고 싶은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공교육에서 그게 커버가 안 되고요. 주로 연령대로 보면 30대 직장인들, 40대에서 50대 중반. 여기에 그런 층이 너무 많아요.
8: 맞아요.
4: 그런데 제가 이제 기록을 하다 보니까 기록을 매개로 해서 공부를 하면 이게 너무 효과적이고 너무 즐거울 수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이제 그런 유튜브 대학을 만들었어요. 지금 운영한 지 1년 조금 지났는데. 일기생 중에 소감을 쓰셨는데 뭐 요건데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어릴 때 여러 사정으로 내가 공부할 기회를 찾지 못했어. 그래서 결혼하고 나이가 들어서 또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잘 되지 않았어. 그런데 아이캔 유튜브 대학을 만나서 이제 저희가 공부를 예를 들어서 어떻게 시키냐면 다 기록 방법으로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제 강의를 한 30분 들었어요. 그러면 들으면서 메모를 하게 합니다. 메모만 하는 게 아니라 30분 들으면서 메모한 것을 이렇게 놓고 얘를 읽은 다음에 카드 정리를 하게 해요. 카드에다가 자기 식으로 체계화해서 요약을 하게 하고 색연필로 표시하게 예쁘게. 그리고 그 카드를 보고 한번 얘기할게. 이렇게
8: 아, 자기가 얘기를 하네요.
4: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한
8: 익스플리시트. 세 번 꺼내네.
4: 아까 얘기한 익스플리시트. 이게 이제 공법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이분이 하시고 나니까 내가 공부가 가능하다는 걸 확실히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말씀이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해서 내가 거인이 돼서 나의 아이들은 내가 어릴 때처럼 어렵지 않게 내 어깨 위에 태우고 아. 멀리 바라볼 수 있게 하겠다.
8: 그러니까 이거를 읽는 사람이 거인인 거군요.
4: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그 우리 수강소감을 그 보고 아이고 제가 이런 얘기하면 항상 울컥할 그때 너무 울컥해서 그래서 아 이분들을 위해서 내가 꼭 책을 써야겠다 하고 거인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이 기록을 조금 실천하시면 우리 모두가 거인이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이 책을 통해서 꼭 하고 싶었습니다.
8: 되게 감동적인
4: 아, 고맙습니다.
8: 이야기가 이 책의 제목에
4: 네.
8: 아, 이 거인은 내가 아니라 이 책을 읽고 실천하는 여러분 모두 다
4: 맞습니다.
8: 아, 너무 좋은 제목이네요.
4: 사실 기록은 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제가 우연히 깨닫게 된 것을 같이 깨닫게 되면 그 기록을 행하고 그 기록이 자기 것이 되는 사람은 우리 모두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록과 메모를 통해서 거인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네, 네.
8: 너무 좋은 책입니다. 진짜 여러분들 꼭 구입하셔서 책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그 수강자처럼 이제 좀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네, 즉각적으로 도움이 되는 좀 기록법을
4: 네, 네,
8: 좀
4: 네.
8: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삶을 관통하는 다섯 가지 주요 영역 그래서 공부, 대화, 생각, 일상, 일에 대해서 기록법이 있다고 하셨는데
4: 네, 네, 네,
8: 아까
4: 네.
8: 일상에 관한 기록은 네, 네. 말씀하신 것 같아요.
4: 네. 그래서
8: 공부, 뭐 대화, 생각 이런 것들의 기록법을
4: 네.
8: 뭐 시간상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
4: 네.
8: 뭐 중요한 걸 한번 좀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4: 네, 일단
8: 공부가 제일 관심 있지 않을까요?
4: 네, 네. 보통 공부를 우리가 네. 책 읽고 하고
8: 강의 듣고 예.
4: 하지 않습니까? 또 이제 뭐 블로그라든지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8: 그러니까 재료는 너무 많아요.
4: 네. 요새는 뭐 챗GPT 기가 막히죠. 네, 그런 것도 다 공부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얘를 이제 저는 메모 기록 공부법이라는 걸 제가 강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책은 제가 사실 우리가 책을 읽을 줄 안다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책을 못 읽는 분이 책을 읽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책을 이렇게 보는데요. 집중을 못해요. 그거는 사실 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 운동 독서법이라는 거를 제 유튜브를 통해서 엄청 강조하고
8: 이 책을 저도 그거 되게 실천하고 있어요.
4: 아, 그러시군요.
8: 네, 그래서
4: 이 책에서도 눈 운동 독서법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책을 읽을 때는 요건데 눈동자를 움직이면서 보라는 거예요. 이게 책이 대체로 10cm 폭으로 활자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 왼쪽 끝에서부터 오른쪽 끝까지 눈 운동 독서를 하시면 얘를 한 매일 아침 10분씩 하시면 한 20일쯤 되면 이렇게 그 단어 단위로 초점이 차차차 맞춰서 이렇게 읽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책을 읽을 수 있는 피지컬한 준비가 된 거예요.
8: 근데 이 훈련을 제가 직접 해봤거든요.
4: 네네.
8: 굉장히 좋더라고요.
4: 그죠. 네. 일단 안 졸리잖아요.
8: 안 졸리고 재밌고 내가 눈알을 굴리고 있구나.
4: 네네.
8: 하면서 어느 순간에는 한 문장이 딱 보이더라고요.
4: 네 맞습니다.
8: 이걸
4: 네.
8: 오래 하면 한 문장이 딱 보이더라고요.
4: 네. 그래서 이제 쭉쭉 읽으시면요. 우리가 말할 때도 그 말의 전체 맥락을 주의하면서 듣고 이해를 하고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네. 책도 똑같아요. 그래서 눈 운동 독서를 하시게 되면 큰 단위로 이야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 다음에는 생각을 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책을 한 두 쪽 읽으면 이런 얘기구나 하고 한번 생각해 주는 순간의 생각이죠. 그 다음에 한 서너 페이지 읽고 또 이런 얘기, 이런 얘기, 이런 얘기 그러면 아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했네 이렇게 생각을 쭉 이어주는 걸 생각의 이음이다. 그래서 책을 읽을 때 이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눈동자를 움직이면서 보시고 큰 단위로 이런 얘기구나 하고
8: 그걸 한번 회고하는 거군요.
4: 그렇죠.
8: 읽었던 걸 한번 이런 얘기구나.
4: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하고 해서 걔를 이어주고 그러면 한 10쪽을 읽으면 한 너댓 번 그렇죠. 정도 순간의 생각을 한 걸 이어서
8: 눈운동, 뇌운동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4: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장하게 되면 한 50쪽을 읽은 상태에서 아 이런 얘기가 쭉 쓰여 있구나 하는 것이 잔상에 남아요. 제가 말씀드린 이 독서법을 쓰시면 그러면 그 기억에 의존해서 메모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책을 읽을 때 공부할 때 메모하면서 공부하세요. 노트하면서 공부하세요 하면은 10명이면 9명은 책을 보고 요약을 해요. 보고.
8: 그러니까.
4: 얘는 절대로 자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다 경험해서 아는데 자기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을 메모한 것만 자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욕심내지 마시고 책을 읽을 때 한 50쪽이 좀 부담스러우면 처음에 10쪽 단위로 하셔도 됩니다. 10쪽을 읽고 머릿속에 남은 거를 책을 보지 않고 메모를 하십니다. 그래서 책을 한 권을 다 읽고 메모를 다 했다고 가정을 하면 그 상태에서 얘를 재정리하는데 이제 처음에 한 거는 메모지 않습니까? 메모를 이제 예를 들어서 아래 한 글에 넣어서 얘를 자기식의 논리로 재정리를 한다고 치면 이렇게 액기스가 된 것을 우리가 기록합니다. 앞에 있는 게 메모고 뒤에 있는 게 기록이에요.
8: 메모와 기록의 차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게 됐군요.
4: 책을 한 권 읽고 제가 권하는 거는 A4로 작게는 한 장, 아무리 길어도 두 장. 그 이상을 남기면 여러분들 책 한 권 읽고 A4 예를 들어서 10장의 기록을 남겼다고 치죠.
8: 그건 책이네요.
4: 그렇죠.
8: 책이네.
4: 그거 나중에 읽어도요. 자기가 써도 뭔 얘기인지 기억이 안 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권하는 것은 A4 두 장 이내로 정하는 것이 지식 능력이 아주 좋은 사람도 그 정도예요. 제가 책을 읽으면 저는 가능하면 한쪽으로 정리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 내 거니까. 그래서 자 책을 읽고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메모를 쭉쭉 하고 걔를 작은 양, 가능하면 작은 양의 기록으로 액기스만 남겨서 그것을 소화하는 방식. 이게 이제 메모하고 기록하면서 공부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책을 한번 읽으면 A4 한 장의 요약문이 나올 거잖아요. 걔를 우리는 평생 갖고 삽니다. 이게 이제 공부기록법의 핵심입니다. 자, 강의를 인터넷으로 듣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책하고 똑같은 방법이에요. 30분짜리 강의를 들으면 중간에 중간에 메모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려고 하면 안 되죠. 메모를 한 거를 쭉 강의를 다 끝낸 다음에 메모를 읽어보고 그걸 다시 정리해서 아래 한 글에 또는 뭐 저는 카드, 독서카드를 많이 권해요. 독서카드에 재정리한 거. 요게 기록이네.
8: 그게 기록. 아, 제가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그동안 안 해가지고. 세바시 강연 만든 것만 기록을 했어도.
4: 엄청난 지식이네요. 네.
8: 책이 되죠, 책.
4: 그렇습니다.
8: 뭐 PD가 직접 해고하고, 후기를 하는 책.
4: 그게 이제 공부 기록의 대표.
8: 교수님 만나서 후회되는 게 너무 많네요, 지금.
4: 아니, 지금 반농담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고.
8: 아, 진짜.
4: 그 다음에 대화 기록까지만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대화 기록은 원리상으로는 같습니다.
8: 그러니까 대화라는 건 일상적 대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4: 그렇기도 하고, 사실은 오늘 지금 PD님과 제가 대화를 나눈 것도 좀 공식적인 대화이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대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0: 되게 신기한 게요. 대화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A, B 정도로 생각이 좀 있었어.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A, B, C, D로 체계화되는 거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내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 생각이 정리가 됐네. 이거는 이 안에 원래 잠재성으로 있던 것이 처음에 생각할 때는 두 개만 튀어나왔다가 얘기하면서 네 개가 튀어나온 거.
1: 그런 경험이 있어요, 진짜.
0: 반초. 그게 자기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화 기록을 하실 때 그 부분을 놓치지 말고 자기 이야기 부분도 메모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대화 기록을 남기시면 저는 대화 기록은 대화 기록이라는 이름으로 별도의 파일로 쭉 작성을 합니다. 예요. 한 달 지나면 한 달 지난 상태에서 자기 대화 기록을 보면 여러분들 놀라신다니까요. 이런 많은 지혜가 우리의 이야기 속에 담겨 있었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대화 기록을 쭉 읽을 때는 정말 빙긋이 웃게 그랬지. 이게 다 글감이고, 이게 다 회사에서 일할 때 아이디어감. 여러분들 어떻게 대화 기록을 놓칠 수 있겠습니까?
1: 인생이 행복해지겠어.
0: 네.
1: 궁극적으로 그러면.
0: 똘똘해집니다.
2: 굉장히. 그리고 저는 대화 기록한다고 해서 상대의 얘기를 기록하는 거, 이런 정도로 또 네네. 사실 오해했어요. 왜냐면 근데 대화는 알고 본 다이얼로그.
0: 맞습니다.
2: 두 사람의 멘트잖아요.
0: 주고받은, 네.
2: 근데 내 이야기를 기록해야 된다는 건 꿈에도 생각을 못 했네요. 가끔씩 야 내가 이런 말을 했어? 이럴 때도
0: 있죠,
2: 있는 것처럼
0: 네,
2: 이런 거를 기록하면서
0: 네.
2: 또 나중에 이걸 보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들도 상당할 거라는
0: 네, 맞습니다.
2: 그 말씀이 되게 공감이
0: 네.
2: 아, 그리고 우리가 진짜 궁금한 거는 회사에서의 즉 일에서의 기록 이거 정말 궁금한데
0: 네.
2: 한번 알려주십시오.
0: 네, 네. 이제 부장님이 지시를 하는 걸 우리가 듣고 그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장님이 말씀이 길어요. 그러면 지시하는데 한 20분이 걸려. 대부분이 그래요. 업무 수첩을 들고 들어가서 속기사가 속기하듯이 부장님의 지시를 듣는 경우가 정말 대부분입니다. 근데요, 이렇게 하시면 부장님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것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2: 그래서 그냥 기록. 지시를 받아 적기만 하는 것은.
0: 그것이 기록이 아니라.
2: 기록이 아니다. 오해하기 쉽다.
0: 네. 왜냐하면 부장님은 막 말씀하시는데 부장님도 말씀하시면서 자기 마음에 있는 게 그대로 말로 튀어나오냐면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마음하고 말 사이에 갭이 있죠. 내가 그걸 속기록으로 속기를 한다 그래서 똑같이 할 수는 없죠. 걔를 이제 들고 와가지고 책상에 앉아서 다시 읽습니다. 읽으면서 또 오독을 해요. 그러면 그렇죠. 부장님 마음은 여기 있는데 자기 해석은 여기 있다. 그래서 이거를 요약적인 기록이라는 형태로 그러니까 메모의 본질적 성격으로 막으셔야 돼요. 요컨대 대화를 할 때 상대의 마음만 들여다보는 거예요. 말은 그냥 매개일 뿐이에요. 들으면서 느낌이 어떻죠? 왜냐하면 평상시에 우리가 부장님을 계속 보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런 경향이야. 기타 등등. 우리의 추정치가 있죠. 그리고 대화의 말을 들으면서 그가 지금 이런 마음일 거야. 이런 걸 원하시네? 그러면 그때 키워드 몇 개로 메모. 20분을 말씀하셔도 여러분들은 뭐 10개의 키워드 정도를 메모해가지고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2: 마음의 맥락을
0: 그렇습니다.
2: 읽어야 된다.
0: 그 상태에서 또 부장님이 원래 이런 스타일인데 이것은 이런 의미일 것 같아 하고 자기가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메모라는 도구를 통해서 부장님의 마음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정확성에서의 히팅률이 제일 높다고 저는 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업무와 관련해서 대화를 하고 메모를 하실 때 상대의 마음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그 마음이 읽혔을 때 간단한 메모만 하는 것. 얘가 기록학적인 원리다 하는 걸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2: 놀라운 사실이네요. 저는 그걸 말하는 거, 들리는 거를 잘 적는 거 이런 거를 메모나 기록으로 생각했는데 이건 태도네요.
0: 그렇습니다.
2: 태도의 문제네요.
0: 네. 우리가 기록을 하는 이유는 대화를 기록을 하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서 기록을 하는 이유는 정확하게 그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것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기록을 하는데 그냥 기계적인 기록을 하면 그 기록의 원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 좀 꼭 지켜주시고요. 그래서 마음을 읽었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기록하는 사람은 이거 이제 구상 기록. 그러니까 생각 기록이랑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일을 해야죠. 이때부터 구상 기록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일을 해야지 하고 그냥 하는 사람하고요. 그 일을 어떻게 하지? 이걸 생각하는 사람은 나의 이 안에 있는 거니까 걔를 겉으로 끄집어내는

0: 메모 행위를 하면서 메모 행위를 먼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구상을 해보는 거예요. 메모 행위를 한다는 것은. 그래서 그걸 구상 기록이라고 구상 하는데 구상 기록은 대체로 일의 경우에는요. 최종 아웃풋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만들어낼 뭐 우리가 산출물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죠. 그래서 그 아웃풋 산출물을 메모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산출물에 꼭 담겨야 될 구성물이 뭔지 또 메모를 하고 그 앞에는 그 구성물을 멋지게 짤 수 있는 제일 기가 막힌 방법이 뭐지? 요거 CSF라고 보통 Critical Success Factor라고 하는데 경영학에서 아주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핵심 성공 요인. 내가 부장님한테 들은 과제를 이제 요런 산출물인데 여기에 구성물이 요거야. 근데 요거를 내가 만들어내려고 할 때 방법적으로 가장 기가 막힌 게 뭐지? 요거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를 메모를 하는 것을 저희가 구상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기록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메모를 하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방식인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렇게 하면 자 상사의 이야기도 마음속에 들어가서 정확하게 파악했죠. 그 다음에 그 일을 수행하는 것도 지금 제 얘기 쭉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그 구상기록이 조금 구체화시키면 계획이잖아요.
1: 그렇죠.
0: 전략적으로 일을 하는
1: 계획이죠.
0: 네. 전략적으로 일을 하는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구상 기록도 우리가 실제로 일을 해가는, 그런, 상황에서는 아주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구상 기록들이 계속 남고, 그 다음에 일을 수행하면서도, 이건 되게 기가 막힌 어떤, 좋은 자료나 어떤 아이디어나 얘를 기록으로 다 남겼어. 그래서 그 일이 끝났어요. 그러면 기록 덩어리가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몇 개의 기록이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얘처럼 우리에게 일머리, 일의 노하우를 전해주는 그런 정도는 없겠죠.
1: 그러네요.
0: 그것이 이제 일기록에 해당합니다.
1: 일기록.
0: 네. 그 모두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두를 모은 것을 일기록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자, 회사에서 일을,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제가 권하는 거는 노트북에다가 홀더를 하나 일단 만드세요. 프로젝트 홀더라 그러는데, 그,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뭐, 거인의 노트라는 책을 집필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거인의 노트 책 집필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모든 일기록을 이제 구상 기록에서부터 다 때려여서 그 폴더 안에서 제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기록을 하시고 기록을 보관하시면 우리가 회사에서 업무를 아주 유능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그 책에 보면 또 월간 다이어리 사용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1: 네, 마지막으로 요 팁 하나.
0: 아, 네.
1: 물론 이 오늘 이 콘텐츠에서 말씀 안 드린 건요. 여기 다 있습니다.
0: 책
1: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월간 다이어리 사용법.
0: 이제 거인의 노트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제가 마지막에 다섯 가지 기록 얘기한 것하고도 이제 긴밀한 상관관계를 갖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도구가 있으면 훨씬 수월해요. 그런데 사실 해외에서는 월간 다이어리를 쓰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연간 다이어리를 쓰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연간 다이어리는 물론 되게 훌륭합니다. 왜냐하면 한 달을 이렇게 크게 조망해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이게 칸이 좁고 하니까 보통 연말에
1: 실제로
0: 연말에 사셔서 1월 중순까지 쓰고
1: 3월 많으면
0: 그러면 엄청 잘 쓰시겠다.
1: 아니 근데 진짜 말씀대로 연간 다이어리는
0: 쓰다가
1: 좁고 싶어도 사실은
0: 네.
1: 좁아서
0: 네 조금 형식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잘 쓰시는 분들은 유용하게 쓰십니다. 그래서 연간 다이어리도 잘 쓰시면 전략적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저는 월간 다이어리를 권해요. 그러니까 한 적어도 200-300쪽 정도는 우리가 한 달에 다이어리식으로 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월간 다이어리가 어떻게 구성이 되면 좋냐면요. 자, 아침에는 플래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플래닝 쪽이 하나 있어요. 그다음에 그 오른쪽에는 제가 아까 일상 기록이 엄청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쪽에는 계획을 쓰고 그 옆쪽에는 일상 기록을 쓰는 거예요. 내가 뭐 했고 뭐 했고 뭐 했고 이제 지나간 걸 쓰는 거죠. 그러면 계획과 자기가 행위한 것이 한눈에 보여요. 그리고 저녁에는 우리가 plan to see에서 자기를 하루를 좀 되돌아보는 게 좋습니다. 이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그렇게 빡빡하게 살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습관이 들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녁에는 자기가 플랜한 거 그다음에 자기가 일상 기록 쓴 거를 보면서 이제 자기 평가를 간단하게 하는 거죠. 오른쪽에는 제가 강조하는 건데 매일 자기 칭찬을 세 가지 이상 쓰고 요거만 하셔도 하루가 굉장히 활기차게 지나갑니다. 고민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드러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메모 방식으로 고민을 푸는 것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네 쪽 정도의 메모가 붙어있는 수첩이 좋아요. 그러면 하루에 그 네 쪽을 메모를 하도록 강제받는 거죠.
1: 제가 수많은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형인간 무슨 형인간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뭐 나는 그래도 나 형으로 살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처음으로 나도 기록형 인간이 되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처음으로 해보게 되네요. 기록형 인간이 왜 되어야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물론 다는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듣게 됐고 그게 정말 마음과 머리를 움직인 것 같아요. 아, 나 해봐야겠다. 특히 늦지 않았다. 이 말이 되게 용기가 되고
0: 네.
1: 왜 해야 되는지를 오늘 나머지 45분 시간 우리 김익환 교수님 통해서 너무 잘 배우게 된 건데 부족하다 싶은 그 얘기들은 이 거인의 노트라는 책에 아주 세세히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튜브 채널 김 교수의 세 가지.
0: 네.
1: 세 가지 이름이 특이한데 그건 뭔가요? 잠깐 소개해 주세요.
0: 아. 무엇이든 우리가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면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항상 세 가지로 나눠서 해법을 말씀을 드리긴 해요. 그런데 뭐 가능하면 조금 더 어떤 의미를 담자 그래서 세상 만사가 세고요. 가는, 세상 만사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푸는 것을 가르쳐 주는 지는 지식체나. 그래서 세 가지는 그런 의미입니다.
1: 새로 시작하는 어떤 공통점이 있네요, 저희랑.
0: 네네. 제가 세바시 보면서 너무너무 이름이 좋아서 우리도 뭐 그 수준은 안 됩니다만 한번 비슷하게 지어봤습니다.
1: 자, 오늘 이렇게 김익환 교수님과 기록에 대한 긴 이야기 나눠봤고요. 또 우리 거인의 노트에 담겨진 꿀팁들, 기록의 의미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 삶에 중요한 것들인가를 정말 진짜 흥미로운 이야기로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보시면서 꼭 기록하시고요. 나보시고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더 보십시오. 그리고 책을 꼭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분명히 달라질 것이라고 저도 믿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해주신 김익환 교수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저는 나머지 45분의 고범준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K라디오
1: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2: 그럼 딱 한 모금 한 모금 아니잖아
1: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맛
2: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로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1: 마지막 딱 한 모금만
3: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4: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5: 사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반점 내 새끼 누룽지
4: 703-354-1950 703-354-1950
6: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워싱턴 초대 강연합니다. 네, 더위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이겨내는 것이다. 네, 오늘은 24절기와는 조금 다른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날 바로 초복입니다. 초복은 삼복더위의 시작을 알리는 날로 본격적인 여름의 문턱에 들어섰음을 의미하지요. 네, 예로부터 사람들은 이열치열이라 하면서 뜨거운 여름을 뜨거운 음식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오늘만 되면 또 쌈기탕 집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고 가족들은 서로에게 몸보신을 하자고 하면서 쌈기탕을 어머니가 만들어주시기도 하시고요. 네, 또 건강을 이렇게 우리 조상들도 챙겼고 그 전통은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지요. 혹시 오늘 삼계탕 가족들과 드시려고 장을 미리 준비를 하셨는지요? 제가 처음 인사말로 더위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이겨내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조상들은 더위를 단순히 견뎌야 할 불편함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자연의 흐름을 받아들이고 또 그 흐름에 맞춰서 몸과 마음을 잘 돌보았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뭐 삼계탕 집이 어제였죠. 줄을 선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또 우리 한인 동포들에게 이 초복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바쁜 이민 생활 속에서도 삼계탕 한 그릇을 드시면서 아, 오늘이 초복이구나 하고 고향을 떠올리게 되시기도 하실 것 같고요. 또 한국에서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삼계탕의 냄새,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한여름에 수박 화채를 먹기도 하고 외가 시골집에서 평상에 모여서 여름밤에 또 그 서늘함을 하늘의 별을 바라보던 그런 기억들이 있으신지요? 네, 오늘이 초복인 거를 아는지 워싱턴의 날씨도 정말 덥습니다. 오늘 무려 96도까지 올라가네요. 이번 주 내내 계속 더워서 내일은 97도, 그리고 금요일은 92도로 조금 내려가긴 한데 계속 90도가 훨씬 넘는 아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습도도 높아서요. 체감온도는 훨씬 더 높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기상 전문가들은 올여름 역시 평년보다 더운 날이 더 많다고 하네요. 이럴 때일수록 정말 건강관리 더욱 신경 쓰셔야겠죠. 물도 자주 드시고 한낮에 야외 활동은 조금 줄이시는 게 낫겠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충분한 휴식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의 건강도 챙기고 또 함께하는 주변의 분들에게 건강도 안부도 물어보시면서 함께 더불어서 건강하게 이 여름을 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삼복이라고 하지요. 오늘이 여름의 그 첫 번째 복날, 네, 초복 이야기로 오늘 방송을 시작을 했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첫 번째 곡은요. 아마 이 곡을 들으시면 아, 정말 이 여름의 더위가 싹 물러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실 것 같기도 해요. 클래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 첫 도입부의 웅장한 피아노 선율을 들어보셨을 거고 아, 세계에서 이 곡은 가장 사랑받는 피아노 협주곡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바로 피아노 협주곡 제1번 내림다 단조인데요. 차이코프스키는 1874년 이 곡을 완성을 했지만 처음에는 혹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러시아의 저명한 피아니스트 니콜라이 루빈스타인은 연주하기도 어렵고 음악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라고 혹평을 쏟아내었다고 하네요. 그러자 차이코프스키는 작품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이 곡을 또 미국에서 보스톤에서 초연이 되면서 이후 큰 성공을 거두게 되지요. 그리고 오늘날 정말 클래식 역사상 가장 위대한 협주곡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처음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지금 듣고 계신 피아노 협주곡 제1번 1악장을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이 지금 연주하는 분이 조성진입니다. 그리고 지휘는 정명훈 씨가 지금 하고 있고요. 한국이 세계에서 정말 자랑스러운 이 두 음악가가 함께하는 이 멋진 연주를 듣고 계십니다. 네, 정명훈은 세계적인 지휘자이죠. 피아니스트이기도 하고 또 1974년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에서 피아노 부분을 입상을 한 뒤 파리 바스티유 오페라 음악 감독과 또 서울시립 교향악단 예술 감독 등을 역임하면서 한국 클래식의 위상을 세계 무대에 올려놓은 그런 인물이죠. 그리고 피아노를 맡은 조성진, 2015년 한국인 최초로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을 하면서 전 세계 음악계의 주목을 받고 지금도 정말 너무나도 훌륭한 연주로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분이죠.

네, 한국의 자랑 정명훈 지휘와 그리고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연주로 지금 듣고 계신데요. 네, 두 사람의 만남, 정말 한국 클래식 음악의 한 세대를 대표하는 거장과 그 뒤를 이어서 세계의 무대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차세대 거장이 함께 만들어낸 이 정말 너무나도 감동적인 연주를 듣고 계십니다. 한국의 음악가들이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러시아의 명곡을 연주하면서 전 세계 청중들에게 감동을 준 그런 연주지요. 네, 이 곡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마치 이 곡을 들으면 우리 인생과도 닮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차이콥스키 이 곡이 처음에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비판도 받기도 했지만 끝까지 자신의 길을 걸어간 사람만이 결국 세상에 또 감동을 남긴다는 그런 의미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한 그 1악장 장엄한 도입부 마침 그 여름에 시원함을 남겨주는 그런 팡파르처럼 들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 무더운 여름 한가운데 초복을 맞이보는 이 음악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힘찬 응원과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세상의 소식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과 미국, 또 세계의 여러 또 밤사이에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지요.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 다시 또 본격화되고 있지요. 그러면서 중동의 긴장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미 중부 사령부는 봉쇄 발효 1시간 전부터 이란 남부 해안 요충지에 추가 공습을 감행했고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는 군함 20여 척과 수백 대의 군용기가 지금 배치된 상태이고요. 이란도 미군 기지를 겨냥한 보복 드론 공격에 나서면서 지난달 종전 양해 각서로 잠시 가라앉을 것 같았던 그 상황들이 다시 무력 충돌로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미 중부 사령관은 완전한 대비태세를 강조하고 있고 이란 외무부는 협상의 토대 자체가 깨졌다라고 밝혔지요. 당분간 확정과 봉쇄가 동시에 진행되는 그런 국면이 이어질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교전이 지난 7월 7일부터 재개됐다는 내용의 공식 통보서를 의회에 보냈는데요. 미국의 전쟁 권한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긴급 상황에서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도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일정 기간 안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군사 작전의 법적 근거를 설명해야만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지난 6월 17일 체결된 잠정 합의를 위반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들을 공격했기 때문에 미국인의 생명과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사 행동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지요. 그리고 재무부도 군사 행동과 함께 경제 제재를 강화를 했습니다. 이란 석유 수출망을 운영해온 해운사업가 모하메드 후세인 삼카니와 관련 회사, 개인, 선박들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을 했고요. 미국 정부의 전략은 해상 봉쇄와 군사 압박뿐만 아니라 이란의 석유 판매로 확보하는 자금줄까지 동시에 차단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가 이란과의 충돌이 중동에만 머물지 않다는 거죠. 유가가 오르면 미국의 주유소 휘발유 가격과 항공료 운송비는 따라 오르게 되고 트럭 운송비가 상승을 하면은 식료품과 생활용품 가격도 당연히 오르겠지요. 그리고 또 자동차를 이용하는 우리 미국인들에게는 주유비 상승이 정말 큰 가계에 직접적인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원유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을 하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은 원화 환율과 가뜩이나 지금 환율이 너무나도 높지요. 국내 휘발유 가격, 항공료, 전기, 가스 요금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의회 내부에서 전쟁의 범위와 대통령의 권한을 놓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일부 의원들은 대통령이 군사작전을 장기간 지속하려면 의회의 명시적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백악관은 미국 선박과 병력을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에 해당한다고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이 이란 사태가 군사 문제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또 에너지와 물가, 대통령의 전쟁 수행 권한이 얽혀있는 정말 복잡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전쟁 상황이 더 정말 확대가 될지,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운항이 정상화가 언제 될 것인지, 그리고 미국 의회가 군사 작전에 제동을 걸 것인지에 따라서 또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란과의 전쟁이 길어지면서 미국의 미사일과 방공무기 재고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지요. 전쟁을 계속하고 싶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을 하더라도 지금 무기가 제대로 받쳐주지 않으면 굉장히 또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지요. 트럼프 대통령 오늘 펜실베니아 칼라일에 있는 미 육군대학에서 열리는 대규모 국방기술회의에 참석해서 미국의 무기 생산 능력 확대와 또 국방 산업 투자를 강조할 예정입니다. 현재 특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무기는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과 패트리엇, 사드 요격 미사일인데요. 토마호크는 먼 거리의 지상 목표물을 정밀 타결하는 데 사용되고 패트리엇과 사드는 적의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방어용 무기지요. 우리 한국에도 이 사드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지요. 이란과 친이란 세력의 미사일 드론 공격을 막는 과정에서 상당한 물량이 이미 소모가 되었지만 첨단 미사일은 자동차처럼 생산 라인을 조금 늘린다고 바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밀한 반도체와 유도장치, 로켓 추진체, 특수금속, 숙련된 기술자와 보안시설이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생산량을 늘리는데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국방 예산을 트럼프 대통령이 2020절 회계연도 국방 예산으로 약 1조 5천억 달러 규모를 제안하면서 국방비를 대폭 늘리겠다는 방침을 제시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국방 예산을 늘린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미국 방위 산업은 냉전 이후 생산 시설과 인력을 줄여왔고 특정 부품을 소수 기업에 의존하는 구조가 지금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돈이 있어도 공장과 공급망, 전문 인력이 준비되지가 않으면 필요한 무기를 제때 생산하기가 어려운 구조지요. 더 큰 문제는 중국입니다. 미국이 이란과 중동에서 너무 많은 미사일과 군사 자원을 소비할 경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예상치 못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느냐가 또 문제지요. 그러니까 이 국방기술회의의 핵심은 이란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보충하는 데만 있지 않고 앞으로 수십 년간 중국과 경쟁할 수 있도록 미국의 제조업과 기술 기반을 다시 구축할 수 있느냐는 더 본질적인 문제까지 또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국가 안보가 군사력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죠. 미국이 아무리 많은 국방 예산을 편성해도 미사일 생산 시설과 반도체, 숙련 인력, 안정적인 공급망이 없다면 필요한 무기를 제때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참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국가의 제조업과 과학기술, 교육이 모두 안보와 연결되는 시대라는 것을 더욱 알게 됩니다.

네, 연방 대법관들이 이례적으로 의회 청문회에 출석을 해서 자신과 가족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면서 경호 예산 확대를 요청을 했습니다.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베럿 대법관과 진보 성향의 엘리나 게이콘 대법관이 함께 출석을 했다는 점도 눈에 띄는데요. 현직 연방 대법관들이 의회에서 직접 증언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베럿 대법관은 증언을 하기를 위협이 심해지면서 방탄조끼를 입고 귀가를 해야 했다고 했고요. 어린 자녀에게 왜 어머니가 방탄조끼를 입는지 설명해야 하는 경험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자택에 경찰 특수부대가 출동하도록 그 허위 신고를 하는 이른바 스와팅 피해도 언급을 했고요. 케이건 대법관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허용이 되어야 하지만 판사를 개인적으로 공격하고 위협하는 정치적 언어는 사법부의 안전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법원은 차기 예산으로 2억 2,800만 달러를 요청을 했는데요. 1,460만 달러는 대법관 경호 인력과 주거지 보안, 사이버 보안 인력을 확대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법관과 연방판사에 대한 위협은 낙태권과 총기, 대통령 권한, 이민, 관세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판결이 잇따르면서 지금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의회에서는 대법원의 예산을 더 지원하는 대신에 윤리와 투명성도 강화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관들이 부유한 후원자에게서 받은 여행과 선물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그리고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만든 윤리 규정에 강제력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판사와 가족을 위협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또 동시에 종신직인 연방 대법관들이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재정적 이해관계와 외부 인사와의 관계를 더욱 좀 더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안전과 책임 두 가지를 동시에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어제도 이민 단속 소식을 좀 전해드렸는데요. 최근 메인주와 텍사스의 이민 세관 단속국 ICE 요원들이 차량 단속 과정에서 애초 체포 대상이 아니었던 남성들을 총격으로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 ICE의 단속 방식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지요. 그리고 또 멕시코 정부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멕시코 정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동안 ICE 구금 시설에서 숨진 멕시코 국적자가 14명에 달하고 체포 작전 과정에서 추가로 3명이 사망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멕시코 정부는 일부 사건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형사 고발을 추진하겠다라고도 밝혔는데요. 네, 이 문제 한인 사회에서도 좀 주의 깊게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지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단속 현장에서 신분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주민은 권리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차량 운전하실 때는 운전 면허증과 자동차 등록증, 보험 증서를 갖추고, 영주권자는 법률 관련된 그 서류들, 영주권 카드를 소지하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단속 받았을 때 갑작스럽게 차에서 내리거나 서류를 찾기 위해서 손을 빠르게 움직이지 마시고, 먼저 경찰이나 요원에게 무엇을 하려는지 알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급하게 서류를 찾기 위해서 움직이다가 오히려 의심을 받고 또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시에 또 단순한 교통 단속과 연방 이민 단속은 법적 권한이 다를 수 있으니까 가족 가운데 신분 문제가 있는 경우 신뢰할 수 있는 또 전문 변호사 찾아서 상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민법 집행과 인권의 균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국가는 국경과 이민법을 관리할 책임이 있지만 단속 과정에서도 생명과 적법 절차, 시민의 기본권은 당연히 보호가 되어야겠지요. 네, 이번 ICE 총격 사건들이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조사가 되어서 더 이상 이런 비극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0: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1: 그럼 딱 한 모금.
2: 한 모금 아니잖아.
0: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맛?
2: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로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0: 마지막 딱 한 모금만.
3: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4: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세차 구입 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시라고요?
5: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4: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5: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네, 페어팩스 카운티에 거주하시는 시니어 분들과 가족분들께 필요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중요한 건 건강과 사람과의 연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혼자 사시는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서는 식사를 거르시거나 또 병원에 가는 곳조차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적지가 않지요.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페어팩스 카운티에서는 다양한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의 건강 식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소개해드릴 것은 페어팩스 카운티의 시니어 영양 프로그램입니다. 만 60세 이상이면 이용할 수 있고 지역 시니어 센터와 커뮤니티 시설에서 균형 잡힌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격이 여러 가지 또 준비되어야 할 서류들이 있지요. 자격에 맞아야만 이용할 수 있긴 하지만 또 자세히 좀 알아보시면 많은 혜택들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단순히 식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회적 고립감을 줄이는데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운전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Meals on Wheels와 연계된 가정 배달 서비스도 제공이 되는데요. 자격이 되는 경우 자원봉사자들이 정기적으로 집을 방문해서 식사를 전달하고 안부도 확인해 드립니다. 혼자 계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한 번쯤 알아보시면 좋겠고요. 건강 프로그램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페어팩스 카운티의 시니어 센터에서는 낙상 예방 운동, 요가, 스트레칭, 근력 강화 수업, 태극권, 라인 댄스 등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나오지요. 규칙적인 운동은 치매 예방과 우울증 감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또래 친구들과 만나서 함께 운동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이기도 하지요. 또한 혈압과 혈당 체크, 건강 상담, 예방 교육 프로그램도 정기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당뇨병 관리, 심장 건강, 약물 복용, 안전 교육 등 실생활에 꼭 필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시니어 분들의 만족도가 높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한인 어르신들이 영어가 어려워서 신청을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페어팩스 카운티는 필요에 따라서 통역 서비스를 제공도 하고 있고 또 지역 한인 단체와 연락을 해서 협력을 해서 안내를 돕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분들께서 부모님의 신청을 대신 도와드리는 것도 가능하고요. 네, 신청 방법 아주 어렵지는 않습니다. Fairfax County 노인복지국, 네, Fairfax Area Agency on Aging 전화를 하시거나 또 온라인으로 문의를 하면 그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과 건강 상태에 따라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네, 우리는 흔히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말을 하지요. 하지만 이 어르신들에게는 건강을 지키는 것만큼 또 중요한 것이 외롭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밖에 나가 사람들을 만나고 한 번은 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매일이라도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잠깐 동네를 산책하시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또 혼자 식사하시는 것보다 함께 식사하시고 몸을 움직이시는 것이 또 삶의 질을 크게 다르게 할 수 있지요. 네, 페어팩스 카운티의 시니어 건강 및 식사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주변에 우리 어르신들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또 관심과 사랑을 함께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한국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을 발표를 하면서 이른바 3, 4, 5 비전을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서 3은 한국의 잠재 성장률을 장기적으로 3%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지요. 4는 현재 세계 5위권으로 평가되는 한국의 수출 규모를 세계 4강으로 높이겠다는 것이고 또 5는 1인당 국민 총소득을 5만 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그런 목표를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정부가 대체 불가능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경제의 대도약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3.0%로 무려 1%포인트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와 정부의 재정 정책, 비교적 견조한 내수가 성장률을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한국이 3% 성장률을 달성한다면 주요 선진국 가운데 굉장히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 대체 불가능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경제 대도약, 이런 꿈이 실현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것도 고민을 해봐야겠지요. 현재 정부가 굉장히 그 반도체 호황을 가지고 꿈을 더 크게 꾸는 것 같은데요. 현재 사실 한국 수출 증가의 상당 부분은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고대 역폭 메모리, HBM과 첨단 반도체 수요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경기가 꺾이거나 미국과 중국의 기술 경쟁이 격화될 경우 수출 전망이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잠재 성장률 3% 달성한다는 거 정말 큰일이죠. 그러려면은 인공지능과 반도체 투자뿐만 아니라 한국의 정말 가장 큰 어쩌면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또 고령화, 노동력 감소, 수도권 집중, 중소기업 생산성, 서비스 산업 규제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을 우선 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잠재 성장률을 지속해서 높인다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죠. 노동시장과 교육, 규제, 연금, 주택 정책을 함께 개혁을 한다는 해야 한다는 그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목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도 또 규제 혁신과 노동개혁, 구조개혁이 만약에 뒤따르지 않으면 어쩌면 이 3, 4, 5라는 숫자만의 화려한 구호에 그칠 수도 있을 것 같지요. 한인 동포 입장에서 보면 이 정책이 한국의 기업과 금융시장뿐 아니라 원화 가치와 또 해외 투자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요. 한국의 성장률과 수출이 예상보다 좋아지면 원화가 또 강세를 보이고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중동 전쟁으로 유가가 상승하고 미국의 관세가 확대되면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정부가 말하는 세계 수출 4강과 국민소득 5만 달러는 국민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을 해야 의미가 있는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굉장히 그 실제 체감하는 그 경제 부분은 굉장히 어렵지요. 수출액과 국민소득이 늘어도 청년 일자리가 부족하고 집값과 생활비가 지금 계속 오르는 상황이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겪는 어려움을 상당하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느끼는 경제가 좋아졌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숫자 자체보다 성장의 혜택이 일자리와 임금, 중산층의 생활 안정으로 이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 경제의 지표는 좋아지고 있지만 국민의 체감 경제는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정부가 발표한 3, 4, 5 비전이 성공을 하려면 반도체 수출 증가를 넘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생산성을 높이고 주택과 교육, 돌봄 비용을 안정시키는 정책과 실행이 우선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음악도 소개를 해드리고 또 세상의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라디오 워싱턴 초대 함께 하시는 분들 리 김밥입니다. 오늘이 수요일이죠. 네, 오늘 11시에서 1시까지 리 김밥, 리 라면 콤보를 9불 99에 드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드시던 그 김밥, 맛있는 김밥 페어팩스에서도 드실 수 있고요. 케이푸드 리 김밥 창업기에도 703-563-09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시다면 하우 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그리고 하우루 센터빌에서 바로 그 맛을 찾던 그 맛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함께 리 김밥과 그리고 하우 바이 하우루 하우루에서 전해드리는 20불 쿠폰도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시는 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K-Radio DC로 친구 추가해 주시고요. K는 대문자, Radio DC는 소문자로 하셔서 네, 입력하셔서 네, 추가 버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K-Radio 라디오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도 또 앱으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kradio.us 그냥 소문자로 다 검색을 하시면요. kradio.us 저희 웹사이트가 나오고 오른쪽 상단에 온 에어가 있습니다. 그 온 에어를 클릭을 하시면은 DMB1310을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항상 생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하루를 우리 K-Radio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요. 저는 김승교의 기자가 전하는 아름다운 한국 가곡을 함께 듣고 그리고 2부에서 또 우리 독립선언문을 아주 쉽게 라인 바이 라인으로 해석을 해서 왜 독립선언문이 이렇게 중요한지 그 의미를 좀 새롭게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이부도 저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가곡 한 곡에 담긴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 가곡 산책입니다. 여러분은 자신만의 노래를 가지고 계신가요? 반드시 멜로디가 있어야 노래는 아니죠. 누군가를 사랑했던 기억, 포기하지 않고 걸어온 시간, 힘들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작은 용기.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각자의 삶의 노래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노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아름다운 가곡입니다. 바로 시인 오장환의 시에 작곡가 강한매가 곡을 붙인 나의 노래입니다. 오장환은 일제강점기와 해방기를 살았던 시인입니다. 그의 시에는 개인의 감정뿐 아니라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의 고민과 삶에 대한 성찰이 담겨 있는데요. 그에게 노래는 단순한 예술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였고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의지였습니다. 강한매는 이러한 시의 정신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내며 한 편의 시를 깊은 울림을 가진 가곡으로 완성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목소리를 듣습니다. 세상의 기준, 다른 사람의 기대, 비교와 끊임없는 경쟁의 소리.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목소리입니다. 나의 노래는 바로 그 목소리를 잃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을 따라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내 삶에서만 들려오는 진실한

노래를 찾으라고 말입니다. 노래는 기쁠 때만 부르지 않습니다. 슬플 때도, 외로울 때도,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도 우리는 각자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노래는 삶을 담아냈습니다. 익숙한 언어를 들을 때, 고향의 노래를 부를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속 고향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노래는 시간을 건너고 국경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가장 따뜻한 언어가 됩니다. 오장하는 짧은 생을 살았지만 시를 통해 끊임없이 삶을 노래했는데요. 그는 현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지만 절망 속에서도 시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노래는 화려한 노래가 아닙니다. 대신 끝까지 삶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더 큰 목소리가 아니라 진심을 담은 한국의 노래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오늘 아침 조금 삶이 힘드시다고 느끼셨나요? 그렇다면 오늘만큼은 다른 사람의 노래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걸어온 길, 견뎌낸 시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그 모든 것이 모여 여러분만의 멜로디로 여러분의 하나뿐인 인생을 만들고 있습니다. 누구와 비교할 필요도 더 크게 부를 필요도 없습니다. 진심으로 살아낸 삶은 그 자체로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되기 때문이죠. 이제 오장한 시인의 깊은 성찰과 강한매 작곡가의 따뜻한 선율이 만난 나의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살아온 나 자신에게 들려주는 노래라고 생각하며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0: 오늘은 가곡 나의 노래와 함께 삶과 노래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저마다의 노래가 있습니다. 어떤 노래는 밝고, 어떤 노래는 잔잔하며, 어떤 노래는 눈물을 머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의 멜로디와 그 멜로디들로 이루어진 노래는 여러분만의 인생의 노래는 소중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자신의 속도로 자신만의 멜로디를 잃지 않고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자신의 노래를 끝까지 사랑하시길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가곡 산책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아름다운 한국 가곡 한 곡과 함께 삶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2: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1: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2: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3: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4: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3: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4: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3: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5: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3: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4: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0: 케이라디오 워싱턴 AM 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0: 네, 올해 미국이 건국된 지 250주년을 맞이했고 또 매년 7월 4일이면 우리는 독립기념일을 기념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미국의 출발점이 된 독립선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또 읽더라도 18세기 영어 특유의 긴 문장과 복잡한 논리 때문에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독립선언문을 문장 하나하나씩 분석을 하고 또 원문의 논리와 철학을 최대한 살려 한국어로 번역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네, 바로 토머스 제퍼슨 센터의 이종권 대표님이 독립선언문을 번역을 하셨습니다. 이 선언문이 오늘날 민주주의의 자유, 인권에 대해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함께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머스 제퍼슨 센터 이종권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뉴저지에서 토머스 제퍼슨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이종권입니다. 네. A라디오 워싱턴을 청취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대표님과 함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건국 정신과 또 자유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토머스 제퍼슨 센터, 어떤 단체입니까?
1: 아, 예, 저희 토머스 제퍼슨 센터는 2021년 뉴저지 한인타운인 펠리세이드 파크의 한 주민 단톡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희가 2020년에 미국 독립선언문을 완역해서 단톡방에 올렸는데 여러 한인 동포분들께서 큰 감명을 받으셨습니다. 그 내용을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야 한다 이런 공감대가 생겼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지금은 비영리단체 토머스 제퍼슨 센터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셨을까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름만 들어봤지 내용은 잘 몰랐던 독립선언문을 직접 읽어보셨다는 기쁨이 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있고요. 둘째는 그 안에 우리가 막연하게만 알고 있던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원형 그대로의 모습으로 담겨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토머스 제퍼슨 센터는 목적이 아주 단순합니다. 미국 독립선언문에 담긴 자유와 천분권의 원칙을 보다 많은 분들과 함께 읽고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 기쁨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0: 네, 그렇군요. 거창하게 시작한 것이 아니라 단톡방에서 시작했다는 것이 굉장히 좀 아주 특별한 것 같고요. 그만큼 네. 많은 분들이 관심과 또 기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 직접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1: 예,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뜻을 모아주셔서 예, 제가 함께 하게 됐죠.
0: 네, 그렇군요. 그런데 좀 개인적으로 독립선언문에 관심을 갖고 이 글을 올리신 그 토대가 됐던 계기가 무엇일까요?
1: 네. 독립선언문에 제가 제일 먼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제가 그 더 부고 파운딩 파더스라고 미합중국 건국의 아버지라는 책을 번역을 하는데 독립선언문이 꼭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기존에 번역된 그런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이것은 제가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번역이 정확하게 돼 있다고 생각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할 수 없이 내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어요. 시작은 그렇게 됐는데 그동안 많은 학자들이나 이런 뭐 대사관이나 이런 데 제대로 되지 않은 게 실질적으로 내용이 어려웠어요. 어려워서 저는 이거를 굉장히 오랜 시간 좀 말하자면 헤맸는데 그러면서 이제 깊이 성찰하고 계속 들여다보고 하면서 결국은 알아냈죠. 그래서 이제 완역을 하고 나면서 이제 이거를 우리 필리세이드 파크 내 주민들한테도 나누고 여러 군데에다 나누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것이 지금같이 책도 만들게 되고 그렇게 된 거예요.
0: 네. 건국의 아버지라는 책을 번역하시면서 이것이 씨앗이 되어서 지금까지 오신 거군요. 그러면
1: 그렇죠.
0: 번역가로서 네. 좀 활동을 하시는 겁니까?
1: 번역가로서 활동 그렇죠. 제가 한국에서 오랫동안 아니고 이제 출판사에서 책을 여러 권 낸 적이 있었는데 네. 번역이라는 게 이제 어떤 주어진 시간에서 완성도를 잘 완성도 있게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0: 네.
1: 이거는 내가 하고 싶은 그러한 번역이 아니면 그냥 직업적으로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미국에 이민 와서 오랫동안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한인들이 미국을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네. 하게 됐어요. 그런데 미국에 뭘 알아야 되느냐? 미국의 건국 역사부터 알아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거의 나와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건국의 아버지 책을 먼저 찾아서
0: 네.
1: 번역을 하면서 그걸 그 와중에 이제 독립선언문도 같이 발견을 하게 됐고 아 이게 너무나 많이 이쪽 분야가 방치되어 있었구나 그런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고 해야 되고 필요한 일이다 생각을 해서 하게 됐죠.
0: 네, 됐죠. 그렇군요. 개인이 원래 또 이제 번역 일을 하셨고 작가로서 책도 출간을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또 미국에 오셔서 이렇게 귀한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 살면서 미국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서 시험도 치르고 하기는 하지만 독립선언문을 읽어보신 분들이 많지가 않을 거예요. 저부터도 네. 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읽어보지 못했고 이번에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제가 좀 자세하게 꼼꼼하게 좀 읽어보았거든요.
1: 네네.
0: 아마도 정말 어떤 내용이었는지 어떤 내용일 거라는 건 짐작은 하지만 좀 정말 문장을 하나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신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표님께서 이렇게 또 번역을 한국어로 해놓으셨기 때문에 많은 좀 한국분들이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담긴 의미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우선 이번에 출간을 또 책도 출간을 하셨어요. Decent Respect라고 예. 라인 바이 라인이에요. 한국분들에게 예. 또 이제 좀 이 독립선언문을 접근할 수 있게 하셨는데 현존했던 독립선언문 번역서와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다릅니까?
1: 일단은 기존의 독립선언문 번역서라는 것이 없었어요.
0: 네.
1: 실제로 독립선언문 번역이 거의 이루어지지가 않았고 있었던 것들도 독립선언문의 의미나 구조를 충분히 전달하기에는 아쉬운 점이 많았죠.
0: 네.
1: 그래서 읽어본 사람들이 별로 거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렇게 읽을 수 있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원인이 네. 있거든요.
0: 네. 자료 자체가 그래서, 충분하지가 않았네요. 네.
1: 그렇죠.
0: 네.
1: 그래서 이름은 다들 알지만 내용은 한 문장밖에 모를걸요. 많이는 평등하게 태어났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네.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출간한 Decent Respect Line by Line 이거는 이제 독립선언문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번역 플러스 해설 라인 바이 라인이
0: 네.
1: 뭐냐면 모든 그 문장들을 하나하나 그렇게 이제 번역하는 과정과 또 그렇게 왜 번역이 돼야 하는지 그 배경 이런 것들을 담은 책이에요. 그래서
0: 네.
1: 원문에 가장 충실한 의미와 구조 이런 걸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라인 바이 라인으로 아주 한 문장 문장을 구체적으로 번역도 하시지만 또 배경 설명도 다 하신 거죠. 근데
1: 그럼요.
0: 좀 전에 말씀하신 게 우리가 보통 독립선언문에서 가장 잘 알려진 문장이 많이는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라는 말이잖아요.
1: 네.
0: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생각하신다는 말씀을 지금 잠깐 하셨어요.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이 문장을 가지고 어떻게 라인 바이 라인으로 해석을 하시고 좀 책에서 말씀을 하셨습니까?
1: 지금 그 문장만 해도 베트남의 호지밍이라는 그분이 이제 베트남 공산주의자잖아요. 그렇죠?
0: 그렇죠. 네.
1: 그래서 이제 평등이라는 말을 갖다가 이게 독립선언문에서도 세상 평등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 하면서 네. 그 공산주의의 평등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0: 이용을 한 거죠. 네.
1: 예,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독립선언문에 만인이 평등하게 태어났다라는 거는 그런 뭐 재산 뭐 이런 걸로 평등하게 태어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실은 그 우리가 타고난 누구나 이제 말하자면 그 누구나 타고난 뭐 그 신체 기회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거지 주어진 뭐 뭘 재산이나 이런 것이 똑같이 태어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평등이라는 게 공정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은.
0: 네.
1: 그러니까 공정하게 이 세상이 기회의 균등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지 강요나 어떤 그 강제에 의해서 평등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의미는 전혀 아니거든요.
0: 네.
1: 근데 이제 그렇게 잘못 이해가 되는 것이 있고 또 태어났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만인은 평등하게 태어났다.
0: 네.
1: 근데 태어났다라고 그러면 이제 자기 스스로 태어난 거잖아요. 그죠?
0: 네.
1: 근데 이제 한국에서도 그 번역이 주류였었는데 이제 제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라. 이것은 이제 기독교적인
0: 네.
1: 맥락에서 그렇게 표현을
0: 네.
1: 하는 거예요.
0: 네.
1: 제가 기독교 신자로서가 아니라 번역가로서 이것이 정확한 것인데 왜냐하면은 그 우리한테 주어진 그러한 권리, 평등하게 주어진 권리는 인간이 준 게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 준 것이다. 그렇기
0: 네.
1: 때문에 어떠한 다른 인간이 그것을 침해하거나 빼앗거나 누구한테 양도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 얘기는 법으로 인간의 표현의 자유, 행복 추구의 자유 이런 것을 강제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바로 자유민주주의 원칙이죠.
0: 네, 그렇군요. 이 평등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쓰고 있죠. 공산권이나 자유진영이나 마찬가지로. 하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정말 다르다는 것을 우리 대표님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깨닫게 됩니다.
1: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0: 네.
1: 평등이라는 말은 말하자면 타동사예요. 동사를 치면.
0: 네.
1: 누가 누구를 평등하게 만든다. 그렇죠?
0: 그렇죠. 네.
1: 목적어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0: 네.
1: 번역 입장에서 말하면 그건 목적어. 그러면 그거는 누가 누구를 강제한다는 뜻이 돼요. 자유는 강제하는 게 아니죠.
0: 네.
1: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죠?
0: 그렇죠.
1: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 공산주의적인 그런 맥락에서 왜곡을 할 수가 있어요.
0: 네. 그러니까 그 문장 자체로만 보고 단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배경을 정말 한번 짚고 넘어가서 어떤 의미 있는지를 잘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셨겠어요, 책에서.
1: 그렇습니다.
0: 제가 한번 독립선언문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을 토머스 제퍼슨 센터, 우리 이정권 대표님께서 함께 번역하신 것들을 제가 잠깐 앞부분만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1: 네, 네 그러세요.
0: 이제 앞부분이에요. 처음 완전 시작은 아니고 만인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창조주로부터 확고한 불가침의 권리를 부여받았다. 그 권리의 일부가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 추구의 권리이다. 이러한 권리를 담보하기 위하여 사람들 사이에 정부가 수립이 되었으며 그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바로 그 사람들의 동의로부터 발생한다. 어떠한 정부라도 이러한 목표에 해악이 된다면 그것을 변경하거나 폐지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여 그러한 원칙에 기초하여 그들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충실히 구현할 수 있는 형태로 권력을 조직하는 일은 바로 시민의 권리이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1: 네. 네.
0: 이 문장들을 보면은 정말 왜 이렇게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만들어야 했는지를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시대적 배경을 네. 보아서.
1: 네. 네. 이것이 이제 바로 정부가, 이 맥락을 보면 사람들 사이에서 정부가 수립됐다 이렇게 나오죠?
0: 네.
1: 그죠?
0: 그렇죠.
1: 사람이 먼저인 거예요. 정부가 먼저가 아니라.
0: 네.
1: 사람들이 정부를 만들어서 네. 그 정부한테 권력을 동의에 의해서, 동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동의에 의해서 정부가 우리가 원하는 걸 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정부예요.
0: 네.
1: 그래서 그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은 그 일부가 생명, 자유, 행복 추구의 권리. 이것을 보호하고 반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건 뭐냐면 이거 이외에 자꾸 정부의 사이즈를 크게 하고 정부의 일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도 정부가 하게 되잖아요. 그죠?
0: 네.
1: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의 자유, 개인의 권리 이런 거를 억압하는 그러한 형태로 정부가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정부가 자유민주주의 정부는 자꾸 뭐 사람들을 매겨 살린다든지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그거는 그 정부의 주인들이 하는 거예요. 동문회에서 동문 회비를 내면 그 동문 회비를 가지고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0: 네.
1: 동문회가 동문들을 매겨 살리진 않잖아요. 그죠?
0: 그렇죠.
1: 그것과 마찬가지로 국가는 그래서 이제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게 국민이 돈을 내서 운영한다는 뜻이지 국민을 국가가 이렇게 모시고 받들고 매겨 살리고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0: 네.
1: 근데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이 명확하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러한 원본을 잘 모르니까 혼동하고 잘못 알고 있어요.
0: 아, 그렇군요. 이 세계가 점점 더 거대한 정부, 막강한 정부들로 지금 커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독립선언문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 네.
0: 그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바로 그 사람들의 동의로부터 발생한다. 이 문장에 네. 정말 그런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요. 정말 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정부는 그 국민을 섬기는 집단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 국민들을 조정하고 네, 그 권력을 막강한 권력을 가진다는 게 좀 모순이라는 것을 다시 또 알게 되는군요.
1: 네. 우리가 이제 주인이라고 말을 하면 이게 한국 문화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데
0: 네.
1: 우리가 비즈니스 하면은 그 주인이 사장이 이제 뭐 청소도 하고 세금도 내고 공과금도 나고 굳은 일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0: 그렇죠. 네.
1: 근데 이제 우리 한국 드라마나 뭐 사극이나 이런 걸 보면 한국 스타일의 주인은 여봐라 막 그러면서 온갖 혜택만 받고
0: 네.
1: 호령만 하고 좋은 것만 하는 그런 거를 주인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개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무조건 때를 쓰고 막 주장하고 그러면 그럴 수 있는 게 주인이다라고
0: 네.
1: 잘못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비위만 맞추고 그런 식으로 나라 형태가 나가고 있는 게 지금 큰 병폐가 되고 있다. 네. 이런 그 생각이에요.
0: 네. 단순한 독립 선언문의 한 문장 문장이 오늘날 현실을 또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모든 것이 근본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네. 마음이 듭니다. 네. 이 번역이 사실 단순히 한국어 번역에 그치지 않고 AI 역번역과 또 일치율 검증까지 진행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네. 방식으로 또 진행을 하셨고 기존 번역과는 무엇이 다른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1: 우리가 번역이라고 그러면 이 한 나라 말에서 다른 나라 말로 그냥 가장 말이 통하게 이렇게 옮겨주는 걸 번역이라고 하는데
0: 네.
1: 이 그러한 그 표면적인 의미 이외에 말투라든지 논리라든지 아니면은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하나의 문명이 하나의 텍스트 속에 들어가 있어요.
0: 네.
1: 그 텍스트 속에 들어가 있는 문명 전체를 고스란히 옮길 수 있을 때 그게 이제 깊은 의미의 번역이 되는데
0: 네.
1: 그게 되지 않으면은 이제 말은 한국말로 바뀌었는데 무슨 말이 무슨 내용이지?
0: 네.
1: 이 알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0: 그렇죠.
1: 그래서
0: 네.
1: 이제 그것이 저 나름대로 이제 구현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렸고 또 계속 고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아, 이 정도면 됐다 싶었을 때 이제 AI가 나온 거예요.
0: 네.
1: 그래서 AI 그러면 이 제 번역이 제대로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려면 이걸 다시 영어로 옮겨볼까? 영어로 다시 AI를 통해서 영어로 다시 역번역을 시켜서 그것이 오리지널 독립선언문 토마스 제퍼슨 독립선언문 원문과 비교했을 때 그 문장 구조가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올까? 그걸로 이제 정확성이 판명이 된다라고 이제 제가 가설을 세웠죠.
0: 네.
1: 근데 그냥 우리가 의역, 뭐 직역 이런 말을 하는데 읽기 좋게 만드는 걸 의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0: 그렇죠. 네.
1: 의역 같은 걸 하면은 그 문장 구조가 다 무너져요. 역번역을 했을 때.
0: 그렇죠. 또 개인의 의견이 좀 아무래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1: 그렇죠. 네. 해설이 들어가고, 예. 해설이 들어가고 문장의 구조가 무너져요.
0: 네.
1: 그 이제 저는 워낙에 번역이 이제 그 구조를 문장의 원문의 구조를 되도록이면 살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검증을 시켜 보니까 99%가 나온 거예요.
0: 네.
1: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지? 그랬는데. 어쨌든 나온 것이 사실이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또 새로운 가설이, 그럼 제 한글이 영어로 옮겨졌다라는 것은, 그러고 그 옮겨진 그, 역번역문이 원문과 거의 대동소이하게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제 한글의 그 퀄러티로, 다른 나라 어느 나라 말로도 옮겨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네. 또 가설을 세웠어요.
0: 그러셨군요. 네.
1: 그리고 나서 실제로 AI하고 작업을 해보니까 지금 8개 나라 언어로 지금 다 성공을 했어요.
0: 네.
1: 그러니까 그게 어떤 위치냐면 조각할 때 이 몰드가 있죠. 몰드.
0: 네. 틀리 있죠. 네. 네.
1: 몰드에 집어넣으면은 시멘트를 집어넣으면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그 몰드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스터 키라고 모든 문을 다 열 수 있는 마스터 키와 네. 마찬가지예요. 이 한글 번역이.
0: 네.
1: 근데 약간 복잡한 얘기인데 오리지널 독립선언문 원문을 여러 나라로 언어로 옮기려고 하면은
0: 네, 네.
1: AI 입장에선 그게 더 어렵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조각가가 새로운 조각을 다시 만드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0: 네.
1: 이해가 가셨어요?
0: 네, 그렇죠. 네.
1: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구조를 정확하게 맞춰서 ambiguity 이런 것들을 다 해소를 하고 했기 때문에 AI 입장에선 새로운 작업을 하지 않고 그대로 재현을 할 수가 있다. 어느 나라 말로든 재현을 할 수가 있다.
0: 네.
1: 이게 지금 구현이 됐어요.
0: 네. 아주 정말 중요한 지금 업적을 이루신 것 같아요.
1: 지금 네. 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됐어요. 네.
0: 이렇게까지는 사실 계획을 하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첫 발을 내리다
1: 저는 그냥,
0: 보니까
1: 네. 네. 아우, 이거 무슨 뜻이냐. 저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0: 네.
1: 근데 이제 고생을 한 것 중에 제목이 Decent Respect라고 책 제목을 그렇게 잡았지 않습니까?
0: 네,
1: 그죠?
0: 네, 그렇죠. 네.
1: Decent respect가, respect는 존중, 존경, 존중이고, decent는 준수하다, 이런 말이고,
0: 네.
1: 준수한 존경이 도대체 뭐야?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0: 네.
1: 그냥 이걸 몇 달 동안 고민을 했는데, 이 맥락과, 그 다음에, 이런 걸 생각을 해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아, 이게 도리라는 말이구나. 도리.
0: 네.
1: 그러니까 사람이 도리를 다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네.
1: 그죠? 이 독립선언문을 쓴 이유가 바로 인류에 대해서 우리가 왜 독립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사실에 입각해서 설명하고 인류가 여러분들이 저희들의 말을 듣고 한번 판단해 주세요. 그게 우리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해서 쓴 글이에요.
0: 네. 마땅히 해야 할 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1: 그렇죠.
0: 것 같죠. 네.
1: 도덕적, 법적인 의무는 아니고
0: 네.
1: 도덕적으로, 예, 네. 도덕적 책무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독립선언문을 쓴 동기죠. 우리는 그래서 이제 3.1 독립선언문 이런 거 보면은 5등은 자해 아 그러면서 우리 예쁜 처음부터 우리는 독립 독립이야, 뭐,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0: 네.
1: 근데 이제 그 구조가 여긴 다른 거죠.
0: 네.
1: 웬간하면, 인내할 수 있다면 인내하겠지만, 참을 만큼 참았다. 그래서 이제 독립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이러한 그 조치가 여러분들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러이러한 수많은 일들을 겪었는데,
0: 네.
1: 이러고도 독립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이걸 그 다음에 우리가 독립을 하려고 하는 이 우리의 행위가 올바르게 우리가 꼭 독립이 이루어지게 해주소서 막 그렇게 한 게 아니고
0: 네.
1: 우리의 의지가 올바르게 실천되도록 최고의 심판자에게 경청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0: 네.
1: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독립을 하겠다 이것이 아니고 우리의 의도가 정의롭게 실천될 수 있도록 잘 지켜봐 주십시오. 이런 것이 우리가 지금 250년이 지났어도 배워야 될 점이다.
0: 네.
1: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0: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요. 저도 이 독립선언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마땅히 시작에서부터 또 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해야만 하는지 그 사실들을 좀 낱낱이 좀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고 정말 강압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며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 그 도리,
1: 네.
0: 그리고 당연한 것들을 잘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1: 네.
0: 이 글을 정말 사실 영국 왕에게 또 이제 전하는 글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구나가 읽어보았을 때 그렇다면 정말 마땅히 미국이 독립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거든요.
1: 네, 네.
0: 이 전체적으로 너무나도 잘 독립선언문을 작성했는지 지금 뭐 어느 나라, 어느 민족, 누구나가
1: 네.
0: 이 독립선언문을 가지고 독립을 선포하면은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1: 그래서
0: 보편타당한 진리지요. 네. 네.
1: 여기에 이제 영국 왕들이 우리한테 이런 일들을 했다. 이런 그 내용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0: 네, 그렇죠. 네.
1: 이것이 사실은 그 당시에 조지 3세 그 사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어느 지역의 그 독재자들이 하는 행동을 다 네. 공통적인 거예요.
0: 그렇죠. 네, 맞습니다.
1: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는 천부의 인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독립을 한다라는 것인데 이게 바로 보편적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죠.
0: 네.
1: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왜 다른 나라 말로 많이 고쳐야 되냐 이런 생각을 했냐면은 옛날에 아프가니스탄이 저 미군 철수하면서 또 다시 탈레반 속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0: 네, 그렇죠.
1: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이 천도를 미국에서 줬어도 못 지켰잖아요.
0: 네.
1: 이들이 이러한 어떤 그 자신들의 이러한 권리와 지켜야 될 가치를 알았다면 그렇게 쉽게 무너졌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래서 전 세계 어느 그 독재 정권에 시달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이 내용을 좀 알면 그래서 이 미국 이 저 건국의 아버지들이 이렇게 선언해서 독립이 된 게 아니에요.
0: 네.
1: 그 다음에 싸웠죠. 그죠?
0: 그렇죠.
1: 싸우는데 그냥 뭐 우리는 다른 나라에 그냥 종속돼서 살 수 없어 이러한 그런 그 권력 투쟁의 성격이 아니라 맨 뒤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굳게 믿으며 우리의 생명과 재산과 신성한 명예 이런 걸 걸고서 싸운 거예요. 목숨 걸고. 근데 이권이 아니라 가치. 신성한 가치를 위해서 싸웠다. 그래서 그들이 목숨을 걸고 싸울 수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거저 네. 생기는 건 아니죠. 그래서 싸워서 얻었기 때문에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원리와 원칙들이 이 독립선언문을 잘 살펴보면은 책으로 몇 권이 나올 정도로 있습니다.
0: 네. 정말 지금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서 왜 이렇게 독립선언문에 대해서 책까지 쓰면서 전 세계에 그 언어로 번역하려고 하는지 그 의지를, 그 의도를 제가 좀 너무나도 이해가 되고요.
1: 아, 예.
0: 네. 독립선언문에 보면은 제가 잠깐 좀 읽어드릴게요.
1: 네.
0: 그 기나긴 학정과 침탈의 행렬이 요지부동으로 단일한 목표를 향해 움직이며 그들을 절대 전체 정치의 치하에 예속시키려는 본색을 드러냈을 때 그러한 정부를 타도하고 미래의 안녕을 위하여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키는 것은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이렇게 네. 말하고 있고요.
1: 네.
0: 바로 식민지 체제하에서 우리들이 인내로서 견뎌왔던 고통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작금의 통치 체제를 변경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 이유인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의 영국왕은 네. 끊임없는 위압과 침탈의 역사를 써내려온 자로서 그 목적은 오로지 이 땅에서 절대 전제 정권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를 네. 증명하기 위해서 공정한 세상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고하는 바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그 네. 영국에서 행해졌던
1: 네.
0: 부정과 억압과 착취 그런 불의를 지금 좀 낱낱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1: 네.
0: 그리고 이것이 사실 어디 정말 미국과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죠. 지금 현실에서
1: 전혀 아니죠.
0: 현실에서 네.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1: 네.
0: 저는 이 독립선언문을 생각하면서 그냥 미국이 영국에서 독립할 수 있는 그 선언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군요.
1: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제가 번역을 할 때는 이게 이날 모든 나라가 동등하게 독립돼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네. 그거를 평등하게 할 독립 해방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게 맨 처음에 이제 제일 첫째 줄 어느 집단이라는 말이 있죠 맨 첫 줄에
0: 네, 그렇죠 네 첫 줄 읽어드릴까요?
1: 네. 네네.
0: 1776년 7월 4일 의회에서 고하는 아메리카 13개국 연합 만장일치의 선언문, 인류사의 여정에 있어서 어느 집단이 그들과 연계된 다른 집단과의 정치적 고리를 파괴하고 세상의 여러 정치 권력들 사이에서 자연법과 자연신법이 부여한 독립적이고 동등한 위상을 정립할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네.
1: 네. 여기서 인류사의 여정에 있어서 어느 집단이 이 말이 있죠.
0: 그렇죠. 네.
1: 이게 이제 사실은 제가 이 번역을 하면서 굉장히 고심했던 건데 아. 기존에 번역을 하신 분들은 인류사의 여정에 있어서 어느 국민이 아니면 어느 민족이 이게 원래 원문이 people이거든요.
0: 아,
1: people.
0: 네. 근데 people을 집단으로 번역을 하셨네요.
1: 그렇죠.
0: 네.
1: 왜냐하면은 people은 그냥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0: 네, 네.
1: 근데 국민은 사람 플러스 nationality예요.
0: 네, 그렇죠. 한 나라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1: 그렇죠. 그다음에 people은 민족은 사람 플러스 ethnicity예요.
0: 네, 그렇죠. 네.
1: 그게 없는 내용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한 번역은.
0: 네.
1: 그래서 이제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은 이거를 어느 민족이 다른 그들과 연계된 다른 민족과의 정치적 고리를 파괴하고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면은 민족과 민족 간의 그 어떤 갈등, 해방투쟁이 되는
0: 네,
1: 거예요.
0: 네, 그러네요. 네.
1: 전체 맥락이. 근데 여기서는 people이라는 건 그냥 group of people인 group of 사람들이라는 거거든요.
0: 네.
1: 그럼 그 그룹이 사람의 그룹이지 동물의 그룹은 아닐 거 아니에요.
0: 네.
1: 그렇죠?
0: 그렇죠.
1: 그렇다면 여기서 굳이 people 사람이라는 말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고 집단으로 사람이라는 말이 포함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아, 이 전체 맥락이 민족 투쟁이 아니라 네. 가치 투쟁이다.
0: 네.
1: 그 가치가 바로 자연법과 자연신법이 부여한 그러한 천부인권.
0: 네.
1: 그것을 위한 싸움이다라는 것으로 이게 방향이 그러니까 그 한마디 단어 때문에 이 전체 문장이 전체 근데 영국하고 미국은 같은 민족이에요. 그렇지
0: 그렇죠.
1: 않습니까?
0: 네.
1: 같은 민족인데 어느 민족이 다른 민족과 연계된 이렇게 해버리면 완전한 오역이 되죠.
0: 네.
1: 이제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고쳐나가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랬는데 이제 99% 이 완성된 몰드가 있으니까 그 나라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각각 뭐 프랑스, 독일 이런 사람들이 그 나라 말로 각각 번역을 하면 또 각각 다른 내용이 다 돼버립니다.
0: 네.
1: 왜냐하면 그 각각의 번역가들이 다 다른 이해와 다 다른 실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0: 네.
1: 그런데 이제 이 마스터 몰드가 있으니까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정확하게 바로잡은 이 이해의 바탕을 둔 그 나라 말이 생겨나는 거예요.
0: 네. 이 시작을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갈등이나 또 민족과 민족 간의 갈등이 아니라 그냥 집단이라고 그렇죠. 표현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보편적인 어떤 그
1: 그렇죠.
0: 당위성으로 네. 접근을 시작을 할 수 있는 거군요. 네.
1: 그 원초적인 거죠. 그러니까.
0: 아,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셨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네.
1: 굉장한 그 옵션이 많았어요. 뭐
0: 그러네요.
1: 어떤 사람은 네. 인민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뭐, people을 대중이라고 해야 되나 네. 뭐 고민이 많았었는데 그러한 고민들에 대한 과정들이 전부 다 그 책에 써져 있어요.
0: 네.
1: 라인 바이 라인 책에.
0: 네. 이 지금 말씀하신 그래서, 것들을 설명해 놓으신 거잖아요. 네.
1: 그렇죠. 예, 예.
0: 이렇게 이 독립선언문 한 문장, 한 단어를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또 번역을 하면서 고심을 많이 하셨고 또 다 설명을 해 놓으셨는데 사실 이제 미국민으로서는, 미국 시민으로서는 이 독립선언문을 원본으로 읽고,
1: 네.
0: 그러면 이게 영어인데, 근데 사실 미국인들도 다 읽어보신 분들도 읽어보셨을까요? 역사 시간에 하긴 하겠죠.
1: 미국학이라는 공부를 했어요.
0: 네.
1: 다니는데, 이제 그게 요즘 말하자면 미국에서 한참 기승을 부리는 PC주의, 해체주의,
0: 네.
1: 이러한 맥락에서 그 미국을 가르쳐요. 그래서 이제 아이덴티티 팔러틱스 그런 정체성 정치와 뭐 페미니즘 뭐 이런 관점에서 막 가르치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아 독립선언문 뭐 그거 옛날 이긴 남성들의
0: 네.
1: 그 사고에 불과해 이런 식으로 폄훼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0: 네.
1: 또 이제 우리가 독립선언문 18세기 영어니까 고문이잖아요, 고문.
0: 네.
1: 고문인데, 이제 언어가 어렵다라기보다도 우리가 관동별곡, 용비어천가 이런 거 읽을 때 금방 잘 안 읽어지잖아요,
0: 네.
1: 그죠?
0: 어렵죠, 네.
1: 왜 그러냐면은 그 시대의 역사, 문화, 그런 배경적인 걸 잘 몰라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문 시간에도, 와, 한 시간에 한 두세 줄 막 설명하고 그러고서 빈도 네. 고백기 못 나가고 그랬었던 것처럼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아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제 너무나 익숙하게 많이 들어본 이름이라서 몰라도 안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0: 네.
1: 우리도 그런 일이 많아요. 우리가 많이 뭐 춘향전 뭐 그런 거 다 읽어보고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0: 그렇죠. 네.
1: 예,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모르는데 안다고 생각하는 걸 false familiarity라고 하더라고요.
0: 네.
1: false familiarity.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로 해서 이제 자꾸 이 건국 정신, 천부인권 사상 이런 것이 미국에서도 자꾸 잊혀져 가고 있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올해 뭐 250주년이다 하는데 아, 250 숫자만 열심히 많이 찍어내고 뭐 봤지 이 그 내용 뭐 천부 인권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의미가 없는 250주년이 되고 있는 거예요.
0: 아, 정말 그러네요. 네.
1: 예.
0: 250주년이라고 했을 때 사실 어쩌면 네. 가장 먼저 시작을 해야 하는 것이 독립선언문부터 제대로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1: 250의 의미가 바로 독립선언문이에요.
0: 네, 그렇죠.
1: 그 독립선언문의 그 라인 바이 라인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복원을 시키고 있는 거죠.
0: 네.
1: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 하게 됐고 또 저희가 하게 됐는데 제 생각에는 미국의 여러 많은 그 소수 커뮤니티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 정도로 하는 그러한 커뮤니티는 없을 것이다.
0: 아, 그럴 것 같아요.
1: 그런 생각이
0: 네.
1: 들어요.
0: 네.
1: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가 뭐 아 우리 한국 그 코리안들이 뭘 뭘 뭐 어떻게 더 차지해야 되겠다 뭐 한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모범적으로 선도적으로 이 나라의 그 어떤 통합 근본 가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솔선수범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더 궁극적으로 우리 한인들한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닌가 그런 방식으로 이 미주 한인들이 미국에서 정착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있죠.
0: 네. 아, 이렇게 깊은 뜻을 가지시고, 네, 수고를 정말 많이 해오셨네요, 오랫동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목표는 108개 언어를, 지금 번역하시기를 계획하고 계시면서, 8개 언어는 이미 마치셨어요?
1: 네네, 108개는 그냥 제가 정한 게 아니고, 우리 저 같이 일을 하는 AI한테 우리 몇 개 할까 그러니까 네. 108개 하고 싶대요.
0: 그러셨어요? 네. 그렇군요. 네.
1: 그런데 이제 108개 플러스 그 이외에도 이제 소수 진짜 소수 언어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일단 그거 해놓고 그다음에 우선적으로 독립선언문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 나라의 언어들 그런 것들 먼저 하고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다 해놨어요. 네. 이란도 해놨고 그러셨군요. 중국도 해놨고
0: 네. 아, 아프가니스탄, 중국, 이란 정말 이런 나라들에서 이 독립선언문이 정말 좀 잘 네. 읽혀지면 좋겠네요.
1: 그러니까요.
0: 네. 아, 독재와 탄압
1: 우리가 네. 하나씩 해나갈 때마다 이제 그걸 발표하고 또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그 미국 여러 박물관에서 독립선언문 원본 이렇게 양피지 같은 종이에다가 프린트해서 판매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0: 네.
1: 저희가 이제

0: 이것이 미국 독립 선언문이다라는 제목으로 라인 바이 라인 해설 한글 책으로 한국에서 발간을 했던 적이 있어요. 네. 2022년도에.
1: 네.
0: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거기에 기본을 두고 업그레이드한 책이거든요. 이번 라인 바이 라인은.
1: 네.
0: 그래서 이 독립선언문 해설은 한글과 영어가 전부 다 책자로 나와 있는데 그 두 가지는 저희 토마스 제퍼슨 센터에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연락 주시면.
1: 네. 예. 연락을 어떻게 드리면 됩니까?
0: 전화나 이메일.
1: 네. 전화나.
0: 네. 전화번호는 646-596-1838.
1: 네.
0: 646-596-1838.
1: 네. 전화번호
0: 다음에
1: 네.
0: 예, 이메일은 jefferson4koreans@gmail.com.
1: 네. jefferson4korean@gmail.com 예. 또는
0: koreans. 네.
1: koreans. 네, 그리고 646-596-1838. 646-596-1838로 문의를 하시면은 좀 더 자세하게 네. 독립 선언문을 좀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네. 금방 이렇게 가서요. 우리 K-Radio 청취자 여러분께 또 한인 동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또 전하고 싶은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0: 우리 모든 한인들이 미국에 살면서, 미국을 알아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다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미국을 많이 알면 생활에도 도움이 되고, 그만큼 아는 만큼 이익이 오는데, 그 많은 그 미국의 그 방대한 그런 내용들 중에 뭘 알아야 될까? 무엇을 제일 먼저 알아야 될까? 그것을 생각하면 그게 바로 독립선언문입니다. 이것이 250년 전에 작성된 그 고리타분한 역사문서가 아니라 오늘날의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용한 생활시민, 시민생활의 가이드다. 그리고 이것이 공부하고 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단 며칠만 투자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미국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원문에 충실한 읽으시면서 금방금방 이해가 잘 되셨죠?
1: 네. 지금 오늘 방송을 통해서 네, 굉장히 좀 네. 이해를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읽으면서도 바로바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원문에 가장 충실한 한글로 옮겨놨으니까 이것이 전 세계로 나가는 독립선언문의 새로운 원본입니다. 그래서 읽어보시고 이 위에서 또 다른 미국에 대한 지식을 쌓아 올려나가시면 그게 미국에 대한 지식을 올바로 쌓아 나가는 방법이 돼요. 잘못된 기초에서 쌓아나가면 자꾸 삐뚤어 나가는데 여기서부터 공부 시작하시고 알아나가시면 제대로 된 미국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 네.
0: 저는 청취자 동포 여러분들께 이걸 꼭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토머스 제퍼슨 센터의 이종권 대표님과 함께 했는데요.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미국 독립 선언문이 단순히 역사 속의 문서가 아니라 아직도 현재 진행형으로서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탄압과 억압으로부터 당연히 지켜져야 할 우리의 자유와 평등을 일깨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다시 갖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독립선언문의 그 글을 제가 전해드리면서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 선언을 지지함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굳게 믿으며 우리의 생명과 재산과 신성한 명예를 걸고 서로를 향하여 엄숙히 맹세한다. 라고 선언문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나라의 건국 정신과 또 자유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면서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평안하고 행복한 오후 보내

0: 받으시길 바랍니다.
1: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0: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핑크 파인애플 개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4.99불, 캠벨 포도 팩당 7.99불, 한국 오이 파운드당 1.99불, 자연 담은 자연미 흰쌀밥 현미밥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9.99불, 진가 전복죽 3번들 팩당 12.99불, 통통배 프리미엄 조갯살 개당 5.99불.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안녕하세요. 비전원 크레딧 대표 박유진입니다. 저희 비전원 크레딧은 2007년부터 크레딧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합법적으로 해결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개인이 해결하기에 너무 복잡한 파이낸셜 크레딧 문제, 앞으로도 한인 여러분의 입장에 서서 권리와 혜택을 저희 비전원 크레딧에서 찾아드리겠습니다.
0: 703-539-8377, 703-865-7308.
3: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4: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부동산 에이전트를 바꾸려고 하는데 혹시 맡아서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신가요? 간혹 이런 전화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의를 해 오신 분께 저의 첫 번째 질문은 혹시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하고 계신가요? 다시 말해서 현재 일하고 계신 에이전트와 어떤 서류에 사인하신 게 있으시다면 그 계약서를 잘 살펴보셨나요? 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에이전트는 손님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에이전시 관계가 됩니다. 손님이 에이전트를 고용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계약서에는 서로가 약속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에이전트는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손님은 어떤 약속을 해 주었는지 그리고 얼마의 기간 동안 그 계약이 유지가 되는지와 계약 파기나 만료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Exclusive Right To라고 시작하는 서류입니다. 간혹 이러한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고 집을 찾거나 파는 일을 이미 시작하신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계약서가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제 두 번째 질문은 현재 일하고 계신 에이전트의 어떤 점이 마음에 안 드신가요?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입니다. 현재 에이전트가 큰 실수를 하고 있거나 누가 봐도 부당하게 손님을 대하고 있다면 제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에이전트가 합당하게 일을 잘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 손님께 고용하신 에이전트를 조금 더 믿고 기다려 보시거나 충분한 의논을 통해서 본인의 의견과 요구를 전달해 보시라고 권합니다. 에이전트와의 계약이 없다면 언제든 다른 에이전트와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서에 사인이 된 경우는 마음이 안 맞는 에이전트일지라도 절대적으로 그 계약 기간을 지켜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에 명시된 에이전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파기하실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통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불만한 사항을 말씀하시고 계약의 릴리즈를 해당 에이전트가 속해 있는 브로커에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때로는 해당 에이전트가 속해 있는 회사에 브로커에게 직접 연락을 하셔서 계약 파기를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때 브로커는 그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비스 개선을 약속하려고 노력하겠으나 고객의 신뢰를 잃은 에이전트와 함께 지속해서 일하기는 손님 입장에서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없어야 하겠지만 해당 에이전트가 아주 부당하거나 원칙이나 법에 크게 벗어나는 일을 한다면 저희들이 속해 있는 어소시에이션 MBAR 또는 저희들의 라이선스를 주관하는 DPOR 같은 기관에 쉽게 어필할 수 있는 창구가 있습니다. 저 역시 30명의 에이전트를 관리하는 브로커로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에이전트와의 계약은 기본적으로 서로 간에 지켜야 할 당연한 의무이며 부득이 그 계약을 파기해야 한다면 반드시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셔서 합당한 이유와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앞서 더 중요한 출발점은 사전에 인터뷰를 통해서 좋은 에이전트와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인의 소개나 개인적 친분만 믿고 혹은 현혹하는 광고에 덥석 에이전트를 고용하셨다가 소중한 재산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 마음고생과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으니 소개를 받으시더라도 반드시 여러 군데 인터뷰를 하시고 리뷰도 확인하시고 주변의 평판도 들어보신 후에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에이전트를 고용하시기를 권합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스카이라디오 정오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다음 주까지 종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발전소와 교량 등 주요 시설을 공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군사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미 상원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쟁 대응에 반발해 국방 수권 법안 처리를 저지했습니다. 의회 승인 없는 군사행동과 국방비 확대에 대한 견제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이 아랍에미리트를 AI 반도체 수출 통제 완화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조치가 이란 대응 과정에서 미국을 지원한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보상 성격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드론 스타트업 네로스 테크놀로지스가 미 국방부와 5억 달러 규모의 FPV 드론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미군은 중국산 저가 드론에 대응하기 위해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AI 업계와 협력해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민관 정보 공유 허브 골드 이글을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네트워크 취약점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며 사이버 위협 대응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미 주요 출판사와 작가들이 AI 학습에 저작물을 무단 사용했다며 구글을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민세관단속국 ICE가 단속 과정에서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차량 정지 단속을 대부분 중단했습니다. 과잉단속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바디캠 착용을 확대하는 등 단속 방식을 일부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위스콘신주 대법관 선거 당시 유권자들에게 거액의 수표를 지급한 것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돌연사한 뒤 온라인에서는 독살설 등 각종 음모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타살 정황이 없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법원이 아이클라우드의 아동 성착취물 방치 책임을 물은 집단소송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서는 애플의 법적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성추행 관련 민사소송 판결에 따라 피해자인 이진 캐럴에게 약 5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의 재심 요청을 기각하면서 원심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수요일 정오 뉴스 김지수입니다. 정오 첫 소식입니다. 구글이 미국 유명 출판사와 베스트셀러 작가로부터 또 인공지능 모델 훈련 관련 저작권 소송을 당했습니다. 미국 아세트 출판사와 센게이지 러닝, 엘스비어 등 출판사 세 곳과 작가 스코터로는 구글이 AI 모델 제미나이를 개발하는데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뉴욕 연방 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아세트 출판사는 미국 5대 출판사 중 하나로 꼽히는 대형 출판사이고 센게이지 러닝은 맨큐의 경제학 등으로 유명한 교육 출판사입니다. 엘스비어는 세계 3대 과학 저널인 셀과 의학학술지 랜싯의 발행사입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구글이 구글북스, 구글학술검색 등 일부 서비스를 위해 제한된 용도로만 제공받은 도서와 논문 수백만 권을 부당하게 제미나이 훈련에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검색용으로만 쓸 수 있다는 조건으로 넘긴 도서와 논문 데이터를 AI 학습에 전용했다는 겁니다. 또 구글이 유료 결제 이후에만 볼 수 있는 콘텐츠와 이른바 해적판 불법 사이트를 통해서도 훈련용 데이터를 확보했다고 이들은 비판했습니다. 구글은 데이터 출처를 숨기고자 저자명이나 저작권 관련 고지문 등을 일부러 제거했다는 게 이들의 입장입니다. 특히 이들은 제미나이가 맨큐의 경제학의 목차 구조와 배열을 그대로 복사해내고 특정 단원 본문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답하는가 하면 스카터로의 소설에 대해서는 책을 사지 않고 읽을 수 있게 요약해달라는 명령에 캐릭터 프로필과 결발을 포함해 2000단어 분량의 상세한 줄거리를 출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AI 모델의 저작물 학습이 공정 이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원작을 베껴 시장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변형 사용 요건이 필요한데 제미나이는 그렇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원고들은 구글이 자신들의 저작물을 AI 훈련에 사용하는 것이 공정 이용 관련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강행했다는 내용의 내부 자료도 소장에 인용했습니다. 이들 출판사와 스코터로는 지난 5월 메타를 상대로도 유사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구글은 작가와 시각예술가, 개인 창작자 등이 2023년 제기한 비슷한 소송에도 휘말려 있습니다. 구글 외에 오픈 AI도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언론사, 미국 작가조합 등과 소송을 벌이고 있으며 엔트로픽은 작가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15억 달러 규모의 합의안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가 전국에서 대학 진학 비용이 가장 비싼 줄 아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등록금뿐 아니라 기숙사비와 식비 등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뉴저지주의 대학 진학 비용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등록금뿐 아니라 기숙사비와 식비 등 생활 관련 비용이 크게 오르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24-2025학년도 기준 뉴저지의 대학 진학에 필요한 연평균 비용은 $38,569로 집계됐습니다. 등록금과 주거비, 식비, 교재비 등 대학 생활에 필요한 주요 비용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뉴저지는 3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대학 비용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대학 진학 평균 비용은 연간 $29,485로 최근 5년 사이에 14%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부담이 커진 항목은 기숙사비와 식비 등 생활비입니다. 전국 평균 기숙사와 식비 비용은 연간 $12,416로 5년 전보다 18% 이상 상승했으며 전체 대학 비용의 약 4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지출 항목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에 이어서 대학 비용이 높은 주는 버몬트가 $37,149, 커네티컷이 $37,048, 딜러웨이가 $36,812, 펜실베니아가 $35,48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 비용 상위권 대부분이 생활비가 높은 미 동북부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반면 가장 비용 부담이 낮은 지역은 와이오밍으로 연평균 $21,795였으며 유타와 사우스다코타, 플로리다가 뒤를 이었습니다. 뉴욕 역시 생활비 부담이 큰 지역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주의 평균 기숙사 비와 식비는 연간 $16,400로 뉴저지와 함께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대학 비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주거비와 물가 상승을 꼽았으며 학부모들이 등록금뿐 아니라 대학생활 전반에 필요한 비용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육비 부담이 커지면서 장학금, 재정보조, 학자금 대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가정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뉴저지처럼 생활비가 높은 지역에서는 대학 선택 과정에서 등록금 외에 주거와 생활비까지 포함한 전체 비용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입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세계적인 부호 일론 머스크가 선거기간 유권자에게 100만 달러짜리 수표를 걷는 것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14일 CNN방송과 CBS방송에 따르면 위스콘신주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위스콘신 대법관 선거기간에 머스크가 선거와 관련해 뇌물을 금지하는 주 법률을 위반했을 수 있다고 보고 브라운 카운티 검찰청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머스크는 지난해 대선 경합주로 꼽히는 위스콘신 대법관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금전을 걸어 투표를 유도하고 실제로 수표를 나눠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머스크는 보수 성향의 브래드 시멀 후보를 공개 지지했으며 대법관 선거에 투표하는 사람에게는 100만 달러를 지급하겠다는 SNS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또 진보 성향 판사를 겨냥한 듯한 이른바 활동주의 판사 반대 청원서에 서명한 유권자 3명에게 직접 100만 달러짜리 수표를 나눠줬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집회에서 머스크에게서 기념 수표를 전달받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당시 선거에는 총 1억 달러가 투입됐는데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간 사법부 선거로 기록됐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다만 이처럼 돈을 쏟아붓고도 머스크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위스콘신 대법관 선거에서 진보 성향인 수전 크로포드 후보가 54.2% 득표율로 보수 성향 시멀 후보를 10%포인트에 가까운 격차로 가볍게 꺾었습니다. 이후 머스크의 금품 살포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으며 시민단체 등의 고발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머스크 측은 수표 지급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이라며 이를 제한하는 건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항변한 바 있습니다. 뉴욕주의 인구 증가세가 사실상 멈춘 가운데 뉴욕 주민들의 타주 이주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뉴욕시를 떠난 주민들은 인접한 뉴저지와 남부 플로리다로 가장 많이 이동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입니다.
2: 시민예산위원회가 14일 공개한 새로운 연구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뉴욕주의 순인구 증가가 1,000명에 그쳐 사실상 정체 상태를 보였습니다. 이는 2024년도 순증가 인구였던 21만 5천 명과 비교해 21만 명 이상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인구 정체의 가장 큰 원인으로 뉴욕시를 비롯한 여러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유출을 꼽았습니다. 뉴욕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전입보다 전출이 약 1만 2천 명 더 많았으며 센트럴 뉴욕, 노스 컨트리, 웨스턴 뉴욕과 모호크밸리 지역에서도 인구 감소가 이어졌습니다. 뉴욕주의 경우 다른 주로 떠난 주민들이 유입된 주민들보다 약 13만 8천 명이 더 많은 순 유출을 기록했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가장 많은 뉴욕 주민이 이주한 곳 1위로는 뉴저지가 꼽혔습니다. 해당 4년 동안 총 39만 660명이 뉴저지로 이동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플로리다가 37만 5,911명으로 2위를 차지했고 펜실베니아로 17만 7,335명, 커네티컷으로 14만 8,316명, 노스캐롤라이나로 12만 3,751명이 이동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뉴저지 주에서도 버겐 카운티와 허슨 카운티로 가장 많은 뉴욕 주민들이 유입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따져보면 버겐 카운티에는 7만 4,855명, 허슨 카운티에는 6만 7,635명의 뉴욕 주민이 새롭게 이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주 외부로 떠난 주민 외에도 뉴욕주 내부에서도 대규모 인구 이동이 포착됐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약 120만 명이 뉴욕시를 떠나 뉴욕주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으며 상당수는 웨체스터 카운티, 롱아일랜드 등 뉴욕시 인근 교외 지역을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구 유출은 소득 수준과 연령, 인종, 민족에 상관없이 모든 계층에서 나타나 특정 계층에서만 이주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역별 소득 차는 뚜렷했습니다. 브루클린, 퀸즈, 스테튼아일랜드, 더 브롱스에서 뉴욕주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주민들의 평균 소득은 5만 5천 달러 미만이었던 반면 맨해튼을 떠난 주민들의 평균 소득은 11만 4천 달러를 넘었습니다. 또 맨해튼만 살펴봤을 때 고소득 주민의 유출이 유입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주로 이주한 뉴욕 주민들 가운데 가장 높은 평균 소득을 기록한 주민들의 목적지는 캘리포니아로 평균 연소득 10만 2,75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주에서 플로리다로 이주한 주민들의 평균 소득은 9만 9,411달러였으며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주로 이주한 뉴욕 주민들이 벌어들였던 총소득은 연간 약 374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뉴욕의 인구 감소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인 인구 이동 추세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특히 인접해 있는 뉴저지와 플로리다가 뉴욕 주민의 대표적인 이주 목적지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0: 라디오 정오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라디오 정오 뉴스 이 시간은 벤코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코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코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벤코포프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체리 파운드당 3불99 백천도 백도 파운드당 2불99 리아벨 포도팩당 9불99 파 다섯 파운드당 1불99 수용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냉동 연계 파운드당 3불49 양념 마늘 언영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다음 소식입니다. 메릴랜드 주가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2026 회계연도에 10억 달러 규모의 재원을 투입합니다. 웨스무어 메릴랜드 주지사는 주택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대하기 위해 저소득층 임대주택 세액공제와 주정부 임대주택기금, 다세대주택 채권 프로그램, 에너지 효율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모두 30억 2,500가구의 임대주택을 새로 공급하거나 보존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어 주지사는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에 대한 접근성은 메릴랜드 주민들의 장기적인 성공과 삶의 안정에 가장 큰 걸림돌 가운데 하나라며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임대 선택지를 늘려 안전하고 양질의 주택을 보다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는 데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이크 데이 메릴랜드 주택 지역사회개발부 장관도 경제성장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며 특히 저렴한 주택 건설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 This decline in production has contributed to a housing gap of 100,000 units. That philosophy is going to be true in the work that we do in housing. It means we're going to need more of it.
3: 이번 사업은 메릴랜드 주의 주택 금융 기관인 지역사회개발청을 통해 집행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약 5억 달러 규모의 주택 채권을 발행하고 저소득층 임대주택 세액공제를 통해 약 4억 4천만 달러의 민간 투자금을 유치합니다. 또 주정부 임대주택 지원 프로그램에 약 7,900만 달러, 에너지 효율 건축과 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금 630만 달러도 함께 투입됩니다. 메릴랜드주는 이번 투자로 모두 28개 임대주택 개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프린스 조지 카운티 캐피탈 하이츠에 293가구 규모의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 에디슨 파크 시니어 레지던스를 신축하고 볼티모어 카운티 타우슨에는 가족형 임대주택 72가구를 새로 조성합니다. 또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하이어츠빌에는 102가구 규모의 가족형 주택을 공급하고 몽고메리 카운티 실버스프링에는 236가구 규모의 고령자 주택을 신축합니다. 위코미코 카운티 솔즈베리에서는 기존 가족형 임대주택 68가구를 리모델링할 예정입니다. 메릴랜드주는 무어 행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 연간 10억 달러 이상을 저렴한 임대주택 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2024 회계연도부터 2026 회계연도까지 모두 44억 달러를 투입해 약 1만 가구의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보존하게 됩니다. 주정부는 이번 대규모 투자를 통해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서민과 고령층,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15일 네오 클라우드 기업인 코어위브가 메모리 및 스토리지 칩 가격 하락에 대비해 금융 파생 상품을 해지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가 전합니다.
5: 로이터에 따르면 코어위브는 그동안 AI 인프라 구축품에 따른 공급 확보를 위해 마이크론, 샌디스크 등 메모리 업체와 장기 공급 계약을 맺어왔습니다. 이런 계약 다수는 DRAM과 스토리지 칩의 구매 가격 하한선을 공급 업체에 보장해주는 구조입니다. 반도체 업체에는 수요 둔화 국면에서 방어막이 되지만 AI 연산 자원인 그래픽 처리 장치를 필요한 만큼 구독형으로 제공하는 코어위브 같은 구매자에게는 향후 가격이 떨어질 경우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값을 계속 치러야 하는 위험을 안깁니다. 이 때문에 코어위브 경영진은 향후 메모리 칩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 대비한 해지 방안을 논의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토 대상에는 사전에 정한 가격에 자산을 매도할 권리를 부여하는 풋옵션 등 파생 상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논의는 초기 단계이며 에너지, 항공 등 다른 업종에서도 유가 환율 해지가 흔히 쓰이지만 미국 항공사들이 과거 이런 해지로 오히려 손실을 본 전례가 있는 만큼 항상 성공을 보장하는 수단은 아니라고 로이터는 짚었습니다. 메모리 가격 변동성 위험을 해지하는 수단으로 금융상품을 활용하려는 시도는 매우 이례적이고 메모리 가격 파생 상품 시장은 원유 환율과 달리 정착한 전례가 없었습니다. 1980년과 1989년 두 차례에 걸친 디램 선물 시도가 무산됐고 2001년엔 엘론이 디램 선물 시장을 만들겠다고 나섰으나 그해 파산하며 함께 사라졌습니다. 공급자가 17곳에서 3곳으로 줄어든 과점 구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3: 케빈 어시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높은 인플레이션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물가 안정 의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6: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14일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향후 금리 정책도 인플레이션 둔화 여부를 중심으로 결정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워시 의장은 이날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기 전에 사전 배포한 발언 자료에서 연준의 최우선 목표는 통화정책을 올바르게 운용하는 것이고 아니면 가능한 한 그에 최대한 가깝게 운영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것이 우리의 분명하고 변함없는 목표이며 방향을 잡는 기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책을 올바르게 운용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고 지난 5년간의 인플레이션 급등은 과거의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시 의장은 연준 의장으로 취임한 뒤 지난달 처음 주재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 대해 동료 위원들과 저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미국의 가계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안겨왔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우리 위원들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용납하지 않고 물가 안정을 회복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공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0에서 3.75%로 동결했다고 워시 의장은 설명했습니다. K라디오 성영화입니다.
3: 이민세관단속국이 최근 불법 체류자 단속 과정 중 잇따라 발생한 총격 사망 사건의 여파로 단속 방식을 조정했습니다. CNN은 14일 ICE가 최근 소속 요원들에게 차량 정지 단속을 대부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ICE는 차량을 정지시킨 뒤 검문하는 과정에서 잇따라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과잉 단속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7일 텍사스주 휴스턴에서는 멕시코 국적 남성이 ICE 요원의 총에 맞아 숨졌고 13일에는 메인주에서도 ICE 요원의 총격으로 콜롬비아 출신 남성이 숨졌습니다. ICE는 멕시코 국적 남성이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정지 명령에 불응한 채 요원을 차로 치려해 정당방위 차원에서 대응했다고 주장했지만 과잉 단속에 의한 사망이라는 비판 여론이 확산했습니다.

세계 곳곳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이 증가하는 안보 위협에 맞서 우크라이나와 함께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연합을 창설키로 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실 엘리제 궁은 13일 성명을 통해 덴마크, 프랑스, 독일과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와 스페인, 스웨덴 등 9개 나라가 우크라이나와 함께 통합 탄도미사일 방어 연합을 구축키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파리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참여국 정상들이 회담한 뒤 나온 발표입니다. 엘리제 궁은 탄도미사일 위협이 증가하고 있으며 유럽 대륙의 안보를 위한 방어 능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순수한 방어 목적의 탄도미사일 연합 창설을 선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미래의 미사일 위협을 억제, 무력화할 통합 미사일 방어 체계라는 포괄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연합은 우크라이나가 개발 중인 요격체계 프레이아를 중심으로 추진됩니다. 프레이아는 미국산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의 저비용 대안으로 우크라이나의 실전 경험을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싱가포르 법원이 장관들의 고급 부동산 거래 관련 의혹을 제기한 블룸버그 통신의 기사에 대해 장관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5억 원대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4일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헤이 샨무감 내무부 장관과 한 씨 램 인력자원부 장관이 블룸버그 회사에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 사건에서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블룸버그 회사와 기자가 장관 한 명당 23만 싱가포르 달러, 약 2억 6,600만 원씩 총 46만 싱가포르 달러, 약 5억 3,2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고 해당 기사 삭제를 명령했습니다. 이에 블룸버그는 해당 기사를 내렸습니다. 블룸버그는 2024년 12월 싱가포르 고급주택 거래 점점 더 비밀에 쌓여간다 라는 기사를 통해 여러 고급저택 거래가 법적 서류 없이 이루어져 추적이 어렵다고 보도하면서 이들 장관이 관련된 거래를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기사가 원고들이 불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숨기고 조사를 피하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거래에 대한 공개 기록이 보관돼 있고 전산 서비스를 통해 검색도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기사가 원고들의 개인적인 청렴성, 인격, 직업적인 명성을 직접적으로 훼손했다며 기사가 공익을 위해 작성됐다는 블룸버그 측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노르웨이 축구대표팀의 간판 공격수 엘링 홀란이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엘링 홀란이 착용한 머리끈이 강원 춘천의 한 기업이 생산한 제품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5일 춘천시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춘천 남산산업단지 입주기업인 도지가 생산하는 머리끈 끈에끼는 홀란이 월드컵 기간 모든 경기마다 착용하면서 축구팬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제품은 격렬한 움직임과 땀에도 쉽게 늘어나거나 흘러내리지 않는 내구성과 착용감을 갖춘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최근 주문이 늘어나 단기간 최대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끈에끼는 경남 함양이 고향인 조현태 대표가 개발한 브랜드로 실이나 끈을 말하는 경상도 방언에서 유래됐습니다. 조 대표는 2015년 노르웨이 기업 본뎁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유럽 시장에 진출했으며 2023년 유통 상표권을 넘긴 이후에도 독점권과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춘천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 이하예입니다.

0: 라디오 정오 뉴스. 이 시간은 당신과 PCB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 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 뱅크 제공입니다.
1: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리 김밥.
2: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구름이 조금 끼겠지만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에는 강한 햇볕과 함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98도, 섭씨 37도, 최저기온 77도, 섭씨 25도로 예상됩니다. 야외 활동 시에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시고 장시간 햇볕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인 내일도 구름이 조금 지나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95도, 섭씨 35도, 최저기온 74도, 섭씨 23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다소 낮아지겠지만 여전히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화창한 가운데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102도, 섭씨 39도, 최저기온 79도, 섭씨 26도로 매우 무덥겠습니다. 특히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더 높게 느껴질 수 있는 만큼 야외 활동은 가급적 오전이나 저녁 시간대로 조정하시고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구름이 조금 끼는 가운데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100도, 섭씨 38도, 최저기온 76도, 섭씨 24도로 예상됩니다. 여전히 폭염 수준의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이 필요하겠습니다. 뉴욕과 워싱턴 수도권 모두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출하실 때는 가벼운 옷차림과 함께 물을 자주 드시고 노약자분들은 한낮 야외 활동을 가급적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7월 15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1: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0: 정오 뉴스 이 시간은 뱅크호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뱅크호프 제공입니다. 최대로 폼 최대 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2: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3: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2: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K-Radio 정오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약 30년 전 발생한 성추행 피해 주장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면서 피해자인 패션 칼럼니스트 이진 캐럴에게 562억 달러대 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 측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기존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약 30년 전에 자신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재판 결과에 따라서 피해자인 패션 칼럼니스트 이진 캐럴에게 80억 원대 배상금을 지급했다고 뉴욕타임스가 14일 법원 기록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23년 민사소송 결과에 따른 배상금 562억 달러를 캐럴 측에 지급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자신이 패소한 성추행 사건의 판결을 재검토해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캐럴에게 배상금 500만 달러 및 지연 이자를 지급토록 한 원심 결정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결정을 맹비난하며 계속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캐럴은 1990년대 중반 뉴욕 맨해튼 버그도프 굿맨 백화점 탈의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2023년 5월에 승소한 바 있습니다. 당시 배심원단은 성폭행 증거는 찾지 못했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캐럴을 성추행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캐럴을 알지 못하고 캐럴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성폭력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1심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1심 판결을 유지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습니다. 캐럴은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별도의 명예훼손 위자료 지급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1심 법원은 2024년 1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위자료 8,33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결정했고 지난해 9월 2심 법원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0: 최근 심장마비로 돌연사한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의 죽음을 둘러싼 음모론이 온라인 공간에서 확산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14일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웠던 그레이엄은 미국 주요 국가안보 현안에서 강경한 목소리를 내온 공화당 내 대표적 매파로 이란과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대이란 군사작전 등을 주장해왔습니다. 극우 성향의 미국의 유명 인플루언서 로라 로마는 그레이엄 의원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직후 X에 그가 해외 혹은 귀국 직후 외부의 적에 의해 독살된 것인가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루머는 이후에도 그레이엄 상원의원의 죽음에 외국 세력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언급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렸고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관리와 의원들과 접촉해 이런 우려를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루머는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주장하는 게 아니라며 왜 모두가 이걸 음모론이라고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당연히 그럴 만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지 산토스 전 공화당 하원의원도 이번 사건에 부정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라 루머와 산토스 전 의원 외에도 온라인상에선 그레이엄의 사망을 두고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레이엄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에서 사망했다거나 이스라엘에 의해 제거됐다는 설, 이란의 독살설, 러시아의 폭탄 테러설 등 음모론이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레이엄이 사망 직전까지도 해외 외교, 안보 현장에서 매우 활발히 활동하다가 돌연사했다는 점도 음모론 확산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레이엄은 최근 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튀르키예에 이어 우크라이나를 잇따라 방문한 뒤 귀국해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한 지 불과 몇 시간 뒤에 갑자기 숨졌습니다. 수사당국은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결론 내렸고 검시관실의 예비조사에서도 사인이 동맥경화성 심혈관 질환에 따른 대동맥 박리로 파악됐지만 음모론은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 외에도 또 다른 공화당 상원의원 미치 맥코넬의 건강 상태를 두고도 온갖 설들이 분분합니다. 지난 몇 주간 공개 석상에 등장하지 않았던 맥코넬은 최근 낙상으로 입원 중이었다는 사실이 의원실에 의해 공개됐습니다. 의원실이 지난 12일 자세한 그간의 사정에 관한 설명과 함께 공개한 사진에는 맥코넬 상원의원이 병상에 앉아 웃고 있는 가운데 아내가 함께 있는 모습이 담겼고 맥코넬의 손에는 해당 일자의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들려 있었습니다. 로라 루머는 이를 두고 SNS에 신문의 글자들이 왜 인공지능이 생성한 것처럼 보일까라고 적었습니다. 한 X 이용자는 아무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해당 사진이 실제로는 2023년에 찍힌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게시물은 24시간도 안 돼 510만 회라는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미디어 조작과 음모론을 연구해온 보스턴대 조언 도버넌 교수는 이런 온라인 음모론에는 진실을 원하고 알 권리가 있는 사람들도 섞여 있다며 안타깝게도 정부가 진실의 최종 판단자가 될 만큼 신뢰를 충분히 얻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아시안 이민자 사회를 겨냥해 역대 최대 규모의 생활체감형 예산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14일 뉴욕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줄리 매닌 의장과 린다 이 재정위원장, 샌드라 황 원내 부대표를 비롯해 세이커 크리시난, 수잔 주앙 시의원 등 아시안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의원단이 대거 참석해 세부 지원책을 밝혔는데요. 그 현장을 K-Radio가 다녀왔습니다.
1: 뉴욕시 의회가 14일 아시안 미디어 기자회견을 열고 줄리 매닌 뉴욕시 의회 의장의 주도로 서민들의 어깨를 가볍게 할 과감한 민생 예산 타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타결된 뉴욕시 예산안은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아시안 이민자 커뮤니티에 대한 실질적인 가려움을 긁어주는 맞춤형 투자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선 줄리 매닌 의장은 저소득층을 위한 대중교통 요금 지원 제도인 페어 페어스의 수혜 대상을 기존보다 34만 명 늘려 시민들이 반값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뉴욕시 공립학교 모든 유치원생들에게 제공되는 대학 학자금 저축제도인 NYC Kids Rise의 전면 시행을 민생 안정의 첫 걸음으로 꼽았습니다. 매닌 의장은 이번 예산에서 저소득층 뉴욕 시민들을 위한 Fair Fares 프로그램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장했다며 수혜 대상을 기존보다 34만 명 늘려 이제는 총 130만 명의 시민들이 반값으로 버스와 지하철, 장애인 콜택시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모든 공립학교 유치원생들에게 $1,000를 지급하는 대학 저축 프로그램 NYC Kids Rise를 뉴욕시 전역으로 확대해 미래 세대의 교육 기회를 전폭 지원한다고 전했습니다.
2: We created the nation's largest college savings program where we are seeding every public school kindergartner with $1,000 in a college savings account. And this is so exciting because the research shows that a child who has a college savings account is 3 times more likely to go to college and 4 times more likely to graduate.
1: 이어 매닌 의장은 최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의 무차별 단속에 대비하고 아시안 증오범죄에 맞서기 위한 이민자 보호법률 복원과 커뮤니티 안전망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2: And then I'll end on a note of public safety. We fought really hard in this budget. Rape numbers are going up. Hate crimes are absolutely going up, and we know that. Felony assaults are going up, and subway crime are going up. Those are the 4 categories where the crime numbers are unfortunately inching up.
1: 매닌 의장은 우리는 ICE의 무분별한 단속과 구금에 대처하기 위해 이민자 법률 서비스 지원금 8,640만 달러를 전격 복원시켰다며 이는 시민들의 권리를 교육하고 이민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아시안 커뮤니티 지원 이니셔티브에 약 500만 달러, 증오범죄 예방에 120만 달러 이상을 투입해 안전한 커뮤니티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샌드라 황 의원은 영어가 서툰 이민자 가정의 금융 장벽을 허물기 위해 대학 저축금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운영 방안으로 모든 공립학교 유치원생들에게 학자금 저축 계좌를 개설해 $1,000의 시드머니를 적립해주는 사업과 지역 밀착형 은행들과의 매칭펀드 연계 성과도 강조했습니다. 샌드라 황 의원은 우리 이민자 부모님들은 미국의 투자나 복리 이자 개념이 생소할 수 있다며 그래서 플러싱 은행이나 애플 은행 같은 지역 밀착형 은행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추가적인 자금을 예치하도록 이끌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뉴욕시가 지원하는 $1,000가 세월과 함께 복리로 불어나 우리 아이들의 대학 진학에 가장 실질적인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 And I want to spend a little bit on the New York City's RISE program because even before this $1,000 investment into kindergartners that we earned this year, I actually partnered with couple of bags for two elementary schools in my district. I did that because, you know, as an immigrant, I know this growing up, like, my parents did not know what investment meant. They didn't know, like, money can grow in the concept of compounded interest. Mm-hmm. And right now, education is getting more and more expensive. So as an immigrant community, it is so important.
1: 또 황 의원은 아시안 커뮤니티 내부에서 체면 때문에 드러내기 어려워하는 가정 폭력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아시안 전문 비영리 단체들을 향한 예산 투입의 시급성도 언급했습니다. 황 의원은 가정폭력은 아시아계 커뮤니티 안에서 문화적 배경 때문에 쉽게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고질적인 문제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국어를 쓰고 문화를 온전히 이해하며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상담할 수 있는 것을 돕도록 뉴욕 가정상담소나 가든 오브 호프와 같은 비영리 단체들에 직접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공동체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초의 한국계 뉴욕시 재정위원장으로서 이번 예산안을 진두지휘한 린다리 의원은 사상 최초로 8명의 아시아계 시의원이 함께 목소리를 낸 덕분에 예산 집행의 패러다임이 변했다며 감회를 밝혔습니다. 특히 영어 접근성이 낮고 소외된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식품 및 보건 위생 지원 확대를 이끌어냈다고 말했습니다.
2: First time we have Asian American city council members, and I think that's important because not just with budget and funding, but also legislation and the bills that we pass, it has a very different lens and perspective, I think, that we bring to the table because we understand what our community issues are and what the needs are. And so I think it's reflected in the legislation as well as the budget.
1: 린다리 의원은 이어 의회에 8명의 아시안 의원이 진입하면서 예산을 바라보는 렌즈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며 고립되고 영어가 미숙한 시니어들을 위해 한식, 중식과 같은 문화 맞춤형 식사 배달 서비스 예산을 크게 증액해 주말에도 배달을 받을 수 있도록 단가를 인상했으며 모국어로 정서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아시안 전문 비영리 단체 중심의 정신건강 클리닉 예산도 대폭 확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예산은 언어 장벽과 제도적 소외 속에 고군분투해온 아시안 이민자들이 뉴욕시의 당당한 주인공으로서 안전하고 동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단단한 법적, 재정적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단순한 일회성 혜택을 넘어 교육, 복지, 이민자 권리 옹호에 이르기까지 풀뿌리 커뮤니티의 자생력을 키우는 실질적인 안전망이 구축됐다는 평가입니다. 시의회는 앞으로도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지역 언론과 단체들과 함께 긴밀히 협력해 이번 예산의 혜택을 구석구석에 전달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0: 고교 시절 경주용 드론을 만들어 미국 청년들이 미 육군과 5억 달러 규모 계약을 맺고 전쟁 드론을 대량 생산했습니다.

0: 네로스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유명해진 값싼 킬러 드론을 대량 생산하게 됩니다. 미 육군은 이번 계약으로 현재 연간 5만 대 정도인 드론 구매량을 2년 안에 최소 100만 대로 늘려 더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군사력을 갖출 계획입니다. 네로스가 만드는 건 보병 1인이 운용하는 1인칭 시점 드론입니다. 운용자가 헤드셋을 착용해 조종하며 실시간 영상 전송 카메라와 목표물에 닿으면 터지는 폭발물을 탑재합니다. 이런 드론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많이 등장해 유명해졌습니다. 미국 FPV 시장은 그동안 중국 DJI 테크놀로지 모델들이 장악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 연방통신위원회 명령으로 이 모델들은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군이 원하는 수준의 저렴한 FPV 드론을 대량 생산하지 못합니다. 네로스는 캘리포니아 공장에서 주당 1,200대 드론을 생산합니다. 2028년까지 연간 100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장내 기생충 감염증인 사이클로스포라증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CDC에 따르면 7월 13일 기준 미국 내 확진자가 1,64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상추와 샐러드 채소를 잠재적인 감염원으로 보고 조사에 나섰는데요. 뉴욕과 뉴저지에서도 감염 사례가 잇따르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1: 미국에서 수천 명의 감염자가 발생한 사이클로스포라증 집단 발병과 관련해서 상추와 샐러드용 채소가 유력한 감염원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미시간주 보건당국은 최근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상추 또는 샐러드 채소가 이번 집단 발병의 잠재적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특정 식품이나 재배 유통업체가 감염원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며 다른 식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이클로스포라증은 사이클로스포라라는 장내 기생충에 감염돼 발생하는 질환으로 감염자의 분변에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섭취할 경우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뉴욕주 보건당국은 사이클로스포라증이 사람 간에 직접 전파 가능성은 낮고 건강한 면역체계를 가진 사람의 경우 대부분 치료가 가능하다며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에서도 사이클로스포라증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뉴욕주에서는 470건의 사이클로스포라증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약 93%는 최근 10주 동안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에서도 감염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보건당국에 따르면 최대 80건의 감염 사례가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뉴저지 보건당국은 여름철에 나타나는 계절성 감염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올해 미국 내 사이클로스포라증 발생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 이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소비자들에게 샐러드 채소 섭취 시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포장된 샐러드 제품보다는 통상추를 구입하고 겉잎을 제거한 뒤에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어 섭취해야 합니다. 다만 세척만으로 기생충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어 조리가 가능한 식품은 충분히 익혀 먹는 것이 좋습니다. 사이클로스포라 감염 시에는 설사와 잦은 배변, 복통, 복부 팽만, 메스꺼움, 피로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할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염이 확인되면 항생제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추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원인 규명 작업을 이어가는 한편 소비자들에게 식품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까지 이란과 종전 관련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을 공격하겠다고 14일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린 그들을 아주 심하게 두들겨 패고 있다. 그들은 두들겨 맞아야 한다. 우린 그들을 매우 세게 공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테이블에 나와 협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의 발전소를 모두 무너뜨릴 것이다. 교량도 모두 무너뜨릴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이날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인근 군사시설을 중심으로 나흘째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이란에 대한 공습은 내가 그만됐다고 할 때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그는 이란군을 훌륭한 복서에 비유하면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약해졌지만 아직 싸울 힘은 남아있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에너지 시설 등 이란의 다른 곳도 공격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공격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며 에너지 시설은 마지막까지 남겨두겠지만 결국 에너지 시설도 공격할 것이라며

0: 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이란의 급수로 꼽히는 원유 수출기지 하르그 섬에 지상군을 투입해 점령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그걸 말할 순 없다. 어리석은 일이 될 테니까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 채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어 언젠가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문제에 관한 가능성은 작다며 우리가 그들을 충분히 약화하고 밀어낸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체인. 뉴저지의 한남체인 핫썸머 쿨세일. 캐나다 느타리버섯 150g 한팩 3불 99, 아삭이 고추 3불 99, 그린자두 파운드당 3불 99, 교호 포도 크램쉘 3파운드 7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0: 라디오 정오뉴스. 이 시간은 뱅커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라디오 정오뉴스는 뱅커포프 제공입니다.

7월 15일 수요일 K-Radio 정오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정오 뉴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르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르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르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르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오르가닉 원.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목소리) 역장 한국사 명품 브로커에 이어 이번엔 AS 기사님으로 돌아온 프로 엔잡러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3: 자, 여러분 저희가 여러분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백제신라 고구려 가야 명품 여행을 이제 끝내고 다시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전에 잡지사에서 다뤘던 조선 왕들을 특히 좀 다소 비판적으로 다뤘던 왕들을 이번에는 좀 공적을 중심으로 한번 만나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일명 잡지사 애프터 서비스 특집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인데 오늘 한 왕을 역사적으로 재조명해보는 시간 가져본다고요.
4: 네, 그 분명히 우리가 국사 시간에 배울 때는 굉장히 그 조선 후기에 문화적인 융성함을 잃었던 왕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반 시민들의 역사 속에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시선의 대상이 되는 왕이 있습니다.
3: 누구죠?
4: 영조 임금.
3: 영조?
4: 네. 아, 그러니까 영조 임금. 이 영조 임금님이 이제 그 비판을 받는 이유는 짐작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3: 사도세자.
4: 1762년에 있었던 임오합연, 그러니까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서 죽게 만들었고 이걸 바탕으로 하는 영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영조에 대해서 아니 자식한테 그렇게 압박을 해서
3: 그치.
4: 결국은 이제 비뚤어지게 됐는데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다 큰 아들, 28살의 아들을 쌀 뒤주에 가두어서 죽인다라는 건 너무 끔찍하지 않느냐라고 예. 하면서 분명히 우리가 그 앞에 배웠던 뭐 정조, 영조와 더불어서 뭐 문화적인 어떤 융성함 이런 어떤 업적들을 모두 잊어버리게 된 분들이 있습니다.
3: 마이크를 살짝 그 정면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4: 네네네. 예.
3: 좋습니다.
4: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영조라고 하는 임금님을 전체적인 이미지 속에서 매정한
3: 맞아요. 왕. 예, 그런 이미지가 강합니다.
4: 이렇게
3: 예.
4: 또 때에 따라서 약간 신경질적인 왕. 지난번까지 좀 어두운 면을 말씀을 드렸다면은 오늘은 영조의 좀 밝은 면.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좀 입체적으로 영조라는 그리고 그 시대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AS 프로그램을 아하. 준비를 했습니다.
3: 영조 애프터 서비스 들어갑니다. 자, 저희가 영조를 칭찬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네. 영조가 이런 업적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업적이라고 하면 저 아무래도 영조하면 탕평책 떠오르는데요.
4: 그렇죠. 네. 제가 다녔던 학교 앞에 보면 탕평기라고 탁 붙어있거든요.
3: 아, 성대 앞에요?
4: 네, 성균관 안에. 네. 그래서 이제 탕탕평평이라고 하는 탕평을 해서 네. 이제 완론탕평, 그다음에 이제 정조 때 줄론탕평과 비교해서 어쨌든 여러 그 붕당의 인재들을 골고루 쓰겠다라는 의미의 이제 탕평책을 펼친 것으로 유명하고요. 네. 실제로 이제 구체적인 방식으로 본다 그러면 쌍고 호대라 그래서 예를 들어 영의정을 노론을 세웠으면은 좌의정은 소론. 소론. 뭐 병조판서를 소론으로 세웠으면은 예를 들어 이조판서는 노론.
3: 노론.
4: 이런 식으로 아.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붕당을.
3: 급이 맞으면은 이렇게 나눠서 골고루 줬다는
4: 네네.
3: 거죠.
4: 네네. 그래서 가능하면은 서로 이제 견제하고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등용을 하고 이제 그 과정에서 난 탕평 싫어. 이런 부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
3: 반발하는 사람.
4: 노론의 강경파도 예. 있을 거고 소론이나 남인의 강경파도 있을 테니까 예. 이런 사람들은 관직에서 배제.
3: 그러니까 이제
4: 관직 안에서 물론 인재풀은 좀 제한적이긴 하겠으나 정치에 대해서 서로 타협의 여지가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탕평책을 펼쳤던 게 바로 영조의 탕평책인데요. 네. 문제는 이제 이 탕평책이 네. 영조 임금이 굉장히 노련하게 왕의 즉위를 합니다. 이미 30살에 즉위를 했었으니까.
3: 30살에.
4: 네, 당시 30살이면 굉장히 노회한 어떤 정치력을 보일 수 있는 그리고 그 앞에 또 경종의 4년간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도 겪었잖아요.
3: 네, 그렇죠.
4: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노련하게 정치를 풀어가려고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 탕평책을 근본부터 무너뜨리는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3: 아, 탕평책을 근본부터 무너뜨리는 사건이요?
4: 네.
3: 어떤 사건이죠?
4: 바로 이제 영조 4년에 있었던 이인좌의 난.
3: 아, 영조 4년밖에 안 됐을 때.
4: 네, 무신난이라고 하는 무신년이었기 때문에 무신난이라고도 하고 예. 이인좌가 중심이 됐기 때문에 펼쳐졌던 것을 이인좌의 난이라고 하는데
3: 어떤 사건입니까?
4: 이 난은 이름에서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당시 대원수를 칭했던 이인좌라고 하는 인물이 중심이 돼서 난을 일으켰는데요. 네. 한때 그 충청도의 중심이었던 청주성을 점령하고 충청 병사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3: 아, 난을 일으키고?
4: 네.
3: 아,
4: 예. 그러니까 그 경상북도 일부 지역, 그다음에 충청도 일부 지역, 전라북도 일부 지역에 반 영조 세력이 모여서 반란을 일으킨 건데요.
3: 예, 예.
4: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영조가 즉위하게 되면서 경종 때만 하더라도 소론 남인이 좀 우대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3: 네.
4: 영조는 탕평책을 펼쳤지만 결국은 좀 강경한 세력들은 다 몰아냈으니까 그 소론이나 남인의 자리가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3: 좋아졌어요.
4: 없습니다. 예. 결국 배제된 사람들이 존재할 거고요.
3: 네네.
4: 무엇보다도 우리가 보기에 경종 임금이 네. 4년 만에 죽었다라는 거는 좀 의심스럽지 않아? 라는 분위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3: 독살설 이런 것도 있었죠.
4: 맞습니다.
3: 간장게장.
4: 간장게장을 포함해서 그때 왜 몸이 열이 나는데 인삼을 올렸느냐라는
3: 예.
4: 것들을.
3: 영조가 의심을 받지 않았나요?
4: 그렇죠. 그러니까 영조가 의심을 받았는데 예. 그 경종을 죽인 것으로 보이는 영조가 왕에 올라가서
3: 아.
4: 이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 거죠. 영조가 경종을 죽였다.
3: 아, 소론 남인 세력이.
4: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조를 왕으로 인정할 수 없고
3: 아.
4: 저기 멀리 떨어진 왕손 하나가 있습니다. 밀풍군이라고.
3: 아, 예.
4: 밀풍군이 누구냐면 증조 할아버지가 소현세자예요.
3: 아, 증조 할아버지가 소현세자인 분이군요.
4: 네, 소현세자가 네. 세 아들이 있었는데 막내 아들이 살아남았는데 그의 네. 손자입니다.
3: 아.
4: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인조 효종 여기까지 이어지는 이 계통을 모두 바꿔서
3: 아.
4: 새롭게 계통을 세운다.
3: 아.
4: 라고 하고 역모를 일으켰는데
3: 네, 네.
4: 이렇게 대대적인 역모가 일어난 적이 조선 전후기를 통틀어서 거의 없습니다.
3: 큰 사건이네요.
4: 예, 굉장히 큰 네, 사건이었죠.
3: 네, 네.
4: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이 이렇게 심각하게 돌아가게 되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영조를 포함해서
3: 네.
4: 그 안에 있었던 정권의 담당자들은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지금
3: 탕평해야 되는데.
4: 탕평을 해야 되는데 저기에 소론하고 남인이 중심이 돼서 반란을
3: 그렇죠.
4: 그것도 네. 충청도의 중심지를 점령을 해버렸어요.
3: 네. 이거 어떻게 하죠?
4: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여기에 이제 고민을 했던 게 바로 누구냐면은
3: 네.
4: 영조가 되는 거죠.
3: 네.
4: 여기서 이제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이 반란 어떻게 진압할 건가?
3: 뿌리 뽑아야죠.
4: 뿌리를 뽑아야죠. 네. 그런데 문제는 뿌리를 뽑는다고 뿌리가 뽑히겠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란 뒤에는 뭐가 있냐면 충청도하고 경상도 일대에 있는 반영조 세력,
5: 네.
4: 반노론 강경 세력, 그러니까 노론에 반대하는 소론인 남인 세력이 있어요. 네. 이 세력이 또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
3: 아, 너무 이렇게 다 잘라버리면 그렇죠. 오히려 반발심이 생긴다.
4: 그러면은 여기서 아. 이미 일부 반란을 일으켰지만 저쪽에 또 반란 또 일어날 수 있잖아요. 진압한다고 하더라도.
3: 회유를 하나요?
4: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만약에 이 세력이 완전히 진압된다 그러면 탕평책을 펼치려면
5: 예.
4: 노론도 있어야 되고 소론도 있어야 되고 남인도 있어야 되는데
3: 아, 그렇죠. 예.
4: 노론이 득세할 거 아니에요. 아,
3: 노론이 득세하죠. 예, 그렇죠.
4: 그러면은 예. 자기가 원했던 탕평은 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5: 예.
4: 그럴 때 이제 영조의 정치력이 발현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3: 아,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쿠데타잖아요, 이거 지금.
4: 쿠데타죠. 네,
3: 쿠데타인데 어떻게 그러면?
4: 그러니까 이제 쿠데타임에도 불구하고 쿠데타 진압 과정과 진압 이후까지를 내다본 네. 정치력을 보여야 되는데
5: 네.
4: 그래서 영조에게는 당시 정말 운이 좋게
5: 예.
4: 1년 전에
5: 네.
4: 영조 3년에 정권이 바뀌었어요. 노론 정권에서 소론의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3: 온건파.
4: 온건파가 자리를 잡은 그 정권이에요.
3: 아 그래요?
4: 이게 영조한테는 천우신조였죠.
3: 왜죠? 영조는 노론에 가깝지 않나요?
4: 노론에 가까운 노론의 예. 지지를 얻고 왕위에 예. 즉위를 했지만 예. 만약에 노론이 반란군을 진압하게 되면
5: 아.
4: 그 위세를 바탕으로 영조를 압박을 할 거잖아요.
5: 아, 예예.
4: 그런데 소론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5: 예.
4: 소론이 볼 때도 지금 답답한 거예요. 아니 저 강경파 쟤네들 때문에 우리 전체의 입지가 지금 흔들리잖아요.
3: 아, 그러네요. 소론 내에서도.
4: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영조와 소론 온건파가 서로 이제 어떻게 뭐 의기투합해서
5: 아.
4: 당시 병조판서였던 오명왕이라는 사람을
5: 네.
4: 진압군 사령관으로 보냅니다.
3: 오명왕이 소론 온건파인가요?
4: 그렇죠.
3: 어, 예, 예.
4: 그리고 거기에 종사관 우리가 보면 역사 드라마 보면 이제 종사관 나리들 많이 등장하잖아요.
3: 예, 잘생긴 분들.
4: 예. 예, 그 종사관으로 잘생긴 박문수.
3: 아, 박문수를
4: 여기에 이제 같이 파견을 해요.
5: 오.
4: 이렇게 해서 이제 예. 무신난을 진압을 하게 되는데
5: 예.
4: 이때 이제 오명왕은 영조의 뜻을 받아서 이제 명을 내립니다.
5: 예.
4: 적을 사살하는 것은 공이 작고
5: 네.
4: 적을 포로로 잡는 것은 공이 크다.
3: 아, 생포해라.
4: 생포해라.
5: 오.
4: 그러니까 무참한 도륙 작전을 벌이는 게 가장 일반적이잖아요.
5: 예,
4: 나중에
5: 그렇죠.
4: 이제 1811년에 홍경래난 같은 경우가 성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어른들은.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배제하고 가능하면 사람을 살리자.
5: 아.
4: 그러니까 이제 내부에 사실은 균열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5: 네.
4: 더불어서 이제 이 과정에서 지역에 있었던 주력 지방군들이
5: 네.
4: 이 반란군을 진압을 이미 합니다.
5: 아.
4: 그러니까 주력 부대가 추풍령을 넘기 전에 2인자의 부대는 이미 와해가 되고
5: 아, 그래요.
4: 그러면서 결국 이제 2인자를 중심으로 한 몇몇 사람들을 서로 포로로 잡아와서 그들을 이제 처형을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진압 과정에서 일단은 살상하는 숫자를 굉장히 줄이게
3: 줄였어요.
4: 돼요.
3: 예.
4: 그래서 이들의 난은 한 달 만에 이제 진압이 됐지만 굉장히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제 영조 임금이 직접 숭례문까지 가서 오명왕을 개선 장군으로 맞이하는 우리
3: 그래요.
4: 역사에서 굉장히 드문
3: 예.
4: 그러니까 임금님이 나가서 개선 장군을 맞이하는 그런 어떤 장면도 만들어 냅니다.
3: 예.
4: 그런데 만약에 노론 대 소론의 전투였다면 굉장히 위험할 텐데 소론 대 소론의 전투가 됩니다.
3: 그렇죠. 그렇죠. 예.
4: 그래서 이 국면은 일단은 크게 벗어나지 않고 무엇보다도 소론의 문제점을 소론이 잡아냈으니까 노론이나 남인이
3: 네.
4: 공격할 여지는
3: 줄어들죠.
4: 상당히 줄어들죠.
3: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탕평을 좀 유지할 수가 그렇죠. 있는 거죠.
4: 그렇죠. 그러니까 예. 결국은 탕평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근거를
5: 예.
4: 이제 영조가 마련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다음 충청도 지역과
5: 네.
4: 경상북도 지역의 민심이에요.
3: 민심이요?
4: 네. 보통 우리가 어떤 큰 반란 같은 경우, 큰 쿠데타가 일어나면은
5: 네.
4: 그 사건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 다음에
5: 네.
4: 그 배후 세력을 토벌한다 그러면 더 큰 살상이 일어나요. 보통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관군들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5: 네.
4: 지역 유지들 보고 너 가담했어 안 했어?
3: 그렇죠. 예.
4: 자금 됐어 안 됐어? 이러면서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내게 되거든요. 그럼 이 공포 분위기가 제2의 반란을 일으킵니다.
5: 아, 네.
4: 그리고 정치를 진행함에 있어서 사실은 영남의 인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들을 배제하고 갈 수가 없는 거죠.
3: 그렇죠.
4: 그러니까 여기에 이 민심을 다독이기 위해서
3: 어떻게 다독이나요?
4: 예. 어사를 파견하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에 있는 민심을
5: 네.
4: 다독이는 작업. 그러니까 지역 유지들을 하나하나 다 만나는 거예요. 우리 정부는 반란 공간 진압하면 됐지 어. 그 뒤에 세력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
3: 공포 분위기 조성하러 온 거 아니야?
4: 그렇습니다. 어. 그러면서 우리는 정부를 가능하면은 이 세력도 저 세력도 소론 세력도 노론 세력도 남인 세력도 모두 끌고 가려고 하는 정부지 어떤 한 세력을 배제하거나 우대하는 정부는 아닙니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찾아내면서 하는 거예요.
3: 야. 자, 탕평책 외에 영조가 또 이제 왕으로서 가졌던 뚜렷한 목표의식이 있었다던데요.
4: 네, 영조는 자신이 왕으로서 어떤 소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안정시켜야 된다. 이게 이제 총론이에요. 그럼 국가를 안정시키는 방법이 뭘까? 그럼 민생.
3: 즉, 민생 챙겨라.
4: 그렇죠. 백성들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이탈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 이게 정치의 근본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3: 네.
4: 이런 것과 관련해서 영조 시기에 큰 사건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널리 알려진 세금 제도로서의 균역법.
3: 균역법. 균역법은 어떻게 나온 법인가요?
4: 균역법은 한국사 시간에 배우신 거에 따르면 아주 간단합니다. 군포 그러니까 이제 군대를 가야 될 16세에서 60세의 남성 장정들이 군대를 가는 대신에 세금으로 내는 면포입니다. 그래서 1년에 두 필을 내던 것을
3: 네.
4: 균역법에 따라서 한 필로 줄였다. 그래서 오. 백성들의 부담이 크게 경감되었다.
3: 배우죠.
4: 예. 를 들으셨어요.
3: 네.
4: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었으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3: 네.
4: 하나는 국가 재정을 축소시킨다.
3: 아, 그렇죠.
4: 예. 두 필에서 한 필만큼.
3: 한 필만으로도 되게끔 국가 재정을 축소한다.
4: 축소시킨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부족분을 다른 재원으로 채워넣는다.
3: 나머지 한 필 어치를 다른 재원으로 채워넣는다.
4: 그렇죠.
3: 예.
4: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건 정치가 아니라 그냥 선언일 뿐인 거죠.
3: 아, 그렇죠.
4: 네, 우리 이제부터 두 필을 한 필로 받는다 그래놓고 별다른 대책을 내세우지 않는다.
3: 뭐가 백성에게 가장 좋은 방안인지를 고민해야죠.
4: 그렇죠.
3: 예, 예, 예.
4: 그러니까 특히 이제 당시 그 군포라고 하는 것들이 나중에 삼정의 문란 같은 경우 보면은 백골징포, 황구첨정 이게 전부 다 군포 문제거든요.
3: 그게 뭔 말이죠?
4: 그러니까 꼭 이미 죽은 사람한테 당신을 군적에서 빼줘야 되는데
3: 네.
4: 아직도 당신은 살아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가족들한테
3: 아,
4: 군포를 받아내고.
3: 백골징포.
4: 네. 어. 그다음에 황구첨정은 어린애한테 아직 16세가 되지 않고 갓난애기한테 그러니까 할당량이 있으니까 그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 가져가는 걸 황구첨정.
3: 아.
4: 이런 것들이 있으니
3: 예.
4: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군포에서 나왔으니 그것과 비슷한 수준이 당대의 어떤 폐단으로 나타났을 거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3: 네.
4: 이때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정부 재정을 줄이는 건 어렵습니다.
3: 어렵죠.
4: 네. 우리나라도 계속 재정이 늘어나지
3: 그렇죠. 예.
4: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3: 네. 네.
4: 그러니까 영조가 생각할 때는 재정을 줄이는 방법은 없고 다른 곳에서
3: 충당을 해야 된다.
4: 부족분을 충당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3: 뭐 어떤 식으로 충당이 되지?
4: 일단은 그 금액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3: 네, 예, 좋습니다.
4: 당시 이제 배는 공식 가격이 배 한 필에 화폐로 2냥, 그러니까 동전 200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200개니까 만약에 군포액이 당시 200만 냥 정도였으니까 그거를 절반으로 줄이면 100만 냥의 부족분이 만들어지는 거죠.
3: 그렇죠. 그 어디서 메워야죠.
4: 그렇죠.
3: 예, 예.
4: 그래서 이 100만 냥의 부족분으로 만들어졌는데
3: 네.
4: 문제는 실제로 당시 그 군포의 가격을 계산해 보니까 두 냥 값을 못하는 거예요. 한 1.80 정도밖에 못하는 거예요.
3: 네.
4: 그러니까 실제로 나중에 보니까 한 180만 냥 정도 어떻게 보면은
3: 도매가 소매가 이런 건가?
4: 그러니까 이게 시중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군포를 우리가 예. 그 장부 가격은
3: 네.
4: 한 필 들어오면 2냥으로 계산을 했는데 시중에서 배를 가지고 2냥을 살 수 있는지 봤더니 2냥 쳐주지
3: 실제로는
4: 않고 1.8냥만 쳐주니까
3: 예, 예, 예.
4: 그러니까 실제로는 180만 냥이니까
3: 네.
4: 100만 냥은 그대로 쓴다 그러면은
3: 80만
4: 냥 정도를 채워 넣으면
3: 그렇죠.
4: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3: 네네.
4: 이때 이제 영조가 내심 생각했던 건 뭐냐면
3: 네.
4: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안 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3: 누구야?
4: 돈도 있는데.
3: 양반들이 세금 안 냈나요?
4: 양반 세금 안 냈죠.
3: 아, 양반 세금 안 냈구나.
4: 그럼
3: 답이 있네.
4: 그래서
3: 예.
4: 처음에 영조의 생각은 뭐냐면
3: 예.
4: 양반들한테 세금을 매길 생각으로 이제 이른바 이제 정치를 하기 위한 여론조사에 들어갑니다. 창경궁 앞에 가서.
3: 네. 근데 여론조사하면 양반들은 다 반대할 거 아니에요.
4: 이제 백성들한테 물어봐요.
3: 예, 예,
4: 그래서
3: 예.
4: 백성들한테 물어봐서
3: 예.
4: 야 이번에 세금이 부족한데 그 양반들한테도 군포를 매기는 게 어떻겠느냐.
3: 백성은 다 좋다 하지 않을까.
4: 나라를 지키는 건데
3: 예, 예.
4: 양반 상놈이 따로 있겠느냐라고 물어봤던 것 같아요.
3: 네네.
4: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그것도 이제 안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3: 네.
4: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는 호포론, 하나는 유포론, 하나는 구전론 이렇게 세 개로 들어갔는데
3: 네.
4: 호포론은 뭐냐면
3: 네.
4: 양반이면 세금 내자. 우리 모두 양반되어 세금 냅시다. 어. 뭐 이런 구호로 네네네. 이게 호포론이고요. 예. 유포론. 유학자면 세금 냅시다. 유생이면
3: 아, 유학자만
4: 세금 냅시다. 오. 이렇게 해서 약간 뉘앙스는 다르지만 제가 보기엔 비슷한 느낌.
3: 어, 예. 어차피 난, 기득권들.
4: 네.
3: 예,
4: 예. 그다음에 이제 구전론은 예. 세금을 안 내는 또 하나의 부류가 있어요.
3: 저 구전? 뭐죠?
4: 입구자니까. 예, 예. 천민이 세금을 안, 노비가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3: 아, 노비한테 걷자?
4: 그렇죠. 어. 노비는 원래 양반한테 자기의 몸값을 세금으로 내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거 일부를 네. 국가로 내자.
3: 아, 그럼 결국 양반 그러니까 양반도 내고, 하네요, 어, 당시에는.
4: 예, 예. 양반도 내고, 그 다음에 그 집에 노비도 내자. 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의외로 반발이 제일 심했던 게 요거예요.
3: 아, 그렇습니까? 왜 네, 심했죠?
4: 심했냐면 네. 내가 쟤랑 같이 어떻게 세금 내냐고. 이번 아, 세금 제도에 같이 들어간 게
3: 아, 자기가 내는 것보다 내가 노비랑 같이 내는 게 더 싫었구나.
4: 그렇죠. 그럴 아, 때가 있잖아요.
3: 양반이.
4: 그래서 이 구전론은 1차적으로 폐기가 됐어요.
3: 아, 구전론 탈락. 네. 네. 호포론 아니면 유포론인데.
4: 그래서 이제 호포론 아니면 유포론인데 네. 네.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양반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네. 이 호포제, 동포제 같은 경우는 이제 고종연간까지 이제 이어지게 돼서 그때까지 이제 세금이 매겨지지 않게 되는데요.
3: 아, 그래요? 그럼 네. 그럼 뭡니까?
4: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제3의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 일단은 백성들의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 필수이니까 일단 균역법을 실시를 해서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이는 걸 일단 먼저 시행을 합니다.
3: 어, 시행을 해요.
4: 네, 그리고 나서 이제 80만 냥에 대한 채워야죠. 부분들을 네. 어떻게 줄일 것인지를 이제 공공 얘기를 하는데 이때 이제 영조가 내세웠던 이론이 바로 뭐냐면 아니 우리가 모두 같이 사는 거를 대동사회라 그러는데 유교에서 이상사회를 대동사회라 그러거든요. 네. 그 대동사회는 공정하게 자신의 역할을 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3: 공정하게 자신의 역할을 하는 것.
4: 네, 그러니까 예. 유교 국가의 이상사회를 대동이라고 합니다. 예, 예. 그래서 대동법도 거기서 나온 말이고. 그런데 이 대동을 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게 역할을 맡아야지. 공정하다 균. 예. 역할을 맡는다 역.
3: 아, 균역이구나.
4: 그래서 균역법이라는 법 이름이 여기에서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3: 네, 네.
4: 그렇기 때문에 원래 그 요순시대에도 위에 공경부터 밑에 평민들까지 모두 동일하게 세금을 냈는데 예. 니네들이 세금을 안 내는 거는 말이 안 맞지 않느냐
3: 양반들.
4: 이렇게 예. 얘기를 했지만 일단 안 먹혀 들어가니까 예.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보는데 그거를 이제 급대 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3: 그 뭐죠? 예.
4: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80만 냥 부분을 네. 다른 부분을 찾아내는 거
3: 채우자 아, 예.
4: 있는데요.
3: 예.
4: 일단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사에 들어갑니다. 조사에 들어갔는데 먼저 당시 군영, 뭐 훈련도감이나 이런 군영들이 네. 가만히 보니까 약간 낭비를 하는 것 같아요.
3: 아, 그렇습니다.
4: 그리고 원래 배정된 예산에 비해서 좀 덜 쓰고 그거를 네. 이렇게 챙겨놓고 이런 작업들을 아, 하는 게 예. 이제 포착이 된 거죠.
3: 네네.
4: 그러니까 야 군영 예산 네. 니네 잘 검소하게만 쓰면은 남겠는 거.
3: 그렇겠네. 어.
4: 예. 네, 그러니까
3: 응원도 난세 나가게 해라.
4: 어, 예. 그다음에 이제 좀 부대 뭐 여기서 무슨 똑같은 부대가 저기 똑같은 부대가 있는데 그거 합쳐라.
3: 어, 그렇죠.
4: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한 10만 냥 정도를 만들어 내게 되고요.
3: 우리 지금 80만 채워야 됩니다.
4: 네.
3: 예, 예, 예.
4: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어, 당시 그 물고기를 잡고 그다음에 이제 그 쇠, 소금을 굽는 것을 어염세라 그러는데
3: 어염세. 예.
4: 이게 굉장히 큰 수입원이었었어요. 아. 근데 이 수입원이 누구의 수입원이냐면은 예. 궁궐 사람들, 그러니까 왕실 사람들.
3: 소금이 귀해서 그런가요?
4: 그런 것도 있지만 일종의 전매였습니다.
3: 아,
4: 그런 개념이었던 거예요.
3: 전매였구나.
4: 그러니까 이 부분을 낼 때 내는 세금을 보통은 이제 그 백성들이 굽고 그 세금을 내거든요. 네. 근데 그 세금을 어, 관청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왕실과 가정된 정 관청만 가져가는 거예요. 이걸 궁방이라고 그러는데,
3: 네네.
4: 그러니까 뭐 공주 왕자가 속해 있는 그런 어떤 집으로 세금을 내는 거예요.
3: 아.
4: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왕실 재정이거든요.
3: 그렇죠.
4: 근데 이제 왕실에 압박을 넣는 거죠.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해야지. 노블리스 오블리주 모르냐.
3: 그러네. 영조가 왕실인데. 왕실이 세금을 더 내자.
4: 네.
3: 어염세를.
4: 네. 어. 그래서 이 어염세에 들어가는 부분 상당 부분을 예. 결국은 일반 국가 재정으로 편입을 시키게 됩니다.
3: 와.
4: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 한 15만 냥 정도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 각 지역에 이제 사또가 쓰는 비용 중에서, 그러니까 장부에 포함되지 않은 네. 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세금을 네. 관례적으로 사또가 운영을 했어요. 국가를 올리지 않고.
3: 아.
4: 그러니까 그 있는 예를 들어서 네. 그 각 관청에 있는 땅이 예를 들어 이 동네는 뭐 한 10만 제곱미터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한 12만 제곱미터가 되면 한 2만 제곱미터를 경비로 쓴 거예요.
3: 빼돌린 거죠. 빼돌린 거죠.
4: 빼돌렸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횡령이라는 것보다는 관례. 그냥 니네가 거의 재정으로 써라.
3: 관례인데. 예.
4: 네. 근데 보통 이게 이제 보통 낭비 요소가 되는 거죠.
3: 그렇죠. 이런 거 다. 네. 한수.
4: 네. 그래서 여기에서 들어가는 것들을 한 5만 양 정도를 확보를 합니다.
3: 야, 철저하네.
4: 네.
3: 아, 이런 식으로 메웠군요.
4: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부유한 농민 중에서 이제 유사시 장교로 했던 선무 군관, 니네들, 야, 포를 추가로 내야지. 니네 나중에 예비군 훈련 받고 있지만 나중에 장교로 가는데 그래도 군포는 내야 되지 않겠어?
3: 아, 그 사람들한테도.
4: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한 5만 양.
3: 어.
4: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결국은 토지에다 매깁니다. 그래서 토지 1개월당 두 마례. 네. 그래서 결장비를 붙여서 네. 40만 양. 이렇게 해서 대략 한 80만 양 정도를 만들어 내서
3: 야.
4: 우리가 알고 있는 두 필을 한 필로 줄인 부분을 채워나가는.
3: 그러네. 어릴 그 때는 방식을. 학교에서 그냥 두 필에서 그냥 반토막으로 줄여줬다만 외웠는데 그걸 메워야 되니까 재정을.
4: 그게 정치잖아요. 네.
3: 그렇죠. 이런 식으로 메웠구나.
4: 그러니까 여기서 네. 이제 그 눈에 띄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손상 이카라 그래가지고 만약에 결국 재정 문제나 이익 문제가 충돌할 때 네. 그러면 이익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세금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제로섬 게임이란 말이죠.
3: 네.
4: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내던 거를 만약에 안 내게 하면 누군가 또 다른 사람이 그럼요. 내야 되잖아요.
3: 예, 예.
4: 이럴 때 그 적용되었던 원칙이 만약에 둘이 이익이 충돌하면은
3: 네.
4: 손해를 보는 건 손상 윗사람이고
3: 아.
4: 그다음에 이카 이익을 보는 거는
3: 예.
4: 아랫사람이 되어야 된다.
3: 어.
4: 이게 세금 제도의 기본입니다.
3: 어.
4: 근데 이게 명목상으로는 남아 있지만 그거를 실현시키는 과정 속에서 균역법이 만들어졌다라고 본다면
3: 예.
4: 지금 세금 내는 사람들이 땅 가지고 있는 사람, 네. 선무 군관포, 그다음에 궁방, 그러니까 왕실 재정, 그 다음에 군영,
3: 네.
4: 그 다음에 지방 사또,
3: 네.
4: 이런 사람들이 쓰던 비용을 국가 재정으로 넣었고, 일반 농민들이 두 필을 내던 거를 한 필로 줄였으니 이들의 부담은 일단 일시적으로나마 그렇죠. 절반으로 예. 줄어든 거잖아요.
3: 없는 사람들이 좀 더 살 수 있게 된.
4: 그렇죠. 예.
3: 그렇죠.
4: 그런 것들을 실현시켜 나가는데 이게 일정하게 뭐 명령만으로 또 때에 따라서는 어떤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무에도 밝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3: 그렇죠.
4: 그다음에 뚜렷한 목표 의식과 그다음에 이념까지 있어야 돼요. 이제 역사에서 보면은 이제 나중에 양반이 더 증가가 되고 그러니까 결국 양반한테 세금 매긴 게 아니라 사실은 땅에 세금 매긴 부분이 됐었기도 했고
3: 네.
4: 그래서 이제 균역법이 큰 뭐 오랫동안 지속되는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그렇게 가면은 모든 제도는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이완되면서 또 운영자의 의지에 따라서 무너지기도 하거든요.
3: 네.
4: 그런데 이런 취지로 그런 법을 만들고 그거를 실현시켜 나가는 과정들은
3: 그렇죠.
4: 분명히 높게
3: 네.
4: 평가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3: 아, 확실히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한 인물, 특히 어떤 왕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인물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되고 또 하나의 관점에 그만큼 우리가 매몰돼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4: 네.
3: 끝으로 한 말씀 주십시오.
4: 조선 후기 왕과 관련된 또는 어떤 조선 후기 정치와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인조는 서인 정권, 효종은 북벌 정책, 현종은 예속 논쟁, 숙종은 황국 정치, 영조는 완론 탕평, 정조는 줄론 탕평, 순조는 세도 정권.
3: 아이고 국사 시험 보기 전에 외우는 건데. 예.
4: 다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의 어떤 흐름만 보게 되면은
3: 네.
4: 정치 입지만을 보지
3: 네.
4: 그들이 그 당시 어떤 일을 했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하나씩 찾아보다 보면 놀라운 인물들을 만나게 되고 또 굉장히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3: 네,
4: 되면서
3: 네.
4: 역사를 조금 더 따뜻하게
3: 그러네.
4: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3: 정치적 입지, 뭐 계파 위주로 보는 거를 영조가 만약에 보고 있으면 제일 싫어할 것 같습니다.
4: 그렇죠? 네. 네, 내가 한 게 얼마나 많은데.
3: 그렇죠, 그렇죠. 예, 아... 앞으로도 저희가 예, 그동안 잡지사에서 다소 비판적으로 접근했던 다른 조선 왕들에 대한 입체적인 평가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잡지사에서 AS가 필요한 왕이다 싶은 왕이 떠오르신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자, 사도세자 비극에 가려졌던 조선왕 영조의 업적, 위기 극복과 민생개혁의 시각에서 오늘 살펴봤습니다. 박건일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5: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치과.
6: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7: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3: 다반 향초. 차를 마신 지 반나절이 지나도 그 향은 처음과 같다라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방송 시작하고 50분이 지나도 그 텐션은 처음과 같은 남자.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지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8: 안녕하세요. 곽지식입니다.
3: 자, 여러분. 말차 한잔 할래요? 주문이 들어와서
8: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예. 아나운서님 지금 노래 논란이 지금 요즘 최근에
3: 주문이
8: 유행입니다.
3: 들어와서 한 거예요, 이번에는.
8: 아, 그렇군요.
3: 예. 전 세계적으로 말차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녹차 같은 경우에는 잎을 우려서 먹는 차라면 이제 말차는 찻잎을 통째로 곱게 갈아서 만든 그 분말 형태를 섞어 마시는 개념인데요. 말차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가님.
8: 네.
3: 일단 그 녹차와 말차가 재배 방법부터 차이가 있다던데요. 그렇습니까?
8: 차하고 말차를 원래 구분을 하면
3: 단식부터
8: 그러니까 이게 차의 예. 세계가 사실은 좀 심오해가지고 차에는 좀 약간 영혼을 바치시는 분들 꽤 계시거든요.
3: 아, 많이 계시죠.
8: 네, 그래서 차 이야기를 함부로 막 설렁설렁하기가 좀 묘한 그런 게 있습니다.
3: 다도인들의
8: 네, 이게 과학적으로 따졌을 때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라고 딱 하지만 그렇지만 그게 과학으로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이 되느냐. 이게 어떤 나의 정열과 영혼과 나의 정성 과 나의 감성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차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거를 그 단순하게 그건 뭐 어떤 성분과 그런 것만 따져가지고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그렇게 쉽게 말씀할 수 있느냐 이런 게 뭐 국내에도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 있거니와
3: 많이 계세요.
8: 일본 같은 데로 가면 그런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약간 학파 이런 게 거의 나뉜다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3: 예예예 예, 예. 시험대에 오르실 수 있겠네요.
8: 하시기가
3: 예.
8: 조금 거시기 합니다.
3: 좀 가만 좀 해주세요.
8: 예, 그래서 예. 어느 정도 가만하시고 좀 들어주셔야 되는데요. 이 녹차라는 말도 사실은 원래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없었던 말이라고 봐야 돼요. 네? 차는 그냥 차예요. 원래 그러니까 차라고 하면 지금은 차 마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아 저는 뭐 보리차 주십시오 라든가 아니면 뭐 저 커피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얘기하죠. 그죠? 근데 차라는 말이 뭐 이렇게 음료로 따뜻한 거 마시는 거를 다 일컫는 말이라는 뜻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요즘에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3: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8: 근데 원래는 차라는 말은 차라는 식물 그 한 가지를 일컫는 말이었거든요.
3: 아, 그래요?
8: 원래는, 예, 원래는 우리가 그 녹차 키라고 키우는 그 나무, 그 식물, 과학적으로는 아. 카멜리아 시넨시스라는 그 학명을 가진 그 식물 한 종을 일컫는 말이 원래는 그냥 차였거든요. 아. 그래서 원래 그냥 차는 차였을 뿐입니다. 차는 차였을 뿐인데 네네. 녹차라는 말이 좀 많이 사용되기 시작한 거는 유럽에서는 이 차를 한번 가공해서 만든 시꺼멓죽죽하게 만든 홍차라는 게 유행을 하면서 유럽 사람들은 티타임 뭐 이렇게 하면 홍차를 마시는 그 타임 예, 아. 티 or 커피 이런 거 할 때 그 티가 보통 홍차라는 뜻으로 블락티라는 뜻으로 유럽 사람들은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네. 그거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건 홍차가 아니고 원래 오리지널 차다라고 하면 차, 뭐 홍차, 뭐 이렇게 말해도 되긴 될 것 같은데 네. 차 안에 홍차가 좀 포함되는 느낌도 좀 있다 보니까 녹차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그 홍차와의 구분을 위해서 더욱더 활성화가 된 거죠. 그리고 이 말차라는 거는 네. 원래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말차라는 게 한자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이게 간다, 분쇄한다, 가루로 만든다라는 뜻의 한자 말자가 있습니다.
3: 분말할 때?
8: 예, 그 분말할 때 그 한자 안 쓸 거야 아마.
3: 아, 예, 예.
8: 하여튼 근데 비슷한 한자예요. 아마 옆에 변이 좀 다를 거예요. 아. 예, 근데 그거를 써가지고 말차라는 말 쓰는데 우리나라에서 한자도 다른 한자를 써요.
3: 아, 우린 달라요?
8: 예, 우리나라 할 때 진짜 아마 분말이라는 뜻의 그 말자 쓸 거예요.
3: 아.
8: 우리나라에서 특히 기준으로 따지면 원래 말차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나라는 그냥 그 녹차잎을 말린 상태로 우리가 차를 끓여 먹잖아요.
3: 예, 예, 예.
8: 근데 그 녹차잎을 가루로 갈아 놓은 거. 그게 그냥 말 그대로 원래 말차라는 뜻이었다라고 보는 게 옛날 기준으로 하면 해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3: 가루로 간 거?
8: 예,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렇게 출발된 거라고 보셔야 되는데. 예. 보통 이제 차는 찬 물에서 우린 국물을 먹는 게 기본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9: 예, 예, 예.
8: 근데 말차라는 건 차를 갈아가지고 타 마시기 때문에 그 차 자체의 가루를 같이 다 먹게 된단 말이에요.
9: 그렇죠, 그렇죠.
8: 그래서 먹는 방식이 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차 갈아서 먹는 방식이라는 게 좀 특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차 이런 거에 대해서 그 깊게 많이 따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차의 어떤 감성과 영혼을 가지고 되게 심각하게 많이 생각하는
9: 조예가 깊은
8: 예, 그런 문화가 일본에서 되게 많이 발달하면서 예, 예, 예. 일본에서 이 말차 차를 갈아서 하는 거는 좀 특별하게 더 많이 개발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인식 속에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말차라고 하면 그쪽을 좀 일컫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본식으로 좀 더 변화된 발달된 말차 갈아서 먹는 방식의 차 그거를 일컫는 쪽으로 조금 의미가 더 좁아진 걸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9: 아 우리가 즐기는 말차는
8: 그렇죠. 일본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즐기는이라는 게 최근 유행하는 네, 그거는 네,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리면 말차라는 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갈은 의미 말뜻 그대로 하면 차를 갈아 놓은 거니까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서는 그 말차라는 거를 뭐 티 파우더라든가 아니면 뭐 그라인디드 뭐 티라든가 이렇게 부를 예. 법도 하죠.
9: 그럴싸한데요.
8: 그런데 유럽 미국에 가가지고 말차를 먹으러 가면 다들 뭐 먹으러 가는지 아십니까? 아 우리 그 티 파우더 먹으러 갈까? 그라인디드 뭐 티 먹으러 갈까? 아무도
9: 그러지?
8: 그렇게 안 합니다.
9: 뭐라 그러지?
8: 다 마차 먹으러 가자고 합니다. 마차.
9: 마차.
8: 마차가 뭐예요? 일본식으로 말차를 부르는
9: 아.
8: 발음입니다.
9: 아.
8: 그래서 일본의 아. 그게 미국으로 넘어간 형태로 미국에서 대유행을 한 거예요.
9: 마차.
8: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좁은 의미로 말차라고 이야기를 하면 네. 그 일본에서 좀 발달된 그거를 부르는 게 맞는 것 같고
9: 네.
8: 그 방식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기르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네. 이 갈았을 때 맛을 위해서 식물이 햇빛을 많이 받으면서 무작정 자라나게 하지 않고 막판에 좀 이렇게 햇빛을 일부러 좀 막는다라고 하죠.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적정한 시기에 네. 이렇게 그늘막을 만들어가지고 차가 성장하는 거를 광합성하는 거를 약간 억제를 해줍니다.
9: 늦춰준다. 예.
8: 그렇게 해서 차가 자라나는 상태도 좀 바꿔놓고 그 다음에 차를 가공하는 방법도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이제 차 잎을 따면 그거를 차를 막 볶듯이 해가지고 이제 우리 녹차 만드는 흔한 방법으로 만드는데 네. 말차는 일본에서는 제가 듣기로는 찐다고 들었습니다.
9: 찬 잎을 거의 볶는 게 아니고
8: 네. 찐 다음에 이거를 뭐 말려서 갈아야지만 우리가 먹는 그 말차로 만들었을 때 맛이 더 좋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가공 과정도 좀 다른 게 일본에서 발달한 요즘에 유행하는
9: 말차,
8: 그 말차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우리나라의 상품으로 나온 제품들 중에 자세히 보시다 보면 예. 그래서 되게 헷갈리게 예. 녹차 가루라는 게 있어요. 녹차 가루라는 게.
9: 녹차 가루. 예예. 예, 예.
8: 녹차 가루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한국식으로 녹차를 만들듯이 어느 정도 했는데 예. 가루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겉모습을 보면 말차라고 하는 거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9: 그렇겠죠.
8: 먹어보면 사실은 그 다 구분할 수는 있는데 구분하시는 분들은 다 구분하시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 무슨 요즘 유행하는 그 무슨 뭐 말차 라떼 이런 거 먹어보면 그 안에 설탕 뭐 무슨 우유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맛이 좀 헷갈리잖아요.
9: 맞아요.
8: 그런 상태로 먹어놓으면
9: 녹차 가루 넣으면
8: 녹차 가루나 뭐 말차 가루나 뭐 차이 있나? 아이스크림에 녹차 가루 넣는 거야, 말차 가루 넣는 거야? 약간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9: 네,
8: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혼란스러운 면이 있는데
9: 네.
8: 원래는 조금 말차라는 말을 그냥 가루로 만들면 다 말차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지금 유행하는 건 그것보다는 조금 더 좁은 일본식이다. 이런 식의 의미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9: 찌는 방식.
8: 되겠습니다.
9: 예.
8: 참고로 하나만.
9: 예.
8: 하나만 좀 이야기를 하면
9: 예, 예.
8: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부터는 조금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추가로 하나쯤 더 들어갈 만한 이야기가 뭐가 있냐면 아까 차는 카멜리아 시넨시스 한 종의 식물을 가지고 다 만드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9: 그렇죠? 예.
8: 하지만 종은 하나지만 그 사이에서 품종이 많이 나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개라는 게 한 종의 생물이란 말이에요.
9: 네.
8: 개라는 종의 한 종의 생물이지만 뭐 치와와도 있고 셰퍼드도 있고
9: 그렇지.
8: 품종 여러 개 많이 있듯이 소라는 게 한 종의 생물이지만 소 중에 뭐 젖소도 있고 유구도 있고 한우도 있고 품종이 다르듯이
9: 그렇죠.
8: 되게 다르잖아요.
9: 네.
8: 그죠? 한우 고기라고 해가지고 살았는데 뭐 젖소 고기 나오고 이런 사람들 아 이거 바꿔 파시면 네. 됩니까? 항의할 정도로 되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9: 그렇죠? 네.
8: 같은 종이라고 해도
9: 네.
8: 그래서 어떻게 분화된 품종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과학적으로 하나의 종이지만 이 상업적으로 거래되는 그 단계에서는 되게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9: 차도.
8: 차도 그런 식으로 품종이 많이 분화될 수가 있겠죠. 종은 한 가지 종밖에 없지만, 예. 그죠? 예. 여러 가지로 분화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차도 무슨 종류가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뭐 어느 중국의 어느 지방에서 특산으로 많이 자라는 무슨 품종 차, 뭐 한국의 어느 지방에서 잘 자라는 무슨 품종 차, 일본에서 명물이 무슨 품종의 차 뭐 이런 게 구분이 돼가지고 어떤 구분은 진짜 정당하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런 구분은 좀 무의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품종이 당연히 나눠져 있는데 네네. 그렇게까지 세분화하는 너무 세분 품종까지는 따질 필요 없다는 뭐 이런 분도 계시고 할 정도로 품종이 많이 나뉘어져 있거든요.
9: 아, 예, 예.
8: 그래서 그걸 따지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이야기 해볼 수 있어요. 말차를 만들 때는 이 품종 차로 하는 게 더 좋다. 아무 품종이나 차 심어가지고 열리면 그걸 가공 방식만 말차 형식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말차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품종으로 해야지 진짜 좋은 말차다. 아. 뭐 이런 얘기를 더 해볼 수도 있습니다.
9: 네네네.
8: 아, 근데 그 이야기는 진짜 감성이 많이 개입되는 이야기일 것 같기 때문에 예, 예.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하고요. 이거를 뭐하고 비교해보시면 이 차의 세계가 참 오묘하게 느껴지시냐면 차하고 우리가 비슷하게 많이 언급하는 음료로 커피가 있잖아요. 커피
9: 있죠.
8: 커피도 예. 이 커피나무에서 나오는 그 열매 속에 있는 뭐 까가지고 해가지고 뭐 볶아가지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9: 그렇죠.
8: 비슷하잖아요.
9: 예, 예, 예.
8: 그러면 커피나무는 차는 한 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예. 커피는 몇 종일까요? 커피나무는 몇 종의 커피가 있는 걸까요, 세상에?
9: 아, 커피나무요? 그
8: 품종이야, 뭐, 당연히 여러 가지 많을
9: 아, 그렇죠,
8: 수 있는데.
9: 그렇죠, 그렇죠, 예.
8: 과학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종으로 커피나무는 몇 종 정도가 있을까요?
9: 한 종?
8: 차하고 비슷하게?
9: 네.
8: 커피나무는 많게는 80종까지 봅니다.
9: 어, 그거 왜 이렇게 다양해?
8: 네. 커피나무가 그 80종 정도 되는 그 많은 것 중에 네.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거래되는 그 종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참고로 커피 속에 속하는 게 코피아라는 속이에요. 이름 되게 쉽게 붙였죠.
9: 예.
8: 코피아 속에 과학적으로 따졌을 때는 한 100가지 이상 정도 되는 종이 포함돼 있고요.
9: 예.
8: 그중에 사람이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80종 정도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9: 네.
8: 그중에서 코피아 속에 속하는 종 중에서 제일 많이 거래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코피아 아라비카입니다. 코피아 아라비카.
9: 아라비카가
8: 예, 아라비카가 그 수많은 커피나무 중에서 로부스타 뭐 이런 거 있죠. 로부스타도 다른 커피 종이에요. 속은
9: 예.
8: 코피아라는 속으로 같은데
9: 네.
8: 서로 다른 종에 속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커피는 나무가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싸잡아서 다 그냥 커피라
9: 그러네.
8: 하자. 약간 예. 이런 방식이고요. 예. 물론 뭐 가깝습니다. 친척 관계입니다. 차는 한 종이에요. 한 종. 차는 한 종 안에서 품종만 좀 갈라져 있다. 이런 식으로 오묘하게 이것도 좀 차이 치고는 되게 크죠. 네. 예, 그렇죠. 예. 차는 한 종류인데 네. 커피는 뭐 두세 종류인 것도 아니고 80종류라니.
9: 그러네.
8: 예, 그래서 그런 게 또 오묘한 그런 차이도 있습니다. 예.
9: 그걸 막 품종 개량해서 이렇게 다양화하는 게 거의 와인의 세계의 버금가네요.
8: 그렇죠.
9: 예. 예. 아,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녹차나 말차에도 카페인이 들어있다고 알고 있는데.
8: 네네.
9: 근데 이제 막 커피만큼이나 카페인이 막 부각되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8: 네네.
9: 좀 차이가 있습니까?
8: 카페인 자체는 원칙적으로는 그냥 같은 카페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9: 같은
8: 카페인이 들어있고.
9: 네.
8: 종류에 따라 차가 대체로 커피보다는 카페인 함량이 좀 이것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복구하느냐에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9: 예,
8: 조금
9: 예.
8: 그 뭐 애매하긴 한데
9: 예.
8: 대체로는 녹차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녹차 형태로 마시는 그 차 마시는 방법으로 마셨을 때 커피보다 카페인을 좀 덜 마시게 되지 않느냐라는 연구도 제가 본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뭐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더 많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은 카페인 함량만 보면 말차 같은 경우에는 이건 우린 물을 먹는 게 아니라 통으로 다 먹기 때문에
9: 더
8: 예, 녹차보다 카페인 함량이 좀 더 많아질 여지가 있긴 있습니다.
9: 네.
8: 그런데 커피에서 우려내는 그 성분하고 녹차에서 우려내는 그 성분하고 비교를 해보면 카페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른 물질이 같이 우려져서 나올 거 아니에요.
9: 아, 그렇죠.
8: 그때 나오는 다른 성분을 이렇게 쭉 따져보면
9: 네.
8: 요즘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제 차 녹차 관련된 회사 쪽에서 이야기하시기로는
9: 네.
8: 그러니까 조금은 뭐 이게 장점을 좀 부각시켜서 하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 텐데
9: 네네네.
8: 그런 다른 물질이 같이 들어온 거를 생각을 해보면 녹차 같은 경우에는 카페인을 좀 더 빨리 배출될 수 있도록 지나치게 과도하게 카페인에 몸이 휩싸이는 거를 막아줄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성분도 녹차에서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기 때문에
9: 예.
8: 커피보다는 녹차가 좀 카페인의 부작용 측면에서는 나을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좀 하는 편입니다.
9: 녹차 회사 측의 얘기인가요?
8: 뭐 근거
9: 일반적인
8: 얘기는 아니고요.
9: 얘기?
8: 해볼 수 있는 이야기예요. 예. 왜냐하면 서로 다른 성분이 들어있는 같이 들어있는 거는 맞기 때문이니까요. 그러니까 카페인 자체가 다른 거는 아닌데 사실은 이것도 전에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현대 근대 화학이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깨닫게 된 그 수많은 큰 변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옛날에는 똑같은 물질이라도 어디에서 오느냐,
9: 네.
8: 생물에서 왔느냐, 무생물에서 왔느냐에 따라서 뭔가 엄청나게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생물에서 온 그럼 우리 뭐 유기, 무기 뭐 이런 말을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9: 네.
8: 네, 그런 것처럼 엄청나게 기운 자체가 다르다는 생각이 많이 있었는데 네. 근대 화학이 등장하면서 순수한 성분만 추출해가지고 100% 순수 성분만 모아내면 어떤 경로로 만들어서 탄생됐든지 물질 자체는 어떤 원자가 조합돼서 어떤 원소가 어떤 형태로 조합되어 있는지 그 차이가 없으면 같은 물질이다. 라는 게 이제 근대 화학의 결론이거든요.
9: 예.
8: 그런데 녹차, 말차 같은 경우에는 같이 있는 다른 성분이 있기 때문에 몸에 실제로는 차이를 줄 수가 있다라고 예.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9: 아 그렇군요.
8: 아, 하나만 좀 얘기해. 하나만.
9: 아직 이렇게 인상 찌푸리실 정도 아니에요?
8: 아니, 좀 빨리 넘어가려고 하시는 눈빛을 보이신 것 같아요.
9: 아닙니다.
8: 하나만.
9: 예, 하시죠.
8: 하나만.
9: 예.
8: 근데 이제.
9: 예.
8: 이거 아직까지도 과학자들이 완벽하게 못 밝혀낸 거기 때문에.
9: 어?
8: 그래서 더 신비로운 이야기이긴 한데.
9: 어, 신비롭다. 예.
8: 예. 그런데 이거 저도 진짜 저 옛날에 이제 이거 한 고등학교 때부터 저 참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9: 아, 네.
8: 카페인이라는 성분이 녹차에도 들어있고, 커피에도 들어있잖아요.
9: 그렇죠. 예.
8: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9: 네?
8: 그 되게 이상하지 않나요? 어떻게 전혀 다른 식물인데 같은 성분을 그렇게 품고 있을까요? 그것도 더군다나 먹으면 사람의 정신을 이렇게 맑게 해주고 잠을 오지 않게 해주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좀 각성시켜주는 그런 성분을 가진 그 특이한 물질을 어떻게 녹차라는 차라는 차나무라는 이 나무의 이파리 하고 커피 나무의 그 열매 속에 중간에 그 씨앗처럼 들어있는 그 부분하고 서로 다른 부분에서 어떻게
9: 그게 신기한 건가?
8: 동시에 갖고 있을 수 있을까요?
9: 신기한 건가?
8: 그 이상하지 않아요?
9: 이상한가?
8: 아 이상하지 않아요?
9: 예를 들어 인간이랑 뭐
8: 예를 들어서
9: 예예예 예, 예.
8: 고춧가루를 먹어보면 맵잖아요.
9: 네네.
8: 예, 거기에 뭐 매운 성분이 있어서
9: 네.
8: 그런데 고추하고 전혀 다른 뭐 예를 들면 수박인데
9: 네,
8: 수박에
9: 네.
8: 어떻게 즙을 잘 짜야 하니까
9: 네.
8: 고춧가루 매운맛하고 똑같은 맛이 난다 이러면 진짜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9: 이상해요.
8: 어떻게 같은 성분, 네. 이게 얼마나 다른 성분이냐면,
9: 예, 예, 예.
8: 차 같은 경우에는 동백나무 속으로 분류되고요.
9: 예,
8: 동백나무
9: 예.
8: 속은 차나무 과로 분류가 되거든요. 이것도 좀 혼란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차나무 과에 동백나무 속이 들어있고, 그 속에 차나무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9: 좀 이상하다.
8: 동백나무 속은 다시 차나무 과로 분류되어 있어요.
9: 족보가 좀 이상하네.
8: 예, 족보를, 이름을 정하다가 좀 헷갈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9: 예, 예.
8: 차나무 과는 진달래 목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넓게 보면 진달래하고 차나무가
9: 예, 예,
8: 같은
9: 예.
8: 관계 아주 진달래 목에 속한 식물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9: 예, 예, 예, 예.
8: 특히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식물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진달래 목이 거대한 분류인데 그거하고 차는 가깝습니다.
9: 예.
8: 근데 커피 같은 경우에는 커피는 뭐 80 종류가 있다 그랬죠.
9: 맞아요, 맞아요.
8: 다 커피 나무 속에 속해 있고요.
9: 네.
8: 커피 나무 속에 속하는 식물은 꼭두선이 과라는 과에 분류가 돼 있어요.
9: 꼭두선이요?
8: 예, 꼭두선이 예. 과에 속하는 식물들은 용담목이라는 분류로 분류가 되거든요.
9: 용담?
8: 예. 그래서 진달래하고 용담이라는 식물, 용담은 되게 뭐랄까요? 좀 안 와닿죠. 한국에는 겨우겨우 찾을 수 있는 식물입니다.
9: 뭐 어떤 느낌이지? 용설란 이런 느낌?
8: 꽃으로 이렇게 네. 용담목에 네. 속하는 식물 중에 비교적 우리나라에서 좀 흔하게 그나마 좀 흔하게 있는 거는 치자나무가 용담목에 속합니다. 치자나무.
9: 아, 치자나무가요?
8: 치자 뭡니까? 네. 치자 뭡니까? 치자 뭐 했죠? 치자 옛날에 노란색 물 들일 때 치자 꽃의 그 물로 노란색 물을 물감처럼 사용했어요. 단무지 노란색이잖아요.
9: 네.
8: 단무지 노란색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9: 치자?
8: 옛날에 이제 치자 나무의 그 치자 꽃 색깔로 옛날에 단무지 노란색 물을 들였는데, 그러니까 커피는 그 단무지 노란색 물을 만드는 식물하고 오히려 좀 가까운 거예요. 굳이 구분을 하자면
9: 예, 예, 예.
8: 차는 진달래하고 가까운데
9: 예.
8: 엄청나게 떨어져 있어요.
9: 아 그러네.
8: 그런데
9: 카페인을 어떻게 공유하냐?
8: 그게 같은 그것도 몸에 서로 다른 부위에서 어떻게 같은 카페인이라는
9: 신기한 거예요, 이거.
8: 있느냐.
9: 신기한데요.
8: 아, 이거 사실은 진짜 신기한 겁니다.
9: 이거 답이 있는 얘기인가요?
8: 완벽한 답은 안 나왔는데요.
9: 예, 예, 예.
8: 대체로 한 1980년대부터
9: 예.
8: 과학자들이 대체로 동의하고 있는 답이 있습니다.
9: 어떻게 설명을
8: 해요? 일단은 그 근본 원인을 추적하기 위해서 도대체 카페인이 이 식물한테 있으면 그 식물이 뭐가 좋다고 카페인을 몸에서 만들어내느냐. 그것부터 일단 먼저 생각을 해봐야죠.
9: 예, 예.
8: 식물이 차나무하고 네. 커피나무 뭐 이디오피아 이런 데서 처음 생겨났고
9: 예.
8: 차나무는 중국 남서부, 동남아시아 북부 이런 데서 처음 생겨났는데 서로 멀리 떨어진 데서 두 개의 식물이 이렇게 진화를 해가지고 나중에 앞으로 17만 년 정도 후가 되면 사람이란 동물이 여기 올 텐데 걔네들이 공부하다가 잠 깰 때 내가 도와주기 위해서 내 몸에서 카페인을 만들어야지.
9: 감동적이네.
8: 예, 커피나무나 차나무가 그렇게 결심했을 리는 절대 아니, 없잖아요.
9: 자기들한테 뭐가 좋으니까 했겠죠.
8: 예, 왜냐면 그, 그 예. 식물들이 진화했을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란 동물 출연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9: 아, 예.
8: 그렇잖아요.
9: 예.
8: 그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제일 이거 좀 말이 되는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얻어낸 결론이 뭐냐면
9: 카페인이 왜 필요한가 개념
8: 결론이 뭐냐면 예. 지금 결론이 뭐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원리부터 먼저 말씀드릴까요?
9: 결론부터 말씀드려야죠.
8: 결론이 뭐냐면 예, 예. 식물이 카페인을 조금 갖고 있으면 그 카페인을 곤충들이 갉아 먹었을 때 곤충을 마시가게 한다. 곤충을 쓰러뜨린다. 네. 살충제 같은 효과를 한다.
9: 아~
8: 네, 그래서 커피나무에 곤충이 와가지고 곤충이 커피나무 안에 열매 속으로 파고들어서 커피를 막 갉아 먹으려고 할 때 카페인이 들어있으면 곤충이 쓰러져서 나자빠진다라는 거죠.
9: 예.
8: 그리고 그게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가 있어요.
9: 예.
8: 식물들은 자라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꽃을 피워가지고 꽃가루에 뭐 암술과 수술에 있는 그 꽃가루를 섞어주기 위한 그런 작업을 해준다. 이럴 때 곤충들이 좀 날아와 줘야 되거든요.
9: 예.
8: 예, 뭐 너, 나비, 벌 이런 게 날아와 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곤충들이 야 저 나무 근처에만 가서 살짝 입맛만 혓바닥만 갖다 대 죽어. 그럼 곤충들이 안 날아오면 너무 안 날아오면 그 식물은 살기에 곤란해지지
9: 않습니까? 완전히 죽여버리면.
8: 네, 그러니까 어. 곤충들이 좀 싫기는 하지만 네. 절대 다가가지는 않는 정도, 다가가기는 지 않는 치는 않을 정도의
9: 네네네.
8: 그 정도의 경고성 독성만 가지는 게 유리할 때가 있거든요. 요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9: 네. 그럼
8: 그게 왜 아까 떠올렸던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되느냐, 답이 될 수가 있느냐?
9: 아, 왜 카페인을 공유하나? 네, 커피랑 차가?
8: 네, 예, 예. 답이 될 수 있느냐.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그러면 카페인이 네. 곤충을 이렇게 괴롭힐 수 있느냐를 조사를 해본 거예요.
9: 아, 예.
8: 조사를 해본 이유로 좀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자 제일 많이 언급되는 게 뭐냐면 사람이 카페인을 먹었을 때

0: AMP, 고리형 AMP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인편 보시면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0: 네, 이 CAMP라는 물질, 고리형 AMP라는 물질이 몸속에 잘 돌아다녀야지 사람이 정신활동이 팍팍 돌아가게 되거든요. 예. 근데 사람이 정신활동이 지나치게 막 돌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몸에서 그걸 좀 잡아주는 그런 물질들이 있어요. 예. 네, 그래서 뭐 CAMP를 예를 들면 좀 파괴해주는 효소가 움직이면서 CAMP가 과도하지 않도록 막아준다든가 하는 그런 것도 움직이게 되는데 네. 카페인을 먹으면 그 CAMP의 활동을 방해해주는 거를 방해합니다. 그렇다는 말은 CAMP가 더 많이, 고리형 AMP가 더 많이 활동하게 된다라는 뜻이겠죠?
1: 그렇죠.
0: 그러니까 사람의 정신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각성 효과가 팍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1: 아, 그래요, 예.
0: 사람은 그 활동이 일어나면 각성활동 효과가 나타나고, 오, 잠 깬다. 카페인 때문인가? 사람은 요 정도 변화를 겪게 되는데,
1: 예. 곤충은?
0: 곤충의 몸에서도 바로 이 사이클릭 AMP라는 물질이 중요하게 몸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이 어떤 신호를 전달하고, 자신의 상태를 몸 전체에 공유하는 그런 어떤 신호 전달 수단에 메신저에 어떤 신경의 그런 정보를 전달하는 이런 역할을 할 때 고리형 AMP를 곤충도 마찬가지로 사용하거든요.
1: 곤충은 더 크게 올 것 같은데.
0: 그러니까 그게 더 크게 오죠. 그래서 곤충은 카페인을 먹었는데 죽는다거나 완전히 그냥 와 죽겠다 라고 한다거나 그 정도의 큰 영향을 받는 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정리하기 위해 사람 하나만.
1: 네? 정리하기 위해.
0: 이 끝에 이거 정리하는 말 하나 해야
1: 되는 거 아니야?
0: 아니야. 하나 더 이야기 해야지 정리하는.
1: 정리 한번 해주세요. 예.
0: 그래서.
1: 예.
0: 그 ATP 편 얘기할 때, 우리 인편 할 때 ATP 이야기하면서 살짝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 AMP라는 물질이 이 ATP라는 물질하고도 비슷하거니와 카페인 같은 이 물질은 DNA에서 우리 인할 때 DNA 얘기도 말씀드렸는데
1: 그랬나?
0: 모든 생물들이 다 공통으로 갖고 있는 게 동물, 식물, 세균, 뭐 박테리아까지도 다 공통으로 갖고 있는 게 DNA 혹은 RNA 이런 거잖아요. DNA는 뭐 염기가 4종이 있다라고 해서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이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1: 예.
0: 그런데 뭐 그 복잡한 것까지
1: 어려워요,
0: 필요가 없고 그런데 그 DNA 속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데닌이라는 물질이 카페인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1: DNA 안에 있는 아데닌이
0: 아데닌이라는 물질이 카페인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고 또 한편으로는 AMP, ATP 이런 거하고도 비슷한 원소들의 구조로 조립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생물이 처음에 맨 먼저 아주 먼 옛날에 최초의 생물이 탄생을 하면서 최초의 생물도 우리의 조상이잖아요. 생물이하고 지구상의 생물은 다 그 생물의 자손일 거란 말이에요.
1: 그 헤모글로빈이랑 염록소
0: 그런 느낌이에요.
1: 야, 그것도 신기했는데.
0: 그 느낌이. 그래서 옛날에 우리의 먼 조상이 DNA를 가지고 살아가기로 하고 생물이 탄생을 했기 때문에 수많은 동물, 식물, 뭐 온갖 세균들이 다 DNA를 활용하면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DNA로 출발했기 때문에 DNA 속에 들어있는 이 아데닌 같은 성분을 이렇게 변화시켜가지고 갑자기 전혀 다른 성분을 이용해서 뭘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생물이 아무리 진화를 해도 쉽지 않을 테니까 원래 DNA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아데닌 같은 성분을 자꾸 반응시키고 조금씩 바꿔가지고 여러 용도로 사용을 하는데 그거를 좀 바꿔서 사용하다가 ATP 같은 물질을 만들어서 몸에 힘을 내는 데도 사용하고 AMP 같은 물질을 만들어가지고 신경을 유지하는 데도 사용하고 한편으로는 그걸 조금 개조해가지고 이렇게 독성을 주는데도 카페인 같은 이런 독성을 주는데도 사용을 하는 원래 그 뿌리가 되는 원료 물질이 DNA의 재료라고도 할 수 있는 아데닌에서 출발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은 이게 다 풍부하게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전혀 다른 계통의 식물인 커피나무와 차나무가 같은 카페인을 만들 수 있는 근거가 그 원료인 이 아데닌이 공통으로 있는 DNA에서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미래에 언젠가 희한한 세상이 오면 동물 중에서도 몸에서 카페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동물.
1: 그럴 수 있나?
0: 그건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뭐 상상을 우리가 해볼 수는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동물의 몸속에도 DNA, 아데닌 이런 걸 있기 때문이니까. 그럼 모든 생물이 공통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1: 그때 만약에 인간이 있다면 그 동물에게는 비극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0: 그럴 수 있겠네요.
1: 자, 오늘은 요새 뭐 해외에서도 뭐 국내에도 마찬가지고요. 열풍이 불고 있다는 말차에 담긴 이야기, 과학과 역사적인 이야기 함께 만나봤습니다. 곽지식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8,90년대에는 집에 녹즙기 한 대씩 두고 녹즙 마시는 게 유행이었다죠. 저 어릴 때는 널 깨물어주고 싶어 이 매실 음료가 초록 음료의 대표격이었는데요. 이 계보를 요즘 MZ세대를 중심으로

말차가 잇고 있는 느낌입니다. 식품업계에서도 온갖 말차 맛 과자, 빵, 아이스크림을 앞다퉈 출시하고 있던데 어떤 젊은 세대 감성을 좀 이해하고 즐기고 싶은 분이라면 말차 맛 식품에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 생중계 도중에 댓글로 초고가 1주택 보유 부담 강화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것에 대해서 이젠 댓글로 정책을 결정하냐면서 국민의힘이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발언권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해 입틀막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한편 이재명 정부의 쓴소리를 내고 있는 유시민 작가가 오늘 매부쇼에 출연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필연적 실패의 길을 가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지배를 받는다면 민주당은 해체 수순으로 갈 것이라면서 최고 수준의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잠시 후 1부 한판 브리핑과 이어지는 노컷 대련에서 주요 정치 현안들 함께 짚어보고요. TBS 박정희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1: 네, CBS 박정희 한판 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도 김윤정 전 의원님, 장성철 소장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1: 네, 좀 비가 그치니까 좀 낫죠?
3: 훨씬 낫습니다.
1: 네, 훨씬 낫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 부처 업무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생중계로 진행됐군요.
3: 네, 오늘은 재정경제부, 또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국가데이터처, 금융위, 또 기획예산처 등이 보고를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모두 발언해서 대체로 부처들이 지난 1년을 지나면서 많은 성과를 내며 잘 해주셨다 하면서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3년 11개월가량의 기간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 예.
3: 이번 업무 보고는요. 작년 말에 각 부처가 제시했던 과제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자리였는데요. 총 9차례 걸쳐 진행이 되고 있고요. 국민참여단 약 200명이 현장에서 직접 질문하고 평가를 하고 이 과정은 모두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1: 예.
3: 대통령은 국가데이터처의 업무 보고를 받은 후에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을 주문을 했고요. 재경부에는 MSCI, 이 선진국 지수 관찰대상국 편입에 불발될 것과 관련해 묻기도 했습니다. 또 금융위는 주가 조작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면서 주주가치 보호에도 힘쓰겠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1: 예, 어제도 이제 국무회의가 진행됐었는데 주목되는 장면이 있었죠?
3: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일단 어제 국무회의 생중계 도중에 이 초고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놓고 유튜브 댓글 투표를 실시간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1: 예.
3: 초고가 주택에 차별적으로 더 많은 부담을 주는 게 좋으면 1번 아니면 2번을 써달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1: 예.
3: 그러자 좀 있다가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댓글의 약 90%가 1번입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1: 예.
3: 모수가 그런 상황이었으니까요.
1: 예.
3: 초고가 기준을 묻는 댓글에는 30억 원이 가장 많았는데요.
1: 예.
3: 대통령은 50억 원 정도일 줄 알았는데 의외다라면서 20억 원으로 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1: 예.
3: 다만 생중계 시청자 댓글을 즉석에서 집계한 결과라는 점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이거 보면 우리 대통령도 그 방송 진행하시면 굉장히 잘하실 것 같아요.
3: 유튜브 라이브,
1: 라이브 같은 거. 해서. 우리 장 소장님과 달리 유튜브 같이 하자고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 그러니까요. 센스가 있죠.
4: 참 재밌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예. 좀 긴장감도 느끼고
1: 그렇죠.
4: 유머러스 해가지고 중간에 빵 웃기도 하고 해서
1: 맞아요.
4: 회의가 지루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 김정 의원님은 묘한 미소를 지으셨는데 근데 어제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있었는데 당선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자리를 참석했습니다. 국무회의 자리에. 그 주목되는 장면이 있었는데 잠깐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6: 오시장님 당선 축하드리고요.
7: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오늘 조금 아쉬운 것은 물론 그 부동산 관련 대책 회의가 여러 차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것과 무관하게 국무회의에서 꼭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그동안 서울시의 주택 행정 관련해서
6: 네, 그 얘기는 나중에 했죠.
7: 예, 예. 뭐 하고 싶었는데 제가 준비한 보고서에 조금 불편한 내용들도 꽤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토론 자료로 작성한 거니만큼 꼭 좀 일독하셔서 다양한 의견이
6: 네.
7: 균형 있게 채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6: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재개발 재건축이 왜 그렇게 많이 지연되고 있는지 뭐 그 이유나 아니면 대책이나 이런 네, 것도
7: 소상하게 주시고요. 네, 작성해서
6: 그러십시오. 네.
7: 예, 보고서에 담겠습니다.
1: 예, 제가 이제 부동산 관련 대책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 뭔가 말하고 싶었는데 하면서 이렇게 아쉬워하는 장면도 있었고 방금 이제 대통령과의 대화 장면이었지만 또 그 국무총리가 또 발언을 막은 장면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소개해
3: 네,
1: 주실까요?
3: 맞습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한 두 번 정도 제지를 당했습니다. 예. 먼저 이 부동산과 관련해 한 말씀만 드리겠다라고 했지만 이때 한성수 국무총리가 제지를 하면서 의견을 서면으로 받겠다라고 했고요.
1: 예.
3: 그리고 방금 나온 이 공개회의 말미에 대통령이 인사 발언 기회를 주자 다시 서울시 주택행정을 언급을 했고 그러자 아,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죠라고 끊어서 가게 된 겁니다.
1: 예.
3: 오 시장은 준비한 보고서 이야기를 하면서 건축이 검토를 또 요청을 했고요. 그 앞으로 대출 확대라든가 세제 개편 같은 8개 정책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이렇게도 밝혔습니다.
1: 네, 예, 일단 한 총리 얘기는 그러니까 국무위원들 중심으로 발언을 듣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서면으로 내달라 그런 취지를 말을 했던 것 같고. 자, 일단 오늘 2차 생중계 업무 보고가 있었는데 생중계 국정 국무회의 실효성이 있을지 이 부분 어떻게 우리 김인정 의원님 말씀 주시죠.
5: 일단은 그 국무회의 생중계가 소위 넷플릭스 같은 OTT보다 재밌다라고 지지하는 분들은 그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1: 지지하는 분들은 예. 예.
5: 왜냐하면은 그렇게 생중계되는 걸 처음 봤고 예. 또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소통의 진심이구나.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시그니처 같은 그런 게 돼버렸어요. 국내의 예. 생중계가.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너무 소상하게 다 나가니까
1: 그러니까요.
5: 거기에 대해서는 또 약간의 위험 부담도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대통령이 이런 쌍방향 소통에 대해서 진심이기 때문에
1: 예.
5: 계속 할 것 같아요.
1: 예.
5: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그 국무회의 중에 이제 그런 여론조사
1: 예.
5: 그거는 상당한 파격이죠. 쌍방향 소통이라는 점에서는 뭐 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1: 예.
5: 저는 이게 이제 그걸 지켜보는 그 유튜브
1: 네.
5: 지켜보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관심 있고 지지하는 분들이 많았겠죠.
1: 이 국정에 대해서.
5: 예. 네. 그런 점에서 과연 몇 명이나 투표에 참여했을까? 그다음에 대표성은 있는가? 이런 거 좀 문제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1: 네.
5: 그냥 대략의 아 분위기가 국민들이 요 정도 생각하고는 있구나 정도의 참고 자료로만 쓰셨으면 좋겠고 그게 모든 국민의 대표성을 갖는 건 아니잖아요.
1: 예.
5: 그러니까 지금 뭐 보유세니 뭐니 이런 것들이 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거고 또 뭐 세금이 많아질지 줄어들지도
1: 네.
5: 지금 판단이 안 서 있는
1: 그러니까요.
5: 상황이라서
1: 네.
5: 그런 건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는
1: 네.
5: 저는 할 얘기가 있는 게 윤석열 정권에서는 쓴소리 안 하고 뭐 했나 그렇게 경로했다는 얘기만 흘러나올 때
1: 참석 그렇게 많이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5: 그럼에도 불구하고
1: 네.
5: 그때 뭐 했나.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배석자로 참석할 기회는 많았는데 몇 번 참석 안 했어요.
1: 예.
5: 그러면은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참석해서 그때 좀 얘기할 기회 얼마든지 많았는데 민선 국이 출범했다는 차원에서 민영배 시장과 함께 사실은 상견례 자리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1: 예.
5: 그럼 그 정도 인사하고 보고서 제출했으면 된다. 그런데 무슨 억할 심정으로 2시 반에 다시 기자회견을 열어서 천만 시민 입틀 막 이런 얘기 국민의힘에서 나오게 하고 그러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오지도 못하게 하고 했던
1: 예.
5: 윤석열 정권이었잖아요. 5천만 국민의 입틀막이었다고
1: 예.
5: 제가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1: 네,
5: 그런 차원에서 어제는 상견례 정도, 민영배 시장도 인사말만 했어요.
1: 그렇군요.
5: 그 정도로 하면 됐다. 그리고 다음번에 얼마든지 또 기회가 있고 국민 토론회도 있잖아요. 그 정도 하면 됐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여기저기서 왜 자꾸 이렇게 쳐대는지 모르겠습니다.
1: 이 공간을 또 딱 그 포착을 하고 박주민 의원이 국무회의도 정권 편식하냐 하면서 또 우리 박주민 의원이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 자 우리 당 소장님.
4: 윤석열 정권 시절에 국무회의 참석 안 한 거는
1: 네.
4: 가기만 하면 붙잡아 놓고 술 먹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1: 폭탄
4: 그런 것이 아닌가.
1: 아...
5: 참석을 오세훈 시장도 좀... 술 잘해요?
4: 못해요. 그래서 그게 좀 무서워서 좀 못 간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
1: 예?
4: 저는 김유정 의원님 생각과는 좀 반대로
1: 예.
4: 좀 아쉬워요.
1: 예.
4: 대통령은 다른 얘기 듣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1: 그러니까.
4: 그리고 부동산 문제가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패배의 하나의 큰 원인이다. 그리고 곧 뭐 세제 개편 얘기할 거고 부동산 문제 해결하기 어렵잖아요. 그럼 좀 5분이라도 국무위원들이 좀 있는 곳에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부처 간에 좀 협력과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거 얘기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잖아요. 그 5분도 못 들어줄까 그런 좀 아쉬움이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은 대통령에게 좀 실망스러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1: 예.
4: 저는 그 20억, 50억 뭐 이런 초고가 주택 관련된 여론조사 있잖아요.
1: 예.
4: 이것도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대략 2천만 정도의 주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20억 이상의 초고가 주택이 한 50만 주택이 된대요.
1: 예.
4: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상당히 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1: 예.
4: 청년들 그리고 집 없는 분들 더 많잖아요. 월세 100만 원 내려고 되게 고생 많이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최고 지도부가 모인 곳에서 50억, 30억, 20억 얘기하면서 자기들끼리 좀 웃고 50억 아니야? 왜 20억? 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사회적인 공감 능력이 있는 행위인가? 좀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1: 예.
4: 대통령이 말미에서 나는 이제 집도 없어요.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1: 예.
4: 진짜 집 없는 분들은 정말 서럽거든요. 근데 대통령 돈이 없어서 집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예. 파신 거잖아요.
1: 예.
4: 집 없는 다수의 사람들의 마음에 상대적인 박탈감과 좀 상실감 그런 것들을 좀 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참 이게 공개하시고 논의하시고 해야 하시는 거 참 좋은데 그 사회적인 약자 없는 분들의 심정이나 마음도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1: 어휴, 정 선생님이 너무 아쉬워서 말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4: 그러니까 너무 아쉬워요. 제가 너무 뉴이재명으로서.
1: 네, 뉴이재명으로 너무 아쉬워서.
4: 아, 이게 정말 얼마나 상처받았을까요?
1: 상처를 50억 많이 받았어요.
4: 30억, 10억.
1: 오늘 아침에 박성태 앵커도 방송 중에 1번, 2번 눌러달라고 유튜브 댓글창에 쓸려와 있었는데 저희도 해볼까요?
4: 아쉬워요.
1: 네. 자, 과거신 기자도 한번 짚어주시면.
3: 오세훈 시장이 사실 선거 운동할 때 얘기했던 거잖아요.
1: 예.
3: 제가 당선되면 국무회의 가서 부동산 할 말 하겠습니다.
1: 예.
3: 정원 후보는 못합니다.
1: 아.
3: 라고 공언한 게 있기 때문에 더 벼르고 갔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세훈 시장이 본인에게 스포트라이트를 좀 받을 수 있도록 일종의 자기 정치를 한 거라서 살짝의 오버리즘은 있다고 소보는데요. 근데 또 아까 장 소장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거를 또 어떻게 보면 잘 이용해가지고
1: 반영되는 거 아니에요?
3: 네, 여권의 또 대통령의 포용력을 보여줬어도 괜찮았던 자리였는데 이거는 그랬으면 좋았겠다지 아니었다고 해서는 큰 흠이라고 또 보지는 않거든요.
1: 근데
3: 이거에 대해서 막 또 입틀막으로 규정하는 국민의힘이 그럴 거였으면은 시장 후보 때 조금 더 힘 좀 실어주시지 왜 그랬나 싶기도 하고
4: 2대 1로 싸우는 것 같습니다.
1: 예, 대통령의 그런 자신은 아쉬우신 것 같아요. 한번 들어주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3: 네.
1: 2대2가 됐습니다.
4: 감사합니다. 예.
5: 다음 주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1: 예. 자, 이런 가운데 또 촉법소년 연령 기준 관련한 공론화 결과가 나왔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3: 네. 성평등 가족부가 강력 중대범죄 혹은 반복범죄에 한해서 촉법소년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권고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1: 예.
3: 그러니까 만 13세라면 이런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 한 해에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하자. 이게 이제 골자인데요.
1: 예.
3: 하지만 대통령은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한 살 낮추자는 것은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1: 예.
3: 12세가 살인이나 중범죄를 알고도 저지를 수 있다라며 한 살 또는 두 살을 전면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다시 논의하고 국민 의견도 수렴하라고 지시를 한 건데요.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추가 하향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결론을 일단 미뤄진 상황입니다.
1: 예, 이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우리가 범죄 하락의 문제, 굉장히 이거 사회적인 또 뭐랄까 논란과 혹은 토론 주제가 되긴 했었는데 김종인님 관련 주제?
5: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2월달에
1: 예.
5: 성평등부의 이 초폭 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서 공론화를 좀 해봐라라고
1: 예.
5: 얘기를 하고 한 4개월여 만에 이제 갖고 온 거예요 여성부 여가 그 성평등부 장관이 그래서. 결론은 조건부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뭐 강력, 중대, 뭐 반복적인 그런 범죄에 대해서 한 살 낮춥시다. 이제 그 정도 가지고 온 건데 이제 그 논의 과정을 좀 보니까 그건 또 생중계의 어떤 또 장점이네요. 저도 좀 지켜봤어요 그거를.
1: 네.
5: 그래서 그 내용들을 돌려보기였습니다만은 조금 꼼꼼하게 봤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몰랐던 사실들도 좀 있더라고요. 이를테면 저도 간과하고 있었는데 촉법이라고 해서 그럼 처벌을 안 받는 것이냐? 장기 2년까지 소년원 간다는 거예요.
1: 예, 예.
5: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 공론화 과정에서 사실 전문가나 유엔 아동위원회나 이거 그냥 낮추는 거 현행 유지하는 게 맞다라고 대체로 얘기를 하고 있고.
1: 예.
5: 다른 어떤 뭐 경찰의 수사를 할지 조사를 할지 이런 것들을 좀 교화하는 거랄지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1: 예.
5: 국민들의 이제 가장 여론에 기대어서 좀 낮춰보겠다라는 결과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촉법소년이 장기 2년까지 소년은 송치된다는 거를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1: 예.
5: 그런 점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걸 기반으로 다시 한번 조금 논의해보자라는 거였는데 대통령은 이제 한 살이든 두 살이든 낮추자. 그다음에 이거를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조건부로 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논의해보자 얘기를 했는데
1: 예.
5: 중요한 건 이제 덴마크 같은 외국 사례 등을 보더라도 이게 좀 낮췄을 경우에 뭐 실제로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는 좀 의문인 것 같긴 해요.
1: 예.
5: 재범률이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국민 여론 수렴을 할 때 실제로 이 촉법 소년들도 소년원 가서 처벌 받는다라는 것들을 알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뭐 대통령이 셀프 디스도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재명 소년원 얘기가 나왔구나 이런 얘기를 하던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보고를 했어요. 이런 기록들이 촉법소년의 경우에는 3년 지나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렇게 받았는데 이 부분들도 공직에 취업할 때 아무 장애가 안 된다는 거 기록이 없어지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재논의하기로 했으니까 아마 국민들이 이제 몰랐던 사실을 새롭게 아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 한 살, 두 살 낮추는 것이 실질적으로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조금 추가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4: 정답을 얘기해 주셔가지고 뭐 덧붙이는 것이 사족 같은데 일단은 처벌과 교화에 정점을 찾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 예.
4: 어쨌든 나이가 어리더라도 흉악한 범죄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정말 엄격한 처벌을 받는다라는 것을 인식과 인지시켜줘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소년들이잖아요.
1: 예.
4: 그래서 단순한 뭐 절도라든지 이러한 범죄 같은 경우엔 교화를 통해서 좀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고 사회적인 기회가 박탈되지 않도록 뭐 여러 가지 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참 이게 모든 제도나 장단점이 있잖아요.
1: 그러니까
4: 참 이거 선택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1: 사실 뭐 드라마 주제로도 많이 활용되는 얘기여가지고 이게 또 여러 가지 휘발성 있는 요소이긴 한 것 같습니다. 아, 주식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국내 증권시장이 오늘도 출렁이고 또 한번 사이드카가 발동되고 때로는 또 서클 브레이커 막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올 들어 36번째라면서요?
3: 네. 그러니까 사이드카가 급등할 때도 하고 급락할 때도 하기 때문에 예, 예. 다 합해서 36번이라는 얘기입니다.
1: 예, 예.
3: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급등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에 잇따라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1: 예.
3: 이 매수 호가의 효력을 5분간 정지하는 시장 안전장치인데요. 오전 9시 6분에 코스피, 코스닥은 9시 17분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고요.
1: 예.
3: 전반적으로 코스피는 어제보다 6.24% 오른 7,284.41, 코스닥은 5.8% 오른 829.43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1: 예. 그리고 최근 증시 변동성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계속 지목이 되고 있네요.
3: 네, 이 때문에 또 많이 나왔는데요. 이찬진 금감원장이 자산 운용사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네.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 레버리지 ETF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기가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 예.
3: 청와대는 그만큼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는 뜻이라면서 재경부, 한국은행, 금융위, 금감원으로 구성된 F4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즉 내일 16일로 예정된 F4 회의에서 관련 대책이 나올지 좀 관심이 모이고요.
1: 예.
3: 대통령 오늘 업무 보고에서 이찬진 원장에게 레버리지 ETF 문제를 직접 묻기도 했습니다. 이찬진 원장이 시장 거래자로서 책임이 있다라고 답하자 대통령은 한국거래소에도 보완 대책을 잘 신속하게 마련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 그러니까 레버리지 ETF가 이제 기초 지수나 종목이 1% 오르면 두 배인 2% 오르도록 이렇게 설계된 상품인 거죠. 근데 이게 반대로 또 1% 떨어지면 2% 떨어지는 게 또 문제이기도 하고 이게 또 등락이 자주 있으면 손실폭이 굉장히 커지는 것이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데 김준영 의원님은 주식 잘 하세요?
5: 전 주식을 안 하고 있었는데
1: 주식을
5: 안 하면 도대체 알아야지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최근에 들어가서
1: 아 그렇구나
5: 예, 공부하면서 이제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중이죠.
1: 예.
5: 안 그러면 얘기할 거리가 없더라고요 제가.
1: 레버리지 ETF는 혹시
5: 안 하고 있습니다.
1: 안 하고 있군요. 우리 장소장님도 은근히 그런 거 안 하실 것 같은데
4: 저는 저의 정말 방송을 제가 열심히 하고 아침부터 밤까지 출연료 받아가지고
1: 꼬박꼬박 모아서
4: 목돈이 생기면 예. 주식에 넣는데
1: 아 주식에 넣었어요?
4: 근데 정말 많이 이렇게 마이너스예요.
8: 어 그래요?
4: 네.
8: 어 개미 중에 하나 남았어.
4: 그 네. 반도체 주라든지 네. 대형 주를 들어가지 않고 잡주에 들어가 가지고 손해가 좀 막심합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드리고
8: 아니야.
4: 싶은 말씀은 되게 좌절스럽다니까요. 네,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8: 아니야.
4: 얘기하지만
8: 웃을 일이 아니야. 정말.
4: 그 손해나는 액수가 어마어마해요.
8: 눈물 나요, 눈물 네. 나. 이게 B2 빚 내서 투자하시면 진짜 또
4: 그러니까 진짜 빚은 힘들죠. 아닌데 그냥 네. 그래도 그냥 예금 적금에 넣어놨으면은 마이너스가 아닐 텐데 그런 네. 아쉬움 생각이 있어서 네. 김은정 의원님 지금이라도 빼세요.
5: 아니 아니 저는 조금 정말 조금 넣어서 네. 그냥 추이를 보면서 아 이게 아.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아. 그래서 제가 뭘 가지고 있어야 그래도 좀 관심 갖고 더 보게 될 것 같아서 예. 안 그러면 뭐 여기 명함도 못 내미니까 얘기하는데요.
4: 이제 방송하면서 주식을 못 하겠더라고요.
8: 아 그러니까 계속 봐야 되고 막 넣다 뺐다 넣다 뺐다
4: 또 주식도 공부해야 되잖아요.
8: 맞아요.
4: 누가 정답이 없잖아요. 네. 근데 그럴 시간도 없으니까 그냥 홀라당 누가 거기 좋다고 넣어서 네. 그냥 가만히 있다가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안 팔고 네. 내려가면은 본전 생각 나가지고 못 팔고 네. 그래서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5: 그냥 전 내버려두고 있어요. 내버려두면서 이렇게 관련 기사 보면서 아 이렇구나라고 막 이해하고 있는 정도죠.
4: 아, 근데 이제 대형주나 뭐 삼전 하이닉스 들어간 분들도 손해가 좀 막심할 것 같아요. 고점 뭐 하이닉스 300만 원 갔다가 지금 뭐 200만 원 초반대인데 예. 고점에서 잡은 분들 얼마나 지금 피눈물 나겠습니까? 예.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이 부분도.
8: 예. 장르만 얘기해서 참 주식 얘기 많이 하던데. 예.
4: 잡주 장성철 선생의 인생은 참 우울합니다.
8: 한판 승부도 주식 얘기, 경제 얘기를
4: 하지
8: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어떻게 현명하게 할 수 있느냐.
4: 근데 PD님 나빠요, 이런 아이템.
8: 근데 이찬진 금감원장이 지난 기자간담회에서 어떻게든 들어누워서 막았어야 했다. 후회를 많이 했다. 그 이제 레버리지 ETF, 이제 원래 예. 지수만 가지고 했던 건데, 이게 단일 종목으로 허락을 했다. 요 허가했다. 요 부분은 지금 후회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5: 그러니까 왜 들어 누우시지 그랬을까 싶어요.
8: 그러니까
5: 안 그래도
8: 갑자기.
5: 그러니까요. 안 네. 그래도 지금 한국 증시 롤러코스터 타고 있는데 네.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때문에 더 심각해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도 빨리 보완책 마련해라라고 오늘 얘기를 한 건데 네. 네. 그래서 본인이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아니 합법적으로 다 만들어놓고 지금 뭐 하지 말아라 중지를 시킬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중지시킨다고 해서 그럼 투자 안 할 건가요? 또 미국 증시로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딜레마에 빠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또 개미들이 손해보는 거니까 피해보지 않도록 대책은 빨리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8: 조용하게 있는 우리 과거신 기자 이제 불안한데? 우리 투자 어떻게 하신 거예요?
9: 아,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퇴직연금으로만 굴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위험한 상품은 애초에 맞아 안 갖고 있습니다.
4: 승자예요, 승자.
8: 그러니까 투자는 보수적으로.
9: 뭐 그런 것도 있고.
8: 정치는 진보적으로.
9: 그런가요? 이게 사실 해외에서 다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예. 워낙 장이 좋을 때 네. 여러 달라는 투자자들이 온 거 많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좀 들어준 건데 하다 보니까 그쵸. 지금 장이 안 좋으니까 두 배 추종이다 보니까 네. 더 뭔가 이 급락폭을 키우는데 또 악재로 작용하다 보니까
8: 그러니까요.
9: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가 약간 포퓰리즘적인 성격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무조건 나쁘다 생각하지는 않는데
8: 예.
9: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정부 입장에선 때로는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거는 사실 투자자들이 아무리 욕을 하더라도 조금 더 천천히 차분하게 봤으면은 지금 무작용이 없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8: 그러니까 이게 레버리지 ETF가 장기 보유용이 아니라 단기용이다. 이렇게, 이렇게 막 전문가 말하시는 분도 있고 사실 또 이렇게 증시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럴 때 또 이게 좀 안 좋은 거일 수도 있고 이 주식이 좋을 때는 또 다 행복한데 안 좋으면 다 또 불행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참 어렵습니다. 경제 어렵네요.
4: 아이고.
8: 출연료 합산을 그 방송 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여기까지. 과거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9: 감사합니다.
10: 더 이상의 약속 대련은 거절한다. 여의도 고수의 숨막히는 정치 토론. 노컷 대련.
8: 네, CBS 박정희 한판 승부, CBS 라디오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매주 수요일 여야 두 분을 모시고 토론한 노코 대련 시간입니다. 저 오늘도 맥 소장님, 서영준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어서오세요.
11: 네, 안녕하십니까. 서영준입니다.
8: 김종익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함께합니다.
12: 안녕하십니까.
8: 예, 자, 마이크 다 가까이 대주시고.
11: 자, 일단은.
8: 예, 자, 지금 정치권의 최대 이슈, 지금 보안수사권 존폐화분데 검찰개혁 완성을 목표하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또 최근에 어제부터 또 의원총회에서 신중론이 많이 나오면서 당 지도부도 고심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오늘 유시민 작가, 유시민 작가가 매불쇼에 녹화 방송했어요, 그죠? 이제 녹화된 게 오늘 방송이 됐는데 검찰개혁에 정부가 바뀌고 1년이 넘도록 안 된 이유 사실은 그러면 또 대통령이 원하지 않고 있어서다 대통령이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필연적 실패 길로 가고 있다. 더불어서 더불어민주당도 더 나아가서 이런 길로 대통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당 해체 길로 갈 수 있다까지 발언이 나오면서 좀 판문이 큰 상황이죠. 유시민 작가의 발언 영상 준비했습니다. 잠깐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12: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지금 여당 대표를 사실상 명픽으로 해서 성공시켰다고 가정을 해봐요.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사실 보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은 이걸 모르나? 그러니까 저는 사실 대통령이 한참 전부터 너무너무 걱정됐어요. 진짜. 지금도 걱정하고 있고 이제는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는 받아들여요. 아 이렇게 가는구나. 돌아올 수 없구나. 이제 돌아오기 어렵겠구나. 지금 검찰개혁이 1년이 넘도록 안 이루어진 이유는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본인이 책임성 있게 이거를 풀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어떻게 했냐면 법무부 장관 시키고 총리 시키고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어요. 대통령은 마키아벨리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해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일 때 대통령도 강하고 민주당도 강한 거예요. 대통령의 지배를 받으면 당이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대통령의 지배를 받으면 안 돼요. 민주당이 권력을 가진 대통령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 당은 해체가 시작되는 거예요.
8: 예, 굉장히 뭐 핵심적인 어휘 부분만 또 저희가 또 비판하면 제대로 안 듣고 비판했다 또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주요 내용은 이제 제대로 듣고 우리가 또 비판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들었고요. 자, 네 분 다 어디서 좀 집중해 드리는지 맥 소장님부터 한번 맥을 짚어주실까요?
13: 전체적으로 총평을 하면 유시민 작가가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네. 그냥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는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을 했다.
8: 예.
13: 필연적으로
8: 실패.
13: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근데 그 예로 이제 보안수사권 얘기가 있었고, 당이 지배당하고 있다.
8: 예.
13: 이게 뭐냐면 이제 보안수사권은 대통령이 검찰에 회유됐다라고 또 풀었을 수 있겠죠.
8: 예.
13: 이게 이제 겸손히 힘들다 해서,
8: 예.
13: 거래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잖아요. 예. 검찰과의.
8: 예.
13: 그런 얘기를 하는데 기소와 수사가 완전히 분리됐습니다. 지금 현재 검찰은요 인지수사나 말하자면 별건수사 못하게 돼 있어요.
8: 예.
13: 사실 이 보안수사권을 가지고 검찰이 수사권이 있다고 오해를 하는데 이 수사의 개시가 아니라 수사의 개시는 경찰만 할 수 있어요.
8: 예. 예.
13: 그렇죠? 그러면 수사에서 분리됐죠. 이 수사를 통해서 뭔가 좀 보완할 게 있으면 그 부분을 조금 강제력을 가지고 예. 요청하는 거예요. 좀 강력한 요청권을 보안수사권이라는데 지금 유시민 작가는 이를 호도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한테 이 책임을 던져버리면
8: 예.
13: 이거는 사실상 검찰주의자 대 안검찰주의자의 구도인 정청래 전 대표의 편을 드는 그런 지원사역이 되는 것이다. 24.

0: 민주당이 지배 당하면 망한다.
1: 대통령의 지배.
0: 대통령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순간 망한다 하는데 대통령은 지배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또 뭐냐면 대통령이 당무개입을 했다라고 규정한 거예요. 이번에 예. 정청래 전 대표의 연임 도전을 불쾌하고 있다. 이래라 저래라 하는 부분들이 잘못됐다. 손 떼라. 예. 라는 것인데 사실 대통령이 민주당 1호 당원입니다. 그리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이고요. 예. 보안수사권만 얘기할 때도 거의 읍소를 했어요. 한 번만 좀 숙의해 주세요. 이거 국민들이 피해당할 수 있으니까 한번 봐주세요 했는데 그러니까 지배가 아니라 읍소를 민주당은 어떻게 받아들였냐 걷어찼어요. 그러면 저는 반대로 얘기할게요. 지배당하면 안 되고 민주당이 대통령을 들이박으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견제균형 부분들을 잘 조화롭게 가야 되는 것들이 숙제인데 감정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서 총평에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는구나. 라고밖에 볼 수 없어서 아쉬운 대목이다. 원래 이분 이렇게 사례도 잘 들고 예도 잘 들고 대안도 잘 던지시는 분인데 없어요. 감정적으로만 지금 오늘 토해냈다라고 좀
1: 오늘 방송하고도 오늘 방송 후 10일 동안 평론가들이 비판할 것이다라고 미리 예언을 하시던데 이제 오늘 첫날입니다. 예. 자, 우리 김종혁 최고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2: 이게 뭐지 싶더라고요.
1: 예.
2: 그때 네. 그 문재인 대통령 때 이분이 나는 이제부터 어용지식인 될래 이렇게 선언을 한 다음에 진짜로 어용지도 엄청 하셨거든요. 예, 문재인 대통령 때 있었던 무슨 뭐 여러 가지 그 뭐 그 문자 테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뭐 양념이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럴 때 한 마디도 안 하셨고 조국 씨가 뭐 그 죽창가를 부르면서 반일 불매 운동을 벌여서 국가 간의 관계를 다 파탄을 내놔도 이것도 얘기 한 번도 안 하셨고 제가 알기엔 소득주도 성장 뭐 최저임금 이제 급격한 인상 뭐 여러 가지 정책적 실패가 쌓였어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하셨어요. 예. 근데 갑자기 지금 이번에 나오셔서는 이거 너무 과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분명히 반대를 이게 지금 그 보안수사권 문제 관련해서 지금 뭐 하는 거냐라고 비판하는 입장이지만 지금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이거 논리가 이래요. 나는 한참 전부터 걱정도 하고 있었다. 근데 이제는 내 마음이 편해졌다. 왜? 이제는 포기했으니까. 그죠?
1: 아, 전력하고 있구나.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2: 아, 그렇죠. 이제 사실 그렇잖아요. 누구를 잔소리를 하거나 그것도 뭐 애정이 있어야 하는 거고. 예. 근데 거기서 완전히 너한테 마음 완전히 접었어. 아. 그럼 그다음부터는 상교 안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난 너하고는 완전히 끊었어. 그러니까 내 마음이 편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다음은 해체가 시작되는 거다. 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대통령의 지배를 받으면 당이 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때도 이미 당대표 때도 민주당이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이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한 사실이 있어요. 그때는 왜 가만히 있었지?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때는 뭐 당대표였으니까 그랬나? 근데 지금 대통령이 당의 지배를 하면 당이 해체가 시작된다. 나는 마음이 떠났다.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야, 조금 있으면 이제 무슨 저 분당하고 탈당하자는 그런 운동이라도 벌이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저희는 뭐, 경쟁하는 당으로서, 별로 나쁠 건 없습니다, 솔직히. 뭐, 열심히.
1: 갑자기 얼굴이 밝아지셨습니다.
2: 예?
1: 얼굴이
2: 밝아지셨어요?
1: 만개하셨어요.
2: 그렇긴 하지만, 뭘 이렇게 급발진을 하지?
1: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 부분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났을까? 유시민 작가는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났고, 근데 최욱 씨가, 나름 또 이게 이제 방송 수익이 너무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중재해 보려고 이런 말을 대통령 직접 만나서 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 내가 대통령 왜 만나냐? 나 안 만난다. 나는 지금 이 얘기를 시민들을 향해 하고 있는 거다. 시민들에게 이걸 알리고 싶어서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또 선을 거버리거든요. 김희정 의원님.
3: 저는 화도 안 납니다.
1: 아, 화도 안 나요?
3: 예. 네. 너무 화가 나면 화도 안 나는 거잖아요. 예, 예. 편안해졌어요, 이제 저도.
2: 거기도.
3: 예. 네, 저도 편안해졌습니다.
1: 아, 예.
3: 거꾸로 있는 세계사부터 우리 진짜 유시민 작가 책도 많이 읽고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ABC부터 증축, 재건축, 용역, 촉법, 평론가서부터 이제는 필연적 실패라는 저주, 악담에 이르기까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1: 예.
3: 지난 1년 동안 그럼 검찰개혁을 위해서 우리가 해왔던 것은 뭡니까? 그건 뭐였죠?
1: 100%는 아니었지만 40%, 60%, 70%, 80%씩 채워가고 있었잖아요.
3: 과정에 있는 거 아닙니까?
1: 네, 과정에 있는 거잖아요.
3: 그럼 마지막 지금 퍼즐을 맞추려는 그런 과정에서 예. 국민들의 다수가 아 이건 조금 더 숙고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보안수사권에 이르러서 논의 중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마치 이게 대단히 잘못된 것처럼 실패의 길로 가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이런 저주를 퍼부을 수가 있습니까? 어떤 숙명적인 성공을 위해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 모두가 그래도 힘을 보태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예. 마키아벨리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했다는 말도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1: 마키아벨리적이 좋으니 인기 얻을 정책은 본인이 주도하고 그러니까 욕먹을 것은 참모들을 장관, 시킨다.
3: 그렇죠. 예. 장관이나 국회에 막 예. 떠넘기고 이런다라는 거잖아요. 글쎄요. 대통령이 오히려 본인이 너무 이것저것 다 그냥 챙겨가면서 하나하나 하시려고 해서 오히려 욕먹는 일을 솔선수범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1: 예.
3: 회피하려고 하는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악담을 해도 어느 유만부득이지 이건 너무 심했다라는 생각이고 오늘부로 뭐 앞으로 열흘 동안 떠들 것이다. 오늘만 떠들고 저희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싶어요. 본인 정말 이 정도면 속된 말로 관종 아닙니까?
1: 열흘 동안 다뤄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역 아니야 이거?
3: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금 뭐 한 열흘
1: 동안 너는... 아이템을 다뤄달라는 거예요. 다
3: 그렇죠.
2: 나는 그 용역 받아야지.
1: 됐어요.
3: 그래서 이거는 진짜 국민의
1: 안 맞습니다. 예.
3: 진짜 우리가 미워하는 우리가 진짜 정말 본수의 실패의 길로 가고 있는 국민의 힘보다 더한 저주 아닙니까 이건?
1: 예.
3: 그래서 이건 정말 너무 심했다.
1: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예, 일단 평론가들 겨냥에서도 하루에도 수십 군데 이렇게 하는 분들이 들을 만한 이야기를 뭘 하겠냐? 말 옮기는 걸로 비평하는 사람들이 있다.
0: 긁혔어요.
1: 긁혔어요.
0: 상당히 많이 긁혔다.
1: 썸네일에 본인 얼굴 나오면 다 분명히 보실 것 같아요.
0: 그럴 것 같아요.
1: 오늘 방송도 아마 듣고 나중에 챙겨보실 텐데.
0: 듣지 않고 본인만만 하려는 사람. 예. 그분은 솔직히 평론가나 비판자의 입장에 설 수 없는 이제 예. 지경에 이르렀다고 할 수밖에 없죠.
1: 예. 아, 우리 장 소장님 조용히 듣고 계셨는데.
4: 중요한 워딩들을 쭉 이제 살펴봤는데. 예.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결론적으로는요. 예. 정청래 당대표를 뽑아야 돼. 이렇게 저는 들렸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명픽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1: 정은호 후보, 한준호 경기지사 예. 예비후보.
4: 그리고 조정식 국회의장, 그리고 김민석 이렇게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건 뭐겠어요. 내 말 듣고 정청래를 뽑아. 그러면 당신네들은 실패하지 않을 수 있어. 이 말을 좀 하고 싶어 했던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1: 그 문장이 바로 대통령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순간 당은 해체가 시작되는 거다. 예. 이 말이 김민석의 그렇죠. 당대표가 되는 순간 이 당은 해체의 길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4: 네. 그렇게 보여지고 김정은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전반적으로 흐른 거는 저주예요. 저주. 그럼 저주를 왜 했을까요? 심리학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예. 첫 번째 무력감인 것 같아요. 내가 끊임없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임 정권, 뭐 문재인 정권 나한테 와서 상의를 하면.
1: 그러니까 노무현 이제 대통령 때도 나한테 물어보셨고 문재인 정권 하면서 그 얘기할 때 이분이 얼굴 되게 밝아졌어요. 근데 어떤 과거를 회상할 때 이분 되게 밝은 얼굴 하다가 그런데 이재명 분 들어와서.
4: 그러면서 거기 또 무슨 문장이 있냐면 내가 뭐 인사 문제를 갖고 내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사 문제 갖고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 하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 안 쓰니까.
1: 안 썼어.
4: 예를 들면 인사혁신처장이라든지 또 그 누구죠? 국민통합부위원장 그분 또 이해운 의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말 듣고 그런 사람들을 안 썼어야지. 왜 내 말 안 들었어? 근데 무력감을 느낀 거죠. 내 말 안 들어주니까. 권력의 상실이 느껴진 거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사회적인 억제력을 발동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이런 저주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계속 이러는 거죠. 내 말 안 들으면 당신 실패하는 정권이 될 거야. 당신 실패해. 그러면은 그래? 나는 유시민 말 들어야 되나? 이렇게 최면을 걸려고 하는 것 같아요.
1: 일종의 가스라이팅?
4: 가스라이팅이라 보여지고 저주를 완성하는 인지적 그 함정이 뭐가 있냐면 확증평양이에요. 확증평양.
1: 확증편향.
4: 편향.
1: 예.
4: 그 어느 부분에서 볼 수 있냐면요.
1: 예.
4: 내 말 안 들으면 실패한다.
1: 필연적 실패.
4: 이런 확증평양이 어디 있어요 진짜. 이게 말이 돼 이게?
1: 너희 집에 오동나무 있지?
4: 아니요.
1: 그러면 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느낌이잖아.
4: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은 자기 충족적 예언이에요. 저주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거는. 봐라, 이제 나중에 이재명 정권이 어려운 단계가, 단계 갈 수도 있죠. 네. 그때 되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바로 내가 그때 얘기하지 않았냐. 왜 그때 왜 내 말 안 들었어. 이러한 본인의 우월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러한 오늘 발언을 했다. 그러니까 결론은, 결론. 이거 결론은 뭐냐면 그냥 정청래 뽑아라. 그래야 이재명 정권 성공 안 하고 당도 해체 안 된다. 진보 진영도 분열 안 된다. 전 그렇게 읽었어요.
2: 아니 근데 이게 저는 뭐 언어 심리학자는 아니지만 그 단어들을 이렇게 보면 최근에 쓴 단어를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이분이 지금 당이 망한다가 아니에요.
1: 해체된다예요.
2: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얘기할 때 야 너 그러면 망해. 이거 얘기하는 건 사실 애정이 좀 있는 거예요.
1: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죠? 망한다.
2: 아, 우리 회사 망한다 이러다가 근데 맞네. 해체된다라는 것은 쪼개진다는 거잖아요.
1: 그래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내란정당 해체해야 된다 할 때 그때 나오는 단어잖아요.
2: 보세요.
1: 네, 해체.
2: 그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철거 얘기를 했잖아요. 아, 그러면서 용역. 증축. 네. 용역 얘기하면서 철거의 증축 얘기하고 근데 야 우린 증축하자고 그러는데 재건축 재개발하자고 그래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해체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건 당이 쪼개지는 건데, 그러니까 이분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의구심이 있는 것 같아. 야 이재명은 완전히 다른 당을 만들려는 거야.
1: 아.
2: 지금 우리를 과거의 운동권 이런 사람들 다 배제하고 그 다음에 뭔가 중도 통합적으로 이렇게 해서
1: 빅텐트
2: 빅텐트 치려고 그러고 나중에 저 국민의힘이니 뭐니 이거 다 끌어들여 갖고 자기 당 만들려는 것 같아. 이런 의구심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의구심을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그분들 머릿속에 있는지 모르지만 이쪽에서는 하여튼 그 반대쪽에서는 그런 의심을 갖고 있고 그것이 계속 이런 단어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철거, 용역, 증축, 재건축, 재개발 이제는 해체까지 나왔거든요. 그럼 이제 조금 있으면 어디로 갈 것이냐 흥미진진합니다. 우리 당만 흥미진진한 줄 알았더니 여기도 되게 흥미진진하네요.
3: 아니 무슨 그렇게 거룩한 얘기를 한 것도 아닌데
2: 거룩한 얘기를
3: 심오하게 해석까지 하십니까? 저는 송영길 후보가 한 얘기가 정청래 후보를 향해서 이재명 대통령 깔보는 거다. 당신이 먼저 의원됐다고. 저는 그 깔봄의 정서가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이재명 우리가 대통령 향해서도
3: 멸칭 쓰지 않기로 했지만 털레유를 중심으로 해서 깔보고 있다. 그 정서가 유시민 작가에게도 관통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 깔보고 있다.
3: 네, 무슨 거룩한 해석 필요 없어요. 정말.
1: 그러니까 이제 뭐 노무현 정부 때 얘기하고 문재인 정부 때 이거 쭉 본인은 과거 정부에 계속 관여했던 정통인데.
3: 이재명 대통령은 인싸가 아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1: 중심에, 중심에서 이렇게 했던 분은 아니었으니까 이제 그런 마인드가 좀 깔려있는 게 아니냐는 해서.
0: 인식은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사실 그러지 않고서는 설명이 안 되니까. 지금 집권 2년 차 대통령이고 본인이 필연적으로 실패할 거라고 했는데 이 실패를 예견하는 지지층이 어딨냐면 딴지 나라에 있어요.
1: 게시판.
0: 이재명 대통령은 실패한다. 배신자다. 민주당을 뭘 말하자면 민주당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아니다.
1: 예.
0: 이런 식으로 이제 변했단 말이에요. 이게 보안수사권이라는 재료에서 나온 건데 근데 국민의 전체의 여론은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2년 차에 못한다는 평가는 없어요.
1: 예.
0: 그래도 안정적으로 다소 통합을 향해 가면서 실용적이고 시의적인 부분의 정책들을 통해서 열심히 독하게 일한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유시민 작가는 어디에서 근거해서 이 필연적 실패를 얘기하는 건지 말씀한 대로 애연자적인 시각인지 라고 했을 때는 저주잖아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만 유시민 작가한테 묻고 싶은 게 본인이 노무현 정권 시절에 대연정에 대해서 찬성을 했는지 반대를 했는지 저는 반대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고민했던 거는 민주정부와 진보 그리고 대한민국이 잘 사는 방식은 한쪽 편에 서서는 살 수가 없다.
1: 대연정 기억납니다.
0: 그렇죠. 예. 그런데 그때 내부에 있었던 분들이 이 같은 논리로 반대했어요. 일단 우리가 자강을 하고 나서 그리고 가야 된다. 안 그러면 모두 우리 지지층이 떠난다라는 것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책을 읽어보면 사실 이 대한민국의 어떤 그 스펙트럼의 범위는 보수의 나라다. 절대 진보가 집권하기 쉽지 않다. 그러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다음 민주정부를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운동장을 넓혔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1: 예.
0: 결국에는 정권을 뺏기고 어떻게 됐어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잖아요.
1: 예.
0: 그때 가장 피눈물을 흘렸던 사람이 유시민 작가인데
1: 예.
0: 그때를 기억하신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왜 말하자면 구조적 다수를 하겠어요. 민주정부 5기를 가기 위해서요.
4: 그건 틀린 말이라고 그랬어요.
0: 아니 그러니까 틀린 말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무슨 생각하냐면 지지권을 하지 못하면 비극적인 상황이 올 수 있고
1: 예.
0: 두 번째는 본인이 얘기하는 개혁 성과 민주당이 해체되고 말고 집권하지 못하면, 재직권이 못하면 개혁도 다 물건 넘어가고요. 예. 다 원점되고요. 민주당이 해체 수준에 이르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런 현학적 허세를 가지고 본인이 존경받기 위해서 다시 또 참전을 했다면 10일이 아니라 한 3일 안에
1: 예.
0: 이건 본인이 얘기하는 예. 용역 촉법자한테 못 견딜 거예요. 저는 이제 입주자니까
1: 야,
0: 입주자로서 얘기하지만 민주당 당적을 한 번도 가지지 못한 유시민 작가가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있는지 저는 그 자격이 없다고 봐요.
2: 예. 아니, 저는 그 논리적으로 예. 필연적인 실패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의 근거가 예. 검찰개혁을 안 해서 그렇다라는
1: 예.
2: 거잖아요. 지금 들고 있는 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많은 정책적 실패와 논란이 있을 때
1: 예.
2: 입도 뻥긋 안 하던 분이
1: 예.
2: 갑자기 이분한테는 그냥 검사들을 악마로 만들지 않으면
1: 예.
2: 그리고 검찰을 전부 다 박살을 내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실패한 거야. 라는 식의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1: 예.
2: 이분이 뭐 학생운동 하실 때 그 무슨 검사들하고 뭐 악연이 있거나 원한이 있거나 뭐 그런 거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1: 예.
2: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대한민국이 검찰을 그 수사 보안권을 완전히 없애버려서 검사들을 그 완전히 손발을 묶어놓지 않으면 그러면 나라가 망한다? 그러면 정권은 실패한다? 그런 그 논리가 말이 되나요? 지금 제가 보기엔 거꾸로거든요.
1: 예.
2: 아니 지금 정상적으로 기능해야 될 경찰, 검찰, 언론, 뭐 금융위, 뭐 여러 가지 그 기관들을 그냥 온갖 만기칠남으로 정권에 들어서서
1: 예.
2: 자기들 멋대로 이런 것들을 그 조정을 하려고 하면 그게 나라가 망하는 길인데
1: 예.
2: 지금 유시민 지금 작가는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묻고 싶어요. 그 무슨 저 과거에 그 증거 인멸을 증거 보존이라는 그 명언을 남기신 그 과거를 생각하면서 지금 뭐 이재명 정부가 만약에 필연적인 필패로 간다면 그것은 검 그 수사 보안 수사권을 없애지 못해서가 아니라
1: 예.
2: 그걸 없앨 경우에 그렇게 갈 수가 있다. 그리고 공소취소 특검을 못해서가 아니라 그걸 하면은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유시민 작가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1: 자, 여기서 질문은 유시민 작가의 다음 대안은 무엇일까? 이번 다음 스텝 무엇일까? 이제 김어준 씨의 방송에 나와서 다스베이스 다이스에서 발언을 했고 두 번째 이제 최욱 씨의 매불쇼에서 두 번째 녹화 방송을 통해서 대포를 쐈는데 다음 스텝 뭐인가? 정청래 당대표의 당선을 위해서 뛰는 것일까?
4: 뭐 장성철의 아니면... 뉴스 명당에 나오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도 들고
1: 예, 아침에 7시 예.

0: 중도층으로 좀 오른쪽으로 외연 확장해서 사회적인 다수를 만들겠다라는 게 어떻게 네. 수준 낮은 기획인지 이해하지 못하겠고 예. 그래서 제가 내린 최종 결론은
1: 최종 결론
0: 유시민 작가는 투덜이 스머프다.
2: 아니야. 아, 그냥 불평 예쁘게 얘기한다.
0: 불평 불만이 많아요 그냥.
3: 스머프 예쁘네.
0: 예뻐?
4: 예. 스머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5: 수준 있게 얘기해.
3: 투덜이 아저씨.
0: 투덜이 스머프.
3: 투덜이 아재.
0: 투덜이 아저씨 같아요. 그냥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 같아요.
4: 근데 단순히 투덜이 아저씨 정도로 치부하기엔 발언의 수위가 너무 높아요.
5: 맞아요.
4: 이건 진짜 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수준의 저주를 어떻게 할 수가 있죠. 아무리 정치적으로 본인이 리버럴리스트라고 해도 자유롭게 살고 네. 그러면 낚시 계속 하시는 게 낫지. 네. 어떻게 이런 악담을 퍼부어요. 모두가 성공을 위해서 그래도 이렇게 가야 된다. 보안수사권 논의도 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0: 희열을 느낄 것 같아요.
1: 여기 또 막 다루고.
0: 네, 다루고 계속 또 뭐 논의하고 또 본인 이름 언급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희열을 느끼고 예. 저는 또 문제 삼고 싶었던 거는 예. 거기 옆에 이제 앉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뭐 노무현 재단 이사, 뭐 또 뭐 예. 예. 평론가, 예. 그리고 또 이제 전직 KBS 기자,
1: 예.
0: 뭐 홍사훈 기자 같은 경우는 약간 뭐 좀 공격하는 예. 그런 발언도 했지만 그냥 가만히 있거나 그냥 동조하는 발언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만 모아놓고 참 방송하는 것도 참 한심하다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3: 저 보안수사권 예. 문제를 또 거론했다는 것에 예.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게
1: 예.
3: 대통령의 보안수사에 대한 그 입장을 틀리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3: 이게 선악론이거든요.
1: 아.
3: 이게 이제 전당대회 이슈가 됐어요. 아. 민주당이. 그렇지 예.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보안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은 맞고 선하고 보안수사권 숙고를 얘기하는 사람은 틀리고 이쪽은 악의 축이다.
1: 예.
3: 검찰개혁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게 아니거든. 그런데
1: 예.
3: 이 부분에 유시민 작가가 참전을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 생각이 맞고 네가 맞고 이거 정답 오답을 다투는 문제가 아니라
1: 예.
3: 사실상 국민의 피해가 얼마만큼 있냐 없냐를 논의해야 되는 구조잖아요.
1: 예.
3: 대통령도 그 논의를 해달라고 했던 거지 보안수사권 폐지는 틀리고 보안수사권 유지가 맞다라고 한 적이 없어. 근데 그들이 계속 보안수권 유지를 대통령이 고집한다고 지금 유시민 작가는 또 규정을 해요. 이게 허위에 근거한 비판이기 때문에
1: 예.
3: 힘이 있을 수 없어서 저 이분 그냥 낚시 좋아하시니까 좋아하는 낚시 다니시면서
1: 한동훈 의원과 토론하시면 좋겠어요. 유시민 작가.
3: 뭐 그래도 재밌을 것 같고 말하기 좋아하니까.
1: 토론 한판 승부에서 하자고 했는데
3: 그러시죠. 한판 승부에서 하시죠.
1: 두 분 나오셔서 1시간 반 비워드리겠습니다.
3: 2시간
1: 2시간으로 그냥 편성할 텐데 자 네, CBS 라디오 박종현 판승부 함께 하셨습니다. 아, 본방송 마무리하고 유튜브 연장 방송 유튜브로 와주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0: 알뜰 쇼핑 찬스. 핑크 파인애플 개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4불 99, 캠벨 포도 팩당 7불 99, 한국 오이 파운드당 1불 99, 자연 담은 자연미 흰쌀밥 현미밥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9불 99, 진가 전복죽 3번들 팩당 12불 99, 통통배 프리미엄 조개살 개당 5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2: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1: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2: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1: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3: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1: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2: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4: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5: 케이라디오 워싱턴 AM 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0: 라라랜드의
1: 라라라 웃음 가득소
0: 오늘이 초복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어떻게 오늘 점심 뭘로 하셨나요?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오늘이 초복이더라고요. 예로부터 초복이 되면 이열치열이라는 말처럼 뜨거운 음식으로 기운을 보충하고 무더위를 이겨낼 힘을 길렀는데요. 삼계탕 한 그릇, 보양식 한 끼도 좋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보양은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그리고 마음의 여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몸도 마음도 쉽게 지칠 수 있는 요즘인데요. 오늘만큼은 잠시 바쁜 일상을 내려놓고 맛있는 식사로 기운도 채우시고요. 주변 사람들과 안부도 나누시며 건강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복의 좋은 기운처럼 여러분의 오늘도 든든하고 활기차게 채워지길 바라면서요. 저도 시원한 음악과 함께 라라랜드 출발하겠습니다. 쿨입니다. 해변의 여인.

0: 예전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찌는 듯한 더위 어떻게 견뎠을까요? 그때는 에어컨 선풍기도 없던 시절이었는데 저 때만 해도 뭐 에어컨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고작 할 수 있는 것이 부채, 선풍기, 뭐 등목 이런 수준이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잘 견디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추위도 그렇고 더위도 말 들어보면 지금보다 훨씬 더 심했다고 하는데 아유 언제부턴가 90도만 넘어도 어우 더 이 덥다 덥다를 입에 달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이 92도입니다. 와 지치기 쉬운 찜통 더위 속에서 몸도 마음도 지치기 쉬운 한 주의 중간 험프데이 수요일인데요. 시원한 수박 한 조각 드시면서 잠시나마 여유를 즐기는 라라랜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팝스 팝스 이어지겠습니다. 2부에서는 그동안 월요일에 인사드렸던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만나보실 거고요. 오늘도 우리 청취자분들 일찌감치 신청곡 보내주셨네요.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은요.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보험,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철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고 있어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 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 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 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장원 반점. 장보하는 역시 장원 반점. 내 생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핑크 파인애플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캠벨 포도 팩당 7불 99, 한국 오이 파운드당 1불 99, 장 담은 자연미 흰쌀밥 현미밥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진가 전복죽 3번들 팩당 12불 99, 통통배 프리미엄 조개살 개당 5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5: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4: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쿠만의 자파 인증.
5: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4: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5: 시즈쿠 후코이단.

날씨 이야기. 최근 프랑스 전역의 섭씨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이 되면서 에어컨이 보편화되지 않은 현지 주거 환경의 취약성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기후 변화로 뒤늦게 냉방 시설을 마련하려는 현지 주민들이 급증을 하고 있으나 과도한 비용 부담과 까다로운 행정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하는 모양새인데 평년 기준 25도에서 30도 안팎의 온화한 여름 날씨를 보이던 프랑스에서는 최근 몇 년간 40도에 달하는 폭염이 연례 행사처럼 반복이 되자 가정용 에어컨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그러나 현지 시장 구조상 실제 설치에 이르기까지는 막대한 비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및 냉난방 시장 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프랑스에서 벽걸이용 에어컨 한 대를 도입하는 데만 기기값과 공사비를 합쳐서 수천 유로가 소요가 되며 주택 내 여러 방에 멀티형 냉방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비용은 최소 7천 유로에서 최대 14,000 유로까지 치솟는데 이게 달러로 치면은요 8천 달러에서 만 달러가 훨씬 넘는 금액입니다. 이처럼 비용이 높게 책정되는 주된 원인은 프랑스 특유의 건축 환경과 기술 인력 구조에 있는데 수백 년 된 석조 건물이 많아 배관을 새로 뚫는 작업 자체가 까다롭고 건물 외벽의 실외기를 거치하기 위한 보강 공사가 필수적이어서 인건비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아울러 냉매 가스를 취급하는 공정은 법적으로 전문 자격증을 보유한 기술자만 시공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서 추가적인 비용 상승을 유발하게 된다는 거죠. 복잡한 승인 절차도 대중화를 가로막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도시 미관과 건물 외관 변형을 이유로 입주자 대표회의나 주민 전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지자체별로 요구하는 행정적 허가 절차를 통과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값비싼 설치비와 규제를 피하려는 시민들은 실외기 공사가 필요 없는 이동식 에어컨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는데요. 다만 유례 없는 가마솥 더위로 인해 단기간에 주문이 집중이 되면서 일부 대도시와 지역 상점가에서는 이동식 냉방기마저 전량 매진되는 등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을 강타한 기록적 폭염에 유로스타가 섭씨 55도까지 견디는 새 열차를 도입하기도 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55도면 뭐 거의 사우디아라비아급 기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특히 유로스타는 영국 해협 해저 터널을 통해 영국과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등 서유럽 본토를 연결하는 다국적 고속철도 회사로 기후변화로 인한 극심한 폭염에 대비해 최근 발주한 50편의 신형 차량 내열 기준을 당초 섭씨 45도에서 55도로 상향 조정해달라고 제작사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 계약에는 최종 발주를 확정하기 전까지 내열 성능 기준을 변경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번 변경은 주로 신형 열차에 탑재되는 에어컨 장치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영국과 유럽의 여름 날씨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후 조건에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는 가운데 신형 열차는 2031년 서비스에 투입이 돼서 2060년대나 돼야 30년 이상 운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달 서유럽 곳곳의 기온이 섭씨 40도까지 치솟았을 당시 유로스타 열차 여러 대가 냉방 문제 등으로 중간에 멈춰서거나 운행이 취소가 돼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는데 이미 매일 각 개차에 에어컨을 점검하고 수리 장비를 추가 확보하는 등 대응에 나선 상태이긴 합니다. 더운 날에는 기내에 생수도 비치하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살인적인 폭염 앞에서는 생수도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질 않는 것 같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에어컨이 최고인 것 같은데 이 신형 열차가 2031년도에나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하니 앞으로 50년 동안 더위에 이길 방법을 나름 찾아야 하겠네요. 사실 미국에서는 흔하디 흔한 것이 에어컨이지만 물론 날씨 영향도 있지만 그래도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유럽에서 에어컨 보급률이 이렇게 낮을 줄은 정말 미처 몰랐네요.
폭염이 유럽을 휩쓴 지난달 말 독일에서도 숨진 사람이 평소보다 3분의 1 많았던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유럽 보건 네트워크 유로모모는 같은 기간 독일을 포함한 27개국 초과 사망자를 1만 650명으로 집계를 했고요. 영국과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서쪽에서 시작한 열파가 동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독일에서는 연중 최고 기온 기록이 지난달 26일부터 28일 사흘 연속 깨졌었고요. 새로 경신된 역대 최고 기록은 41.7도라고 합니다. 반면 세계보건기구 유럽국장은 지난달 최근 4년 동안 유럽에서만 폭염으로 20만 명 넘게 숨졌고 대부분 막을 수 있었다며 폭염은 더 이상 드문 기상이변이 아니다. 목숨을 앗아가고 보건의료체계와 인프라를 무너뜨리는 반복적 위기라고 경고했는데요. 남유럽 이탈리아에서도 올여름 폭염으로 7명이 사망한 가운데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탈리아 보건국은 전국 27개 도시 중 피렌체, 로마, 볼로냐 등 7개 도시에 폭염 적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특히 사르데냐 섬은 15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최고 기온이 45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밀라노 등 9개 도시에는 이미 주황 경보가 내려졌는데요. 폭염 경보는 더위 수준에 따라 1단계 황색 경보, 2단계 주황 경보, 가장 높은 3단계는 적색 경보로 구분이 됩니다. 유럽을 강타한 이번 폭염은 북부 아프리카에서 유입이 된 뜨거운 공기가 유럽 상공에 정체되며 발생을 했는데 고기압과 양옆을 가로막는 저기압 배치가 그리스 문자 오메가와 비슷하다고 해서 오메가 열돔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네요. 오늘 날씨 이야기는 좀 길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DMV 지역의 날씨 알아볼까요? 오늘 수요일 워싱턴 DC 지역에 다시 무더위가 찾아왔는데요. 최고 기온은 100도, 섭씨 38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수요일은 이번 주 가장 더운 날이면서 주말까지 이어질 수 있는 폭염이 시작되겠습니다. 이맘때 평균 기온은 90도로 오늘도 지역에 따라 98도에서 103도 사이가 되겠고 체감온도는 105도에 육박하겠습니다. 아울러 미국 국립기상청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워싱턴 DC 지역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는데요. 높은 기온과 습도는 위험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시원한 곳을 찾고 다른 사람들의 안부를 확인하라는 기상청의 권고가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산 불로 인한 연기가 하늘을 뿌옇게 만들고 있어서 대기질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외출을 삼가하고 창문도 좀 닫아두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지역공항들의 최고 기온 기록에 근접할 가능성도 있는 오늘 레이건 내셔널 공항의 최고 기온 기록은 102도, 덜러스 공항의 최고 기온 기록은 99도이며 밤사이 기온은 크게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목요일 새벽에는 70도 후반에서 80도 안팎으로 안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목요일도 부분적으로 흐리고 덥습니다. 오후에 국지적으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또다시 매우 더운 오후가 예상이 되고 최고 기온 100도에 육박하고 체감 온도는 103도에서 106도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건조한 날씨를 유지하겠지만 늦은 오후에 국지적으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온타리오 산불에서 발생한 연기가 강한 상층 풍을 타고 이동을 하면서 미세한 입자가 대기 중에 떠 있어 공기가 뿌옇게 보일 수 있으니 내일까지는 각별히 바깥 출입할 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금요일도 부분적으로 흐린 가운데 여전히 덥겠지만 오후 기온이 90도 중반대로 이전만큼 극심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루 대부분은 비가 오지 않겠지만 늦은 오후에 소나기나 뇌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요. 주말로 접어들면서 예보의 정확도가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기온과 뇌우 발생 가능성에 대한 추가 예보가 필요할 수 있으니 계속해서 날씨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은 습도가 점차 높아지면서 최고 기온은 90도 초중반으로 오르면서 역시 덥고요. 오후와 저녁에는 구름이 많아지고 소나기와 천둥, 번개가 잦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며 발달하는 소나기는 강풍과 우박을 동반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좀 다릅니다. 일요일은 불안정한 날씨로 최고 기온은 80도 후반에서 9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비가 그치는 시간도 있겠지만 특히 오후 늦게 소나기와 뇌우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뇌우는 다시 강해질 수 있지만 정확한 시기는 아직 불확실하고요. 오늘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 34분이고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57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V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시원한 바닷물에 풍덩하고 빠지고 싶은 오늘입니다. 키보이스예요.

팝스. 오늘의 팝스는 독일의 밴드 징기스칸의 노래 중에 음악적 정체성을 결정지은 곡으로 대표곡이라 할 수 있는 징기스칸입니다. 역사적 유명인을 소재로 삼아 히트했기 때문에 그 후로도 계속 역사 관련 내용을 테마로 삼아 곡을 만들게 되었다는 리더는 아이러니하게도 처음엔 딱히 그런 생각이 없이 작곡부터 해놓고 가사를 쓰려고 고민하던 차에 후렴구에 문득 떠오른 징기스칸을 대입해 보았더니 딱 맞아 떨어져서 글이 되었다고 합니다. 1979년에 만들어진 노래이긴 하지만 오리엔탈리즘이 가득한 노래라 징기스칸의 실제 성격과 행적을 상당히 왜곡한 노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죽하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징기스칸의 이미지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가사를 보면 징기스칸이 마음에 드는 여자를 모조리 텐트로 끌고 갔고 하룻밤에 7명의 아이를 잉태시켰으며 당대 몽골 초원의 유목민족들 사이에 유행하던 악습, 강간과 약탈혼을 풍자했는데 정작 징기스칸 본인은 강간을 저지른 적이 없으며 약탈혼을 금지하기까지 했습니다. 징기스칸 본인부터가 아버지가 다른 부족의 남자와 약혼한 상태였던 어머니를 납치해 약탈혼으로 낳은 사람이었던 데다가 아버지가 죽고 난 후 어릴 때부터 자신을 자식으로 여기며 사랑을 듬뿍 담아 키워주신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고 자란 영향도 있었고 여기에 자신의 아내가 다른 부족 장수에게 약탈당해 구출한 전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태어난 맏아들 주치가 이 탓에 끊임없이 혈통 문제를 일으킨 탓에 결국 약탈혼을 법으로 금지시켰고 약탈혼을 저지른 죄인을 무자비하게 처형했다고 합니다. 또한 가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위풍당당하고 호탕한 시대의 풍운화가 아니라 개인적인 인품으로 따지자면 오히려 털털하고 소박한 사람이었다고 하는데요. 다시 태어난다면 게르에서 살다 평범하게 죽고 싶다고 할 정도로 전통 풍습을 따르고 사치와 향락을 싫어했으며 자신을 높이는 문구를 싫어해서 황족들도 그를 이름 석자인 태무진이라고 부르게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신상 필벌이 무척 확고해서 자기 사람들에게 기여한 만큼의 대가를 정확히 분배했고요. 끈기와 추진력이 상당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징기스칸의 정복 전쟁은 그가 배포가 큰 탕하였기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섬세하고 계획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몽골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시조이자 위인을 대놓고 조롱하고 풍자하는 노래라 인기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의외로 몽골 내에서의 인기가 상당히 높았다고 하는데요. 이 곡의 탄생과 상업적 히트에 힘입어 징기스칸 개인의 유명세와 그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도 덩달아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죽하면 징기스칸 밴드의 볼프강 하이엘은 몽골 정부의 훈장까지 받았다고 하죠. 이렇게 된 배경에는 징기스칸이라는 노래가 유명하기만 했지 몽골인들도 애초에 원곡이 독일어였던 관계로 가사 내용까지는 잘 몰랐고 그저 징기스칸에 대한 신나는 노래 정도로 받아들인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사를 단순히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닌 것이 이후 몽골에서 가사가 번역된 이후에도 인기는 여전했고요. 역사학자가 출간한 오디오북에 가사 번역을 저자가 직접 낭송해줘서 잘 알려지기도 했다는데 이 저자 증언에 따르면은 몽골인들은 그 가사를 몽골인들의 정신과 고향함이 잘 담겨있다며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볼프강 하이엘의 인터뷰 원곡 가사가 거칠고 호전적인 분위기가 가득한데 실제로 2절에 나오는 문제의 가사를 제외한다면 오히려 적에게 무자비하면서도 호탕한 정복자의 기상을 날 것 그대로 표현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현지 몽골인의 증언에 따르면은 냉전 시대 몽골 인민공화국에서는 소련 때문에 몽골 제국과 칭기스칸 얘기가 금기시 되었는데 정작 서방 자본주의 국가인 서독의 팝그룹에서 칭기스칸을 멋진 놈으로 띄워준 것을 높게 평가한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다름 아닌 롭 상남스냉 어용 에르덴이라는 사람인데요. 1980년생으로 젊은 정치인입니다. 2008년 정계 입문 후 2021년에 몽골 총리가 되었다네요. 결국 2020년에 원곡을 부른 가수 징기스칸 멤버인 볼프강 하이엘 본인이 직접 몽골 미디어에 출연을 해서 진짜 몽골 로케로 징기스칸을 불렀고 심지어 공식 뮤비로 등재가 되었고요. 세계 네티즌들에게도 인상 깊었는지 무려 천만 조회수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하이엘은 2018년에 몽골 정부로부터 훈장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자 오늘의 팝스 팝스 남이는 물론이고요. 조경수에 의해 번안이 돼서 제가 이런가요 저런가요 번안곡 소개해드릴 때도 잠깐 소개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굉장한 인기를 끌었던 노래이죠. 징기스칸의 징기스칸 오늘의 팝스 팝스입니다.

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2: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3: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치과, 보철치과, 구강외과, 미용치과까지. 이제 BK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치과.
4: 많은 분께 한국 방문은 1년 내내 계획해야 하는 아주 특별한 여행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여행, 한 번의 방문, 그 한순간을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꼭 한 번만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올해는 그리운 고향에 두 번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함께하는 명절의 기쁨도 두 배가 됩니다. 소중한 순간을 위해 더 자주 방문하세요. flydulles.com/서울에서 지금 다음 여행 계획을 세워보세요.

0: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떠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한국의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일본이 대안으로 꼽힐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관련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일본 유신에는 의원 입법을 통해 개와 고양이의 식용을 금지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법안에는 개와 고양이를 먹는 행위뿐 아니라 식용 목적의 수입과 사육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입니다. 유신에는 일본 일부 중식당 등에서는 여전히 개고기를 먹을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 일본에서는 개와 고양이를 먹을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도쿄와 오사카를 중심으로 개고기를 제공하는 음식점이 최소 50곳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으며, 방일 관광객과 외국인 노동자의 수요가 이들 음식점이 유지되는 배경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의 개식용 금지법이 일본의 입법 논의에 영향을 미쳤다며, 2024년 8월부터 시행이 됐고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도살, 유통,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고 합니다. 아울러 유신에는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의 고기를 먹지 않아 온 일본의 전통 문화와 기풍을 지키는 것도 법안의 취지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반면 자민당에서는 개, 고양이 식용금지가 고래나 말 등 다른 동물의 식용금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유신에는 법안 추진을 위해 자민당의 협조를 얻는 것을 최대의 과제로 삼고 있다고 하네요. 아니, 근데 솔직히 개나 말이나 이? 소나 돼지나 아니, 무엇이 다르대요? 응? 아니, 왜 이렇게 개, 고양이만 위하는지 모르겠네. 이? 말을 보되 망정이지, 다른 동물들이 지들 차별한다고 지랄을, 아니, 응? 기분 나빠할 것 같은디. 이? 내가 소문 말이오? 기분 나쁠 것 같어. 직사게 부려먹고, 나중에 이? 뼈까지 발라먹고, 끓여먹고 말이오. 이? 안 그래요? 인도의 한 간부 경찰관이 교통이 혼잡한 도로에서 6세 손녀에게 운전대를 잡게 다른 차량 운전자들에게 민폐를 끼쳤다가 정직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인도 남부에 있는 한 경찰서 소속인 경위는 시내 도로에서 손녀에게 운전을 맡겼다고 하는데, 손녀는 자동차 오른쪽 운전석에 앉히고 자신은 왼쪽 조수석에 앉았다고 합니다. 6살인 소녀의 어설픈 운전으로 일대는 교통정체가 발생을 했고, 사고 위험마저 커지자 인근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그런데도 경위는 손녀의 운전을 중단시키지 않은 채 자신의 결정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억지 주장을 해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경위는 손녀가 세계 최연소 운전자로 기네스 세계 기록에 등재되도록 준비시키느라 손녀의 운전을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의 몰지각한 행동은 해당 행위가 담긴 동영상이 소셜미디어에 널리 퍼지면서 알려지게 됐는데, 경찰청은 미성년자인 손녀가 불법 운전을 하도록 허용한 경위를 형사 입건하고 정직 처분을 내렸으며,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 전역에서는 미성년자 운전에 따른 교통사고가 연간 11만 890건으로 매일 평균 16건 꼴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성년자 운전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부모나 보호자의 묵인, 소셜미디어를 통한 일부 청소년의 고급차 불법 운전 과시 등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하네요. 자랑질러다 골로 가는 수가 있쇼니. 하여튼 얘들은 인구가 많으니까 사건 사고도 겁나게 많아부러. 미국의 한 수영장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이 된 뒤 사망 선고를 받은 18개월 된 아기가 영안실에서 살아있는 채로 발견이 된 사건이 뒤늦게 드러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이 아이의 가족은 집 수영장에서 아이가 엎드린 채 떠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이 가족은 급하게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사고 당일 현장에 도착을 해 응급 조치한 뒤 아이를 의료센터로 이송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병원에서 담당 의사에게 생존 징후를 봤다고 전했으나 이 의사는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하고 나는 내 일을 하게 해주세요. 내가 의대를 간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입수한 경찰 바디캠을 보면 이 의사는 병원에 들어온 지 1시간이 지난 후 이의가 없다면 사망 시간을 선고하겠다며 사망 판정을 내린 뒤 잠시 묵념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는데 익사사고로 종결될 것으로 보였던 이 사건은 검시관실 이송 기사가 영안실에 도착하면서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송 기사는 5시간 전에 사망 선고를 받은 아이가 영안실에서 숨을 쉬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해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했으며 이 아이는 병원에서 회복한 뒤 무사히 퇴원했다고 합니다. 경찰 보고서에는 아이의 의료 기록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 황당한 사건의 진실은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있는데 사망 선고를 내린 의사의 변호사는 환자와 가족의 비밀 보호를 위해 해당 사건에 대한 설명을 거부했으며 이 의사가 소속이 된 병원 측도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 아이의 부모에 대한 과실 혐의로 기소할 것을 권고했으나 검찰은 아직까지 기소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이 아이의 가족은 사고 당시 슈퍼볼 경기를 보기 위해 집에 모여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으며 경찰은 이 가족의 집에서 마리화나 냄새가 강하게 났다는 이유 등으로 아기가 수영장에 접근하는 것을 부모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것에 혐의를 두고 있다고 하네요. 아니 그건 그거고 말이오. 애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너는 너 일을 하고 의사인 나는 내 일을 하겠다고 이 싸가지 없이 말이오. 큰 소리 쳐놓고 산 애를 죽었다고 묵념까지 한 이 의사는 아니 왜 아직까지 가만두는겨. 이 산 송장 치를 뻔한 거 아니오. 미국의 한 40대 여성이 덜 익힌 새우를 먹은 뒤 이른바 살 파먹는 세균에 감염이 돼 몸 일부를 절제하는 대수술을 받았다는 어처구니 없는 소식입니다. 그녀는 17차례의 수술과 재활치료를 거쳤지만 발병 2년이 지난 지금도 지팡이에 의지해 생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시시피주에 거주하고 있는 47살의 세 자녀의 어머니는 2024년 4월 가족과 함께 16시간에 걸친 자동차 여행을 하던 중 다리에 통증을 느꼈다고 합니다. 장시간 앉아 있었던 탓이라고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하지만 목적지에 도착한 직후 독감과 비슷한 증상과 심한 구토가 시작이 됐고 다음 날에는 고열과 극심한 오한으로 몸을 거의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악화됐다고 합니다. 이어 왼쪽 다리에 붉은 물집 같은 반점이 퍼졌고 견디기 힘든 통증이 이어지자 병원을 찾았는데 의료진은 즉시 응급수술을 결정했고 그녀는 피부 아래 조직이 빠르게 괴사하는 치명적인 세균 감염인 괴사성 근막염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CT 촬영 이후에 기억이 없을 정도로 위중한 상태였으며 의료진으로부터 생명을 잃거나 다리를 절단할 수도 있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괴사성 근막염은 주로 상처를 통해 침투한 세균이 피부 아래 조직을 빠르게 파괴하는 질환입니다. 다만 그녀는 발병 일주일 전 메릴랜드에서 먹은 새우가 원인이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덜 익힌 조개류와 새우 등 해산물에는 괴사성 근막염을 일으킬 수 있는 비브리오 불리피쿠스가 존재할 수 있는데 이 균은 따뜻한 해안바다에서 잘 증식하며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 특히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매년 약 700에서 1,300명이 괴사성 근막염을 앓는 것으로 전체 감염자의 약 80%는 바닷물 접촉으로 나머지 20%는 날것이나 덜 익힌 해산물을 섭취해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네요.
1: 과거로 미국 속담에 말이오. 알짜가 들어가지 않는다네는 오이스터도 먹지 말라고 했어요. 이 가만 본 게 6월 준, 7월 줄라이, 8월 어그스트. 이 석 달 스펠링을 보면요. 알짜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1월부터 12월까지 스펠링을 한번 보세요. 유일하게 6월, 7월, 8월에는요. 알짜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알짜가 들어가지 않는 달에는 오이스터 먹지 말라고 한 것이 향 나온 말이 아니더라니까요. 여름철엔 먹지 말라 이 말이잖요. 아이고 똑똑하네.
0: 미국에서 일반 세차보다 훨씬 정교하고 차량 안팎을 손질하는 서비스인 자동차 디테일링 세차가 청년층의 새 창업 수단으로 언급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창업 비용이 낮고 세차 영상이 SNS에서 인기를 끌며 학업과 직장까지 접고 뛰어든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하이오주 세일럼에 살고 있는 22살 벤저민은 켄트 주립대 재학 중 지난 5월 학업 중단 이후 부모 차고에서 디테일링 세차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이 일로 매달 $5,000의 순이익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 세단 한 대를 청소하는 기본 상품을 $180로부터 받고 있으며 전체 보호 코팅까지 더하면 요금이 $2,000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이미 두 달치 예약이 채워졌고 보조 인력 채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SNS 확산세도 늘고 있습니다. 틱톡에서 칼 디테일링 해시태그가 붙은 게시물이 180만 개에 다다르며 최근 한 달 사이 관련 영상 조회량이 30% 이상이나 늘었다고 하는데요. 마이애미의 27살 남성도 2021년 아마존 물류센터에서 시급 $15를 받다가 그만두고 음식 배달을 거쳐 세차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현재 직원 6명과 매장 한 곳, 벤 3대를 운영하며 약 $18,500의 순이익을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SNS 팔로워가 94만 명대로 늘어나며 강의, 코칭까지 사업을 넓혔는데 업계에서는 자격증 없이 장비만 갖추면 곧바로 창업할 수 있다는 점을 해당 사업의 최대 강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세척만 하는 수준이라면 소규모 장비를 차에 싣고 곧바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데 다만 세라믹 코팅 같은 고급 서비스는 별도 작업장과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에 발맞춰 교육 시장도 커지고 있는데요. 피츠버그에서 사흘짜리 $1,995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남성은 지난 4년간 전국 학생 문의가 50%나 넘게 늘었다고 언급했지만

영국 세인트 앤드류 대 심리 과학 영국 세인트 앤드류 대 심리 신경과학부 연구진은 영국에 거주하는 이성애자 성인 242명을 대상으로 이상적인 연인의 키와 허용 가능한 키 범위, 키의 중요도, 성 역할 인식을 조사했는데 참가자는 여성 122명과 남성 120명으로 구성이 됐으며 대부분 18세에서 29세였습니다. 연구진은 이들에게 자신의 키와 이상적인 연인 키를 묻고 실제로 만날 수 있는 상대의 최저, 최고 키도 적도록 했는데 그 결과 여성은 자신보다 평균 약 16cm 큰 남성을 이상적인 상대로 꼽았다고 합니다. 반면 남성은 자신보다 작은 여성을 선호했지만 여성들만큼 엄격한 기준을 보이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여성의 43%는 연인의 키가 중요하거나 매우 중요하다고 답을 했고요. 남성은 26%였고 남성의 60% 이상은 키가 중요하지 않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상대의 키를 얼마나 중요하게 보는지는 성 역할 태도와 연관성을 분명히 보였는데 키를 중요하게 여긴 여성은 성차별적 태도 점수가 높고 페미니즘 성향 점수는 낮았으며 이들은 키 작은 남성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반대로 키를 중요하게 보지 않는 여성은 페미니즘 성향이 강하고 성차별적 태도는 약한 편이었다고 합니다. 남성에게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는데 상대 키를 중시하거나 자신을 전통적으로 남성적이라고 평가한 남성일수록 키 큰 여성을 꺼렸다고 합니다. 여성은 보호받는 느낌, 남성은 남성다움. 연구진이 키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를 자유롭게 적도록 하자 여성들은 키 큰 남성 옆에서 더 여성스럽거나 보호받는 느낌이 든다고 답을 했습니다. 일부는 남자친구보다 자신이 작아 보이기를 원한다고 밝혔고요. 남성들은 연인보다는 커야 더 남성적이거나 지배적으로 느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진은 이 같은 결과가 키 선호가 단순한 개인 취향뿐만이 아니라 사회가 기대하는 남성성과 여성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는데 다만 이번 조사는 가상의 연애 상대에 대한 자기 보고식 응답을 분석한 결과이며 실제 연인을 선택할 때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연구진은 참가자가 영국의 젊은 이성애자에 한정된 만큼 다른 연령대나 문화권에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고 하네요. 아이 그럼 뭐요? 이? 아이 뭐 달라고 이 짓거리를 했대요. 더워 죽겠는데 참말로 별게 다 뉴스거리네. 이? 이런 조사 아니어도 답은 나온 거 아니오? 이? 남자는 키 크고 돈 많으면 장땡이고 말이오. 여자는 무조건 이쁘면 되는 거 아니오? 이? 아닌가? 거기서 살아보니까 돈도 인물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대화가 잘 돼야 되겠더라고요. 맹맹이 코끝 여긴 사람하고는 못 살아.

박진영의 허니 들으시면서 라라랜드 1부 순서 여기서 잠시 줄이고요. 저는 2부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그리고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라랜드 이 시간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0: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1: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0: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케이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오늘은 2026년 7월 15일 한 주의 중간 험프데이 수요일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편안한 방송, 좋은 방송, K-Radio, 저 송은경과 함께하는 라라랜드 2부 순서 함께하시고요. 자, 이 시간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엘리코3는 물론 내난데일 센터별 세 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2부 첫 곡은 뽀들현도님이 신청해 주신 곡으로 골랐습니다. 한경일입니다. 내 삶의 반.

또 한 주의 중간 수요일 험프데이네요. 수요일에 어울리는 글과 시, 노래 같이 하고 싶어요. 조석진님께서 보내주신 카톡 사연입니다. 수요일은 한 주의 정중앙입니다. 너무 서두르지도 너무 지치지도 말고 잠시 숨을 고르며 자신을 응원하는 하루가 되세요. 오늘의 작은 미소와 작은 친절이 남은 한 주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조금 느리게 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수요일에 어울리는 짧은 시도 보내주셨어요. 수요일의 햇살. 한 주의 가운데에 서서 잠시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바쁘게 달려온 발걸음에 따뜻한 햇살이 말을 건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주말은 어느새 가까이 와 있습니다. 오늘도 작은 희망 하나 품고 미소 지을 수 있는 수요일이 되기를. 그러면서 수요일 응원 문구도 보내주셨네요. 수요일은 포기하기엔 너무 이르고 지치기엔 너무 아까운 날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하시면서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신청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하고 평안한 수요일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복별님께서 보내주신 기도문입니다. 기도하는 자녀들의 힘을 주시길 감사 기도하신다고 했는데요. 네, 정말 간절한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기도의 응답을 그래도 꽤 많이 받은 편이거든요. 아, 그래서 나 빠질래야 나 빠질 수가 없어. 위에 계시니가 얼마나 무서운디. 예, 저랑 참 친한 언니랑 가끔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악한 마음을 먹었다가도 야야야 위에 계신 분이 쳐다봐야 이러면서 서로에게 이렇게 위안도 해주고 격려도 해줍니다. 주위에 이런 친구 하나 있는 거 너무 기분 좋지 않나요? 그러시면서 기쁨이 가득한 축복된 날이 되시기를 이른 새벽 눈을 뜨며 기도드립니다. 저의 자그마한 중보의 기도가 라라랜드 가족 모두에게 현실에 맞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삶의 충족함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이루어지나니. 아, 요 타임에서 아멘 아멘. 아멘 안 할 수 없습니다. 라라랜드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레드 제플린의 곡 신청해 주셨네요. Stairway to Heaven. 와, 이 곡 굉장히 긴 곡인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복별님께서 너무 기니까 중간에 페이드아웃 해 주셔도 됩니다 라고 하셨어요. 오늘 또 바빠요. 그래서 요거 중간에 페이드아웃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시고요. 와, 우리 복별님 때문에 또 한때 또 들었던 노래를 듣게 됐네요. 이 곡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남성분들이라면 너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행복한 하루.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처음으로 다시 되돌릴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한 날들이 되게 할 수는 있습니다. 다가오는 매일매일이 비록 최고의 날들이 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한 날들이 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지극히 작은 이런 것들만 바꾸어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행복입니다.

합니다 하시면서 이 곡으로 더위가 조금은 가시고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도시의 그림자 이어둠의 이 슬픔 신청해 주신 골든님 감사합니다. 이 퀴즈 문제도 함께 보내주셨어요. 참고하겠습니다.

0: 이 곡도 여름철에 정말 엄청 들었던 곡 중에 하나였는데 우리 골드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세대가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말이에요. 여기서 잠시 전하는 말씀 들려드리고 계속해서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이어지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내일하고 모레 아웃 오브 스테이시에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잠시 출장을 다녀오는데 그렇다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월요일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뵐 테니까는요. 주말 편안히 쉬시길 바랍니다. 저는 광고 듣고 바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매색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핑크 파인애플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캠벨 포도 팩당 7불 99, 한국 오이 파운드당 1불 99, 자연 담은 자연미 흰쌀밥 현미밥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진가 전복죽 3번들 팩당 12불 99, 통통배 프리미엄 조개살 개당 5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프 후코이단.
5: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4: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코만의 자파 인증.
5: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4: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5: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코 후코이단.
6: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3: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6: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7: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완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담박 교통

0: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가물거리며 매주 월요일 인사드렸던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여름을 맞이하여 수요일로 차례를 잠시 바꿨습니다. 아휴, 그란디 오늘 왜 이렇게 더워? 백도요, 백도. 주말에 좀 잠잠 하더니 어제부터 또 이렇게 기온이 올라갔는데. 자, 우리 수지 씨는 잘 계신지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나와주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목소리를 들어보니 건강하신 것 같으시네요. 뉴욕 날씨도 너무 덥죠?
1: 시원한 꼴을 못 봐.
0: 거기서 뭐 여름은 좀 여름 다워야 되고 겨울은 좀 겨울 다워야 된다라고 말들은 하지만 아, 근데 진짜 더운 거는 너무 사람을 힘들게 하고 때로는 짜증을 나게 만들어서
1: 맞아요. 저도 그래요. 차라리 겨울이 나아요. 겨울은 껴입기라도 하죠. 여름엔 뭐 살 껍데기를 벗겨요?
0: 근데 기억하세요. 우리 예전에 겨울이 엄청 추웠고 여름도 엄청 더웠던 것 같은데 그때는 어떻게 견뎠나 몰라요. 그때 뭐 에어컨도 없었고 선풍기도 없었을 때.
1: 젊어서 그랬어요.
0: 아하.
1: 네, 젊었을 때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0: 견딜만하다.
1: 네, 겨울에 다 벗고 나갔으면은 엄마가 야, 평양 기생이 못 내다가 모냥 내다가 얼어 죽었댄다. 그래도 초민이 입고 나갔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아, 어쨌든 100도가 넘는 이 무더위에 우리 또 수지 씨의 구수한 이야기와 재미난 뒷담화로 이 시간 더위를 좀 식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가수와 어떤 노래인가요?
1: 이상열 씨인데요. 이분이 정말 잊혀졌더라고요. 이 사람의 노래를 들으면 기억이 날 거예요. 근데 모습이 참 개구쟁이 모습이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가수 이상열은 1951년 출생이에요. 아마도 빗물이겠지, 못 잊어서 또 왔네 등 히트곡으로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남진, 조영남 등과 함께 큰 인기를 끌었어요. 그는 1967년 서울 종로 5가의 음악학원에서 남진과 함께 노래를 배우며 가수로 데뷔했어요. 독특한 헤어스타일에 노란 턱수염을 길러 히피 가수라고 불렸던 이상열은 1967년 종로를 대회하다가 잠시 음악학원에 들렀는데 거기서 남진을 만나면서 그의 음악 인생이 시작이 된 거예요.
0: 아, 그렇군요. 남진 씨의 영향이 컸군요.
1: 네, 그분도 음악학원에 댕겼대요.
0: 아니, 언제 한번 남진 씨 또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해야겠어.
1: 해야겠어. 네.
0: 아유, 요새 남진 씨 가끔 그 TV 나오는데 사람이 어찌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멋있게 늙는지 인성이 보이더라고. 나는 왜 이렇게 그니가 좋아?
1: 아유, 누가 들으면 또 뭐라고 허겄네. 1960년대 말부터 70년대 중반까지 못 잊어서 또 왔네, 아마도 빗물이겠지, 사랑과 우정 등의 노래로 당시 최고의 인기 가수 남진, 나훈아와 어깨를 나란히 한 이상열은 여러 차례 10대 가수 반열에 올랐어요. 명예와 함께 찾아온 돈방석, 20대에 감당하기 어려운 명예와 부는 그를 파멸의 세계로 안내했어요. 아유. 이상열은 1975년 한남동 센츄리 아파트에서와 1977년 동작동 아파트, 반포 아파트래요, 그때. 포코 노름을 하다가 1년간의 출연 정지를 당하고도 1981년 용산구 후암동 비밀 포커장에서 도박을 하다가 도주하며 상습 도박 수배 대상에 오르자 우여곡절 끝에 미국으로 간 거예요. 도망치듯 미국으로 온 이상열은 도박에다 마약까지 손을 댔어요.
0: 아이고, 저런.
1: 그런 험난한 인생 여정에서 그는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됐어요. 1983년 선배 한 명을 증인으로 세우고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의 간증에 의하면은 그를 새 삶으로 이끈 건 역시 좋은 아내였다고 하네요.
0: 아, 간증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이니도 할렐루야가 되셨구먼.
1: 맞아요. 아내의 손에 이끌려 처음 교회에 갔는데 목사님이 자기 하나를 두고 설교하는 것 같고 찬송가를 부르는데 눈물이 자꾸 흐르더래요.
0: 은혜 받았네, 은혜 받았어.
1: 여기서 우리 아마도 빗물이겠지? 들어보죠?
0: 아마도 빗물이겠지. 그 빗물이 눈물인가, 빗물인가.

0: 이 곡도 인기가 많이 있었죠. 저 기억이 납니다.
1: 이분의 노래를 지금 새삼 들어보니까 네네. 같은 학원에서 사사를 받아서 그런지 남진의 목소리와 창법이 약간 비슷하죠?
0: 맞아요.
1: 그렇게 들려요.
0: 예, 그러네요.
1: 우린 못 속이요.
0: 같은 공장 출신인 게비요.
1: 그거 맞아요.
0: 네.
1: 회개의 눈물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곧 알게 되었어요. 그 후 그분은 장로가 되었죠. 예배는 열심히 드렸으나 생활은 여전히 쪼들렸으며 빚에 시달리다가 LA 한인타운 분식점 종업원으로까지 일을 했어요.
0: 그러니까 이제 웨이터죠.
1: 그쵸? 네네. 어느 날 이주일과 남진이 분식집으로 찾아왔는데 궁상 떨지 말고 한국으로 가자고 그러더래요. 아하. 당시 송대관하고 태진아가 미국에서 고생하다가 한국에 돌아와 한창 인기를 끌고 있을 때였거든요. 어,
0: 데이비송, 송대관.
1: 그런데 이 사람이 안 간다고 했대요.
0: 어, 왜요?
1: 하나님의 은총이 세상 어떤 쾌락보다도 기쁜 걸 알았으니 세상에 다시 나갈 이유가 없었대요.
0: 지대로 은혜가 들어갔네, 지대로.
1: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려면 이렇게 나야요.
0: 아니, 눈을 보니까 선하게 생겼어.
1: 장난꾸러기처럼 생겼다니까, 그 사람.
0: 글쎄 말이에요. 약간
1: 밑바닥부터 인생을 다시 살게, 예. 그것도 기쁘게 살 수 있게 허락했으니 아유. 얼마나 놀랐겠어요, 본인은.
0: 네.
1: 지금의 이상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 현재 광고 에이전트를 하고 있으며 가끔은 한국에 들른다고 하네요.
0: 아,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미국에 계시면서.
1: 네.
0: 오.
1: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살려서 CCM 복음 가수를 거쳐 장로 신분으로 많은 간증 집회를 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기쁨으로 살고 있어요. 마약과 도박에 빠졌던 1970년대 인기 가수 이상열은 나성 서부 교회 장로가 복음 성가를 열창하는 CCM 가수가 되어서 돌아와 뉴욕 일원에도 간증 집회를 갖기도 했어요. 그때 뉴욕에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0: 아니요, 안 가보셨어?
1: 안 가시오, 그냥.
0: 지가 없어서 안 간 곳은 아니고.
1: 아유, 눈치는 또 아주 그냥 뱃다녀, 그냥 아주.
0: 예.
1: 1967년 남진 씨를 만나 전문적으로 음악 공부를 했어요. 남진이 두 살이 많았지만, 나이를 속여서 그 남진하고 친구처럼 지냈대요. 어,
0: 아이고, 남자들 세계에서 뭐 10년 지기는 다 친구라고도만.
1: 근데 그게 요즘 얘기지. 옛날에는 이 남자들끼리는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0: 거기서 우리 개그맨들도요. 기수가 나이 상관없이 완전히 그 군대 기수라니까.
1: 그 17세의 나이로 가요계에 데뷔를 했는데 연달아 히트곡을 내면서 한순간에 명예와 돈방석에 앉게 되었어요.
0: 아우, 너무 어리다. 17세면.
1: 서울의 집 한 채 값이 300만 원에서 500만 원 하던 시절 한 달에 5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올렸대요.
0: 한 달에 집 한 채씩 벌었네.
1: 그렇죠. 아이고. 음반이 히트를 치면서 빚에 쪼들리던 음반 회사 사장이 부채를 다 갚을 정도래요.
0: 그니만 신났겠네.
1: 그렇죠. 어린 나이에 돈을 만지게 되니 하루가 멀다 하게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셨고 인천의 모 관광 호텔이라고 하는데
0: 네네.
1: 거기 또 내가 이게 당시 올림포스 호텔밖에 없었슈 거기.
0: 아, 인천이시죠?
1: 그쵸. 네, 거기 월미도래요, 거기가. 카지노에 자주 들러서 블랙잭을 즐겼어요. 이 카지노에서 일하던 아는 애들도 있었는데. 알아봐요?
0: 아니, 뭐, 궁금하기는 하지요. 그런데, 할렐루야 되셨다는데, 그냥 넘어가요.
1: 이상열은 카지노만 들른 것이 아니고, 내노라 하는 도박꾼들과 어울려 포코 도박을 즐겼어요. 한 돈이 수백만원, 수천만원으로 늘어가다가, 야 억대 도박을 벌리던 현장을 경찰이 급습을 한 거예요.
0: 해필.
1: 네. 신문과 방송에 가수 이상열이 낀 억대 도박단 검거라고 대서특필에 나섰어요. 그 사건으로 이상열은 가수 활동으로 벌어놓은 수억을 도박으로 날렸고 심지어 어머니의 금반지, 자동차까지 팔아치웠어요. 여기서 우리 사랑과 우정 한번 들어보고 넘어갈까 봐요.
0: 네.

0: 때는 우정.
1: 다 같이 와우 와. 제가 솔직히 제목만 들었을 때는 무슨 노래인가 했거든요. 근데 네. 딱 그 전주 나오고 노래 나오니까 아 와우 와 그거구나라고 알겠더라고요. 네. 예.
2: 근데 이 노래가 네. 처음에 행복이 내 가슴 넘칠 때 그때는 우정 그거잖아요. 네네. 그게 그때 당시에 어떻게 바꿔서 불렀냐면요. 국수가 침대에 누우면 모밀 와우와 대나무 채반이 이제 침대가 돼버린겨.
1: 예예. 아니 그때 당시는 이 노래뿐만이 아니라 개사를 해서 이렇게 불렀던 네. 기억이 나요.
2: 맞아요.
1: 굉장히 제가 어렸을 때인데 아유 우리 청취자분들 이 방송 들으시면서 아유 송은경 쟤는 도대체 몇 살을 먹었걸래 저런 걸 다 알아 이러시겠는데요.
2: 다 그래요.
1: 아 그래요?
2: 다들 그 소리 해요. 예. 몇 살이나 먹었걸래 그렇게 구구절절 다 잘 아느냐고. 그래서 젊은데도 그렇게 잘 안다고.
1: 예. 아까 그 남진 씨 얘기 나왔잖아요.
2: 네네.
1: 그 남진 씨하고 저희 어머님하고 동갑이시더라고.
2: 아...
1: 올해가 팔순.
2: 남진이 딸이구먼.
1: 그렇죠. 거의 이제 딸뻘인데 제가.
2: 그 딸뻘이죠.
1: 예. 그런 거죠. 우리 엄마가 이제 첫사랑에 실패를 안 하셔가지고 조금 그래도 일찍 저를 낳으셨어요. 자, 계속해서 그러니까. 다음 서식.
2: 네. 이상열의 간증 중에서 네. 이상열 장로는 그 후 30대 초반 미국으로 들어와 믿음 좋은 아가씨를 만나 결혼하고 아내의 신앙심에 영향을 받아 그의 생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된 가운데 복음성가 가수가 되어 간증 집회에 다니며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1: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2: 네. 도박으로 검거된 이상열은 연예계는 물론 장안의 화제가 될 정도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죠. 그 사람의 인기만큼의 이제 화제가 더 커졌죠. 이상열은 영등포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벌금을 물고 풀려났어요. 하지만 그의 도박병은 낫질 않았어요. 그 사건 이후 1년간 방송 출연을 정지당한 이상열은 전문 도박꾼을 찾아다니면서 노름에 올인을 했어요. 도박꾼들은 그 도박 못하게 손을 자르면 발가락으로도 안 되잖아요.
1: 마누라도 반대잖아요. 마누라도.
2: 그러니까. 돈은 많지만 실력이 시원찮은 이상열은 도박꾼들에게 예, 물 좋은 고객이었죠.
1: 그렇지.
2: 그런 그에게 연예계 선배인 MC 출신 A씨가 재미동포 위문 공연을 가자고 제안을 한 거예요.
1: 그 A씨가 누군지 상당히 또 궁금해지네.
2: 그렇죠.
1: 네.
2: 노름할 돈도 없었고 이제는 술과 노름의 늪에 빠진 삶을 다시 재정비해야 하겠다는 각오로 미국 공연길에 올랐어요. 그때 그의 나이가 30대 초반이었어요.
1: 근데 그거 쉽지 않을 텐데 그런 결단을 내리기는. 그렇죠?
2: 그렇죠.
1: 네.
2: 근데 너무 가진 게 없으니까 이제 물갈이를 하려고 글로 넘어가면 좀 혹시 날까 해서 간 것 같아.
1: 혹시나 하고.
2: 뉴욕을 비롯해 미국 여러 도시에서 순회 공연을 마친 이상열은 81년 LA에서 공연을 하다가 20대 초반에 아가씨 이혜경 씨를 만난 거예요.
1: 그러니까 지금의 와이프신가요?
2: 그렇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간 1.5세대였었어요.
1: 아유, 영어가 그러면 뭐 거의 뭐
2: 완벽 수준이죠.
1: 그렇죠, 그렇죠.
2: 연예계 활동을 하면서 영화 배우, 모델, 탤런트 등 예쁜 여자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여자를 보는 눈이 꽤 높았어요. 이 이상열 씨가. 그런데 이 아가씨를 보는 순간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1: 아유,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요. 하나님이
2: 역사하신 거죠.
1: 할렐루야. 아유, 오늘 할렐루야 자주 나오네.
2: 아주 프레시했대요. 그렇게 청순한 아가씨는 처음 봤대요.
1: 아이고, 단단히 빠졌네. 예.
2: 너무 마음에 들었지만 술과 도박에 미치다시피 했던 자신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아가씨여서
1: 네.
2: 이상열은 변변히 데이트 신청도 하지 못했대요.
1: 그러니까 마음만 끙끙 앓고 계셨었네요.
2: 그러니까
1: 사람이 선하다 일단 기본적으로.
2: 맞아요.
1: 나쁜 놈 같으면 일단 딜이 될 텐데.
2: 넌 내 거야 하는 놈도 있었잖요.
1: 아유 맞아요. 맞아요. 지난주에. 예.
2: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할머니의 기도 덕분에 망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네요. 남진 씨 얘기가 친구가 이상열의 집에 갔을 때도 할머니는 늘 우리에게 찬송가를 부르시며 성경을 읽어주셨대요. 남진과 이상열은 철이 없어서 도망을 다녔대요.
1: 철기 뻗치니 뭐 어디는 못 가겄어.
2: 그치. 여기서 못 잊어서 또 왔네. 들어보죠.
1: 못 잊었어.

0: 아유, 노래 그 지금 들려드리는 것 족족 다 히트했던 노래고 다 기억이 있어요.
1: 네. 지금 이거를 듣는 분들이 아마 아 이거 불렀던 사람이 이상열이었었어 했을 수도 있어요.
0: 아까 초반에 노래를 들으면은 네. 어떤 가수인지 알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상열 네. 그러면은 솔직히 좀 뭐, 낯설어요.
1: 잠깐 했잖아요 노래를.
0: 그, 아유, 근데 그냥 짧고 굵게 하고 가셨네.
1: 맞아요. 마침내 1983년도에 예수께서 불러주셔서 찬양을 들으면 눈물 콧물이 나고 설교가 모두 자신의 이야기 같고 하더니 환상 속에서 할머니를 보고서야 본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했는지를 깨달았대요. 남진 씨 얘기로는 이 친구 그때처럼 살았으면 지금 이 세상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 하며 가요계의 최고 말썽꾸러기로 유명했다고 그렇게 남진이 얘기를 하네요. 이 친구가 예수 믿는다는 소식에 네. 남진은 친구지만 믿지 않았대요. 주변 사람들도 모두 안 믿었대요. 그런데 사람이 꺾이면 크게 꺾이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0: 거듭나신 분이셔, 거듭나신.
1: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이렇게 꺾어놨네요.
0: 글쎄, 오늘 아무래도 수요 예배 가야 할 것 같아. 아, 근데 오늘 수진님 너무 은혜 쪽으로 가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1: 이분이 그렇게 가네요.
0: 그러게 말해요.
1: 네. 조영남도 나는 예수를 믿을 수 있지만 너 같은 놈이 어찌 예수를 믿냐? 나는 못 믿겠다. 두고 보겠다.
0: 아유, 조영남 씨가 이 정도로 얘기하셨으면 보통 심각했던 게 아니었었네요.
1: 아주 심각했슈.
0: 글쎄 말이에요.
1: 네. 지금은 이상열을 만나면 네. 예수쟁이라고 부른대요. 이상열이 아무 말도 안 해도 예수 믿는다는 것을 인정하더라요. 근데 이상열이 그냥 거기에 대한 대답을 뭐 그려 나 예수쟁이요 이러질 않아도
0: 굳이 말을 안 해도 그 말투나 행동이나 이런 게 이제 싹 바뀌신 거지.
1: 표정도 그렇고. 크,
0: 보고 잡다. 우치게 바뀌셨는지.
1: 이상열에게 대중가수와 복음성가 가수가 어떤 차이가 있나라고 물으니까 세상의 모든 음악은 찬양을 따라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세상 음악은 감정으로 부르는 음악이고 하나님 찬양은 영혼으로 불러야 한다고 하더래요.
0: 예수쟁이 진짜 많네.
1: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찬양하는 특권을 받았다. 그 소망이 있는 한 이 생의 유혹, 권력, 부귀와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더래요.
0: 아유, 지대로 그냥 바뀌셨네.
1: 새롭게 하소서 같았죠, 오늘?
0: 그러게 말이에요.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좋았어요.
1: 네,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던 네. 배우 고 김자옥이 1971년 TBC 1일극 신청전으로 주연을 맡아 네. 데뷔한 직후 방송가에 퍼졌던 연애 스캔들, 네. 당시 김자옥은 가수 이상열과 뜨거운 사이라는 열애설이 재기반된 바 있어요. 그게 서울신문에 났었슈.
0: 썬데이 서울이 아니고?
1: 그냥 서울신문.
0: 아유, 그러면 그거 진짜네.
1: 진짜죠.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김자옥이 출연하는 드라마가 인기를 끌 때마다 네. 방송가에는 동료 탤런트나 30대 남성들과의 핑크빛 소문이 함께 따라다녔으며 네. 이상열과의 소문도 그중 하나였어요.
0: 아니 근데 솔직하게 김자옥 씨도

0: 이상열하니까 김자옥이 또 한번 따라온 거예요.
1: 아, 그러시구나. 그 네. 신동엽 하면은 이소라 따라오더기.
0: 그렇죠, 그렇죠.
1: 아이, 그 둘은 아유. 아주 친구처럼 아주 보기 좋더만. 예, 예, 훈훈하게.
0: 네.
1: 자, 오늘은 아, 어떻게 여기까지인가요, 그러면?
0: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예요.
1: 네네.
0: 마지막 곡은 이별의 순간. 이 노래는 조금 여러분들이 듣기에, 자, 어떤 이거는 내가 들었던 건가, 안 들었던 건가 할 수 있는 노래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것이 네. 좋아요.
1: 자, 네. 그럼 오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이상열 편, 끝곡은 이별의 순간 들으시면서 이 시간 네.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2026년 7월 15일 수요일 인사드렸던 라라랜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퀴즈가요. 아, 내드릴 시간이 빠듯해서 오늘 스킵했는데 할 수 없습니다. 다음 주 한 주 더 연장해서 충분히 많은 분들이 맞추실 수 있고 또 새로운 분이 좀 정답자가 나오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 주 더 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이죠. 옴니 화재에 함께 하셨고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역시 늘 도와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저 송은경이었고요. 저는 월요일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1: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2: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렌트를 사시다가 주택을 구입하신

경우 혹은 반대로 모기지 페이먼트를 지불하시며 내 집에 살다가 팔고 렌트를 가시는 경우에 매달 내는 페이먼트를 간혹 혼돈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첫달 렌트, 그리고 첫 번째 모기지 페이먼트를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컨셉을 가지고 계셔야 하는데요. 집 페이먼트, 즉, 모기지는 이자입니다. 그리고 렌트비는 집주인에게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 차이가 돈을 앞에서 내는가 뒤에서 내는가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월 1일 날 지불하시는 집 페이먼트, 즉, 모게지는 지난 8월 한 달간 은행에서 대출받은 이자와 약간의 원금입니다. 그러니까 모게지는 돈부터 쓰고 뒤에 낸다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쓰고 나서 지불하는 것이죠. 그런데 9월 1일 날 보내시는 렌트비는 반대로 9월 한 달간 이 집에서 내가 살아야 할 비용을 미리 지불하는 것입니다. 렌트는 앞에서 낸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인 입장에서는 비용을 안 내고 이사를 나가버릴까 염려가 되기 때문에 미리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렌트를 할 때도 얼마나 오래 사용할지를 계약하고 미리 비용을 지불하고 자동차를 가져가는 원리와 같습니다. 정리가 되시나요? 모게지는 지난 한 달의 이자를, 렌트는 앞으로 살아야 할한 달치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집을 사고 팔때 혹은 렌트를 계약하시거나 이사 나가실 때 챙겨야 할 돈이 있기 때문입니다. 집을 파실 때 갚아야 하는 모게지는 여러분이 받아보시는 스테이트먼트에 나오는 페이 오프 어마운트보다 언제나 약간 더 많습니다. 파시는 날짜, 즉 세틀먼트 날짜까지의 이자를 계산해서 합쳐지기 때문입니다. 집을 사실 때는 오히려 이사를 들어가고 첫 달은 페이가 없습니다. 사실 없는 게 아니고 일단 한 달을 살고 그 이자를 다음 달 1일에 지불하니까 느낌상 첫 달은 모게지 지출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9월 15일 날 세틀먼트를 했다고 가정하면 집을 사시는 분은 대부분 첫달 페이먼트가 11월 1일이 됩니다. 10월 한 달간 쓴 이자가 11월 1일 날 지불이 되기 때문입니다. 집을 파시는 분은 9월 1일 날 모게지 페이먼트를 이미 보냈지만 그것은 8월의 이자이고 여전히 9월 1일부터 15일까지의 이자 계산이 되어서 15일치의 이자가 페이오프 어마운트에 적용되기 때문에 받아보신 모게지 스테이먼트의 숫자보다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렌트의 경우는 정반대겠죠. 그래서 처음 렌트를 들어갈 때는 Security Deposit, 첫달 렌트, 이렇게 보통 기본적으로 두 달치가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이사를 나가실 때는 이미 Last Month의 렌트비를 월 초에 지불하셨기 때문에 따로 지불하시는 비용 없이 이사를 나가시고 차후에 Deposit을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혼돈이 되실 수 있겠지만 모게지는 돈 쓰고 나서 이자를 준다 생각하시고, 렌트비는 비용을 지불하고 들어가서 한 달간 이 집에서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

K라디오 이브닝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싸고 무력 충돌을 이어가면서 종전 양해각서가 사실상 폐기 수순에 접어든 가운데 이란 측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결사 항전과 강력한 보복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미국의 요구 조건에 맞춘 합의를 압박하는 기한을 제시하지는 않겠다면서도 올바르게 행동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이민 단속 과정에서 잇따라 사망자가 발생하며 중단됐던 ICE 차량의 단속을 재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민 세관 단속국 ICE 요원의 불법 이민자 단속 과정에서 사망 사고가 잇따라 과잉 단속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메인주에서 피격한 20대 남성은 애초 단속 대상이 아니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의 돌연사 이후에 온라인에서 각종 음모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타살 혐의가 없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을 새긴 1달러짜리 금빛 동전이 나옵니다. 뉴욕시에서 레지오넬라병 집단 발병이 이어지는 가운데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을 비롯해 학교 및 요양원 등 76개 건물의 냉각탑에서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뉴욕시의회가 아시안 이민자 사회를 겨냥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생활체감형 예산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뉴욕주가 100만 장자 비중 감소로 인해서 한 해 110억 달러 규모의 세수 기회를 놓쳤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맨해튼 웨스트사이드 한 거리에서 대형 노숙자 야영지가 형성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뉴욕시의 노숙자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주가 푸드스탬프 도용 피해를 막기 위해서 EBT 카드 보안 강화에 나섭니다. 오는 2027년부터 약 200만 장의 EBT 카드가 보안 칩이 내장된 새 카드로 교체될 예정입니다. 뉴저지 이민법원에서 구금된 이민자들의 보석 신청이 극히 낮은 비율로 승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릴랜드주가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1조 원이 넘는 재원을 투입해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합니다. 헤이 라디오 이브닝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0: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싸고 무력 충돌을 이어가면서 종전 양해각서가 사실상 폐기 수순에 접어든 가운데 이란 측 종전협상 대표 단장인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결사 항전과 강력한 보복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15일 대국민 성명을 통해서 우리는 미국과 근본적이고 실존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으며 적의 목표는 이란의 이슬람 체제 전복을 넘어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을 분열시키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종전 합의 유지 여부와 관련해서 양해각서는 조항이 유효하고 이행될 때만 의미가 있다면서 미국이 합의된 의무를 위반해 이란이 그로부터 어떠한 이익도 얻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합의를 준수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 군은 언제나 그래왔듯이 적의 침략에 맞서 싸울 완전한 행동의 자유를 갖고 있다면서 미국의 군사 행동에 대한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무력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또 이란의 최우선 군사행동 목표로 호르무즈 해협 사수를 지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이란을 향해서 미국의 요구 조건에 맞춘 합의를 압박하는 기한을 제시하지는 않겠다면서도 올바르게 행동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육군 전쟁대학에서 열리는 행사 참석을 위해서 펜실베니아주에 도착한 직후에 취재진이 이란의 교량을 공격하기 전에 이란에 주어진 데드라인이 있느냐는 물음에 나는 데드라인을 제시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매우 잘 알고 있다 면서 그들은 상황을 알고 있고 그들은 제대로 행동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다음 주까지 이란과 종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 등 민간 인프라까지 공격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의 돌연사 이후에 온라인에서 각종 음모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타살 혐의가 없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1: 최근 심장마비로 돌연사한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의 죽음을 둘러싼 음모론이 온라인 공간에서 확산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14일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웠던 그레이엄은 미국 주요 국가안보 현안에서 강경한 목소리를 내온 공화당 내 대표적 매파로 이란과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대이란 군사작전 등을 주장해왔습니다. 극우 성향의 미국의 유명 인플루언서 로라 루마는 그레이엄 의원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직후 X에 그가 해외 혹은 귀국 직후 외부의 적에 의해 독살된 것인가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루머는 이후에도 그레이엄 상원의원의 죽음에 외국 세력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언급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렸고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관리와 의원들과 접촉해 이런 우려를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루머는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주장하는 게 아니라며 왜 모두가 이걸 음모론이라고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당연히 그럴 만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지 산토스 전 공화당 하원의원도 이번 사건에 부정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라 루머와 산토스 전 의원 외에도 온라인상에선 그레이엄의 사망을 두고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레이엄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에서 사망했다거나 이스라엘에 의해 제거됐다는 설, 이란의 독살설, 러시아의 폭탄 테러설 등 음모론이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레이엄이 사망 직전까지도 해외 외교, 안보 현장에서 매우 활발히 활동하다가 돌연사했다는 점도 음모론 확산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레이엄은 최근 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튀르키예에 이어 우크라이나를 잇따라 방문한 뒤 귀국해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한 지 불과 몇 시간 뒤에 갑자기 숨졌습니다. 수사당국은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결론 내렸고 검시관실의 예비조사에서도 사인이 동맥경화성 심혈관 질환에 따른 대동맥 박리로 파악됐지만 음모론은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 외에도 또 다른 공화당 상원의원 미치 맥코넬의 건강 상태를 두고도 온갖 설들이 분분합니다. 지난 몇 주간 공개 석상에 등장하지 않았던 맥코넬은 최근 낙상으로 입원 중이었다는 사실이 의원실에 의해 공개됐습니다. 의원실이 지난 12일 자세한 그간의 사정에 관한 설명과 함께 공개한 사진에는 맥코넬 상원의원이 병상에 앉아 웃고 있는 가운데 아내가 함께 있는 모습이 담겼고 맥코넬의 손에는 해당 일자의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들려 있었습니다. 로라 루머는 이를 두고 SNS에 신문의 글자들이 왜 인공지능이 생성한 것처럼 보일까라고 적었습니다. 한 X 이용자는 아무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해당 사진이 실제로는 2023년에 찍힌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게시물은 24시간도 안 돼 510만 회라는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미디어 조작과 음모론을 연구해온 보스턴대 조언 도바넌 교수는 이런 온라인 음모론에는 진실을 원하고 알 권리가 있는 사람들도 섞여 있다며 안타깝게도 정부가 진실의 최종 판단자가 될 만큼 신뢰를 충분히 얻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이딴 이민자 피격 사망으로 중단된 차량 단속을 재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 트루스 소셜에 우리는 강하고 단호하고 현명해야 하며 이민 세관 단속국 ICE의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범죄 대응 수단 중에 하나인 차량 단속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범죄자들의 손에 노란하게 될 것이라며 멍청한 급진 좌파 민주당원은 이렇게 되는 걸 보고 싶겠지만 내 임기 중에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ICE 요원들을 상대로 다시 현장에 나가 여러분의 매우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라고 당부했습니다. ICE는 최근에 불법 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이민자들이 연달아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차량 단속을 대부분 중단시켰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뒤집은 겁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표적 정책 강력한 이민 단속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딴 사망자 발생으로 ICE는 과잉 단속 논란에 휩싸인 상태입니다. 지난 7일 텍사스주 휴스턴에서는 멕시코 국적 남성이 ICE 요원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엿새 만인 13일 메인주에서도 ICE 요원의 총격으로 콜롬비아 출신 남성이 숨졌습니다. 콜롬비아 출신 남성의 경우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 허가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올해 초 미네소타주에서도 이민 단속 과정에서 미국인 두 명이 단속 요원의 총격에 목숨을 잃으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이민 단속에 제동이 걸린 바 있습니다. 한편 이민 세관 단속국 요원의 불법 이민자 단속 과정에서 사망 사고가 잇따라 과잉 단속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최근 메인주에서 피격한 20대 남성은 애초에 단속 대상이 아니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피해자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 허가를 받고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5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메인주 BD 퍼드의 주택가에서 ICE 추방 전담 요원의 총에 맞아 숨진 남성은 콜롬비아 출신 유한 세바스티안 두란 게레로로 확인됐습니다. 메인주를 지역구로 둔 앵거스킨 상원의원은 마크 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과의 통화 내용을 인용해서 사건 당시 ICE 요원들이 집행하려던 체포영장은 게레로의 것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킹 의원에 따르면 당시 ICE 요원들은 최종 추방명령이 내려진 다른 불법 체류 용의자의 거주지를 잠복 감시 중이었습니다. 이후 해당 주택에서 게레로가 차량을 몰고 나오자 단속을 시도했고 그가 달아나려 하자 발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국이 쫓던 인물과 두란 게레로를 오인해 무리한 단속을 벌였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국토안보부는 ICE가 추방명령이 확정된 불법 체류자의 마지막 거주지를 대상으로 표적감시를 실시했다고 밝혔지만 수배 중인 인물이 누군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게레로는 불법 체류 신분도 아니었습니다. 현지 이민자 단체와 유족에 따르면 숨진 게레로는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취업 허가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또 사건 당시 현장 요원들이 보디캠을 착용하지 않아서 과잉 진압 여부를 가려낼 영상 증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안보부는 해당 요원이 대중의 안전에 대한 위협을 우려해서 정당방위 차원에서 발포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K-Radio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 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2: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 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1: 북유럽?
2: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1: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0: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체리 파운드당 3불 99, 백천도 백도 파운드당 2불 99, 리아벨 포도 팩당 9불 99, 파 다섯 펀드당 1불 99, 수육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 99, 냉동 연계 파운드당 3불 49, 양념 마늘 언영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 99.
3: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더 베스트.

0: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1: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0: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2: 세금 문제, SBA 융자, 크레딧 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 차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3: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4: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시의회가 아시안 이민자 사회를 겨냥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생활체감형 예산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14일 뉴욕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줄리 매닌 의장과 린다디 재정위원장, 샌드라 황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세이커 크리슈난 그리고 수잔 주앙시 의원 등 아시안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의원단이 대거 대거 참석해 세부 지원책을 밝혔습니다. 그 현장에 K-라디오가 다녀왔습니다.
5: 뉴욕시의회가 14일 아시안 미디어 기자회견을 열고 줄리맨인 뉴욕시의회 의장의 주도로 서민들의 어깨를 가볍게 할 과감한 민생 예산 타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타결된 뉴욕시 예산안은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아시안 이민자 커뮤니티에 대한 실질적인 가려움을 긁어주는 맞춤형 투자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선 줄리메닌 의장은 저소득층을 위한 대중교통 요금 지원 제도인 Fair Fares의 수혜 대상을 기존보다 34만 명 늘려 시민들이 반값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뉴욕시 공립학교 모든 유치원생들에게 제공되는 대학 학자금 저축 제도인 NYC Kids Rise의 전면 시행을 민생 안정의 첫걸음으로 꼽았습니다. 매닌 의장은 이번 예산에서 저소득층 뉴욕 시민들을 위한 Fair Fares 프로그램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장했다며 수혜 대상을 기존보다 34만 명 늘려 이제는 총 130만 명의 시민들이 반값으로 버스와 지하철, 장애인 콜택시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모든 공립학교 유치원생들에게 $1,000를 지급하는 대학 저축 프로그램 NYC Kids Rise를 뉴욕시 전역으로 확대해 미래 세대의 교육 기회를 전폭 지원한다고 전했습니다.
6: We created the nation's largest college savings program where we are seeding every public school kindergartner with $1,000 in a college savings account. And this is so exciting because the research shows that a child who has a college savings account is 3 times more likely to go to college and 4 times more likely to graduate.
5: 이어 매닌 의장은 최근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의 무차별 단속에 대비하고 아시안 증오 범죄에 맞서기 위한 이민자 보호 법률 복원과 커뮤니티 안전망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6: And then I'll end on a note of public safety. We fought really hard in this budget. Rape numbers are going up. Hate crimes are absolutely going up, and we know that. Felony assaults are going up, and subway crime are going up. Those are the 4 categories where the crime numbers are unfortunately inching up.
5: 매닌 의장은 우리는 ICE의 무분별한 단속과 구금에 대처하기 위해 이민자 법률 서비스 지원금 8,640만 달러를 전격 복원시켰다며 이는 시민들의 권리를 교육하고 이민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아시안 커뮤니티 지원 이니셔티브에 약 500만 달러, 증오범죄 예방에 120만 달러 이상을 투입해 안전한 커뮤니티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샌드라 황 의원은 영어가 서툰 이민자 가정의 금융 장벽을 허물기 위해 대학 저축금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운영 방안으로 모든 공립학교 유치원생들에게 학자금 저축 계좌를 개설해 $1,000의 시드머니를 적립해주는 사업과 지역 밀착형 은행들과의 매칭펀드 연계 성과도 강조했습니다. 샌드라 황 의원은 우리 이민자 부모님들은 미국의 투자나 복리 이자 개념이 생소할 수 있다며 그래서 플러싱 은행이나 애플 은행 같은 지역 밀착형 은행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추가적인 자금을 예치하도록 이끌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뉴욕시가 지원하는 $1,000가 세월과 함께 복리로 불어나 우리 아이들의 대학 진학에 가장 실질적인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6: And I want to spend a little bit on the New York City's ICE program because even before the $1,000 investments into kindergartners that we earned this year, I actually partnered with a couple of banks for 2 elementary schools in my district. I did that because, you know, as an immigrant, I know this growing up, like my parents did not know what investment meant. They didn't know like money can grow in the concept of compounded interest. And right now, education is getting more and more expensive. So as an immigrant community, it is so important.
5: 또 황 의원은 아시안 커뮤니티 내부에서 체면 때문에 드러내기 어려워하는 가정 폭력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아시안 전문 비영리 단체들을 향한 예산 투입의 시급성도 언급했습니다. 황 의원은 가정폭력은 아시아계 커뮤니티 안에서 문화적 배경 때문에 쉽게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고질적인 문제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국어를 쓰고 문화를 온전히 이해하며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상담할 수 있는 것을 돕도록 뉴욕 가정상담소나 가든 오브 호프와 같은 비영리 단체들에 직접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공동체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초의 한국계 뉴욕시 재정위원장으로서 이번 예산안을 진두지휘한 린다리 의원은 사상 최초로 8명의 아시아계 시의원이 함께 목소리를 낸 덕분에 예산 집행의 패러다임이 변했다며 감회를 밝혔습니다. 특히 영어 접근성이 낮고 소외된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식품 및 보건 위생 지원 확대를 이끌어냈다고 말했습니다.
6: First time we have eight Asian American city council members, and I think that's important because not just with budget and funding, but also legislation and the bills that we pass, it has a very different lens and perspective, I think, that we bring to the table because we understand what our community issues are and what the needs are. And so I think it's reflected in the legislation as well as the budget.
5: 린다리 의원은 이어 의회에 8명의 아시안 의원이 진입하면서 예산을 바라보는 렌즈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며 고립되고 영어가 미숙한 시니어들을 위해 한식, 중식과 같은 문화 맞춤형 식사 배달 서비스 예산을 크게 증액해 주말에도 배달을 받을 수 있도록 단가를 인상했으며 모국어로 정서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아시안 전문 비영리단체 중심의 정신건강 클리닉 예산도 대폭 확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예산은 언어 장벽과 제도적 소외 속에 고군분투해온 아시안 이민자들이 뉴욕시의 당당한 주인공으로서 안전하고 동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단단한 법적, 재정적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단순한 일회성 혜택을 넘어 교육, 복지, 이민자 권리 옹호에 이르기까지 풀뿌리 커뮤니티의 자생력을 키우는 실질적인 안전망이 구축됐다는 평가입니다. 시의회는 앞으로도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지역 언론과 단체들과 함께 긴밀히 협력해 이번 예산의 혜택을 구석구석에 전달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Hey Radio 이하예입니다.

0: 계속해서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일원입니다. 오늘 흐리고 더운 날씨 보이다 오후 들어 곳에 따라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낮 최고기온 95도, 섭씨 35도 나타냈습니다. 오늘 밤 대체로 흐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 최저기온 75도, 섭씨 24도 예상됩니다. 목요일인 내일 최고 기온은 89도, 섭씨 32도로 흐리고 덥겠습니다. 내일 최저 기온은 72도, 섭씨 22도 예상됩니다. 현재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기온은 92도, 섭씨 33도 나타냅니다. 뉴욕 일원 대기질 지수가 건강에 해로운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일원입니다. 흐리고 매우 더운 날씨 보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 99도, 섭씨 37도 나타냈습니다. 오늘 밤 흐리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이 76도, 섭씨 24도 예상됩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최고기온 98도, 섭씨 37도, 최저기온은 75도, 섭씨 24도로 오늘과 비슷한 날씨 예상됩니다. 워싱턴 일원 내일부터는 장시간 외부 활동 시에 탈수나 열사병에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워싱턴 일원 현재 화창한 날씨 보이고 있으며 기온은 98도, 섭씨 37도 나타냅니다. 대기질 지수는 현재 나쁨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과 워싱턴 일원 날씨였습니다.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K-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의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제공입니다.

0: 안녕하세요. 전 세계 핫한 뉴스와 유용한 실전 영어를 함께 전해드리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 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뉴욕타임스 기사 제목은 Social Security is trying to stabilize a year after Doge cuts. 도지의 대규모 감원 1년, 사회보장국은 안정을 되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입니다. 2025년 작년 일론 머스크가 이끈 정부 효유부, 도지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었고 미국의 사회보장국은 무려 14%의 직원을 잃었습니다. 그 후 남은 인력의 과로와 서비스 지연 속에서 정보기술 IT 도입과 함께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More than a year after massive staff reductions, the remaining workforce feels completely burned out and exhausted due to the heavy administrative burden. 대규모 인력 감축이 단행된 지 1년이 넘은 지금 남은 직원들은 과도한 행정 업무 부담 때문에 완전히 번아웃, 심신이 소진되고 지쳐 있습니다. Burned out, 실생활에도 많이 쓰는 표현이죠. 심신이 완전히 지쳐버린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며칠째 야근이 이어지고 주말에도 쉬지 못하면 월요일 아침에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죠. 그럴 때 I'm completely burned out. 나 완전히 방전됐어 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Burn out 대신 I'm running on empty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직역하면 기름이 다 떨어져 가듯 나 완전히 기진맥진했어 라는 뜻이 됩니다. To address long wait times on the phone, the agency pulled local office staff to answer calls, which in turn made it much harder for citizens to book in-person appointments. 전화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정부기관 측이 지역사무소 직원들을 전화상담에 긴급 투입하면서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대면 예약 일정을 잡기는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In turn, 결과적으로 이번에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과관계나 순서를 나타낼 때 또는 앞에 일이 원인이 되어 뒤에 일이 이어지는 경우에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One car stopped suddenly. In turn, traffic backed up for miles. 즉, 앞차 한 대가 갑자기 멈췄고, In turn, 그 결과 수 킬로미터에 걸쳐 교통체증이 이어졌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In response to the crisis, the new leadership is heavily investing in technology to automate services, hoping to bridge the staffing gap without closing physical offices. 이 위기에 대응하여 새로운 리더십은 오프라인 사무소를 폐쇄하지 않으면서도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서비스 자동화 기술에 대대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Bridge the gap, 직역하면 다리를 놓아 간격을 메우다, 즉 부족한 부분이나 차이를 메우다, 극복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 원어민 친구와 대화가 안 될 때 바디랭귀지를 쓰면 대화가 통하겠죠? 이때 바디랭귀지가 소통의 격차를 메워주었다 라는 표현으로 Body language helped bridge the gap 이라고 표현할 수 있네요. 오늘 배운 표현 중에서 일상생활이나 직장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다 라는 표현으로 We need to find a way to bridge the gap. 우리는 그 빈틈, 격차를 메울 방법을 찾아야 해 라는 표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정부 효율화를 목표로 한 인력 감축이 조직 운영에는 변화를 가져왔지만 그 과정에서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취약계층이 가장 큰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기사를 다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뉴스로 영어를 배우고 영어로 세상을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 뉴였습니다.
1: K-Radio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제공입니다.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2: 모기지는?
1: 홈 모기지도 뱅크오퍼 홈 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2: 모기지는?
1: 홈 모기지도 뱅크오퍼 홈 모기지.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2: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1: 재융자도 뱅크오퍼 홈 모기지.
3: 뱅크오퍼 홈 모기지.
4: 뱅크오퍼 홈 이젠 이퀄 하우징 랜드.
5: 이번 유럽여행은 좀 다르게 가고 싶어.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 말고.
6: 그럼 푸른투어 프리미엄으로 알아봐. 거긴 속도를 줄여야 진짜 유럽이 보인다고 하더라고.
5: 정말? 풍경도 즐기고 도시의 여유도 즐길 수 있는 거야?
6: 그렇지. 서유럽은 물론이고 스페인, 발칸까지 코스가 정말 알차. 유럽을 가장 유럽답게 보여주는 전문가니까.
5: 출발 전부터 설레네. 역시 프리미엄은 다르구나.
6: 자연과 도시의 완벽한 조화.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여행.
5: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7: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8: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9: 임상 연구 결과 PNS 알고안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 줍니다.
8: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브레인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편하게 만든 음식은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기에 보엔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MSG 없이 직접 사골과 질 좋은 양지로 14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육수, 불맛 가득한 우삼겹 쌀국수와 매콤 고소한 곱창 쌀국수, 그리고 정성으로 우려낸 깊은 맛의 여름 특선 평양 냉면까지 올 때마다 기대되고 갈 때마다 행복한 기억이 남는 곳 진짜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와 냉면 플러싱 154가 보엔가 716-350-4199
2: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3: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2: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3: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 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 반점입니다.
4: 사장하는 역시 장원 반점. 장보하는 역시 장원 반점. 내 생이 누룽지 창도.
0: 703-354-1950 703-354-1950
5: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세차 구입 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타실 계획이시라고요?
6: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5: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6: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7: 지금 여러분께서는 오후 5시에 만나는 새로운 소식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시에서 레지오넬라병 집단 발생이 이어진 가운데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을 비롯해서 학교, 요양원 등 76개 건물의 냉각탑에서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뉴욕시는 긴급 소독 명령을 내렸고 확진자는 63명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신규 환자 발생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8: 뉴욕시 보건당국은 15일 레지오넬라균에 대한 추가 검사에서 45건의 양성 반응이 확인됨에 따라 모두 76개 건물의 냉각탑 소독 및 방역 조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 대상에는 Upper East Side의 대표 문화시설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을 비롯해 학교, 재활센터, 요양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측은 후속 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직원과 방문객들에게는 위험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 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76개 대상 건물 가운데 57곳이 냉각탑 소독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19곳도 16일 목요일까지 방역 작업을 마칠 예정입니다. 뉴욕시 조례안에 따르면 건물 소유주는 냉각탑에 대해 31일마다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이번 집단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시는 기존 검사보다 민감도가 높은 PCR 검사를 활용해 오염 가능성을 확인 중입니다. 보건당국은 냉각탑에서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됐다고 해서 반드시 해당 시설이 집단 감염의 원인이라는 의미는 아니라며 감염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15일 오전 기준 레지오넬라병 확진자는 전날보다 3명이 늘어난 6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환자는 15명에서 12명으로 감소했으며 확진자는 카네기힐과 요크빌, 레녹스힐 등 어퍼 이스트사이드 여러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최근 신규 환자 발생이 눈에 띄게 줄고 있으며 입원했던 환자의 절반 이상은 이미 퇴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의 대응 방식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시 의회 의장인 줄리메니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더 많은 감염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모든 냉각탑을 선제적으로 소독하도록 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조란만다니 시장과 보건당국의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반면 뉴욕시 COVID-19 대응 당시 최고 의료 책임자를 지낸 타일러 에번스 웰리스 에쿼티 얼라이언스 최고 경영자는 모든 냉각탑을 사전에 소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연방정부의 공중보건 예산 축소와 지원 감소로 인해 지방보건당국의 대응 역량이 크게 제한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린 슐먼 뉴욕시 의원도 보건국의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인해 여름철 냉각탑 31주기 의무검사 규정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재는 집단 감염 대응이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은 뉴욕시에 거주하기 위해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기본적인 인프라와 보건, 안전이 철저하게 유지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다른 시민은 이번 사태가 가볍게 지나가길 바란다며 특히 취약한 노년층의 안전을 걱정했습니다.
9: Places like this, you know, everyone is paying to come in here, right? So the finances to, you know, keep this place afloat, you would think they'll put that into infrastructure, cleaning.
10: Hopefully this will be a good reminder for them to everybody to be careful and take care of their buildings.
8: 에번스 CEO는 이번 집단 발생이 과거 40여 년 동안 주로 할렘과 더 브롱스의 저소득층 흑인, 히스패닉 지역에서 발생했던 레지오넬라 병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부유한 어퍼 이스트 사이드에서 발생한 점이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보건당국은 발열과 기침, 호흡곤란 등 폐렴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7: 메릴랜드 주가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1조 원이 넘는 재원을 투입해서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합니다. 저소득층과 고령층, 근로자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규모 주택 공급 정책이 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메릴랜드 주가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2026 회계연도에 10억 달러 규모의 재원을 투입합니다. 웨스무어 메릴랜드 주지사는 주택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대하기 위해 저소득층 임대주택 세액 공제와 주정부 임대주택 기금, 다세대주택 채권 프로그램, 에너지 효율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모두 30억 2,500 가구의 임대주택을 새로 공급하거나 보존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어 주지사는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에 대한 접근성은 메릴랜드 주민들의 장기적인 성공과 삶의 안정에 가장 큰 걸림돌 가운데 하나라며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임대 선택지를 늘려 안전하고 양질의 주택을 보다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는 데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이크 데이 메릴랜드 주택 지역사회개발부 장관도 경제성장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며 특히 저렴한 주택 건설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2: This decline in production has contributed to a housing gap of 100,000 units. That philosophy is going to be true in the work that we do in housing. It means we're going to need more of it.
11: 이번 사업은 메릴랜드 주의 주택 금융 기관인 지역사회 개발청을 통해 집행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약 5억 달러 규모의 주택 채권을 발행하고 저소득층 임대주택 세액 공제를 통해 약 4억 4천만 달러의 민간 투자금을 유치합니다. 또 주정부 임대주택 지원 프로그램에 약 7,900만 달러, 에너지 효율 건축과 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금 630만 달러도 함께 투입됩니다. 메릴랜드주는 이번 투자로 모두 28개 임대주택 개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프린스 조지 카운티 캐피틀 하이츠에 293가구 규모의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 에디슨 파크 시니어 레지던스를 신축하고 볼티모어 카운티 타우스네는 가족형 임대주택 72가구를 새로 조성합니다. 또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하이어츠빌에는 102가구 규모의 가족형 주택을 공급하고 몽고메리 카운티 실버스프링에는 236가구 규모의 고령자 주택을 신축합니다. 위코미코 카운티 솔즈베리에서는 기존 가족형 임대주택 68가구를 리모델링할 예정입니다. 메릴랜드주는 무어 행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 연간 10억 달러 이상을 저렴한 임대주택 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2024 회계연도부터 2026 회계연도까지 모두 44억 달러를 투입해 약 만 가구의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보존하게 됩니다. 주정부는 이번 대규모 투자를 통해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서민과 고령층,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13: 맨해튼 웨스트사이드의 한 거리에서 대형 노숙자 야영지가 형성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뉴욕시의 노숙자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강제 철거 대신 사회복지사를 통한 상담과 주거 연계를 우선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주민들과 시의원들은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8: 뉴욕시 맨해튼 웨스트 46스트리트 일대에 노숙자 거리가 길게 조성됐습니다. 홈리스들은 조란 맘다니 시장이 멋지다며 So awesome이라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규제하지 않는 뉴욕시를 반기는 모습입니다. 뉴욕포스트는 맨해튼 46스트리트

0: 시설과 안정적인 주거로 연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 We are focused on connecting New Yorkers to shelter and on establishing a pipeline to stable housing, not just moving New Yorkers from one place to another place.
0: 만다니 시장은 선거 운동 당시에도 노숙자들이 갈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 주지 않은 채 노숙자 야영지를 강제로 철거하는 기존 관행을 중단할 것이라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현재 뉴욕시는 경찰이 아닌 노숙자 서비스국 소속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은 노숙자들이 거주하는 야영지를 7일 연속 방문해 상담과 지원을 제공한 뒤 이후 남겨진 물품을 정리하는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웨스트사이드 야영지의 경우 민원 전화 311에 접수가 신고된 지 7일이 넘도록 야영지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맘다니 시장은 해당 야영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다고 답하며 일부 노숙자들은 과거 행정부에서 정부의 지원을 신뢰하지 못했던 오랜 경험이 있어 서비스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1: Dealing with and reckoning with is New Yorkers who have a long history of having been let down by government. And we are looking to convince them, in fact, that now it will be different. And the best way to do so is by proving that in the services we deliver. I think that we've made steps to that end. I think there's always more to be done.
0: 다만 현장 상황을 둘러싸고 엇갈린 평가도 나왔습니다. 일부 언론은 노숙자 야영지가 12개 블록에 걸쳐 거대하게 조성됐다고 밝혔지만 NBC는 일부 골목에서만 소규모 야영지를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칼 월슨 뉴욕시 의원은 이 같은 야영지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시 정부는 노숙자 지원 서비스와 연결하는 동시에 주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법률구조협회의 저시 골드페인 변호사는 노숙자들이 실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영구적인 주택이나 영구 주거로 이어지는 임시 보호시설이지만 현재 뉴욕시에는 이 두 가지 모두 충분치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시장이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제는 실제로 실행에 옮겨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2: What people will accept is housing or a lower barrier shelter that's seen as a short-term bridge to housing. And we don't have enough of either of those things.
0: 한편 뉴욕시경은 현재까지 해당 야영지를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시의 결정이 내려질 경우 즉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Hey Radio 이하이입니다.
3: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3대 주요 지수가 미 도매 물가 둔화 그리고 대형 기술주의 동반 강세에 힘입어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K-Radio 이브닝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이 시간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소영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K-Radio 게시판입니다.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 창립 38주년 기념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가 오는 8월 14일과 15일 뉴욕 웨스트나이약 펠리세이즈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한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이번 엑스포에서는 한국 기업과 제품 홍보, 바이어 상담, 프랜차이즈 및 창업 기회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펼쳐집니다. 또한 태권도 시범과 케이팝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에 참관은 무료입니다. 이번 행사는 IW그룹, 유택시, 김안나 스테이트팜 에이전시, 글램 뷰리 아울렛, 마이클로펫, 인첸트 미네랄 숲, 하이스트 부동산, SH 현상희 회계사, 로열 댄스 스튜디오, K타이거 태권도, 제외 동포청과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후원하며 월드와이드 칠드런 파운데이션이 주관합니다. 제7회 북미주 엑스포,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

0: 상담을 만나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201-917-8013, 201-917-8013번으로 해주십시오.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정말 좋은 가격으로 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 블루초 캡슐 300불짜리도 150불에 드립니다. 또한 산삼 엑기스 150불을 75불에, 열매 주스도 150불을 75불에 할인해 드립니다. 천삼 레귤러 캡슐 타입은 500불짜리를 반값 250불에 판매합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제품으로 선물하세요. 천종산삼 문의전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처음 만난 사람한테 통성명인 만큼이나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죠. 바로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입니다. 이제는 이름이나 나이만큼이나 나를 표현하는 필수 명함이 된 것 같은데요. 이 영어 네 글자가 대체 왜 우리를 이토록 사로잡은 걸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하철에서 내릴역이 다가오면 앞사람이 언제 내릴까 눈치를 보며 조마조마하는 ISTJ가 있는가 하면요. 그 옆에는 이미 머릿속으로 우주 정거장까지 날아가는 상상에 빠져서 정작 본인이 내려야 할 정거장을 훌쩍 지나쳐버리는 ENFP가 있습니다. 주말 아침 9시가 되자마자 단톡방에 오늘 날씨 진짜 좋다. 오후 1시에 테니스 치고 4시에 카페 가서 독서 토론하고 저녁엔 8시에 예약해둔 맛집 가자. 다들 늦지 마! 하고 등산 대장처럼 스케줄표를 투척하는 ENTJ가 있는가 하면요. 침대에 누워서 그 톡을 확인하고는 차마 나 안 갈래 라고 말할 용기는 없어서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쓴 채 눈만 깜빡이면서 아 가기 싫다 약속 갑자기 취소 안 되나 제발 비 와라 라고 하면서 우주의 기운을 모아서 기도하는 ISFP가 있습니다. 친한 친구가 눈물을 흘리며 이별 고민을 털어놓을 때 머릿속으로 연인의 카톡 빈도와 갈등 패턴을 데이터 분석하듯 쪼개며 이 연애의 생존 확률은 5% 미만이야 당장 헤어지는 게 시간적으로 이득이야 라고 냉정하게 결론을 내리는 INTJ가 있는가 하면요. 그 옆에서 눈물 콧물 다 짜내면서 같이 울어주다가 갑자기 야 근데 슬픈 건 슬픈 거고 기분 전환해야 되니까 이따 나랑 매운 닭발에 소주 한 잔 때려갈래? 오예! 라고 하면서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ESFP가 있습니다. 이건 과연 단순한 성격 차이일까요? 아니면 정말 머릿속 뇌회로 차이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단순한 심심풀이 재미를 넘어서 우리가 미처 몰랐던 MBTI의 진짜 매력과 그 흥미진진한 세계를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지금까지 함께 지금부터 MBTI의 공부해 볼 제이든이 K플레이 DMB 시작합니다. 여기는 꿈을 외쳐라 K라디오 방송국입니다.

0: Hey, hold up, stop.
1: 2016년 7월 15일 수요일 제이든의 K-Play DMB 첫 곡으로 키키 404 그리고 에스파의 레모네이드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맞아요. 요즘은 누구를 만나도 어색한 공기를 확 깨우치는 최고의 아이스 브레이킹 주제가 이 MBTI잖아요. 처음 만나서 살짝 낯설다가도 이 얘기만 나오면 이제 대화의 시동이 제대로 걸리거든요. 조금 잘 아시는 분들은 또 신나서 대화 많이 하시고 상대방을 슬쩍 탐색하면서 혹시 MBTI가 뭐뭐뭐뭐 같으세요? 라고 은근슬쩍 물어보면요. 꼭 반응이 옵니다. 맞췄을 때는 어머 맞아요. 저 딱 그럴 줄 알았어요. 하면서 이제 손뼉을 치다가도요. 전혀 엉뚱한 유형을 말하면서 갑자기 제가 그렇다고요? 라고 이제 정색하시는 분들도 있죠. 내가 그렇게 차가 보이나? 나 그렇게 계획 없어 보여요? 아니에요. 나 제일 맞아요. 묘하게 자존심 대결로 이제 흘러가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이력서나 이제 자기소개서, 심지어 SNS 프로필 자기소개에도 이 네 글자가 필수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정말 MBTI가 우리 일상의 아주 깊은 곳까지 들어와 있는 게 맞는가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사연창에 도착한 저희 청취자분들의 진짜 내 모습 사연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MBTI 맞추기 게임이 정말 재밌는 게 묘하게 이제 각자 나만의 이미지 욕심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평소에 스스로가 엄청 냉철하고 지적인 차도남, 차도녀라고 생각했는데 누군가 나를 한참 보더니 우렁이님은 왠지 댕댕이 같고 눈물 많은 F 유형 같아 보여요. 이러면 겉으로는 하하하 웃으면서 속으로는 속이 쓰린 거죠. 어쭈, 나 엄청 날카롭고 빈틈없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저 사람한테 말랑해 보이지? 라고요. 반대로 본인은 아주 따뜻하고 사려 깊은 공감 요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눈을 가늘게 뜨고 너 혹시 T야? 남미래 왜 이래? 이러면서 갑자기 뒤통수를 딱 맞은 것처럼 정색하게 됩니다. 내가 그렇다고요? 참나, 저 정말 따뜻한 사람이거든요. 라면서 그 어색했던 공기가 한순간에 와장창 깨지는 거군요. 전에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약간 라떼 시절인데 혈액형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것들. 그래, 너 바람기 많은 B형이지. 그래, 너 차가운 O형이지. 너 소심한 A형이지. 너 천재 아니면 사이코 AB형이지. 뭐 이랬던 적이 좀 있었어가지고. 실제로 요즘 회사 구인 광고나 이력서 자기소개란에 MBTI 우대 조건이 적혀있는 걸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EN 땡땡 사절 뭐 이런 것들. 저도 좀 본 적 있어요. 인사 담당자들이 면접 볼 때 눈을 반짝반짝거리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혹시 지원자님은 ENFJ시네요? 우리 팀의 분위기 메이커를 해줄 수 있겠어요? 지원자님은 INFP네요? 저희 상사가 되게 매섭게 말하는데 상처 안 받을 수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속으로는 저 월요일 아침에는 좀 내향형으로 살고 싶은데요 라고 하면서 눈은 아주 영롱하게 빛나면서 아 예 저는 인간 골든 리트리버 그 자체입니다. 뽑아만 주십시오 라고 이제 영혼을 갈아넣는 연기를 펼쳐야 할 때를 시대가 된 겁니다. 저희 MBTI는 INFP-T 민감형 감정 기복이 있고 타인의 평가에 더 예민하지만 그만큼 더 섬세하며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코코몽님이 F인데 가끔 현실적인 대답으로 인해서 T냐고 자주 들어요. 맞아요. F라고 하면 뭔가 너 괜찮아 이런 느낌. 너 괜찮아 이런 느낌.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나라는 복잡하고 입체적인 인간을 가장 빠르게 요약해서 스포일러 해주는 네 글자. 여러분은 자기소개에 적어둔 내 성격 그대로 오늘도 열심히 연기하며 살아가고 계시나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엔 여러분의 영혼을 가득 담은 솔직한 고백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이 보는 나의 겉모습 MBTI와 이불 속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나오는 나의 진짜 MBTI, 얼마나 격차가 있는지, 혹은 주변 사람들의 기분 좋은 오해 때문에 정색했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가감없이 보내주세요. 예를 들면 저 엄청 꼼꼼해 보이는 직진형인데 알고 보면 침대 밖으로 한 발자국도 안 나가는 무기력 끝판왕입니다. 같은 사소한 고백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유쾌한 사연들 기다리는 동안 저희 센스 넘치는 노래 한 곡 더 듣고 올게요. 이번 노래는요. 르세라핌입니다. 엔티프레저.

0: 자, 안티프레저 르세라핌 듣고 왔습니다. 오늘 약속 취소됐는데 겉으로는 아쉽다고 해놓고서 방에서 만세 불렀대요. 아, 이 기분 모르면 간첩이죠. 보너스 휴일 획득. 돈가스 소스 찍먹파인데 남편이 제 허락도 없이 부어버렸습니다. 이혼 사유 되나요? 아, 돈가스 소스는 또 탕수육은 좀 많이 봤는데 네, 이런 것도 합의를 좀 하면 분명히 물만 사러 마트 갔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카트에 백불어치가 들어있습니다. 마트 카트는 좀 마법이 걸려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하철에서 졸다가 앞에서 모르는 사람한테 공손 인사하면서 깼습니다. 한국에서 지하철 많이 타면서 이제 많이 좋으시잖아요. 앞 그 회사 다니고 이럴 때. 그게 뭐였죠? 이 그 유명한 그 몇 호선? 3호선. 네.
1: 괜찮아요. 앞 사람이 그냥 메인 다른 청년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0: 그런 적 좀 있으신가 봐요. 졸면서.
1: 저는 뭐 비슷하게 그냥 이제 뭐 버스에서 졸다가 이제 절을 했죠. 서서 졸다가 이제 절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0: 저도 이제 앞에서 이제 졸다가 인사해가지고 앞에 뒤통수랑 스킨십 한 적 좀 기억이 나요, 옛날에.
1: 근데 모르는 사람 어깨에 기대고 잔 것보다는 인사한 게 낫지 않나요?
0: 아, 이 어깨에 기대서 자는 게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자, 아침에 주머니에 예쁘게 넣어둔 유선 이어폰이 꺼내니까 뱃사람 그물 매듭이 돼 있네요. 아, 주머니 안에서 이제 끈끼리 좀 연애하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풀기 좀, 정말 귀찮거든요. 배달 앱을 켰다 껐다 한 시간째 고민 중입니다. 이분도 아직도 빨리 시키세요. 회사 부장님이 왜 그럴까요? 배달 앱을 키면은 계속 고민만 하고 안 시키게 되는 좀 약간 그런 느낌. 이거 먹고 싶고 저거 먹고 싶고. 저거 먹을 때 저거를 시키니까 되게 세일을 한대. 바이 원 뭐 프라이 원 프리. 그걸 담았더니 갑자기 엄청 비싸졌어요. 이거 맞나 하고서 이제 다시 다른 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런 느낌.
1: 그래도 한 그렇게 두 시간 하다 보면 이제 배고파서 결국에 냉장고
0: 맞아.
1: 라면 끓여 먹고.
0: 맞아. 회사 부장님이 자꾸 나중에 맛있는 거 살게 이러고 있는데 벌써 3년째 굶고 있습니다. 너무한데요?
1: 이거는 조금
0: 좀 오버하신 것 같은 느낌이.
1: 저는 이건 약간 좀 노동력을 부당하게 이용했다고 생각합니다.
0: 화장실 가면서 휴대폰 놓고 들어가서 치약 뒤편 성분표만 정독하고 나왔습니다. 아, 이제 휴대폰을 안 갖고 갔는데 뭐를 좀 봐야 돼. 치약 뒤편에 있는 거 이거 성분표 재밌을 수도 있죠, 맞죠? 네. 자, 여러분들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곳은요 카카오톡 K라디오 디스 열려 있습니다. 또한 저희 오픈톡 K라디오 검색하시면 저희들 와글와글 떠들고 있으니까 자유롭게 다들 낯을 가려요. 제 주위는 좀 약간 내향형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런지 좀 낯을 가리는데. 예,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개인톡도 많이 오고, 그냥 어차피 여기 익명인데 예, 떠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낯가리는 거를 좀 보완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1: 저도 사실 낯을 굉장히 많이 가리는데,
0: 그래요? 네, 말.
1: 정말 많이 가리는데, 네. 그 오히려 사람이 낯을 너무 가리다 보면요, 네. 할 말 못할 말을 구분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지금 되는 말이지.
0: 맞아.
1: 하면 안 되는
0: 정신이
1: 말이지.
0: 없으니까 이게 네. 막 나오는 거야.
1: 야, 아무 말이나 네. 횡설수설 하게 네. 되더라고요.
0: 맞아요, 진짜.
1: 근데 그럴 때 네. 외향인을 한 명 옆에다 달고 다니면 좋아요.
0: 달고 다니면.
1: 그러면은 제가 헛소리를 하면 그 이제
0: 커버가 돼.
1: 외향인이
0: 절로 가.
1: 받아줘요. 그러면은 이제
0: 리액션 부자들.
1: 특히 ENTP 네. 데리고 다니면 너무 좋아요.
0: ENTP가 그 좋아요. ENTP세요? 말 안 하시고 네 마이크 말 하셔도 됩니다. 아, 오늘은 약간 참신한 모드 네, 좋습니다. 자, 아무튼
1: 무리수를 잘 받아줘요 ENTP들이.
0: 그래요? 아, ENTP 제가 사실 무서워하는 게 좀 ENTP이긴 한데
1: 친하게는 지내면 안 돼요.
0: 친하게는 약간 거리를 두면서 같이 다녀라.
1: 네, 맞아요.
0: 이런 느낌. 약간 네. 달고 다녀라 키링처럼.
1: 맞아요. 왜냐면 ENTP은 최악의 1등이라도 네. 1등이 좋아요, ENTP.
0: 아, 최악의 1등이. 그런 것 같아요. 저 안심시켜드렸고요. 네. 아, 이제 오케이 했고요. 자, 오늘 또, K-Play DMB 오늘 또 두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네, 만나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예, 그 꺄르르 꺄르르 리액션 예, 게스트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1: 두구두구.
0: 저희 방송은요, 다 같이 놀자, 재밌게, 신나게 노는 방송이에요. 그냥 편하게 오셔서 들으시고, 얘기하시고, 놀다가 가시면 되고요. 저희 방송 유명해지면, 또 보이는 라디오도, 그리고 이제 유명한 또, 저희 또, 오늘 또 게스트로 오신, 예, 그, 이름 뭐라고 하셨죠?
2: 제시카.
0: 아, 제시카가 또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죠?
2: 그쵸.
0: 김제시카, 이제시카, 한제시카, 독고제시카. 뭐 이런, 여러 제시카가 있기 때문에, 예, 뭐 편하게, 굳이, 아, 내가 아는 제시카 언니인데, 제시카 누나인데 하면서 문자 보내지 마시고요. 예.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의 소소한 모든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언젠가는 또 이제 또 저분이 또 아미시거든요. 그 BTS 아미. 네. 님이요님.
2: 그쵸.
0: 네, 네. 이제... 언젠가는 또 저희 방송이 또 유명해져서 누가 제일 좋으세요?
2: 아, 저는 일편단심 정국이입니다.
0: 정국 씨가 여기 와가지고 딱 그 제시카님과 마주보고.
2: 아, 저는 네. 이제 기절해서 야. 이제 대화를 못하는 거예요.
0: 그러면 저쪽 밖에서 이제 유리창으로 보시는
2: 거예요. 안 됩니다.
0: 그런 날이 오기를 네, 간절히 기원하면서 친구, 누나, 동생, 이모 다 소개시켜주세요. 저희 방송이 좀 유명해져야 이제 저희가 BTS 전국에게 도달하고, 저 지금 뭐 이따가 한번 네, 시간을 내시면 그 음성편지 전국에게.
2: 세상에.
0: 네, 남기는 코너 또 스페셜 중에 스페셜. 저희 코너 또 준비한 게 되게 많아요. 뭐 소개팅도 있고요. 주변에 그 외로우신 여자분 계시면 또 목소리 예쁘시고 이런 분 있으면 이제 여기 오시면은 저희가 이제 소개팅을 또 준비를
2: 자기 PR 타임.
0: PR 타임 해가지고 아, 이제 좋습니다. 전에도 한번 했었거든요. 저희가
2: 아, 잘 됐나요?
0: 잘 됐어요.
2: 아.
0: 전화가 다섯 명이 와가지고 그분들끼리 막 이렇게 배틀하고 나중에는 뭐 이렇게. 한 명과 매칭이 돼서.
1: 잠시만요. 네. 소개팅인데 배틀을 한다고요?
0: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이제 많이 연락이 오니까.
2: 네. 좋은데요?
0: 네. 그런 느낌.
1: 지금 네. 여성분이랑.
0: 배틀? 그것도 나쁘지 않아.
1: 배틀을 했다는 줄 알고.
0: 그 약간... 그림이 더 예쁘긴 한데.
2: 라디오의 순기능.
0: 그렇죠. 네. 제시카님, 저는 지민 팬이에요라고 꼬북침님이 올렸습니다. 예. 네.
2: 감사합니다.
0: 네. 코코몽님이 술 마시고 노래방 가면 낯가리는 거 좀 풀리지 않나요? 그쵸. 노래방 가면 좀 어두우니까, 아무래도. 근데 이제 낯가리는 거 안 풀릴 거예요. 서로 이제 TV 보면서 노래방 부르지 않을까. 예. 네.
2: 아니요. 술 마시면은 풀리는데, 네. 이제 갑자기 어색해질 때가 이제 다 끝나고 불 켜지면.
0: 아, 이제 집에 갈 시간에.
2: 다시 이제. 네,
0: 빨리 화장실로 돌아가.
2: 내향형으로 돌아가는.
0: 예. 네, 돌아가죠. 저도 좀 정말 친한 사람들이랑 부르는 선곡이랑, 처음 본 사람이랑 그 신청하는 선곡이 또 따로 돼 있지 않나요?
2: 아, 그렇죠? 매우.
0: 그리고 이게 첫 선곡이 굉장히 중요해요.
2: 맞아요.
0: 첫 선곡을 누가 쳐지는 걸 했어. 근데 못 불러. 이런 또 느낌도 있고.
2: 그럴 때 티내면 네. 안 됩니다.
0: 그러니까.
2: 절대.
0: 이 노래방 책 보는 척. 이렇게.
2: 아, 그럼요. 네. 박수 쳐주고 탬버린 흔들어주며.
0: 아, 나왔다. 네. 제가 저분이랑 노래방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2: 아, 네.
0: BTS 춤도 다 추고, 근데 저희 친구들도 BTS 춤 다 추고 이런 친구들이 있어서 아, 언젠가 한번 이제 라이브로 배틀
2: 도전하십시오.
0: 좋은 것 같습니다.
1: 저는 약간 아이라서 그런지 네. 이런 노래방 얘기 들으면은 처음부터 노래를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국룰로 정해서 뭐 나라를 빛낸 뭐 100명의 위인제 이런
0: 네?
1: 식으로.
0: 그거 맞아요?
1: 아니, 시장을 네. 좀 낮게 깔고 가야 이제 그 뒤에 이제
0: 레벨 1단계부터
1: 에,
0: 해가지고
1: 에.
0: 아, 그런 걸 정해줬으면
1: 좀 해줬으면
0: 좋겠다.
1: 좋겠어요. 그러면은 부담 없이
0: 괜찮을 것
1: 같은데.
0: 같아요. 네, 그런 약간 모임을 한번 저희가 나중에 한번 만들어서
1: 그 노래 부르는 거예요?
0: 정모 때는 레벨 1 몇 분부터 그 1부에는 레벨 1만 하고 2부에는 이제 발라드 타임. 3부는 이제 BTS 어떻게 메들리 갈까요?
2: 아, 가능합니다.
0: 알겠습니다.
1: 이거 점수제도 네. 해가지고.
0: 점수제도요?
1: 레벨을 못 맞춰서 다 과반수에서 이제 레벨 못 맞추면.
0: 땡? 바로?
1: 퇴장하기 약간 이런 거예요?
0: 퇴장하기요? 거의 뭐 배틀그라운드인데요, 노래방을?
1: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한 이제 좀 6명, 10명 이렇게 모아서 하면은.
0: 여러분 들으셨죠? 아무튼 저희 방송 이렇게 유명해지면 이런저런 재밌는 배틀 그런 것들 많이 할 거니까 여러분도 많이 서포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이분이 사실 굉장히 또 그러니까 둘이나 세 명 정도 있으면은 굉장히 활발하신 분인데 아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항상 깜짝 놀라요. 들을 때마다. 그래서 이따가 한번 속속들이 파헤쳐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끼가 굉장히 많아요. 예, 갑자기 막 노래 부르시고 일본 노래 막 부르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1: 아주 국적을 네. 잘 안 가려요. 중국 노래도 부르고요. 네. 네. 가끔씩은 이제 러시아 노래도 녹음해요.
0: 러시아 노래요? 네. 뭐 벨기에 이런 노래 가능한가요?
1: 거기까지는 너무 깊긴 한데.
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떻게 이거 이길 수 있나요?
2: 라스푸틴은
0: 라스푸틴 오케이 오케이 인정 인정 좋습니다. 얼마 전 친한 친구가 카톡으로 나 너무 우울해서 퇴근길에 맛있는 빵을 잔뜩 샀어라고 하길래 제가 진심을 담아서 무슨 빵 샀어? 크림빵, 소금빵이라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친구가 갑자기 삐져서 단단만 하더라고요. 그 후에 이제 빵 질문이 많이 유명하더라고요. F와 T 질문. 그게 이제 나 우울한데 빵 샀어라고 했을 때 나오는 이제 질문들 굉장히 유명했었잖아요. 예. 본인은 뭐 무슨 빵 샀어 하겠죠? 아무래도?
2: 저는 확신에 네. 아닙니다.
0: 나 아니에요?
2: 저는 네. 생각보다 T와 F가 완벽히 반반으로 이루어진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는
0: 뭘, 대답이 뭐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2: 저는 무슨 빵? 근데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0: 같이 하이브리드로 이미 학습이 된 거 아닌가요? 이게 유명해져서?
2: 아, 그렇기도 한데 저는 이제 한데? 주위 친구들에게 네. 네. 좀 검증이 된 아하. T반, F반.
0: 오, 그런 게 좀 좋긴 해요. T반, 네. F반.
1: 부럽다. 네. 네.
0: 어떻게?
1: 저는 사실 네. 이 질문을 실제로 들어본 적이 있어요.
0: 오호.
1: 제가 이런 소셜을 잘 안 읽어서 몰랐는데 친구 한 명이 이제 나 우울해서 빵 샀어. 이 얘기를 하는데 그걸 듣고 너는 먹으면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구나. 티거든요.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서 빵을 샀구나. 잘했네. 집에 가.
0: 아, 그런 거구나. 뒤에는 또 그런. 저는 우울할 때 제가 들었을 때 효과가 있었던 그 뭐라고 하죠? 그걸 풀어주는 그 멘트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제가 이 사람한테 깨지고 온 거라서 너무 속상해가지고 이러고 있을 때 상욕을 해주는 거예요, 전화로. 근데 그 상욕을 해주니까, 그 정도는 아닌데. 느낌이 들면서 약간 위로가 되는 느낌.
2: 그쵸.
1: 오히려 나한테 네. 그 슬픔을 준 상대방을 걱정하게 되는 그런 상욕.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 그 정도는 아닌데.
0: 좀, 예, 네, 진정해. 야, 그 정도, 이런 느낌.
1: 거기까지. 네,
0: 근데 그게 또 힘이 되더라고요.
2: 아, 그럼요.
0: 네, 그러니까 내 친구가 내일을 자기처럼 걱정해주고
2: 그런 거는 네. 일을 해결해달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약간 하소연의 그 목적이 좀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걸 듣는 사람도 스트레스 받으면서 해주기보다는 그냥 같이 욕 파티 한번 하자
0: 욕 파티 맞아요
2: 하고 그냥 스트레스를 푸는 느낌으로 같이 해주면 뭐 듣는 사람도 카타르시스고 하는 사람도 욕을 하니까 카타르시스.
0: 방금 약간 멘트를 하시면서 이빨을 이렇게 훤히 드러내셨는데 좀 욕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2: 아 여기서 그럴 순 없죠.
0: 그렇죠, 그렇죠, 좋습니다. 아니 저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 저는 이게 좀 되게 많이 먹혔어요. 맛있는 거 드세요.
2: 아 그럼요.
0: 이 얘기가 왜 이게 위로가 되지? 왜냐면 맛있는 거 드세요 할 때 맛있는 걸 이제 생각을 하게 되니까 기분이 좀 풀리는 게 없잖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난 티구나 이런 느낌?
1: 잠시만요. 네. 이거 네. 지금 듣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서 지금 MBTI F의 여자친구를 가지신 남성분들 네. 여자친구가 MBTI가 F다 이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여자친구한테
0: 어떻게요? 욕해주고
1: 맛있는 거 사주고 그리고 여러분은
0: F한테 이렇게 하라고요?
1: 네 MBTI
0: 저 T인데?
1: F 그거는 네,
0: 그거는 지금
2: 여자분이 아니시잖아요.
1: 여자분이 아니시잖아요.
0: 여자한테 이렇게 해주면 된다.
2: 네, 그렇죠.
0: 오늘도 예, 오늘도 이제 연애를 글로 배우는 K플레이 DMB고요.
2: 언젠간.
0: 네.
2: 다들 언젠간.
0: 기약이 없어. 계획적인 남자친구와 즉흥적인 여자친구, 그러니까 J와 P예요. 여행을 갔습니다. 남친은 렌터카, 숙소, 맛집, 동선까지 엑셀로 다 짜왔는데. 여친이 공항 내리자마자 우와 날씨 너무 좋다 우리 바다 먼저 갈까 숙소방 반대 방향이지만 어때? 라고 하면서 지도를 엎어버렸어요. 결국 그날 일정은 다 꼬이고 남친은 뒤통수가 짜릿했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여행을 또 이제 여자친구랑 가는 거니까 좀 어느 정도 맞춰주고 그 다음에 본인이 꼭 보고 싶었던 거는 뭐 일단은 뭐 좀 더 신났던 마음을 좀 가라앉혀주고 그 다음에 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2: 신났던 마음을 가라앉혀주는 네. 것이 여행이 네. 여행일까요?
0: 아니고요. 오늘 말 좀 조심하게 되네. 네네. 그런
1: 여기 여성 두 분이 있어서 네. 오늘 굉장히
0: 오늘
1: 날카로워요.
0: 예예. 예. 그렇습니다. 예, 제이 분들한테 이제 또 계획 틀어지는 게 또 사실 어떤 분들은 재난 영화 수준이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되게 굵직하게 짜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 한 네다섯 명 뭐 세네 명 가면은 내가 정말 가고 싶은 랜드마크 한 곳 정도 하루에 그리고 그거는 하자. 나머지는 뭐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편하게 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여행 가는?
2: 저는 대부분 네. 성향이 P이기는 한데
0: P.
2: 근데 계획이 아예 없다기보다는 큰 돈 들여 가는 여행에는 기본적으로 하루하루 크게 어디는 가야겠다라는 옵션을 정해놔요.
0: 아.
2: 그리고 뭐 비가 올 수도 있고
0: 그런 거 좋다.
2: 늦게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제이들은 아 그것도 정해놔야지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옵션을
0: 유동적으로.
2: 여러 개를 둬서 뭐 바깥에서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할 수 있는 것 여러 개를 정해두고 그 안에서 약간 그날의 기분에 따라 정할
0: 좋아요.
2: 수 있도록
0: 그러니까 굵직한 거 하나만 뭐 한두 개만 해놓으면은 사실 나머지는
2: 그쵸.
0: 유동적으로 해도 나쁘지 않으니까 예, 네, 그 맞아요. 근데 은근히 좀 제이 성향이 좀 있는 느낌이 들어요. 하이브리드 진짜.
2: 하이브리드 인간 하이브리드. 네. MBTI는 저에게
0: 제가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뭐 N과 S 왔다 갔다 걸 수 있고 맞아요?
2: 아니요, 저는 극 N입니다.
0: 극 N, 오케이. 그리고 뭐 T와 J.
2: T와 J는
0: T와 F?
2: T와 F는
0: 반반?
2: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고 있고 네. 웃으셨어요?
0: 아니요.
2: 웃어?
0: 아니, 목에 뭐가 껴가지고
2: 아 네. 그렇군요.
0: 그렇습니다. 네. 근데 E는 무조건인 것 같아요.
2: 아 정말요? 네. 전혀 T가 안 날 텐데
0: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1: 저도 저 말은 네. 조금 지금 네. 전혀 T가 안 난다는 말은
0: 데이트를 하고 집에 가는 길에 저는 오늘 에너지를 다 써서 차 안에서 조용히 창밖을 보면서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남친은 차 시동을 걸자마자 오늘 진짜 재밌었지? 근데 아까 카페에서 옆 테이블 사람이 좀 웃기지 않았어? 저녁엔 뭐 먹을까? 내일은 뭐하지? 1초도 안 쉬고 라디오처럼 오디오를 채우더라고요. 남친 머리 위에 충전 중 99% 불이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약간 그 산만한 안 좋게 얘기하면 산만하고 뭔가 궁금증이 많은 사람들이 종종 많잖아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 사람 얘기도 들어야 되고 이 사람도 얼굴 봐야 되고 이런 느낌이 있었을 때 굉장히 옆에서 기가 빨리면서 힘들어할 수 있어요. 본인 얘기인가요? 친구 얘기인가요? 남 얘기인가요?
2: 저는 네. 제 얘기라고 할 수 있죠.
0: 아 그래요? 좀 그런 비슷한.
2: 저는 궁금한 게 있으면 잘 못 참고.
0: ENTP가 좀 그렇대요.
2: 바로바로 좀 찾아봐야 되고
0: 골든 리트리버
2: 네, 좀 화가 많은 골든 리트리버
0: 화가 많은 우렁이님은 어떠신 타입이세요?
1: 저는 주변에 엔팁을 네. 제가 엔팁 자석이에요 사실
0: 자석 엔팁을 끌어당기는 그래서 둘이 오늘 만났구나
1: 약간 엔팁이
0: 저 지금 난리 났거든요
1: 엔팁이 저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약간 옆에서 길을 빨리는 그런 역할인데
0: 맞아요
1: 근데 그래도 저 사람이 궁금해하면은 힘들어도 네. 계속 대답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질문 지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답답한 걸 못 참으니까 이건 이거고 저건 이거고 저건 저거야 다 알려주고 그러다 보면 이제 집에 가면은 정말 TV 소리도 듣기 싫더라고요.
0: 저번에 뵀는데 그 이제 소수 있을 때는 말 참 잘하세요 이분이.
1: 맞아.
0: 막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막 난리 나는데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전 독서실인 줄 알았다니까요.
1: 왜냐, 굳이 내가 나서지 않아도 거기에
0: 많아.
1: 있는 이들이 이미 그 현장을 불태우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아이들은 그냥 저기 구석에서 약간 관람만 하면 되는 그런.
0: 제가 다음 달에 해외여행을 가는데 침대에 누울 때마다 상상의 나래가 펼쳐집니다. 비행기가 태평양 한가운데에 추락하면 난 구명조끼를 어떻게 입지? 혹은 무인도에 표류하면 불은 어떻게 피우지? 칼 한 잔. 피곤한데? 이런 고민을 하느라고 밤을 지새웠어요. 친구한테 말했더니 진짜 피곤하게 산다고 놀리네요. 되게 걱정이 많으신.
1: 저분 N인가 봐요.
0: N은 맞는데, 저도 N인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서.
1: 전 좀 그래요.
0: 진짜요?
1: 저는 맨날 잠들기 전에. 전날 예를 들어서 뭐 좀비물을 봤어요. 한참 좀비물에 꽂혔을 때 매일 보고 잤거든요.
0: 꽂혔을 때는 그럴 수 있지. 네.
1: 근데 이제 아 만약에 좀비 나오면 우리 집 개는 어떡하지? 짖으면 걸릴 텐데 어떡하지?
0: 되게 현실적인 또 나름.
1: 그래도. 입을 테이프로 막으면 이거 동물학대인데 근데 그땐 동물학대가 아닌가?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아닌가?
0: 거의 상상에 진짜 날에서 거의 우주까지 간 느낌인데.
1: 네, 약간 네. 저는 조금 그렇고. 이제 S들한테는 이게 이제 들으면은 쟤 또 저러네. 만약에 좀 그만해라.
0: 만약에라는 거를 유독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3: 아, 좋아해요.
0: 좋아해요.
3: 저도 극 N이라. 근데 제가 네. 만약에를 어디서 제일 잘 써먹냐면 이제 술자리에서 그게 N이든 S든 우선 화두를 던져놓으면 그 주제로 1시간에서 2시간은 서로 토론하고 싸우기 때문에 굉장히 이 N들의 상상력이 그래도 쓰임이 있는 곳이 있다.
0: 최근에 N 그 던진 거는 어떤 주제였나요?
3: 글쎄요.
0: 제가 본 그 뭐 소셜미디어에서 본 것들은 그 남자친구한테 내가 바퀴벌레가 되면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질문을 좀 많이 던지는 걸 봤거든요. 와, 저거 대답하기 되게 피곤하겠다.
3: 밟아서 버려야죠.
0: 그렇게 이제 하면은 하는 친구들은 또 이제 삐져가지고 여자친구니까. 그런 또 네, 그런 게
1: 있어요. NF냐 NT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요.
0: 그걸 또 맞춤형으로.
1: 네, 맞춤형으로 NT들은 보통 어떻게 버리고 다음 생을 기대해야지라고 하고 NF들은 키워줄 거라고 한대요.
0: 아, 만약에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1: 저요?
0: 밟아 죽이면.
1: 아, 저는 근데 세스코 부를 것 같아요. 한 마리가 있다는 건 여러 마리가 있는 거잖아요.
0: 본인이 이제 바퀴벌레.
1: 아, 제가 바퀴벌레예요? 네.
0: 그래서 이제 남자친구가 밟았어요.
1: 오, 어쩔 수 없죠.
0: 그래도.
3: 네. 남자친구가 납득하는. 나를, 바퀴벌레인데 나를 밟았다? 그럼 어서 그 집 주위에 알을 많이 낳아야지.
1: 오,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0: 죽기 전에.
3: 복수.
1: 내 유산을 마요. 남기겠다.
0: 유산.
1: 너는 해충 박멸업체를 부르지 않고서야 날 네. 제거할 수 없다.
0: 그렇군요. 역시 여러분들은 쉽지 않은 K 플레이 DMB 듣고 계십니다. 네. 회사에서 상사에게 말도 안 되는 지적을 받고 억울해서 남친 앞에서 펑펑 울었어요. 뭐 이런 일 종종 있죠. 남친은 또 이제 최고의 또 베스트 프렌드니까 남친이 눈물을 닦아주면서 따뜻한 말을 해줄 줄 알았는데 아주 냉철하게. 근데 냉정하게 보면 상사 말이 맞는 거 아니야? 자기가 일정을 늦게 넘겨준 게 근본적인 원인인 것 같아 라고 이제 팩폭을 하더라고요. 아, 눈물이 쏙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제가 실드를 쳐드릴 수가 없네요. 또 이제 그 삼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뭐 남자친구니까 네. 아무래도 좀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면 네, 좋지 않을까.
3: 방금 퇴근하고 여기 앉아있는데 네. 너무 화가 나네요.
1: 제 남자친구, 이 세상 모든 네. 남자친구분들에게 제가 꼭 하고 싶은
0: 말,
1: 말씀이
0: 중요하다.
1: 있는데요. 네. 여러분, 무조건 여자친구에게는 네. 무조건적인 사랑과 공감과 그냥 그런 것만 하세요.
0: 공감과 그런 것만.
1: 공감과 사랑만 하세요.
0: 알겠습니다.
1: 이 말이 다 맞다고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은 평화로운 연애를 계속 이어나가실 수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들으셨죠? 여러분들 오늘도 연애를 글로 배우는 K-Play DMB 함께 하고 계시고요.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허츠 투 허츠. 어제 이거, 아, 여기 그렇게 써있어요. 하츠 투 하츠라고. 이거 어제 들은 거라서 이건 틀기 그렇고요. 뉴진스의 디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3: 좋습니다.

하루도 안 돼서 올라오는 많은 핫 이슈들이 많습니다. 해서 핫 이슈들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립니다. 하루만의 핫 이슈. 자, 청취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스마트 화면 속에서 가장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는 실시간 화제작들을 탈탈탈탈 털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스레드에 그리고 뉴스에 그리고 로컬에 뜬 핫한 소식들입니다. 버지니아 축구 코치 사기 사건,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아메드 모하메드라는 유소년 축구 코치가 이탈리아 등으로 가는 축구 캠프를 보내주겠다면서 학부모들을 속였습니다. 처음엔 피해자가 13명, 약 6만 달러인 줄 알았는데 소식이 알려진 후 피해 가정이 더 늘어 현재는 17가구 이상 총 7만 달러가 넘는 규모의 사기 행각으로 밝혀져서 대서특필 중입니다. 버크 지역 쓰레기 수수료 면제. 지난 6월 22일에 버크 지역에 국지성 강력 돌풍이 불어서 나무가 뽑히고 집들이 부서지는 피해가 엄청났습니다. 정부 지원 기준에는 아주 미세하게 못 미쳤지만 어제 페어팩스 카운티 감독위원회가 만장일치로 피해 주민 구제책을 통과시켰습니다. 2026년도 월드컵 준결승 잉글랜드 아르헨티나가 오늘 열렸습니다. 캐나다 북부와 미네소타에서 발생한 100여 개의 대형 산불 연기가 바람을 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수요일 뉴욕과 미 동부를 거쳐서 목요일 한낮에는 우리 DMV 지역까지 강한 연기 영향권에 접어들 전망이라 대기질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리치몬드 더 브로드베리 오늘 밤 이무라기 전설 실버스테인 앤 스토리 오브 더 이어 합동 공연이 있습니다. 공연장 홈페이지인 더 브로드베리.com에서 예매 현황을 보실 수 있는데요. 브리스톨에서 공연을 하니 많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힙합 R&B 거물들이 만남 니오와 에이콘의 초대형 합동 라이브가 브리스토 버지니아 지필 룹 라이브 콘서트홀에서 열립니다. 티켓마스터에서 두 아티스트 이름을 검색하시면 예매 페이지로 바로 연결됩니다. 대자연 속 야외 오케스트라 윈터그린 뮤직 페스티벌 축제 공식 사이트인 wintergreenmusic.org에서 7월 26일까지 클래식 힐링을 하니까 야외 돗자리에서 예매가 가능합니다.

0: 휘즈 디즈. 휘즈 디즈 코너는요, 여러분과 하는 퀴즈 프로그램입니다. 음악보다 더 드라마틱한 그들의 인생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듣고요, 누구인지 맞춰보세요. 정답을 가장 빨리 보내주시는 분. 네. 황금기 귀 한 분께는 제가 오늘 쏘는 또 기프트카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가수는 누굴까요? 프리스티스. 오늘 프리스티스의 주인공, 지금은 화려한 무대 위의 제왕이자 두 아이의 아빠지만 사실 그 시작은 아주 작았습니다. 아버지는 비를 갚으러 타지로 떠나셨고요. 어린 그는 홀로 남겨진 텅 빈 집에서 며칠을 굶어야 했습니다. 연습생 시절에 그는 너무 배가 고파서 편의점 폐기 음식으로 하루를 버티곤 했죠. 어느 날 단 한 명의 심사위원 앞에서도 춤을 춰야 하는 그에게 돌아온 말은 춤은 좋은데 눈빛이 마음에 안 들어 혹은 너는 안 돼 라는 차가운 거절이었습니다. 20번이 넘는 오디션 탈락.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 이 남자의 인생 여러분들은 짐작하시나요? 어떠세요? 두 분? 누군지 알 것 같아요.
1: 연습생이라고 하니까 뭐 네. 아이돌?
0: 아이돌?
1: 글쎄요. 저는 듣는데도 너무 서사가 길어서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서사를 가진 사람이 있었나?
0: 이 남자의 인생 여러분들 짐작하시나요? 하찮지만 현실적인 힌트 세 가지를 드립니다. 이분이 데뷔 전 연습생에서 춤 연습을 얼마나 했는지 무릎에 굳은살이 박혀서 나중엔 감각이 없어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연습실에 있던 바나나 하나를 서로 먹겠다고 눈치싸움 하던 시절이 있었죠. 멤버들이랑. 데뷔 초에 그는 쌍꺼풀 없는 눈 때문에 당시 제작자들에게 가수하기는 힘들겠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콤플렉스를 당당한 트레이드마크로 바꿔버렸죠. 지금 이 눈빛 하나로 전 세계 팬들을 홀리고 있습니다.
1: 아, 왠지 알 것 같아요.
0: 자, 뭐죠? 누구죠?
1: 사실 제가 아는 무쌍이 네. 한 명밖에 없어요, 아이돌 중에서.
2: 누구요?
1: 에이티즈의 최성.
0: 아, 요즘에.
1: 아, 요즘?
2: 저는 왠지 옛날 가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0: 네네네. 지금

0: 벌써 지금 정답이 나왔는데 채팅창에는.
1: 어, 그래요? 네. 그래요?
0: 어, 마지막 힌트는 한번 드릴게요. 이분 얼마 전까지도 예능에서 아주 엉뚱하고 귀여운 모습으로 신드롬을 일으켰는데 그의 대표곡 하나는 여름만 되면 어김없이 차 안에서 울려 퍼지는 그 노래입니다. 네, 노래를 그러면 틀어드릴게요. 자, 정답은?
2: 태양을 피하고 싶어.
0: 맞습니다.
1: 어, 비하려고 했는데 그냥 말할
0: 맞습니다. 20번의 실패를 딛고 일어나 대한민국을 넘어 할리우드까지 진출했던 그 열정. 오늘 퇴근길 여러분들도 BC 음악을 들으면서 오늘 하루 쌓인 피로 다 피해버리길 바라겠습니다. 정답 맞추신 우리 꼬북칠님에게 기프트카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후!

0: 기사님의 아주 무서운 오해.
1: 안녕하세요. 얼마 전 야근을 마치고 영혼이 가출한 상태로 택시를 탔다가 졸지에 조폭 두목이 되어버린 청년입니다. 그날 기사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그날은 일주일 내내 야근을 하고 금요일 밤 11시가 넘어서야 퇴근하는 길이었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이고 머리는 완전히 멍한 상태였죠. 겨우 택시를 잡아서 뒷자리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0: 기사님, 아, 신림역으로 가주세요.
2: 네, 손님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 편하게 가세요.
1: 출발하고 얼마 뒤 어머니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는 시골 할머니 댁에서 직접 키운 시닭을 한 마리 잡아오셨다며 내일 몸보신 시켜줄 테니 어떻게 요리해 줄지 물으셨죠. 저는 피곤했던 나머지 눈을 감은 채 극도의 저음과 음산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0: 엄마, 나 지금 택시야. 힘들어 죽겠어.
1: 아이고, 아들, 고생하네. 그나저나 할머니가 보내주신 닭백숙 해줄까? 도리탕 해줄까?
0: 그냥 목을 확 비틀어서 뜨거운 물에 푹 삶아버려.
1: 순간 택시가 킥 하고 살짝 흔들렸습니다. 눈을 슬며시 떠보니 백미러로 나를 쳐다보는 기사님의 동공이 지진난 것처럼 흔들리고 있더군요. 하지만 저는 너무 졸려서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어서 뼈는 어떻게 처리할까 하고 물으셨고 저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리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0: 뼈는 고양이들이 파헤치지 못하게 깊숙한 곳에 묻어서 안 보이게 처리해줘.
1: 오니야, 푹 자고 내일 오거라. 전화를 끊고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려는데 차 안의 공기가 급격하게 차가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슬쩍 앞을 보니 기사님이 두 손으로 핸들을 꽉 쥐고 온몸을 미세하게 떨고 계시더군요. 에어컨은 빵빵하게 틀어져 있는데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그때 제 가방 안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친한 친구 녀석이 술 한잔하자고 전화가 온 거였습니다.
0: 왜?
1: 야, 너 퇴근했냐? 신림역 근처 투돌이에서 한잔할 건데, 올래?
0: 아, 안 돼. 오늘 한놈 확실하게 묻어버려야 끝날 것 같아. 당뇨리 먹고 푹 자겠다는 뜻이죠.
1: 에이, 아쉽네. 그럼 주말 잘 보내라.
0: 아, 너무 피곤해. 작업 끝나면 연락할게.
1: 전화를 끊자마자 기사님이 갑자기 흐느끼는 듯한 목소리로 백미러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2: 저기 손님.
0: 네? 왜요?
2: 저희 집 진짜 고등학교 다니는 딸내미랑 초등학생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집사람은요, 몸이 좀 편찮고요. 저 진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어요.
0: 왜 그러시지? 힘내세요.
2: 진짜 살려주세요. 진짜 저 아무것도 못 들었어요. 저는 오늘 손님 얼굴도 기억이 안 나요.
1: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든 저는 앞좌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사님은 이미 파랗게 질린 얼굴로 당장이라도 차에서 뛰어내릴 기세였습니다.
0: 기사님, 그게 아니라요. 방금 전화는 닭요리 얘기였는데요.
2: 네? 닭이요?
0: 네, 할머니가 시닭을 보내주셔가지고 엄마가 요리 어떻게 할지 물어봐가지고 백숙 하려고 목 비틀어서 삶으려고 한 거예요.
2: 아니 그럼 그 깊숙이 묻으라는 건
0: 닭뼈죠, 닭뼈. 고양이들이 쓰레기 봉투 뜯을까봐 깊이 묻어두라고 한 겁니다.
1: 기사님은 그제야 차를 갓길에 세우시더니 핸들에 머리를 묶고 나 진짜 오늘 내 인생 종치는 줄 알았네 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날 기사님을 너무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며 택시비도 한사코 안 받으시려 했습니다. 결국 제가 억지로 조수석에 택시비를 쑤셔 넣고 내렸는데 내리는 순간까지 기사님이 저에게 폴더 인사를 하며 말씀하시더군요.
2: 내일 닭꼭 맛있게 삶아주시오, 형님!
1: 기사님, 저 조폭 아니고요. 그냥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그날 본의 아니게 수명 단축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0: 자, 오늘 게스트분 우렁이님 그리고 제시카님 모셨습니다. 예. 예. 예. 아, 지금까지 방송한 것 중에 텐션이 장난 아닌 그런 분위기예요. 너무 좋습니다. 아, 한 분 한 분 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우렁이님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우렁입니다.
0: 네, 제시카님 안녕하세요. 예, 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사인데요. 예, 답변을 잘못 묻어서. 네, 한번 인사만 해주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제시카입니다. 만나서 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 사실 오셔가지고 방청만 하시기로 했는데, 좀 그래도 좀 많이 신나셨었나봐요.
2: 아, 네. 네.
1: 기분이 좋으신 거죠.
0: 네. 네. 네. 네. 오늘 또 혼신을 다해서 또 연기를 또 해주셨던 두 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요, 우렁이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렁이님은 왁부볼 슬라임 슬랑이를 즐겨보고 계시고요. 유튜브로.
1: 네, 맞습니다. 알고리즘.
0: 요즘에는 친구들이 만나면은 이제 MBTI 물어보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유튜브 알고리즘 교환.
1: 아. 네.
0: 제시카님은 어떤 유튜브 알고리즘이 있는지.
2: 저는 굉장히 다양한 유튜브를 다양하게, 봅니다. 네.
0: 예를 들어 세 가지만 딱 얘기하시면.
2: 세 가지. 네. 저도, 저 랜덤깡.
0: 랜덤깡? 네. 그런 거 재밌어요?
2: 포켓몬, 카드깡.
0: 요즘에, 저는 몰랐는데 요즘에 좀 약간 뭔가 젠지의 놀이문화인 것 같긴 한데 그 포켓몬 카드 하나에 막 몇천불 하고
2: 그렇죠.
0: 저는 이게 새로운 세상인가 싶기도 하고
2: 그것도 일종의 뭐 도파민이죠. 네.
1: 맞지 맞지.
0: 요즘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 깡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인기가 많아졌어요. 네.
1: 저는 원래 포켓몬에 사실 관심이 없었거든요.
0: 네.
1: 그런데 이제 알고리즘을 그 포켓몬에 지배당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아까 말했던 그 ENTP 그 네. 친구 있죠.
0: 아하, 포켓몬 좋아하시는 분들 엄청 좋아하시더라고 진짜.
1: 네, 그 친구 네. 때문에 이제 저도 그 포켓몬 카드에 관심을 조금씩 갖게 됐는데.
0: 그 관심이 이제 가져지면 어느 정도 이제 되는 거예요?
1: 어느 정도 되냐면은 네, 네. 가끔 이제 카드깡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막 300만 원짜리 카드 뽑았다.
0: 아, 그니까 이게 이 조그만 카드가 어떻게 300만 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거래가 되는 건가요? 그걸로 뭘 게임을 하나요?
2: 그거를 이제. 네, 네. 그 카드 깡을 하는 세계에서 네. 그거를 이제 검증받는 곳이 있어요. 돈을 내면.
0: 아, 검증.
2: 그러면 네. 그 카드의 상태나 카드가 얼마나 그러니까. 희귀한지에 따라서 네. 네. 감정을 매겨서 보내줍니다. 그러면은
0: 너무 신기한 것
2: 그
0: 같아.
2: 검증된 카드는 이제 본격적으로 팔릴 수가 있죠.
0: 아.
2: 하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300만 원이든 3천만 원이든 팔아야 돈이다.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값어치가 높은 건 뭐 그거 왜 사는 걸까요?
2: 이제 다수가 함께 뭐에 미쳐 있다면 그것은 시세로 변환이 되고
0: 아하.
2: 시세가 나온다면 이제 장사가 이루어진다.
0: 세계는 좀 신기한 것 같아요.
1: 수요가 있으니까 네. 공급이 있다.
2: 아, 그렇죠. 그래서 좋아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네. 항상 돈이 모여 있다.
0: 진짜 그 맞습니다. 옛날에는 뭐 라부부 그리고 뭐
2: 그쵸.
0: 전에는 뭐 그 리셀을 해가지고 뭐 신발 같은 거는 막 비싸게 많이 팔린 거는 좀 봤는데
2: 네. 원리 자체는 비슷한 것 같아요. 신발이든 뭐 라부부 네. 깡이든 네. 다 이렇게 사서 까서 운을 점치는
0: 맞아요.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 그런 운이 없었는데 19땡땡 그 술집에서 앞에 그 크라머신 그 뭐야 크레인 뭐 인형 뽑기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 원래 잘 안 되거든요.
1: 근데
0: 거기는 좀 잘 돼가지고 인형을 10개 정도 뽑으니까 이 도파민이 막 미친 듯이 그 뿜어져 나오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2: 그거는 운빨과 네. 그 사장님의 어떤 조작이 네. 갑자기 이루어져야.
0: 아 근데 그거는 이제 사람들 다 많이 뽑아가지고 엄청.
2: 그렇죠.
0: 네. 그래서 좀 인형을 좀 값진 인형을 많이 뽑았다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1: 좋습니다.
0: 자, 그리고 이제 좋아하는 과자나 간식이 아름다운 디저트라고 했는데
1: 네.
0: 뭐, 디저트가 아름다워야 돼요, 보기?
1: 그러니까 이제 되는? 저는 사실은 네, 네. 단 거를 선호하지 네. 않아요. 선호하지 않지만 여자들은 보통 그렇거든요. 디저트를 봤을 때 디저트에 올라간 설탕 공예품 먹는 여자 있어요? 없어요.
0: 설탕 공예품이요?
1: 네, 설탕으로 만든 인형 아니면 뭐 그 이제
0: 안 먹어요?
1: 사탕 공예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먹지 않아요. 눈으로 봐요. 보통 좀 이게 이 디저트 봤을 때 정말 골저스하다.
0: 골저스.
1: 이거 정말 완벽하다. 이 파르페 정말 예쁘다. 사실 그런 파르페 먹으면은 휘핑크림 맛밖에 안 나가지고 굉장히 느끼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눈으로 먹을 수 있는 디저트를 선호하고요.
0: 신기하다.
1: 네. 이제 남는 거는 네. 먹고 한 입 먹고 남은 거는 방금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저희 그 ENTP 친구 그 친구의
0: 나머지 주는구나 이렇게
1: 한 입을 먹고 어머 맛있다 하고 이제 그 친구한테 저는 눈으로
0: 또,
1: 먹습니다.
0: 또 그 친구는 또 이게 그것이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사랑의 표현이니까.
1: 아 그렇죠.
0: 네, 아무래도 또 아이스크림 민트 초코 빼고 다 좋아하고요.
1: 네, 저는 네. 민트 초코는 그거는 아이스크림으로 나오면 안 된. 맛이라고 생각합니다.
0: 저도 민트 초코는 좋아하지 않는데 어떻게 갈리나요?
2: 남은 민트 초코 저에게 주시면
0: 오~
2: 제가 처리해낼 수 있습니다.
0: 오케이,
1: 이렇게 최고의 지원.
2: 모두가 싫어하면 이 항상 상대방의 양쪽이 있어야
0: 아, 그렇죠.
2: 남는 걸 또 먹을 수 있고.
0: 아, 그게 무슨 이치죠?
2: 세상의 이치?
0: 세상의 이치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저 최근에 돈값했다고 생각하는 게 닌텐도 스위치 2.
1: 네.
0: 거기서 이제 포코피아를 열심히 하신다고.
1: 네, 제가 네. 지금 이제 원래 그 전에 동물의 숲이라는 게임을 굉장히 맞아요, 맞아요. 좋아했었는데 네. 그 뒤로 이제 요 포코피아가 이제 포켓몬 수집을 하면서 네. 마을 도꾸미면서
0: 하고 계세요? 격하게 끄덕거리시는데?
2: 아, 아니요. 살까 고민을 했지만
1: 사실
2: 저는 동물의 숲을 하다가 너무 게임이 평화로워서 그만둔 사람이기
0: 좀
2: 때문에
0: 좀 더 가서 이제 더 파괴하거나 이런
1: 저는 근데 그거를 평화롭지 않게 하는 법을 알아요.
2: 아, 저도 압니다.
0: 근데 어떤 방법이죠?
2: 정말 네. 그 빛을 감는 시스템을
1: 대출을 계속 받으면
0: 그렇죠.
1: 돼요.
0: 아, 왠지 슬픈데요.
1: 대출을 계속 받아서 네. 이제 무가 좀 비싸요.
0: 그러니까
1: 동숲이라는
0: 거기서
1: 게임에서.
0: 이제 주식을 해가지고 이제 사는
1: 맞아요.
0: 거잖아요.
1: 맞아요. 무테크를 해서 네. 이제 대출을 갚는 건데.
0: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저희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으시는 분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동물의 숲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이 뭐냐면 처음에 이제 이사를 와요. 귀여운 캐릭터로 해가지고 이사를 오는데 거기는 동물 친구들이 뭐 6명이고 7명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미션이 뭐냐? 어쨌든 대출을 받아서 집을 크게
2: 아니에요.
0: 올려라.
1: 아니에요.
2: 아니라고?
1: 그게 원래 그런 게임이 아니에요.
2: 미션이 없는 게임이에요.
1: 그러니까 이 동물의 숲이라는 게임은요. 네, 네. 그냥 너무 지친 요즘 현대인들을 위해서 마음의 힐링을 위해서 동물 친구들의 따뜻한 마음의 편지도 받고
2: 이미 틀렸어. 한국에.
1: 예쁜 말도 만들고.
0: 맞아 이거?
1: 그런 게임인데.
2: 미션이 없는 게임입니다.
0: 미션 있잖아요.
2: 아닙니다.
1: 그 퀘스트는 네. 게임을 사용자가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지 절대
0: 퀘스트구나.
1: 그 자꾸 집을 2층, 3층 막 대저택을 만들어가지고
0: 이게,
1: 대출을 갚는 게임이 아니에요.
0: 이게 처음에 집을 배정 받으면 집이 되게 조그매요. 거의 텐트 수준이거든요.
1: 맞아요.
0: 그러면은 제가 이제 가구를 받아요. 그럼 가구를 배치를 해. 그러면 가구로 꽉 차 있어 집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집이 좁죠. 그래서 이제 너구리 상점 가서 너구리님한테 돈을 갚고 이 텐트 값 다 갚았으니까 텐트 좀만 늘려주세요라고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음 날에 텐트가 커지고 그걸 또 똑같이 또 이번 주에 또 갚아. 그러면 이제 커지고 커지고 해서 집이 커지고 2층, 3층, 4층 이렇게 되는.
2: 그래서 되게 네. 캐릭터들도 귀엽고
0: 맞아요.
2: 되게 평화로운 음악에 평화로운
1: 맞아요.
2: 게 목표인데 하다 보면 일을 하고 와서 카드값을 갚는 나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게임에
0: 맞아,
2: 스트레스를 받아서 네. 결국 네. 하지 않게 되었다는.
0: 아.
1: 저는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너구리가 사실 굉장히 좋은 너구리고 귀여운 너구리고 내가 그 섬에 점착할 수 있게 해준 되게 좋은 존재거든요.
0: 그렇죠.
1: 나중에는 그 네. 친구가 사채업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2: 악덕 사채업자.
0: 아니 그래서 이거를 원래 돈을 이렇게 갚으면은 이제 집이 커지는 구조인데 그거를 또 이제 단축시키는 게 뭐냐면 일요일인가요? 월요일인가요? 그 무 파는 사람 그 동물 무슨 동물이죠?
1: 물 파는 동물.
0: 두더지? 두더지인가?
1: 비슷한 걸 거예요.
0: 네,
1: 아마.
0: 뭐 두더지가 와서 물을 팔아요. 물을 팔고 물을 사재기를 하면 그걸 또 팔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국인들이 그거를 좀 거기에 또 꽂혀가지고 무재테크.
1: 무테크. 네,
0: 이런 거, 무테크로 해가지고 또 집을 빠르게 또 한국인들은 또 그런 거 굉장히 빨라요.
1: 맞아요. 네.
2: 참고로 궁금하신 분들은 네. 유튜브에 가서 동물의 숲에 올인을 하신 유튜버들을 볼 수가 있어요.
0: 저 아오리인가 그분 알아요?
2: 아오니. 아오니라는 네. 유튜버가 있는데 네. 그것은 동물의 숲이 아니라 사체의 숲입니다.
0: 사체의 숲 맞아요, 맞아요. 저는 그 하다가 안 해가지고 안 하면은 이게 잡초가 생기거든요.
1: 맞아요.
0: 잡초 막 뽑고 다니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또 사람마다 저런 성향이 있잖아요. 게임을 할 때 약간 평화로운 거 좋아하시는 분 아니면 남들이 만드는 거 뿌시는 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약간 너무 평화로운 것도 나쁘지 않는데 약간 그거예요. 아, 나 이제 쉬었으니까 이제 딴 거 하고 싶다 이런 느낌.
1: 아니 근데 저는 사실 그거 그만둔 거 정확하게는 그 동물의 숲 빚을 갚기 위해서 현실에서 빚을 지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냐면은 네. 그게 앉아서 TV 연결해서 하다 보면 허리가 굉장히 아파요. 아, 소파에서 누우면은. 부분으로,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을 때 네. 주로 플레이하던 게임은 300만 원짜리 리클라이너 체어를 와. 산 거예요.
0: 그리고 너무 좋겠다. 거기 그 마사지도 되는 거죠.
1: 네, 근데 그게 네. 이제 편하게 이제 각도 조절하면서 네. 게임을 하기 위해서 사고 그리고 TV가
0: 좋아 보이겠다.
1: 눈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네. 블루라이트 필터 이제 되는 아, 그
0: 어, 그런 것도 있어요?
1: 블루라이트 필터랑 같이 이렇게 껴서 파는 TV까지 사서
2: 현실 동물의 수입을 하고 계셨네요.
0: 주변에 보면 항상 뭘 할 때 막 다 챙겨놓고 하는 분들 있어요. 막.
2: 아, 템빨.
0: 네, 그러니까 약간
2: 장비빨이
0: 그러니까 맞아. 내 친구는 자전거를 타는데 막 3만 불짜리 자전거를 사고 그래요.
1: 이야.
0: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런 느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래서 이번 네. 포코피아는요 그렇게 네. 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네. 평화롭게 네. 해보고 있습니다.
0: 조만간 이분 또 리클라이너 체어 살 거니까 전에 거 파실 거면은 예, 올려주시면 우리 또 K라디오
2: 페이스북 D&D. 마켓에 올려주시면 그렇죠, 그렇죠. 제가 줍줍 해가도록
0: 하겠습니다. 운동은 또 안 가리고 다 하는 분이시고 카톡 프로필 배경 화면이나 상태적인 거는 엔젤 넘버 444.
1: 네 맞습니다. 엔젤 넘버 444.
0: 네 그게 무슨 뜻이죠?
1: 혹시 엔젤 넘버라고 들어보셨어요?
0: 혹시 뭐 새로운 카드 깡인가요?
1: 아니요. 네. 엔젤 넘버라는 게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네. 엔젤 넘버 자체가 이제 우리가 무의식 중에 생활하다 보면은 보이는 연속해서 보이는 숫자들 있잖아요. 아. 000, 111, 뭐 333, 444 이런 게 있는데
0: 재밌다.
1: 엔젤 넘버 444는 네. 당신이 현재 올바른 길을 가고 있으며 수호천사 곁에서 당신을 보호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0: 누가 만든 거예요, 그 뜻은?
1: 이거요? 네. 이게 뭐 영적인 의미가 있다. 오. 옛날부터 좀 이렇게 유명한 건데 엔젤 넘버 뭐 사실 가장 중요하게 정확하게 들으시려면은 뭐 요즘에 제미나인도 있고 챗GPT도 있으니까.
0: 아, 오케이. 일단 알겠습니다. 예. 67. 저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나의 최향수 아이템은 생로랑 리브르 이렇게 무난하게 갔고요.
1: 네.
0: 나만 알고 있는 플러팅 팁. 아, 이거 궁금해.
1: 이거 진짜.
0: 아, 이거 나 저는 게스트가 와서 이걸 얘기한다는 자체가 나의 뭐랄까 굉장한 그 개인기를 뽐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1: 전 이거 진짜 항상 네. 100점 100승이었던 방법.
2: 어서 알려주세요. 청취자분들에게.
0: 이거 어떻게 좀 아껴둘까요? 그게?
1: 아 이거 잠깐 아껴둘까요? 아, 이거?
2: 청취율 올라가려면 빨리 말하세요.
0: 아 오케이 오케이.
1: 사실 저는 네. 여러분 그 약간 이들처럼 저돌적으로 대시도 못하고요.
0: 아 또 아이시니까.
1: 네 저는 그리고 약간 이렇게 네. 막 나도 좋아해 이런 거는 또 못해요.
0: 뭐죠 방금?
2: 세상에 방금 뭐
0: 세상에 뭐죠?
2: 세상에
0: 세상에.
1: 그래서 저는 네. 일단 첫 번째로 옆에서 그 사람 옆에서 계속 네. 알짱거립니다.
0: 아 눈에 계속 보이지.
1: 눈에 막 계속 왔다 갔다 아, 알짱거리는데.
0: 눈 맞춤도 해주나요?
1: 아니요 눈 마주치면 피해야 돼요.
0: 아 피해야 돼요 또?
1: 네, 피해야 돼.
0: 어 그러면은 어 제가 나 안 좋아하나?
1: 아니요 알짱거리는데 네. 그 사람이 다가오면 피합니다.
0: 어 다가오면 피하고.
1: 근데 그거를 이제 적당히.
0: 상대방이 아. 만약에 이게 헷갈리게 하는 거지.
2: 아,
0: 그러니까.
2: 되게 네, 고단수다. 고단수인데 뭐 많은 단수들이 있겠지만 굉장히 네.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다.
0: 아, 아,
2: 이것도 취향타라.
0: 그렇지, 그렇지. 본인의
2: 계속
0: 그,
2: 알짱거려야 한다.
0: 본인의 플러팅 팁이 있나요?
2: 말을 해야죠, 그치?
0: 그거 다음 주에 얘기하려고 한 건데. 아,
1: 근데
0: 알겠습니다.
1: 저 네. 같은 INTJ들은요. 네네. 또 상대방이 나도 네. 좋아해 하는 순간 싫어요.
0: 어? 아 진짜로?
1: 이 왜냐면은 너무 대놓고 호감을 표하면 싫고요. 네. 일단 이 인티제들한테는요. 인티제
0: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인티제 그리고 뭐죠?
2: 인팁.
0: 인티제와 아 잠깐만 INTJ와 ENTP.
1: 네 너무 네. 대놓고 널 좋아해 호감 표현하고 너무 부담스럽게 아니, 걔는 그건 얼굴부터가 됐잖아요. 아, 그분은.
0: 댐댐이가 됐구나.
1: 얼굴부터가. 아,
0: 정국이야.
2: 저기. 지금 이 플러팅 팁이 네, 네. 그.
1: 걔는 필요가
2: 없어. 안 해도
1: 없어요.
2: 되는 사람들을 아, 맞네, 자꾸 데려오시면 아, 오케이, 이 대화를 오케이. 이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0: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1: 그래서 조금 너무 대놓고 다가가면 조금 그러니까.
0: 아, 약간 그런 또 그런 게 있군요.
1: 맞습니다.
0: 알겠습니다. 좋아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나 날씨는 그 이유는 겨울에 왜 스키를 타고 싶어서.
1: 네, 맞아요.
0: 예, 그리고 인생 영화나 드라마는 굉장히 또 무난해요. 예, 노트북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1: 네.
0: 예, 노트북 좋습니다. 어떤 포인트가 좋았죠?
1: 저는 사실 노트북을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 노트북을 그 처음 봤었던 예. 그 상황이 좋았어요.
0: 아, 그.
1: 같이 뭐였... 본 사람과 같이.
2: 아, 그 추억이 있어서
1: 상황과 그 추억이 좋아요. 그래서 인생 영화가 됐어요.
0: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요즘 내 삶에서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소중한 존재 머니는 농담이고 저희 집 멍멍이 봐봐 사랑해 이렇게 핸드폰 잠금하면 멍멍 한번 네, 보여주시죠.
1: 아 저희 강아지가 네. 또 똥개예요 네. 미국 똥개.
0: 혹시 저희 그 카톡에다가 쉐어 해줄 수 있나요?
1: 어 그럼요.
0: 어 좋아요.
1: 한번. 저희 강아지 네. 이름은 바바라고 하고요. 네네네. 이제 개 종은요. 없어요. 미국 똥개예요. 그냥 미국 똥개. 오.
2: 똥개가 제일 건강해요.
1: 미국 똥개인데 네. 잠시만요.
0: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예, 저희 오픈톡 K라디오 검색하시면 들어올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 어, 사진이 올라가고 있는데 굉장히
0: 네, 느린가요?
1: 느리네요.
0: 아, 괜찮아요. 요즘에는 또 예, 천천히 또 이렇게 하는 게 또 묘미니까.
1: 지금 채팅창에 아메리칸 풋볼이라고. 맞습니다. 네. 쉘터에서 2개월 때 데리고 왔고요. 어, 귀엽... 이름은 오, 바바라고 합니다.
0: 보시면은 눈이 그 파랗고 저 이렇게 보시지 말고 들어오세요. 그냥.
3: 귀엽네요.
0: 네, 들어오시고 눈이 한쪽은 파랗고 한쪽은 빨개서요. 빨가세요.
1: 빨가세요. DNA 네. 테스트를 했는데 네. 이제 50%는 핏불이고요. 네. 나머지는 이제 리트리버랑 허스키 그리고 막서 이런 게 좀 진짜 다 섞인.
2: 성격 좋겠다.
1: 어우 너무 착해요. 성격 진짜. 근데 물 웅덩이를 안 지나쳐서 문제예요.
0: 네? 왜? 왜?
1: 리트리버가 물을 좋아하잖아요.
0: 아~
1: 물귀신이에요 이 친구는. 그래서 한번 계곡 같은 데 산책을 가면은 이제 살아 돌아갈 네, 수
2: 저희
1: 없어요.
2: 저희 가족은 리트리버를 키우거든요.
0: 물 보면 난리 나죠. 찹추죠. 그대로.
3: 점프. 네.
1: 찹추.
0: 그니까. 타임머신이 있다면 가장 지워버리고 싶은 이불킥 흑역사 모먼트가 이거 얘기해도 되나요?
1: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2: 네, 네, 네, 네, 지워질 네, 것 같은데 네, 얘기하는 네, 순간.
0: 어, 이거는 좀 어떻게 보호를 해드리죠? 예, 네, 보호를 해드리고. 자.
2: 어, 이렇게 묻어주나요?
1: 이제 묻어주시나요?
0: 어떻게? 괜찮으세요?
1: 제가 그래도 네. 오늘 나온 김에 저의 네. 이제 흑역사를 어차피 네. 아무도 제가 누군지 모를 것 같으니까요.
0: 아, 그럼요.
1: 네, 얘기를 네. 하자면은, 예, 네, 저는, 네. 아, 바야흐로 2023년인가요? 아, 22년인가요?
0: 벌써 재밌어.
1: 이제, 전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울고불고 짜면서, 제가 심지어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짰어요.
0: 아하. 아,
2: 근데 재밌어진다.
1: 거기서,
0: 아, 네.
1: 비상계단에서 막, 허허허 하면서 짜고 있는데, 누가 비상구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앞집 아저씨가,
0: 아이고.
1: 아가씨! 잠 좀 잡시다, 잠 좀. 시간이면 쉬고. 니네 집 가서 울어라, 이러는 거예요.
0: 오, 이제, 티구나.
1: 이제 친구를 불러서, 친구를 자꾸 울고불고 질질 짜는데, 그 친구도 튄 거예요.
0: 아. 게임방이나 가자, 뭐 이랬을까요? 뭐,
1: 아니요, 어떻게 이제, 야, 어차피 결혼하려고 만난 거 아니잖아.
0: 굉장히 현실적인, 이런 팁이 또 지나고 나면 굉장히 조언이 되는 그런 거, 위로의 멘트인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게 뭐 질질 짜고 울고 불고 하다가 그렇게 울다가 뭐 남자친구를 그 앞에 술집에서 또 마주친 거예요. 전 남자친구를 울고 불고 있는데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하지 말았어야 하는 행동을 했어요.
0: 날라차기를 했을까요?
1: 아니요. 이 희대의 찌질한 멘트인데 너 나 없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2: 오 세상에.
0: 저 찍었어야 됐네 옆에서 비디오.
2: 저라면 찍고 네. 있었어요.
0: 그러니까 제 친구가 이제 얼마 전에 그 뉴저지에서 와가지고. 노래를 부르다가 김진호의 가족을 들으면서 아, 울더라고요.
2: 네네. 네, 저희는 찍었나요?
0: 무조건 찍어야죠.
2: 아, 찍어야죠.
0: 찍었습니다. 예, 바로 앞에다가.
2: 진정한 친구라면.
0: 앞에, 야 우냐? 이러면서 좋습니다. 아무튼 뭐 옛날은
1: 옛날이니까요. 또, 예, 과거는 그거일 뿐. 예, 지금 뭐 지나갔으니까요.
2: 벤츠가 예. 안 왔나요?
0: 아큐라인가요? 예.
2: 벤츠 아직 안 아큐라, 왔나요? 벤츠인가요?
0: 아큐라도 좋은 차니까.
1: 예. 아큐라 아, 얘기는 네, 제가 조금 별로 안 좋아해요.
0: 아, 네 알겠습니다.
1: 마음이 아파가지고.
0: 아, 네. 네, 처리해드릴게요.
1: 네. 예.
0: 자, 살면서 내가 생각해도 이건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었다 하는 순간이 하던 모든 비즈니스를 정리하고 미국 오던 날이래요.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굉장히 또 궁금했던 친구 중에 하나였어요. 초능력을 갖게 된 당신이 어떤 초능력을 갖고 싶으세요 할 때 완벽한 독침술 왜 춤을 추시죠? 잠깐만
2: 손에 땀이 나네.
0: 완벽한 독침술 스치기만 해도 상대방이 진짜 속마음이 강제로 들린다.
2: 진짜 나는 그런 네. 그걸 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1: 나는 여기 타격이 없어요.
0: 네, 나를 아니, 향한 욕이나 가식. 오늘 왜 저러고 입었대? 이런 험담까지 필터 없이 다 들림.
2: 세상에.
1: 아, 왜냐면 저는 네. 오늘 쟤 왜 저러고 입었대? 이거를 항상 들어왔기 때문에. 왜냐면은 이게 제가 원래 좀 취향이 사실 독특합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혹시 일본의 그 갸루 문화라고 아시나요?
0: 알죠. 요즘에 야호 해가지고 엄청
1: 야호
0: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잠깐만요. 저 실시간으로 기빨리고 있는 저희 그 에너지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 K플레이 DMB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즘 플레이리스트에서 무한 반복 중인 최애 노래 이거 듣고 올까요? 저희 강아지랑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좀 놀랐어요. 이 곡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시죠.
1: 이거는 이제 네. 엑소 출신의 이제 백현 씨라는 가수분의 밤비라는 노래인데요. 듣다 보시면은 이제 아 내가 저 남자의 밤비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노래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백현의 밤비 듣고 저희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밤비, 백현? 백현님의 밤비 듣고 오셨습니다. 저희 또 방송국에 오시면은 제가 또 이렇게 그 과자나 아이스크림을 또 대접을 해드리고. 아니, 아이스크림 지금 따는 게 어딨어.
1: 메로나 딸기 맛이 네. 좋네요.
0: 그럼요. 네. 요즘 일상에서 가장 자주 방문하는 남한의 단골 스팟이 멕시칸 음식점 너무 맛있어요라고 하는데, 네. 폴처치에 그 타코 비로 시작해 하는 그 곳이 있는데,
1: 맘바.
0: 네, 거기 곱창 타코 팝니다.
1: 오, 진짜요?
0: 진짜 맛있어요. 네, 제가 가는 맛집 중에 하나인데.
2: 사실 네. 저는 타코를 먹진 않고요. 네. 여러분 그거 아시나? 그 죄송합니다. 아니 제시카 언니가 너무 네. 맞은편에서 아이스크림을 힘들게 먹고 있어서
1: 이가 너무 시려요.
0: 네, 뭐라고요?
2: 저는 사실 이제 엘로떼라고 이제 멕시칸 스트리콘이라고 있는데 그게
0: 어디 있어요?
2: 에?
0: 어디 있어요?
2: 멕시칸 음식점에.
0: 그 이름 자체가 엘로떼?
2: 네, 엘로떼. 정말 맛있으니까.
0: 마약 옥수수 그건가?
2: 그거 비싼데 어떤 느낌이냐면 네. 약간 네. 이것저것 향신료부터 시작해서 일단 그 우리 저거 파마산 치즈.
0: 파마산 치즈.
2: 이게 쫙 있는데 이제 거기다 라임도 뿌리고 뭐도 뿌리고 해서 먹는 건데 그게 진짜 자극적인 맛이에요. 그러니까 여름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0: 그러니까.
2: 맛이라서.
0: 네, 맞아요. 근데 그 저는 그 거기다가 막 빨간 스파이시
2: 네, 스파이시
0: 그거 하는 건 조금 약간 저는 힘들던데.
2: 그 맛으로 먹는 거예요.
0: 그런가? 알겠습니다. 많이 드시고요.
2: 네, 많이 먹겠습니다.
0: 만약 내일 당장 일주일의 휴가가 비행기표가 생긴다면 가고 싶은 곳이 바로
2: 몽골.
0: 몽골 왜 가고 싶어요? 되게
2: 그
0: 좀
2: 몽골이 가시면은 네. 거기가 진짜 끝내주는 게 이제 하늘에 이제 오로라가 있고요.
0: 하늘에
2: 여러분.
0: 오로라가
2: 음정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알래스카도 볼 수 있는데 네. 알래스카는 이제 우리 국내선이잖아요.
0: 딴 데로 멀리 가고 싶구나.
2: 멀리 가서 이제 울란바토르도 가고 가서 말도 좀 타고 그리고 몽골말 다른 나라 말이랑 다르게 생긴 거 아세요?
0: 어 그래요? 좀 다부지게 생겼나요?
2: 조금 작은데 네. 이제 이 여기에 있는 말은 다리 네 개가 따로따로 움직여요.
0: 여기 말은?
2: 네.
0: 어 약간 사륜이구나.
2: 네 사륜인데 그게 몽골말은 이륜이에요. 아, 거의 진짜? 왜냐면 와, 발이 앞뒤로 이렇게 움직여요.
0: 오 신기하다. 완전 거의 뭐 토이처럼 움직이는 거네.
2: 네 맞아요.
0: 저는 네 개가 따로 움직이는 것도 처음 알았네.
2: 그래서 발이 두 개, 네. 두 개씩 세트로 이렇게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흔들림이 덜하대요.
0: 아, 내가,
2: 그래서 말을 타면서 활을 쏠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래서 몽골 제국이 그 네. 말 종류가 그래서 네. 정복을 잘했대요.
0: 마이크 좀 앞에 갖다 주시고.
2: 아, 예.
0: 마이크 땡기세요.
1: 거의 정복을 엄청 잘했대요.
0: 제가 저분이 아까 전에 자기는 말 안 할 거라고 했는데 지금 거의 누우셨어요.
1: 편하네요 여기 제 집만이야.
0: 누우시면서 방송을 하셔가지고 혹시 그 제시카님 목소리 잘 들리는지 모니터링 좀 어떻게
2: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0: 계속 얘기하고
2: 몽골.
0: 있었는데.
2: 어 너무 잘 들려요.
0: 정답.
2: 정답. 몽골.
1: 징기스칸.
0: 정답. 좋습니다. 자, 좋아하는 인플루언서는 연예인은요 스키즈 최애는 서창빈이라고 하셨고요. 나의 레드 플래그 싫어하는 이성의 행동은 내가 싫어할 거 행동인 거 뻔히 알면서 몰랐던 듯이 구는 거.
2: 이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뭔가 딱 봐도 내가 싫어할 것 같은 행동이야. 근데 어 진짜? 아, 나 몰랐지. 다음에 조심할게.
0: 뭐가 있을까?
2: 이래버리면
1: 혹시 그 흑역사의 그 남친분이신가요?
2: 네. 그래서 네, 넘어가고요.
0: 네, 반비 백현 잘 들었고요. 네, 넘어가고요. 백현이 반비인지 모르겠지만 네. 반비.
2: 예. 네, 반비.
0: 예, 내가 이조원. 내가 이조원에 내가 당첩됐다면 뭐 하실 건가요? 소소하게 얇고 길게 살아가기고요. 코코몽님이 잘 들리네요 몽골. 독침술 독침술인데 독침술이라고 들었네요.
2: 독침술도 배우고 싶긴 해요.
0: 네 갑자기. 그리고 예
1: 연습 한번 하러
2: 가시죠.
0: 어디로 가는데요?
2: 산 같은 데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0: 티모처럼. 네.
1: 그 아마존에 다 팔아요.
0: 독침을요? 그걸 왜 검색하셨어요?
2: 아니, 입으로 쏘는 침을 팔아요.
0: 아
1: 독을 파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쏘는 것.
0: 쏘는 거.
1: 미국은 뭐 총도 네. 쉽게 살 수 있는데.
0: 뭐. 아, 그렇지. 독침은 뭐.
2: 독침
1: 같은 거는 뭐 장난감 아닐까요?
0: 그러니까요.
2: 근데 네. 석궁 이런 것도 팔더라고요.
1: 그러니까 다 팔아요.
0: 코코몽님이 메소드 연기 여지껏 들은 스토리텔러 중 제일 잘하심이라고 아까 연기하신 거.
2: 감사합니다, 코코몽님.
0: 네, 피치님이 서운하군. 뭐가 서운하셨을까? 그리고 무쌍이라고 해서 이봉주 사진을.
1: 이봉주님, 봉주를.
0: 네, 운명님 모셨고요. 찹추님 반갑습니다. 요즘 머릿속에 가장 큰 관심사가 다이어트라고 합니다.
2: 네.
0: 요즘에 제 주위에 엄청 사람들이 말라진 거 알아요?
2: 왜요?
1: 아, 근데 요즘에는 좀 살 빼기 쉬운
0: 약간 약
1: 시대 아닐까요?
0: 주사 약간
1: 뭐 위고비도 네. 있고 네.
2: 제가 그런 걸 안 해요. 저는 이제 위고비나 마운자루 이런 걸 안 하고 항상 운동으로 빼는데 제가 지금 33파운드가 쪘어요.
0: 그, 어, 그런 거 얘기해도 돼요?
1: 어, 총 몸무게는 모르잖아요.
0: 아, 모르니까.
2: 어. 33파운드가 쪄서 굉장히
0: 33,
2: 지금
0: 그 쉽지 않은데 한
1: 말을 너무 더듬으시는 것 같은데
0: 아니, 조심하게
1: 여자분에게 너무 무례합니다.
0: 네. 아 죄송합니다. 저도 무례를 또 좋아하거든요. 맛있겠고요.
1: 어, 세상에.
2: 네, 네 맛있겠네요.
0: 네, 그 내가 생각하는 어른이 되었다고 느끼는 순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거는 에어컨 빵빵 끼고 이불 덮을 때 아,
2: 어른, 가장 어른이 되는 순간 혹은 굉장히... 아이스크림 다른 맛으로 양손으로 먹을 때
1: 귀여워.
0: 귀여운 것 같아 되게. 귀여워. 맞아요. 완전 동심의 그 약간 그런 느낌.
1: 귀엽다. 네.
0: 약간 오늘 컨셉도 모자도 뒤집어 쓰셔가지고 약간 초등
1: 아, 굉장히 MG스럽습니다.
0: 네, 네 맞아요.
2: MG
0: 젠지 아닐까요? 젠지 말을 더듬어 내 인생을 바꿨거나 힘들 때 가장 큰 위로가 되었던 문장이 뭐였죠?
2: 저는 네. 왜 그러고 살아?
0: 왜 그러고 살아? 왜요?
2: 왜냐하면은 네. 제가 정말 힘들 때 누군가가 저한테 네. 저는 이걸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하고 살았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그 눈빛이 너무 그 사람 눈알이 너무 슬픈 거예요.
0: 아...
2: 눈알이 되게 슬픈 눈알로.
0: 아, 진심으로 이제.
2: 진심으로 왜 그러고
0: 살아? 왜 그러고 살아면 좀 기분 나쁠 법도 한데.
2: 모르겠어요. 제가 감정이 그래서 그걸 그렇게 느꼈는지 아니면 진짜 그 사람이 뭐 비아냥거렸는데 제가 그냥 다르게 받아들인 건지 모르겠지만
0: 네.
2: 왜 그러고 살아에서 이제 저는 지도를 펼치고 조금 지도를 보다가 마음에 드는 버지니아를 찾아서요.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0: 그러니까요. 제가 미국에 어떻게 왔냐고 여쭤보니까 그냥 지도 펼쳐가지고 여기가 내가 갈 곳이다. 징기스칸. 그래서 몽골이.
1: 몽골? 아! 당나귀 어딨어요?
2: 아, 제가 당나귀를 한 대나 놓고 와서.
1: 다그닥.
0: 자, 이분이요. 저 퀴즈 나갑니다. 뭔가 남들이 모르는 나만의 비밀. 나를 맞춰봐. 나는 사실 땡땡땡 랍니다. 예요.
2: 이거 아무도 못 맞추실 것 같아요.
1: 징기스칸.
2: 아, 네. 징기스칸.
1: 징기스칸.
0: 힌트 네, 한번 주시죠. 힌트.
2: 징기스칸 아니고요. 여러분, 저는 네, 네. 제 신체에 네. 뭔가 특별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1: 네, 엉덩이에 그... 점이 있다.
2: 아닙니다. 근데 점은 맞아요. 점이 어딘가에 어! 있어요.
1: 맞았다.
0: 살짝, 네. 살짝 맞추신 분은 네, 또 선물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를 듣고 예, 저희는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2: 자, 여러분 점입니다. 마지막 힌트 점.

0: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1: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2: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1: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2: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1: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3: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1: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2: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0: 고민 상담소
1: 도와주세요.
0: 얼마 전 집 정리 겸 쓰지 않는 아기 장난감을 중고마켓에 아주 저렴하게 올렸습니다. 구매하러 오신 분이 인상도 좋으시고 아기가 저희 애랑 또래 같길래 좋은 마음으로 집에 있던 미개봉 장난감이랑 간식 몇 개를 서비스로 쇼핑백에 같이 넣어드렸어요. 그런데 그날 밤 메시지가 왔습니다. 제가 산 건 A 장난감인데 왜 쓰레기를 같이 넣어서 버리시나요?
1: 어머, 어머.
0: 처분하기 곤란하니 도로 가져가시거나 환불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정색을 하시는 겁니다. 기분 좋게 나누는 말이다가 졸지에 쓰레기 무단 투기꾼 취급을 받았네요. 앞으로 중고 거래할 땐 칼같이 거래만 해야 하는 건지 씁쓸한 마음에 잠이 안 옵니다.
2: 아하. 대단하네요. 네.
3: 진짜 대단하네요, 이거는.
0: 옛날과 다르게 요즘에는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할 때는 한 번 더 이렇게 멈칫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좀 있어요. 많은
1: 요즘에는 네. 의도가 나의 의도만큼 확실하게 다 전달이 잘 안 되는 일들이 많다 보니
0: 지금 눈에 분노가 많이 이렇게.
1: 아니에요.
3: 눈에 화가 가득하셨네요. 지금
0: 그랬던 느낌. 네, 그래도 그 이분이 좀 이상한 거지. 네, 그 내담자분이 잘못한 건 아니니까 그쵸. 너무 상처만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 네, 다음 사연 이제 20대 후반 직장인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자, 네, 저희 팀은 매일 점심을 다 같이 먹습니다. 문제는 메뉴 선택권이 막내인 저에게 있다는 건데요. 부장님은 늘 난 아무거나 다 좋아. 너 먹고 싶은 거 골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고민해서 돈가스 집을 말씀드리면 아, 어제 돈가스 먹었는데 다른 거 없나? 하시고 찌개 전문점을 말하면 아, 오늘 날씨가 더워서 뜨거운 건 좀 그렇네? 아하. 하십니다. 이럴 거면 아무거나 라는 말은 왜 하시는 걸까요? 매일 오전 11시만 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점심 메뉴판만 뚫어져라 보고 있는 저 정상인가요? 차라리 점심 메뉴 고르는 AI라도 개발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주시는데요.
0: AI 있지 않나요?
1: 있죠. 당연히 있죠.
0: 있죠. AI 있어요. 그거 AI 쓰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뭘 골라도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런 분도 이런 분도 좀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1: 아 저는 이런 경험 스타일. 없습니다.
0: 없어요?
1: 네, 저는 이렇게 만약에 했는데 싫다 그러면은 한 스트라이크 3가 가는 순간 저는 이제 안 하겠습니다. 좀 바로 말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0: 요즘에 조금 약간 그런 문화가 많이 없어져가지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1: 그리고 네. 요즘에 AI 개발 이거 됐어요. 심지어 그 AI로 메뉴를 넣어서 그냥 부장님께 버튼을 누르라고 하세요.
0: 괜찮다.
1: 그래서
3: 진짜 네. 괜찮다. 네.
0: 근데 저는 그런 거 좀 좋은 것 같아요. 부장님 아까 약간 그 우렁이님이 알려주신 팁을 좀 겸비하자면 계속 그 근처에 그 소리가 아른거리게 치킨
1: 아니에요.
0: 눈에 막 보이게 치킨 아니야?
1: 그것도 시간이 너무 많이 드는 방법이에요. 이 점심은 매일매일 돌아오는 시간인데 네네. 그 점심 시간 그럼 아침부터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죠, 업무는 그렇죠. 언제 하나요?
0: 매크로 돌려야죠, 그럴 때.
1: 안 돼요.
0: 안 돼요?
1: 그럴 바에는 메뉴를 넣어서 부장님이 눌러주세요.
0: 약간 해서. 눈웃음 이렇게 코웃음 찡긋하면서.
1: 그럼요. 그러면 부장님이 누르셨으니 부장님이 메뉴에 책임을 지세요.
3: 근데 사실 그것도 정말 좋은데.

0: 괜찮다. 괜찮다.
1: 네. 세상에 진짜 괜찮은 게 이렇게 많은데 우리의 부장님은 왜 그러실까요?
2: 알려드려야죠.
3: 부장님이 이 방송을 듣게 좀 하는 거, 부장님에게 그 메시지를 드리자면, 그 이 친구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그 다른 친구한테.
1: 돌려.
3: 분명히 있을 것 같아. 부장님한테 딸랑딸랑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2: 아니면 그분한테. AI가 싫으면 그 옛날에 TV쇼에서 나오던 굉장히 큰 돌림판 있죠. 그거를 하나를 정성 들여서 만들어서 메뉴를 한 50개를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매일 그걸 돌리는 거예요.
1: 아, 회사 근처 식당 50개 해가지고.
2: 그렇죠, 그렇죠.
3: 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또 비즈니스도 할 수 있는.
1: 아, 그럼 괜찮다.
2: 부장님이 돌리세요.
3: 우리가 또 이제 직업 하나를 또 만들어드렸네.
1: 부장님, 오늘 점심 돌려. 돌림판.
2: AI가 성의 없다고 하시면 성의 있게 하나 큰 거 만들어서.
1: 너무 좋다.
2: 매일 돌리게 합시다.
1: 너무 좋다.
3: 좋습니다. 문제 해결됐고요.
2: 네. 다음 사연 30대 여성분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남자친구가 얼마 전 드림카를 뽑았습니다. 아주 눈에서 꿀이 떨어지더군요. 문제는 데이트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비가 조금이라도 올 것 같으면 차 비 맞으면 안 된다면서 지하철 타고 만나자고 하고요. 차에 타면 신발 밑창 털고 음료수 들고 타면 안 되고. 제가 지난주에 조수석에서 과자 좀 먹었다가 부스러기 떨어진다고 진짜 정색을 하더라고요.
1: 아, 진짜 너무 싫다.
2: 이 사람 나랑 연애하는 건가요? 자동차랑 연애하는 건가요? 조수석 헤드레스트 칠 때마다 제 가슴도 미어집니다. 이거 제가 예민한 건가요?
1: 이건 절대 사연자분이 예민한 게 아니죠.
3: 이게 차도 이런 분이 있고 신발에 예민한 분도 있는데 저는 좀 깜짝 놀랐던 게 그 비 오는 날이었는데 비가 그렇게 많이 올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노래방이나 뭐 이런 데를 갔는데 갑자기 휴지를 막 급하게 찾아. 그러더니 막 그 신발을 막 닦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 좋아하면 저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아, 쉽진 않겠네. 막 이런 생각이
1: 진짜 쉽진 않죠. 네.
3: 너무 좋아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2: 근데 이게 네. 여자친구 남자친구여서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냥 친구거나 그쵸. 남이면 그냥 이해하니까. 존중하고 이해하고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이게 남자친구, 여자친구는 조금 더 가까운 사이잖아요.
3: 그렇죠.
2: 이거를 자기의 인생 중에 하나가 돼버리니까 이런 예민함이 그건 좀 힘들 것 같아요.
3: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거 근데 자동차니까 조금 애매할 것 같긴 한데
2: 뭐 근데 저는 비슷한 네. 맥락으로 옛날에 뭐 이제 나이가 좀 드러나긴 하지만 옛날에 새 신발 사면 우리 다 친구들 새 신발 가져오면 어떻게 하나요?
1: 밟죠.
2: 다 같이 한 번씩 밟죠. 차도
3: 차를 어떻게
2: 비슷한 걸로
1: 선명하십니다.
2: 아 그럼요. 이렇게 뭐 흙탕물 시켜 내리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1: 번씩 지혜로우십니다.
2: 던져주고 이 멘탈을 더 강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1: 맞다고 왜냐면 차는 여러분 소모품이에요. 차도 소모품이고요. 여자친구가 차에 과자 부스러기 흘린다고요. 차가 갑자기 헌차가 되진 않아요, 여러분.
3: 그런 것 같아요. 저 드림카를 뽑았다는 것 자체가 드림카면 웬만 좀 되게 비싸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뭐 그 아니면은 청소를.
1: 근데 이 남자친구의 같이. 문제는요, 사실은 네. 그 드림카를 뽑고 여자친구한테 저렇게 얘기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티를 내지 그치, 말고 그치. 오늘 비 오니까 차로 이동하면 힘들 것 같으니까 우리 지하철 타고 만날까? 이랬으면은
3: 지하철.
1: 차라리.
3: 지금 인테리어 디자인인가요? 자동차는?
1: 약간, 왜냐면 여기 사연에 그렇게 써 있어요. 지금 사연에. 네. 차 비 맞으면 안 된다고. 지하철 타고 차는, 만나자고.
3: 차는, 비 맞?
2: 차가 아마, 워터프루프가 아닌가 보죠?
1: 차에 그 유리알 코팅을 안 했나 보죠?
3: 약간 그거다. 약간 그 오픈카인데.
2: 졌나 봐요.
3: 다치지가 않아.
1: 위에가 소프트탑인가 보네. 맞으면 쭈그러지니까.
3: 저 근데 실제로 본 적 있어요. 어떤 분이, 이거는 아마 그분이 낭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미아타라는 차가 있어요. 네. 마지다에서 조그마한 그 오픈카인데 거기서 이제 우산을 쓰고 이렇게 운전하고 귀엽더라고요. 조그매가지고
1: 귀엽네요.
3: 옆에 있는 분도 이렇게 비를 이렇게 저희가 봤을 때는 좀 낭만적이었는데
2: 그럼 반대잖아요. 이분은 비가 오는데 탔잖아요 차를.
3: 그러네.
2: 이분은 안 타잖아요.
3: 그럼 우산 들고 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 자, 네. 이분의 남자친구는 조금 더 마음속에 낭만을 키워오시길 바라고요.
3: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가지고 와,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은 몰랐는데.
1: 그러니까요.
3: 마지막으로 저는 ISFP인 줄 알았다가 부모님 집 떠나서 혼자 살게 되면서 저 본래의 MBTI인 ENFP를 찾았습니다. 참고로 소문자 2입니다. 근데 문제는 2를 벌려놓고서 마무리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에

0: 관심이 많고 생각도 많고 고민도 많다 보니까 하나에 집중을 못하는 게 걱정입니다. 걱정이 하나 더 늘었네요. 뭐 그래도 네, 뭐 그래도 예전보다 제 성격을 더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냥 넓고 얇게 취향을 갖고 사는 게 저 나름대로 다채로운 사람을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론은 제가 MBTI가 저는 제가 제 MBTI가 좋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연하고 노래 또 BTS 노래 신청을 해주셨는데
1: 제시카님 표정이 밝았네요. 네. BTS가 나오자마자
2: 무슨 노래인지 모르지만 네. 좋은 선택.
0: Love Yourself.
2: Oh yes. 네. Love 자, Yourself.
0: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두 분 빨리 인사 한번 하는 걸로 할게요. 오늘 어땠나요 방송?
2: 좋았어요. 네.
1: 즐거웠습니다.
2: 다음에 또 그러니까. 오도록 할게요.
0: 너무 재밌었어요 두 분.
1: 다음에 네. 또 불러주시면은 네. 열심히.
0: 너무 좋습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해주시고 저희 또 금방 볼 거니까.
1: 네 여러분 저는 버지니아 사는 우렁이었고요. 네.
2: 저는 제시카였고 다음에 또 네. 제가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다음에 저 네. 와서 한 번 더 신나게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또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노래는 잠시만요. 네 노래 금방 틀어드리고 바로 오도록 할게요.

0: 어쩌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어려운 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하죠. 내가 내린 좌도들은 너에게 더 엄격하단 걸. 네 삶 속에 굵은 나이트 또한 너 일부 너에게. 이제는 나 자신을 용서하자 break길. 우리 인생은 길어 미러 속에서 난 미러.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은 오는 거야.
1: 작은 밤의 시선처럼 한 날 감추려 몹시 뒤척였지만.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3: 이광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광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광민의 잡지사 7월호 11번째 페이지. 잡지사 천회 특집 라이브에서 우승을 차지하지 못하면 퇴근길에 계란 맞을 각오로 심기일전 중이라는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4: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3: 자,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 30분에 시작되는 잡지사 천회 특집 라이브 방송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어때, 준비는 잘하고 계신가요?
4: 네,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뭐 그 정도로까지 각오를 불태운 적은 없는데 네, 좀 과도하게 말씀을 해주시는군요.
3: 조작 방송이네요. 네,
4: 그렇습니다만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야, 그에 필적할 만한
3: 욕심은
4: 각오로.
3: 있다.
4: 네,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 그렇습니다. 우리 또 네. 주옥 같은 필진들 사이에 어떤 진검승부가 펼쳐질 예정이니까 또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오전 11시 30분에 라방 접속 잊지 말아주세요. 예. 자, 오늘의 주인공은 우리 냉장고에 꼭 하나쯤은 있을 법한 국민 식재료죠. 달걀 속 과학 이야기를 곽식 작가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거 궁금했습니다. 한때 네. 이제 중국에 가짜 달걀이 있다라고 해서 네. 좀 파문이 일기도 했는데 영상 같은 거 보면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가짜 네. 달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4: 아, 이거 2000년대 후반, 2010년대 초반 정도에 네. 굉장히 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화제가 됐던 그런 건데요. 이게 네. 뭐냐면 어떤 저는 이분을 이분 범죄자인데 이렇게 좀 부르시기는 좀 뭐합니다만 저는 이분이 네. 나름대로의 어떤 장인 정신이 있다.
3: 유명한 분이에요?
4: 예, 뭐 유명하다기보다 기술이 놀랍다. 놀랍다라기보다는 애정을 갖고 기술을 개발했다라는 거를 좀 평가는 조금은 해 주고 싶은 마음. 범죄자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3: 누구 너무 궁금해요.
4: 그러니까 예. 그 분인데 뭐 이름은 예.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3: 아, 그래요, 그래요.
4: 예. 좀 이렇게 그
3: 어떤 일을 하셨죠?
4: 중국에서 예. 많이 소개되니까 그러니까 그
3: 가짜 달걀 생산장가요?
4: 방송사 내지는 예. 단속 당국 이런 데서 예. 자기가 가짜 달걀계의
3: 대부
4: 장인 선생님, 가짜 달걀계의 황제 폐하. 저에게도 기술을 전수해 주십시오. 수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네. 라고 하면서 들어와가지고 제발 기술을 알려달라고 막 빌면서.
3: 우리나라 사람.
4: 돈도 좀 주고. 중국 당국에서.
3: 사람.
4: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예. 그 사람이 되게 자랑스럽게, 아, 내가 이 정도의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알려줬어요. 예. 그러니까